정유 33.7%로 상승폭이 컸고 반도체를 사용하는 컴퓨터도 22.2%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6월 물가를 0.4%포인트 완화해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3.6%였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형일 1차관은 민생물가 안정대책 과제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기 공급 장애로 차질을 빚은 서해선이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오늘 새벽 5시쯤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서해선 전기 복구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6시쯤 고양시 덕양구 능곡역에서 서울 방향 하행선의 전기 공급 문제로 서해선 열차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로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고 있던 지방세 시스템이 12시간여 만인 어젯밤 8시 50분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어제 오전 8시까지로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 데이터 통합 작업이 장애를 겪으며 예상보다 길어져 지방세 시스템 서비스 완전 재개가 지연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장애로 인한 불리익이 없도록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7일까지 일괄 연장했습니다. 선관위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첫 현장조사를 벌입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현장조사와 검증을 진행합니다. 국조특위는 7일까지 총 두 차례 현장조사를 한 뒤 14일에 1차 청문회, 22일에 2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충남 아산에서 열리는 충청권 첨단산업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의 충청지역 세부 투자계획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충청권에는 민관이 합쳐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에 총 392조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트를 운영하며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하고 본인은 업주가 아니라며 수사망을 피해온 업주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기소됐습니다. 의정부 지검은 지난달 30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마트 업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기 양주시에서 타인 명의로 마트를 운영하며 19명의 임금 8,200만 원을 체불하고 정육코너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고교 야구대회에서 광주일고 선수들을 혐오성 짙은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으로 조롱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어제 긴급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배재고 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구호 연호 사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세종시 소담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의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10대 여학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7살 A양이 크게 다쳐 천안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5에서 40mm,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9도, 대전, 전주 30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낮은 곳도 있겠지만 여전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과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제주도에서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세상에는 두 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다 알고 나서 내리는 결정, 다 모르는 채로 해야 하는 결정. 인생의 대부분은 후자에 속하죠. 내일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다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이 선택이 몇 년 후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결정을 내려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기업 실적을 추정하고 상품을 내놓기 전에 소비자의 반응을 추정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끌어오고 인간의 심리까지 파악한다고 해도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추정은 추정일 뿐이니까요. 그럼에도 판단이 늦지 않기 위해서 추정을 해야 합니다. 완전하진 않아도 최대한의 데이터를 동원하고 완벽하진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는 것. 틀릴 수 있다는 리스크 위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완벽한 정보가 다 맞춰지고 나면 기회는 이미 지나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이기는 사람은 사후에 모든 걸 다 알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판단과 실행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2일 목요일이죠. 네. 요일 감각이 요즘 없어져가지고. 네. 김성림님이 대호 기자님 오프닝 듣는 맛에 라디오 들으러 콩으로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그런데 오늘 증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뭐 나스닥이 크게 밀린 건 아니었습니다만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는 급락을 했고,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가 현재 5.5%, 코스닥도 4.2% 밀린 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7% 안팎 급락을 합니다. 대형주들도 속절없이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상승 혹은 강보합 상황이라도 있는 종목들 시총 상위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또 힘든 하루이기도 하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정답이 네 글자인데요. 코스닥 시장, 코스피에서 비해서도 많이 좀 부진한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코스닥 출범 30주년이 됐는데요. 부실 기업을 더 빠르게 걸러내기 위한 조치들, 퇴출 기준을 또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가가 30거래일 연속해서 1,000원 미만, 즉 동전주에 머무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90거래일 중에서 45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1,000원도 안 되면 아예 시장 밖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또한 시가총액이 코스피에서는 300억, 코스닥에서는 200억 원을 못 넘으면 이것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하지 못하게 상장 상태에서 밀어내버리는 걸 네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두 글자로 줄여서는 뭐 상패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예. 네 글자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 1라디오 채널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증시가 많이 흔들립니다.
2: 네, 그 어제 미국 증시 상황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종목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약세 마감했는데요. 사실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다우가 0.03, S&P 500이 0.22, 나스닥이 0.66%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증시 충격이 이렇게 크냐? 역시나 반도체 주가 급락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여기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샌디스크도 낙폭이 10% 넘었고요. 이러다 네. 보니까 우리 기업들 오늘 와 뭔가 좀 많이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8,000선 내줬고요. 7,800선까지 코스피 지수 밀렸습니다. 한편 이제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이 어제 연설했었는데요. FOMC 기자회견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한 자리라서 다들 무슨 얘기할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졌으며 기대 인플레도 내려간 상황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다만 통화 정책에 대한 예단을 경계하면서 포워드 가이던스, 이게 연준이 미리 우리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라는 선제 안내 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 폐지하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는데 이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0: 금리 힌트를 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내용이죠. 일단 우리 증시 오늘은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고, 뭐 기존에도 계속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만
2: 더 팔고 있고,
0: 현재 연기금은 한 570억 정도 순매수 상태이긴 한데, 시장이 좀 흔들릴 때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그러니까 리밸런싱이죠. 국내 주식 비중 많이 올라서 좀 팔아야 되는, 덜어내야 하는 상황. 걱정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거보다.
2: 네, 맞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어쨌든 이게 예정된 일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하필 이게 시장 상황이랑 겹치면서 더 우려감이 큰 것 같습니다. 어제 보자면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2,179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이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해서요. 각 투자자별로 어떻게 지금 사라고 팔았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라고 따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연기금이라고 돼 있는데 그 연기금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0: 뭐 지방자치단체 자금도 좀 있고 공제회 자금 기금들도 있습니다만 뭐 사학연금, 뭐 공무원연금 등등. 근데 뭐 국민연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니까.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게 어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문양으로 분석을 합니다. 리밸런싱 유예 기간이었던 지난달 하루 평균 연기금의 순매도 규모가 1,117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 두 배 가까이 이제 늘어난 수준입니다. 뭘 팔았냐를 보니까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삼성전자, SK스퀘어, 삼성전기 등을 팔았고요. 근데 전 여기서 신기한 게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삼성 E&A는 순매수했어요. SK하이닉스 순매수한 게 이게 주체가 연기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샀습니다. 사기는.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약 500억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1월부터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리밸런싱 유예 마무리하고 어제부터 국내 주식 비중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을 굴리다 보니까 네. 이 자산 배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죠. 성과는 높일 수 있고 리스크는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비중 초과한 자산은 매도하고 부족한 자산은 삽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너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 복지부가 지난 1월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6월 말까지 우리 리밸런싱을 유예하자. 왜냐하면 시장 충격이 너무 클 수 있으니까. 그리고 5월 말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 범위를 14.9%에서 20.8%로 높였어요.
0: 네.
2: 여기에다가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포인트, 전술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20.8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략적 전술적 자산 배분 이건 국민연금이 그 자체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어떻게 보자면 버퍼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을 플러스 마이너스 8%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28.8%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TAA라고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 있잖아요.
0: 네.
2: 요거는 이제 가급적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긴 했습니다.
0: 일단 요거는 좀 길게 봐야 될 이슈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보면 이제 레버리지 ETF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쪽에서 우리 증시나 주식에 수십 배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초 고위험 상품들 내놓더라고요.
2: 이게 그 바이낸스 같은 이제 거래소 보면 우리 업비트 빗썸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주식하지 요새 누가 코인하니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를 하게 되면 거기 떨어진 이제 수수료로 먹고 사는
0: 그렇죠.
2: 거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거래소가 고안한 새로운 상품이 뭐냐면 주식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아니면 원유 선물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팔고
0: 네.
2: 금 선물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팔고 이게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바이낸스가 거래하던 거래량 한 30% 정도가 이런 전통 금융자산을 코인화한 거 이거 거래량이 폭증했다는 거예요. 뭐 요거 덕분에 이제 또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참고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걸 보실 수 없고요. 해외 거래소에서 주로 이런 상품을 많이 보실 텐데
0: 네.
2: 이게 그 미국 증시에 코스피 3배 레버리지 ETF인 코루라고 하는 게 상장이 됐어요.
0: 그거는 이제
2: 미국의 상장, 미국 거래소.
0: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거죠.
2: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코인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이 코루를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자기 바이낸스 거래소에다 상장을 시켰습니다.
0: 네.
2: 그런데 이게 실제로 기초자산 그거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만 따라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선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에서는 50배 레버리지를 쓸 수 있습니다.
0: 잠시만요. 3배짜리에 50배요?
2: 네. 곱하기 하면?
0: 150배까지
2: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1%만 움직이면 150%를 먹을 수 있습니다.
0: 1500%. 1%보다는 더 훨씬 큰 거잖아요.
2: 아니, 코스피가 1%가 움직이면
0: 예.
2: 150%.
0: 아, 150%로.
2: 네.
0: 아, 네네. 금액이 아니라.
2: 네네.
0: 이게 상상 초월이에요.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1%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사라집니다. 네, 날아가요.
0: 청산.
2: 그냥 돈이.
0: 근데 그러면 1% 떨어져도 150%가
2: 1%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0: 날아가는 게 아니겠는데요?
2: 만약에 거기 증거금이 더 들어가 있으면 네, 그냥.
0: 그래서 뭐 더 채워놔야 될
2: 그쵸,
0: 테고.
2: 그렇죠. 근데 그냥 청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1% 떨어지기 전에 청산된다고 보시면
0: 아하,
2: 됩니다.
0: 그러네요.
2: 네네.
0: 그래서 이런 거를 그렇게 내놓는다라는 건
2: 네.
0: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걸로 참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부자 되세요가
2: 아니,
0: 아니라
2: 네.
0: 우리 거래소가
2: 네, 네.
0: 당신네들 상대로 거래 많이 시켜서 돈을 벌겠어
2: 네,
0: 이거잖아요.
2: 맞아요. 근데 이게
0: 이야,
2: 원래
0: 무섭다.
2: 있던 상품들이에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100배 레버리지까지 됩니다.
0: 네.
2: 그리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것도 50배 레버리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눈길을 끄는 건 뭐냐면 기존 전통 시장에 있는 금융 상품을 갖고 와서 코인화 시킨 거거든요.
0: 네.
2: 그런데 기존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이렇게 레버리지 못 써요. 우리나라는 두 배까지밖에 안 되고요. 미국도 뭐 세 배짜리 정도잖아요. 많아야 뭐 네 배짜리 뭐 영국에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인데 여기 이걸 코인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레버리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2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기초 자산으로 각 투자할 수 있는 20배 레버리지 상품을 또 내놨어요.
0: 네.
2: 근데 요게 이제 인기를 많이 끄니까 50배까지 이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은 두 배 레버리지 정도로 나는 만족을 못하겠어. 그럼 바이낸스로 가서 하이닉스 50배 레버리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거 못합니다.
0: 어떤 걸요?
2: 예, 하이닉스 50배 레버리지는 한국인 투자자는 투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0: 네.
2: 기초자산이 어디에 상장됐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지역 이용자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코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차피 주식이 기초자산이지만 미국에 상장된 거잖아요.
0: 네네네.
2: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만 그런 게 아니라요. 바이비트, OKX 이런 것들도 다 비스무리한 상품을 상장하고 있어요.
0: 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
2: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런 거 만들어서 상장 못 시키고.
2: 네, 맞아요.
0: 어떻게 보면 규제 공백이네요.
2: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이게 모두 국내 법령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받기 어려운 해외 사업자라서요. 이게 약간 지금 현재 시장의 우려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 근데 이게 그 뭐 해외 뭐 ETF 설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 한국인의 도박성, 투기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와, 저기 가면 돈 된다. 한국 사람들 도박성 장난 아니다. 3배짜리, 10배짜리 만들어서 장사하자. 그럼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2: 어제 봤더니 레버리지 ETF의 운용 규모가 2배가 늘었대요. 3개월 사이에.
0: 그렇죠.
2: 그런데 그 미국에서 상장된 레버리지 ETF를 봤더니 다 우리 서학개미가 좋아하는 종목들이더라고요.
0: 남의 좋은 일 시키는 거고. 네. 오늘 2부에서 돈줄 상담소 있는 시간인데 과거 B2. 하나의 종목에 몰빵을 했다가 개인회생을 겪고 계신 분의 사연이 있거든요. 오늘 2부 때도 좀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코스피에서는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습니다. 현재 6.4% 밀리고 있고 코스피 200은 6.8% 밀리고 있고 코스닥은 5.4%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또 얼마 전에 3대 메가 프로젝트 정부와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같이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이거 우리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 네. 이 초기업 노조는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DS 부분이 주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 메가 투자가 발표가 됐으니까 이분들이 뭐 이해관계 당사자이기도 하세요. 뭐라고 어제 입장문을 냈냐면 정부와 회사, 노동조합이 한자리에 모이는 노사정 협의장을 제안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이 국가과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했어요.
0: 네.
2: 이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반 인프라 확보를 포함한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긴 여정이니까 그야말로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차근차근 대비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하면서 저는 핵심이 이거라고 봐요.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사람이 있다. 초기업 노조는 조합원이 앞으로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 안전, 주거 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그에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어요.
0: 네.
2: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광주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했잖아요.
0: 네.
2: 그럼 그게 만들어지면 거기 가서 일할 사람들은 이 노조 조합원들이겠죠. 그러면 자기 근무 환경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0: 네네.
2: 그 때문에 이거 뭐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문을 낸 겁니다.
0: 또 소비자 물가 발표됐는데 오 3.2% 나왔습니다.
2: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0: 예, 예.
2: 네, 1년 전보다 3.2% 올랐고요. 23년 12월 3.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두 달 연속 3%대예요. 아무래도 국제유가 상승, 이게 소비자 물가 밀어 올렸습니다. 요 지난달이니까 전쟁 상황이었잖아요. 석유류 가격이 24.7% 올랐고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이 22년 7월에 35.2%였거든요. 이후에 가장 컸습니다. 이 생활 물가 지수라고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중심돼 있거든요.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요 지수는 3.4% 올랐습니다. 역시 24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0: 그리고 또 구글이 과징금으로 8,500억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네요. 이거 어떤 일입니까?
2: 공정위가 어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라고 밝혔어요. 이 심사 보고서는 형사 소송으로 보자면 공소장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이제 고소를 당했냐, 고발 당했냐를 보자면 미국 구글, 한국 구글 코리아, 싱가포르 구글 아시아 퍼시픽 등 3개 법인입니다. 그러면 뭘 도대체 공정거래를 위반했냐라고 보자면요. 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6년 9개월 동안 넥슨, NC소프트 등 국내외 게임 22곳과 구글 벨로시티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했어요.
0: 네.
2: 내부에선 프로젝트 허그라고 불렸는데 이게 뭐냐면 게임 회사가 앱 안에서 기능 혜택, 출시 시기 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가장 유리하게 제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 구글에서 제일 유리하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구글은 게임 회사들한테 클라우드, 구글 애즈, 유튜브 등 이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앱스토어에서 제일 좋게 조건을 해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해줄게. 그래서 공정위는 이 계약에 포함된 최혜 대우 조건 있잖아요. 이게 핵심적인 경쟁 제한 요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글이 게임사에 비용 지원하는 행위 자체 이거 문제 아니다. 그런데 구글에서만 구글 앱마크에서만 우대하는 거 이거는 아니 그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라는 거죠.
0: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 오면 더 잘해드릴게요까지는 문제 없지만.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 조건으로 이걸 해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2: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이요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글이 그 국내에서 관련 매출액 얼마냐고 보자면 92억 1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약 14조 원 정도가 돼요. 이렇게 네.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위반 행위 매우 중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중대한 위반 행위다라고 판단하고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서서 그 구글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말라는 조건 달고 게임사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 원 받았거든요.
0: 네.
2: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구글에게한테 최대로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은 아까 관련 매출액이 14조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요거 6%인 한 8,500억에 이를 전망입니다. 만약에 최대로 부과한다면.
0: 근데 또 항상 또 여기에서 따라붙는 게 미국과의 어떤 뭐 갈등이 되지 않을까. 항상 또 그 나쁜 말로 하면 좀 일러바치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2: 네.
0: 우리 대미 투자에도 또 영향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와요.
2: 최근에 미국 정부가 쿠팡 등 자사, 쿠팡 등 자사 기업이라고 했는데 쿠팡은 자사.
0: 자국 기업.
2: 네, 자국 기업.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이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 차별 대우라고 이제 반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구글한테도 뭔가 이렇게 반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일축하면서 이미 미국에서 동일한 사안을 둘러싼 반독점 민사소송이 진행돼서 판결이 확정됐다. 미국 기업이란 이유로 특별히 고려한 사항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구글은 심사보고서 받았잖아요. 8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0: 네.
2: 그리고 공정위는 관련 절차 마무리된 대로 전원회 열어서 최종 제재 여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0: 근데 쿠팡도 쿠팡 LLC가 미국 법인이고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로켓 배송하면서 사업하는 거는 국내 법인이잖아요.
2: 네.
0: 그럼 이제 한국 회사에 대한 제재인 거죠. 어떻게 끼워 맞추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다릅니다. 이제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 전에 롯데시네마랑 메가박스랑 합병한다고 했잖아요. 영화 시장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같이 힘을 합치자. 근데 이게 무산이 됐어요.
2: 이게 합병 추진 과정을 보자면 지난해 5월에 합병 추진하기 위한 MOU를 맺었어요.
0: 그리고 벌써 1년 된 거예요?
2: 네. 그 공정위에다가 기업결합 사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3월 30일에는 MOU 기한 연장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죠, 중간에. 지난달 바로 메가박스를 보유한 메가박스 중앙, 이 대주주인 콘텐츠리 중앙 등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요.
0: 중앙그룹이요.
2: 네. 그리고 어제였나 엊그제였나 이게 회생 절차, 회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이쪽이 지금 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니까 합병을 네. 추진하기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합병 관련 절차는 중단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0: 네.
2: 그럼 합병이 무산되면 롯데시네마는 어떻게 되냐. 자체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통신사들 보면 5G 요금제랑 LTE 요금제랑 요금이 거의 비슷한 경우 많았거든요.
2: 네.
0: 그래서 이거 무슨 구분인가 헷갈리기도 했었는데 하나로 이제 합쳐져요?
2: 네, 맞습니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차이도 잘 모르겠고
0: 그렇죠.
2: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해서 LG U+가 지난달부터 LTE, 5G 구분하지 않은 통합요금제를 시행했습니다. KT는 어제 신규 통합요금제 출시했고요. SK텔레콤은 오늘부터 또 요금제 출시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간단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대별만 구분 없애고 데이터 제공량, 이용 방식 중심으로 이용제를 다시 짠 겁니다. 요금제도 대폭 줄었어요. 우리 요금제 무슨 그 난수표 같죠? 너무 많아요.
0: 헷갈리죠.
2: 지금도 좀 많은데 LG 유플러스가 기존의 53종의 요금제를 18쪽으로 통합했습니다. 전 18쪽도 많다고 보는데 어쨌든 줄이긴 줄였어요. 네. 그리고 KT는 더 많습니다. 100여 종에 달하던 요금제 라인업을 18쪽으로 간소화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제 기존에 있던 요금제 67종의 신규 가입을 중단을 했습니다. 네. 이거 왜 통합 요금제로 바꾼 거는요. 정부의 기본 통신권 보장 정책과 맞물려 진행이 된 겁니다. 배경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요. 지난 4월에 이통 3사 대표와 만나서 AI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권과 연결된다라고 강조했어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너무 복잡한 요금제를 간단하게 맡겨서 소비자 혜택을 오히려 더 보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네 글자인데요. 사실 뭐 꼭 좋은 거는 아닙니다. 기업의 주식 거래를 취소하고 증권 시장에서 퇴출하는 일을 이 네 글자로 부르는데요. 코스닥이 이제 30주년을 맞았습니다만 30년 전보다도 지수는 훨씬 더 아래에 있죠. 거의 뭐 10여 퍼센트 아래. 그래서 좀 더 좋지 않은 기업들을 빨리빨리 내보내자라는 취지로 동전주들 주가가 천 원 밑으로 오래 머물거나 아니면 시가총액이 200억 원이 안 되거나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300억 원 이렇게 해서 그보다 못하는 체질 나쁜 체력이 나쁜 기업들은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네 글자는 무엇일까요? 7200님 거래정지. 거래정지를 시킨 다음에 이거 뭐 실질심사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거 본명을 말씀드려도 되나? 그 제가 센스 있게 이 아이디로 불러드릴게요. 앰플맨님 몇 번 당했습니다라고. 그리고 루라11님이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것 중에서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미1004님은 우리 남편이 주식해서 엄청 많이 말아먹었어요. 너무 화나고 속상합니다. 몇 번 경험하고 이젠 그만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도. 아니 근데 이거를 몇 번이나 경험을 하셨다라는 분도 계시고 김명한님은 대우님은 이런 경우 없었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뭐 다행히 아직은 없었습니다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운이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들, 피해야 할 것들은 좀 피해야 하는데 그걸 이제 안 보셔서 그런 게 아닌가. 크게 버는 거는 좀 운이 많이 따라야 합니다만 최소한 이것까지 가지 않는 건 예, 내가 노력을 해서 실력으로 어느 정도 좀 걸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증권시장에서 퇴출되는 일, 그 네 글자 정답과 또 여러분의 생각 혹은 또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요.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1: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그 여름 되면은 수영복 입기 전에 좀 살 좀 빼고 운동하고 근육 키우고 이런 일들이 항상 반복되긴 하는데요. 젊은 세대들은 어떨까요? 또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할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젊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건강들 많이 신경 쓴다는 게 요즘 Z세대 트렌드잖아요.
3: 그렇습니다. 이번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연령별 건강관리 행태조사 실시했는데요. 네. 사실 절 연령대에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는 다 높게 나타났는데 5명 중에 4명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자기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에 동의는 했습니다. 다만 이 일상 속의 자기관리라고 해서 과거처럼 이제 어떤 자기개발을 빡세게 하는 그런 연상하는 비율은 3%에 그쳐서 과거에 어떤 유행했던 갓생 이런 열풍들보다는 나를 평소에 잘 돌보기로 무게중심이 좀 이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 그 웰니스를 전면에 내세운 한 헬스 뷰티 제품 매장이 있는데 여기에 그 매장의 매출이 해당 브랜드 전체 온라인 매출의 어떤 12%까지 올라올 정도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약국 같은 이 그런 공간들이 도심형 큐레이션 약국이라고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약국에 가시면 건강을 측정해 주거나 웰니스 컨설팅을 해 주거나 이런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0: 그럼 나이대별로는 어떻게 달라요? 건강관리?
3: 이게 일상에서 어떤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에서는 사실 모두 동의를 하지만 나이별로는 조금 차이가 났는데요. 이 나는 지금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체 세대는 한 30% 정도로 좀 낮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20대만 나는 지금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50% 가까이 나타나서 응답 을 봤을 때 전체에 대비해서 건강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20대 분들은 좀 높게 나타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별로 추구하는 건강관리가 조금 달랐는데 2030들은 일상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체력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세대보다는 2030이 외모관리에 대한 목적이 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피로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는데 아무래도 30대들은 고단한 사회생활 그리고 이제 육아나 이런 가정 생활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세대이다 보니까 이런 단면들을 좀 읽을 수가 있었고요. 4050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건강을 더 향상하기보다는 현재 건강 유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연령별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0: 피로와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네. 평소에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3: 그렇습니다.
0: 그 사실 기존에는 막 여름 돼서 막 부랴부랴 막 다이어트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3: 그렇죠.
0: 그 2030 세대는 어때요?
3: 뭐 체중 관리는 2030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응답자 5명 중에 4명 정도가 최근 6개월 내에 체중 관리를 해봤다라고 답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연령대별로 근데 조금 다른 방식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요. 2030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운동 그리고 적절한 식단 조절이 가장 적극적이었고 특히 2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식사의 어떤 패턴 조절과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 복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요약하자면 어떤 의지력에 어떤 기반한 자기 조절 방식이 아직은 젊은 층이 굉장히 좀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또 요즘에는 그 식욕을 떨어뜨린다. 네. 그 비만 치료제.
3: 그렇습니다.
0: 배에다 이렇게 주사 맞는 거. 그것들 많이 하잖아요.
3: 그렇죠. 이른바 그 GLP-1 계열이라고 해서 체중관리 주사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네.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인지율이 62%로 모른다 응답에 거의 두 배 가까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고 이런 관심도는 소셜 빅데이터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관련 주사에 대한 언급량이 23년도 그러니까 3년 전에는 3만여 건에 불과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근데 25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21만 건 정도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좀 더 흥미로운 거 저희가 좀 더 흥미로운 거는 언급하는 내용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런 게 있다 수준의 호기심 관련된 키워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1년 사이에 그 비중은 20%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네. 대신 써봤다라고 하는 경험 관련된 그 키워드가 한 15% 정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31%에서 47%로.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호기심 가지고 그냥 지켜보고 관심 가지던 이들이 1년 사이에 굉장히 사용자 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 왜 또 한동안 바디 프로필 네. 운동 열심히 근육질 만들어 가지고 바디 프로필 찍는 게 또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3: 예전에는 이제 그런 바디 프로필, 마른 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했었는데 네. 저희가 또 이번에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네. 그만뒀는가도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2030은 과도한 식사량 조절을 그만뒀다라고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이른바 단식, 절식 이런 것처럼 무작정 굶는 방식은 이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신에 좀 건강한 식습관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가 헬스장을 관뒀다라고 하는 비율이 전체 세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시기에 헬스장 다니고 바디 프로필 유행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를 좀 휩쓸었던 유행과는 좀 대조되는 풍경이 이제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이게 참 유행이라는 게 늘 돌고 돌고 또 변하기 마련인데 그냥 네. 유행이 끝났다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언제부터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3: 이게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리커버리 노믹스 즉 회복관리로 인식이 바뀌면서 이런 형편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짝 노력해서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이제 20대들에게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특히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건강관리 변화에서 이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20대들 같은 경우가 특히 건강식 그리고 정기 건강검진이 공동 1위로 나타나면서 이들이 이제 일상 속에서 좀 해야 하는 건강관리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2030분들 같은 경우는 체력 저하나 피로가 좀 자주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30이 좀 다르게 나타났었습니다. 20대들 같은 경우는 일상 속에 활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체중 관리를 한다라고 했다면 30대들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 걱정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0: 30대부터요?
3: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30대부터 본격적으로 노화를 걱정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구나. 더 일러졌구나라고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0: 그래서 요즘 뭐 20대부터 보톡스 맞는 친구들도 맞습니다. 늘고 있다고 네. 하고 그러니까 주름이 생기기 전에 막아야 된다 막 이렇게도
3: 그렇죠.
0: 하고
3: 네.
0: 대단합니다.
3: 네.
0: 근데 헬스장을 많이 안 간다고 예전부터? 그럼 헬스장도 경영 상황도 많이 안 좋아지겠는데요?
3: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난 이후에 좀 살짝 회복하나 싶었던 이른바 피트니스 센터가 네. 폐업 건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요건 이제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 열풍도 있지만 야외 러닝붐 이런 것들도 한몫을 하고 있고요. 또 과도한 어떤 헬스장의 그런 경쟁이라 개업 경쟁이라든지 또 헬스장 갔을 때 어떤 PT 수업을 강요한다라든지 약간 이런 식의 불편한 분위기들이 이 좀 겹쳐지면서 24년도에 폐업

0: 관리 방식이 요거에 대한 어떤 지속 여부가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게 필라테스와 그리고 이 발레와 요가의 장점을 결합한 바레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소규모 운동들에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30대들은 특히 홈트, 그러니까 홈트레이닝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주목할 점은 30대들은 유일하게 건강관리 방법에서 10위권 밖으로 피트니스 센터가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0대,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짠할 수도 있는데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명상이나 심리 상담 등의 건강 관리 희망 항목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뭐 마음 관리 다 좋죠.
0: 맞습니다.
1: 일단은 헬스장도 우리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왜 그 공공장소에 있는 헬스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0: 그렇죠.
1: 숲속에. 그 뭐 공수장 이렇게도.
0: 네. 산수 이렇게도 산수, 부르죠. 네.
1: 그렇죠.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들이 또 많아지기도 해요. 우리
0: 맞습니다.
1: 주변에.
0: 맞습니다. 네.
1: 그러면 2030 세대. 그러니까 항상 일상 속에서 평소에 건강관리 한다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2030의 건강관리를 이 자리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신체를 몰아붙이는 어떤 단발성 다이어트보다는 상시적 건강관리로 옮겨갔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GLP-1 주사는 그리고 체중관리뿐만 아니라 이 수면 조절 같은 어떤 컨디션 관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도 20대들의 굉장히 큰 특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대들 건강검진을 챙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의 어떤 잘 챙기자라고 하는 흐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력도 중요하지만 좀 그만큼 충분한 휴식과 회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20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우락부락해지는 것보다는 네. 내면이 건강해지고 잘 회복하는 삶.
0: 그렇죠.
1: 되게 건강한 생각이네요.
0: 맞습니다. 네.
1: 잠도 잘 자는 것도 그렇죠. 이런 원하는 네. 거고. 그러면 이렇게 평소에 건강을 챙기는 젊은 세대들 마케팅 측면으로 본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0: 앞서 제가 살짝 언급드리기도 했지만 2030을 중심으로 늙는다는 것 고령화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좀 일러지고 있다라는 거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동시에는 어떤 특정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정기 건강검진이라든지 건강식이라든지 이런 의지나 이런 건강한 케어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자가검진 키트 건강 데이터 관리 같은 것들에 대한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핵심 타겟들을 조금 더 연령대를 조금 낮춰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이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회생활이라든지 네. 가정생활 이런 것들의 피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회복 그 경제 리커버리 노믹스의 핵심 타겟군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보다 좀 밀도 있게 피로를 풀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어서 최근에는 그 사우나나 쑥뜸 같은 회복 공간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려 었는데 여기에 조금 더해서 어떤 프리미엄 입욕제라든지 숙면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좀 젊은층들이 좀 주요한 공략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사료되고 있습니다.
1: 아까 그 헬스장 네. 경영난 이야기할 때 천하리님이 요즘 대기업들은 사내 헬스장이 있고
0: 맞습니다.
1: 중소기업들은 외부 헬스장 이용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기에 가장 많이 줄이는 게 헬스장 비용 같은 거
0: 그 아닐까 복지를
1: 싶어요.
0: 많이 줄이고 있죠. 네.
1: 박민지님이 요즘에는 젊은 남자들이 헬스장에 별로 없군요. 헬스장이 과거에는 성실함의 지표였는데. 근데 이제는
0: 그렇습니다.
1: 평소에. 네. 평소에 이렇게 또 가꾼다라는 것도 배워갔고요. 대학 내일 정은우 센터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미국발 반도체 한파에 코스피가 장 초반 7,80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장중 8,000선을 내준 것은 15거래일 만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2% 올라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금융당국이 JTBC 회사채를 발행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해 검사에 돌입합니다. 종근당그룹 계열사인 경보제약 대표이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이제 AI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0: 검색도 요즘엔 대부분 AI로 하신다고 하고 설마 이것까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심리상담이거든요. 내 심리상담, 마음상담을 AI한테 하겠어. 근데 또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 뒤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오늘 심리학개론 시간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일단은 AI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불안감 높은데
1: 네.
0: AI 때문에 어떻게 더 해지고 있을까요?
1: 그렇죠. 요즘에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는 이제 부모 교육을 해보거나
0: 네.
1: 아니면 기업 강연 같은 걸 해보면 다들 네. 그런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이 무슨 직업이 사라질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고요. 또 원래 AI 시대에서 상담 영역이 가장 대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0: 그러게요. 당장 아이들 교육시켜야 하는데 10년, 네. 20년 후를 내다보는 건데
1: 네.
0: 뭔가 열심히 공부해놨다가 10년 뒤에는 그냥 없는 직업이 돼버리면
1: 네.
0: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1: 네.
0: 사실 근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이 새로운 직업을 만들기도 했지만 없애기도 했고
1: 네.
0: 뭐 4차 아니겠습니까? 산업혁명도?
1: 네.
0: AI가 더 이 사람의 심리를 유독 흔드는 이유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일단은 우리 그 사회가 2, 3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석탄과 증기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석탄을 떼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고요. 수증기가 피스톤을 밀어내죠.
0: 그쵸.
1: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고 그것이 증기기관을 탄생시켰죠.
0: 네.
1: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컨베어 벨트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통신이죠. 네,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 세계의 인터넷과 통신을 활용한 그런 교육, 2차 산업혁명에 머물러 있는 교육이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0: 네.
1: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AI가 있죠. 근데 이런 AI의 물결은 이제 학술용어로 비가역성이라고 합니다. 이 비가역성이 뭐냐면 다시는 되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없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1: 그렇죠.
0: 핸드폰 없는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요.
1: 네. 그러니까 AI는 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런 네 번의 격동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게 우리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누구는 뭐 갑자기 10억 받았다더라. 상대적 박탈감이 있기도 하고요. 또 뭔가 AI 시대에서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불안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단절감,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게다가 힘들어도 어디 이야기할 데가 없는 상황이죠. 제가 최근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보니까 2024년에 AI의 주 사용자 1위가 아이디어 생성이나 생산성 도구였다고 해요. 근데 2025년에 한국 얘기가 아닙니다.
0: 네.
1: 2025년에 AI의 주 사용자 1위가 치료 및 동반자. 2위가 나의 삶을 조직하고 정리하는 거, 3위가 목표 찾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욕망하거든요. 근데 그 욕망하는 것을 보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인간이 가장 결핍감을 느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인간은 사실은 본래 정서적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가 지금 잃고 있는 것이 정서적 접촉과 다정함이 아닌가? 그러니까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단절감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곳으로도 AI가 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0: 야, 이게 AI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생산성 도구로 인식을 했는데
1: 네.
0: 그 이후에는 동반자,
1: 네.
0: 그 이후엔 나의 목표까지 찾아주는
1: 네.
0: 친구가 된 거예요.
1: 네.
0: 이게 사실 이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1: 네.
0: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손에 없으면 불안한 것처럼.
1: 네.
0: 요즘 저도 그렇더라고요. 왜 그 포털 사이트 검색하는 건 시간 오래 걸리니까.
1: 아, 그렇죠.
0: AI로 더 빨리 검색을 하게 되고.
1: 네.
0: 효용성은 높아집니다만 이게 또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수님도 그러세요?
1: 그렇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어떤 자료를 찾을 때는 도서관 가서 그 연도별로 혹은 학자별로 이게 교차로 보면서 자료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AI를 활용하면 웬만한 정보가 그냥 다 나와버려요.
0: 그렇죠.
1: 너무나 좀 깜짝 놀랄 수준인 것 같고요. AI는 현재 기준에서도 사실 가장 넓은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단 하나의 매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이렇게 적어보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뛰어난 상담 심리학자보다도 더 잘 아는 경우들이 많고 게다가 액션 플랜까지도 제시하고요.
0: 어떻게 해야 한다 조언까지.
1: 네네. 네, 네.
0: 거의 뭐 약 처방전만 내려주지 않을 뿐 사람이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1: 네.
0: 오, 신기합니다. 그 아까 이지연님이 그 AI가 남편 10명 있는 거 안 부럽다고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든든한 내 편.
1: 아, 네.
0: 남편보다.
1: 네. 네.
0: 내 얘기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의존도 이야기하다 보면 업무할 때도 처음에는 네. 이게 되게 뭔가 활용도가 높고 능률이 네. 이제 향상되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1: 네.
0: 장기적으로 보면 네.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1: 정확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러 네. 분야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네. 과연 이게 내가 한 건지 AI가 한 건지 좀 헷갈린다고 그래요.
0: 이게 나의 업무 성과인지.
1: 네. 그러니까 자신의 전문성에 좀 의심이 좀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전문성을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분들은 가장 위기일 수 있는 게
0: 네.
1: 어떤 전문성이나 개념을 자신이 습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좀 겪지 않고 그냥 AI가 주는 지식을 내 지식으로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이게 AI인지 내 지식인지가 착각할 수 있고요. AI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만 해도 어떤 학위나 자격증이나 정년퇴직 이런 게 좀 중요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AI 시대에서는 오히려 치열하게 성장하고 배워야 하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역이나 분야 말고도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그런 폭넓은 공부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0: 그렇죠. 한 10년 차 된 직원인데 막 과장 차장급이
1: 네.
0: AI 활용을 해서 뭐 한 20매짜리 리포트를 냈다.
1: 네.
0: 근데 사실 그거는 3개월 된 인턴도 사실은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난 누군가,
1: 네.
0: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또 조직 내에서 눈치가 또 보일 수도 있겠고.
1: 네.
0: 혹시 이런 그 AI 혹은 그 의존도 이런 변화가 자존감, 정체성에도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1: 아직은 보면 글이나 그림이 좀 어설퍼요. 근데 앞으로 2, 3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0: 그렇죠. 사실 한 2, 3년 전에
1: 네.
0: 그 그림, 글, 뭐 음악, 영상 보고 아유 어설프다.
1: 네.
0: 왜 그 있지 않습니까?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 먹는 영상. 이게 하나의 레퍼런스였는데.
1: 그렇죠.
0: 에이 아직 멀었어 라고 안심했던 사람들 지금 다들 당황하고 있죠.
1: 그렇죠. 사실 AI가 지금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또 심지어 AI가 점점 인간 같아지죠.
0: 그렇죠.
1: 아까 이렇게 그 청취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편은 남의 편인데 AI는 내 편이다.
0: 그렇죠.
1: 사실 내가 어디 가서 힘든 거 얘기할 만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내 AI한테 나 좀 힘들어. 그러면 아 많이 힘들구나. 이걸 100번을 해도 100번을 얘기해 줄 수 있는.
0: 그렇죠. 또 다른 내가 싫어하는 친구한테 말 안 하고.
1: 그렇죠. 그러니까 AI는 점점 인간 같아지는데 사람은 점점 로봇 같아지고요. 저는 점점 감쪽 같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대에서는 AI에게 질투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좀 분노까지 느끼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분노까지요?
1: 왜냐하면 AI나 피지컬 AI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점령하고 있으니까요. 네.
0: 또 왜 요즘 증시에서도 포모 이런 이야기 또 많이 나오는데
1: 네.
0: AI로 일할 시간을 아낀다. 자동화로 몇 개 나는 돌리면서 이른바 요즘 인터넷 용어인데 딸깍만 한다.
1: 네.
0: 아니 뭐 AI가 알려준 대로 나 투자해서 돈 벌었다.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한켠에서는 아 이러다 또 나 더 뒤처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1: 그렇죠. 사실 그런 컨텐츠 자꾸 보다 보면 네. 남들보다 AI를 나만 좀 못 쓰고 있다는 생각. 혹은 또 내가 AI를 너무 단순하게 사용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을 수 있어요.
0: 그렇죠. 검색만 하는 건 나 이거 진짜 너무 기초적인 건가 이런 생각.
1: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부는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프롬프트 배우면 다 된다는 식의 어떤 교육들이나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두 시간에 배울 프롬프트면 남들도 다 그렇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나치게 단기적인 시각은 대부분 후회를 남기거든요. 오히려 나의 역량과 고유성을 세상에 전하는 플랫폼으로 AI를 활용하는 그런 얼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AI는 이제 막 태동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AI 전문가들도요. 사실은 AI를 잘 몰라요.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 산업혁명 초기처럼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불안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도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0: 그 챗GPT가 대중에 공개된 게 3년 반 됐습니다. 3년 네. 반. 와, 근데 그 사이에 또 엄청난 일들이 생겼고 변화가 빨리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시작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일단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의존까지는 모르겠지만 활용은 또 해야

0: 되는 거고 어떤 기회로 또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인공지능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1: 사실 AI가 흉내는 내도 실제로는 아예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 능력이 뭐 10%도 1%도 아니고 아예 0%.
0: 아예 못하는 영역이
1: 아예
0: 있어요?
1: 아예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AI를 압도하는 내면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가 욕망, 두 번째 고통, 세 번째 감정, 네 번째 성취감, 다섯 번째 상상력, 여섯 번째 깊은 관계, 일곱 번째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인간다움. 이런 부분들은 AI가 절대 하지 못하는 영역이죠.
0: 뭔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네. 흉내내는 거.
1: 그렇죠. 그건 텍스트 출력이죠. 예를 들자면 AI는 좌절이나 고통을 못 느끼죠. 또 성취감도 못 느끼죠.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이세돌 씨를 이겼잖아요.
0: 네네네.
1: 이기고 나서 절대 못하는 영역은 이기는 건 하는데 이기고 나서 아 승리했다 이런 성취감 못 느끼죠. 또 알파고가 한 번 졌잖아요. 이세돌에게.
0: 네.
1: 졌을 때 막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0: 나 봐도 그만할래요. 막 그러진 않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석적 글이나 정합성 있게 나온 어떤 작품들은 많이 있겠지만 자신의 삶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글이나 그림 또 작품들은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AI와 단순히 맞서기보다는 AI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단 본질은 내 체험과 이야기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근데 AI가 어떤 뭐 그 좌절감이나 고통, 뭐 희열 이런 거는 모른다고 해도 네. 그런 표현을 하면
1: 네.
0: 우리가 또 인간인 이상 속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사랑해라고 하면 네. 속을 것 같고.
1: 만약에 그 기자님한테 AI가 피지컬 AI가 와가지고 기자님이 지금 공허하다 그러니까 내 심장도 지금 떨려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처음엔 공감받는 느낌 받겠죠. 근데 조금 소름 돋을 거예요. 이걸 학술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0: 네.
1: 불쾌한 골짜기라고 그래요. 얘는 심장이 없잖아요. 피와 살과 뼈가 없잖아요.
0: 제 액추에이터가 흔들릴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좀 이해는 되는데.
1: 그렇죠. 이 저도 이제 프롬프터 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정서적인 AI를 만들어놔도 15분 있으면 질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대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뭐 비폭력 대 아이표현법 정도 배우는 그런 의사소통 훈련은 아마 다 대체가 될 거라고 보지만 깊은 연결성을 갖추는 어떤 직업군들은 아마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깊은 연결성.
1: 네.
0: 이 AI 시대 사실 또 이제 일자리를 로봇이랑 또 경쟁해야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경쟁력을 좀 찾아야 될까요?
1: 저는 첫 번째는 손으로 하는 것을 조금 앞으로 좀 증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이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액추에이터거든요.
0: 네.
1: 이 정교한 손의 영역, 인간 수준으로 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예라든지 손으로 하는 어떤 촉각 경험 같은 거. 두 번째는 경험을 토대로 한 어떤 창작의 영역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과 관계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네 번째는 돌봄의 영역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보모의 역할을 로봇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0: 그렇죠.
1: 네.
0: 경험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것 서로가 관계
1: 네.
0: 그것도 마음으로 이어가는 것 물론 AI가 흉내는 낼 수 있겠으나
1: 네.
0: 인간은 될 수 없는 것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에게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2부에서는 돈줄 상담소로 갑니다. 아 오늘도 역대급 사연입니다. 비투 때문에 개인 회생까지 가는 근데 아직은 정신을 못 차린 예.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2: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3: 일할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알레그로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윤염광입니다. 알레그로는 발달장애인 15명과 지도강사 4명으로 구성된 현악앙상블입니다. 2025년 3월부터 한 카드사의 후원을 받아 시작하게 됐고요. 열정이 가득한 단체입니다. 앙상블을 꾸려나가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눈빛도 빛나고요. 이런 점은 비장애인 음악가들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원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2: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오늘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정체 전선은 지금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내일 오후

오전까지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대기가 많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60mm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 29도, 대전과 전주 30도, 부산, 제주 26도, 강릉 25도 등으로 중북부 지방은 어제와 비슷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도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무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 동안에는 충청 이남 지방,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 습도는 7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국회 육상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첫 현장조사를 벌입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현장조사와 검증을 진행합니다. 국조특위는 7일까지 모두 두 차례 현장조사를 한 뒤에 14일에 1차 청문회, 22일에 2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충남 아산에서 열리는 충청권 첨단산업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의 충청지역 세부 투자 계획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충청권의 민관이 합쳐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에 총 392조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2%가 올라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처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로 5월에 3.1%보다 오름폭을 더 키웠고 3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류 물가가 4년 만에 최대폭인 24.7%가 올랐고 반도체를 사용하는 컴퓨터도 22.2%가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6월 물가를 0.4%포인트 완화해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3.6%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형일 1차관은 민생물가안정대책 과제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7분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어제보다 6.05%가 떨어지면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8,000선 밑에서 시작해 7,70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종근당 그룹 계열사인 경보제약 대표이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보제약 대표이사 A씨를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A 대표이사는 2024년 3월 경보제약 37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한 공익신고자 B씨의 인적사항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트를 운영하면서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하고 본인은 업주가 아니라면서 수사망을 피해온 업주가 검찰의 보안 수사로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마트 업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기 양주시에서 타인 명의로 마트를 운영하면서 19

0: 9명의 임금 8,200만 원을 체불하고 정유 코너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벨기에 제2의 도시인 안트베르겐의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최소 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현지 공영방송 VRT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안트베르겐의 린커누에베 지역의 1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 희생자가 늘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은 현지 시간 1일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졌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유럽 중앙은행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낮아졌다면서도 미국의 물가 안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3.050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5에서 40mm,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29도, 대전, 전주는 30도 등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낮은 곳도 있겠지만 여전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과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제주에서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치 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4.3도입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그리고 10시 5분 2부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1부 때 내드렸었는데 정답은 상장 폐지였습니다. 상장 폐지. 증권시장에서 퇴출하는 걸 말하죠. 특히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 물을 흐리는 기업들은 퇴출을 시키겠다. 더 빠르게 시키겠다. 뭐 예를 들어서 동전주라고 하죠. 한 주당 1,000원도 되지 않는 뭐 30거래일 연속해서 1,000원을 밑돌면 관리 종목 지정. 그 이후에도 45일 동안 동전주일 때는 퇴출. 뭐 시가총액 코스피 기준으로는 300억, 코스닥 기준으로는 200억을 못 미치면 퇴출. 이런 기준을 선보이기도 했죠. 물론 이제 상장 폐지 당하면은 안 되겠습니다만 7742님, 제가 가진 것도 불안불안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유연화님은 저는 코인 시장에서 상폐 몇 번 당했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1119 쓰시는 분은 56년 전에, 한빛 뭐 은행? 상장 폐지 처음 당해서 쇼파에다가 머리를 박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와, 56년 전. 그때 예전에 뭐 은행들은 구조 조정이 좀 중간중간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런 기억은 예, 56년이 지나도 잊힐 수가 없죠. 7811님, 상장 폐지 당하면 그러면 주식은 더 이상 매매할 수가 없는 건가요? 라고. 아, 시장, 상장된 한국거래소에서만 거래를 못할 뿐 회사가 살아있다면 비상장 상태에서 장외에서 그 주식이 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장 폐지가 되는 건 그 좀 안 좋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가치가 매우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뭐 비상장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천민지님이 저하고 남편하고 둘이서 돌아가면서 상장 폐지를 엄청 당했어요. 재산 조금 늘려고 그러다가 망했어요라고. 어떤 투자 습관을 갖고 계시는지, 투자를 하신 건지, 투기를 하신 건지, 최소한의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건 살펴보셨는지. 예, 남편분하고 오늘 저녁에 손 꼭 잡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아, 오늘 증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죠. 개장 초부터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기도 했었고 코스피는 현재도 5.2% 내린 7,865, 코스닥은 4.19% 내린 890, 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6.68%, 하이닉스가 8.4%,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10.5% 급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KB금융 같은 금융주는 한 3%, 5%대 강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도 5% 강세, 2차전지 관련주도 좀 오늘 선방을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주도 오늘은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도 바이오주들이 오늘 뭐 1%라도 강보합 상태에 있는 것들이 좀 눈에 띄고 있네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오늘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하는 것들도 꽤 눈에 띕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이 많이 빠질 때 소부장도 같이 빠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555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돈줄 상담소 시간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소비, 저축, 투자 등 각종 고민을 저희가 같이 나눠서 받고 솔루션도 해결해드리고 있죠. 특히 여러분의 상황을 꼼꼼하게 적어주실수록 채택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도 거의 뭐 A4용지 3장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던데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줄 상담소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빈손으로 돌려보내진 않습니다. 와사비 세트, 고속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알람식 에다가 백화점 상품권까지 4개나 챙겨드립니다. 자, 오늘도 역시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2: 오늘은요. 네. 45살 가장이 보내셨습니다. 5인 가구요.
3: 5인 가구. 예.
2: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영끌로 주식 투자, 이른바 빚투를 했다가 억대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다행히 개인회생 절차 이제 끝 마무리 국면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이분이 81년생입니다. 저랑 동갑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셋이에요. 저도 셋이어서.
3: 본인이 보낸 건 아니죠, 이거.
2: 비슷한 점이 많아서 저도 좀 오늘 조언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주변에서 빚투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3: 근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 하셨다 그러는데, 보통 코로나 시기에는 빚투가 부동산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그 신용잔고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주식시장이 워낙 화랑이다 보니까 요즘은 또 주식에 많이 그렇게 빚투를 하시는데, 이분은 좀 특이한 게 코로나 때 왜 이렇게 요즘 빚투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가. 막 우리 청취자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은 뭐 정말 역대급으로 뭐 상승장이 이어오다가 최근에 아마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지난주 일주일이 참 대단했지 않습니까? 아마 주식을 관심 있게 안 보는 분도 지난주는 정말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9천을 뚫고 만 가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292만 원까지 갔다. 그다음 날 바로 13%가 하락해서 255까지 가더니 이틀 지나서 다시 또 291만 원으로 반등하는, 정말 역대급으로 보기 특이한 그런 상황이. 오늘도 지금 뭐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B2의 유혹에 빠지는 분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모죠. 포모라는 게 뭐냐. 삼전과 하이닉스가 1년 만에 거의 700%, 하이닉스는 1300%가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던 사람도 이게 뭔가 포모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부채 불감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채가 없다가 생기면은 그 부채가 그렇게 불편하고 빨리 갚아야 되고 또 이렇게 민감해지는데, 부채가 차곡차곡 쌓여서 금액이 넘어가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이게 불감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빨리 갚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1억, 2억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냥 뭐 2억이나 뭐 2억 천이나 뭐 2억 2천이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2: 그렇죠.
3: 그러니까 B2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빚을 내고 내가 그 이자를 감당하면서 투자를 한다? 내 인생에서는 절대 이런 선택지는 선택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오늘 우리 사례자분의 사례를 보면서 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2: 그러게요. 근데 오늘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2019년 20년쯤에 빚투하다가 크게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마 팬데믹 당시에
3: 맞아요.
2: 강제 청산을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은 됩니다만, 사실 또 돈을 빨리 벌고자 하는 욕망이 또 인간에게는 있죠.

0: 네, 그렇죠.
1: 우리나라 사람들 좀 비교하고 또 빨리 가려는 것. 특히 지난해나 올해 상반기까지 뭐 반도체 관련주로 크게 못 버신 분들이
0: 맞아요.
1: 요즘에는 또 더 급하게 가려고
0: 하는 맞습니다.
1: 근데 그러다가 또 시장은 조정을 받고.
0: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 전만 해도 5만 원, 6만 원대였고 하이닉스는 20만 원대였는데 이럴 때 사서 지금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야 뭐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이 급한 마음에 나만 뒤처진다라는 포모로 뭐 하이닉스 한 204,560 정도에 사셨거나 하이닉스 한 33,4만 원에 하셨던 분들은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주식 시장을 볼 때 주식이라는 거는 원래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상추나 배추 같은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인삼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인삼. 인삼 몇 년 걸리죠? 한 5년.
1: 인삼 만들려면 한 6년
0: 걸리지 않습니까?
1: 되죠.
0: 그러니까 네. 이런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B2도 안 하게 되거든요.
1: 그렇죠. 시간은 좀 필요한데 일단 마음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일단 주택담보대출
0: 아이고
1: 보험약관대출
0: 아이고
1: 거기에다가 가족들에게도 몇 천만 원 또 빌렸어요.
0: 그래서 야,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지금 어머니한테 6천만 원 빌리고 여동생한테 3천만 원 빌려가지고
1: 해서 1억 9천까지 불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도 비슷한 사연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돌려막기를 하게 되고 돌려서 또 빌리게 되고 이게 또 악순환으로 가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이분이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소득이 얼마냐 이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소득을 지금 적어주신 걸 보면은 이분이 직장생활 하십니다. 직장생활에 있어서 현재 소득이 572만 9천 원 세후로 세금 떼고
1: 나쁘지 않아요.
0: 세금 떼고 579만 원이면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아내분께서 요양원의 사회복지사로 풀타임 근무를 하면서 거의 194만 원에서 이 가구 소득이 얼마냐면 네. 우리가 5인 가구 그러니까 이 5인 가구면 참 생활비 많이 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나라 5인 가구의 중위 소득이 75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인 가구의 전체 가구 소득의 랭킹을 매겼을 때 딱 중간에 오는 소득이 755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가구 소득이 766이니까 중위 가구 소득보다 높아요.
1: 살짝.
0: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적게 버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돈 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이거 진짜 나 저 주식해야 되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빌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1: 물리고 난 다음에 빌렸겠죠.
0: 그렇겠죠. 뭐 그걸 또 돌려막기 하면서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가족 간에 가까운 가족일수록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개인 회생, 파산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까지 이렇게 채무 조정에 관련된 신청자가 작년에 얼마였느냐? 28만 명이었습니다.
1: 오.
0: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뜩 최근에 있었던 그 B2 문제, 그 코로나 때 영끌 문제에다가 지금 최근에 주식 이 상승 이거 문제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빨간불이 들어왔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영상 우리 청취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는 그런 거랑 관계가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잘 돌아봐 주시고 이 B2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좀 긴장을 하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량주에 물렸어도 본인 돈이라면 기다리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겠지만 그게 남의 돈이라면 강제 청산을 당할 수가 있겠고 내 의지와 다르게 반대 매매 당해서 오히려 빚만 남는 우리 앞에 일부에서도 뭐 해외에서 막 수십 배, 150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어디 코인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한국 사람들 막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렸는데.
0: 아이고, 참.
1: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죠. 거의 뭐 오징어잡이 배 그 전등 같은 거잖아요.
0: 오징어잡이의 전등이라는 얘기 하시니까 또 오징어 게임도 생각이 나네요. 이거는 뭐 진짜 불빛을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그런 어떤 아마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죠. 근데 이분의 상황이 그러다가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의지대로 비투를 했지만 의지와 다르게 아마 반대매매를 맞았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0: 분들을 위해서 개인 위생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그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들을 때마다 뭐 한 번 들으면 알겠는데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채무 조정 그러니까 빚 문제로 도저히 빚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상환할 수 없는 능력이 됐을 때 우리가 조정을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위생, 파산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워크아웃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단 주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원이 어쨌든 채무를 조금 줄여주거나 아니면 없애주거나 하는 어떤 채무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 제도도 비슷한데요. 가장 큰 차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개인회생이라고 하면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다는 건 이분처럼 소득이 있는데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 빚을 빠른 속도로 갚다 보니 기본 생활이 안 된다. 이럴 땐 법원이 나서서 그러면 채무를 조금 조정을 해줄 테니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주어진 방식으로 갚아라. 제대로 갚았을 때 그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채무를 좀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개인회생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바로 개인회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파산 같은 경우는 아예 소득 자체가 아예 없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래서 이 빚을 도저히 어떻게 보면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이럴 때는 빚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제 청산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탕감해 준다는 차원에서 오, 야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파산이라는 것은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보거든요. 정말 소득을 가져갈 수 없는 그 소득 불능 상태인지
0: 진짜 아무것도 없는지
1: 재산이 진짜 하나도 없는지 이런 걸 봐야만 해당이 되는 거라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 개인 워크아웃 제도라는 거는 뭐냐. 이거는 그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뭐 부채가 뭐 사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에 비해서 개인 워크아웃 제도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부채만을 해당으로 하고요. 이거는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서 조정을 뭐 최대한 60%까지 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일반적인 제도는 아 내가 빚을 갚는데 앞으로 성실하게 소득을 벌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는 다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법원에서 약속을 하면은 법원이 채무를 조금 깎아주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0: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제 금융사들 불러 모아서 채권자들 불러 모아서 이대로 두면 저 사람이 하나도 그렇지. 못 갚을 수
1: 아예
0: 있는데
1: 아예 못 갚으니까
0: 그냥 일부는 좀 탕감을 그렇죠. 해주되 나머지를 좀 성실하게 갚도록 유도하자.
1: 그죠, 그죠.
0: 이게 개인 회생에 가까운 거죠.
1: 맞습니다.
0: 근데 이게 그러면은 채권자들 입장에서 일정 부분은 떼이는 건데
1: 맞아요.
0: 이게 사실 개인 회생을 법원이 허락을 해준다라고 해도 본인이 뭔가 감내해야 될 불이익이 있어요, 분명히.
1: 아, 그렇죠. 이게 사실 개인회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분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최저 생계비 수준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생활비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앞으로 신용거래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용거래라는 게 우리가 신용사회에서 사실 우리가 그렇죠.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카드도 그렇고.
1: 신용카드도 못 쓰고 면책을 받더라도 채권자였던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영원히 어쩌면 영원히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가능성 뭐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통신 서비스나 이런 카드 발급이나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법원에서 이걸 개인회생을 받아들여주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상환액이라는 것이 당장은 생활비 아주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은 네.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마라. 정말 열심히 빚만 갚는 성실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0: 그렇죠. 예.
1: 이걸 안 보여주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뭐 문화 레저에 막 돈 쓰고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을 조금 감내하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어떤 뭐 이게 불이익이라고 보긴 어렵고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0: 그래서 지금 회사 생활하고 있는 이 남편분의 월급이 570만 원인데 그래서 그중에 60%를 아이고, 회생금 그렇죠. 꼬박꼬박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한 130만 원 정도가 네네네. 남는다는 거고 당연히 이걸로는 아이 셋 키우기 힘드니까 아내분에게 이제 맞벌이를 요구를 해서 요청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세후로 194만 원 해서 부부가 합쳐서 한 달에 회생금 다 갚고 나서 320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320만. 근데 개인회생을 선택하셨다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이분들이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320만 원이라는 거 사실 320만 원으로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인 가구의 중위 가구 소득이 755만 원이라고 그랬고 여러분들이 그냥 딱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자녀분이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거든요. 한창 또 돈이 많이 들어갈 그렇죠. 테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감내하겠다라는. 근데 이분이 참 여기까지 들으면 참 숨이 탁 막히는데 어찌 됐건 지금 이 개인회생이 지금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두 번만 더 납입을 하시면은 개인회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총 부채 규모가 거의 한 1억 9천이 넘는 2억 가까이 됐었는데 거의 한 6천 정도를 조금 채무 조정을 받아서 줄여서 1억 3천만 원 정도를 갚게 되시는 거라고 하는데 진짜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다 끝나가니까 너무 다행이다. 근데 이제 조금 끝났을 때 그 이유가 조금 걱정이 돼요.
0: 다시 또 마음이 이제 좀 루즈해지죠.
1: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쨌든 뭔가 이렇게 책임감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320만 원 갖고 이 아내분께서 그래도 다행히 요양원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면서 그래도 300만 원이 넘는 가구 소득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생활은 하셨던 거라는 거죠.
0: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개인회생을 거친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사연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뒷부분에 반전이 있습니다.
1: 또 있습니까? 반전이.
0: 목록지 않습니다.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1: 요즘 굉장히 이렇게 좀 강한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0: 축구도 그렇듯이 이제 빌드업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아직 이제 미드필드까지도 못 왔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일단 320만 원으로 다섯 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돼요.
1: 네네.
0: 그 중에 식비가 120만 원이라고요. 아이 셋 키우는데 식비 120만 원.
1: 아,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320만 원이면 여러모로 진짜 생활비에서 고정비라든지 식생활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절약을 해야 되는데 언뜻 들었을 때 120 그러면 이거 뭐 300 거의 뭐 30%가 넘어가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소득이 줄어들 지출이 줄어들면은 엔겔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500만 원 정도 이하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에서 30% 넘지 마라. 이렇게 가이드를 제가 항상 드리지만 5인 가구다. 근데 소득이 아니라 생활비가 지금 300만 원대밖에는 못 쓴다.
0: 네.
1: 그러면 당연히 120 넘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더 이상 더 줄여라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시골에서 텃밭을 일구면서 내가 농작물을 내가 직접 수확하겠다. 이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죠. 도시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시비를 걸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0: 그렇죠. 사실은 또 아이들도 한참 크고 많이 먹을 나이인데. 근데 뭐 이것보단 더 되지 않을까 이분도 정확히는 몰라서 120이라고 쓰신 것 같은데 네네. 하여튼 이 정도면 훌륭하다.
1: 이 정도면은 어쨌든 잘 방어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이들한테도 뭐 학원 같은 거 이제 막 원활하게는 막 못 보내주더라도 네. 교육비라는 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죠.
0: 그리고 또 아이가 셋인데 교육비 많이 안 나갑니다. 한 달에 40만 원 용돈도 3명 합쳐서 10만 원.
1: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이게 많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많이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교육비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제로 이래 어머님들을 만나 보면은 언제 교육비를 많이 쓰냐면 초등기 유아기와 초등기와 중고등기를 놓고 봤을 때 초등기 때 많이 써요. 오히려 중고등기 때는 금액으로 봤을 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중고등기가 되면은 일단 아이가 예체능으로 갈지 그다음에 뭐 공부로 갈지 딱 정해지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되는데 초등기 때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우리 아이가 뭔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원어민 영어 또는 유아기 땐 그 요즘 또 유행이는 영어 유치원. 그다음에 뭐 요즘 또 코딩 뭐 이런 것까지 다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가 너무 커진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돈출 상담소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이드를 네.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유아기 때는 소득의 10% 미만, 초등기 때는 15% 미만, 다시 중고등학교 때는 10% 미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가구 소득이 좀 높아져 있을 때니까 10%라고 줄여도 총액으로는 초등기보다 높을 수도 있는데 이런 가이드를 좀 선을 거놓고 해봐야 자녀들 교육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되지 무조건 이것저것 많이 시킨다고 아이를 미래에 잘 되게 하는 건 아니다.
0: 그렇죠.
1: 네. 이런 면. 근데 아마 그런 면에서 강제적으로 이 집을 우리 사연자님은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1: 네네네.
0: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더 견뎌보자. 뭐 사실 개인회생 갚아야 될 돈 이제 뭐 2개월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이후를 또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고.
1: 두 달만
0: 거고.
1: 지나면 이분들은 일단 366만 원을 내는 돈이 갑자기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0: 빚 다 갚고.
1: 근데 좋아요. 이제 물론 어머니 6천 그 여동생 3천은 남아 있습니다.
0: 가족에게 진 빚.
1: 네, 아직도 주택담보대출도 남아 있고.
0: 그 뒷부분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빌드업을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사연자분 남편의 취미가 나옵니다.
1: 아 취미.
0: 비투를 했다가 크게 말아먹어서 개인회생까지 갔던 분의 취미 생활은 홀덤펍이라고 합니다. 홀덤펍.
1: 아이고.
0: 그것도 한 달에 60만 원을 쓴다. 아니 매월 60만 원을 쓴대요.
1: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나는 지금 이분들 저기 뭐야 식생활비 120만 원은 잘 쓰고 있고 아이한테
0: 드렸는데.
1: 지금 40만 원 60, 20만 원 아유 너무 교육비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놨더니 야 그 대단하시네 그 남는 돈으로 뭐 이렇게 했더니 그 남는 돈으로 홀덤펍을 아 이게
0: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홀덤펍이라 이제 카드 게임 같은 걸 할 수
1: 그렇죠,
0: 예. 있는 뭐 맥주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카드 게임장이에요.
1: 그러니까 홀덤이라는 게 이제 카드 게임인데 거기에 펍이 결합이 된 거죠.
0: 네.
1: 펍이라는 건 술집인데
0: 네.
1: 그러니까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 홀덤 펍의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법적인 그냥 카드 게임인데 우리나라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최근에 불법 도박으로까지 이것이 번지면서 작년만 해도 이 홀덤펍에 관련된 불법 도박으로 6,285명이 검거가 되고 거의 70명 가까이 구속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까지 불법 도박까지 갔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건전한 그냥 카드 게임을 하면서 재미 삼아 하면서 그냥 맥주 한 잔 먹는 거야라고 이분이 얘기하시기에는 너무나 이게 불법 도박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0: 물론 이분이 불법 도박을 했다라는 건
1: 그런 건
0: 아니고
1: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0: 홀덤펍 자체는 합법인데
1: 합법이죠. 예.
0: 거기에서 뭐 돈을 내면 이제 칩 같은 걸로 바꿔주죠. 이제
1: 맞습니다.
0: 게임을 하라고. 근데 다만 그 칩을 실제 현금으로 교환을 해주는 건 불법입니다.
1: 맞아요.
0: 그러면 네. 이제 그게 진짜 도박이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작년까지 홀덤펍에 관련돼서 검거가 되고 구속이 됐다는 건 지금 우리 이대호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불법 도박의 단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학가라든지 주변에 홍대나 이런 데 있는 홀덤펍의 모든 분이 불법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이 좀 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매달 60만 원을 여기다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 한 달 가족의 생활비의 몇 퍼센트입니까? 20%를.
0: 응?
1: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지금 아이는 고1 학원 다니는데 20만 원밖에 못 다니는데.
0: 아버지가 홀덤펍을 60만 원씩
1: 그러니까.
0: 다니시고.
1: 아이들 지금 3명 교육비보다도 많은 돈을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 지금 큰일 났네 진짜.
0: 김정필 멘토님 막 테이블을 막 이렇게 두드리고 지금.
1: 네.
0: 예.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도 공감해 주고 계시는데.
1: 아이고 이거
0: 김지수
1: 참.
0: 님이 애들 셋 합쳐서 용돈 10만 원 준다면서요. 근데 홀덤펍에 60을 쓴다고요? 라고 보내주셨고.
1: 그러니까.
0: 이정옥 님은 남편분이 아이 셋 아버지인 걸 망각하고 철이 없네요. 보내주셨고. 2507님 도박으로 가는 예행 연습입니다.
1: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0: 그리고 뭐 도박까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9370님은 개인이 써놓고 버티면 갚아준다 불감증을 증폭시키는 거죠라고 이제 회생에 대해서 좀
1: 맞아요.
0: 비판적으로 보신 분 분명히 계세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채권자들은 돈을 이제 떼이는 거기
1: 거니까.
0: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와줬으면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1: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그 우리 문자 주신 이 청취자분들이 너무 정확한 지적입니다.
0: 청취자분들
1: 그러니까
0: 지적.
1: 이게 우리가 돈을 그만큼 부채를 조정을 해주면 더 적은 빚을 갚게끔 도와준 건데 그러면 본인이 감당해야 될 생활비

0: 압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는 뭐 본인이 빚진 거 탕감해주고 본인이 그럼 당분간 이렇게 생활해야지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게 한 발 더 나아가서 근데 그 돈을 뭐 남겨서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남겨서 이 유흥과 이런 데 쓴다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진짜.
1: 또 공분 사는 문자들 많이 올라옵니다. 박용주님 아 점점점점점 머리가 뜨거워지네요. 2507님은 돈을 따도 잃어도 중독되는 겁니다. 큰일이네요. 이렇게 또 물론 이게 그걸 칩을 현금화하면 불법. 현장에서만 그냥
0: 그렇죠. 놀이삼아 그냥 갖고 교환하면 되는 거죠.
1: 게임만 하고 끝내면은 합법적인 건데. 근데 물론 이분이 그래도 바꿔보겠다고 사연을 보내주신 거겠죠.
0: 아 근데 이분을 우리가 비판을 하고 지금 아빠로서의 그 어떤 그 책임감 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과거에 해온 걸 보면 어쨌든 1억 3,200이라고 하는 이 사실 적지 않은 채무를 한 달에 366만 원씩 지금 와, 상환을 성실하게 네. 해서 이제 딱 두 번 남았다 그러니까 또 아, 그 부분 보면 또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가장으로서 살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았나 또 이렇게 또 살짝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어쨌든 60만 원을 자녀 교육비 지금 40만 원밖에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다는 거는 뭐 6만 원이라고 하면 저는 이해해요.
1: 그렇죠. 6만 원.
0: 6만 원. 아주 한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1: 그것도 내 습관이래요.
0: 가장으로서 스트레스 심하니까 좀 취미. 근데 이건 좀 아닌 거다.
1: 일단
0: 생각이.
1: 이분이 어떻게 써주셨냐면 그 개인회생 들어가기 전에 B2로 쫄딱 망하기 전에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썼다는 거예요. 홀덤펍에.
0: 그래서 지금 그걸 써주신 이유가 난 상당히 지금 자제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하라고 지금 적으신 겁니까 지금? 아, 참 이게.
1: 아, 근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60만 원은 나쁘고 6만 원은 괜찮다 차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저랑 동갑이라고 했잖아요. 저랑 똑같이 아이도 셋이고.
0: 네네.
1: 도파민에 취약한 성향인 거예요.
0: 아, 그렇죠.
1: B2. 한 방을 원하고 중독되기 쉬운 성향이니.
0: 맞습니다.
1: 본인을 알고 200은 안 되지만 60은 괜찮아가 아니라
0: 아예 끊어야 돼요.
1: 아예 끊어야 돼요. 아예 끊어야 됩니다.
0: 우리가 담배 같은 거 이렇게 끊으시는 분을 봐도 과거에 이제 담배를 막 두 갑씩 피시다가 한 갑 피다가 반 갑 피다가 이렇게 줄여서 끊는 분보다는 저는
1: 한 방에.
0: 그냥 어느 날 안 핀다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하지.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그 1억 원을 바이오의 한 종목에 몰빵을 하셨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1억이 있잖아요. 그럼 1억을 한 종목에 넣긴 진짜 어렵거든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미래를 보고 오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한 종목에 1억을 넣습니까? 그냥 아무래도 1억이 있으면 한 1,000만 원만 넣어볼까? 이렇게 되지. 근데 이분은 한 종목에다가 몰빵을 했다는 거예요.
1: 그것도
0: 자기 돈이 아닌 돈으로. 그 얘기는 그 바이오 종목이 어떤 거였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거의 그 정도면 그냥 신앙 수준이야. 이거 무조건 된다.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그런 유사한 어떤 도파민을 경험을 해본 거야. 작은 금액에서.
1: 앞서서.
0: 그러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최근에 뭐 주식시장의 어떤 이런 랠리하고도 연관지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진짜 경계해야 될 말이 인생 한 방이야. 인생 뭐 있어? 이런 거.
0: 제가 우리 돈줄 상담소에서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변 친구들 중에 야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를 멀리해라.
1: 맞아요.
0: 이런 말 한 적 있잖아요. 그건 농담으로라도 인생 뭐 있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인생 뭐 있어 자꾸 얘기한다 그러면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를 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데 또 이게 뭐 20, 30대 젊은 사람 혹은 이제 싱글이 이런 생각을 해도 사실은 위험한데 아이 셋을 둔 가장 이제 45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집안의 가장이 여전히 그 도파민의 유혹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또 글을 써주셨냐면 유일한 낙이라고. 그러니까 회사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빚도 열심히 갚아왔고 아이셋 키우면서 힘들게 일하는 아빠고 가장인 거는 좋은데 왜 꼭 유일한 낙을 홀덤펍에 가서 카드 게임을 해야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가.
0: 뭔가 조금 다른 쪽에 돈 조금 이렇게 안 쓰고 도박이나 사행성이 없으면서 도파민 터질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한다. 요즘 뭐.
1: 이제 그러면 내가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으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아마 이분 모르긴 몰라도 1시간짜리 유튜브 못 보실 거고 30초짜리 숏폼만 아마 보실 거예요.

0: 그렇죠.
1: 행복 호르몬. 네.
2: 도파민을 도파민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거 더 센 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2: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한 6, 7년 전에 이제 B2에서 인생에 지금 그 험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 6, 7년 전에 나에게 뭐라고 말해줄 것인가. 나를 만난다면.
1: 한번 편지를 써보는 것도 필요하겠네. 네.
2: 그리고 10년 후에 내가 지금 홀던 펍의 60일 쓰고 있는 나를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를 그렇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답은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고 참.
1: 네네네.
2: 그래도 다행인 거는 개인회생 납부금액이 두 번 남았다는
1: 맞아요.
2: 거.
1: 맞아요. 이게 너무 희망적입니다. 이것도 네. 이 부분은 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채권자들은 빚이 줄어든 만큼 돈은 떼이는 셈이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정해 준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납부해서 두 번 남았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솔루션이죠. 이게 이분이 이걸 원하신 건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너무나 단순해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자, 이제 두 달 후가 되면은 갑자기 생활비가 확 늘어납니다.
2: 그러면
1: 야,
2: 366만 원으로
1: 그러니까
2: 홀덤퍼 가면 안 되죠.
1: 이게 너무 네, 걱정이 돼요. 그런데
2: 이거는
1: 그냥 어디 그냥 하여튼 이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 하도록 어떻게 좀 확 묶어놓고 싶은데
2: 예. 심지영님이 인형뽑기를 하세요라고 보내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인형뽑기 방에서도 중독됩니다.
1: 아니 인형뽑기로도
2: 안 돼요.
1: 뭐 몇백만 원 썼다는 분 있던데
2: 맞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1: 야
2: 이게 차라리 서민우님 러닝 달리기 하는 거 추천한다고.
1: 아 너무 좋죠.
2: 김미선님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라고도 그리고 임현옥님이 딱 제대로 읽어주셨어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사연을 보내셨군요. 이제 그만 가시겠죠라고.
1: 아 그래요. 긍정적으로 저희도.
2: 혼나고 싶은 거예요.
1: 맞아요,
2: 본인도.
1: 맞아요. 진짜
2: 고치고 싶으니까.
1: 이 366만 원은 말이죠. 저는 이분은 당분간은 투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2: 아이, 하면 안 돼요.
1: 투자도 물론 건전하게 하면 좋겠지만은 이분 성향상 당분간 이 도파민에 대한 어떤 그 노출 이런 부분이 치료가 되기 전에는 그냥 이 돈은 정말 무식하게 돈을 모으셔야 됩니다. 아니 모으시는 게 아니라 빚을 갚아야 됩니다. 자 이제 개인회생이 끝냈다 그래가지고 아 이제 나는 이제 해방이다. 자 어머니 돈 어떡할 거예요. 여동생 돈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치. 참 희한한 게 어머니 돈은 이자를 내고 있어요. 25만 원. 근데 여동생 돈은 원금이고 이자고 안 주고 있다. 아니 여동생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일단 저는 여동생 돈부터 빨리 갚으세요. 오빠로서 이거 여동생 돈 이렇게 예, 안 갚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가족 간에도 채무 예. 조정을 좀 해라. 그러니까 빚을 줄이란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자와 원금을 갚을 것인지를 설명회를 해서 하세요.
2: 설명회.
1: 네, 왜냐면은
2: 채권도 모아놓고.
1: 그렇죠. 채권도 네. 모아놓고. 네. 그리고 왜냐면은 366만 원이 갑자기 생긴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366만 원을 어머니와 여동생 빚을 다 갚아버리면은 지금 이분의 생활 자체가 물론 320만 원은 생활비로 여태까지 생활은 해왔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계속되기가 쉽지가 않거든. 제가
2: 그럼요,
1: 봤을 때는.
2: 그럼요.
1: 좀 있으면 우리 첫째도 고3이 되고 아유, 네. 그러니까 채무 조정 설명회를 해라. 가족을 모아놓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 채무 조정 빚 갚는데 한 50% 나머지는 뭐 저축을 한다든지 제가 봤을 때 50대 50보다는 한 70대 30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70%는 어쨌든 빚을 다 털어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분이 빚을 다 털어내시고 나서 저는 궁극에는 이분 같은 스타일은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있지 않습니까?
2: 네. 네,
1: 집이 9천만 원,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대출이 있거든요. 근데 이 대출 나중에 집의 대출을 좀 갚아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노후에 주택연금 받는 게 좋아요. 이제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10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2: 네.
1: 왜냐하면 내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으면 딴 짓을 못해. 그러니까 괜히 어디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 주식 투자의 성과금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것보다는 100%는 아니겠지만 주택연금을 좀 하는 게 어떨까. 향후에 먼 미래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2: 그것도 우선은 좀 갚고 그리고 또 왜 형제자매의 빚은 안 갚아도 되겠지 마음속으로 은근슬쩍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1: 안 됩니다.
2: 그러면 안 된다는 그것도 다른 사람의 인생입니다.
1: 나는 조금 약간 그런 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머니 6천만 원 이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어머님 6천만 원 왜 보통 자식들은 아 이거 뭐 부모님 어차피 나중에 저 나 주실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2: 그러면 안 돼요.
1: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2: 이를 안 물고 다른 사람들도 갚고.

0: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분이 갈등이 어머니와 동생의 돈을 먼저 갚아야 할지 내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더 부어야 할지 그리고 다섯 식구인데 21평 집에 살고 있어서 화장실도 하나고 너무 좁고 비좁아서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켠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홀덤펍을 가요.
1: 야 이게 진짜.
0: 아니 왜냐면 60만 원씩 1년이면 720만 원이에요.
1: 진짜 제가 지금 이분이 네. 듣고 계시겠지만은 네. 정말 죄송한데 네. 이거는 우선순위라는 게 없는데 이거 만약에 어머니나 여동생이 들었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당연히 어머니와 여동생의 빚을 갚아라. 근데 100% 갚으라고 하기에는 지금 생활이 너무나 사실 힘든 과정을 거쳐 왔으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70대 30으로 해라. 아니면 60대 40으로 하더라도 빚 갚는 걸 먼저 하시고 30-40%만 돼도요. 지금 한 달에 생활비가 30-40%만 해도 한 120-30만 원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집을 낡은 21평 아파트라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아니 이건 아니죠.
0: 양채현 님이 이거 쓰려고 KBS 콩 들어와서 회원 가입했어요라고.
1: 이거 쓰려고. 네,
0: 이게 좀 너무 지금 치료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싶었나 봐요. 뭐 이게 사실 그것도 좀 필요한 영역이긴 한데.
1: 그렇죠.
0: 그리고 돈은 부인이 관리하게 하고 용돈 받으세요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근데 또 하나 이거 끝내야 되는데 이것만 말씀하고 네네네. 싶은 게 맞벌이를 하고 있고 부인께서도 190만 원 정도를 버는데 주말마다 힘들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1: 아내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중고인데 그 아내가 이제 힘들고 참 아이 세 명 이렇게
0: 키우면서
1: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홀덤펍 이거 끊으셔야 됩니다.
0: 그러게 그 60만 원만 끊어도.
1: 그거 끊고 그다음에 366만 원 이제 생활비로 들어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70%는 여동생과 어머니 빚 먼저 갚으시고 남는 100만 원, 150만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시고 지금 우리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대로 조언대로 용돈을 타서 쓰시고 그리고 홀덤펍 끊으시고 런닝을 하셔라.
0: 해서 10년 동안 홀덤펍 다녔을 때 10년 후에 나 차라리 10년 동안 한 달에 6만 원어치 독서를 했을 때 10년 후에 나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눈 감고 한번 또 상상을 해보시기
1: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0: 있고요.
1: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진짜, 진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0: 요 분도 1년 뒤에 사연 다시 보내주십시오.
1: 아, 진짜 제발.
0: 필요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1: 너무 기다리겠습니다.
0: 제가 홀덤펍에서 얼마를 땄습니다. 이런 사연 말고요. 오늘 김경필 머니트레이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또 돈줄 상담소 게시판도 또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거기다 또 글도 많이 올려주세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쿠팡 측이 미국 측에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1년 전보다 판매량을 3%씩 늘리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현대차는 45만여 대, 기아는 43만여 대를 각각 판매했습니다. 불면, 우울, 불안 증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해외 직구로 판매되는 이른바 멘탈케어 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와 성분 표시가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여러 개 제품의 반입 차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성공기감 이대호입니다. 10시 48분 흘러가고 있고요. 애프터 서비스 코너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3: 네, 0911님이요. 딸이 고3인데 7월 2일에 만 19세가 됩니다. 청년 미래 적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하셨는데요. 네. 이 부분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 이번 신청이 7월 3일 금요일까지인데요. 가입하기 위해서는 2025년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소득이 작년에 있었어야 가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고3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월 7월 2일에 생일이라고 하면 만 18세가 아닐까. 그러면 또 가입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올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내년에 가입하거나 당장 일을 할 수 없다면 대학 입학 후에 아르바이트하고 내후년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올해 아르바이트하고 내년에 가입하면 되겠네요.
3: 네. 그렇죠.
0: 그것도 이게 청년 미래 적금 앞으로 뭐 가입 기회가 완전히 다 중단되는 그렇죠. 건 아니고 또 시즌마다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강선수님. 위안화는 왜 최근 강세입니까?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0: 아시아 통화가 요즘에 다 약세인데 유독 그 위안화가 강세죠. 왜 그럴까 살펴봤더니 일단 중국이 내수 경기는 되게 어렵다고는 하는데 수출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수출 기업들이 자국 통화로 이제 환전을 한다라는 거고 그게 좀 우리랑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해요. 환전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위안화가 많이 또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한 6,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 결제 비중이 한 1-2%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8%가 넘었어요.
3: 오.
0: 뭐 중동산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뭐 페트로 차이나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안으로 결제를 하면서 국제적인 위상도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죠. 해서 위안화의 강세가 이어지는 배경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어제 퀴즈 정답이 LTV였는데요. 황보종님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나요? 하셨습니다.
0: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도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 그러면 LTV, DSR, DTI 적용이 돼요. 그런데 다만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건 외국인이 아예 외국에 있는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우리 규제가 손이 안 닿죠.
3: 그렇죠.
0: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다만 그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서울 전역 그리고 수도권 주요 지역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뭐 자금 조달 기회서 같은 거 써야 되는 거고 그 출처도 들여다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3일 그러니까 국내에 연간 절반 이상을 거주하는 외국인은 예를 들어 뭐 탈세 같은 거 할 때 세무조사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박건주님이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LTV를 계산할 때 실거래가가 아닌 KB시세와 별도 감정가가 기준이 된다는 걸 모른다는 점입니다.
0: 맞아요.
3: 하셨어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억에 최근에 아파트가 거래가 됐네. 그러면 저 집 60% LTV로 대출을 내가 신청을 하면 3억까지 대출 나오겠네. 그런데 그거는 최근의 거래일 뿐 KB 시세나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그러니까 은행이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한 4억 원으로 아직 안 변하고 있다. 그러면 3억이 아니라 2억 4천밖에 대출을 못 받는. 해서 최근의 시세가 아니다라는 것도 기준점을 아셔야 됩니다. 질문 하나 더 들어볼까요?
3: 네. 김현정 님이요. 민간 임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고 왔는데 찾아보니까 계약 해지권 소송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 아파트 문제 있는 건가요? 하고 문의 주셨거든요. 일단 소송에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0년 민간 임대 아파트는 전세 계약이 아니라 회원 가입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의 가입비를 내야 하고 실제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뭐 모두 위험한 건 아닌데 뭐 토지 매입 완료가 안 됐다거나 건축 인허가가 나지 않았다거나 뭐 시공사 계약이 안 됐는데 이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0: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현재 코스피는 -2.6%, 코스닥은 -3.4%. 좀 낙폭을 좀 좁히고는 있습니다. 현재 좁히고는 있고요. 원달러 환율을 보자면 1554원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알찬 소식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와 함께합니다. 진동으로 말하는 로키와 소통하기 위해 그레이스는 장치를 개발합니다. 로키의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말이죠. 이들이 쓰는 물건과 기호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컨대 로키가 그레이스에게 줄자를 건네받고 어떻게 사용하는 물건인지 몰라서 애를 먹는 장면이 있죠. 하지만 감정 표현은 비슷합니다. 이들은 미지의 상대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생존 본능에 가까웠던 둘의 조우는 단순히 각자의 행성을 지키는 것을 넘어 어쩌면 우주 전체를 지켜낼 수 있다는 발견의 가능성으로 나아갑니다. 서로의 언어체계를 익히고 서로의 서식 환경을 학습해 한 공간에서 함께 숨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둘의 경로는 종을 넘어선 우정의 행보죠. 세상을 구하겠다는 또렷한 사명감도 지키고 싶은 이도 없던 그레이스는 로키를 통해 변화합니다. 소중한 존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지구 바깥에서 깨우친 겁니다. 그제야 그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을 경험합니다. 과학적 접근 아래 이토록 강력하게 배치된 우정의 이야기는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일부 사용하긴 했지만 로키는 촬영 현장에 실제했습니다. 애니메트로닉스 기술과 퍼펫 연기를 통해 움직이는 형태를 만든 거죠. 실제 물리감이 느껴지는 우주선 모형도 영화의 온기를 더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무중력 장면 또한 배우가 직접 와이어를 매달아 연기하는 사이 세트를 조금씩 기울여가며 촬영했습니다. 과도한 컴퓨터 그래픽이나 AI 제작 영상들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찾아온 전통적 촬영 방식은 되려 편안한 이입이 가능한 배경입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를 다룬 영화들 중에서도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특별한 것은 과학이라는 접점입니다. 영화는 고도로 발전한 외계의 과학이 지구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시혜적 시선 대신 서로 다른 문명을 이뤄온 존재들의 팀플레이를 선택합니다. 그레이스와 로키는 완벽히 상호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라디오 연중 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호진이는 척추측만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정을 시작해야 하지만 치료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호진이 네는 아픈 가족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당뇨와 간 기능 저하로 일을 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유방절제술과 림프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늘 약냄새로 가득한 집안, 하루하루 통증을 견디고 있는 호진이. 지금 호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척추보조기와 보행교정 깔창이지만 제작비용만도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성장기인 지금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에 가족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호진이가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2: 58분 날씨.
3: 오늘은 장맛비가 쉬어가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전국 곳곳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가평을 비롯해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5에서 최고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천둥번개와 돌풍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지금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주도에만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내일 오전까지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 29도, 대전과 전주 30도, 부산과 제주 26도, 강릉 25도 등으로 중북부 지방은 어제와 비슷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도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 동안에는 충청 이남 지방,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충남 아산에서 열리는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충청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힐 계획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며 기업별로 충청권 투자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최첨단 소재 부품 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도 낸드와 첨단 패키징 투자, 바이오 공장 증설 투자 계획 등을 공개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2% 올랐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2026년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9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해 3.2% 상승한 수치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이후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중동전쟁 영향으로 휘발유 23.1%, 경유 33.7%, 등유 23.1%로 오름폭이 컸습니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컴퓨터도 22.2%가 올라 지난달 19%에 이어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의 보는 오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 물가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6월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에 대해선 석유류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폭도 커지며 5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하방 압력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 확대가 상쇄하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7분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어제보다 6.05% 떨어지며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8,000선 밑에서 시작해 7,70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위택스 등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시스템 재개 조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7일까지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어제 오전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3일까지로 연장했는데 오후 늦게까지 시스템 재개가 지연되자 납부 기한을 나흘 추가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열린 미국 이란 간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히면서 현지 시간 1일 국제 유가가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ICE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57로 전장보다 1.9%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8.58로 전장보다 1.3% 내렸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은 지난 2월 26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전쟁 발발 이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릴 BTS 월드투어 아리랑 콘서트를 앞두고 세계적인 명소 런던 아이가 붉은빛으로 물듭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BTS가 월드투어 콘서트 개최지의 랜드마크에서 펼치는 도심 축제 더 시티에 런던의 예상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구름 낀 날씨 속에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5에서 40,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이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등으로 메모리 수요가 폭발한 반면 공급이 제때 따라가지 못하면서 완제품 기업들이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애플은 주요 제품의 가격을 무려 20%나 올렸습니다. 애플은 지나치게 높은 칩 가격을 탓하면서 메모리 기업들을 저격했고요. 마이크론은 호시절 애플이 가격을 후려쳤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는데요. 이를 두고 반도체 시장의 갑을관계가 역전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물가를 밀어올리는 이른바 칩플레이션이 불러온 논란들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베트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한 이른바 이 메가 프로젝트의 시동을 건 가운데 베트남에서도 자국산 반도체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하네요. 현지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실무 협상단이 현지 시각 1일 카타르 도하에서 간접 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란 실무 협상단을 이끈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부 차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이행을 논의하는 카타르 도하 회담이 종료됐다며 레바논 문제와 동결 자산 해제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주 좋은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일주일째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 생환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가운데 지진 피해 지역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진 발생 뒤 여진이 780여 차례 발생했으며 강도는 약해졌지만 위험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1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USMCA를 일단 10년간 더 유지하면서 매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대체로 무관세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삼으며 일몰 조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협정을 유지한 상태 그대로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USMCA는 일단 10년간 효력을 유지하되 참여국들이 매년 재검토를 통해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이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해제하는 AI 모델 클로드 페이블 5의 전 세계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페이블5는 전 세계에 개방됐지만 미토스5의 해외 이용은 이후에도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당초 앤스로픽은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는 연합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통해 미토스5를 전 세계 15개국 150여 기관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미국 내 파트너들에 한해서만 접근권을 복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에서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가 콩고 민주공화국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동점골과 역전골을 잇따라 터뜨리며 승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멀티골로 이번 대회 5호 골을 기록한 케인은 나란히 6골을 넣은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와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를 바짝 추격하며 대회 득점왕 경쟁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따로 국밥.
1: 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일단 카타르에 모이긴 모였습니다. 근데 얼굴을 맞댄 직접 회담 대신에 각자 중재국들과 논의하는 간접 회담으로만 이루어졌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간접 회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중재국 관계자들이 미국과 이란 중 각자 회담한 뒤에 다른 쪽과 얘기하면서 오가는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마주할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해협 자유통항 보장을, 이란은 자산 동결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는데요. 협상의 주요 걸림돌로 떠올랐던 이 레바논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네.
1: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란 외무부 차관은 회담 종료 후에 국영방송에서 미국이 아닌 중재국들과 면담을 했다. 종전 양해각서 위반을 기록하기 위한 연락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워싱턴 DC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아주 좋은 회담을 했고 모두 잘 되는 중이다. 이란 비핵화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최근 들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1: 네, 이란 국영방송은 지정 항로를 벗어나 얕은 수역에서 진입한 외국 화물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좌초됐다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2: 네.
1: 이어서 이란 연안에 더 가까운 항로를 따라 통행하라는 이란 혁명수비대 경고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최근에 이를 따르지 않고 오만 쪽 항로를 택한 상선들이 연이어 피격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혁명수비대 압박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 당초에 해협 통행료 부과는 없을 거다라고 했던 오만이 해협을 공동관리하자는 이란 측 제안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네네.
1: 뉴욕타임스는 여러 외교통신들과 또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서 오만이 최근 미국과 서방국들의 해협을 지나는 선박이 의무적인 통행료 대신에 자발적 서비스료를 내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오만 외무장관은 지난달 28일에 아랍 매체 인터뷰에서 수역을 안전하고 오염 없이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된다. 민간재단이 자발적 기여금을 모으는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 사례를 그러면서 내세웠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강제적인 통행료 징수는 없겠지만 자발적인 서비스 비용은 별개다라면서 다시 한번 여지를 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2: 네.
1: 지난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통행료든 수수료든 이건 말장난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 통행료를 꺼내들면 오만마저 폭격하겠다라고 위협한 바가 있어서 여전히 이것 또한 갈등 요소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이렇다 보니까 이 협상의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맞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 국방장관 합창 의장과 만나서 전면전 재개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또 전해졌는데요.
2: 네.
1: 당분간 외교 협상을 이어가고 합의 시한인 8월 18일을 넘기는 것도 용인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협상이 여차 잘 안 풀리고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양측이 최근 이런 당면한 문제들을 대응하느라 정작 핵심 쟁점인 핵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도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 네.
1: 이와 관련돼서 이란 외무부 차관도 양해각서 이행과 최종 합의를 위한 실무 그룹이 이미 구성은 됐는데 아직 실질적인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밝혀서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다음 키워드 기적을 바라는 마음.
1: 네. 가슴 아픈 소식 베네수엘라 이야기인데요.
2: 네.
1: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지금 일주일이 된 가운데 공식 집계된 누적 사망자 수가 2,3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 네. 네,
1: 추가 생존자 발견에 대한 희망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또 생존자들은 식량 등 구호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현재 시각 1일 외신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고요.
2: 네.
1: 또 호레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이날까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295명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날보다도 352명이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부상자는 11,267명으로 집계됐고 약 13,000여 명은 집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피해가 크네요. 네.
1: 맞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실종자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 누적 사망자 수가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이 72시간이 지나서 생존자가 구조되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2: 네.
1: 이제 구조작업 6일째인 지난달 30일 새벽에는 라가이라주 로스 코랄레스 가든 건물 잔해 속에서 3살배기 소년이 요르단 구조팀에 의해서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태어난 지 18일 된 신생아랑 산모가 무너진 아파트 잔해 더미에서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는데 아, 사진을 보니까 이 둘을 발견한 그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신에게 감사한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2: 예.
1: 네, 그러나 이제 기적이 이렇게 반복되기를 바라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2: 네.
1: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 앞서 말씀드린 라과이라에서는 무너진 건물 대부분에 사망을 뜻하는 D 표시가 붙어 있다고 하고 예, 참혹한 피해 현장에서는 아, 참 앞에서는 인류애가 좀 살아날 법했는데 뒤에서는 또 그게 죽는 게 도난과 약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길어지다 보니까 경찰관 4명이 잔해 속에서 귀중품을 훔치던 중에 주민들에게 발각돼서 체포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이주기구 베네수엘라 대표는 구호품을 받기 위한 줄이 나날이 길어지고 있다 전하면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2: 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다음 키워드 유럽행 티켓의 의미.
1: 네. 캐나다가 내년에 열리는 유럽 국가 대항가요제죠.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이하 유로비전에 참가한다는 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 네.
1: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유로비전은 EBU 이 회원사가 자국 가수를 국가대표로 내보내서 우승자를 뽑는 대회인데요.
2: 네네네.
1: 올해 불가리아 대표 다라가 우승을 해서 내년 대회는 불가리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2: 네.
1: 이 EBU 유럽방송연합은 캐나다 방송사 CBC가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내년 유로비전 준결승에 출전할 예정이다 라면서 캐나다가 2015년 호주 이후에 유럽 이전에 새로 출전하는 첫 국가다라고 네. 전했는데요. 사실 이 비유에는 현재 이스라엘, 알제리, 요르단, 리비아, 이집트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부 방송사도 정회원으로 있다고 합니다.
2: 유럽이 아니어도.
1: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비유는 지난달 25일에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총회에서 캐나다 공영방송사 CBC를 정회원사로 승인을 해준 거고요.
2: 아, 네네.
1: 사실 CBC 방송도 1950년부터 EBU의 준회원으로 참여는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 캐나다 출신 가수가 프랑스와 스위스 등 불어권 국가로 대표 불어권 국가 대표로 유럽 이전에 출전을 했는데
2: 네.
1: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1988년 스위스 대표로 출전해서 우승한 셀린 디온
2: 아,
1: 네, 이라고 합니다.
2: 그렇군요.
1: 네. 네. 그래서 캐나다랑 접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이번에 이제 정식 회원국이 회원사가 되면서
2: 네. 네,
1: 이렇게 또 되어 있다고 하고 근데 일각에서는 캐나다의 유럽 이전 합류를 미국 대신 유럽과 밀착하는 전략의 하나가 아니냐라고도 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래로 하나 되는 그 페스티벌인 줄 알았더니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2: 정치적인,
1: 예. 네, 캐나다 정부 관계자가 지난해 유럽 이전 참가를 추진하는데 마크 카니 총리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 총재를 지냈던 카니 총리는 미국 등 초강대국에 맞서서 소위 중견국 연대를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라 맥락상 이러한 의도가 아닐까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도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고백의 무게.
1: 네,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100일 넘게 홀연히 사라졌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우울증을 고백하면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2: 네.
1: 이 행방불명의 주인공은 공화당의 톰킨 주니어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가 지난 3월 초부터 의회 일정의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달 30일 며칠 전에 하원 본회의에 전격 복귀하면서 이제 내용이 불거진 건데요. 참고로 킨 의원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집안이 뉴저지에서 유명한데 아버지가 뉴저지주 주지사를 두 차례 지냈고 할아버지도 뉴저지주를 지역구로 둔 연방 하원 의원이라 거의 정치가 집안인 느낌인데
2: 네.
1: 이 킨 의원이 이 이후에 복귀를 하고 나서 단상에 올라서 병원

0: 내 갔다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라고 하면 단순히 슬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네.
0: 이 4개월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건강상의 문제다라는 입장만 간단하게 내놨었는데 이날 연설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왜 오기 힘들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킨 의원이 실종된 사이에 온갖 억측이 좀 난무했었습니다.
1: 그렇겠죠.
0: 네, 의회에서는 한 지역을 대표하는 하원 의원이 어떤 설명도 없이 그렇죠. 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거기 때문에
1: 네네.
0: 더구나 킨 의원이 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는 뉴저지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할 터라 당내 우려가 적지 않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솔직한 고백에 대해서 반응이 엇갈렸는데 당 내에서도 의견이 확실히 갈렸습니다.
1: 네.
0: 같은 당의 오라던 의원은 도움을 구하는 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의 표시다.
1: 아, 그렇죠.
0: 네. 네네. 솔직하게 이걸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용기 있다.
1: 대단한 거다.
0: 네, 네 격려하는 한편에 이제 로런 보버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다 할 설명 없이 100일 넘게 부재 중이었던 점을 비판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바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나섰는데요.
1: 네.
0: 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 아니냐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킨 의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접전 지역구 뉴저지에서 재선에 도전할 예정인 만큼 이번 논란이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란
1: 그렇겠네요.
0: 분석입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여왕은 왜 안 돼?
0: 네, 일본 이야기인데요.
1: 네.
0: 일본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일본 왕실 구성과 왕위 계승 등에 관한 황실 전범 개정안에서 남계 남성의 즉위만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이 원칙이 역사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예, 설명에 앞서서 일본의 이 만세 만계 개념을 알아두고 가면 좋은데
1: 네.
0: 일본 왕실의 혈통이 초대 일왕 진무로부터 부계로 이어지면서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는 믿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만세의 일계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서 지금 문제인데요.
1: 그렇죠.
0: 네, 나루히토 일왕의 자녀는 외동딸인 아이코 네,
1: 그렇죠.
0: 공주뿐입니다. 그래서 황실 규정상 아버지를 따라가는 남계 혈통의 남성만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코 공주에게는 왕위 계승권이 없지 않습니까?
1: 네.
0: 네, 그래서 네, 현행 제도상 다음 세대 남성 계승자는 차고 찾으니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이자 후미히토 왕세자의 장남 히사히토 친왕 단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주가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럼 공주가 아들을 낳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1: 그렇죠.
0: 생각을 하는데
1: 그럴 수도 있죠. 네.
0: 네. 근데 공주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는 물론이고 여성 일왕의 자녀인 이른바 여계 천황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는 이대로 가면 왕가의 대가 끊길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1: 그렇죠.
0: 실제로 이제 아사히 신문 등 이제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왕을 허용해야 된다는 응답도 70%가 넘고요.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이코 공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여왕이 됐으면
1: 무엇을 입었냐 이런 것도
0: 맞습니다.
1: 계속 화제가 됐었잖아요.
0: 그래서 그분이 여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꽤나 높은데 일본 국회에서는 양자를 들여서라도 대를 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집권 자민당 같은 경우 여왕 허용에 선을 긋고 있는데요. 대신 중참의원 정부의장들은 최근 안정적인 황족수 확보를 위한 입법부의 총의를 마련해서 정부에 전달을 했고
1: 네.
0: 다카이치 사내 정권이 이를 토대로 황실 전범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 겁니다. 합의안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황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두 번째는 1947년 황실 축소 정책으로 황족을 이탈한 구황족가 출신 남계 남성을 황족의 양자로 받아들여서 황실에 복귀시키는 방법.
1: 아유 어렵네요.
0: 네. 네.
1: 딸이 있는데.
0: 그렇죠.
1: 생각이 듭니다. 저는.
0: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양자로 받아들인 이 두 번째 방법일 텐데 이게
1: 그렇죠.
0: 가장 큰 논란거리입니다.
1: 네, 네.
0: 이 대상이 되는 11개 옛 궁가 후손들은 현재 황실과 혈연 관계가 있긴 있는데
1: 네.
0: 공통 조상을 찾으려면 약 6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1: 네, 또 복잡하거든요.
0: 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리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보수 진영 쪽은 남계 계승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주장하고 주장하고 있고 남성 황족이 급감한 상황에서 남계 남자 계승 원칙을 유지하려면 이런 현실적인 대안밖에는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반대 진보 진영에서는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여왕 논의는 외면한 채 사실상 일반인이 된 옛 황족 후손을 다시 황실로 불러들이는 게 말이 되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저명한 고대 사학자 등 전문가들도 일왕 자리를 만세 일계로 남계 남성이 계승해왔던 주장 자체도 네. 역사적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왕이 될 수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남계 남성 계승 전통을 지켜야 하는가 일본 황실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이 황실 전범 개정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1: 네, 지금 21세기고 네. 인공지능 AI 시대에
0: 맞습니다.
1: 이런 얘기가 맞나 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0: 신기합니다.
1: 네. 네. 다음 키워드 비엔베니도 스페인어로 환영한다 이런 뜻인데요.
0: 맞습니다. 이제 유럽 각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이민자 유입을 좀 줄이는 데 힘쏟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스페인은 오히려 불법 체류자 수십만 명을 합법 노동력으로 편입하는 정반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좌파 지도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유럽 내 반 트럼프 진영의 주요 인물이기도 해서 더 눈길이 가는데요.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이 불법 체류 이주민 합법화 프로그램에 접수 마감 기준으로 100만 건이 넘는 신청이 몰렸다고 합니다.
1: 네.
0: 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에 예상했던 수혜 규모가 50만 명 정도인데 거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또 스페인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는 범죄 이력이 없고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이주민들에게 거주 취업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당국은 신청자들을 심사해서 스페인 내에서만 유효한 체류 취업 허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스페인 정부가 직업훈련, 언어교육 등이 포함된 이주민 사회통합 촉진 프로그램에도 5억 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8,9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1: 네.
0: 저출생 또 노동력 부족 이거를 이민으로 보완하겠다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국들은 이민 문턱을 좀 높이고 있는
1: 그렇죠.
0: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스페인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례적인 행보다라고
1: 그러네요.
0: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산체스 총리도 마드리드 행사에서 이 100만 건이 넘는 신청은 이렇게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걸 보여준다라면서 사람을 소외시키면 나라는 더 어려워지고 우리 모두 패배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이번 조치가 더 많은 불법 이민을 불러들이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산체스 정부가 이민에 적극적인 데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1: 네. 예,
0: 최측근들이 잇따라 부패 스캔들로 네, 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어서
1: 네,
0: 산체스
1: 네.
0: 총리가 이민자와 관련된 정책을 좀 확대하면서
1: 네, 네.
0: 진보 성향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보이스 투맨의 온 밴딧니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2% 올라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1년 전보다 판매량을 3%씩 늘리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현대차는 45만여 대, 기아는 43만여 대를 각각 판매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쿠팡 측이 미국 측에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JTBC 회사채를 판매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해 검사에 돌입합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발생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공식 확인된 사망자 수가 2,295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11,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하노이로 가보겠습니다. 주영아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나라에서 AI 대전환을 위한 이 메가 프로젝트가 이슈인데요. 베트남에서도 이런 반도체 산업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이 국가 차원의 첫 번째 반도체 칩 그 시제품 지원 센터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0: 네.
1: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지난 6월 26일 수도 하노이에서 국가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지원 센터 출범식을 개최한 건데요. 용어가 좀 어렵죠?
0: 네.
1: 이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는 MPW로 이게 불리는데요. 하나의 웨이퍼에 여러 업체의 다양한 칩 설계를 모아서 함께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을 도입하면 각 고객은 제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핵심 시스템인데
0: 네.
1: 베트남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현재 베트남 반도체 산업의 약 80%는 설계 단계 이후에 조립, 테스트, 패키지 등 후공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0: 네.
1: 이런 저임금 노동 중심의 제조업 국가에서 첨단 기술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0: 네, 베트남에 이런 반도체 칩 시제품 지원센터 출범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텐데요.
1: 네, 그동안 베트남의 대학, 연구소, 설계 전문 기업인 팹리스들은 자체 칩을 설계하더라도 국내에 생산시설이 없어서 해외 파운드리에 시제품 제작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0: 네.
1: 이 경우 설계당 3만 달러에서 최대 2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들었고 대기 기간만도

0: 12개월에서 24개월이나 걸렸는데요. 네. 이번 지원센터 출범은 시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이번 센터가 자국산 반도체 상용화를 앞당기는 한편 독자적인 칩 연구 그리고 설계 역량을 글로벌 반도체 제조 생태계와 있는 핵심 교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범식에서 웅웬 칵릭 과학기술부 ICT 산업청장은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설계한 칩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 주도의 이런 센터의 설립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네, 베트남 반도체 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0: 네, 베트남 반도체 산업은 최근 몇 년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 네.
0: 지난해 기준 베트남 반도체 산업 매출은 210억 달러로 전체 240여 개 프로젝트를 통해 14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재 베트남 내 직접 회로 설계 기업은 60개로 이들이 고용 중인 반도체 설계 인력은 약 7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2029년까지 약 314억 달러 규모로 가파르게 확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베트남 반도체 시장에서 주력 분야는 어떤 건지 현재 이 투자 현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0: 네, 이 베트남 반도체 산업의 강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고급 기술 인력과 낮은 생산 비용에 있는데요.
1: 네.
0: 현재 베트남 시장의 주력 분야는 후공정 및 설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인텔이 베트남에서 대규모 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글로벌 후공정 기업들의 투자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의 대표적 IT 기업인 FPT와 군사통신그룹인 비에텔을 중심으로 칩 설계 분야도 빠르게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테스트 공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1: 네.
0: 미국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퀄컴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새로운 연구개발 센터를 개소하며 베트남의 반도체 및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향후 베트남은 외국 투자 및 국가 핵심 추진 사업으로 반도체 분야가 빠르게 급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하지만 또 해결해야 할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도 있다고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5만 명의 반도체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웠지만
1: 네.
0: 현재 현장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교육 인프라와 고숙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아직 베트남은 고부가가치 AI 칩이나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모바일 AP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완전한 반도체 자립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1: 네.
0: 게다가 이 불완전한 전력도 문제인데요.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명인데
1: 그렇죠.
0: 베트남 북부 및 중부 지역은 여름철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 전력망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1: 네.
0: 공장을 안전하게 작동시키는데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베트남은 반도체 및 전자제품 제조 핵심 원료인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2위 규모인데요. 예, 이런 자체 원자재 공급망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은 대만, 말레이시아 등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어 수출 장벽이 낮다는 것 또한 반도체 산업 성장의 강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베트남 하노이에서 주영아 통신원이었습니다.

0: 요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이 IT 제품 사기가 부담스럽다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칩플레이션 때문에 애플과 마이크론의 CEO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메모리 기업들은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소송까지 당했는데요. 이 메모리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글로벌 경제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1: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 예.
1: 미국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과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애플이 애플. 그 주인공들인데요.
0: 네.
1: 먼저 포문을 연 건 팀 쿡 애플 CEO였습니다. 팀 쿡이 지난달

0: 이렇게 여러 제품군의 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20%나 가격을 인상한 것도 애플 창사 이래 가장 최대 폭이었습니다.
1: 많이 올린 거죠.
0: 맞습니다. 가격 인상을 발표하자마자 당장 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고, 그래서 애플 주가가 이날에만 6.1% 폭락해서 시가총액이 26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0조 원 하루 만에 증발해버렸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팀쿡 입장에서는 이런 가격 인상의 책임을 이제 화살을 메모리 기업들한테 돌려버린 거고요.
1: 네네.
0: 사실 그나마 애플은 좀 잘 버텨왔던 편 중에 속합니다. 다른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1: 네.
0: 델, 레노버 같은 노트북 업체들은 이미 올해 초에 메모리가 상승을 반영해서 노트북 가격을 수십 퍼센트 정도 올렸고, 소니도 올해 3월에 플레이스테이션 5 가격을 최대 150달러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이 가격 인상을 발표한 날 게임기 엑스박스 시리즈 가격을 100달러 올린 상황입니다.
1: 네. 소비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0: 네.
1: 사고 싶어도 못 살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제는.
0: 점점 네, 스마트폰 사기 힘들어집니다.
1: 예, 근데 메모리 가격이 급등한 건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사실이잖아요.
0: 네.
1: 근데 왜 설전이 벌어진 걸까요?
0: 네. 설전이 벌어진 건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 네.
0: 예전 같으면 IT 업계의 큰 손. 부품을 네. 많이 사주는 슈퍼갑인 애플이 이렇게 공개 비판을 하면
1: 네.
0: 부품사들은 먼저 자기가 몸을 낮추면서 깨갱하고 몸살이는 게 좀 일반적이었어요.
1: 예.
0: 예, 근데 이번엔 좀 많이 달랐고요. 팀쿡의 저격을 받은 수미스 사다나 마이크론 최고사업 책임자가
1: 네.
0: 애플이 가격 인상을 발표한 날 월스트리트 저널과 자기도 인터뷰를 하면서 팀쿡한테 정면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1: 오.
0: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2023년에 메모리 불황기가 왔었는데
1: 네.
0: 그때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고객사들이 가격을 극단적으로 깎으려고 했고
1: 네.
0: 그것 때문에 우리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돈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의 결과적으로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진 거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애플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1: 네.
0: 막강한 구매력을 앞세워서 메모리 가격을 완전히 후려쳐버리는 그런 애플 때문에 반도체 공장 못 지었고
1: 네.
0: 그 결과 지금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해진 거라고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CEO도 지난달 30일 CNBC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1: 네.
0: 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메모리 불황기에 고객사들이 이때도 네. 애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1: 근데
0: 주요 고객사는 애플이죠.
1: 네.
0: 가격을 3분의 1로 낮춰서 회사가 투자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네.
0: 요즘 메모리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원인이 메모리 기업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애플 같은 회사한테도 있다라고 이제 항변을 한 건데요.
1: 네.
0: 예전엔 애플 같은 거대 완제품 업체가 메모리 기업들 납품 가격을 후려치는 일종의 갑질을 했지만
1: 네, 네.
0: 요즘은 정반대로 메모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다
1: 그렇죠.
0: 보니까 완제품 기업과 메모리 기업 간 갑을 관계가 180도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1: 180도 바뀐 거니까
0: 네.
1: 이번에는 마이크론이 이겼다.
0: 네.
1: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마이크론 인터뷰에 애플은 별다른 반박 입장을 일단 내놓지 않았고요. 또 당장 노트북 태블릿뿐만 아니라 오는 9월에 이제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 18과 그리고 새로운 폴더블 모델도 가격 인상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1: 네.
0: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1: 네.
0: 이건 이달 22일에 영국 런던에서 여권 모양의 가로가 좀 더 길어진 새 폴더블 스마트폰 모델을 공개할 예정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성전자는 다음 주 2분기에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1: 네.
0: 이 2분기에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스마트폰 사업부가 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 메모리 가격 때문에. 이런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그동안 이제 금기시됐던 중국 기업들한테 메모리를 사겠다고 나서서 요새 좀 많은 논란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가격이 좀 이제 저렴하니까
0: 네.
1: 이제 중국 제품을 쓰겠다.
0: 네.
1: 이런 얘기죠.
0: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대표 메모리 기업, 줄여서 중국판 삼전닉스로 불리는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로부터 메모리 칩을 좀 사다 쓸 수 있게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건데요. 두 회사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가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품보다 뭐 내구성이나 이런 성능 부분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일단 구하기 쉽고
1: 면에서.
0: 가격도
1: 네,
0: 싸니까
1: 그렇죠.
0: 중국산이라도 우리 이제 가져다 쓰겠다 이렇게 좀 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0: 사실 애플이 이런 중국 메모리를 가져다 쓰는 게 공식적으로 금지된 건 아닌데요. 다만 미국 국방부가 현재 창신 양치 메모리 두 회사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 관련 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중국산 칩을 구매한다고 당장 어떤

0: 법적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애플이 정부의 계약에서 향후 이제 배제되거나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애플은 미국 정부한테 일종의 면제부를 달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승인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직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상원의원이었던 시절인 2022년에 그때도 애플이 중국 메모리 채택을 좀 검토했었거든요. 근데 이 루비오 장관이 불장난하지 마라라고 강력 경고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네. 미국 의회 역시 지금 자기들과 기술 패권을 경쟁하고 있는 중국산 칩을 니들이 가져다 쓴다라는 걸 이제 가만히 둘 리 그렇죠. 없다는 거죠. 네.
1: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절대로 네. 예, 허가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애플로서는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기는
0: 맞습니다.
1: 해요. 메모리를 못 구하는 기업들도 네. 사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비싸졌으니까.
0: 맞아요. 그리고 예. 물건 자체가 없는 것도 예. 좀 문제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요즘 들어선 과거 전례가 없었던 아주 독특한 방식의 새로운 계약 형태 뭐 이런 것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1: 네.
0: 애플과 이번에 공개 설전을 벌였던 미국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이 지난주 목요일에 최근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하나 공개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 빅테크를 포함한 메모리 고객사들과 전략적 고객 계약 SCA라는 새로운 형태의 장기 구매 약정을 16건이나 체결했다는 건데요.
1: 네.
0: 이 전략적 고객 계약이란 애플처럼 마이크론 메모리를 사서 쓰는 고객사가 향후 5년 동안 매년 일정 물량의 메모리 칩을 미리 약속한 가격에 사겠다고 찜을 해두는 그런 것입니다. 원래도 이런 형태의 장기 계약이 뭐 시장에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1: 네.
0: 특히 이번 전략적 고객 계약이 좀 독특했던 건 메모리 기업들의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1: 네.
0: 예를 들면 이번 계약은 일단 고객사가 한 번 맺은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의무 구매 계약이고요. 이른바 take or pay라고 하는데요.
1: 네.
0: 이걸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하면 인수를 하던가 그렇지 않더라도 돈 내라.
1: 돈 내야
0: 이런
1: 된다.
0: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물건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1: 네.
0: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계약 방식을 말하고요.
1: 네.
0: 심지어 이렇게 약속한 장기 구매 금액의 일부를 선불 현금. 뭐 이걸 이것도 영어로 말씀드리면 뭐 업프론트 캐시 디파짓이라고 하는데 이걸 마이크론한테 내야 됩니다. 혹시 외국에서 주택 계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디파짓이라는 게 보증금 얘기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보증금 내놓고 나중에 약속했던 물량을 고객사가 좀 사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보증금 마이크론이 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마이크론한테 유리한 계약
1: 그러네요.
0: 형태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살 때 집값 10% 계약금으로 걸었다가
1: 네. 계약
0: 집값이
1: 안 되면.
0: 네. 그래서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떼이는 거 뭐
1: 그렇죠.
0: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구조고요.
1: 아.
0: 마이크론은 이번 실적 발표 때 이렇게 받은 현금이 현재 거의 180억 달러 현금으로만요. 우리 돈으로 28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이제 메모리 칩 기업들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1: 네.
0: 뭐 제가 취재를 해보니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최근에 이런 구조에 뭐 계약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더니 진짜 확실히 바뀐 건 맞긴
0: 그렇습니다.
1: 맞네요. 네네. 자, 그나저나 메모리 가격 급등세는 언제까지 좀 계속 되겠습니까?
0: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그건데요.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공공행진은 일단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1: 네네.
0: 마이크론도 이번 실적 발표 때 AI 칩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나 D램 같은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오는 2028년까지 2년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1: 네.
0: 또 언제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아서 가격이 안정될지는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뭐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일단 현재 메모리 공급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건 AI 사업에 투자하는 빅테크들입니다. 이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시장에서 아주 싹쓸이를 해가다 보니까 메모리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런 빅테크들의 천문학적 투자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메모리 가격 급등 공급 부족은 장기화할 수 있고요.
1: 그렇겠네요.
0: 반면에 요즘 이 빅테크들이 회사가 버는 돈을 넘어서까지 막 빚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1: 네네.
0: 투자 대비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메모리 수요도 이제 확
1: 오히려.
0: 꺾일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투자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0: 국제결제은행인 BIS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우려를 지적했었는데요. 과거에 뭐 철도건설이나 닷컴붐 뭐 이런 때를 좀 살펴봐도
1: 네.
0: 초기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다가 막상 이제 돈이 잘 벌리지 않으면 갑자기 투자를 줄여서
1: 네.
0: 경제 불황이 찾아왔었다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메타가 네. 자기한테 남는 컴퓨팅 파워를 외부에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반도체주 주가들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1: 예.
0: 메모리 없어가지고 난리라고 하더니 갑자기 남는다는 게 무슨 얘기야? 네. 라고 지금 시장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제 공급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보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3사의 신규 반도체 공장들이 지금 당장은 본격 가동될 게 없고요. 좀 제대로 이제 가동을 하면서 칩을 생산하게 되는 건 네. 내년 하반기부터가 시작입니다.
1: 아,
0: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의미 있는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 급등세가 좀처럼 좀 빨리 꺾이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1: 좀 시간은 걸리겠다.
0: 맞습니다.
1: 예. 메모리 가격이 비싸지면 이제 소비자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부담이 네. 커지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가격이 인상되고 제품 네. 가격이.
0: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메모리 가격이 물가를 밀어올리는 칩플레이션 우려가 정말 진짜 찾아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1: 네.
0: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1: 맞습니다.
0: 영향도 전방위로 미치고 있습니다.
1: 네.
0: 저도 메모리를 이렇게까지 많이 쓰는지 몰랐는데 재고가 많이 들어와요.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우리 힘들어 죽겠다. 이런 건 좀 대책을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는 건데요.
1: 그렇군요.
0: 한 예로 들어보면 네.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 소형 카메라 액션캠 제조업체 중에 네. 미국 고프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 많이들 쓰시죠.
0: 네. 네. 이름 한번 아마 들어보셨거나 예, 예.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 유튜버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카메라
1: 맞아요.
0: 보신 거 있으실 거예요.
1: 예, 예.
0: 그런데 이 고프로도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파산 위기에 직면한 상태인데요. 이 회사가 경영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게 바로 메모리 가격 급등이었습니다. 이 액션캠에도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0: 그래서 당장 돌아오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호소를 했던 거고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비단 고프로만은 아닙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3사는 천문학적 이익과 마진을 지금 남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1: 네.
0: 그 뒤에서 메모리를 사서 쓰는 카메라 회사, 스마트폰, 가전, 게임기 같은 완제품 제조사들은 원가 부담 때문에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유명 IT 기업들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요.
1: 네.
0: 제가 이제 제보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국내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충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겠죠.
0: 이 네.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애플처럼 중국산 메모리로 눈을 돌리고 싶은데
1: 네.
0: 그러면 제품 설계를 좀 바꿔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납품을 해야 되는 고객사 입장에서 너네 왜 삼성 거 쓰다가 갑자기 중국 걸 하는 거지?
1: 또 이런
0: 라고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좀 보이고. 그리고 국산 쓰자니 또 그렇다고 물건을 구할 수가 없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애플 같은 업체가 여태까지는 잘 버티다가 급등한 메모리 가격 부담을 스마트폰 가격 인상, 뭐 이제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소비자들 지갑에서 좀 나오는 돈이 메모리 업체들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좀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근데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0: 네.
1: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여론도 좀 나빠지지 않겠어요? 또
0: 네, 그렇습니다.
1: 오르니까.
0: 그렇긴 한데요.
1: 네.
0: 또 뭐 그렇다고 해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기업의 이제 제품 가격을 두고
1: 네.
0: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1: 그렇죠.
0: 정부가 예.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1: 네, 네, 네.
0: 다만 우리가 이제 국간에서 임신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1: 네.
0: 지금처럼 메모리 기업들만 이익을 독식하고 다른 이제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그럼 논란도 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당장 메모리 3사도 최근 미국에서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가격 담합 혐의로 소송을 당했거든요.
1: 아.
0: 메모리 만드는 소수의 회사들이 공급 물량과 가격을 담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삼성전자에 물어보니
1: 네.
0: 제기된 주장은 근거가 없다. 수요가 이렇게 넘치는데 뭐 우리가 어떡하겠냐.
1: 네.
0: 우리는 공정한 경쟁 원칙과 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1: 네.
0: 법적 절차에 따라 이 소송에 성실히 대응하겠다. 그런 좀 다소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고요.
1: 네.
0: 현재 메모리 가격의 경우엔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가 일단 고객사와 협의를 해서 시장 가격을 결정하고 하이닉스 같은 그런 다른 메모리 기업들도 좀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가장 앞단에 있는 큰 손인 회사가 가격을 확 끌어올려다 보니까
1: 그렇죠.
0: 뭐 이제 뒤에 있는 회사들은
1: 따라갈
0: 뭐
1: 수밖에
0: 그 회사 이제 탓하면서
1: 네.
0: 우리는 그래도 삼성보다는 조금 싸게 줄게 하면서 이제 착한 기업 이미지를 쌓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어떤 기업을 향한 뭐 고객사들 원성이 좀 그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아, 그렇군요.
0: 애플과 설전을 벌인 마이크론 CEO가 애플을
1: 네.
0: 비판했던 핵심 이유가 이 기업이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갑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였는데
1: 네.
0: 지금은 마이크론이 좀 똑같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뭐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사실 메모리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해도 아 원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공장
1: 네.
0: 정말 빨리 많이 짓고 싶습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정부도 메모리 기업들이 좀 공급 물량을 좀 확 늘릴 수 있게
1: 네.
0: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와 건설을 적극 지원해서 지금
1: 네.
0: 이제 한국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뭐 지방 반도체 건설, 반도체 공장 건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줘서 꽉 막힌 시장의 수급 여건을 좀 빨리 개선해 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도
0: 네.
1: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니까.
0: 지금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1: 예.
0: 예. 10년
1: 어느 정도나 걸려요? 아, 10년.
0: 10년 뒤에 들어서서 이제 공장이 가동될 것이다라는 건데. 근데 뭐 이제 그렇게 공장을 지어야 되는 이유와 명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AI라는 산업이 앞으로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이제 메모리,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니까
0: 네. 메모리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거든요.
1: 아,
0: 그거에
1: 네.
0: 맞춰서 공급 부족 현상이 아주 장기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도 생산 기지를 짓겠다라는 그런 논리를 그 밑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1: 아, 그러네요.
0: 네.
1: 네. 그러니까 시장도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0: 맞습니다. 네. 만약에 AI라는 이 사이클이 과거에 이제 뭐 IT붐이나 뭐
1: 네.
0: 이런 큰 어떤 산업적인 격변기처럼
1: 네.
0: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거대한 물결로 찾아온다면
1: 네.
0: 이거에 맞춰서 우리도 뭐 공급을 좀 준비해야 되는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 오늘은 오후부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60, 충청과 남부 내륙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2, 30mm 정도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체감온도도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9도, 청주 31도, 광주와 대구 30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 많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주말 동안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2% 오르며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의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국회 후반기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놓고 의회 독재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하는 미국 연방의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일주일째 사망자 수가 2천 명을 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일주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2% 오르며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석유류 가격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6: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2%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3월에 2.2%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월 들어 2.6%로 높아진 뒤 5월부터는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진 건 석유 때문입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7% 오르며 전체 물가를 0.9%포인트 이상

0: 끌어올렸습니다. 러우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이후 내려간 국제유가와 이에 따른 국내 석유 최고 가격 인하는 아직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석유류를 뺀 공업 제품 가운데서는 컴퓨터의 가격이 22.2% 오르며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들어 크게 오른 메모리와 저장장치 가격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농축수산물은 3.2% 올랐습니다. 달걀이 10.3% 올랐고 국산 쇠고기가 7.5%, 돼지고기는 4.5% 정도 값이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 물가 대책에 따라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은 6월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7분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어제보다 6.05% 떨어지며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8000선 밑에서 시작해 770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이후 80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일부 상임위원회 구성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를 소집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선출된 서용교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민주당은 당장 다음 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현안이 시급하고 장마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 주도로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빨리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는데 국정과제 관련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부가 있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상임위 구성 강행에 항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0: 무소속으로 뽑은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서영규 법사위원장은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원장에게 민원 전화를 했다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입법 발목 잡기 안 된다면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대놓고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1: 지역별로 순회하며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충남을 찾았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AI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2: 서남권에 이어 진행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이 39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IT 소재 부품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구축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AI 시대의 미래 성패는 AI를 구동하는 소재와 부품에 달려있기 때문에 삼성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강력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메가특구 지정 등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1980년대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했던 순간을 언급하며 이 회장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새 도약을 선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견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중심을 넘어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차별, 소외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가장 효율적인 입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물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환회동에 같이 화낸다면 그 동네가 발전이 되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기업들을 압박해 강제로 투자하게 하는 건 구태라며 그렇게 하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한국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하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아왔다면서 이 같은 차별적 대우는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3: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의 차별 대우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왔지만 차별적 대우는 최근 상당히 심해졌다면서 쿠팡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쿠팡의 설명에도 한국 정부가 과도한 조사와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위협 등을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쿠팡 전직 직원이 상하이 강에 버린 노트북은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쿠팡이 잠수부를 고용해 회수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의 메시지와 국정원 공문, 통화 기록 등을 확보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작전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쿠팡 측 주장인데 지난 2월 법사위에 출석한 해럴드 로저스 임시대표의 진술이 그대로 담긴 걸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차별적 대우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거라면서 이를 계속 감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보고서 공개 이후 하원 의원들은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려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과의 통상 현안으로 반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베네수엘라 강진 일주일째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실종자 생환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가운데 지진 피해 지역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일주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진 발생 일주일째 공식 사망자는 전날보다 350여 명 늘어 2,2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사망자 수치는 시신이 수습된 사망자를 기반으로 집계한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희생자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상자는 1만 1,000명을 넘었고 이재민은 1만 2천여 명입니다. 지진 피해 실종자를 파악하는 베네수엘

0: 베네수엘라 민간 웹사이트에서는 등록된 실종자 수가 약 4만 명에 달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강진 발생 뒤 여진이 780여 차례 발생했으며 강도는 약해졌지만 위험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단체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합니다. 국제구호위원회 IRC는 피해 대응 규모가 필요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의료와 구호시설이 포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피해 지역에 수도와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식수 확보와 위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습니다. 냉장 시설은 부족한데 고온 다습한 날씨 탓에 식품이 배분되기도 전에 부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지 보건의료시설들이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 대규모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에서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가 콩고 민주공화국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16강에 합류했습니다.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동점골과 역전골을 잇따라 터뜨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월드컵 소식 이무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에 도전하는 잉글랜드는 난저 콩고민주공화국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에 고전했습니다. 경기 시작 7분 만에 상대 공격수 브리앙 시펜가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습니다. 일격을 맞은 잉글랜드는 공격의 수위를 높였지만 콩고민주공화국 골키퍼 은파시의 선방에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이변의 희생양이 되는 듯했던 순간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잉글랜드를 구했습니다. 케인은 후반 30분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절묘한 헤더로 연결해 마침내 콩고민주공화국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경기의 균형을 맞춘 케인은 정규시간 종료 4분 전 이윽고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간결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 7명 사이에서 공간을 만든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진 콩고민주공화국의 반격을 잘 막아낸 잉글랜드는 2-1 극적인 역전승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멀티골로 이번 대회 5호 골을 기록한 케인은 나란히 6골을 넣은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와 프랑스의 킬리안 은바페를 바짝 추격하며 대회 득점왕 경쟁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또 다른 32강 경기에선 벨기에가 세네갈을 3-2로 제압하고 16강에 합류했습니다. 벨기에는 정규시간 종료 4분을 남기고 루카쿠와 틸레만스의 연속골로 동점을 만든 뒤 연장전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틸레만스의 역전 결승골로 경기를 뒤집으며 이번 대회 최고의 역전극을 연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1: 최근 불면이나 우울 증세 개선을 위해 해외 직접 구매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해보니 19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식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수면 유도 효과를 표방한 15개 제품 중 11개 제품에서 멜라토닌 등 의사의 처방에 필요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멜라토닌은 고함량으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의존성과 함께 두통과 우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또 우울감이나 불안증 치료 효과를 표방한 15개 제품 중에선 8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리튬과 엘도파 등 의약품 성분과 바코파 등 식품의 사용이 불가한 성분 등이 나온 겁니다. 리튬은 설사와 현기증 그리고 무기력을, 엘도파는 신경세포 손상을, 바코파는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19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또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해외 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위해 식품 차단 목록에 들어가면 제품명과 제조사, 제품 사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식품은 위해 성분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 검증을 앞두고 서울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 시위대가 몰리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위 현장에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는 참가자끼리 대치하며 고성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시위 참가자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출동했고 경찰은 참가자들을 분리하며 추가 충돌을 막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밤까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지난달 경기 포천시 모 사단에서 훈련을 받던 예비군이 숨졌는데 지병인 췌장염이 사망 원인이라는 군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의무지원이나 안전통제 조치에선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4: 지난달 13일 경기도 포천시 모 사단에서 훈련 중에 20대 예비군이 사망한 사건. 육군 수사단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방부 조사본부 법의관이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인이 훈련 입소 전부터 치료받고 있었던 췌장염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법의 자문기관 두 곳에 의뢰해 췌장염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 수사단은 고인이 쓰러진 뒤 안전통제 간부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의료종합센터와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며 119 구급차량에 의해 민간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군의 초동 조치를 둘러싼 지적에 대해선 훈련 규모를 확대하면서 의무지원이나 안전통제 조치는 미흡했던 게 확인됐다며 상급부대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보도로 알려진 훈련 현장에 응급 의료 인력이나 장비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육군은 모든 예비군 훈련장에 의무 후송팀을 상주시켜 골든타임 안에 응급진료가 제공되도록 연내에 체계를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장식 육군 참모차장은 예비군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1: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반년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어제는 버스 탑승 시위도 다시 시작했는데 앞으로 매주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혜진 기자입니다.
5: 오늘 오전 8시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전장현이 1호선 서울시청역에서 지하철 시위에 나섰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위를 중단한 지 반년 만입니다. 전장현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 칸에 10명씩 모두 60명가량이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안내방송을 통해 시위를 중지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달라며 고의적인 열차 탑승 방해 행위 시엔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근길 시위로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등 일부 혼잡이 빚어졌지만 활동가들과 시민 간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장현은 어제 버스 탑승 시위도 재개했습니다. 2004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버스 탑승 시위를 벌였던 전장현. 22년 만에 이번엔 법 개정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버스 탑승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이동권을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모든 버스와 택시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1: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주사제 관련 위해 사례가 증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오늘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 4개월 동안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 정보는 모두 1,440여 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독감 등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31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만 치료제 210건, 진통제 8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 정보는 지난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19배 급증했습니다. 서울시가 말라리아 등과 같은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모기가 평년보다 빠르게 출현하고 있다며

0: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말라리아 매개 모기는 평년보다 2주, 댕기열 등 해외 유입 감염병 매개 모기는 1주 일찍 채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년 대상 AI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소득 등과 상관없이 청년들에게 최신 생성형 AI 모델을 가장 싼 가격에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대학가 등지에 서울 AI 라운지를 2030년까지 5곳 조성합니다. 서울 현재 기온 25.1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나요? 기름값이 오르더니 결국 물가도 들썩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밥상 물가와 또 장바구니 부담은 얼마나 더 커질지 경제인사이트 피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국회로 돌아오면서 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네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꺼낸 징계 카드로 당내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복잡한 여야의 속사정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수족구병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백신도 없고 전염력은 강한 병이죠. 수족구병 원인부터 증상, 치료와 예방법까지 이재현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길을 걷다가 여기 참 자주 왔던 곳인데 하면서 문 닫은 가게 보고 멈춘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오래 다니던 식당이나 동네 빵집 또 단골 카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괜히 허전한 마음 들잖아요. 오늘 팩트는 숫자다에서는 숫자로 보는 자영업의 현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여러분께 여쭤볼 텐데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인생 가게는 어딥니까? 저는 그 삼청동에 있는 도가니탕 집을 오래 다녔었는데 몇 해 전에도 이제 근처 종로구에 촬영을 갔다가 일부러 이제 끝나고 들러서 할머니 사장님 찾아뵙고 또 반갑게 인사하면서 스태프들과 맛있게 먹었었는데 아니 글쎄 지난 봄에 갔더니 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 아팠던 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여러분께도 이런 생각만 해도 또 가슴 아련해지는 또 따뜻해지는 단골 가게와 추억 있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요.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보내드릴게요.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립니다. 7월 2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출발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2: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오늘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4: 아 오늘 무섭게 빠지고 있네요.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8000선 내주면서 크게 미끄러졌는데 매도 사이드카까지도 발동이 되면서 가파르게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4% 가까이 파란불 켜면서 8000 고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찬바람이 가득 불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앞자리까지도 바뀌었네요. 또 순환매 온기에 요 며칠 반등해주던 코스닥도 오늘은 함께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2: 그러게요. 코스피가 8000 밑으로 내려갔네요. 7980.13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예요?
4: 아 이제 간밤에 보면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뭐 그간 워낙 많이 오른 탓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직접적인 트리거, 계기가 된 건 이제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겠다 선언한 게 컸거든요. 네. 이게 반도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메타가 이제 큰손 고객 중 하나잖아요.

0: 않겠습니까? AI판을 선점해보자. 뭉칫돈을 들여서 인프라를 쫙 깔아놓더니 갑자기 남는 연산 자원을 외부에 판다고 하니까 컴퓨팅 자원이 이렇게 남아도는 거면 그만큼 메모리 공급 이전보다 여유로워진 것 아니냐. 반도체 업체들의 제일 큰 돈줄인 데이터 센터를 짓는 속도도 좀 늦춰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퍼지면서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들이 된소리를 맞은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재밌는 게 빅테크하고 반도체 공생관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갑을관계로도 볼 수가 있는데 주도권이 반도체 쪽으로 넘어온 지가 좀 됐어요. 예.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AI 시장이 반도체 중심 투자에서 플랫폼 기반의 수익화 단계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 투심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 흐름도 서로 다르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 네. 여기에다 이제 또 한 가지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면서 과거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 예측한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이클 버리.
0: 예.
1: 반도체를 또 저격한 것도 눈길이 갑니다.
0: 네, 또 공교롭게도 이제 반도체 공매도 포지션을 새로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 그걸 콕 짚어 언급하면서
1: 네.
0: 끝의 시작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를 계기로 AI 랠리가 정점에 가까워졌다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0일 이동 평균선보다 65%가량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닷컴 버블 당시 이후 이런 적은 처음이다 혀를 내둘렀고 버리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가장 먼저 엄지를 치켜 세웠더니 월가의 큰손 블랙록도 무게 중심이 반도체 하나에 쏠려도 너무 쏠렸다. 코스피를 꼭 짚어 언급하면서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춰졌고 신중 모드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곳곳에서 경계령이 나오는 모습인데 다만 반도체 내러티브는 여전히 유효하다. 중간중간 이런 노이즈들이 있지만 대세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들이 아직까지는 지배적입니다.
1: 네. 자, 우리 환율이 이제 1550원 선마저 깨졌네요.
0: 아, 그렇습니다. 저희 세무정 막 개편했을 때만 해도 1,400원대를 걱정했었는데
1: 맞아요.
0: 어느 순간 1,500원 중반까지 넘어설 만큼 당초 오름세가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지금 1,55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일 만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1: 네.
0: 강달러는 여전하고 여기에 엔저 현상까지 또 국내 증시에선 외국인들이 연거푸 털어내고 있는 점이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 외환당국이 올 1분기에만 환율 방어를 위해서 우리 돈으로 2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1: 물가도 비상이라면서요?
0: 그렇습니다. 오전에 이제 관련 지표가 나왔는데요.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요. 두 달 연속으로 3%대를 찍었습니다.
1: 네.
0: 특히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만 놓고 보면 30개월 만에 가장 높았을 만큼 가파르게 되었는데요.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부담에 석유류 가격이 크게 뛴 게 컸습니다. 먹거리 물가도 부담을 키웠는데요. 요즘 금값인 달걀을 비롯해서 돼지고기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축산물 물가도 6% 넘게 뛰었고요. 농축수산물도 7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 그러니까 앞으로가 어떨지가 좀 궁금해요. 뭐 중동 전쟁도 이제 마무리돼가는 시기고
0: 예.
1: 또 최근에 국제유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0: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름세가 한풀 꺾이긴 할 텐데 그래도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은 역시도요. 물가 둔화가 본격적인 안정세로 이어질 걸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경기 개선으로 인한 수요 압력이 물가 하방 압력을 일부 상쇄하면서 당분간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질 것이다. 비용 충격이 가격에 전이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근원 물가도 쉽게 낮아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허리띠 꽉 졸라매야겠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장바구니 담기도 무섭습니다. 좀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움직임이 어떤가요?
0: 정부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이랑 다음 달 이 두 달 동안 농축산물 전품목 할인 행사에 총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계란과 쌀은 할인폭을 더 키우기로 했습니다.
1: 네.
0: 신선란 2억 개를 추가 수입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등에 공급하기로 했고 돼지고기 출하 지원도 배로 늘리고요.
1: 예.
0: 소비 촉진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그간 명절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발행하던 전통시장 농알상품권도 이달부터 매달 200억 원 규모로 찍기로 했는데 물가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한번 기여도 해보겠습니다.
1: 이번 달 7월부터 이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만기를 맞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0: 아, 네. 만기가 되면 5세대 실손으로 다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같은 보험사에서 하면 별도 심사 없이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서 안내를 받고 직접 전환하셔야 합니다.
1: 네. 이제 5세대 실손보험 두고 반응이 좀 엇갈리네요.
0: 맞습니다. 보험료는 대략 30% 정도 저렴해졌지만 네. 비급여 보장이 줄고 본인 부담이 늘어난 걸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때문에 전환을 고민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은데 실제로 출시되고요. 지난 한 달간 5세대로 넘어간 건수가 7천여 건에 불과해요. 1에서 4세대 실손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체감이 되실 텐데 이 틈을 노려서 5세대 실손 보험금이 적게 나올 수 있으니까 수술비나 간병인 담보를 보강하라 이렇게 다른 보험 상품을 끼워 파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필요한 보장인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임선우 캐스터는 그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을 붙여본 기억이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2: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물가물한데 손편지는 언제
1: 손편지를 쓴 적은 있어요?
2: 제가 차마 말할 수 없는 게 제가 아직까지 지금 아내한테 첫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1: 뭐예요? 첫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2: 그 이전에 저도 좀 손편지라는 걸 써보지 않았을까?
1: 아, 예. 네, 알겠습니다.
2: 최근에 이제 아내한테 편지 써준 적이 있습니다.
1: 꽤 우체국 간본 경험이 오래된 것 같은데 요즘은 또 특히 손편지 보낼 일이 좀 드물.
2: 그렇죠.
1: 네. 7월부터 우편 요금이 오른다고요?
2: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내용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네. 국내 일반 편지 요금이 5년 만에 올랐습니다. 네. 이달부터요. 편지 한 통에 500원, 이전보다 70원이 비싸졌는데요. 요즘 웬만하면 전부 휴대전화로 다 해결이 되다 보니까 네, 우편물 이용이 줄어서 적자가 커져서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했다고 하네요.
1: 네. 자,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가정 평안하시길.
2: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자, 요즘 고물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참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다니던 식당이나 동네 가게가 없어지는 일도 잦아져서 저도 참 섭섭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애청자 여러분들의 기억 속 추억의 인생 가게 이야기 받아보고 있습니다. 3000번님께서 저희 동네에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시는데 1인분 3,000원에 다른 가게 만원대 가격으로 푸짐하게 많이 주십니다. 옛정의 분식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2434님께서는 연천군 전곡역 앞에 뼈다귀 해장국집이 아직 영업 중인지 궁금합니다. 30여 년 전 군생활할 때 힘든 시기 나를 달래준 맛과 인심이 생각나네요. 예, 군생활할 때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또 기억에서 못 있잖아요. 그렇죠? 서승철님. 저는 성남중앙시장 할머니 족발집을 수십 년째 다니고 있어요. 10년 전에 양주로 이사 왔는데 가끔 가서 사오곤 합니다. 가성비 좋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께서 많이 연로하신데 늘 건강하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2180님께서는 아버님이 오래전에 만화 가게를 30년 동안 운영하셨는데 요즘 만화방이 없어져서 잘 안 보이네요. 어릴 때 만화를 참 많이 봤었는데요 하셨고요. 6344님 마라톤 성지 노량진의 치킨집이요. 여기 마라토너 성지 순례하는 곳이죠. 러닝 후 치맥 한 잔씩 하곤 한답니다 하면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섰는데요. 이 시각 도로는 호우에 대비한 점검 작업이 한창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이고요. 행치령 터널에서 인제 졸음쉼터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강원권 두 군데에서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문막 휴게소 부근과 동돈내 부근 지나기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해대교 3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포성 분기점 부근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북천안 부근 지나기 어려우실 텐데요. 장애물 때문입니다. 4차로와 5차로에서 장애물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영동대교 남단 쪽으로는 사고가 있어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4: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꽉 잡히는 진짜 경제. 팩트는 숫자다.
1: 복잡한 세상 쏟아지는 통계 속에서 숫자가 담고 있는 사실을 날카롭게 짚어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팩트는 숫자다. KBS 박대기 기자, 송수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네.
1: 뭐 앞에서도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 이 가게 아니었는데 또 바뀌었네 하는 집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폐업해서 그곳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2: 네네.
1: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조사 결과가 나왔죠?
2: 네, 맞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폐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97만 6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말소된 곳이 97만 6천 개라는 뜻인데요.
1: 지난해만요?
2: 네, 지난해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2,700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1: 아이고, 그렇게 또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난 숫자네요.
2: 그렇죠. 네. 체감도가 확실히 다른데요. 예. 창원시 인구가 100만 명이거든요. 경남 창원시 인구가요. 이만큼의 사업자가 작년에 말소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전에 100만 8천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3만 2천 개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100만 개 가까운 사업장이 문을 닫은 이 수치는 그대로죠. 그런데 이 숫자가 이게 폐업한 사람 수는 아니고 폐업한 네. 사업자 수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지난해 폐업 신고된 사업자가 그래서 97만 6천 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폐업률로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 폐업률이 8.64%였거든요. 네. 이 역시 이 수치 역시 전년 9.04%보다는 0.4%포인트 정도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매매, 임대업 요 수치를 빼면은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업의 경우는 사업 주기가 굉장히 짧거든요. 네. 수명이 짧은 구조적으로 그런 업종이죠. 그래서 요 수치를 빼면은 폐업률이 10.14%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업종을 빼고 보면은 사업자 10곳 중에 한 곳 이상이 지난해 문을 닫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1: 그러네요. 우리 주변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 식당이나 소매업소들의 타격이 커 보이는데.
2: 네네.
1: 보통 이런 분들 이제 3년 버티기도 힘들다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2: 네네.
1: 실제로 이제 창업 초기 폐업이 많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간단하게 그 업종별로 폐업률을 살펴보면은요. 네. 소매업 폐업률이 15.4%로 가장 높았고요. 음식점업도 15.14%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곳은 7곳 중에 한 곳꼴로 이제 폐업을 한 셈이죠.
3: 전체 사업자가 10곳 중 한 곳 폐업이니까 이쪽이 더 높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2: 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앵커 방금 말씀하셨듯이 3년 버티기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같은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해 폐업한 사업장 중에서 창업한 지 3년 안에 문을 닫은 곳이 49만 7천 개였습니다.
1: 왜 3년이 중요한 시기입니까?
2: 예, 이 3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1년 차는 일종의 개업발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새로 식당이 문을 열게 되면은 관심들이 아무래도 많이 가게 되죠.
1: 궁금해서들도 오시고 지인들도 예. 많이 오시고.
2: 네네. 네. 그런데 이 개업 일종의 개업발이 1년 정도는 가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년 차로 접어들게 되면 1년 차 때 모셨던 그 손님들을 이제 단골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고정적인 매출이 나오니까요.
1: 예.
2: 이 시험 때 접어드는 게 바로 3년 차라는 겁니다. 근데 특히 창업 초기에는 왜 임대료 또 인테리어 비용 뭐 설비 비용 각종 뭐 권리금 등등 초기 비용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1: 그쵸.
2: 그런데 매출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 3년을 버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3년 버티기가 쉽다면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겠죠.
1: 네.
2: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그러면 버티다가 이제 폐업을 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64.4%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 6분 정도는 매출이 정상 수준보다 40% 이상 줄었을 때 폐업을 결심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월 매출 1,000만 원이던 가게가 6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은 폐업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임대료, 인건비, 뭐 전기요금, 재료비 같은 이 고정비는 매출만큼 줄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할수록 손해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손해라는 판단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년차 때 폐업이 49만 7천 개 정도로 높게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오래된 사업장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0년 이상 영업한 뒤에 폐업한 곳도요. 13만 3천 개 정도였습니다. 전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9천 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초기 문제만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가게들도 요즘은 경기 둔화나 뭐 비용 부담 이런 거 버티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박대기 기자 그만큼 네. 지금 뭐 환경이 안 좋다는 거겠죠. 자영업자분들께는 어렵다는 거겠죠.
3: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수출 통계만 봐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정말 잘 되고 있고 네. 증시도 맞습니다. 뭐 지난달까지 제일 뜨거웠는데 이번 달은 좀 다르지만요. 네, 반면에 이제 실물 경제라고 할 수 있는 밑바닥 그런 어떤 경기는 썩 좋지는 않은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통계가 뭐 최근에 이제 갑자기 극단적으로 나빠졌다기보다는 안 좋은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요.
1: 네.
3: 또 3년차 이하의 그런 신흥업소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자리 잡은 업소들까지도

0: 거 아니에요. 야심차게 문을 여셨을 텐데. 근데 또 폐업할 때 빚을 또 그렇게 많이 떠안는다면서요?
1: 네네. 그 폐업 소상공인의 가장 이 무서운 숫자가 이 부채인데요.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의 68.5%가 이미 부채를 갖고 있는 걸로 이번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0: 얼마나 됩니까?
1: 그러니까 10명 중 7명 가까이는 빚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평균 부채가요. 8,530만 원 정도였습니다.
0: 어이구.
1: 그러니까 1억에 가까운 빚을 안고 가게 문을 닫는다는 뜻인데요. 사장님들 연령별로 보면 차이가 좀 컸습니다. 20대 이하 평균 부채는 3,500만 원이었는데요. 60대 이상은 9,80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1억 원에 육박하죠.
0: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뭐 퇴직금으로 모았던 돈, 여유돈으로 네. 모아놨던 돈을 또 투자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1: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곧 버틴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폐업이 단순히 뭐 장사를 접는다로 끝나 지는 않고요. 사업을 접어도 빚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가게는 없어져도 대출 상환은 또 계속 되고요. 그래서 가게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뭐 밀린 임대료, 또 원상복구 비용, 대출 상환에 들어가는 돈이 또 있으니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이제 없는 거죠. 특히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이 더 어려울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사실 60대 이상 사장님이 폐업을 하면 다시 취업하기도 쉽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사업 부채는 곧 노후 생계 위협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0: 네. 근데 이게 뭐 아, 나 장사 이제 못 해먹겠어. 문 닫을 거야 하고 폐업한다고 이렇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1: 네네 맞습니다. 이게 부채가 쌓이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보니까요. 폐업을 결심한 뒤에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봤더니 7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거의 7.7개월이 걸렸거든요.
0: 이 기간이 상당히 고통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1: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많은 분들이 폐업을 뭐 오늘 결정하고 내일 간판 내리면 끝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점포를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임대차 개혁도 풀어야 하고
0: 네.
1: 시설도 철거를 해야 하거든요. 또 재고를 또 처분을 해야 하고요.
0: 그쵸.
1: 무엇보다도 직원 인건비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면 양수인도 찾아야 되는데 요즘처럼 경기가 나쁘면 또 구하기는 어려운 거죠.
0: 네.
1: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보니까요. 폐업 비용이 평균 1,286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점포 철거 비용, 그다음에 원상복구 비용이었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는 가게를 열 때도 돈이 들지만 닫을 때도 돈이 든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0: 네. 근데 참 이게 문 닫는다고 또 바로 다른 그 일할 거리를 찾아서 뭐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네.
0: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1: 사실 그렇습니다. 그 직장인은 퇴직하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재취업 그 지원 체계가 상대적으로 좀 명확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의 경우는 폐업 뒤에 바로 뭐 임금 근로자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업 이후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요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물었더니
0: 네네.
1: 가계 생계비 부족을 꼽았습니다. 40.5%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빚 고민이 22% 정도로 나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도 보면은요. 창업을 많이 시키자 해서 이제 폐업을 안전하게 돕고 재취업과 재기까지 연결을 하자라는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좀 옮겨갈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합니다.
0: 구체적으로 예. 좀 어떤 도움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폐업하는데?
1: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뭐 컨설팅도 해드리고 뭐 철거비 그렇죠. 지원 같은 것도 해드립니까?
1: 네네. 채무조정도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앵커 말씀하셨듯이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폐업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른 직업으로 성공적으로 이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재취업 알선 문제까지 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제도적인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네.
0: 네. 5622님께서 경기가 안 좋으니 제 동생도 가게 문을 닫았는데요. 지금은 간판 다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요. 간판 내리고 다른 장사 하시려 또 다른 분이 간판 바꾸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셨고요. 9821님께서는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수진 기자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런 지원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뭐 장사 시작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게 문 닫는데도 큰 용기가 필요하네요. 비용도 들고 또 시간이 드는 일이니까 말이죠.
2: 네, 노란 운산 공제 제도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거는

0: 물론 이제 폐업하기 전에 미리 이제 가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장차 언젠가 내가 폐업을 하게 될 상황이 된다면은 그 노후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직장인에게 퇴직연금이 있다면은 노란상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지금 이제 잘 하고 계시더라도 좀 미리미리 좀 대비하시는 것도 좀
1: 만약을 필요합니다. 대비해서 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또 모든 사장님들께 좀 따뜻한 응원 보내드립니다. 다시 웃을 날이 꼭 오시길 바라고요.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걱정되는 뉴스죠. 다가오는 여름철 건강과 직결된 폭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대기 기자, 이제 최근에 유럽에 또 그렇게 폭염이 덮쳤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초과 사망자가 뭐 1,300명을 넘었다는 뉴스가 있던데
0: 네.
1: 초과 사망자가 뭡니까?
0: 예, 초과 사망이 1,300명이다. 그래서 이제 1,300명이 그 사망 저기 폭염 때문에 사망했다 이렇게 바로 딱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초과 사망자라는 건요. 그러니까 지난해라든지 평년에 이맘때 사망했던 사망자보다 올해는 1,300명만큼이 더 사망했다는 것인데 뭐 때문에 사망을 더했는지는 아직 이유는 잘 모른다. 하지만 유럽에 아주 이례적인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폭염 때문에 사망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만큼 이번 여름에 유럽 폭염이 심각합니다. 저도 제 친한 친구가 이제 파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잠을 도저히 못 자겠다.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선풍기라도 좀 보내달라 요청을 할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랑스가 좀 체계가 잘 잡혀 있는데 아마도 폭염 스트레스로 사망한 사람이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그 스페인에서도 1,000명 이상이 아마 폭염 때문에 사망한 것 같다 보도가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초과 사망이라는 개념은 생각해 보시면은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할 때 우리나라에서 있었거든요. 이제 고령자들이 숨지는데 정확하게 숨진 이유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작년보다 올해 고령자 사망자가 이만큼 늘었다 그러면은 아마도 상당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셨을 거다 예상되는 것처럼 유럽에서도 지금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사망자가 많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 밤중에 이제 무척 덥다 열대야가 발생한다든지 이러면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줄 잡아도 수천 명이 지금 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초과 사망이라는 게 이제 어떤 특정 기간에 예측할 수 있는 그 사망자 수가 있는데 그 해에는 특별히 이렇게 증가가 되면은 그만큼은 이제 초과 사망자라고 부른다는 말씀인 거죠.
0: 예, 예를 들어서 6월 마지막 주에 유럽에서 원래는 1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셔야 되는데 고령 등으로 사망하셨어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11,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1,300명이 지금 초과 사망자로 나왔는데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 나온 통계는 이제 스페인에서만 또 1,000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수천 명이 사망하셨을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1: 아니 그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유럽은 지중해성 기후라 그래서 우리보다 좀 덜 습하고 덜 덥고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0: 네, 올해는 유럽하고 우리나라가 정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원래 6월 달에는 유럽은 좀 쾌적하면서 기온은 높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습도가 낮기 때문에 좀 쾌적한 그런 분위기였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6월 달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끈적끈적하고 습한 이런 날씨가 시작됐어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장마가 우리나라 경우에는 6월 30일 또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53년 만에 세 번째로 늦은 장마거든요. 결국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봐야죠.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트 기류가 순환을 하면서 흔들리면서 우리나라 쪽에는 찬 바람이 불어오고 유럽에서는 열돔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6월 달보다 훨씬 더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건조하면서 좀 선선한 날씨가 되다가 이번 주부터 이제 장마 시작되면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그 유럽에서는 아까 뭐 친구분이 뭐 선풍기도 보내달라 그런 것처럼 그 이 폭염을 버틸 만한 냉방 기구들이 잘 안 갖춰져 있나 보죠. 집에 가까죠.
0: 네, 그렇습니다. 유럽이 그동안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동아시아만큼 덥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에어컨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유럽이 대체로 한 20% 정도 보급률이라고 그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24% 보급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에어컨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긴 하지만 거의 웬만한 데 가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노인정이나 뭐 은행만 가도 전부 다 에어컨이 있고 그런 식인데 유럽은 그런 공공시설에도 에어컨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좀 안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운동도 있었고 에어컨을 쓰면 뭔가 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어컨 보급이 늦어지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폭염을 처음으로 유럽에서 경험을 하면서 지금 유럽에서도 에어컨 설치 붐이 일어나고 있고 에어컨 매출이 300% 늘었다. 프랑스발 보도인데 뭐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매장에 아침에 문을 열면은 서로 에어컨 사겠다고 막 서로 밀치고 싸우고 이런 영상까지 인터넷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지능으로 좀 예전하고 좀 달라진 그런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뭐 우리도 긴장 늦출 수 없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이고 우리 더위도 뭐 예년 여름을 작년 여름만 생각해봐도 네. 그때 굉장히 더웠잖아요.
0: 네, 작년 여름이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그러고 원래 올해도 아마 그럴 거다 이런 예보가 있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나은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 장마가 계속될 것이고 또 장마가 끝나고 나면 폭염이 올 것인데 네. 문제는 이런 본격적인 폭염이 오기 전부터도 벌써 이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부터 9월 31일까지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에 운영되는 그런 기간인데
1: 이게 여름 기간하고 비슷하다고 해도
0: 예 그렇습니다.
1: 봐도 됩니까?
0: 예. 예 여름에 되면 아무래도 온열질환이 많이 발생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네. 벌써 5월 15일 당일에 80대 남성이 서울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날 서울 최고 기온이 31.3도까지 올라갔거든요. 5월달 기온으로는 상당히 높은 기온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마 사망하신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1: 네.
0: 이럴 정도로 사실은 이제 고령자의 경우에는 젊은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갈수록 이제 체온 조절이나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이렇게 사망하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제 그 배려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6월 29일에서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한 명 추가로 신고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만 벌써 두 분이 이렇게 사망하신 걸로 나오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1: 또 특히 농촌에서는 그 또 이렇게 날이 더운데도 네.
2: 일하시다가
1: 하우스나
2: 네.
1: 또 이 뙤약볕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어르신들도 심심치 않게 네. 그 보도가 되더라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온열질환 피해자가 발생하는 곳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 여름에 사실은 크게 많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폭염도 문제지만은 이제 비가 갑자기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럴 경우 반드시 수분 보충 그리고 염분 보충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또 직사광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그 일하시는 시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관련된 이제 보건 당국에서도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배려를 하고 질환에 좀 빠르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올해 이제 그 폭염 어떤 점들을 가장 유의해야 되는지 좀 마지막으로 네. 질문을 드릴게요.
0: 예, 일단 온열질환 숫자 자체가 무척 많습니다. 지난해 여름 같은 경우 역대 가장 더웠기 때문에 신고된 온열질환자가 4,460명이었고요. 사망자가 29명이었습니다. 그런 네. 정도로 아주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금 안 좋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기지 말고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해 사망자가 29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초과 사망이 1,000명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보고되지 않는 그런 온열질환 사망자가 훨씬 더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1: 네.
0: 그 얘기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과 사망자 개념으로 이제 따졌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신고가 온열질환을 들어온 경우가 따졌기 때문에 29건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1: 언제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까?
0: 일단 장마가 끝나고 7월 말, 8월 초가 가장 위험한 시기고요. 예. 보통 이제 8월 15일 그러니까 광복절 지나고 나면은 좀 한숨 돌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달 말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먼저 쉬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팩트는 숫자다. 오늘 KBS 박대기 기자, 송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가리켜 말할 때 새털같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털같이 많은 날을 놔두고 왜 꼭 오늘 하려고 하느냐라든가 새털같이 많은 게 시간이다처럼 말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새털같이 많다는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나타내려면 새보다 털이 많은 짐승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할 텐데요. 이것은

원래 스웨터를 뜻하는 스웨터를 써서 스웨털같이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발음을 쉽게 하려다 보니 스웨터리 새털로 둔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스웨털 같은 날, 스웨털 같이 하고 마는 날, 스웨털 같이 허구한 날이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제멋대로 모양 없이 써놓은 곳을 두고 글씨가 개발 세발이다 또는 개발 세발 썼다 같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글씨를 쓴 모양이 도저히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어서 그렇게 말하게 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두 표현 모두 비표준어였지만 현재는 이 중 개발, 세발은 표준어로 인정돼 있습니다. 개발, 세발 외에도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인 괴발, 개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북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전국이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돌입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장마가 소강상태에 들어 주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어제 퇴근길 무렵에 서울에 강한 소나기가 지난 곳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5에서 60, 충청과 남부 내륙에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구름이 가득하겠고요. 전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무척 높겠습니다.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서울 29도, 청주 31도 등 어제보다 낮겠고요. 장맛비가 내렸던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3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 동안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 습도 61%입니다. 조하늘입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이 오늘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300

0: 19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남을 AI 선도 혁신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포천의 한 사단에서 훈련 중 숨진 20대 예비군의 사망 원인은 입소 전 치료받던 췌장염이고 당시 의무지원이나 안전통제가 미흡했다는 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면, 우울, 불안 증세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해외 직구로 판매되는 이른바 멘탈 케어 식품 30개 중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고 식약처가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홍명보 전 감독이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여의도 해장국 코너가 준비된 목요일입니다. 여야의 당권 갈등부터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까지 지금 전국을 흔드는 핵심 이슈들을 목요일의 두 남자죠.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와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수족구병 기세가 무섭습니다. 백신도 없는 데다가 또 전염력까지 워낙 강해서 걱정이 큰데요. 초기 증상은 어떤지, 또 치료법과 예방법은 무엇인지 용인세브란스병원 이재현 교수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3: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2: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체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네,
2: 제가 궁금한 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4: 말씀하십시오.
2: 갈게요. 장 소장님 방송 보니까 아침에 뭐 어디서 전화 받으셨다고.
4: 아, 예.
2: 그러시던데. 네. 뭐 어디서 무슨 제안을 받으신.
4: 아, 청와대에서 저 전화 받았죠.
2: 전화 왔어요?
4: 전화 왔죠.
2: 오. 왜, 뭐 때문에? 어디 저 네? 오시라고?
4: 아, 가시라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2: 입 조심하시라고? 네.
4: 아니 뭐 명절 때 뭐 선물 보내주시겠다고 뭐 그런 주소 그냥 물어봤던 전화예요.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2: 아, 진짜 그거예요?
4: 네.
2: 아니 정색을 하고 얘기하셔서 저는.
4: 그래야 이제 또 아니,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2: 김준일 씨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5: 아, 예. 낚였죠. 네. 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러니까 됐군요.
4: 막, 네.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막 심각하게 보시더라고요. 네. 내가 성공했다. 막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2: 알겠습니다. 뭐, 다행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계속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네,
4: 저희 제작진도 막 저 나가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뭔 전화하세요? 막 이러면서.
2: 농담이었어요. 예.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 가졌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소장님?
4: 보기 좋았죠. 진영을 넘어서서 전현직 대통령이 저렇게 좀 밝은 모습, 화기애애한 모습 보인 거는 상당히 유냥 좋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저렇게 급하게 만나신 이유는 진영 간의 갈등과 분란이 되게 심해졌잖아요.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정권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친문 세력, 친명 세력 이 두 세력이 진보 중에 가장 큰 두 축인데 화합하지 않으면 큰 어른들이 먼저 좋은 모습,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더 갈등과 분란이 더 심해지겠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만나신 거잖아요. 어쨌든 단합을 외치고 비빔밥 드시면서 화합하자 이런 메시지 준 것만으로도 정말 극단적으로 갈등이 치솟고 더 자극적인 말이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자제시킬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하여튼 최근에 그 위험 수위를 넘나들면서 약간 좀 불안불안할 정도로 갈등이 심해 보이긴 했어요.
5: 일단 이게 이제 비빔밥을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빔밥이 역대 대통령들 오찬에 자주 나왔어요.
2: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식구끼리가 아니라 좀
5: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뭐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적 있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야당 대표 아니면 여야 대표들 같이 만나면서 오찬에 비빔밥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낌이 야당 대표 만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다만 이제 2014년에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의원들하고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소위 말해서 친박과 비박이 약간 갈등이 있을 때 그런 거.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때 이제 먹는 거다 비빔밥은. 근데 대체적으로 야당 대표들하고 많이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이례적이다. 자당의 전직 대통령의 비빔밥을 먹은 건 처음이에요. 이게.
6: 그러니까.
5: 예,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갈등이 있는 걸 숨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정부도 그렇고 갈등이 있으면은 그거를 바로 뭐 드러내고 뭐 논박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치유를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뒀다. 예.
6: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어떻게 잘 비벼진 것 같아요?
5: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두 대통령이. 탈이 좋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정치인은 탈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게 아니라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표정과 제스처와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저 한번 안아봅시다. 뭐 이러고 이제 앉는다든지 어색하죠. 사실은. 어색한데 이제 안아야 되니까 앉는 거고 저쪽에 가서 이제 또 산책도 하면서 상춘제 앞에서 걸으면서 옛날에 그 문재인 김정은 옛날에 도보다리 걷듯이 이렇게 걸으면서 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일부는 연출이고 일부는 뭐 이제 진심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자기 할 얘기도 하면서 여기에다 좀 화해 제스처가 많이 묻어나서 아 역시 정치 많이 해보신 분들이구나 이분들이 그 생각을 했어요.
6: 야,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정치 못하겠지. 싫으면 싫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 표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4: 저희 들어오기 전에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던데 저희가 이렇게 싫습니까?
6: 네? 아니 전혀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 두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네. 시비 건 겁니다. 네.
6: 어제 문 전 대통령이 이제 민주 진영과의 단합,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이제 직접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4: 덕담한 거죠.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들어가 있는 거고 방점은
6: 연기입니까?
4: 그러니까 방점이 있는 거죠. 연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건 진정성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방점이 민주 진영과의 단합, 빛의 혁명을 같이 한 사람들과의 통합 막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6: 네.
4: 조국 혁신당도 품으셔라.
6: 아.
4: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읽었어요.
6: 네.
4: 그러니까 지난번 평택을 선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낙선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랑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과 의지를 요 발언 속에 좀 녹아들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6: 그럼 그거를 당내 단합으로 봐야 됩니까? 외연 확장으로 봐야 됩니까? 조국 씨는 일단 떨어져 나가 있는 거니까.
4: 증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6: 증축?
4: 재개발이 아니고 증축. 그냥
6: 유시민 씨의 표현에 따르면.
4: 한두 층 정도 더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친명 그룹들은 그렇게 썩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직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또 이제 새로운 지도체제가 꾸려지면 2028년도 총선을 앞두고 또 진영이 갈라지면은 선거 승리하기가 조금 더 힘들어지니까 진영 간의 통합은 하나의 그냥 예정된 숙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추진하겠죠. 뭐 바로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면 바로 합당 논의를 뭐 이끌어내가지고 빨리 통합하려고 그럴 거고 뭐 김민석 총리가 되면 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과제를 남겨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5: 저는 이제 이 표현을 굳이 따지자면 중축은 아니에요. 이거는
4: 아니에요.
5: 왜냐하면은 그쪽에 이제 세계관에서 보면은 이게 일종의 이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같이 이게 흩어진 거잖아요. 이게 그랬다가 실향민이 고향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7: 살 집이 없으니까 증축을 해가지고 살게 해줘야죠.
5: 아, 복잡복잡하게 살면 되지 뭐 증축까지 해.
7: 힘들어.
5: 어쨌든 실향민이 이를테면 자기 고향에 돌아오는 거. 유대인이 예를 들면은 다 디아스포라 돼서 막 흩어졌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됐든 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이런 느낌인 거죠. 만약에 조국 혁신당에 돌아오는 거를 비유로 하자면은 친문들 소위 말해서 이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거죠. 증축은 그 유시민 작가의 그 세계관에서는 오른쪽으로 이제 집을 왼쪽으로 집을 넓히는 게 증축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확장을 하는 게 이제 증축이라고.
7: 아, 증축 이제 위로 거죠. 올리는 거죠. 옆으로 하는 게 증축이에요?
5: 옆으로 하든 위로 하든 이게 개념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니까.
6: 그런데 네. 네. 어제 이제 그 두 대통령의 발언들을 두고 조금 결이 두 분의 말씀이 다르죠. 달랐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평론가는 어떻게?
5: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민주당 단합 먼저 하고 그다음에 민주 진보 진영 하고 근데 이제 빛의 혁명 뭐 세력들 이게 이제 뭐 촛불 세력 뭐 집회 그러니까 시민 사회 단체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 통합 이 단계론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민주당의 단합은 당장 얘기했던 친명 친문 모유 안에서의 싸움 그다음에 민주 개혁 진영은 여기 플러스 조국 혁신당 그다음에 이제 외연 확장 네. 이렇게를 얘기를 한 거예요.
6: 문 전 대통령의 워딩은
5: 이 워딩은 그런 네. 거죠. 민주 개혁 진영에 조국 혁신당이 나 뭐 크게 보면 진보당 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더라고요.
6: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조적 다수?
5: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외연 확장, 네. 뭐 중도, 뭐 보수 포용,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리고 다수 연합이라는 표현도 정치권에서 많이 씁니다. 다수 연합은 소위 말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수 연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뭐 윤석열 정부 때 그 다수 연합을 자기 손으로 해체를 해가지고 보수가 좀 몰락했잖아요. 그런데 구조적 다수예요. 그냥 다수가 아니라 일시적 다수가 아니라. 한시적 다수가 아니라 전략적 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다수예요.
6: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5: 재건축하는 거죠.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이 정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아니면 뭐가 됐든 그쪽에 이제 DNA가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중도 예전에 좀 김대중 대통령의 DJ가 얘기했던 오히려 중도 실용으로 다시 너무 이념 정당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그런 좀 해석을 하자면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력 간의 갈등이 완벽하게 치유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무규칙 이종 격투기 같이 싸우지는 말자. 예를 들면은 물어뜯고 낭심 차고 막 막 이런 거는 하지 말고 규칙은 가지고 싸우자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합의를 본 걸로 저는 이해를 네. 했습니다.
6: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대통령의 만남을 통해서 갈등이 좀 봉합될 것이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보세요?
7: 약간 좀 자제를 하겠죠. 당분간은. 네, 그 전당대회 앞두고 아름다운 경선 없어요. 상대방 나빠요. 저 사람은요 당대표를 자격이 없어요. 과거에 이런 말 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서로 네거티브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검증 차원에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그냥 아름답고 우리 정청래 대표도 김민석 총리도 당대표를 자격이 있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대통령하고 같이 호흡 맞춰서 국정운영 뒷받침 잘할 분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나 이 최욱 씨나 이 정청래 네. 대표 편을 든다라고 보여지는 외부에 있는 스피커들 이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이들이 조금 참전을 자제한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본인은 이 사람들 기반으로 지금 출마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김어준 씨처럼 프랑스에 식당 개업하러 간다든지 유시민 씨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한마디 던져놓고 사라져버렸다든지 최욱 씨도 약간 좀 조심하는 듯한 모습 보이게 되면 삼각편대가 지금 완전히 날개를 펴지 못해요. 그러면 출마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6: 어? 진짜요?
7: 불출마할 수도. 왜냐하면 뻔히 질 건데 내가 갔다가 진짜 나 정말 제대로 싸우고 그러면 감정이 더 상해지면 나의 정치 생명은 끝날 수 있겠다. 그냥 요쯤에서 내 이길 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따져봐서 그럼 내 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5: 터무니없는 근데. 얘기입니다. 터무니없는
7: 그렇군요.
5: 얘기.
7: 그렇군요.
6: 예. 아니 사생결단을 하고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중 내려놓고.
7: 근데 싸움은요. 이길 때 하는 거지 질 싸움을 왜 합니까?
5: 이긴대요.
7: 이긴대요?
5: 이긴대요.
7: 진짜?
5: 이긴다고 봐요.
6: 이긴대요?
7: 이겨요?
5: 아, 그럼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여론조사 나오는 거나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김어준을 일단 무시하지만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김어준과 이재명 대통령의 싸움이라고 봐요.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그거는 아니고 물론 이제 그쪽에 좀 우호적인 분들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김어준과 이제 충정로 대통령과 청와대 대통령의 싸움이다.
6: 야, 김어준 씨가 그렇게 셉니까?
5: 그러니까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 이제 권리당원이 한 110만 명 정도 돼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이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서 절반은 김어준의 영향을 받는다. 제가 보기엔 김어준의 지령을 받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동접자가 기본적으로 요즘 약간 빠졌는데도 20만 명이에요. 많이 나올 때는 25만에서 30만 명 나왔어요. 하루에 이거 김어준 거를 보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가이 방향성?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조회수만 일단 150만회예요. 100만회에서 150만회. 상당수는 당원이 저는 보지도 않아요. 그거. 예. 그냥 뉴스로만 보지. 볼 시간도 없고. 네. 여기 보는 사람들은 다 골수입니다. 골수. 그래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 제가 친청계 얘기를 조금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미 당원들하고의 어떤 접촉이나 라포 관계라고 하잖아요. 정서적 유대. 막 이런 게 장난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후보가 66% 받았어요. 권리당원한테. 더블 스코어 났어요. 더블 스코어. 예. 물론 이제 약간 정청래 비토 세력도 생기고 이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명들 중에서도 일부 떨어져 나갔지만은 이게 만만하지 않다. 이긴다고 봐요. 그쪽에서는 아직도 조금 만만치는 않지만은 아직도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6: 아니 그래서 네.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70%
4: 그렇죠.
6: 그 일본 일반 여론조사가 30% 7대 3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권리당원 영향력이 한층 커졌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4: 접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전망했기 때문에 그냥 뭐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거고 정상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정청래 대표는 출마 안 하는 게 맞아요. 본인 출마 때문에 진영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커졌고 대통령께서 계속 정청래 당신은 아니야 X표치는 사인을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6: 아니 그거는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맞는 말씀인데.
4: 그럼 정청래 대표는 비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6: 아니 근데 당대표의 출사표를 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물리기는
4: 근데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을 때 본인이 이번에는 물러나서 백의종군 하는 것이 진영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의 지름길이다라는 명분 하에 출마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6: 그럼 장 소장님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한 그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비중을 네. 봤을 때는 그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이런.
4: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상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조금 더 강성 당원들 권리 당원들은 정청래 대표에게 조금 더 많은 호감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고 작년 박찬대 뭐 의원과 붙었을 때에 그때 당심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이제 대통령께서 수차례 김민석 총리가 내 뜻에 있어요라는 사인을 줬기 때문에 권리당원들도 이미 좀 김민석 후보에게 많이 가 있다. 그리고 호남이 이전에는 정청래 대표에게 상대 몰표를 줬는데 전남도지사 그다음에 전북도지사 공천 과정 중에서 상당히 반대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그러한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아서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유 잘 모르겠어요.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6: 어떻게 보세요?
4: 다 추측이죠, 뭐.
6: 김준일 씨는
5: 그 전망이요?
6: 네, 비중 그 투표 비중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이 된 거에 대해서
5: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해본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본 게 처음이니까 이게 어떤 역량을 지난번에는 55대 15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15%. 네. 뭐 그리고 이제 55%. 그러니까 지금 대의원이 이제 1인 1표제가 돼서 그때는 17대 1의 비중이 있었고
6: 또 달랐죠.
5: 예.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17대 1의 비중이었는데 이제 1대 1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의원의 표가 거의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렇죠.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 한 1만 명, 2만 명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10만 명 있고 투표율 감안해도 한 50만 명 이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들이 그래서 대의원들 투표 안 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제가 보기엔.
6: 투표를 아예 안 한다?
5: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좀 기분 나쁘신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대의원들은 마지막에 투표하거든요. 이제 최종적으로.
6: 네.
5: 그래서 뭐 투표율도 좀 높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 온전히 권리당원의 영향이고 당원의 마음을 얼마나 잡느냐가 중요해졌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 룰로 치르더라도 이게 맞는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70대 30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옛날에 대의원 제도를 둔 게 호남 쪽이나 이쪽에 당원들이 많고 영남에는 당원들이 별로 없으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항상 뭐가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는 뭐 김남 의원은 20대 30대를 가중치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뭐 그것도 저는 합리적인 뭐 일견 이게 왜냐하면 민주당은 늙은 정당이잖아요 지금. 늙은 당원들도 다 늙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50대 60대가 주류입니다. 그러면은 젊은 세대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기 당대표가 좀 고쳐야 되는데 어쨌든 유불리는 지금 잘 모르겠고 정청래 대표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한데 그게 당선을 시킬 정도로 지금 냈는지는 손발이 다 먹혔어요. 정청래 대표는.
6: 지금. 아니 뭐 20, 30대 의견도 지금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청년부가 생깁니까?
7: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6: 아 얘기만 있는 겁니까?
7: 뭐 지금 명확하게 그냥 보도
5: 아니요 그거는 청년 담가 장관급의 부처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미 뭐 보도도 더 나오고 그랬어요. 청년부라고 이름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7: 아니 뭐 정지 정부 조직법에 통과된 건 아니죠.
5: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렇죠. 뭐 입법을 하겠다 지금 속도를 내겠다 이번에 선거에서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조금 경고장을 받았잖아요 민주당이
6: 이번에 선관위 이슈도 그렇고
5: 예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근데 이번 선거랑 상관없이 그 전에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속도를 내겠죠.
6: 아니 우리 쪽에 나왔던 신인규 변호사 뭐 뭐 거론되기도 해서 그게
7: 본의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청년부 만들면 유아부 만들어야 되고 노년부 만들고 중장년부 네.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좀 삐딱하게 좀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걸 다 만듭니까?
7: 죄송합니다.
5: 청년부는 만들만하고 근데 이제 이름 호칭은 제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영국에는요 외로운 부가 있어요. 외로움 진짜로 외로운 부가 있어요. 외로움 네, 아,
6: 고독도 사실 현대사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5: 예, 그래서 외로움이 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외로운 게 뭐 청년도 외롭고 뭐 노년도 외롭고 외롭잖아요. 그래서 외로움을 전담해서 해결하는 부서가 있고 네. 각 부서마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꼭 청년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를 좀 포괄적으로 하면서 청년도 같이 하는 이런 조직을 만들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7: 외로운 부 있으면 괴로운 부도 있고 그 힘든 부도 있고 그럼 다 만들어야 됩니까?
6: 다음 주까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7: 뭡니까?
6: 부처 이름 정해오는 걸로.
7: 정해와요? 알겠습니다.
6: 총괄할 수 있는.
5: 알겠습니다.
6: 장소장님 1319님께서 건축법상 증축은 옆으로 늘려짓던 위로 짓던 기존 건물에 늘려짓는 것을 증축이라고 한다고
5: 하죠. 저거 봐요.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7: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예. 건축과 관련해서는 무능합니다.
6: 자, 국힘 이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초 윤리위원회 회의 앞두고 이제 친한계 인사들이 먼저 징계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7: 50명 정도가 징계에 50명이요? 올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략 다음 주에 윤리위원회가 개최돼서 일단은 살펴보겠다, 검토하겠다라는 거고 제 1순위가 이제 뭐 진종호 의원, 우재준 의원 뭐 이런 분들로 좀 알려져 있어요.
6: 가장 한동훈 의원이 당선되는데 도움을 많이 준 의원부터?
7: 그러니까 진종호 의원은 거의 뭐 상주하다시피 하고 그러니까요. 뭐 보좌진 뭐 파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재준 최고위원은 장로여 그만둬라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몇 번이나 얘기하니까 좀 괘씸죄에 걸린 것 같은데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장동현 대표가 이제 재검표 선관위 이슈가 조금 잦아드니까 본인에 대한 사퇴 압력이 좀 더 커지려고 하니까 다시 이제 이 징계 카드를 꺼내니까 이슈가 징계 지금 하는 게 맞아? 안 맞아? 이제 이걸로 이슈가 확 가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슈 전환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를 좀 잦아들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진행하면은 큰일 나죠. 이거는.
6: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 않아요?
5: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일단 국정조사, 선관위 국정조사하고 있죠.
6: 네.
5: 그리고 지금 뭐 교섭단체. 지금 뭐 상임위원장 상임위. 뭐 이런 것도 지금 해야 되죠. 게다가 이제 뭐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거에 대해서도 뭐 국힘 야당 입장에서 또 검증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물가도 오늘 뭐 소비자 물가 3.2% 올랐다. 2년 6개월 만에 뭐 예. 최고로 많이 올랐다 막 기사 나오고 그러면 부동산 문제 이런 것도 어쨌든 대정부 공격도 해야 되잖아요. 이 뉴스를 다 가리고 있는 게 지금 장동혁의 징계입니다. 진짜 진정한 해당 행위는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상기돼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징계를 받을 거라고 이제 예상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6: 기대를 하고 있어요.
5: 농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박상수 변호사예요. 박상수 전 이제 인천 그 당협위원장 이분이 그때 한동안 그 한동훈 징계 받고 그다음에 김종혁 징계 받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여기 박상수까지 묶어가지고 한종수라는 이름이 있어서 가장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을 네. 그래서 이제 박상수는 그때 한동혁 아니 한동훈도 징계 받고 김종혁도 받으니까 나도 받겠네 그랬는데 징계를 안 받은 거야. 실망감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 왜 나를 징계를 안 해?
6: 그게 불만이에요?
5: 네, 그때 그 당시에 그때 진짜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강명구 조직부총장의 그 문자 있잖아요. 거기에 배현진, 진종호, 김종혁 그리고 박상수가 들어갔어. 상기됐어 지금. 드디어 나도 징계를 받는구나 이제. 나도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되는구나. 박상수 그러고 있고 윤희석 대변인 예. 전 대변인 이분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왜 내 이름이 없어? 왜 등으로 돼 있어? 왜? 나는 심지어 그 유세 차에다 올라가가지고 한동훈 지원까지 했는데 왜 내가 제일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름이 빠져 있어? 예. 그리고 굉장히 분노해 있어요 지금.
6: 장소에 왜 이름 뺀 겁니까?
7: 글쎄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방금 전에 만나고 왔는데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고.
6: 뭘요?
7: 등희석으로. 등희석으로 바꿔야 자기도 이제 징계가 되는 거 아니냐.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 아니 그럼 이제 국힘 내에서는 징계를 받아야 훈장이에요. 당 차원의 징계를 받아야 스타가 될 수
7: 훈장이죠.
6: 있다.
7: 훈장. 네, 저거는 징계라기보다는 장동윤 대표가 얼마나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느냐.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느냐. 리더십이 붕괴돼서 코너에 몰려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6: 아니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라고 네. 언급했는데
7: 견제죠.
6: 어떤 마음입니까?
7: 그러니까 장동윤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네. 이게 내년도 8월 달까지는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다. 임기를 채워서는 안 되라는 입장을 정정식 의원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만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재선 의원 만나서 장동윤 대표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6: 네.
7: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정기국회 이전 9월 달일지 아니면은 내년 2월쯤에 해서 전당대회를 새롭게 열지 그거는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랑 친윤 영남권의 친윤 그룹들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야 장동혁 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5: 그 이 뭐 의원들 중에는 제가 좀 당권 반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6: 네.
5: 진종호 의원이 아마 가장 먼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되게 애매한 게 있어요. 그 가서 치킨 먹으면은 배현진 의원 그럼 그 치킨 먹은 사람 징계하나?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근데 진종호 의원은 그 뭐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그쪽의 주장이니까
6: 네.
5: 그 저기를 보좌관을 파견을 했대요. 거기다가 한동훈 캠프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 이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진종호 의원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냥 징계해 그냥 받을게. 이런 상황에서 권위가 완전히 떨어졌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상실된 장동혁 대표가 징계를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리더십이 회복되는 것이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7: 우스꽝스러워지겠죠. 네.
6: 요거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두 분께 답 듣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청룡기 야구 대회에서 이제 배재구 광주일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응원 구호를 놓고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재구는 이제 앞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7: 배재구 학생들과 감독 코치진들이 잘못을 했죠.
6: 잘못했죠.
7: 이 부분만큼은 정말 진정하게 사과를 하고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감내해야 된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게 6개월 출전 정지까지 할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예를 들면 다음 경기는 참가를 못한다.
6: 다음 대회 때.
7: 네. 그 정도 하고 또 지도를 잘못한 어른들 잘못도 좀 크잖아요. 거기서 진짜 감독 코치진들이 말렸어야죠. 못하게 했었어야죠.
6: 그러게요.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네.
7: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격 정지 한 6개월 아니면 1년 이 정도로 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배재구 학생들이 정말 진정하게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 징계 수위를 좀 낮춰서 이들이 이제 다시 계속 야구인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과하잖아요, 좀. 네. 완전히 이게 6개월 동안 한 4개 대회 출전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야구 지명이라든지 대학교 지명 받기가 어렵거든요.
6: 선수로서의 생명이 끊기는 네. 거니까.
7: 그러니까 좀 그런 기회는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 아니 뭐 되게 합리적인 말씀이세요. 합리적인 말씀인데 징계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외국에도 인종차별이나 혐오 발언에서는 강하게 징계를 합니다. 강하게 징계를 하는 이유는 징계를 안 하면요. 그러면은 또 해요. 그러면 이게 난장판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나 그 나라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2021년에 영국 포츠머스 유소년 선수들이 메신저에서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의 흑인 선수들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메신저에서 이렇게 조롱하고 뭐 깨대고 그래서 근데 그 유치 뭐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 선수들 유소년 선수들 다 쫓겨났어요. 바로 너희 안 돼. 나가. 너희는 인간이 안 됐어. 이렇게 된 것도 있고 2021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농구 고교 농구 대회가 있었는데 백인 위주 팀이 있고 이제 히스패닉 팀이 있었는데 백인 팀이 우승했거든요. 위주 네. 팀이. 근데 여기에 멕시코 빵이 있어요. 토르티아. 이거를 그쪽에 던졌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쪽 팀의 우승이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뭐 선수들도 좀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월드컵 하는데 그 멕시코 한 명이 우리나라 유튜버에서 뒤에서 이렇게 눈 찢었잖아요. 다 열받지 않았나요? 역지사지를 해보면 돼요. 이게 남 조롱하지만은 자기가 당하면은 이게 큰 문제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징계를 안 한다? 그럼 저는 이건 반복된다고. 물론 이게 6개월이 과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람을 고치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7: 학생들이.
5: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나한테 원숭이 인형 던지고 그런 애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박사 공부할 때. 걔들, 근데 튀어요. 자동차로 튑니다. 왜냐하면 걸리면 퇴학이니까. 그래서 그런 행동은 제어하는데 징계는 불가피하다. 근데 뭐 그 수위에 대해서는 뭐 재심을 거치고 뭐 반성문을 쓰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걸 하면은 뭐 좀 감경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징계를 안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
6: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5: 수고하세요.
6: 들어가시죠.
8: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0: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엄마 아빠 건강도 챙기는 시간. 우리 집 건강 사랑방.
1: 우리 가족 건강 이야기 우리 집 건강 사랑방 시간입니다.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네.
1: 요즘 그 수족구병 환자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뭐 지난 한 달 새 의심 환자가 5배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올해 이게 좀 일찍 나타나는 겁니까?
2: 네, 작년에 비하면 2배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환자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수족구병의 표본 감시를 하거든요. 그 질병관리청에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 외래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심 환자 수가 5월에는 한두 명대였는데 6월 넘어가면서 이제 1,000명당 11명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를 했고 지금도 의심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동네 병원 나가보시면 딱 보이는데 수족구병 앓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나이대가 대부분 0세에서 6세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고요. 이 수족구병이 원래 날이 따뜻하고 더울 때 바이러스 활동도가 올라가면서 많이 생기는데 이게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염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기후가 여름의 시작이 점점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수족구의 유행이 점점 더 앞당겨지는 추세로 보이고요. 그리고 날이 더워지면 아이들이 또 물놀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물놀이를 할 때 그걸 통해서 또 수족구병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 날이 더워진다는 것이 바이러스 활성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좋은 환경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때 이제 수족구 많이 얘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어떤 질환인지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2: 네, 이 질병의 비밀은 그 이름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한자로 손수 발족 입구자거든요.
1: 네.
2: 손발 입에 물집이 많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손과 발, 입 그리고 입 안에도 그 물집이 많이 생기고요.
1: 네.
2: 그것뿐만이 아니라 열이 나거나 뭐 식욕 부진이나 설사하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장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 바이러스, 그러니까 장에 사는 바이러스예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변을 통해서 좀 많이 분비가 되는 바이러스고 그거를 누군가 걸리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피를 타고 전신을 돕니다. 전신을 돌면서 여기저기 감염을 증상을 일으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온몸에

0: 이제 발진이 물집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요 바이러스들이 또 문제가 그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장 바이러스는 크게 콕사케 바이러스나 엔테로 바이러스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그 밑에 하위 분류도 많아요. 그래서 콕사케 바이러스 A16번이 굉장히 가장 유명한 수족구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거 말고도 엔테로 바이러스 71형 등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수족구병을 일으키는데
1: 그렇군요.
0: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한 번 걸리더라도 또 걸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1: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감기 증상이랑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감기와 수족구병은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0: 네. 이게 처음에 시작이 열나기 시작하고 목이 아프다고 아이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감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감기는 목 아프고 열나고 기침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네. 이 수족구는 이 처음에 목이 아프고 열나다가 점점 물집이 몸에 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족구병은 이 그 증상이 손발이 입에 물집이 생기는 게 너무 특징적이어서요. 다른 검사를 하지 않고도 그냥 그렇게 물집이 나면 진단을 바로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단순 관계에서는 물집이 잘 생기지 않지만 특징적인 위치에 물집이 생긴다 이런 걸 보고 수족구병을 감기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게 합병증도 있어요? 수족구 합병증은 뭐 어떻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0: 합병증이 있습니다. 합병증 이게 문제가 바이러스가 피를 타고 온몸을 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부 쪽에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장염 증상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장 바이러스다 보니까 장에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서운 합병증은 신경계에 침범을 합니다. 특히 뇌 쪽에 침범을 하는데요. 뇌수막염, 뇌염 아니면 척수염 같은 합병증도 일으킬 수가 있어서 네. 이게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그 많이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말고요. 원인 바이러스 말고 조금 덜 유행하는 바이러스 중에 그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덜 유행하지만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이런 위험한 바이러스가 더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0: 그거는 워낙 그 약하고 널리 퍼져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많이 생기지만 그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네. 좀 새로운 바이러스가 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추측은 하고요. 명확한 거는 밝혀진 건 없고 통계적으로 계속 위험한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0: 네, 이 수족구병이 입안에 물집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프거든요. 되게 아파서 아이들이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고 가장 아이들이 병원에 많이 가게 되는 원인은 탈수입니다. 열이 막 많이 나진 않지만 탈수가 심해서 아이들이 처지거나 아니면 소변을 안 보거나 눈이 움푹움푹 들어가거나 이런 증상이 보이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이 나타난 경우 뇌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경우는 고열이 나면서 두통이 굉장히 심하고 경련을 하거나 아이가 갑자기 드러눕고 네. 반응이 안 보이는 이런 무서운 증상이 보입니다. 이럴 때는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겠습니다.
1: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수족구에 많이 걸렸고 또 한 놈이 걸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만큼 전염력이 강하다는 거겠죠?
0: 아 이게 저 수족구가 아주 지독한 감염병인데요. 지금 전염이 너무 잘 되고요.
1: 그래요.
0: 이게 우리 저희가 보통 감염병을 이야기할 때 각각 질병마다 잘 번지는 그 전파 경로들이 있는데. 예. 수족구병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장 바이러스라서 장에 많이 살고 있고 대변을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또 분비가 되거든요. 대변을 통해 분비가 되는 약간 장염하고 비슷한 형식의 분변에서 구강으로 연결되는 전파 경로가 한 가지 있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또 언제 그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 아이 수족구 걸린 아이 기저귀 갈아주거나 씻겨주다가 그 엄마 아빠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다른 형제가 옮기거나.
1: 아 이게 어른들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0: 네, 어른들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집이 잡히는 감염성 질환들, 예를 들어 수족구나 수두 같은 경우는 이 물집 안에 그 바이러스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1: 네.
0: 거의 뭉쳐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집이 터졌을 때 그걸 직접적으로 만져서 직접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수족구 바이러스가 좀 지독한 면이 물집이 터져서 이 예를 들어 문 손잡이를 만지거나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 때 보통 세균이나 바이러스 중에는 그런 물건에서 잘 살아남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이 수족구 바이러스는 그 환자가 만진 물건에도 아이가 그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만지더라도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게 또 감염이 되는군요.
0: 네. 그리고 호흡기 비말, 침, 가래, 콧물 같은 감기처럼 옮기는 방법으로도 전파가 되니까 이 수족구병은 되게 장염, 감기, 수두의 전파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전염성이 아주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관리하는 법정

0: 어릴 때 수족구 많이 걸리다 보면 면역력이 좀 쌓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옮기는 경우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보육시설, 어린아이들은 보육시설에서 이런 기저귀 갈거나 이럴 때 좀 많이 옮기는데, 큰아이들은 언제 많이 옮기냐면요. 수영장 놀러가서 좀 많이 옮길 수가 있고요. 물놀이 시설에서 많이 옮길 수가 있고, 어른들은 아이 돌보다가 옮기는데, 보통 건강한 성인들은 면역력이 강하니까 잘 안 옮다가, 이 아이가 수족구 걸리면 격리해야 돼서 집에 있거든요. 그럼 그거 돌보는 부모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부모님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족구병이 어떤 별명이 있냐면, 엄마가 걸려야 아이가 끝나는 병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어른한테, 힘든 어른들한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1: 결국은 또 면역력, 아이나 어른이나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0: 네.
1: 1055님께서 아이가 이번에 수족구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번 알았으니까 안심해도 되나요? 하셨어요.
0: 아닙니다. 1년에도 여러 번 걸리기도 해요. 이게 수족구 원인 바이러스가 수십 종이 되거든요.
1: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0: 예, 그게 돌아가면서 걸리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지금 유행하는지에 따라서 수족구에 또 걸릴 수 있고, 1년에 이제 우리 동네에 뭐 A라는 바이러스가 돌았다가 다음 달에 B 바이러스가 돌고 막 이러면서 연속적으로 걸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한 번 걸린 바이러스에는 면역력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는 그거는 수족구도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1038님께서 입안이 많이 아프다 보니 아이가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어떤 음식을 먹이면 좋은가요?
0: 수족구병은 제가 어떻게 부르냐면 먹어서 이기는 병입니다. 예, 결국 입이 아파서 못 먹기 때문에 탈수가 하고 저혈당 없고 전해질 이상이 생겨서 아이들이 더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처음 3, 4일만 잘 먹으면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여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입이 아프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이나 어떤 매운 음식 혹은 과일 중에 키위같이 좀 많이 신맛이 강한 아이들은 입안이 아파서 아이들 잘 못 먹고요. 달콤한 뭐 망고나 복숭아 같은 종류는 아이들 부드러워서 잘 먹을 수 있고, 뭐 죽이나 미지근한 죽이나 두부 같은 거, 아니면은 심지어는 저는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여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0: 아이들 평소에 아이스크림 잘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아무것도 못 먹을 때, 입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을 때는 차가운 음식이 조금 진통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고 달콤해서 이 당분 그 섭취도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는 아이한테는 아이스크림이라도 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4039님께서 선생님 유튜브에서도 뵀다고 하시면서, 선생님 아이들도 수족구 걸린 적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0: 저희 둘째는 아직 17개월이어가지고 아직은 안 걸렸는데, 첫째는 매 여름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힘든 게 여름방학 끝날 때 항상 걸리더라고요. 어디 놀러가서 사람 많은데 갔다가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끝날 때 수족구 걸리면 이제 방학 끝날 때 일주일 격리해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방학이 일주일 연장이 되면서 가정부육 기간이 늘어나는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1: 아니, 그럴 때 어떻게 선생님은 대응하시는지도 또 질문을 주셨어요.
0: 먹어서 이겨야 됩니다. 진짜 저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뭐든지 줘서 한 번도 이제 입원 안 시키고 집에서 무조건, 그리고 해열제를 잘 드셔야 돼요. 해열제가 열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해열 진통제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아파도 못 먹기 때문에 진통제만 하루에 세 번 꼬박꼬박 주셔도 아이가 끼니는 억시로라도 좀 먹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같이 아까 어른도 걸린다 그랬는데 선생님 댁은 엄마 아빠는 괜찮았어요?
0: 저희는 손을 엄청 열심히 닦아서 안 걸렸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 굉장히 많은 감염병의 예방은 손 씻기로 예방이 되는데, 이것도 바이러스 질환이다 보니까 손 소독제 알코올로 되어 있는 건 조금 그 아이가 그 바이러스가 저항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닦아야 되는데 항상 계속 한 수십 번 손을 닦으면서 수족구 걸린 적은 없습니다.
1: 네. 이게 백신도 없어요? 치료제도 따로 없습니까?
0: 치료제 없고요. 이게 바이러스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바이러스가 변이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없고, 백신은 개발 중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행하는 굉장히 많이 걸리는 유명한 바이러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이 개발 중이긴 하지만 아직 상용화가 되지도 않았고, 사실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나도 약간 의심이 드는 게, 이 한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을 하더라도 나머지 바이러스 수십 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막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으로 예방하는 것보다는 손 씻기 잘하고 이렇게 지금 수족구가 유행할 때는 사람 많은 곳 안 가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방법이겠습니다.
1: 보통은 이게 뭐 낫는데 얼마나 걸려요? 수족구.
0: 보통 증상의 피크가 3, 4일 정도 가고요. 네. 일주일 정도 안에 거의 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염성이 가장 높은 시기가 수족구병 물집이 나기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정도인데요.

0: 문제는 대변으로 나오는 바이러스는 수족구병이 다 낫고도 몇 개월 이상 그 바이러스가 대변에서 검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수족구병에 한번 걸렸다 그러면 이제 같이 화장실을 써야 되잖아요. 화장실 소독은 계속해서 잘 하셔야겠습니다.
1: 아, 이게 뭐 치료제도 없다 그러셨으니까 그러면은 뭐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0: 그래서 치료는 이 일주일을 어떻게 잘 넘기냐, 신체가 견디게 하느냐라서 이 해열 진통제를 먹으면서 열을 일단 낮추고 입이 아픈 증상을 가라앉히고요.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 보충하면서 수분을 보충하고 영양을 채우면서 견디게 하는 겁니다.
1: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면은 상태가 완화됩니까?
0: 보통 3-4일만 견디면 이제 다 3-4일 지나면 아이들 먹기 시작합니다. 잘 먹기 시작해서 그 3-4일만 잘 견디면 되고 일주일 예약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집이 깔았는데 보통 일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물집만 깔아앉으면 이제 전파력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잘 견디면 되겠습니다.
1: 네. 5029님께서 수족구병 걸리면 물집 때문에 목욕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씻겨도 괜찮습니까? 하셨거든요.
0: 일단은 청결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 샤워는 시켜도 되기는 하는데요. 통목욕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 물이 고여있는데 물집 터진 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그 안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차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덧나는 경우에서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통목욕을 아이가 수족구 환자가 통목욕을 하게 되면 그 물 속에 바이러스가 둥둥 떠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청소하시다가 또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 통목욕을 만약에 했나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했다 그 이후에도 그 화장실은 락스로 청소를 잘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이 씻고 나서 수건으로 아이 닦아주잖아요. 네. 수건에도 바이러스가 다 묻어 있습니다.
1: 그렇겠네.
0: 그래서 그 수건을 다른 사람들 빨래와 분리해서 빨래 하시고 소독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1: 2032님 이제 아이 어머니이신 것 같은데 아이가 수족구에 걸렸는데 저는 몸살기가 있어요. 근육통이 있고요. 물집은 아직 없다고 하시는데 저도 감염될 건가요? 하셨고 집에 시어머니도 계시다 보니까 걱정되신다고 하셨거든요.
0: 일단은 지금 당장 수족구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위험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몸살 기운이 있으신 것 자체가 수족구의 증상일 수도 있지만 아이 돌보다가 몸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렇죠. 걸릴 수가 있습니다.
1: 어쨌건 또 수족구 걸린 아이랑 계속 접촉을 하셨을 때고.
0: 맞아요. 그래서 이미 옮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려면 일단 노인분들도 이런 질환에 걸리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할머님과는 조금 아이를 분리해서 하시는 게 좋고 아이 빨래더미나 아니면 기저귀 치우거나 하실 때 웬만하면 장갑을 좀 비닐장갑이라도 끼고 치우시고 항상 아이 만지고 나서는 비누로 손 씻기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백신이 없다, 치료제가 없다 수족구는 그러셨는데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걸 좀 잘 지키면 좋을까요?
0: 일단 손 씻기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 손 씻기, 물 흐르는 물에 비누로 잘 씻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안 걸리는 것보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수족구에 우리 아이가 걸렸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안 시키는 게 또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족구 걸리면 가장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격리를 일주일 동안 해야 돼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자가 이게 단순히 어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나오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면 어디 놀러 가셔가지고 이런 공공시설에서 옮기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집에서 잘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손 씻기 그리고 물건 따로 쓰기 화장실 가능하면 따로 쓰기 이런 네.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고민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다시 유치원에 등원을 할 수 있고 학교에 등교를 할 수 있을까? 요 기준은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제가 앞서서 일주일 정도 격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일주일 격리하라고 나와 있었지만 요즘은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열이 다 떨어지고 물집이 더 안 생기고 물집이 다 터지고 이제 다 회복이 되었을 때 이제는 격리를 그렇게 격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회복이 빠른 아이들은 한 5일째 정도 되면 이렇게 회복하는 아이들도 있어서요. 이렇게 좀 더 빨리 격리 해제할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이 몸에 계속 물집이 있다 그러면은 아직은 격리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아까 이제 그 물품들 닦을 때 알코올 소독보다는 뭐 흐르는 물에 손도 씻고 닦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공용 물품 같은 거 어떻게 소독하는 게 좋은지.
0: 네, 이게 손 소독도 이제 알코올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소독제, 그 물건 소독한 소독제도 알코올 성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락스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차염소산 나트륨을 활용해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요. 뭐 요즘은 이런 물건들에 소독하기 좋도록 이미 희석돼서 스프레이 형태로 나온 제품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구비하셨다가 아이들 뭐 화장실 특히나 소독 잘 하시면 좋겠고 아이들 장난감이나 이런 거는 어린아이들은 집에 소독기 있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열탕 소독할 수 있는 건 열탕 소독하시고 소독기로 소독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소독하시고 그리고 그 아까 수건도 세탁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삶는 물에 꼭 끓여서 세탁하시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수족구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이재현 교수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마치겠습니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들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전국이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하지만 장마철이라고 해서 매일 비가 내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은 정체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밀려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밤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5에서 60, 충청과 남부 내륙에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서울 29도, 청주 31도 등 어제보다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3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모레 토요일에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현태입니다.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국민 보고회가 오늘은 충남에서 열렸습니다. 기업들은 390조 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뽑은 상임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 넘게 올랐습니다. 석유 제품과 컴퓨터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연방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는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는 말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지역별로 열리고 있는 국민보고회가 오늘은 충남에서 열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을 짓는데 390조 원 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남권에 이어 진행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이 39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IT 소재 부품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구축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AI 시대의 미래 성패는 AI를 구동하는 소재와 부품에 달려있기 때문에 삼성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강력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메가특구 지정 등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1980년대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했던 순간을 언급하며 이 회장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새 도약을 선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견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중심을 넘어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차별, 소외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가장 효율적인 입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물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환회동에 같이 화낸다면 그 동네가 발전이 되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기업들을 압박해 강제로 투자하게 하는 건 구태라며 그렇게 하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0: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는 오늘 어떤 일이 있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수민 기자, 국회 상임위 구성이 아직 덜 끝났는데 민주당이 이번 달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죠.
2: 네, 민주당은 당장 다음 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현안이 시급하고 장마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 주도로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빨리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는데 국정과제 관련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부가 있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상임위 구성 강행에 항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이유가 뭐냐, 무의미한 고집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TF도 구성합니다. TF는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구성에 국민의힘은 계속 반발하고 있는 거죠?
2: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뽑은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서용규 법사위원장은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원장에게 민원 전화를 했다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대놓고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0: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조특위가 잠실 개표소를 찾았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조금 전 오후 1시 반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5일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시위대가 출입구를 봉쇄한 지 27일 만입니다. 위원들은 곧바로 지하로 이동해 보관 중인 물품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위는 서울 송파구 선관위를 먼저 방문했는데요. 여야 위원들 모두 투표용지 축소 결정과 이번 사태 이후 투표함 부실 보관 등을 질타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1차 현장 조사에 이어 오는 7일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찾아 2차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후 청문회 등을 거쳐 오는 22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월에 이어 또 3% 넘게 올랐습니다. 중동 사태로 석유 제품이 크게 올랐고 메모리 가격 폭등으로 컴퓨터 가격도 많이 오른 게 영향을 줬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2% 상승했습니다.

0: 지난 2023년 12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3월에 2.2%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월 들어 2.6%로 높아진 뒤 5월부터는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진 건 석유 때문입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7% 오르며 전체 물가를 0.9%포인트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러우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이후 내려간 국제유가와 이에 따른 국내 석유 최고 가격 인하는 아직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석유류를 뺀 공업 제품 가운데서는 컴퓨터의 가격이 22.2% 오르며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들어 크게 오른 메모리와 저장장치 가격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농축수산물은 3.2% 올랐습니다. 달걀이 10.3% 올랐고 국산 쇠고기가 7.5%, 돼지고기는 4.5% 정도 값이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 물가 대책에 따라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은 6월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미국 연방의회가 한국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주장했습니다. 특히 쿠팡이 표적이 되고 있다며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2: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의 차별 대우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왔지만 차별적 대우는 최근 상당히 심해졌다면서 쿠팡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쿠팡의 설명에도 한국 정부가 과도한 조사와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위협 등을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쿠팡 전직 직원이 상하이 강에 버린 노트북은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쿠팡이 잠수부를 고용해 회수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의 메시지와 국정원 공문, 통화 기록 등을 확보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작전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쿠팡 측 주장인데 지난 2월 법사위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의 진술이 그대로 담긴 걸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차별적 대우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거라면서 이를 계속 감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보고서 공개 이후 하원 의원들은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려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과의 통상 현안으로 반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지진 발생 일주일 만에 2,000명을 넘었습니다. 실종자가 살아있었다는 소식은 끊겼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진 발생 일주일째 공식 사망자는 전날보다 350여 명 늘어 2,2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사망자 수치는 시신이 수습된 사망자를 기반으로 집계한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희생자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상자는 11,000명을 넘었고 이재민은 12,000여 명입니다. 지진 피해 실종자를 파악하는 베네수엘라 민간 웹사이트에서는 등록된 실종자 수가 약 4만 명에 달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강진 발생 뒤 여진이 780여 차례 발생했으며 강도는 약해졌지만 위험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단체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합니다. 국제구호위원회 IRC는 피해 대응 규모가 필요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의료와 구호시설이 포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피해 지역에 수도와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식수 확보와 위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습니다. 냉장 시설은 부족한데 고온 다습한 날씨 탓에 식품이 배분되기도 전에 부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지 보건의료시설들이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 대규모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1: 우울한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잠을 잘 자려고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제품을 해외 직구로 사서 먹는 소비자가 최근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제품들을 분석해보니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홍성희 기자.

0: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식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수면 유도 효과를 표방한 15개 제품 중 11개 제품에서 멜라토닌 등 의사의 처방에 필요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멜라토닌은 고함량으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의존성과 함께 두통과 우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또 우울감이나 불안증 치료 효과를 표방한 15개 제품 중에선 8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리튬과 엘도파 등 의약품 성분과 바코파 등 식품의 사용이 불가한 성분 등이 나온 겁니다. 리튬은 설사와 현기증, 그리고 무기력을, 엘도파는 신경세포 손상을, 바코파는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19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또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해외 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위해 식품 차단 목록에 들어가면 제품명과 제조사, 제품 사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식품은 위해 성분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0: 지난달 경기 포천시 군부대에서 훈련받던 예비군이 숨져 논란이 됐는데요. 사망 원인이 훈련 입소 전 치료받던 췌장염이라는 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5월 13일 경기 포천시 모사단에서 훈련 중에 20대 예비군이 사망한 사건. 육군 수사단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방부 조사본부 법의관이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인이 훈련 입소 전부터 치료받고 있었던 췌장염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법의 자문기관 두 곳의 의뢰에 췌장염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수사단은 고인이 쓰러진 뒤 안전통제 간부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의료종합센터와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며 119 구급차량에 의해 민간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군의 초동 조치를 둘러싼 지적에 대해선 훈련 규모를 확대하면서 의무 지원이나 안전 통제 조치는 미흡했던 게 확인됐다며 상급 부대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보도로 알려진 훈련 현장에 응급 의료 인력이나 장비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육군은 모든 예비군 훈련장에 의무 후송팀을 상주시켜 골든타임 안에 응급진료가 제공되도록 연내에 체계를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장식 육군 참모차장은 예비군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0: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반년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버스 탑승 시위와 함께 앞으로 매주 시위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김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오늘 오전 8시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 전장현이 1호선 서울 시청역에서 지하철 시위에 나섰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위를 중단한 지 반년 만입니다. 전장현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 칸에 10명씩 모두 60명가량이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안내방송을 통해 시위를 중지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달라며 고의적인 열차 탑승 방해 행위 시엔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근길 시위로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등 일부 혼잡이 빚어졌지만 활동가들과 시민 간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장현은 어제 버스 탑승 시위도 재개했습니다. 2004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버스 탑승 시위를 벌였던 전장현. 22년 만에 이번엔 법 개정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버스 탑승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이동권을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모든 버스와 택시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0: 간추린 뉴스 김재홍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AI가 금융시장과 노동시장 등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으며 상상하지 못할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 포르투갈에서 막을 내린 유럽중앙은행 연례 포럼에서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금이 우리 생애 각국 경제에 가장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현재 AI 투자 붐이 1840년대 영국 철도 열풍과 닷컴 붐 등 역사적 자산 거품 붕괴 사례와 유사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예방접종 등의 목적으로 주사를 맞은 뒤 복통과 발열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사제 관련 위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오늘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 정보는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의 송성문이 빅리그 진출 이후 첫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송성문은 오늘 시카고 컵스와의 방문 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홈런 1개 포함 4타수 2안타를 치고 타점과 득점 1개를 올렸습니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2할 3푼 3리, 타점은 9개가 됐습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 로봇 대회인 로보컵 2026 인천이 오늘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했습니다. 로보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보컵은 2050년까지 피파 월드컵 우승팀을 이길 수 있는 완전 자율 인간형 로봇 축구팀 개발을 목표로 1997년부터 열려온 국제대회입니다. 오는 6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모두의 생리대 시범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공공생리대 자판기는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 500여 곳을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첨탑에 올라 대형 현수막을 내건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유명 고공 스턴트 커플로 미리 계획했던 고공 청혼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7%로 지난주 0.3%보다 상승폭이 감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밤까지 중부지방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현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우리 청취자 여러분 혹시 신용카드 이것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난해 6월 기준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이것이 약 2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여기에 쇼핑, 통신사, 항공사 등 다른 멤버십 이것이나 마일리지까지 더하면 수십조 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쿨쿨 차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이것은 적립된 지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요. 근데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잠자는 각종 이것을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방안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카드사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미 해당 서비스를 하고 있기도 하죠. 이 카드 이것 앱에서 지역화폐로 전환하면 결제할 때 뭐 기존의 지역화폐보다 먼저 차감되는 방식인데 이런 서비스를 이제 앞으로 보다 확대해보자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이 지역화폐라는 것은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또 다시 소비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의 기반이 되기도 하는데요. 신용카드 이것을 보다 쉽게 지역화폐로 바꿀 수 있게 된다면 분명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거는 문제인데요. 세 글자고요. 영어입니다. 네. 사전에 보면 사용한 금액의 일정한 정도를 적립해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한 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예, 초성이 드리면 피읍, 이응, 티읕입니다. 피읍, 이응, 티읕. 예, 뭔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정답과 함께 여러분은 정말 이 신용카드나 각종 이것을 잘 활용하고 계신지 또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계신지 이런 얘기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거 주변에 보면 전혀 신경 안 쓰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아주 꼼꼼하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노하우를 그 팁을 좀 오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 정답과 여러분만의 노하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쿠폰 선물 준비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임초희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망향휴게소를 지나 북천안 일대 3km가량 정체인데요. 전 시간까지 도로 위에 장애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점점 정체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 구간 양재에서 반포나들목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서해대교 부근에서 3차로를 막고 작업 중이라 뒤로 포승분기점 2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 대로 공항 쪽은 고덕 토평대교 아래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요. 또 구리 암사대교 부근 4차로에도 사고가 있어서 모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먼저 난지나들목에서 밀리다가 다시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정체인데요.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차선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경찰의 협조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했습니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입니다. 지난달 경기 포천시 모사단에서 훈련받던 예비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입소 전 치료받던 췌장염이 사망 원인이라는 군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은 의무 지원이나 안전통제 조치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온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반년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홍명보 전 감독이 업무 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컵.

0: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고 함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그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이것을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1점은 지역화폐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미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전산 개발만 하면 뭐 시행이 어렵지도 않아 보이는데요. 다만 멤버십 이것과 마일리지 등은 관할 부처와 시스템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역화폐와 연계하는 데 보다 깊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잘 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정답 세 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용한 금액의 일정한 정도를 적립해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한 점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수 하면 딱 나오죠. 피읍, 이응, 티읕, 초성, 힌트까지 드렸는데요. 자,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사연들 몇 개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2160님. 저는 비밀번호를 몰라서 이걸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주유 이게 15만 원인데 말이에요 하셨는데 와, 많이 싸우셨네요. 15만 원인데 어떻게든 이 비밀번호 잊어버리셨더라도 다시 확인하셔서 쓰셔야죠. 예, 그냥 소멸되면 정말 배 아프십니다. 5083님, 저는 이걸 쓸 줄 몰라 늘 소멸되고 맙니다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어떻게든 쓰셔야 됩니다. 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쏠쏠한 도움이 됩니다. 6683님, 저는 지역화폐로 아이들 학원비 결제합니다. 10% 할인받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금액이 확대되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제가 사는 지역도 10% 정도 할인해 주는데요. 지역화폐 충전하는 날 대단합니다. 그 앱에 접속하기가 힘들어요. 네. 입소문이 많이 났나 봅니다. 2061님, 저는 쌓여있는 이것을 기부하고 싶은데요. 방법을 모르겠네요 하셨습니다. 요즘 이걸 연계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기부할 수 있게 그냥 소멸하느니 좋은 쪽에 쓸 수 있도록 기부하는 방안. 이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2623님, 저는 신용카드 이것을 주로 물건 결제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예. 뭐 계산대에서 그 계산원들이 또 이야기도 해주고요. 포인트 사용하실 거, 이거 사용하실 거냐고. 네. 약간, 유용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 소식을 전해드릴 시간이 또 됐네요. 오늘 먼저 창원으로 갑니다. 강가연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0: 네, 날씨부터 알아볼까요? 창원 장마 시작됐죠?
1: 네, 남부지방은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비교적 선선했는데요. 오늘은 비는 내리지 않지만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7월 초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외출 전에는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고 갑작스러운 강한 비에도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강가연 리포터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1: 저는 김해 수암마을에서 열린 수국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0: 네.
1: 신어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수암마을은 소의 등을 닮았다고 해서 소등거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예로부터 물이 좋아 살기 편안한 마을이라는 뜻을 짓는 곳입니다.
0: 네.
1: 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은 건 단연 수국이었는데요. 이 축제 현장에 가기 전부터 흙돌담을 따라 탐스럽게 피어난 수국은 물론이고요. 대문 앞과 개울에서도 알록달록한 수국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산골마을 특유의 정겨운 풍경과 어우러져서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0: 그렇군요. 6월 초부터 이제 전국 곳곳에서 보니까 수국축제들이 열리고 있던데 그 가운데 김해 수암마을 수국축제. 근데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수암마을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수암마을은 논밭과 낮은 돌담집이 전부인 조용한 산골마을이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지는 이 수국정원은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5년 동안 방치된 쓰레기장이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주민들은 우리 손으로 깨끗한 마을을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고요. 이후 삽을 들고 수국 씨앗을 심고 아침마다 물을 주면서 정성껏 가꿨다고 합니다.
0: 네.
1: 그렇게 주민들의 작은 손길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지금은 여름이면 보랏빛과 분홍빛 수국이 마을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정원이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수암마을 임경희 이장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2: 예전에 주민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요. 주민이 떠나고 나니까 폐허가 되고 거기다

0: 물건을 갖다 버려서 쓰레기가 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걸 다 치우고 수국을 심기로 마을 주민들끼리 만들어 간 거죠. 마을 이름이 수안입니다. 근데 물수자예요. 이 수국이 물수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마을에 물이 좋으니까 수국을 심으면 맞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아침 6시만 되면 수국 정원으로 와요. 와서 물을 주고 죽어가는 수국은 또 드러내고 새로운 수국을 거기다가 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갖고 온 곳인데요.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막 중참도 먹고 그렇게 같이 일할 때가 제일 뿌듯하죠. 수국이 굉장히 예쁘게 피었다가는 말이 많거든요. 이 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아주 즐겁게 꽃을 보고 행복해 하시고 힐링되어서 가시면 참 좋겠어요.
1: 예, 뭐 혼자였다면 쉽지 않았을 텐데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았기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런 주민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또 지역에서도 힘을 보탰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플로리스트와 마을리더 양성 교육을 진행했고요. 김해시는 언덕길을 정비하고 곳곳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관광객들이 보다 편하게 수국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 네.
2: 이렇게 주민들의 노력과 지역사회 지원이 더해지면서 마침내 2018년 제1회 수안마을 수국축제가 열리게 되는데요. 당시 주민 15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첫 축제부터 약 5천 명이 찾았고요. 2023년에는 방문객이 만 명을 넘어서면서 김해 대표 여름 명소를 자리 잡았습니다.
1: 네, 대단하네요. 아, 네. 그 작은 마을에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더 궁금해지는데 축제 현장은 어땠는지도 전해주시죠.
2: 네, 수국정원에 들어서기 전부터 마을의 축제 분위기가 느껴졌는데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밴드, 색소폰 동아리의 공연이 이어졌고요. 직접 농사지은 식재료로 만든 먹거리와 그동안의 주민들의 이야기와 사진을 담은 갤러리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2: 또 김해 대표 특산물인 당군차 다도체험과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스까지 마련돼서 마을 축제만의 정겨움을 더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3: 아이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네네. 1번 언니야, 1번
4: 옥수수, 막걸리, 고추전 엄청 맛있네요. 아주 뭐 먹고 즐기기 좋습니다.
3: 대동이 요게 여기 밭에 일하는 사람들만 여기서 팔 수 있어요. 예, 토마토, 콜라비, 오이, 뭐 상추, 배추, 뭐 별거 다 있어요.
5: 김해 장군차 처음부터 우리는 가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김해 장군차는 김스러왕 왕비가 시집을 오면서 차실을 가지고 오셨어요. 찔레꽃 향이 약간 나고 또 맛은 조금 유리구슬처럼 청명한 맛입니다. 김해 장군차가 널리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뭐 현장 소리만 들어봐도 정감어린 그 마을 축제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 주민들이 직접 바꾼 수국정원은 어떻든가요?
2: 네, 수국정원은 뭔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정원 느낌이라기보다는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골짜기 곳곳에 수국을 심어서 이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만든 공간이었는데요.
1: 네.
2: 사실 올해는 토질의 영향으로 예년만큼 풍성하게는 꽃이 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1: 네.
2: 네, 그럼에도 포토존을 중심으로 형형색색의 수국을 만날 수 있었고요. 곳곳에 피어난 수국들이 주변 자연 풍경이랑도 잘 어우러져서 여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네.
2: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6: 난 수국꽃을 너무 좋아해서 해마다 여기 오고 있어요. 여기 꽃이 참 이뻐요. 탐스럽고 꽃송이가 엄청 크고 색깔이 빨간색, 보라색, 청보라색 그런 색깔로 이 대나무 숲도 있어서 좋아요. 올해도 잘 보고 갑니다.
7: 꽃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8: 저는 저 위에 보랏빛 나는 수국 꽃이 너무 예쁘니까 일단 크고 색감도 쨍하니
9: 옛날 쓰레기 공간이었던 건 상상도 못할 만큼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 주민분이 노력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10: 아, 이제 여름이 왔구나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많이 가꾸어져 있는 느낌이라 마을분들이 애쓴 게 느껴진다 해야 되나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11: 예, 명소인데요. 주민들 참 고생하신 것 같아요. 옛날 쓰레기장 같은 데를 깨끗하게 꽃단장을 해가지고 외부 사람도 많이 오게 해주시고 이러니까 주민들 참 수고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1: 예, 뭐 관광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예전엔 쓰레기장으로 방치됐었다는 게 사실 뭐 믿기지가 않습니다. 우리 강가연 리포터도 아주 아름다운 수국정원에서 행복했겠어요?
2: 네, 행복했습니다. 알록달록한 꽃을 보니까 기분이 환해지더라고요.
1: 네.
2: 그리고 취재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수국은 하얀색, 파란색, 분홍색, 보라색까지 색깔이 참 다양하잖아요.
1: 그렇죠.
2: 알고 보니 그 이유가 토양에 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토양이 산성이면 푸른빛이, 알칼리성이면 분홍빛을 띠고요. 흰 수국은 토양과 관계없이 흰색 그대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아, 저는 푸른 수국 좋아하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신기합니다. 수국을 보는 재미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하여간 오늘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 수안마을의 수국축제가 특별한 건 정말 꽃만큼이나 아름다운 그 주민들의 이야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2: 네, 맞습니다. 지역 농촌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안마을은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마을을 가꾸고 그 과정이 축제로 이어지면서 농촌마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1: 네.
2: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지기까지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았던 애정과 정성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축제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는데 수국꽃이 만발한 풍경은 7월 중순까지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1: 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원 소식 강가연 리포터가 전해줬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또 충주로 건너갑니다. 유다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1: 네, 충주는 날씨 어떤가요?
12: 네, 충주 등 중부지방은 어제를 기해 장마철이 시작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됐지만 오늘은 아직까지 비는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어 최신 기상예보를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충주 현재 기온 28.8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유다정 리포터는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12: 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누군가는 접수창구 앞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요. 누군가는 진료실 문 앞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1: 네.
12: 의료진들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3: 혹시나 어지러우실까 봐 일단은 침대째로 잠시만요. 옆으로 조금 움직 가능하세요?
14: 네, 천천히.
13: 천천히 가세요.
14: 조심히. 네.
13: 그리고 캐리어 있잖아요.
15: 캐리어 뜨는 거?
16: 여기다. 이쪽, 이쪽에다가요?
17: 여기다가 놓고 포탑을 갖다 놓고 여기다 놓고.
18: 담당하시는 분이 원무 팀장님이시긴 한데 탑 산재 환자는 지금 탑 병원에 진료를 가게 되면 병행 진료로 해가지고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환자분이 그쪽 병원에 예약을 하고 가능해도 된다.
1: 예, 앞서 뭐 진료실 얘기도 하셨고 어려운 용어들도 들리는 게 보니까 병원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들어서는 뭐 특별한 점은 잘 모르겠어요.
12: 네, 저도 처음 병원 안으로 들어섰을 때는 여느 종합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1: 네.
12: 하지만 병원을 둘러볼수록 이곳이 가진 특별한 역할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찾은 곳은 지난 6월 8일 충북 음성에서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입니다.
1: 아, 음성에 그 국립소방병원이 생겼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현장을 다녀오신 거군요.
12: 네.
1: 그럼 이 병원은 소방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가요?
12: 이 병원은 화재와 구조, 구급 현장에서 늘 위험과 마주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설립된 병원인데요. 그런데 이름 때문에 소방관만 이용하는 병원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 네.
12: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1: 어허.
12: 응급실과 수술실, 입원실은 물론 내과와 외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19개의 다양한 진료과를 운영하면서 28명의 전문 의료진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지역 주민들도 이 국립소방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니까 정말 좋고 도움도 많이 되겠어요.
12: 네, 음성 지역은 특히나 그동안 필수 의료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응급이나 중증 진료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이 문을 열면서 지역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와 입원, 수술 등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민들도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1: 네.
12: 직접 들어보시죠.
14: 아니 이제 의료진도 좋고 깨끗하고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저는 너무너무 100% 200% 마음에 들어요. 여기 저는 화상을 입었는데 여기 교수님이 되게 권위자시라 그래서 소개받고 이렇게 듣고 온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빨리 났어요 지금.
15: 일반 피부과에서 다녔을 때는 계속 약만 먹고 그냥 치료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진료를 보시고 이거는 깊이 많이 이렇게 그 화상을 입은 거라고 그래서 확실히 병원 그게 차원이 틀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6: 아우 좋죠. 요송화병이 없다 이렇게 생기니까 좋지. 깨끗하고 첫째는 간호사도 친절하고 선생님도 친절하고 지금 이제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활성화가 안 됐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여기.
19: 특히 산부인과가 여기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주민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아주 든든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곳은 사실은 이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12: 네, 화재 현장에서는 화상과 외상, 구조와 구급 현장에서는 근골격계 손상, 또

0: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앞으로 국립소방병원은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이어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에 맞는 전문 의료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수준 높은 공공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립소방병원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지 건강증진센터 조신영 교수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2: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을 위한 전문병원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충북, 중부권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병원입니다. 음성, 진천, 증평, 괴산 등은 상급종합병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지역인데 이러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까지 함께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의료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무엇보다 건강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한 생활습관 관으로 모두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음성 국립소방병원은 현재 단계적으로 진료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중환자실을 포함한 92병상으로 진료를 시작했고 앞으로는 총 302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0: 네.
1: 또 서울대학교 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전문 의료진과 진료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소방공무원을 위한 전문 의료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충주 소식은 유다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3: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0: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으로 갑니다.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의 박영래 기자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호남권의 가장 큰 이슈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이 정부가 발표한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뭐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짚고 넘어갈까요?
4: 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이제 삼성과 SK가 이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 날 바로 이제 광주에서 이제 시도민을 대상으로 투자 계획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이 삼성과 SK는 각각 400조 원씩 총 이제 800조 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팹,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공장을 두 기씩 총 네 기를 호남에 짓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틀 연속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에 직접 참석해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강력한 추진지를 보였고 이 산업통상부 또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이 관련 부처 장관들도 참석해서 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0: 네. 근데 반도체 공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뭐 어느 지역에 들어서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4: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큰 틀에서의 투자 계획만 발표된 상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지역 중에서 이제 전력, 용수, 인력 확보 등 이 인프라에서 많은 인센티브가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 중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SK하이닉스는 이제 재반 여건을 충족하는 곳에 공장을 건설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암권에 이 400조 원을 투자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 네.
4: 이 워낙 투자 금액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해당 기업들의 내부 논의 또 이제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서 아마도 이제 구체적인 반도체 공장 입지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800조 원. 네. 뭐 말 그대로 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규모가 더 큰 거죠?
4: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 이제 당초 한 최소한 300조 원 내지, 그런 이제 많아봐야 600조 원, 뭐 600조 원도 엄청 큰 돈이지만요. 이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요. 이 반도체 팹 것도 최소한 2기 정도만 들어오는 거다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반도체 그 후공정이라고 하죠. 이제 패키징 공장 정도 이 호남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게 지역사회 당초 기대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상 이상의 투자 금액이 나온 건데요. 이 반도체 팹 4개가 들어

0: 쓰는데 이제 800조 원이 투입되고 또 이제 AI 데이터 센터 등 조성들을 포함해서는 이 금액들을 포함해서 삼성은 총 425조 원, SK는 470조 원 등 총 이제 호남에 895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아, 900조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1: 네.
0: 이들 시설들이 들어서면 동시에 이제 연관 산업들도 협력 업체들 생태계도 함께 조성될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제 진행된 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식의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특별시가 남북권 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이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1: 네, 뭐 이렇게 된 거 물론 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이 되긴 했겠습니다만 삼성과 SK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호남 지역을 결정한 뭐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0: 그렇습니다. 이 대기업의 이런 사업 투자 결정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데요.
1: 그러니까요.
0: 이번 투자와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글로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생산시설 증축에 희급성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재 이제 반도체 산단을 구축 중인 이제 경기도 용인의 제조시설만으로는 이 글로벌 반도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삼성이나 SK 입장에서는 이제 추가 생산기지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팹을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양의 전력 그리고 용수의 한계를 수도권에서 어떻게 극복한 것이냐 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 지역을 후보지로 꼽았습니다.
1: 네.
0: 어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기업들의 어떤 필요 조건이었다면 나머지 한 가지는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 약속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하루라도 빨리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국내 인허가 절차, 토지 매입 등 이런 절차를 거치면 최대는 한 10년간은 걸리기도 하는데요.
1: 네.
0: 이 반도체 산업이 어느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은 이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이 맞물리면서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발표에 좀 이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건 어제 이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도 출범했잖아요.
0: 네네.
1: 뭐 이와 함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지역사회의 어떤 기대감 아주 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역 내 그 총생산, 그 GRDP 이렇게 부르죠. 이게 한 160조 원 정도였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이 연간 총생산액의 단 5배 규모인 80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요. 이 예정대로 투자가 진행되면은 이제 호남은 청년인구 유출이 한 10만 명가량 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한 160만 개 생긴다는 게 이제 정부의 전망입니다.
1: 네.
0: 특히 이제 호남은 이제 대기업 제조 기반의 좀 부재 로 인해서 오랜 기간 좀 개발 소외에 있다 좀 여기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번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는 이제 호남을 좀 어떻게 단순히 그 대한민국 미래 첨단 산업 핵심 또 기업들에게는 어떤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시킬 같은 강력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근데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게 계속해서 용수 부족 문제가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0: 네.
1: 사실 이런 논란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어떤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전력인데요. 좀 이 문제를 좀 약간 좀 비켜가면서 좀 용수 문제를 갖고 이런저런 좀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정부가 이제 누차 좀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항변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그제 이제 화수령 그 동복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산업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1일 65만 톤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정부 안의 좀 핵심은 이 동복댐의 저장 용량을 늘리고 이제 이 전남에 소재한 주암댐, 장흥댐, 이 보성강댐, 나주댐 이들 댐의 가용 수자원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돼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1: 네.
0: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그 여야의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구했고 이 산업권 투자를 직접 대통령이 관할하고 집행을 총 책임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삼성과 SK 등의 투자 계획에 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런 뭐 호남권 대규모 투자 소식에 지역 기업의 주가도 출렁이고 있다죠?
0: 좀 이게 이번 투자와 뭐 관련이 없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
1: 네.
0: 이 광주 전남의 본사를 둔 상장 기업이 모두 40곳입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 17개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 23개 기업이 상장돼 있는데요. 이 호남 반도체 투자설이 나오면서도 이른바 이제 반도체 테마주, 뭐 호남 테마주로 묶인 기업들이 연일 상한가 행진을 이어.

0: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관련 기업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산단이었던 배후도시 조성이라든가 또 도로 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 이런 전방위적인 경제 활성화 부분이 좀 미리 좀 선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고요.
1: 네.
0: 뭐 지역에 소재한 유통업체도 이 경기 활성화에 따른 소비진작 기대감 등으로 해서 지금 상한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특이 현상으로 지역이었던 대표 주류 회사도 주가 주류에서 주가도 지금 고공 행진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런 현상들이 좀 너무 과열되자 이제 한국 거래소가 투자 주의 종목 또 일부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좀 일정 정도 이제 조정 국면을 거치기도 했는데 일단 투자자들 이런 테마주의 좀 급격한 어떤 변동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도 지금 보니까 반도체 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뭐 지자체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던데요. 기업들이 하루속히 구체적인 반도체 입지 발표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이 통합특별시의회가 이제 1일 0시에 개원을 해가지고 이제 1호 조례안으로 이 말씀하신 반도체 산업 지원 조례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또 어제 이제 통합시 출범식 자리에서도 이 반도체 투자 환영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삼성전자라든가 또 SK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기업이 서남권에 안착하고 또 이제 인재 양성을 등을 통해 이제 어떤 그 반도체 순환 생태계를 좀 조성하기도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시민들이 이제 삼성과 SK가 이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야 돼 이런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뭐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아직 산업권 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라든가 또 투자 시점 아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1: 네.
0: 이 정부와 두 기업 모두 이제 제2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요성 그리고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어떤 거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라든가 시기 등 이 투자 계획을 좀 조기에 구체화해달라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약간 지역의 기대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과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소개해드리죠. 먼저 끝번호 7796님. 이것은 습관적으로 모으기는 하는데 제대로 써본 적은 없네요. 매번 소멸된다는 문자만 받고 언젠간 제대로 한번 써봐야겠다 다짐만 합니다 하셨는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마일리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0157님. 전에는 카드 이것이 쌓이면 생활용품을 신청해서 받았었어요 하셨습니다. 이거 몰이 따로 있죠. 저도 이거 잘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쏠쏠합니다. 네. 7737님. 신용카드 이것을 지역화폐로 쓸 수 있게 한다니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지역도 살리고 잠자는 이것도 쓸 수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119번 쓰시는 분은 신용카드 이걸 물건 살 때 쏠쏠히 사용하고 계시다고 이런 분들 많다고 앞서도 어떤 분 계셨는데요. 내가 쓴 돈 중에 일정 비율로 이게 차곡차곡 쌓인 건데 왜 공돈 생긴 것처럼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좋죠. 뭐든. 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또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르주 무스타키의 일레트로따르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장맛비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5에서 60, 충청과 남부 내륙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1, 2도 정도 더 높습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 서울 29도, 청주 31도 등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3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모레 토요일에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30도를 조금 밑돌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3.2% 오르며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석유류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충청권 첨단산업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이 39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을 AI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일부 상임위원회 구성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를 소집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선출된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별적 대우가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실무 협상단이 카타르 도하에서 간접 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회담 주최국인 카타르는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신용카드 이것을, 오늘 정답인 이것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역화폐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지자체에서 발행하는데요. 할인율이 대략 5%에서 한 10% 정도 되고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근데 제한돼 있습니다. 우선은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고요. 또 연매출이 10억 원 이하 상점이나 뭐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또 소상공인의 매출도 올려주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할인해 주는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에 비해서 재정 부담이 좀 크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에서 신용카드 이것을 지역화폐로 바꿔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뭐 이런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어쨌든 오늘 정답 세 글자고 영어고 사용한 금액의 일정한 정도를 적립해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한 점수라고 풀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전해드렸죠. 자, 관련해서 많은 문자들 들어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자,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오늘 역사 이야기 시간에는 또 어떤 생생한 역사의 현장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5292님. 저는 단골 편의점에서 차곡차곡 모은 이것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라고 하셨는데, 편의점에서 물건 사실 때마다 일단 이걸 잘 적립하셨나 봐요. 잊지 않고. 한번 등록하면 뭐 그다음부터는 전화번호로 적립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건 살 때마다 이게 얼마 드는지 먼저 물어보시고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 남하은님. 요즘 항공 마일리지로 항공권 예매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서요. 이것도, 그러니까 마일리지도 지역화폐로 전환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6246님은 저희 동네 정육점에서는 잔돈은 이걸로 차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산할 돈이 15,220원이면 220원. 이거는 이제 이걸로 차감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좋네요. 0716님. 차곡차곡 모은 이것이 지역화폐로 쓰일 수 있다면 정말 유용하겠네요. 알뜰한 소비에도 도움이 되고요. 오늘도 행운의 이것이 저에게도 많이 적립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 6556번 쓰시는 분은 이분이 그런 분이네요. 저는 물건을 살 때 미리 이것이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그럼 소소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도 뭐 그걸 미리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계산대에서 계산원 분들도 이거 적립할 게 있는지 혹은 뭐 이거 쓰실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서로서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 잘 쓸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이 마련될 수 있겠죠. 1570님은 저는 휴대전화 요금제를 바꾸고 매달 만 원씩 1년 동안 모 페이로 이걸 받고 있어요. 현금처럼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주 이걸 잘 활용하시는 분 같은데요. 9725님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이 없네 하셨어요. 네. 근데 아닙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쌓이면 꽤 된다는 것을 아마 찾아보시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그럼 이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와 함께하는 지역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경찰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사고 관련해서 폭발이 그 세척기에서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네요.
2: 네. 지난 6월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사고를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세척기계에서 처음 폭발이 일어난 것 같다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폭발 당시 세척기계 내 탱크를 청소하고 있었다는 세척공정 책임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1: 네.
2: 폭발이 일어난 56동은 배관, 밸브, 장비 등을 분리

0: 세척하는 곳으로 세척은 주걱 형태의 도구를 이용해 청소하고 장비 등을 수조에 담갔다가 고압 기계로 추가 세척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탱크 청소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 17점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경주 월성 원전에서 중수가 누설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면서요?
0: 네, 어제 오후 2시경 경주의 월성 핵발전 4호기에서 원자로 냉각재인 중수가 누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수 냉각재에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수 누설량은 어제 오후 9시 기준 약 208kg입니다. 한수원은 누설 사실을 확인한 직후에 중수 이송을 중단했고 원전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사에 착수한 원안위도 누설된 중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외부 그 방사능과 관련한 특이사항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누설 원인과 설비 이상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월성 4호기는 배관 지지대 일부가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역단체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통해 지난 1년 반 사이 월성 원전에서 중수 누출 사고가 3번이나 발생했다면서 노후 원전인 월성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환경단체가 그 사업허가 취소 소송을 냈었는데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네요.
0: 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등 환경단체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시행 허가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2024년 환경단체는 공단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시행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사업자인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대책 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며 사업 시행 허가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네.
0: 재판부는 공단의 사업 시행 허가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환경단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로써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한번 추진 동력을 얻게 됐지만 환경단체는 대법원의 상고에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1: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갈수록 뭐 이상기후가 심해지면서 더위도 강해지는 느낌인데 벌써 올해 폭염으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요?
0: 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5년 만에 약 6배 늘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하기 전인 5월부터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들어왔는데 신청한 18건 가운데 12건이 승인됐고 이 중 4명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네.
0: 온열질환은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8월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올해 온열질환 산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질환은 폭염이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가벼운 어지럼증이나 두통, 근육경련, 피로감을 느끼다 계속 방치할 경우 의식저하 발작이 나타나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환경에선 2시간마다 20분 이상, 35도 이상에선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땐 긴급조치 작업 외엔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안전수칙들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역뉴스 브리핑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였습니다.

0: 목요일에 함께하는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오늘도 박광일 역사 여행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함께 떠나볼 역사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1: 네, 그 모레 토요일이 이제 7월 4일인데요.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날입니다.
0: 네.
1: 이 남북 공동 성명은 남북의 휴전 협정 이후 처음으로 남북 최고 지도자의 참여 속에서 남북의 통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현장은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옛 중앙정보부 강당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역사를 알아보려고 준비했습니다.
0: 아, 정말 이 남북 교류와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할 때면 늘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얘기겠죠.
1: 맞습니다. 이때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남북이 통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했던 세 가지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제안을 했습니다.
0: 네.
1: 이러한 원칙은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도 남북 교류와 통일에 이르는 원칙으로 적절하다라고 해서 늘 인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무엇보다도 한국 전쟁 뒤 20여 년 만에 전격적으로 이러한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당대 한국사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도 당시 남북관계가 상당히 적대적이었고 또 반공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선언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신다면 그 배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정말 생각해보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네요. 그럼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기까지 그 과정을 좀 먼저 차근차근 짚어주시죠.
1: 네. 그 남북협상의 물꼬는 전해였던 1971년 9월 20일에 판문점에서 남북 당국자가 처음 만났던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입니다.
0: 네.
1: 이 예비회담은 그 전에 김일성이 캄보디아에 가서 남한의 당국자를 만날 의사가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이제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 남북 적십자 회담이 비정치적 분야, 그다음에 인도적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조금의 융통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움직임 뒤에는 조금 더 큰 정치적인 어떤 계획 속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남쪽의 이우락 중앙정보부장, 그다음에 북쪽의 김영주 노동당 조직부장의 지휘로 별도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0: 네.
1: 이 김영주라는 인물은 조금 낯설 것 같은데요. 김일성의 동생이었고 당시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0: 예, 실제로 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 갔었죠?
1: 네. 이를 위해서 먼저 남북 실무자가 평양과 서울을 극비리에 방문을 하면서요. 회담을 진행하게 되고 남쪽에서는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이후락이 1972년 5월 달에 평양을 3박 4일 동안 방문을 하게 됩니다.
0: 네.
1: 평양에 도착해서는 김일성 두 차례, 그다음에 김영주 두 차례 회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북한에서는 박정희 김일성 회담, 그러니까 남북 영수 회담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이때 흥미로운 부분은 1968년에 있었던 바로 몇 년 전에 있었던 북한의 무장공비 1.1 청와대 습격 사건에 대해서 두 번이나 사과의 뜻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아마 회담을 조금 더 진척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병이 있던 김영주를 대신해서 제2부수상이었던 박성철을 이제 남쪽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제1교포로 위장해서 서울로 보내 회담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0: 예. 조금 아까 이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 다녀온 게 1972년 5월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기까지는 한 두 달 정도 걸린 거네요.
1: 네. 굉장히 전격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0: 네.
1: 결국 7월 4일 남북에서 동시에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이릅니다. 원래 발표는 평양에서 같이 발표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은
0: 네.
1: 남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면서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남측의 발표 현장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중앙정보부 강당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0: 네.
1: 참고로 이 강당은 1962년 중앙정보부가 생길 당시 지은 건물인데요. 지금은 등록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고 보존되어 있는데 당시 회담 당사자가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전격적으로 발표됐을 때 그 당시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당시 신문을 보면은 곧 통일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한 열기가 한국 사회를 휩쓸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0: 아, 그래요.
1: 또 한편으로는 이우락을 비롯해서 회담 관계자가 당시 기준으로는 실정법을 어긴 것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0: 네.
1: 그런 면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는 발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발표를 통해서 남한 사회에 통일에 대한 열기가 열풍이 일었겠구나라는 것들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0: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당시에 이제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남북이 밀사까지 파견하면서 이렇게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된 그 이유는 뭔가요?
1: 아무래도 세계 체제의 변화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이 되면 미소 냉전 체제의 균열이 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 구체적인 모습은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의 발표로 이제 구체화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닉슨 독트린의 내용을 보면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 아직 끝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은 73년에 끝이 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0: 네.
1: 이 과정에서 미국은 대결보다는 새로운 공산주의권 세력과 공존 체제를 모색하겠다. 라는 뉘앙스를 여기에 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닉슨 독트린의 구체적인 목표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 그러니까 당시 중공이라고 불렀던 이제 이 과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동아시아의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0: 모르긴 해도 그 당시 우리로서는 반공주의가 이제 팽배했던 그런 시절이었을 텐데 우리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어요.
1: 네. 국민들도 당황스럽고 사실은 정부 당국자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0: 그렇죠.
1: 볼 수가 있는데
0: 예.
1: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왔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1968년에 있었던 1.1 사태 그리고 그 직후에 일어났던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그러니까 미국 정보함을 북한이 납치한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 미국은 일관되게 사태 확산을 피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 좀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0: 네.
1: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한국 정부와 다른 길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이 좀 바뀌고 있구나.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해서 한국 당국자들이 큰 부담으로 느꼈을 거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럼 당시 북한은 어땠나요?
1: 네, 북한도 묘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965년에 한일이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1964년에 시작된 베트남 파병이 한국의 아시아 내 위상을 높인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김일성이 1970년 10월 달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마오쩌둥 저원라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닉슨 독트린 이후가 되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중국 역시 지금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라는 뉘앙스를 이제 김일성한테 보여주었다고 본다면 김일성 역시 뭔가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짐작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0: 네.
1: 흥미로운 부분은 당시 남한과 북한의 국력이 어느 일방이 우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당시만 해도.
1: 네. 예. 그런 점에서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만 두려움까지는 없었던.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과는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더불어서 남북 모두 통일 얘기를 꺼내면 다 호응을 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담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남북이 협상에 나선.
1: 네. 한편으로는 이제 남북 정권이 당면했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때 이 남북 협상이 유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삼성 개헌을 통해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7.4 남북 공동성명 직후에 잘 알려진 10월 유신헌법 1972년 10월에 있었죠. 여기에서 국민투표 찬성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
0: 네.
1: 북한 역시 그해 12월에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면서 김일성 독재 지배체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각각 내부의 정치에도 활용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0: 하여간 이 남북 공동성명에 합의하기까지 뭐 어느 영화 뭐 유명한 영화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거기에 나온 대사처럼 남과 북은 다 계획이 있었군요.
1: 그렇죠. 계획이 있었고 또 그 주변의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 좀 호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7.4 남북 공동성명은 빛이기도 하지만 그림자를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합니다.
0: 네.
1: 그렇지만 남북이 처음 합의한 이후 결국 논의선상에 올라왔던 남북 지도자의 만남이 이때를 계기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역사를 볼 때 좀 우연히 그리고 좀 다른 목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조금 끌어당겨서 필연적인 흐름으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274 남북공동성명은 그 이후에 처음에 그 의도와는 별개로 남과 북이 만날 때 중요한 의제로 또는 합의점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대 원칙을 수립한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한 얘기로 꾸며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포인트였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커피 쿠폰 선물로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는 포르투갈의 전설적인 파두 가수인 미시아가 부르는 우리 가곡 보리밭 들려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메리와 함께합니다. 진동으로 말하는 로키와 소통하기 위해 그레이스는 장치를 개발합니다. 로키의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말이죠. 이들이 쓰는 물건과 기호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컨대 로키가 그레이스에게 줄자를 건네받고 어떻게 사용하는 물건인지 몰라서 애를 먹는 장면이 있죠. 하지만 감정 표현은 비슷합니다. 이들은 미지의 상대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생존 본능에 가까웠던 둘의 조우는 단순히 각자의 행성을 지키는 것을 넘어 어쩌면 우주 전체를 지켜낼 수 있다는 발견의 가능성으로 나아갑니다. 서로의 언어체계를 익히고 서로의 서식 환경을 학습해 한 공간에서 함께 숨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둘의 경로는 종을 넘어선 우정의 행보죠. 세상을 구하겠다는 또렷한 사명감도 지키고 싶은 이도 없던 그레이스는 로키를 통해 변화합니다. 소중한 존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지구 바깥에서 깨우친 겁니다. 그제야 그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을 경험합니다. 과학적 접근 아래 이토록 강력하게 배치된 우정의 이야기는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일부 사용하긴 했지만 로키는 촬영 현장에 실제했습니다. 애니메트로닉스 기술과 퍼펫 연기를 통해 움직이는 형태를 만든 거죠. 실제 물리감이 느껴지는 우주선 모형도 영화의 온기를 더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무중력 장면 또한 배우가 직접 와이어를 매달아 연기하는 사이 세트를 조금씩 기울여가며 촬영했습니다. 과도한 컴퓨터 그래픽이나 AI 제작 영상들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찾아온 전통적 촬영 방식은 되려 편안한 이입이 가능한 배경입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를 다룬 영화들 중에서도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특별한 것은 과학이라는 접점입니다. 영화는 고도로 발전한 외계의 과학이 지구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시혜적 시선 대신 서로 다른 문명을 이뤄온 존재들의 팀플레이를 선택합니다. 그레이스와 로키는 완벽히 상호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바오밤 나무를 직접 본 적은 없어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바오밥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어린 왕자는 바오밥 싹을 뽑아내려고 했죠. 그대로 자라면 별을 뒤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진작가 신미식 씨의 눈에 바오밥은 아프리카의 붉은 대지에서 수천 년을 견뎌온 인내의 나무이자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아프리카를 오가며 바오밥을 기록했고 국내의 바오밥 나무의 아름다움을 처음 알린 사진작가이기도 한데요. 아프리카의 바람과 사람 그리고 바오밥 나무의 시간을 카메라에 담아온 아프리카 전문 사진작가 신민식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신민식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작가 네. 신민식입니다.
0: 와, 사진작가라는 것 알겠어요. 일단 헤어스타일부터가 이게 레게 스타일 아닙니까? 굉장히 튀시는데.
1: 네네.
0: 네. 그 헤어스타일은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한 2년 정도 됐고요.
0: 네.
1: 에티오피아에서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마다가스카르 1년 살겠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년 살러 가면서, 아, 이제 한국에 설명을 못했을 것 같은데, 야, 그냥 사는 김에 한번 해보자.
0: 예.
1: 그 사람들과 좀 스피릿을 좀 비슷하게 가면 좋지 않을까?
0: 예.
1: 그런 마음에 한번 하게 됐죠.
0: 아, 아프리카 전문 사진작가니까 헤어스타일도 아프리카 스타일로. 그 머리, 그럼 진짜 아프리카에서 하신 머리세요?
1: 그렇죠. 에티오피아에서 했습니다.
0: 아, 근데 그 머리가 제가 알기로는 머리 감을 때도 그냥 그대로 감아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막 이렇게 꽈놨는데.
1: 근데 사람들이 또 안 해본 사람들이 뭘 많이 알아요.
0: 예.
1: 근데 많이 아는데 그 정보가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이게 그냥 똑같이 감습니다.
0: 오.
1: 똑같이 감고. 근데 단지 불편한 거 하나는 이제 말리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0: 아.
1: 아무래도 물이 예. 이 안에만 차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수건으로 일일이 좀 짜요.
0: 예.
1: 그래서 급할 때는 거의 안 감고 나갑니다.
0: 네. 제 이런 헤어스타일은 연예인 말고는 제가 이제 처음 뵙기 때문에 실제로 뵌 건 처음이라서 신기해서 여쭤봤는데
1: 네네.
0: 일단 바오밥 작가로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사실 이 바오밥 나무 보려고 아프리카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제 주위에도 생겨났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바오밥 나무 사진 찍으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1: 딱 20년 된 것 같아요.
0: 와, 이걸 사진으로는 보셨지만 아마 대부분 신 작가님 사진으로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직접 보신 분들은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이 나무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1: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 아프리카를 가게 됐고 그게 이제 처음 아프리카를 간 나라가 마다가스카르인데 가려고 갔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전까지 아프리카에 관심이 없었어요.
0: 네.
1: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너무 척박하고 불쌍하고 뭐 내전이 뭐 있고 뭐 맨날 보여지는 게 동물이고 난 저런 거 별로 찍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마다가스카르 정부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공짜니까 그때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거든요.
0: 예.
1: 아, 공짜니까 가보지 뭐. 근데 이제 가기 전에 그래도 조금 뭔가를 궁금하잖아요.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정보가 한 줄도 없었어요.
0: 거기가 일단 접근하기가 한국에선 너무 어려운 곳 아니에요?
1: 예. 그래서 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 마다가스카르가 지금하고는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0: 네.
1: 가는 교통편이 지금은 좀 편해졌고 예전에는 좀 많이 여러 번 갈아타야지 갈 수 있는 나라였고
0: 하루도 더 걸리죠.
1: 아유,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많이 안 되니까요.
0: 아, 그래요?
1: 아프리카 가는 게 뭐 지구 반바퀴 돌아서 가는 줄 알아요.
0: 예.
1: 그렇지 않고요. 아프리카 중에 제일 가까운 나라 우리나라 가기에는 그래도 에티오피아가
0: 네.
1: 좀 가깝죠. 직항이 있어요.
0: 예.
1: 에티오피아까지 한 12시간. 그리고 거기서 갈아타서 4시간 반 타면은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합니다.
0: 생각보다 가까운데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이게 에티오피아 가는 게 유럽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까워요.
0: 그렇군요.
1: 네.
0: 예. 아,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마다가스카르를 가게 되셨군요. 거기서 바오밥 나무를 이제 접견을 하게 되신 거네요.
1: 그 말씀이 맞는 예. 것 같아요. 접견.
0: 네.
1: 이게 뭐냐면 나는 바오밤 나무라는 거를 몰랐어요.
0: 예.
1: 어릴 때 어린 왕자 책을 읽었을 때 동화 속에 상상 속에 그런 나무라는 인식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존하는 나무라고도 몰랐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초청 받았을 때도 우리나라에 뭐 바오밤 나무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0: 예.
1: 사진을 보여준 적도 없으니까 나는 뭐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서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바닷가에 마을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차로 따가는 1박 2일을 가야 되고 수도에서
0: 네.
1: 비행기로는 이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인데 그 바오밤 나무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보였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0: 예.
1: 그 나무 크기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거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0: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나무가 그냥 솟아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1: 예, 평지에 있으니까.
0: 예.
1: 우리나라 나무들은 일반적으로 산에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나라는 이렇게 산 높은 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평지에 가로수처럼 쫙 뻗어 있는 거예요.
0: 얼마나 큽니까? 그 나무가?
1: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이제 가장 오래된 나무는 3,500년 정도 된 나무고요. 제가 찍은 바오밤 나무 중에 가장 큰 거는 둘레가 한 30m?
0: 둘레가요?
1: 한 30m. 그러니까 단면이 16m. 제가 다 쟀어요.
0: 단면이 16m면
1: 그러니까 둘레면 30m가 더 되겠죠.
0: 와, 저는 그렇게 큰 나무를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직접.
1: 그렇죠. 거의 한 30명이 예. 서 있으면 둘러지는 그 정도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넓이는 그렇게 큰데 높이는 아주 높진 않아요. 높이가 제 생각에는 한 20m 정도? 15m
0: 그 정도도
1: 20m?
0: 엄청 높긴 한데.
1: 근데 넓이에 비하면. 근데 바오밤 나무가 예. 일반적으로 보면 약 뚱뚱한 나무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바오밤 나무가 자생하는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더워요, 되게.
0: 예.
1: 그래서 사막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성장하는 거를 스스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만 많이 뚱뚱해지고

0: 위로 올라갈수록 너무 뜨거우니까 네. 많이 자라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스스로.
1: 그리고 뭐 거기 경쟁할 나무들이 없으니까는 높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햇빛이 막 그냥 쏟아지는데.
0: 네. 너무 뜨거우니까는 이 바밤나무는 기본적으로 나무가 물을 머금고 있는 나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는 우기철이 좀 있어요. 아프리카는 우기철, 건기철로 나누는데 우기철에 비가 좀 올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면은 나무가 아는 거예요. 이때 내가 물을 저장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낙타에 보면 물주머니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런 것처럼 이 바오밤나무는 거의 많을 때는 거의 한 60% 이상이 물로 다 채워진다 그래요.
1: 그 안에 네. 물 탱크 같은 게 그렇죠. 있는 셈이네요. 말하자면.
0: 그래서 어느 자료나 이런 데들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무를 잘라서 물을 마시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1: 아, 아프리카에서 진짜 가물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예, 정말 긴급할 때는. 근데 이 마다가스카르에만 이 바오밤 나무가 있는 건가요?
0: 아니에요. 바오밤 나무는 아프리카에는 여러 나라가 있고요. 제가
1: 네.
0: 가본 나라 중에 만난 나라 중에는 나미비아에서도 봤고 탄자니아에서도 봤고 일단은 그 두 나라에서는 봤어요. 다른 나라는 일부러 바오밤을 보러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진 않았지만 세네갈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에는 아시아라고 할 수 있나 호주.
1: 예.
0: 호주에만 바오밤 나무가 있는데 저도 봤거든요. 가서요.
1: 예.
0: 근데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1: 아,
0: 마다가스카르처럼 크지 않는데
1: 네.
0: 왜 이 나무가 여기 있을까를 의문을 갖고 봤더니 이유를 알았어요. 위도가 맞아요. 위도가.
1: 아.
0: 그러니까 우리 지구본을 보면 옆에 라인이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1: 예,
0: 마다가스카르하고
1: 예.
0: 호주가 그 같은 라인에 있어서 그 위도 쪽에 있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제가 봤던 바오밤 나무들은 바닷가 근처예요.
1: 예.
0: 거의 다 보면 바다가 있는 나라들.
1: 네네.
0: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에티오피아나 이런 나라들은 못 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저는 사실 사진으로만 봤고
0: 네.
1: 일단 나무가 저희가 볼 수 없는 나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나무 뿌리가 하늘로 솟아 있는 것 같이. 예.
0: 그래서 보면은 그 바오밤 나무에 대한 되게 재미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그냥 동화처럼 전해오는 이야기들. 그게 뭐냐면 바오밤 나무 수다쟁이래요.
1: 예.
0: 수다쟁이하고 신이 너무 애가 말이 많으니까 뽑아갖고 거꾸로 심었다.
1: 조용히 하라.
0: 그래갖고 그게 뿌리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수다쟁이 바오밤 나무. 그래서
1: 예.
0: 그 나무 거꾸로 박혀있는 나무. 이렇게 또 이런 뭐 어원들도 있는데 그게 뭐 맞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재밌게 전해지는 이야기들인 거죠.
1: 예. 크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일단 크니까 그 앞에 딱 마주서면 압도당할 것 같은 예.
0: 저는
1: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한 마다가스카르를 한 40번 넘게 갔고요.
1: 예.
0: 1년 2개월 동안 살다 왔는데 근데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이 있죠. 제가 여행을 좀 시켜드릴 때도 있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바오밤 나무를 보고 싶어서
1: 네.
0: 1년 동안 적금을 드신 거예요.
1: 예.
0: 그래갖고 여자분인데 바오밤 나무가 처음 보여지는 지점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는 거예요. 차를 세워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내려요.
1: 네.
0: 근데 거기 비포장이거든요. 흙길인데 갑자기 신발을 벗더라고요. 신발을 벗더니 거기를 자기는 걷고 싶대요. 그러더니 바오밤 나무 앞에 가더니 눈물을 펑펑 흘려요.
1: 예.
0: 그래서 왜 우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작가님 저는 그냥 이 나무를 너무 보고 싶어서요. 몇 년 동안 꿈을 꿨대요. 내
1: 예.
0: 책을 보고 나서. 그래서 이 나무를 만나는데 그 어떤 기다림보다도 오랜 시간 자기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서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름답고 웅장해서
1: 네.
0: 그 감격이 막 밀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분은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게 아닌가?
1: 네.
0: 이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이 순간에 있을까?
1: 네.
0: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1: 작가님이 처음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0: 저는 사진 찍는 사람이잖아요.
1: 네.
0: 일단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 멀리서 보면은 그냥 살아있는 나무 느낌보다는 약간 조형물 같아요. 이파리가 없을 때 가면은.
1: 이게 나무가 아니다. 뭐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0: 네, 그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1: 예. 네.
0: 우기철에 가면 이파리가 많이 있고요. 건기철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이파리가 없어요. 그리고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나무긴 나무인데 뭔가 만들어 놓은 것 같죠. 왜 그러냐면 중간에 가지들은 하나도 없고 맨 끝에 모여만 살짝 우산처럼 받치고 있으니까는 뭐 이런 모양의 나무를 본 적도

0: 없을 것 같아요.
1: 야, 이거 약간 아프리카에서는 조금 신성시하는 그런 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0: 한 1000년 정도 넘는 나무들이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1: 네.
0: 제가 찍었던 3500년 된 나무도 그 마을 사람들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술을 사갖고 오래요, 저한테.
1: 우리나라 고사 지내는 것처럼.
0: 그 부분 옛날 성황당에 뭐 하듯이. 네. 거기 술을 왜 사갖고 오라고 그랬나 했더니 저를 이제 외지인이잖아요. 내가 거기를 가려면 나무한테 허락을 구해야 돼. 그래서 술을 갖고 나무에다 술을 따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나보고 들어와도 돼. 근데 저는 그 3500년 된 나무를 만났을 때, 아,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너무 좀 귀에 눌렸던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갑자기 저 나무를 봤다고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는다는 게 얼마나 예의 없는 일인가.
1: 좀 불경스러운 생각이 일로 들었어요. 느껴질 수 있을 것
0: 근데
1: 같아요.
0: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야, 저 나무는 이곳에서 3500년을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어? 야, 3500년 동안 있으면서 나를 기다린 건가? 뭐 이런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가고 한 시간 동안을 카메라를 안 꺼내고 그 주변을 그냥 배회했어요. 약간 내외하듯이.
1: 예.
0: 그냥 보고 멀리 가서도 한번 보고 앉아서도 보고 그냥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나무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1: 그 사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요즘도.
0: 그럼요.
1: 네. 3500년 된 나무는 좀 다른 나무들하고 한 7,800년 된 나무는 좀 어린 편이잖아요. 그런 나무들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0: 그러니까 뭐 엄청난 옛날에 우리 킹콩 영화 봤을 때 킹콩이 갖고 있는 근육질 같은 그런 뭐 중간 가지 하나하나들이 다 그냥 엄청난 근육질 같은 모양으로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된 나무일수록 되게 잎이 적고,
1: 네.
0: 가지도 되게 작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오밤 나무의 특징이 참 생각이 있는 나무구나.
1: 네.
0: 그래서 이야, 살아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 근데 안타깝게 얼마 전에 그 나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 아, 그 3500년 된 그 네. 찍은 그 나무가. 네.
0: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찍은 지가 이제 2년 됐는데, 야, 내 이 나무를 찍고 나서 그래도 다행히 기록을 남겼구나.
1: 예. 뭐
0: 작가에게는 그런 게 너무 의미가 있으니까. 무너졌다고 누가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현지인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1: 아.
0: 반이 무너졌더라고요.
1: 무너지는 건 어떤 식으로?
0: 한쪽이 죽어나가는 거죠.
1: 아이고.
0: 그래요. 이 바오밤 나무는 일반적으로 단단한 목재가 아니에요.
1: 네.
0: 섬유질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이 좀 없어요. 그래서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나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면 그냥 되게 약하게 넘어지는 나무예요.
1: 네. 우리가 목재로는 쓰지 못하지만 이 바오밤 나무가 뭐라자면 동물과 식물들한테는 엄청난 뭐 쉼터이자 뭐 은신처이자 그런 곳이라면서요.
0: 그럼요. 그 열매도 먹기도 하고 사람들도 큰 나무들 한 1000년 넘은 나무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기도 해요. 그래서 바오밤 나무 안에 집이 생겨요. 근데
1: 아.
0: 그거를 일부 나무를 파갖고 짓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나무들이 있어요.
1: 구멍이 이렇게 생기나 봐요. 그 네. 안에 들어가서 사는 네. 거예요.
0: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 봤거든요. 아, 이게 라디오로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높이가 한 4m 정도 지붕이 근데 창문까지 있는 나무예요.
1: 예.
0: 근데 보면 가지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팠다면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쉼터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도 쉼터가 되지만 동물들에게도 쉼터가 되고 그래서 그 나무 껍질을 사람들이 많이 벗겨서 그거를 지붕을 쓰거나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나 봐요.
1: 네, 네. 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니 동물들은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그렇죠?
0: 그러겠죠.
1: 예.
0: 작은 동물들은 충분히 들어가겠죠.
1: 네. 이 사실 바오밤 나무 때문에 작가님의 인생이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바오밤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마다가스카르라는 좀 더 크게 보면 이 마다가스카르 나라 안에 바오밤이 있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는 바오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마다가스카르 때문에 아프리카를 처음 알게 되고
1: 예.
0: 그 이후로 제가 아프리카 전문 사진가가 되는 계기가 됐으니까 저에게는 의미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1: 실제로 이 바오밤 나무를 국내

0: 처음 알린 분이 신민식 작가님이시잖아요.
1: 네, 그렇죠. 예. 제가 처음 갔을 때 초청받아서 가고 2주를 있었어요. 2주 예. 동안. 근데 그때는 저 혼자 초청받은 게 아니라 뭐 신문 기자 몇 명 해갖고 4명이 초청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은 뭘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예, 되게 많은 부분에 놀란 거는 아프리카에 대한 무지함. 야, 내가 너무 몰랐구나, 아프리카를. 그래서 돌아와갖고 너무 매일매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다가스카르 측에 연락을 했어요.
0: 네.
1: 나 다시 한번 가고 싶다, 혼자. 안 보내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초청을 받았어요.
0: 아.
1: 비행기도 비즈니스도 채워주고 그래서 거기 관광청 직원이 나와서 차랑 같이 차량을 제공해 주고 그래서 혼자 두 달 동안을 마다가스카르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마다가스카르 이야기라는 책을 내고 그걸 갖고 현대백화점에서 전시를 했어요.
0: 네.
1: 그때 마다가스카르가 처음 한국에 보여지게 된 거죠.
0: 아.
1: 공식적으로는.
0: 예.
1: 책과 전시를 통해서.
0: 네. 네.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점점 정말 가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아직 마다가스카르가 가기 힘든 곳이란 말이에요.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홀딱 반하셨는지요?
1: 근데 뭐 가기 힘들지 않고요. 그냥 비행기 타면 그냥 알아서 그냥 잘 도착돼 있습니다. 도착돼 예.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아프리카를 한 120번 정도 갔거든요.
0: 와.
1: 다른 나라까지 다 해서.
0: 네네.
1: 근데 계속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나라는 다 두 나라예요.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인 것 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그 마다가스카르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되게 특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네.
1: 그러니까 나를 되게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되게 존중해 주는 느낌. 사실 뭐 동양인들이 뭐 유럽이나 서구 쪽에 갔을 때 그렇게 뭐 존중받는 느낌 별로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예. 거기 가면 너무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비슷하신을 도와줄까? 되게 이런 느낌들.
0: 풍경도 아름답지만 사람들이 너무 좋다.
1: 그렇죠.
0: 예. 예. 그 처음에 2005년도였나요? 처음이잖아요.
1: 네.
0: 마다가스카르 가신 게 그 첫날 인상이 굉장히 강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1: 처음에 네. 공항에 내렸을 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나는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왜요?
1: 한국에 있는 미디어에 사기당했다.
0: 아유.
1: 매스컴에 사기당했다. 우리한테 보여줬던 많은 것들 아프리카에 갖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0: 예.
1: 내가 갖고 있는 영역 제한된 영역 아프리카는 어떨 거야 아프리카는 뭐 더울 거야 아프리카는 위험할 거야 이 모든 게 그냥 공항에 내리는 순간 다 끝났어요. 전혀 아닌데? 그래 너무 추웠어요. 일단은.
0: 날씨가요? 몇 월에 가셨는데?
1: 5월에. 5월부터 거의 겨울로 들어서거든요.
0: 예.
1: 지금 아프리카 가면요. 너무 시원해요. 그래갖고 아프리카는 또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여름에 가도
0: 예.
1: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0: 하긴 작년 여름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하고 오신 의사 선생님이 아프리카가 더 시원하다고 그러셨어요.
1: 우리나라보다 지금 가면요.
0: 예.
1: 밤에 온도가 제가 1년 살아봤잖아요.
0: 네.
1: 많이 떨어지면 6도까지 떨어져요. 밤에.
0: 아.
1: 그래서 난방이 없으면 난방이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네.
0: 일단 뭐 기후 자체도 생각했던 것보다 추웠고
1: 네.
0: 또 어떤 게 좀 다르던가
1: 일단
0: 생각했던
1: 사람들이
0: 거랑.
1: 막 옷 입고 막 패딩 입고 다니는 거에 너무 놀랬고
0: 예.
1: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가난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옷도 안 입고 다니고 옷을 거의 그냥 저기 옷을 입은 건지 걸친 건지 모를 정도 막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 거기서는 다 비슷비슷하게 사니까는 비교가 안 되니까.
0: 네.
1: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해맑은 거예요. 막 뛰어다니고 놀고 학교 같은 데 가면은 막 내 어릴 때 놀던 것처럼 막 공차고 애들 막 씨름하고 넘어뜨리고 막 뭐 소리 지르며 쫓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의 어릴 때와 너무 오버랩되는 거예요.
0: 예.
1: 그게 되게 평화로웠어요. 일단은.
0: 그래서 그 아이들을. 카메라 앵글 속에 담으셨군요.
1: 예, 그 아이들의 네. 눈빛 때문에
0: 네.
1: 그 눈이 야, 저 눈 속에 정말 세상이 있구나 온 우주가 있구나 그런 마음들이 너무 들어서 모든 초점 카메라의 렌즈의 초점을 눈에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인터넷에 많이 신민식 사진은 아이들 아프리카의 눈 이런 키워드로다가 검색이 많이 됐어요.
0: 네네. 그때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한 눈을 보고 사진을 찍으셔서 사,

0: 사진집을 만들어서 그 사진집을 가지고 다시 또 마다가스카르를 찾아가셨다고 하던데 왜 무슨 이유가 있으셨어요?
1: 그게 이제는 포토 에세이죠. 마다가스카르 이야기라는 포토 에세이 책을 내고 어차피 제가 갔던 길들 다 알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책을 제가 100권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아이들한테 다 선물 주고 싶은 거죠.
0: 그 아이들을 찾기가 어려울 텐데요.
1: 아니 어렵지가 않아요. 갔던 데를 다 기억하니까 사진을 책을 보여주면 금방 데리고 와요.
0: 어, 예, 어디 있니?
1: 내 친구인데 잠깐만 가서 막 데리고 오고. 근데 제가 그때 독자분들이랑 몇 명 갔는데
0: 네.
1: 그 표지에 나와 있는 애는 완전 오지에 사는 아이예요.
0: 예.
1: 근데 그 아이를 만났는데 같이 간 분들이 막 울었어요. 너무 감격해갖고 막 울었는데 저도 그게 이제는 조금 아주 어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애가 좀 성장했잖아요.
0: 예.
1: 저도 되게 뭐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야. 그래서 책을 제가 준 거죠. 근데 책을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는 사진도 한번 찍어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이 책 표지에 자기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0: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저라도 그럴 텐데요.
1: 그 모습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던 예.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같이 가신 분들 막 울고 아이 막 껴안고 야 그래 작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찍은 사진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이 가게 만들고 내가 찍은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움직임을 줄 수 있다는 게 작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네. 작년에 우리 신미식 작가님 주인공으로 나오는 독립예술영화가 나왔잖아요.
1: 네네.
0: 꿈꾸는 사진관.
1: 네.
0: 예. 거기에 제가 이렇게 예고편만 봤는데 직접 출연하신 거잖아요. 직접 뭐 찍으신 거니까.
1: 예, 예, 그렇죠. 예. 예.
0: 어떤 내용이 거기 담겨 있어요?
1: 사실은 지난해 영화가 이제는 두 편이 개봉됐는데요.
0: 네.
1: 사실은 저는 그게 저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죠. 내가 무슨 영화를 만들고 내가 영화 주인공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0: 영화에서는 저 레게머리가 네. 아니어가지고.
1: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영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다가스카르 뮤직이 있었고요. 그게 네. 완전 다큐멘터리 영화고
0: 네.
1: 꿈꾸는 사진관은 저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다 만든 장편 영화예요.
0: 네.
1: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거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죠.
0: 네.
1: 그래서 주로 이제는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도서관을 만들거나 그리고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일들이 주로
0: 네.
1: 제가 아프리카에서 하는 일들인데 지금까지 한 8천 가족 정도를 찍었죠.
0: 8천 가족의 사진을 네. 찍어주셨군요. 와, 지금 마다가스카르를 20년을 오가면서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셨나 봐요. 네.
1: 근데 주로 뭐 가장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첫 번째는 직업이 제가 사진하는 사람이잖아요.
0: 네.
1: 이 사진을 통해서 뭔가를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뭘까? 근데 그게 가장 첫 번째는 그냥 가족 사진을 평생 봉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뽑아서 액자를 넣어주거든요.
0: 네.
1: 오지 마을 가도.
0: 네.
1: 그래서 차를 가져가니까 차에다가 이제 전원을 연결해갖고 뽑아주는데 그게 가장 저에게는 사명 같은 운명 같은 일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아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일. 그게
0: 예.
1: 이제 꿈꾸는 도서관이라는 프로젝트인데.
0: 그 도서관이 지금 몇 개 지어져 있나요?
1: 지금까지 6개. 지난달에 6호점을 만들어서 오픈하고 왔어요.
0: 네, 네. 그리고 계속 지금 더 짓는 중이.
1: 원래는
0: 건가요?
1: 처음에는 계획은 난 5개의 도서관을 지을 거야. 그냥 저 혼자만의 다짐이기도 하고 약속이었는데 5개가 끝나고 나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0: 예.
1: 약간 부담이었었나 봐요. 그냥 이제는 편하게 하자.
0: 네.
1: 그래서 6번째가 완성이 됐고요. 7번째를 지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이제 숙제가 끝나니까 편한 마음으로.
1: 예, 오히려, 예.
0: 예. 그 도서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아이들이 오고 가는지 참 궁금한데 그 얘기도 다음 시간에 좀 모셔서 다시 나누고 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도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6.25 참전 용사들의 사진을 찍어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얘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1세대 여행 사진 작가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바오밥 나무를 국내 최초로 알린 분이죠. 신미식 사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전국이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돌입했지만 오늘과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다소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정체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밀려나 있는데요.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사이 내륙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60, 그 밖에 충청과 남부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퇴근길에도 우산 잘 챙기셔서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되면서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내륙 지역의 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장마철인 만큼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0도, 대구도 30도, 모레 낮에는 서울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7600선대로 밀려나며 이틀째 약세를, 코스닥도 나흘 만에 900선 내주며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양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 코스피 시장은 하루 변동폭이 520포인트에 달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655.32포인트 하락한 7648.09에 코스닥은 62.63포인트 밀린 866.72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5조 4천억 원 정도 동반 매수를, 외국인 5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10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급락하며 각각 30만 원, 220만 원 내줬습니다. 또한 삼성전기 12% 넘게 급락하는 등 MLCC 관련주, 연료전지, 로봇과 에너지 관련주, 우주항공산업, 2차전지와 원전주, 조선기자재 약세였습니다. 반면 보험과 은행, 게임과 엔터, 음식료와 화장품, 항공과 중소형 건설사, 호텔신라와 기아, GS선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50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중화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발표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1차관은 외환당국이 변동성 확대에 충분한 대응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차관은 최근 1,500원 중반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외환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외국인 투자자 주식 순매도 지속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당국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한 가운데 이지오 한은 부총재보는 오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과 정부 물가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6월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석유류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폭도 커지면서 5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7%로 지난주 0.3%보다 상승폭이 감소했습니다. 경기지역 매매가격 상승률은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화성 동탄 1.46%를 선두로 성남 수정, 성남 분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예방 접종 등의 목적으로 주사를 맞은 뒤 복통과 발열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사제 관련 위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독감 등 예방 접종 관련 사례가 27.3%로 가장 많았고 비만 치료제 18.3%, 진통제 7.1% 순이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밤까지 중부지방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전라도와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도에서는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지난달 22일이었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직권 2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은 10년 전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결정한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결정되기 하루 전이었는데요. 이로써 영국은 10년 사이에 7번째 총리를 맡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국이 단명 총리 릴레이가 된 것은 영국 경제를 집어삼킨 브렉시트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영국 경제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뭐 메타발 반도체 악재로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요약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2: 그 우리가 지난번에 10% 넘게 떨어졌을 때 블랙 뭐 튜스데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블랙을 많이 붙이죠. 많이 떨어졌나. 오늘도 사실은 코스피가 7.8% 떨어졌는데 이것도 조금 낙폭을 그래도 그나마 줄인 거고요. 그래서 7,648에 맞췄는데 이 정도면 뭐 블랙은 아니더라도 그레이 뭐 Thursday 정도 되지 않겠나. 하여간 오늘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쉽지 않았습니다. 6% 넘게 떨어져서 866으로 다시 어렵게 900선대 중반까지 갔다가 다시 800선대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양시장 모두 개인만 샀고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팔았고 오늘도 외국인은 4조가 넘는 그런 순매도를 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변동폭이 1000포인트였습니다.
1: 아, 엄청나네요.
2: 딱 보니까 최저점이 716이었고요. 최고점이 8,616,

0: 3,616이었으니까 딱 1,000포인트더라고요.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11%가 넘는 요즘에 들어서도 보기 드물게 변동폭이 컸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메타발 반도체주 급락 미국에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넘게 떨어졌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떨어졌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좀 뭐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하락폭이 좀 더 컸던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그럴 게 일단은 메타 얘기뿐만이 아니라 마이클 버리라고 이제 금융위기 예측에서 유명한 사람이십니다. 공매도 많이 하던 많이 하는 분인데 이 양반이 우리 이번에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때 이제 반도체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논평을 하면서 이게 반도체 고점 신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먹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6천조 원이나 되는 돈이 물론 다 기업들이 내는 투자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워낙 낯설고 큰 규모의 투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투자자들도 상당히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게 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커졌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원래 한 5% 6% 계속 4, 5%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 코스피가 8% 가까이 낙폭이 커졌던 이유는 역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숏 감마라고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이 레버리지 ETF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운용사들 또 시장 조사자들 보통 LP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손실을 막으려고 장이 떨어질 때는 더 팔고 장이 올라갈 때는 더 사는 이런 구조가 오늘 또 시장에 이게 낙폭을 더 키웠던 이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9% 이렇게 해서 28만 6천 원까지 내려왔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14%가 넘게 정말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18만 7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쇼가마 영향을 오늘 하이닉스가 더 받았다고 봐야 되고 그 이유는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하이닉스께 더 많이 팔렸거든요. 그 부분이 영향이 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하이닉스는 한 주 만에 300만 원대에서 210만 원대까지 역시 마이너스 30% 정도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고 삼성전자도 계산해 보니까 38만 원 고점에서 28만 원대까지 27%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1: 네. 미국 빅테크 중 하나인 메타가 반도체주 급락의 이유라고 좀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0: 예, 메타가 발표했던 내용은 우리 AI 데이터 센서의 컴퓨팅 이 양이 분량이 좀 남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겠다. 이른바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돈을 다른 쪽에서 또 벌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언뜻 생각하면 지금 그 스페이스X에 이제 합병이 돼서 이번에 상장한 XAI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1: 네. 네. 스페이스X에 합병한 XAI 회사죠. 있습니다.
0: 그 회사도 이미 자기네도 그 그룹 때문에 AI 투자, 컴퓨팅 투자를 많이 해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서
1: 네.
0: 그게 남아서 임대 사업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걔네들은 남는 컴퓨팅을 지금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빅테크에다 팔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임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사실 그거랑 똑같은 건데 시장에서는 그거를 메타가 한다라는 걸 가지고 되게 예민하게 좀 반응을 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빅테크가 AI 자본 투자를 더 할 필요가 없겠네. 남는데 뭘 더 하겠어? 그럼 줄겠다. 그럼 반도체 수요도 감소하겠구나. 그럼 가뜩이나 비싼데 반도체 가격 떨어지겠군. 이건 팔아야 되겠네. 많이도 올랐으니.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뭐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넘게 떨어진 이유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오늘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좀 폭풍처럼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던 내용이었고 이제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분석들이 항상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메타의 생성의 AI 모델에 대한 외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컴퓨팅 자원이 남는 거지 이게 무슨 자본 지출을 뭐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뭐 과잉 투자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나왔던 거고요. 메타 측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우리는 자체 AI 모델을 오픈 AI급으로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오해가 좀 컸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많은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올 들어서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섹터가 72% 올랐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 한 80% 정도인 58%가 최근 3개월 동안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굉장히 급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차익 실현을 할 만한 명분을 찾고 있어도 그런 차에 이제 메타의 얘기가 나온 게 딱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주식 시장이 급락하는 등 좀 시장 불안할 때는 보통 금으로 눈길을 돌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근데 요즘에는 금 가격도 안전자산이 아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1: 금 가격과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 해주신다면요.
0: 예.

0: 작년부터 이제 금 가격이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위험자산의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도 그렇게 작년에 금이 60%가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작년에 64% 올라서 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상승률이 제일 높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올랐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작년에 셌던 금 가격이 올해 초반에 반짝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였던 5,600달러를 1월 달에 넘은 뒤부터는 좀 계속해서 금 가격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27%가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올 2분기에만 16%가 하락을 해서 2013년 이후 13년 만에 분기 기준으로는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금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지 살펴보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없는 금보다는 이자를 당연히 주는 채권이나 이런 위험자산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게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달러가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보이는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올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3%가 올랐는데 역시 달러가 계속 센 이유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특히 좀 더 그런 상황이고요.
1: 네.
0: 달러와 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역의 상관성이 있어서 달러 가격이 좀 오르면 금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면 금이 가격이 좀 올라가는 뭐 이런 역의 상관성이 있는데 요즘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니까 금 가격이 계속 좀 부담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제일 큰 거는 작년에 60%가 올랐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건 좀 과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는데 금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 중반 이후에 이 투기적 세력이 좀 달라붙었던 이유가 좀 컸었거든요. 올해는 그런 투기적인 수요가 붙질 않다 보니까 매수 기반이 약해진 거죠, 작년보다. 사실은 수급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전망을 좀 종합을 해보면 3,000달러대 중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4,000달러대 중반이니까 대략 한 1,000달러 가까이 더 떨어질 상황이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년 반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고요?
0: 예. 5월 달에 3.1% 올라서 2년여 만에 3%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 네.
0: 지난달 지금 6월 달은 조금 더 올라서 3.2%까지 전년 동월 대비 올랐습니다. 2023년 12월 3.2%대랑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 한 2년여 만에 한 2년 반 만에 최고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5월 달이어서 두 달 연속 3%대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가 2%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좀 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6월 달까지는 역시 이란 전쟁 여파 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석유류 가격이 25% 가까이 올라서 전체 소비자 물가 0.9%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물가를 끌어올린 영향을 미쳤고요. 경유가 33% 휘발유가 23% 올랐습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자 이 덕분에 지난 6월 달에는 0.4%포인트의 물가 인하 효과가 나타나서
1: 네.
0: 이거를 거꾸로 적용을 하면 지난달에는 물가가 3.6%가 올랐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것들을 좀 보면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 상승 때문에 컴퓨터 가격이 20%가 넘게 올랐고 그다음에 농축산물 가격이 꽤 올랐습니다. 채소류가 3%가 넘게 올랐고 파가 특히 많이 올랐다고요. 30%가 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돼지 열병 영향 때문에 역시 고기값도 좀 많이 올라서 6%가 넘게 올랐고 특히 달걀 가격이 10% 넘게 올라서 소비자들이 좀 부담을 느낀다라는 기사가 좀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여기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좀 높은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특히 신현성 총재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 생활물가지수를 유념해서 보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생활물가지수라는 거는 자주 사는 소비자들이 그 품목들을 따로 모아서 체감물가를 좀 보겠다고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게 3.4%를 기록해서 역시 두 달 연속 3%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서 단순히 기름값만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장바구니 물가의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7월 금통위에서는 25bp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50bp 인상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는 분위기더라고요. 예,
0: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코스피 9000시대를 맞아 거침없이 질주해온 한국 증시가 세계 금융시장의 높은 문턱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MSCI의 선진국 지수 후보 명단인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건데요. 여기서 잠깐! MSCI가 뭘까요? MSCI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분류하고 투자지수를 만드는 글로벌 지수 산출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어느 나라에 투자할지 참고하는 세계 증시 안내 지도를 만드는 곳이죠. 이 지도에서 선진 시장은 투자 제도가 투명하고 외국인 자금의 출입이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신흥 시장은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환전과 주식 거래에 일부 제약이 있는 시장이고요. 그보다 규모와 개방성이 낮으면 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관찰 대상국은 선진 시장으로 올라갈 자격이 있는지 평가받는 일종의 승급 후보입니다. 한국은 2008년 관찰 대상국에 올랐지만 시장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2014년 후보 명단에서 빠졌는데요. 이번에도 해외에서 원화를 직접 환전하기 어렵고 외국인 투자자가 체감하는 거래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관찰 대상국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은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브렉시트가 이뤄진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영국 경제는 뒷걸음 쳤다고 하고요. 브렉시트의 가장 큰 동기였던 이민자는 도리어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브렉시트 10주년을 앞두고 스타머 총리가 2년 만에 사임을 하면서 10년 만에 7번째 총리를 맡게 됐습니다. 브렉시트 10년 만에 영국은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조선일보 유럽 특파원을 하셨고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의 저자인 손진석 조선일보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아유, 굉장히 상쾌하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네, 반갑습니다.
1: 네, 영국이 국민투표로 EU 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네, 또 네. 총리가 7번 바뀌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네. 영국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운가 봐요.
2: 네,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브렉시트를 한 지 10년이 된 건 아니고요.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10년이 됐거든요.
1: 아, 결정한 지 10년. 네,
2: 국민투표로 결정한 게 2016년 6월이 됐으니까요. 그래 가지고 오피셜하게 법적으로 이제 탈퇴를 한 게 이제 2020년 초였고요. 근데 이후로 그 전후로 굉장히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단적으로 이제 10년 사이에 이제 총리가 7번째 총리를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혼란스러운 거냐면 이제 우리의 이제 머릿속에 많이 이제 각인돼 있는 마그릿 대처 있지 않습니까?
1: 네.
2: 이분은 11년을 재임을 했고요. 토니 블레어는 10년을 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존 메이저 총리가 있었는데 이분은 7년을 재임을 했고 그래서 세 명이 28년간 재임을 했거든요.
1: 예.
2: 근데 최근 10년 사이에 7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고 G7 국가 중에서 이렇게 총리가 이제 자주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탈리아 말고는 이제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전례 없는 정치 혼란기에 접어들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1: 네.
2: 근데 이게 원인이 뭐냐? 이제 CNN에서 이제 분석을 했어요. CNN에서 이제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제 사임을 발표한 직후에 영국이 왜 총리를 오랫동안 붙잡아두지 못하냐. 이유는 이제 심플하게 경제라는 겁니다.
1: 아.
2: 네,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네. 재정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국민들을 달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총리가 이제 올해 재임을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누가 하더라도요. 근데 영국이 저성장하고 재정난 이게 왜 어렵냐면 구조적으로 유럽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브렉시트가 그거를 이제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영국 내에서 지금 경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총리만 7명 바뀌었다고 하고 네. 뭐 영국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생기는데요?
2: 네, 이제 영국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정난이 많이 이제 시달리고 있다는 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과감하게 이제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이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키어 스타머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게 된 것도 뭐냐면 그 전에 보수당 정부가 14년을 이제 정권을 이제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당 정부는 당연히 이제 중도 우파 정부니까 재정 긴축 기조를 이제 많이 가져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영국인들이 이제 거기에 지쳐가지고 중도 좌파 정당인 이제 노동당을 선택을 해가지고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됐는데
1: 네.
2: 생각.

0: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정부 돈을 안 푸는 거예요.
1: 아, 노동당 총리인데도 돈을 안 푼다고요?
0: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난이 심각하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풀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단명했던 총리가 이제 리지 트러스 총리라고 이제 여자 총리가 이제 2022년에 한 두 달도 재임을 못했거든요. 그때 이제 갑자기 사임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네. 과감하게 이제 보수당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재정을 풀고 재정을 많이 풀고 이제 그 세금 수입을 줄이겠다 감세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파운드 가치가 폭락해가지고 이제 경제 위기로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 두 달도 못 버티고 사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여건이 전혀 이제 바뀌지 않고 있으니까 노동당이 집권했다고 해도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 뭐 난방비 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에서 물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걸 오히려 줄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인들이 이제 실망이 크고 이제 정치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가 뭐 새로 이제 등장하더라도 차기 총리가 등장하더라도 어떤 이런 근본적인 이제 열악한 운동장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1: 아, 그럼 영국 내에서 경제 문제가 발생한 그런 부분들을 그럼 영국인들은 약간 브렉시트와 좀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하신다는 그런 부분일까요?
0: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1: 그 안에서 뭐 다시 네. 그러면 돌아가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예, 네, 돌아가자는 이제 의견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단적으로 뭐냐면 이제 이 브렉시트를 2016년에 이제 국민 투표로 결정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탈퇴를 하기까지 한 4년 정도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다시 이제 리바이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제 그거를 공론화를 별로 안 했어요. 이제 본인들이 속으로는 이외 재가입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정치인들도 공론화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하도 이제 지친 나머지 이제 공론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 노동당에서 네. 차차기 이제 총리감이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이제 웨스 스트리팅이라고 이제 보건부 장관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최근에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EU 재가입론을. 이제 이분이 EU 탈퇴가 재앙적인 실수였다. 네. 이러면서 이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약해졌다. 가장 가난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국의 미래는 유럽하고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노동당이 EU 재가입을 이제 공약으로 내걸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용감한 얘기인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큰 혼란이 있을 줄 알면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브렉시트로 인한 어떤 타격과 폐해 같은 거를 이제 실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2020년대 초에 그때 이제 브렉시트를 이제 막 이제 결행을 하고 난 직후에는 이제 여론조사 했을 때 브렉시트가 이제 옳은 결정이었나 그런 결정이었냐라고 묻는 이제 여론조사에서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잘못된 결정이 이제 50% 중후반대. 그리고 이제 옳은 결정이라고 하는 게 30% 초반대 이 정도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굉장히 이제 차이가 커진 거죠, 이제. 예. 그런 상황입니다.
1: 아, 그러면 아까 방금 브렉시트 재가입을, 네. 아, 브렉시트가 아니라 EU연합의 재가입을 네. 주장하시는 분도 노동당의 네, 뭐 네, 차차기라고 네. 하셨으면 지금 네. 키어 스타머 총리는 또 사임을 하셨는데 그분은 네. 왜 사임하신 거죠?
0: 아,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제 사임을 한 게 이제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게 이제 총선을 해서 정권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스타머 총리에 대한 이제 불만 이런 게 이제 당내에서도 누적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누적이 됐는데 그 누적된 거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 긴축 정책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동당 정권 권에 대한 기대 이런 거를 이제 무너뜨렸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얼굴을 이제 원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1: 새로운 네. 총리는 예. 밝혀졌어요?
0: 거의 굳어졌는데요. 예. 앤디 버넘이라고 이제 아. 이분 이제 노동당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네. 이제 56 정도 되신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이제 하원 의원으로 굉장히 젊어서부터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2007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그 당시 노동당 집권 시기인데 이제 고든 브라운 총리 그때 아, 네. 이제 문화부 장관 뭐 보건부 장관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2010년대 초반에는 야당 의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9년 전에 이제 맨체스터 광역시장을 해가지고 최근 난 9년 동안 이제 재임을 하고 최근에 보궐선거에서 이제 하원 의원에 당선돼서 이제 중앙 정치 무대로 복귀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노동당 안에서 거의 이제 적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차기 총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럼 키어스타머 총리 이후에는 앤디 번험이라는 네. 그 분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네, 매우 상황이시고 높은 네. 그런데 뭐 영국민들은 이분에게도 뭔가 재정 지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0: 그런 거를 기대를 하는데 네. 이제 뭐 이게 이제 영국의 이 저성장하고 재정난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극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치적 구원은 이제 맨체스터 광역시장을 이제 9년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약간 비슷한데 지방 분권 이런 거를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네. 영국이라는 데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런던과 비런던의 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한국이랑 비슷한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체스터 쪽에다가 제2의 이제 총리실을 만들자. 정부 컨트롤 타워를 이제 두 번째 거를 이제 영국의 북부에도 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권력 분산도 좀 해 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건 아주 이제 메인스트림은 아니고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제 기대가 큰데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영국 사람들은 지금 많이 지쳐 있어 가지고 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근데 아까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그 네. 영국 여론은 좀 전달을 해 주셨는데요. 네, 네. 실제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타격을 줬나요?
0: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먼저 이제 얼개를 말씀드리면 네. 도대체 이게 타격이 어느 정도냐. 이제 블룸버그가 분석을 했더니 이제 영국의 GDP가 브렉시트 영향으로만 한 4% 정도 줄어들었다. 이제 GDP라는 게 경제 규모잖아요. 그럼 4%라는 네. 거 원화로 환산하면 한 220조 원 정도 됩니다. 영국 GDP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제 엄청난 액수가 되고요. 영국의 이제 민간의 싱크탱크, 경제 싱크탱크인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국민들 한 사람으로 이제 타격을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브렉시트로 인해 가지고 영국인 이제 1인당 평균으로 연간 한 2,000 파운드 정도의 이제 손실을 보고 있다. 2,000 파운드가 요새 이제 원화가 워낙 약세여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10만 원 되거든요. 그 연간 이제 1인당 한 410만 원 정도 이제 피해를 보고 있고 이제 물가가 특히 비싼 런던에서는 이제 런던 시민 한 명당 연간 한 3,400 파운드 이제 이 정도 한 700만 원.
1: 네,
0: 이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대략 이제 영국인들이 이제 매달 통장에서 한 40만 원 정도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영향이 벌어지냐면 이제 EU하고 이제 단일 시장이어가지고 자유롭게 사람이고 물건이고 왕래를 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기도 넘어가듯이 아무런 제약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브렉시트를 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제 이 단일 시장이 안 되니까 통관과 검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관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할 때 이제 서류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들 같은 입장에서는 기업들은 관세사를 고용을 해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검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농식품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검역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오래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EU하고 이제 영국이 헤어질 때 어떤 걸 했냐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서로 피해를 너무 많이 보면 안 되니까 관세는 없도록 하자. 무관세를 하자고는 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래도 통관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원산지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원산지 증명이라는 게 어떤 이제 영국 입장에서 까다로운 게 있냐면 EU가 이제 영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수입품을 이제 무관세를 해주긴 하되 근데 그 물건들 중에서 이제 원산지를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전 하나다 그 안에 부품들이 수많은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이 중국에서 수입을 한 부품을 샀다. 그럼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를 EU에서 물리는 거예요.
1: 아.
0: 그렇군요. 이 절차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서류 작업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단순히 뭐 이렇게 좀 까다롭다 이 정도에 지나지 않고 이게 다 물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물가로 다 반영됩니다. 기업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에 인력을 투입하고 관세사를 써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요. 검역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 브렉시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영국이 타격을 입는다.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프랑스에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협력 업체를 이제 고르는데 네덜란드 회사하고 영국 회사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낸 상황에서 아 그래도 뭐 영어권이고 하니까 좀 편하게 이제 영국 회사를 골랐다라고 했을 때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이 회사랑 이제 교역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류 작업도 많아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면은 여기를 끊어버리고 원래 이제 검토했던 회사 중에 하나인 네덜란드 회사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1: 아,
0: 그런 식으로 GDP가 줄어드는 거예요. 무역 교육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1: 예.
0: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소고기로 유명하잖아요. 아르헨티나 육류 수출업체가 이제 유럽에 수출을 합니다. 그럼 근데 예전에는 브렉시트 이전에는 그냥 영국까지 포함해가지고 EU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포장도 하고 뭐 검역 기준도 맞춰가지고 쭉 보내면 되는데 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럽 본토용하고 영국용하고 따로
1: 만들어야 돼요.
0: 따로 작업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영국으로 가는 물량이 좀 작다. 그러면은 이제 손익 계산을 해가지고 이 아르헨티나의 업체는 영국 수출을 줄이거나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역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영국 입장에서 어쩌면 육류 공급이 줄어가지고 이제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타격이 있는 겁니다.
1: 네. 네. 이렇게 실질적인 사례를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네. 블룸버그나 아니면 네. 캠브리지에서 연구했던 대로 인당 네. 상당한 수준의 그런 경제적 타격이 있다는 것을 영국민들도 뭐 굉장히 많이 느낄 것 같네요. 그럼 네. 브렉시트로 인해서 네. 영국 내에서는 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뭐 상당한 역풍이 뭐 많이 불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하고 나서.
0: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이제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제 찬반과 관련된 것도 이제 서로 격론이 많이 붙고 이제 다툼이 벌어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총리가 이제 10년 사이에 이제 7명이 네. 등장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벌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물가를 많이 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나비 효과가 있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검역을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에 검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섬나라다 보니까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40%는 거의 대부분 유럽 본토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검역 절차가 이제 길어지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비용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물가가 이제 많이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제 2022년 같은 게 물가가 이제 엄청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글로벌하게
1: 왜냐하면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쟁도 있었고
0: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공공만 교란 네. 있고 이제 뭐 코로나 사태 때 풀어놓은 이제 글로벌한 이제 통화량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어쩌냐면 2022년에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9.1%였습니다.
1: 아 9%에 올랐어요. 네. 엄청나네요.
0: 엄청났고 네. 이제 근데 프랑스는 같은 해에 5.9%였거든요. 이웃나라. 근데 이게 섬나라냐 아니냐 차이.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불을 이제 당긴 건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어쩌냐면 식음료 물가만 치면은 전년 동월 대비로 16개월 이상 1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생활고라는 게 엄청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경제 안 좋은 게 그래서 이런 여파가 있으니까 이 그 BOE 있잖아요.
1: 네.
0: 이제 이 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2023년에서 2024년 가는 사이에 1년 동안 한 1년 정도를 연 5.25%를 유지를 했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1: 네.
0: 그럼 이게 이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기준금리가 이 정도 된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영국 전체에서 기업들이 2만 4천 곳 크고 작은 거 합쳐서 파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를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대출 이자를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1: 네.
0: 이런 엄청난 이제 타격이 있는데 지금도 좀 더 낮췄다고 해도 현재 이제 영국의 이제 중앙은행 금리가 기준금리가 3.75%입니다. 근데 이제 22일자는 네. 유럽 중앙은행은 이제 지금 2.25%니까 1.5% 포인트의 금리 격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국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서 이제 경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금리가 이렇게 높고 이제 저성장이고 이제 정부 지원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있어요. 단적으로 뭐냐면요. 자, 구매력 기준에 이제 1인당 GDP 있잖아요. 이게 뭐 1인당 그냥 1인당 GDP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쩌냐면 원화 가치가 워낙 낮으니까 달러로 한 사람 낮게 놓는데 실제로 이제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국민들의 일상에서 얼마나 이제 물건을 살 수 있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이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2024년 이미 영국을 추월을 했습니다. 추월을 하고 그 격차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는 어쩌면 같은 기준에 있을 때 올해 역전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독일은 우리가 아직 역전을 하려면 멀었어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한 유럽의 3대장 중에서 아 어느 나라 국민들이 제일 살기 어렵냐라는 게 우리나라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1: 영국이네요.
0: 예. 영국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브렉시트가 이제 그거를 가속화하는 상당히 중요한 축이다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1: 아니 그러면 처음에 영국 국민들은 네. 왜 브렉시트를 찬성했죠?
0: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국이 이제 유럽 안에서는 잘 사는 나라고 무엇보다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유럽에서 이렇게 좀 이 돈을 벌려고 오는 이제 이민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제 아.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도시 근교가 약간 슬럼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영국인들이 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어쩌냐면 낮은 인건비에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국인 조소득층이 갖는 그 직업의 인건비, 임금을 낮추는 그런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이런 불만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컸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우리가 EU의 우산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이 무역 정책을 쓰게 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구호도 굉장히 이제 잘 먹혀 들어간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쩌냐면 약간 좀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브렉시트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 타격이 좀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민자가 도로고 우리끼리 살면 아 그게 오히려 편익은 삶의 편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제 영국의 이제 실용주의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국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체제가 약간 더 미국에 가깝거든요. 이제 유럽 본토보다는 근데 유럽 네. 본토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규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환경 규제면 뭐 많은데 그런 규제에 이제 진절머리를 내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고 또 어떤 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발생을 했냐면은 그 당시 이제 영국이 EU의 분담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넘게 냈어요. 굉장히 많이 내는 거죠. 내는 건데 EU라고 하는 기구의 이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영국을 좀 소외시키고 외면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사안이 있어도 이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제 짝짝꿍 하면은 이제 그게 합의가 끝나버리는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대영 제국의 후예들은 아니 우리가 분담금 그렇게 많이 내고 이제 우리가 뭐 잘난 민족인데 왜 EU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프랑스나 독일 하는 걔네가 하는 일에 이제 우리가 들러리 서야 되냐 이런 불만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또 기술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런던과 비런던의 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영국이 이제 EU의 일원으로서 자본과 물자가 이제 자유스럽게 왕래를 해가지고 얻는 이점. 그게 이제 런던에 많이 국한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온기가 별로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했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런던에서는 이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표가 더 많았거든요. 훨씬 더. 근데 아. 잉글랜드에서 런던을 제외한, 그러니까 런던과 런던 외곽을 제외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그런 표가 훨씬 더 많이 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 격차가 엄청 컸던 거죠.
1: 네.
0: 근데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이제 브렉시트 투표에서 이제 가결이 됐던 거죠. 그렇게.
1: 그럼 아까 런던은 더 찬성했고 비런던은 아 런던은 반대를 하고
0: 예.
1: 비런던에서는 좀 찬성을 하고.
0: 네, 네, 그랬습니다.
1: 아까 예. 그 이민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예. 염두에 둬서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민자가 실제로 뭐 줄었나요?
0: 이민자가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영국의 딜레마인데
1: 예.
0: 그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서 브렉시트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이민자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1: 아이고.
0: 늘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동유럽 쪽에서 유럽 본토에서 오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어쩌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국인들의 일상에서 이제 목을 조리는 요인은 이제 물가 상승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물가가 왜 오르냐면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브렉시트 이후에.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오르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고 특히 서비스 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력 충원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EU 본토에서 많이 못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연방 국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국의 옛날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 많이 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케냐,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 많이 와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도 런던에 가보고 재작년에도 가보고 했는데 제가 2020년 전후에 이제 특파원을 할 때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냐면 동유럽 사람들은 확실히 줄었어요. 그 대신에 인도계 사람들,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확실히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체감적으로 느껴지고요. 통계로도 어쩌냐면 브렉시트를 하기 직전 2019년에 이제 영국에 이제 이민자가 37만 명 이렇게 네. 됐는데 이제 2023년에는 90만 명까지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후에도 줄었어도 한 70만 명 정도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제가 못 버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민자들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영국인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아니 브렉시트 한다고 했을 때 정치인들이 약속한 부분들이 해결 안 되는 거죠.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0: 그러니까 영국 대학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재정적으로 버티기 어려우니까 이제 어떤 선택을 하면 중국인 학생들을 엄청 많이 받아서 채우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네.
0: 그거는 이제 제가 아는 영국인들이 런던 교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중국인 이제 부잣집 자례들이 런던에 엄청 와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학업 분위기를 많이 흐려놓는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아 영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브렉시트 한 보람이 없다.
1: 결과적으로는
0: 예, 예. 이런 생각들을 이게 안 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검역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그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나? 이 예상치 못한 어떤 역풍 같은 게 이제 불고 있는데 단적으로 뭐냐면
1: 네.
0: 영국에서 식중독이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검역을 이제 전에는 EU 차원에서 하니까 영국에서 따로 이렇게 영국 정부가 검역을 하는 노하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검역을 이제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특히 이제 먹을거리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검역을 까다롭게 못 하는 거예요. 검역을 까다롭게 못 하는 거냐면 이제 창피한 얘기인데 이게 그 병든 닭고기, 돼지고기가 이제 많이 수입이 됐습니다. 영국에. 그렇게 해가지고 2024년에 이제 영국에서 이 살모넬라 균이랑 해가지고 식중독에 가입된 영국인들이 지금 사상 최대치를 찍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창피한 일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이제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창피하다. 이제 이런 이제 지경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1: 아, 저는 식중독 얘기하셔가지고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0: 네.
1: 저도 그 중동 이집트에 1년 있을 때
0: 네, 네.
1: 식중독 걸렸었거든요.
0: 네, 네,
1: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0: 네.
1: 근데 정말 걸려본 사람들은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네. 다 공감하실 건데
0: 네.
1: 이게 음식 관련해가지고 네. 어쨌든 청결이라든가 등등 그런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국에서 네. 그런 게 많이 생겼다는 게 특히 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네. 같은 EU 권역 내에 있을 때는 좀 안 네. 생겼던 문제들이
0: 그렇죠.
1: 브렉시트를 하면서 좀 다른 경제 권역이 돼버리니까
0: 네.
1: 생기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0: 네.
1: 체감적으로는 그런 게 진짜 많이 생기는 거네요. 아니 그러면은
0: 그렇죠. 네.
1: 영국인분들은
0: 네.
1: 그 EU 재가입하자
0: 네.
1: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뭐 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0: 네. 근데 이제 그 재가입을 하자는 이제 의견이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브렉시트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투표해서 가게 되고 실제 탈퇴할 때까지 한 4년 걸렸는데 이때 이제 엄청난 이제 홍역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이제 그 탈퇴 조건을 어떻게 맺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1: 네.
0: 그걸 정하는 것만으로도 영국 안에서 엄청나게 이제 옥신각신했고 그거를 또 EU랑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엄청나게 이제 갈등이 컸거든요. 그럼 이걸 재가입을 한다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이제 어쩌냐면 EU에서 순순히 이제 받아줄 리도 없고.
1: 네. 네.
0: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영국이 이제 재가입을 한다고 치면은 그 재가입비 같은 거를 또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EU가 완전히 이제 갑입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통상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계속 유럽을 압박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군사적으로 이제 유럽을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EU의 우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쩌냐면 EU가 이제 마지막으로 회원국을 받은 게 2013년에 이제 크로아티아를 받았습니다.
1: 네.
0: 그렇게 그 이후에 없는데 지금 이제 몬테네그로가 좀 가까워지고 있고 이 잘 사는 이제 독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EU와 별개로 마이웨이를 했던 뭐 노르웨이나 뭐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도 EU에 가입해야 되는 이런 생각들 하고 있거든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이제 EU 재가입을 묻는 국민 투표도 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EU가 갑이기 때문에 영국이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좀 쉽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어쩌냐면 어떤 국제적인 모임에서 한 나라가 타이틀을 했다 재가입을 한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이제 지금 기준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상상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나토에 프랑스가 한때 들어갔다가 빠진 적이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그게 뭐냐면 드골 대통령 때 독자적인 이 핵무기 개발을 미국이 반대하니까 프랑스가 나토에서 탈퇴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르코지 대통령 때 다시 들어갔는데 그게 43년 걸렸습니다. 43년.
1: 아, 엄청 오래 걸렸네요. 네.
0: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국에서 이제 EU 재가입론이 좀 비등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당장 한 5년 이내에 재가입할 확률은 저는 극히 낮다고 보고 이게 이제 엄청나게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이

0: 브렉시트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이제 옳은 결정이었다는 거에 한 두 배 가깝게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가 옳은 결정이었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은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재가입이 돼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연구해서 이제 여론이 모아지려면 지금보다도 브렉시트를 여전히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기 총리로 이제 유력한 이제 앤디 버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분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가입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지금 당장 이제 구체적인 디스커션 하는 거를 회피를 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하자 말자가 아니고 아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 자체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 이거를 제가 하자라고 하기도 어렵고 하지 말자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 이게 브렉시트를 도대체 초반에 그러니까 애초에 왜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제 이거하고도 좀 맞물리는 건데 이게 정치적으로 좌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갈리지 않는 이슈라는 점.
1: 영국 정치가요? 네. 아니면 요 이슈가요?
0: 정치인들도 그렇고 네. 평범한 사람들 이슈,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게 좌우가 선명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영국 사회를 이해하기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1: 네.
0: 자 우파에서도 갈리고 좌파에서도 갈려요. 자 우파에서는 어쩌냐면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들 있잖아요.
1: 네.
0: 이런 사람들은 규제 싫어하고 이제 통상이나 통관 검역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는 브렉시트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파 중에서도 외국인을 거부하는 정서가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럼 이런 사람들은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거예요. 저는.
1: 네.
0: 그러니까 우파 안에서 갈려요. 그럼 좌파는 어쩌냐면 좌파는 어쩌냐면 자 특히 이제 런던에 사는 젊은 글로벌주의자들 이 글로벌 좌파들 이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 지금 시대에 외국인하고 이렇게 척지고 어떻게 사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개방해야 되고 이제 글로벌하게 누구나와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좌파인데도 브렉시트에 이제 반대를 해요. 근데 이제 좌파 중에서도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전통적인 이제 어떤 노동당 지지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외국인들 오면은 우리 임금 깎이고 일자리 뺏어 먹고 그런데 아 이건 싫다. 그래서 브렉시트를 계속 여전히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이게 중층적이고 꼬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정치적으로 풀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1: 와, 그러니까 이게 정당별로
0: 예.
1: 정치 성향별로 갈리는 게 아니라
0: 예.
1: 그 개인의 예. 입장이나 포지션 위치별로
0: 예.
1: 달라지는 주제다 보니까
0: 예.
1: 정당 안에서도 의견이 쉽지가 않겠네요.
0: 그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당 같은 경우에도 어쩌냐면은 근데 대체로 노동당인 경우에는 이제 그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지만
1: 네.
0: 사실 여론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제 브렉시트 찬성하는 의견이 그러니까 여론이 강할 때는 그때는 대놓고 반대를 또 못했거든요. 지금도
1: 아.
0: 여전히 강하게 이제 뭔가 가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1: 네.
0: 그래서 앤디 버넘 이제 차기 총리로 유력한 이분도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고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면은 손 기자님은 네. 영국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0: 영국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게 해결이 단시간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 네.
0: 이제 어쩌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심플하게 봤을 때 이런 거죠. 이제 영국이 섬나라지 않습니까? 섬나라가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근다라고 하는 게 과연 현명한 것이냐. 그러니까 막 굉장히 디테일한 그 어떤 이슈들을 다 제끼고 나서 이제 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영국이 옛날에 잘 살았던 거는 쉽게 말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네 땅에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해외 영토도 개척을 하고 이제 개혁도 하고 이제 뭐 이랬을 때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영국이 또 이제 첨단 기술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이렇게 좀 두각이 나타나거나 이제 발달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제 영국이 자랑하는 어떤 금융시장 자본시장도 브렉시트 이후에는 약간 주춤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기업 상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IPO 같은 경우도 런던이 이제 되게 이렇게 좀 각광받을 때 이때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단적으로 이제 ARM이라고 이제 ARM이라고 이제
1: 네.
0: 반도체 설계사 이제
1: 예,
0: 그나마 영국이 자랑하는 테크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2023년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했잖아요.
1: 네.
0: 이제 런던 금융시장을 신뢰를 안 하고 근데 이런 게 상징적으로 이제 되게 영국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게 단시간에 곱고이 될 거냐? 아니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영국이 이제 재정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영국이 이제 어쩌냐면은 그 물가 연동 국채

0: 라는 걸 많이 발행을 해놨어요. 이제 물가에 연동돼가지고 물가가 오르면은 그러면 이제 원금과 이자가 함께 연동돼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국채를 엄청 발행을 해놨는데
1: 네.
0: 이게 이제 영국 정부의 숨통을 많이 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영국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재정 지출을 못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애로가 크다고 봅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오늘 그 영국과 관련한 여러 정치 경제 상황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신 분은 손진석 조선일보 기자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마지연님이 콩으로 영국이 이익을 챙기려다가 뚝이 무너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최상욱 경제쇼 오늘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윤지호의 경제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다 내일의 선곡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창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가리켜 말할 때 새털같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털같이 많은 날을 놔두고 왜 꼭 오늘 하려고 하느냐라든가 새털같이 많은 게 시간이다처럼 말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새털같이 많다는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나타내려면 새보다 털이 많은 짐승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할 텐데요. 이것은 원래 소의 털을 뜻하는 쇠털을 써서 쇠털같이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발음을 쉽게 하려다 보니 쇠털이 새털로 둔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쇠털 같은 날, 쇠털같이 하고 마는 날, 쇠털같이 허구한 날이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제멋대로 모양 없이 써놓은 곳을 두고 글씨가 개발 세발이다 또는 개발 세발 썼다 같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글씨를 쓴 모양이 도저히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어서 그렇게 말하게 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두 표현 모두 비표준어였지만 현재는 이 중 개발 세발은 표준어로 인정돼 있습니다. 개발 세발 외에도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인 괴발 개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일부 중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60, 그 밖에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퇴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 지방에 5에서 40, 경북 북부 내륙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제주도의 장맛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남아있던 정체

0: 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 토요일 오전에는 전남과 경남, 밤에는 충청 남부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 밤에는 수도권으로도 장마구름이 영향을 주면서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는데요.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높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21도, 대구 20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가득했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4도, 습도는 65%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부 지역들의 차별, 소외론이 나오는 데 대해 이게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니라며 여기 한 개, 저기 한 개 이러면 기업 운영을 할 수가 없다. 나눠주지 않느냐고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축사에 앞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할 환경을 만들고 정부 재정과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599.56포인트 7.22% 내린 7703.85에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5조 4633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최근 증시 급등을 이끌었던 반도체 대형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되면서 지수 전반에 낙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0전 오른 1,555원 8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청년 미래적금 누적 가입 신청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22일 가입 신청을 시작한 청년 미래적금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201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적금 상품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홍명보 전 감독이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했지만 정몽규 회장 등이 무시했다며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에 관해서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해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배임이라며 국민 세금이므로 문제 여부를 따져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3 지방선거기간 불거진 가상자산 은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유종복 전 인천시장을 소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유 전 시장의 아내 최모 씨도 소환 조사했고 고발인인 박찬대 인천시장 측 인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당시 실무자였던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을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후 백 전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2023년 당시 국토부 2차관이었던 백 전 차관이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백 전 차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첫 공판을 열겠다며 11월 말 선고를 목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미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고 특검 측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의견서만 봐도 모든 증인 진술에 대해 부동의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낮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밤까지 중부지방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전라도와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에서는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창진이었습니다.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여야 간 상임위 협상이 불발돼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단독 선출한 이후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민생을 위해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공소취소 특검을 위해서라면서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을 당장 수용하지 않고 강한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잠실 개표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시위대가 개표소를 봉쇄한 지 27일 만입니다. 40분간 내부 현장 검증 벌였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월드컵 32강 진출이 불발된 뒤 대대적인 축구협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스포츠 평론가인 정윤수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와 김한수 KBS 기자를 함께 만나서 한국 축구의 현실을 분석하고 해법을 점검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아, 이 오프닝 멘트에 축구 얘기를 하니까 또 기분이 나빠지네. 축구공 어디겠다. 아, 저쪽으로 가 있군요. 구석으로. 좀 이따 2부에는 축구공 다시 요 앞에다 놓고 할 겁니다. 자,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먼저 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 반발이 큽니다. 자, 의총을 열었는데 강경투쟁 방침 밝히고 있고, 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까? 요거는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김기영 대변님. 핵심은 역시 법사위원장이었습니까?
2: 네, 법사위원장이고요.
1: 네.
2: 17대 국회부터 1당이 의장을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를 해서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의석수대로 다 한다고 한다면 야당의 소수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이 상권 분립이라는 측면에서의 한 축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여야가 있는 이유가 있고, 상대를 카운터 파트너로서 인정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저는 역사적으로 이게 21대 때 법사위를 포함해서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갔을 때 결과가 과연 좋았는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법사위를 포함해서 다 가져갔었죠. 근데 그때 공수처법 통과시키고요. 그다음에 네. 이른바 그 부동산 3법 중에 3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 2 플러스 2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역반응이 났죠. 그래서 권한을 다 가져갔을 때 책임도 다 질 수

0: 밖에 없는 구조고,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지방선거에 있어서 국민들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회초리를 들었지만 여당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일방적인 어떤 폭주에 대해서 저는 견제를 해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주지 말고 좀 양보를 하라.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고집을 부린다면 국민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아, 공소취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법사위를 저렇게 고수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러니까 김수인 평론가님, 아무래도 여당은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주면 그 완벽한 길목이잖아요. 거기를 딱 잡고 아마 국정운영에 방해를 걸 거다. 발목을 잡을 거다. 이제 이런 논리 같아요.
2: 네. 지금... 여당에서 모든 상임위원회를 독식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일부러 국민의힘 목재 상임위 7개를 별도로 빼놓기도 했었고, 그런 가운데서 법사위원장 이것을 국민의힘이 수락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을 찬성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법사위의 무게가 실려야 되는가. 지금 여러 상임위 중에 하나의 위상을 훨씬 넘어선 그런 자리가 돼버린 거거든요.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이 법사위의 기능에 대해서 빨리 좀 더 쇄신을 해야 됩니다. 체계 작구 심사를 이유로 해서 네. 법안을 계류시킬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제2당이나 야당에서 법사위를 맡게 되면은 국회 다수파의 동의를 받아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조차도 본회의로 올라가지 못하고 법사위에 묶여 있어야 되는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바꾸지 않고 계속 여기까지 온 것이 이러한 양측의 줄다리기, 그리고 결국에 줄다리기를 해봤자 수적으로 우세한 쪽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기 때문에 결과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를 좀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진작부터 법사위 기능을 바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러니까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그런 식으로 또 손을 봐야 된다. 제도적으로 법사위 기능도.
2: 그렇죠.
1: 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11개 상임위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서 민생 현안들 빨리빨리 시급한 것들 챙기겠다 이러고, 어제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신임 원내 지도부 만났다고 합니다. 입법 속도를 강조한 걸로 알려졌어요. 그럼 이거는 곧바로 이제 가동이 들어가겠네요. 아무래도.
2: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몫으로 비워둔 상임위원장 자리를 네. 계속해서 비워두게 된다면 민주당도 독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빠른 입법 속도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늦기 전에 국민의힘한테 빨리 타라라고 하는 신호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차가 출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게 보면은 대통령하고 여당 원내지도부의 만남이지만
1: 네.
2: 단순한 당정협의를 넘어서서 야당에게 주는 메시지다. 경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리고 김기흥 대변인, 예를 들어서 11개 갖고 간 것 중에
0: 네.
1: 뭐 운영이 이거는 본래 제1당이 갖고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네. 쳐도 과방이라든지 재경이라든지 알짜배기는 다 가져갔냐, 뭐 이런 불만도 야당에 약간 저 잠재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0: 아무래도 상임위 중에 하나라도 이제 허튼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는 없죠.
1: 네.
0: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쟁점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어떤 방향이 있어서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계속 이런 이유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조 증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이제 공소취소 그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1: 네.
0: 전반부에서 했던 게 뭡니까? 그 법 왜곡제하고 사심제를 통해 가지고 재판소법을 했고, 그다음에 14명을 26명으로 대법관들을 늘리려고 하는 것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의 삼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 과정성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끌고 올라가서 무죄를 만들기 위한 판을 만들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1: 네.
0: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저희가 지금 공소취소 특검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데, 국민들 또한 그런 우려가 있고, 소위 말해서 이제 한겨레와 경향
1: 네.
0: 그다음에 이쪽으로 본다면 조중동을 뺀 상태에서 중간 지대에 있는 뭐 서울신문이나 한국일보나 아니면 뭐 세계일보 그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 사설을 보면

0: 법사위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민의힘만의 주장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무엇보다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국정의 운영 방식 이게 개별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법안도 법안이지만
1: 네.
0: 여하튼 이제까지의 국정 운영의 어떤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 이후의 태도가 여전히 강경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근데 지금 김경 대변인 공소 취소 네. 얘기하셨는데 공소 취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아, 이 법사위원장 저렇게 집착하는 게 공소 취소하려는 것도 큰 이유다 했는데 네.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도 사실 그 민심이 좀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0: 저는 예, 많이
1: 할 수 있을까요?
0: 저는
1: 민주당이?
0: 예. 아, 이게 뭐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내재적 접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제가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내재적 접근으로 들어간다면
1: 네.
0: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고 싶지만
1: 못해요?
0: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하면은 탄핵 사유입니다.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건 상권 분립을 어떻게 보면 헌정을 유린한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온 거마저도 들어갔잖아요. 이른바 이제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면 있을 수 없는 거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분노하는 지점은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재판이 중지되는 것도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재판하라는 여론이 지금 비등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 과정의 제도와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이 군림할 수 없다는 이 기본적인 상식이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있을 수 없고 다만 민주당에서는 최대치로 당권 도전을 위해서 서로 간의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공소 취소 특검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막상 되면 내후년도에 있을 총선, 대선을 염두한 상태에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특검하는 순간 총선 무조건 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선거 공학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라 이겁니다. 해보십시오.
1: 근데 어쨌든 못할 거다.
0: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1: 자, 못할 걸로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2: 전 국민 여론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저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얘기를 하면서 공소취소를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이 별로 각오가 안 돼 있다는 생각도 한편 들어요. 물론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당이 됐든 간에. 근데 이게 공소취소를 막는다 안 막는다는 거는 법사위를 누가 막고 누가 맞느냐 하고는 그게 크게 저는 좌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영 대변인께서도 못할 거다. 민주당이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게 결국에 법사위원장을 갖고 가더라도 못할 거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국민 여론이 중요한 거거든요.
1: 네. 그러니까
2: 특히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보면 민주당에서 공소취소라든지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별로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이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행여 이제 뭐 최근에 정부하고 기업들이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론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또 생각이 날 수도 있겠어요. 이 여론도 좋아졌는데 한번 해볼까. 그런데
1: 네.
2: 이 부분은 저는 국민들이 안 된다라고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하신 분들도 그분들 중에서 뭐 상당수 적지 않은 수가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는 지지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론이다라고 하는 거고 어떤 뭐 국회 운영에서도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혹은 의석수 이런 것들로 이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쉽게 꺼내지지는 못할 거다. 저도 쉽게 하지 못할 거다라는 데는 동일합니다.
1: 그래요. 자, 국민의힘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자, 김기영 대변인 네. 뭐 무슨 이유예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법사위원장이 되려고 한 번, 아니, 법사위원장이죠. 전반기에 네. 법사위원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선거 당일날 저도 당협위원장을 해서 요번에 공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의원들.
1: 네.
0: 근데 이제 2인 선거구가 있고 3인 선거구가 있습니다. 예. 그럼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2명이 뽑힐 수도 있고

0: 있거든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가번 나번이 있을 때 거기에 국민의힘 후보가 두 명 나왔다고 하면 둘 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중 표기입니다. 근데 이중 표기는 무효거든요. 그래서 선의로 해석을 한다면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 중랑구에 있는 구의원들이 예. 두 명이 뽑히기를 원하는데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어떤 친절한 설명이 좀 현장에서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관위 위원장한테 전화를 한 거죠. 선관위 위원장이 또 사무총장 넘버2한테 전화를 하고 그 넘버2가 또 서영교 의원한테 전화를 친절하게 해준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겠죠. 이게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 가지 투표용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서영교 의원은 그 시간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지만 네. 이 선관위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이런 어떻게 보면 민원이거든요. 그 전에 만약 이게 필요했다면 전국적으로 미리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절차에 따라서. 그때 선관위원장한테 툭 전화해가지고 네. 본인의 어떻게 본다면 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런 걸 했다는 자체는 뭐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넘어서 또 의원으로서도 부적절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4인 회동설이라는 가짜뉴스를 통해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어서 사법부 수장을 탄핵시키고자 했던 그런 흐름을 가짜뉴스를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1: 서영교 의원 뭐라고 해명했냐면 이중투표 방지 대책 요청한 시각은 오전이었다. 통화하고 선관위가 답변한 시간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했다는 주장은 엄연한 허위 사실이다. 그러니까 좀 법적 조치. 취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2: 네, 일단 방식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투표 당일에 예.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전화를 하는 것은 이게 국회의원이면 평소에 국회 활동을 하면서 다른 의원들하고 같이 뭐 공식 회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근데 의원 개인이 위원장한테 전화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선거 당일에 해가지고 이게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중기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서영교 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구의원이 2인 선거구의 경우에 두 명 다 당선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두 명 다 당선시키는 거는 너무 언감생심이고 진짜로는 이게 두 명 다 투표를 해버리면 무효표가 돼버리니까 네네. 한 표라도 더 살려보겠다는 거고 제 짐작으로는 선거 당일에 이런 행동을 취한다면 지역구에서 아마 전화들이 왔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고 투표 찍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1: 아. 네.
2: 실제로 이제 비슷한 사례가 기호 순서하고 투표용지 목록에 있는 순서가 똑같지 않거든요. 저도 선거에 나가봤지만 기호 4번인데 다섯 네. 번째 예. 있어가지고 제가 실수로 제 이름을 못 찍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후보 저 말고 다른 예. 분야의 다른 후보가 긴급 성명을 내서 지금 기호 순서랑 이름 순서가 안 맞다. 근데 그런 걸 내는 것은 보통 그런 제보들이 들어왔을 때 첩보들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건데 네. 이미 당일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늦은 것이고 미리 진작했었어야 된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번 사건이 그렇게 심각한 의미의 어떤 그 비윤리적인 거냐라고 했을 때 근데 서영교 의원이 얘기한 내용을 봐야 되는 게 이중기표를 방지하자잖아요.
1: 네.
2: 그러면 서영교 의원이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사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익적인 부분이 아니고 특정 정당을 위한 이익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3인 선거구라고 가, 나, 다 3명 다 찍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마 개표 현장에서 무효표들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 당 지지자 저 당 지지자
1: 마찬가지라 이거죠.
2: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근데 네. 방식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0: 근데 이제 저희가 네. 짧게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네. 뭐냐면 서영교 의원이 이른바 판사를 대하는 방식 선관위원장 대법관 출신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국회에서도 2015년도인가 그 국회 파견 나온 부장판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지인의 아들 이른바 바바리맨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재범입니다. 초범이 아니고. 근데 벌금형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실제 벌금형이 나왔어요. 이 부분도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엄격한 범죄 아닙니까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네. 부분도 알려진 거 외에 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때 그 청탁이 네.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나쁜 거죠. 근데 처벌 안 받았던 이유가 직권남용이 되려면 직권을 갖고 그 횡포를 부려야 되는데 의원이 판사한테 얘기하는 건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 안 받은 거예요.
1: 그랬군요.
2: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서영교 의원이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1대1로 얘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게 있단 말이죠. 이거는 자제돼야

0: 네. 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달라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1: 민주당이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 특검의 추천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에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사사롭게 청탁성 민원 전화를 걸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입니다. 이렇게 선관위 유착 정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국민들께서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 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개혁을 위해서는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0: 자,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달라. 사실 특검은 전통적으로 그 야당의 저 놀이터였거든요. 그런데 네. 언제부턴가 여당이 막 절반 이상 다수 의석을 가지다 보니까 특검도 다 이제 여당 위주로 여당 입맛에 맞는 이런 건데 김수인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 문제는 사실 뭐 민주당 유착 그러지만 민주당이 자신 있게 한번 좀 야당 그쪽으로 한번 너희 추천을 네. 우선으로 해봐라 할 만하지 않아요?
2: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검의 경우에 네.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수사하거나 그 주변 사람을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추천권 행사하지 말라. 그 주장을 저도 해왔고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선관위하고 여당하고 딱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근데 지금까지 좀 선관위에 대해서 더 문제 제기를 더 많이 해왔고 또 이런 쪽이고 여당은 아무래도 선관위는 물론 독립기구지만 현재의 정부에서 이 선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더 크게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야당에게 추천권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아마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혹시 야당에서 특검 추천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오랜만일 거예요. 네, 드루킹 특검 이후로는 좀 오랜만일 텐데 혹시 특검 추천한 그 변호사 중에 네. 뭐 태극기 부대라든지 이런 출신들 그러니까 극우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만에 하나 임명이 될 경우에 수사를 이상하게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은 좀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0: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지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걸르면 되는 거 아니냐.
2: 만약에 이거지. 국민의힘에서 네. 이건 좀 극단적인 상상이긴 한데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두세 명 정도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한다고 쳤을 때 두세 명을 다 그런 사람으로 혹시 추천을 한다. 이런 것은 좀 우려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저는 이런 방식 예를 들면 대한변협에서 네. 한 세 명을 추천을 한 다음에 세 명보다 더 할 수 있죠. 더 한 다음에
0: 정치권이 곤란해요.
2: 근데 국민의힘이 한번 골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저는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굳이 행사할 필요는 별로 없지 않나. 네. 예, 그래서 이 지금 현재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특검 추천을 하는 것 그리고 혹시 그게 우려된다면 대한변협이라든지 또 야당도 지금 뭐 개혁신당도 있고 하고 그러니까 네. 예, 이렇게 좀 조합하는 방법은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거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양보해야 되지 않나. 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 김경 대변인.
3: 그러니까 이번 특검은 이제 국민 특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0: 그럼 민주당도 더 떳떳해지니까. 그렇죠.
3: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국민 특검이 돼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네. 뭐냐면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국정조사도 마찬가지고 특검까지 이르게 된 데 있어서의 동력은 네. 어떻습니까? 올림픽공원에 있던 2030 이 젊은 친구들의 그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 진영을 가르지 않고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동력이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 이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지금 검경 합동수사분이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성이 안 찬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면 검경수사본부는 누구 겁니까?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럼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결이 맞다고 하면 특검이라고 하면 그건 못 믿겠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 추천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야당 쪽에서 서로 추천을 하고요. 좀 더 중립적인 시대에서 한다면 변협이든 어디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데서 추천을 하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0: 그래요. 자, 노 전 위원장이 부부 동반 출장비 모두 반납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고발 당했나요? 그러니까 반납은 반납대로 하는데 수사 대상이 되나요?
3: 수사 예. 수사 대상 돼야죠. 그래요? 반납한다고 해서 입던 게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거는 뭐 본인이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으로 하는 거고요. 네.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0: 제가 요거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사전선거 뭐 폐지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하는데 사전선거가 폐지를 안 하더라도 본투표일이 만약에 뭐 6월 3일이다 그러면 네. 사전선거와 본투표의 간극을 지금보다는 좀 줄이는 요 정도 개선.
2: 네네.
0: 그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여러 가지의 방안이 가능하다고 네. 봐요. 현행 제도를 큰 틀에서 놔두고 개선하는 방법도 있겠고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본투표를
0: 이틀에 나눠서.
2: 그렇죠. 네. 2일이라든지 이렇게 네. 가는 방법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사전투표를 하루를 하고 본투표를 2일 한다든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건 다 열어놓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네.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저는 계속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사전투표하고 네. 본투표 간의 간극이 짧지가 않다.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사실 선거 후보들한테도 나쁜 부분입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이 단축되어버리는 듯한 그런 효과 를 줄 수가 있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꼭 그럴 확률이 크진 않지만 혹시 네.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는데 선거 막판에 그 후보의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0: 네.
2: 혹은 뭐 후보의 문제가 없더라도 전국 상황에 따라서 유권자의 표심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근데 사전 투표를 해버린 분들은 낙장불입이라서
0: 그러니까요.
2: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건 터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고
0: 네.
2: 뭐 다음 총선까지 물론 그 중간 중간에 보궐선거가 있긴 하지만 큰 선거는 아니라서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보면서 숙고해서 좀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 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4: 네, 퇴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종일 하늘이 흐린 가운데 갑작스러운 소나기 만날 수 있는데요. 항상 감속 운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방향 정릉램프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마장램프부터 여파받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 지나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또 가양대교 4차로에 발생한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같은 방향 강변북로 역시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지체 정체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까지는 양방향으로 흐름이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요. 매송휴게소와 광명역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또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역시 마도에서 송산마도 사이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분기점에서 속도가 더디고요. 다시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5: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6: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수기로 모든 지혜를 모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입니다.
0: 자,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도 속도전을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이죠. 원내대표 겸 여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이제 당권 주자죠. 뭐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는 얘기를 검찰 개혁단 결론 임박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는 되게 황당해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럼 우린 뭘 시킨 거냐. 자 이래서 지금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김수민 평론가님 뭐 보안수석은 완전 폐지로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속도감 있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간에 있는 국민에게 피해나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2: 네.
0: 자 그러면 지금 당정이 마치 일치되게 가고 그냥 그렇게 정리해버리려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결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지금 친명계가 동요 진동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여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힘 때문에 동요하고 진동을 하고 있는 건데
0: 뭐죠? 그 두 가지가.
2: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0: 네.
2: 뭐 명시적으로 뚜렷하게 얘기는 안 했고 최근에도 예외적인 경우 이렇게
0: 그 얘기를 반드시 하잖아요.
2: 네. 근데 네. 사실 예외적인 경우만 놔둬도 되는가? 더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법무부에서 보안수사 성공 사례집 같은 걸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외적인 경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사 개시는 검찰이 하면 안 된다. 이건 명확해요. 여기는 민주당에서도 별로 이견이 없고 또 보안수사권 문제로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더라도 수사 개시권을 주지 말자. 그것 정도는 하자.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대신에 보안수사는 해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세트로 묶여가지고 이제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0: 네.
2: 아마 그것과 거의 같은 생각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고 그런 가시적인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뒷받침을 해 줬을 겁니다. 그걸 보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 행보를 보더라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혹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검수완박 같은 걸로 승부를 한 적이 없는 정치인입니다.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통해서 얘기를 해왔고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어떤 수사를 당할 때 나중에는 검찰 수사를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어 해경군 김씨 사건 이런 거 보면은 그 경찰에서 혐의 있다고 송치했던 건데 검찰에서 이거 무혐의다 해서
0: 그런 것들도 있고
2: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또 법조인 출신이에요. 그러면 검찰 쪽에서 이걸 봐주지 않으면 사건이 이상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네, 그런 이 대통령이라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보안수사권은 좀 살려야 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원칙으로 있었던 건데 두 번째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사실 이게 친명계의 패착이라면 패착인데 그동안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누군가는 지르고 나와서 빌드업을 해서 보안수사권은 살려놓는 식으로 결론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드를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당백으로 싸우다시피 한 거거든요.
0: 처음에는 보안수사권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이제 사그라들었어요.
2: 그 워낙 압박을 받고 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의원들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핵심 지지층은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0: 네.
2: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도 핵심 지지층도 공유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그 강성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 정청래 대표를 민다. 이 시나리오 때문에 지금 결국에 보안수사권 폐지 쪽으로 일단 끌려가고 있는
0: 그러니까요.
2: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진동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는 거죠.
0: 그래서 사실은 김민석 총리를 그만두기 직전에 네. 정부의 입장이다 이랬는데 그럼 검찰 개혁 추진단은 지금까지 어떤 보안책이 있나 다 마련해 놓으라고 그렇게 그렇죠. 일을 시켜놓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저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 국정의 2인자가 저럴 수 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의 총책임자니까 아 이거 없어가지고 정말 엉망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 대통령이 머릿속에는 내재적 접근을 하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의 사건 이게 조작 기소고 검찰이 잘못된 거라는 거를 또 계속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상존한다고 보거든요.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3: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은 권력을 쥐어보니까 검찰을 악마화해서 해체까지 했는데 갑자기 검찰은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 수사권을 준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계속 야당 대표로서 얘기했던 게 결이 맞지 않습니다. 뭐지? 그러면 공소취소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과 뭔가 바꿔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뭔가 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이제 김어준 씨가 좀 얘기를 저는 음모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0: 네네.
3: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허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좀 뜨거운 게 뭐냐면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네. 보안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밝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네. 이재명 대통령과 결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까지 말한 게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국정의 2인자라고 한 사람이 본인의 소신을 꺾은 거잖아. 그 이유는 뭡니까? 당대표 하려고 꺾은 겁니다. 그러면 국정의 2인자라고 한 사람의 머릿속에 국민이 있는 게 아니라 강성 지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격가지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의를 생각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예외적 허용을 뒀는데 당대표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소신을 꺾는 겁니다. 왜? 강성 지지자를 위해서. 그러면 당대표가 됐을 때 김인석 당대표가 만약에 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반영을 할까요? 총선을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약속대로는 아닌 약속대로를 할 수 있고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네.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자면 최근에 광주에서 여고생 살해한 살해범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 보니까 알아보니까 성폭력을 할 목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후적으로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통해서 보안수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피의자의 아버지가
0: 경찰관이고
3: 그 사람이 증거를 은닉했다는 거 아닙니까?
0: 증거 인멸.
3: 인멸했던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이 계속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안수사권 폐지가 당론이 되어가는 이 현실을 봤을 때 민주당이 과연 집권 세력으로서의 어떤 무게감을 인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자,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민생에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떤 당권을 위해서 빨리 급하게 선회해야 한다? 이런 부분의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뭐 이게 너무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관련되는 주제로 가볼게요. 이렇게 친명 친천 간 갈등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서 단합,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강조점이 달랐고 온조차 있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 자 김수인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2: 워딩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단합도 중요하고 외연 확장도 중요하다. 이거는 누구나 다
0: 할 수 있는 얘기인데.
2: 그렇죠. 그런데 네. 묘한 것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네. 그 위에서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라고 얘기를 일단 했어요.
0: 네.
2: 그래서 단합을 또 중요시하게 했고 근데 그 다음 차례도 네. 어떤 외연 확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0: 그러니까 네. 민주 진영 이내
2: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어떤 세력이라든지 혹은 보수 세력의 일부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0: 없었어요.
2: 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합은 당내 단합이고 두 번째 단합은 뭐 범민주당 단합 정도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근데 도라고 이미 조사를 붙인 것이 제가 너무 세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0: 외연 확장에 더 강조점을 그렇죠. 두는 거죠.
2: 그 뒤에 외연 확장에 대한
0: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 그렇죠. 그래서 도라는 조사가 들어가는 거고. 근데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구조적 다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현재의 민주당 이렇게만 유지돼 가지고는 어떤 국가의 장기적인 뭐 뉴딜과 같은 그런 그 개혁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이쪽 일부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뉴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뭐 김용남 전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이나 영입이 됐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쪽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 뭐 언쟁을 한 건 아니지만 정면에서 또 한 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이걸 봤을 때 저는 당장의 한 가지의 쟁점이 이번에 크게 떠오를 수밖에 없겠다.
0: 네, 전당대회에서.
2: 예, 이 만남은 봉합을 위한 만남이었지만 쟁점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게 당장의 저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하신 네.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이라고 했을 때
0: 네.
2: 민주당 바깥이라고 본다면 1차적으로 나오는 게 조국혁신당이거든요. 결국에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해야 된다. 이 얘기로 갈 거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계는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하면 마이너스다. 네, 마이너스고 오히려 외연 확장의 저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0: 큰 쟁점이 될 거다.
2: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쟁점이 크게 될 거고.
0: 어떻게 보면 전현직 대통령이 통합 단합을 얘기했지만 네. 큰 쟁점이 될 거를 이렇게 던져준 거네요.
2: 그렇죠. 네. 친명계 입장에서는 되게 민감할 수 있는 게 결국에 조국이라고 하는 한 명의 그 또 하나의 정치인이라든지 쪽을 더 끌어들여서
0: 네.
2: 이 여권 내 역학구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계 쪽이 견제받도록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점에서 상당히 민감한 소재가 될 겁니다.
0: 그래요. 단합 통합이라는 얘기를 두 분 다 하셨지만 강조점이나 지향점이 워낙 달라서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얘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3: 이게 보면 일종의 모두 발언이잖아요.
0: 네네.
3: 오프닝입니다. 이제 네. 녹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0: 를 뽑는데 본인이 너무 깊숙하게 개입했다. 당무 개입입니다. 거기서부터 이건데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거는 네. 뭐 어쩔 수 없다고 친노 친문 쪽에서는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하자가 많고 문제가 많은데 여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자 다음에 대권 당권 그것을 본인의 영향을 주려고 한다. 여기까지는 좀 아니다.
1: 네.
0: 아니 당신이 대통령을 하면 됐고 우리의 민주 진영의 어떤 흐름 도도한 장강의 흐름은 우리가 주인인데 친명이 또 하려고 한다? 이건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적통이란 얘기도 나오고 노무현 얘기도 나오는 건데 저는 애초부터 뿌리가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노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동영이라는 그 당시에 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놓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재명, 당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친노 친문과는 결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뭐 제가 예상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뭐 적통이니 뭐 하다가 보면 우리가 수면 아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른바 해경궁 김씨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경찰은 그게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가 맞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냈는데 검찰은 증거가 확정적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를 불기소했거든요.
1: 네.
0: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해철 후보를 이기고 후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친문 진영에서는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의 일면에 광고까지 냈습니다.
1: 그래요.
0: 이 문제가 저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자, 지금 뭐 당대표 선출 문제 대통령이 너무 깊숙이 개입했다. 이건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을 김기영 대변인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생각나는 질문이 얘기 나온 김에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했습니다. 선안권 호남에 800조 투자. 대통령 지지율 하락 그거를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민심이 호남 민심이고 수도권에도 호남 분들 많고요. 자 이번 전당대회를 염두에 뒀다 안 뒀다 이 발표 이 시점에 이 발표 김수민 평론가님.
2: 네 그거는 그 좀 확정적으로 뭐 내심 의도의 영역이니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저는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 네.
2: 이 프로젝트의 내용 또 내용이지만 내용은 앞으로 또 토론이 또 더 있어야 되겠고
1: 네네.
2: 시기는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방선거 직후이고 여당 전당대회 전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지방선거 결과 딱 보고 좀 투표를 잘해준 지역에 더 해준 느낌이 바로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호남 대 영남 구도로 봤을 때 근데 이번에 전라북도 쪽에서도 크게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건가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맞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를 할 때는 그런 생각이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미리 좀 내다보고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1: 네.
2: 시기적으로는 좀 오해라든지 혹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돼버리면 또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기는 좋지 않았다라고 보고. 근데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대통령이 단순히 지지율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 이번 발표로 지지율에 오히려 더 타격이 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지지를 많이 해주던 지역에 좀 더 많이 가는 거니까 그러면 영남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권리당원이 워낙 호남에 많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2: 나오죠. 네, 그러니까 거죠. 전당대회는 네. 좀 염두에 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지율상으로는 또 손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1: 네.
2: 보면 대통령이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지지율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각오하고 또 발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라서
1: 네.
2: 이게 좀 뭔가 오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이게 여러 언론이나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분석하는 게 대통령이 만약에 그 어느 후보가 차기 당대표가 돼야 자기가 국정운영을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사인을 세게 줘야 이번에 좀 지지층이 결집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0: 네.
1: 반대로 그게 그렇게 안 됐을 땐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똑같은 질문을 이 전당대회 염두에 두고 한 거라고 보세요. 김기영 대변인.
0: 염두에 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하면 총선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1: 예.
0: 이게 사람들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게 더 크다고 보는데 단순히 호남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만약에
1: 네.
0: 대구 경북 지역에 이렇게 해서 했다면 다 동의를 못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0: 님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알아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네. 다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언권 반도체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다. 아니 기업이 자기네들의 어떤 경제성 그런 투자 그런 가치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실토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다른 산업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볼 땐 아, 호남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 특공감입니다. 이건. 그런데 저는 총선을 앞두고 한다면 이거 다른 지역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도움 안 됩니다.
1: 네.
0: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데 왜 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당원들이 30%인데 투표율을 반영하면 50%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1: 네.
0: 그리고 한 번 월요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광주를 가십니다. 딱 확인. 이렇게 딱 이렇게 꾹 누르려고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반응이 저는 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1: 네.
0: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든 것들은 기업이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나치게 본인의 어떤 생각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역반응이 날 수밖에 없어요.
1: 국민의힘 얘기 짧게 해볼게요. 이제 월요일부터 윤리위 가동된다고 하는데 1차 대상은 아무래도 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 찾아갔던 의원들이 대상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이런 분들은 어떤 징계 사유가?
0: 아, 저는 거죠? 그래서 네. 공당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그냥 가치 중립적인 A라는 무소속 후보를
1: 네.
0: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돕는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까지 가서 돕는다? 그럼 서울시장이나 본인들의 지역구에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돕지 못하는 거잖아요.
1: 네.
0: 해당 행위입니다. 명백히. 그런데 그 징계에 대한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게끔 그거는 윤리위에서 알아서 하겠죠.
1: 네.
0: 그런데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대목에 대해서 그걸 이유로 저는 징계하는 건 반대합니다. 다만 우재준 최고 관련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같은 내용으로 매번 공개적인 그런 최고위에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모든 것들은 내부적인 충돌이 있으면 그 이상으로 보도를 네.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야당으로서 그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들이 가려지거든요.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저는
1: 네.
0: 김재섭 의원처럼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제가 보더라도 역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한다면
1: 네.
0: 저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1: 김수인 평론가님 네.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2: 일단 뭐 당적 입장에서 다른 당 혹은 무소속 후보를 도운 당의 인사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네.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징계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당적 관점이 아니라 일반 국민적 관점에서 그런 징계가 크게 뭐 의미가 있어 보이겠는가. 그리고 당사자인 진종호 의원 입장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인데 어차피 극단적으로 제명을 당해봤자 의원직은 유지되는 것이고 오히려 당 밖에서 한동훈 의원하고 둘이서 더 공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답답하게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또 그보다 더 훨씬 타격을 국민의힘 스스로 자초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의원에 대해서 만약에 징계를 해버리면
1: 네.
2: 이 사람이 또 징계와 탄압을 받고 더 크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 아주 오래전에 민주당 역사에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40대 기수론이 있었잖아요. 이 세 명의 30대 의원들이 징계를 당하면 국민의힘판 그 30대 기수론만 떠서 그때 그 옛날에 신민당의 유진산 총재처럼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 예, 이거를 미리 좀 경고 삼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1: 그래요. 지금 시간이 한 1분 반 남아서 제가 질문을 한 30초 하면은 각 30초씩만 대답해 주시면 딱 될 것 같은데요. 경기 중 광주제일고향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외친 배재구 야구부에 대해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내려졌습니다. 중징계 해야 된다 이런 쪽이 있고 역사 교육이나 이런 따끔하게 이렇게 가르치면 되지 이렇게까지 중징계를 해야 되냐 이 좀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김수인 평론가님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중징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급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수들 간에도 이게 잘못의 경중이 있을 수 있고
1: 네네.
2: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먼저 가장 중하게 책임을 물려야 되는 것은 그 야구부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선수들의 중징계부터 먼저 이렇게 뜨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징계가 적절한지를 떠나서
1: 네.
2: 어른부터 책임을 지우도록 그렇게 공론화했었어야 된다. 이걸 좀 강조드립니다.
1: 그래요. 어른들을 책임지우는 게 먼저다 말씀하셨고 김기웅 대변님.
0: 좀 모든 것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1: 네.
0: 자기 진영에서 얘기한 부분 민간인 때리고 경찰도 때리고 그런데 그 5.18 때문에 했다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한 거는 결국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웠고 그다음에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은 뭐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전제가 되는 게 저는 조금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스타벅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질 장아찌의 막장 행태라고 좌표 찍어서 공격했는데 고의성이 드러난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제가 어떻게 보면 예단에서 출발했다. 이거는 저는 5.18 유족이나 호남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거를 과도하게 정치권이 이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잘잘못을 따져야겠지만 네. 우리 미래 세대 그 친구들이 잘못은 했지만 미래 네.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몰수하는 거잖아요. 이건 좀 과한 면이 있다 봅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호진이는 척추측만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정을 시작해야 하지만 치료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호진이 네는 아픈 가족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당뇨와 간 기능 저하로 일을 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유방절 제술과 림프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늘 약냄새로 가득한 집안, 하루하루 통증을 견디고 있는 호진이. 지금 호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척추 보조기와 보행 교정 깔창이지만 제작 비용만도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성장기인 지금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에 가족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호진이가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퇴근길 갑작스런 소나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지역에 산발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60, 그 밖에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에 밀려서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는데요. 내일 밤부터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 오전부터는 점차 남부지방, 밤에는 충청 남부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 밤 사이에는 수도권으로도 장마구름이 영향을 주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는데요.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 대전 21도, 대구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1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한일이었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3.2% 오르며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석유류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충청권 첨단산업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이 39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을 AI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봉쇄 집회 27일 만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 진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투표지와 투표함 등이 훼손 없이 보관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별적 대우가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스피가 8% 가까이 급락하며 7,6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발 반도체 투자 둔화 우려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영정 사진과 야유가 뒤덮인 새벽 공항. 침묵 속에 입국하는 관계자들. 한국 축구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잡은 지휘봉이었지만 홍명보 감독은 또 한 번 조별리그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불명예 사퇴했습니다. 감독 선임 논란부터 경찰 수사, 정몽규 회장 책임론까지 대표팀 귀국 이후에도 논란은 그라운드 밖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축구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부터 메스를 대야 하는지 정윤수 스포츠평론가이자 성공회대 교수 김한수 KBS 기자와 집중적으로 진단을 해봅니다. 정윤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자, 이번 북중미 월드컵 대표팀 1승 2패로 조별리그 탈락했습니다. 최종 34위 역대 최악의 성적 남겼습니다. 참사라고까지 불립니다. 이 부진한 성적의 네. 원인은 교수님 뭐라고 보세요?
4: 아, 정말 그로부터 며칠 지나면서 네. 이런 인터뷰나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3: 그러니까요.
4: 그리고 비판도 많이 하고 또 홍명보 감독 개인에 대한 쏟아지는 여론도 다 지켜보면서 네네. 우리가 이때쯤에는 정말 그 16강 대진표나 잘하면 또 8강 간다 이런 네. 얘기를 할 때였는데
3: 사실은 오늘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네. 오늘 이제 김한수 기자하고 전문가 하고 그거 하려고 뭐 어떤 얘기를 주로 물어볼까 그렇죠. 하고 있었죠. 네. 네.
4: 우리 상대가 프랑스냐 아르헨티나냐 브라질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는 상황인데 네. 매우 안타깝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34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네. 32강에 탈락했다 그러는데 사실 48강을 탈락한 거죠.
5: 그렇죠.
4: 32강은 그렇죠. 못 올라간 거죠.
3: 못 올라간 거죠. 네.
4: 그럼 48강은 이번 대회 처음으로 설정된 그 리그가 되는데 엄밀하게 보면 지역 예선에서

0: 탈락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48강에는 진출했으나 그러니까 48강부터 하게 되다 보니까 지역 예선에서 아시아 지역 예선의 조별에서 뭐 모두가 쉽고 만만한 팀은 전혀 없습니다만
1: 네.
0: 어느 정도만 하면 나 월드컵은 나갈 수 있었던
1: 그러니까요.
0: 조건이 있고요. 나가서 네. 이제 멈추게 됐는데 기술 분석, 전술 분석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협회를 중심으로 한 행정의 동맥 경화증이 있지만
1: 네.
0: 당장 경기 세 경기를 보면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전술 부재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네. 홍명보 감독이 어떤 플레이를 했을 때 좀 성취가 있으면 그걸 잘 안 고치려는 그런 성향이 있으세요.
1: 네.
0: 그래서 울산 HD 현대 HD 울산 팀을 이끌면서도 이 정도 성취 또 이런 플레이가 지금 가능하다. 그러면 리그 전체를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1: 영어로 하면 약간 플렉서블하지 못하다.
0: 네, 그걸 또 이렇게
1: 예.
0: 번역을 해서 하면. 임기응변이나 적응력이나 네. 창의성이 없다 이렇게까지 되는데 실제로 그렇군요. 첫 번째 경기를 순조롭게 끝나고 나니까
1: 네.
0: 그다음 멕시코 경기도 같은 스타일이었고
1: 네.
0: 거기서 지고 나니까 남아공전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선발 출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형식을 그대로 유지했단 말이죠.
1: 네네.
0: 그래서 전술부재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간단히 핵심을 드리면
1: 네.
0: 상대팀 분석을 여의치 않게 했다.
1: 상대팀 분석이 부족했다.
0: 네, 그럼요. 축구는 상대방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체코 다르고 멕시코 다르고 남아공 다르거든요. 특히 마지막 경기 남아공이 결정되자 남아공에 대한 전술 분석은 물론이고 주요 키플레이어 주요 선수들에 대한 파악이 좀 되지 않아서 수비라인 미드필드 이하 수비라인에서 어느 선수를 누가 어떻게 막아야 될지가 허둥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1: 그래요. 네. 자 김한수 기자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구체적인 전술이 미흡했다는 문제점 지금 네,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건지 어떤 수비를 하려고 했던 건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제 눈에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 우리가 뭐 이기거나 비기기는 해야 되는 그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전반전에 벤치에 그 앉혀놓은 그 선택을 했거든요. 그 선택을 한 이유는 뭘까요?
2: 뭐 사실 선발 출전하는 게 가장 좋았죠. 근데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32강을 염두에 두고 토너먼트를 염두에 두고 체력 안배를 시키거나
1: 네.
2: 아니면 후반에 조커를 활용해서 게임 체인저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술이 섰을 수도 있어요.
1: 네네.
2: 근데 이제 사실 왜냐하면 벨기에 루카쿠 선수라든가 또 아르헨티나도 심지어 3차전에서는 메시를 후반전 20분 이후에 기용을 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것을 기본을 바꾸게 되면 파격을 하게 되면
1: 네.
2: 기본적으로 우리 편 내에는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소통이 있어야 네. 우리가 뭘 바꾸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좀 이상해 보였냐면은 앞선 남아공의 두 경기를 보게 되면
1: 네.
2: 멕시코전에서는 전반 9분에 실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코전은 전반 6분에 실점을 했어요. 뭔가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탐색전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전반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전까지는 살피는 듯한 느낌. 자기 걸 구사하지 못하는 느낌이어서 사실 그때 오히려 시험 뭐랄까 공격을 해서
1: 네.
2: 선취점을 올렸다고 한다면 훨씬 더 쉽게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0번 양보해서 손흥민 이재성 선수를 그때
1: 네.
2: 쓰려고 했었다. 그래서 이제 오영규 선수하고 황희찬 선수가 사실 이번 대회 그 조별리그를 보면 일본이나 미국 같이 양쪽 측면을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선제골을 뽑는 양상이 있어서
1: 네.
2: 그거를 흉내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진짜 황희찬 선수가 마구 돌파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1: 네.
2: 자꾸 막히고 하다 보니까 오영규 선수까지 가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 역할을 다시 이강인 선수가 하다 보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없는 상황, 이재성이 없는 상황에선 막아야 할 선수가 한 선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에게 몰려있게 되고
1: 네.
2: 그러면 그런 게 풀리지 않았다면 전반전에라도 선수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2: 빨리 대응을 했어야 됐고.
1: 전반을 다 흘려보냈어요.
2: 네. 그리고 후반도 마찬가지였는데 후반에 많은 팬들이 지금 화가 나고 하는 것들은 마지막에 우리 왜 흔히 이제 오히려 홍명보 감독이 94년 미국 월드컵에서 마지막까지 하면서 중거리 슈팅을 터뜨리잖아요.
0: 그렇죠.
2: 네. 그렇게 말하는 그 젖잘싸 느낌을 줘야 되는데 우리 선수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심지어는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홍명보 감독이 일부러 져서 3위들이 누리는 와일드카드에서
1: 네.
2: 거기

0: 있어서 선택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억측까지 나온 상황이 발생했던 걸 보면
1: 네.
0: 우리 선수단은 물론이고 팬들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이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전술의 부재, 전술의 네. 실패라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리고 교수님.
2: 네.
1: 홍명보 감독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똑같은 얘기인데 네. 우리가 이제 이강인 있고 뭐 김민재, 황희찬 있는데 이상하게 첫 체코전 이후에는 두 번째 멕시코전도 그렇고 이제 남아공전도 그렇고 공격 템포가 이거 네. 무너진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예. 막판에 정말 얘기되는 어떤 센터링도 없고 아주 인상적인 장면 없이 남아공은 정말 끝났거든요.
2: 네.
1: 그 어떤 전술적 한계 이거는 뭐라고 보세요?
2: 이 전술적 한계를 멀리까지 복귀하면
1: 네.
2: 홍명보 감독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이제 그 감독을 맡았었고요.
1: 예, 예.
2: 그때도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같은 일이 반복되다시피 그때도 경질 또 어떤 감독의 중도 하차 등등을 네. 겪다가 그럼 홍명보 감독이 그런 국내파로서 한번 맡아보자 해서 네. 브라질로 갔어요.
1: 네, 네.
2: 이번에도 뭐 클린스만 사태 뭐 거치다가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제 선임이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2014년 대회 때 알제리를 한번 잡으면
1: 네.
2: 그 다음에 16강이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오히려 알제리 때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5-2로 지는 그런 네.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전술의 부재가 그때도 나왔는데 그때 알제리 감독이 했던 얘기가 홍명보 감독 또는 한국 팀의 경기는 선수 개개인의 체력과 그 기술이 매우 뛰어나지만 창의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2년이 흘렀어요.
1: 네.
2: 그럼 12년이 흐르는 동안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2002 멤버들의 전반적인 활동 양상을 보면 유럽의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뛰어난 선수 또는 월드컵이나 그 클럽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이후에 테크니션이나 TSG, 네. 경기 분석이나 또는 지도자, 코치부터 쭉 밟아나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1: 네, 네.
2: 그리고 자격을 계속 취득하면서 예를 들면 P급 지도자로서 국제대회에 설 수 있는 네, 그런
1: 프로페셔널의
2: 과정.
1: 준말이죠. 예, 예, 예.
2: 그렇죠.
1: 네, 네.
2: 그런 과정이 5년 내지 10년을 거치면서 한 명의 지도자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1: 네.
2: 그 과정을 홍명보 감독은 패싱했거나 조금 다른 방식으로 통과했다. 네. 첫 번째가요. 그러니까 급변하는 선진 축구를 항상 필드 속에서 체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 네.
2: 이번 대회에 보면 좀 의외적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경기 시작 지점이 있는데
1: 네.
2: 이거는 사실 2025년에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시작했는데요.
1: 네.
2: 경기 시작할 때 킥오프 하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럼 우리 선수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다가 이제 공격 타이밍을 네. 살펴보는 건데 이번 대회 두 경기인가에서 킥오프 하자마자 전방 그 상대팀 코너 플랙 구석으로 빵 차서 아웃시켜버립니다.
1: 네.
2: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10명이 골키퍼 제외한 10명이 그 앞으로 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럼 상대팀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스로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2: 거기서부터 축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극단적인 전진 압박이 2026 월드컵에서는 아주 두드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2: 우리 남아공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킥오프하고 나서 1분 30초가량
1: 네.
2: 적어도 1분 이상
1: 네.
2: 우리 수비라인 세 선수가 공을 세 명이서 주고받았어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 거죠.
1: 네.
2: 그러니까 현대축구 특히 스피드와 공간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어떤 지점을 찾아내는 게 현대축구의 가장
1: 맞습니다.
2: 핵심이라면 그걸 찾아내기 위한 선수들의 플레이도 미숙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축구를 빌드업 해오는 홍명보 감독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고요.
1: 그러니까요.
2: 두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1: 네.
2: 이러한 우려가 사실 2025년 10월 10일 브라질과의 평가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가전을 할 때
1: 네.
2: 그때 억수같이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1: 네. 네. 네.
2: 브라질한테 0-5로 졌어요.
1: 네.
2: 평가전이지만 네. 감수했습니다만 그 비가 억수같이 올 때 안첼로티 감독은 비를 다 맞으면서 피치라인 바깥에 딱 서 있었어요. 그리고 3-0, 4-0 되고 있는데도 한 골이라도 더 넣으려고 안첼로티 감독은 계속 작전 지시를 합니다.
1: 그래요.
2: 그때 우리 코치진들은 벤치에 다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1: 비 안 맞고. 예.
2: 뭐 비 안 맞고까지는 제가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비를 안 맞으려고 앉았다기보다는
1: 네.
2: 이 상황에서 무엇을 지시하고 어떻게 선수 변화를 줘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이 좀 느렸거나 부재한 상황으로 보게 된 거죠. 그때 네. 경기를 마치고 나서 안첼로티 감독은
1: 한국 적극성이나 간절함이 좀 부족해 보이네요. 네.
2: 그거 더하기 네. 한국의 3백 문제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1: 네.
2: 그게 이제 8개월 후에 이렇게 드러나버린 거죠.
1: 예. 예, 예. 자, 요거 잠깐 짚고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로 갈게요. 네. 홍명구 감독 현지에서 멕시코 현지에서 질의응답 받지 않고 입장문만 읽고 사퇴했습니다. 김 기자. 국민께 실망될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은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2: 네. 네.
1: 그러면 질문에도 성실히 응하고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아. 이게 패장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걸어 나올 때도 말 시키면 정말 화를 버럭낼 것 같은 표정으로 이제 나오고 저 한 손에 손 꽂고 나오고 자 그 인성이 오히려 저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거를 방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전반적으로 기자회견 전후로 어떻게 보셨어요?
0: 사실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제 박선호 현재 축구팀장에 가 있는데
1: 네.
0: 뭐 이 상황에서 뭐 한국 시간으로 자정이 넘긴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사실 나올 게 하나밖에 없어요. 거취 표명.
1: 네.
0: 그래서 다들 아 그러면 이제 거취가 결정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 홍명보라고 하는 감독 이전에 우리에게는 뭐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라는 선수로서의 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홍명보의 시대가 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모습이 이제 뭐랄까 어떻게 보면 거만하게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강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제 네. 태도로 보게 되면 불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끝까지 강해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뭐 네, 그런 자의식 자의식의 발로였을 텐데 이왕이면 거기에 아까 이제 저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레벨의 코스를 밟았다고 한다면 네. 거기에 그 감독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 감독으로서 아까 이제 안첼로티 감독도 얘기하셨고
1: 네.
0: 이번에 우루과이의 비엘사 감독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그 모리아스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패장이지만 패장의 상황에서 팬들도 납득시키고 자기 선수들도 다독이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깔끔하게 뒷정리를 할 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대화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고 그리고 나갔을 때 태도 그런 것을 보였을 때 글쎄요 한편으로는 그 그렇게 되면 항상 이게 선임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네. 사람을 왜 선임을 해서 이렇게 하냐고 했는데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쉽고
1: 네.
0: 특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까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 사실 그 홍명보 감독도 돌아보면 98년 이제 그 차범근 감독이 이제 네덜란드에 5-0 네. 졌을 때 본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전술이 없고 저 선배한테 뭘 배울 게 없다라는 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지금 있는 후배들이 대표팀 후배들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아, 내 전술의 부재 또 나의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겠구나라는 네. 것을 실감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척 아쉽습니다.
1: 선임 과정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2024년 7월 이임생 기술이사와 빵집 면담
2: 네.
1: 뭐 선임 과정 석연치 않고 공정성 논란을 안고 출발했어요. 자 최선의 최고의 감독을 우리가 뽑기 위해서는 그 절차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2: 네.
1: 이런 교훈을 남긴 셈인데
2: 네.
1: 자 지금 어떤 선임 절차는 어떻게 평가하시며 이게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2: 네. 바뀌는 과정은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평가부터 하자면 이 축구의 의외성이나 돌발성, 즉흥성 네. 또 어떤 경기에서 어떤 상황에 의하여 골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종합하더라도 우리는 패배했거든요.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은 결국 투명하고 아주 진지한 어떤 과정을 다 거친 후에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우리가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1: 네.
2: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빵집이라는 것이 이제 젊은 축구 팬들한테는 아주 그 조롱의 표현으로까지 활용될 그렇죠. 정도인데
1: 네.
2: 사실 심야에 그렇게 한 것이 맞고요. 그런데
1: 네.
2: 그 이전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을 때의 과정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국내에서 보여줬던 지나치게 자유로운 자기 나름의 고유한 방식을
1: 네.
2: 통제하지 못한 점
1: 네.
2: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수들끼리 그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자꾸 경기력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선수들의 핑계를 댔던 점 등등 때문에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러면 클린스만 선임할 때 이거 불투명성 때문에 이번엔 제대로 하자 그랬으면 제대로 하는 과정 거쳤었어요. 그래서 몇몇의 감독이 PT도 하고 가서 현지에서 면담도 하고.
1: 제시 마치도 있었죠.
2: 예, 지금 네. 캐나다 감독으로 네. 지금

0: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 해당자 없음 한 다음에 국내파 해서 국내파는 그 과정을 밟을 때부터 이미 언론 축구 전문 기자들 사이에서는 홍명보로 가기 위한 알리바이를 쌓고 있구나라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선수들이 뛰지 않습니까? 예. 김민재, 이강인, 뭐 손흥민 얘기를 합니다만 그 외 이재성, 황인범, 황희찬 같은 선수들도 벨기에라든지 잉글랜드에서 최고의 그 과정에 있어요. 그럼 그 최고의 과정에서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나날이 토론하고 나날이 시뮬레이션하고 나날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수준에서 유럽의 명문 클럽이나 빅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지도자들이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공부하는 모습, 전술 분석, 어떤 전술을 깨기 위해서 카운터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을 거의 매일같이 스터디하다시피 해오던 선수들이 지금
1: 이거 뭐지?
0: 홍명보 네. 감독 체제에 왔어요. 네. 그래서 그 기자회견이나 공항에서의 태도가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그 단면만 가지고 저 양반이 좀 인성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평소에도 선수 우리한테 그런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평소에 선수들한테 만약 저렇게 한다면 선수들이 저는 이번에 이렇게 띕니까 저렇게 띕니까 너랑은 이렇게 한다 그리고 수비 라인을 이렇게 맞춘다 필드에서 중앙에서 황인범이 올라갈 때 양쪽에서 이렇게 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과연 할까라는 우려까지 갖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우려가 단지 짐작이 아닌 이유가 사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코치 분이 계세요. 포르투갈 코치 분이 계신데 주앙 네. 아로소 이분이 네. 작년 말에 인터뷰를 했고 올 봄에 밝혀진 인터뷰 내용에 보면 필드에서 전략 전술과 선수들의 어떤 플레이를 네. 일일이 짜고 지시하는 건 나다. 나고 홍명보 감독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또 감독이라는 어떤 위치로서 또 한국인이 모두가 존경하는 축구 영웅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감독 역할을 하고 있지 전술이나 선수들과의 그 소통은 내가 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죠. 네. 저게 뭐지 그래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다 돌아보니까 진짜 그랬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 기자회견이나 이런 몇몇 단편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 실제로 평소에도 그랬을 것 같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거나 희망하는 감독의 상은 아니지 않는가.
1: 그러니까요.
0: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 그래요. 이 질문은 김한수 기자한테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끝없이 공부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치열하게 소통하고 이게 다 매우 중요하고 그 절박함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자 우리 축구협회 그 2023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축구협회가 승부조작 범죄 축구인들 기습 사면하려다가 철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비판을 받아온 그 축구협회의 기준 원칙 이런 거 다 실종됐고 클린스만 사태 이어졌고 홍명보 뭐 파동 선임 파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쭉 이어집니다. 이 축구협회의 불통 행정 뭐 무능 행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 그 뿌리라 그래야 되나 이게 어디부터 문제가 잘못돼 있는 겁니까 지금?
2: 처음부터 잘못된 거겠죠.
1: 네네.
2: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협회들의 대부분이 네. 뭐 경기인들이라든가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관에서 주도하는 형식으로 짜여지고 그다음에 네. 이제 협회장을 모셔오는 형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대가에서 옛날에 정몽준 축구협회장 그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영입을 하는데도 또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양궁과 흔히 이제 비교를 합니다.
1: 그렇죠.
2: 양궁과 펜싱 같은 경우에 지원은 하되 관여하지 않는다.
1: 그 같은 현대가가 하는데. 네, 그렇죠. 네.
2: 그렇게 돼서 일부에서 저도 사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라다 보면 너무나 한 곳에서 오래 하지 않냐. 근데 오래 해도 잘하면 그냥 놔둬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이제
1: 그러니까요.
2: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그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해요. 근데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서 축구인들이 모여서 결속을 해서 지금같이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또 그 안에 또 파벌이라는 거 저희 밖에서는 뭐 보기 힘든
1: 대학 파벌이 또 있다면서요.
2: 어떻게 보면 다들 국가대표고 다들 축구에 일을 했는데 카르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서 막 표면화되고 어떤 그 카르텔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중요한 자리를 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의견을 내지 못하고
1: 네.
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고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저거 되고요. 이 카르텔 때문에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 뭐 제시 마시나 이런 감독들이 있는데
1: 네.
0: 우리가 그 바로 눈앞에서 놓친 감독이 하나 있습니다. 거스포엣이라고
1: 예.
0: 전북현대 감독을 했는데 그 전북현대 감독 거스포엣을 뽑는 과정에 관여했던 이제 그 정유석 대표를 이제 만난 우연찮게 만나서 얘기를
1: 예.
0: 해본 적이 있어요.
1: 예.
0: 이제 그분이 중남미에서 그 현대자동차 중남미에서 그 뭐 이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스페니쉬가 능해서 인터뷰를 직접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
1: 네.
0: 거스포엣은 대체 축구의 철학이 뭐고 어떻게 대표팀을 운영할 거고 이런 그 전북현대를 운영할 거고 근데 와서 우승시켰잖아요 결국은
1: 예.
0: 그때 프레젠테이션한 내용들이 현실에 맞았고 그대로 물론 시차가 있긴 했지만 차곡차곡 진행되어지면서 그 한마디로 뭐 무너졌던 뭐 한때는 승강의 위기까지 있었던 전북현대가 우승을 해서 다시 전주산성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1: 네.
0: 만들어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축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까
1: 네.
0: 했던 그런 만약에 우리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한 곳에서 한마디로 해당자 없다, 합격자 없다라고 떨어뜨려 버렸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걸 냈다고 한다면 일단 우리의 그 시험 그 통과 과정에 실패한 거죠.
1: 그렇죠. 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임생 이제 전력 강화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눈물 로고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쯤 국내 감독이 하는 것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2 한일 월드컵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비쇼베츠라고 하는 외국 감독이 들어와서 히딩크가 꽃을 피우고 뭐 디그 아드보카트 감독을 포함해서 마지막 벤투까지 굉장히 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와서 그들의 축구와 우리의 축구를 결합하는 것들을 성공해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2002 한일 월드컵의 성과를 이루고 한마디로 선수로 성공하고 또 프로팀에서 성공한 감독이 국가대표를 맡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어야 된 거죠.
1: 그러니까요.
0: 예. 진짜 우리가 말하는 프로의 세계에 사는데 프로페셔널한 뭐 전술도 가지고 본인의 것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 한국 축구의 틀은 내가 이렇게 바꿔갈 거고 우리 축구협회는 이렇게 만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선수도 따라줘야 되고 팬들도 응원해 주세요. 이게 맞았어야 되는데
1: 네.
0: 출범하는 순간부터 누구를 왜 저렇게 뽑았어. 팬들은 사실 국가대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가 회장 나가, 대표팀 감독 나가.
2: 사실 씁쓸한 풍경이죠.
0: 예,
2: 가슴 아프고.
0: 그거는 예, 사실 예. 21세기 예. 한국 축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1: 그러니까요.
2: 저는
1: 자,
2: 여기에
1: 네네, 교수님.
2: 이렇게 추가하고 싶은데요.
1: 예.
2: 지금 정몽규 회장하고 또 집행부가 있고요. 또 이사진이나 또 부회장님도 쭉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그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고대 파벌, 뭐 카르텔 이런 게 있는데
1: 예, 예.
2: 사실은 그건 많이 희석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거보다 축구인 순혈주의가 축구를 망치고 있다.
1: 아, 그게
2: 생각합니다.
1: 더 큰 문제다.
2: 예, 저는 그게 더 크다고
1: 예.
2: 생각합니다. 우선 축구인 순혈주의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 기자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물론 필드에서 뛰어보지 못했고 6만 명이 지켜보는 데서 그 긴장감을 느껴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이제 요한 크루이프 같은 그리고
1: 네.
2: 아르셴 벵거 같은 명장들이 유럽 축구연맹이나
1: 네.
2: 개별 국가 축구협회 또
1: 예.
2: 클럽들을 수많은 사회적 전문가들을 다 융합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1: 네.
2: 물론 거기서 가장 핵심은 축구인들이죠. 근데 이 축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나 또 축구 전술이 가지고 있는 아주 미세한 어떤 변화들을 축구인 순혈주의로 딱 장벽을 치는 순간 거기서 선후배가 되고 그 축구인 순혈주의라는 게 가장 윗단에서 그 아래로 가면 이제 어느 급까지 선수를 했느냐. 청소년 대표 여기 낄 자리가 아니야. 대표,
1: 네.
2: 대표는 뛰었어야 여기까지
1: 네.
2: 오지. 그런 다음에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대학 나왔냐. 이렇게 해서 뭐 무슨 대학 파벌까지 얘기가 되고
1: 있는데. 인재풀도 적어지거니와
2: 네.
1: 그 뭐라 그럴까 자기끼리 나눠먹기가 된다 이거죠.
2: 그리고 축구과학이라든지요.
1: 네.
2: 축구전술이라든지 축구산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변해서 그 산업 전체가 커져야 되는데
1: 네.
2: 그냥 축구인이냐 아니냐라는 것만으로 해서 매우 협소하게 축구협회의 행정이 이렇게 가니까 불통이라든지 소통 부재가 특히 언론이나 팬들을 대하는 태도가 2, 3년 전부터 굉장히 폐쇄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1: 아, 그래요?
2: 그리고 뉴미디어라든지 새롭게 떠오르는 많은 젊은 팬들의 어떤 시장 같은 걸 무시하면서 예를 들면 그쪽으로는 보도자료나 이런 것도 안내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1: 그러니까요.
2: 이 FIFA에서도 그렇고요.
1: 네.
2: 특히 IOC에서도 그렇고 2005년에서 2020년에 이르기까지 각국 스포츠 기구는 굿 네. 거버넌스를 해야 된다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이 굿거버넌스가 회계나 경영상의 투명성이나 민주성뿐만 아니라 네. 축구가 그 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연계되어 있느냐.
1: 아주 중요하신 말씀이죠. 예,
0: 축구가 그 사회의 다양한 상식이나 다양한 이론들을 계속 접목시켜가면서 축구 산업도 키우지만 축구 문화나 축구 가치 이 속에서 축구 전술의 어떤 풍부함까지 계속 키워나가느냐.
1: 네.
0: 이 속에서 각국 축구협회가 발전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토록 좀 아쉬워하면서도 이렇게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일본 축구협회의 장기 로드맵을 보면
1: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0: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아, 반드시 그렇군요. 들어가 있지.
1: 거기서 차이가 나는군요.
0: 우리 목표는 차기대 월드컵 16강인데 그러려면 어떤 감독이 와야 돼. 요 앙상한 어떤 매듭만 있는 게 아니라 축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여기서 산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과학이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 축구 해봤어 안 해봤어. 볼 네. 차봤어 안 해봤어. 이런
1: 국가대표 해봤어 안 해봤어.
0: 예, 그걸 예. 훨씬 넘어서서 축구를 국가적 산업과 에너지로 빌드업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걸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는 아마 뭐 경험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또는 작은 성이지만 요 성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 문호를 열지 못하고 있다.
1: 축구인 순혈주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 그냥 네. 골목대장 역할하면서 그 변화하는 어떤 세계의 거대한 흐름에는 지금 외면을 하고 있군요.
0: 제가 단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네.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임생 전력강화위원장이
1: 네.
0: 홍명호 감독을 선임하면서 발표했던 기자회견에서의 모습이나
1: 네.
0: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1: 네.
0: 이렇게 지목되어서 발언했던 때의 그 전반적인 워딩이나 태도나 감상 등을 이렇게 보면 축구 선배에 대한 보호를 하는 언어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1: 그래요. 예.
0: 전력강화위원장다운 어떤 그
1: 자신있게 자기
0: 예.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은 적임자다. 뭐 12시에 무슨 빵집 앞에 만나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 그냥 밤새서 얘기해봤는데 이 양반 준비됐다. 우리는 결정했다. 우린 이쪽으로 간다.
1: 그런 당당한 모습이 없었어요.
0: 없었죠.
1: 그냥 선배들이나 보호하려고.
0: 예, 그래 보였습니다.
1: 자, 교수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역시 이제 그런 뭐 회장이 누구니 축구협회 회장이 누구니 감독이 누구니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그거보다는 더 폭넓게 봐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해 주셨는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참 역할이 큰 것 같아요.
0: 당연히
1: 그래서
0: 그렇죠.
1: 회장 선임의 지금 절차라든지 구조 회장 선임의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현 상황
0: 네.
1: 이런 것들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겁니까?
0: 지금은 이제 대의원 제도에 의한 간접선거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200여 명 안팎의 대의원을 이제 선임해가지고 당연히 뭐 선거 투표 행위 자체는 이제 비밀 보통 선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 셈인데
1: 네.
0: 그런데 축구협회도 그렇고 대한체육회 산하 여러 협회의 선거에서 당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시도 축구협회장이라든지 또 프로축구연맹 각 연맹이나 각 협회 지역협회 등등
1: 네.
0: 하면 거기서 한 40분 50분 정도가 이미 포지셔닝이 되고
1: 네.
0: 그다음에 대의원을 이제 이렇게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최근에 어떤 뭐 보도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 네, 네.
0: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 정문규 회장이 거의 압도적인 180표 가운데서 거의 뭐 90% 이상을 차지하고 이렇게 됐는데
1: 네.
0: 근데 지금 문제는 그 과정보다 현재 그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1: 네.
0: 정몽규 회장이 월드컵이 열리는 마치면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1: 네.
0: 그리고 현재 상황상 퇴임은 이제 그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습니다.
1: 저는 솔직히 사임한다는 얘기가 네. 축구계를 다시 시작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누가 밀고 들어오지 이런 좀 의심도 들더라고요. 솔직히.
0: 네. 예. 한간에는 이제 예. 계획 있는 사임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그 예. 계획 있는 사임이라는 게 아직은 추론 과정이지만
1: 네.
0: 그 절차를 보면 그렇긴 합니다. 왜냐하면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회장이 사임을
1: 예.
0: 할 경우
1: 예.
0: 그 선거는 6개월 이내에 이렇게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다 떠나서
1: 네.
0: 사임하면 바로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1: 그래요.
0: 그러면 가을에 선거를 한다고 하면 지금 그 선거 기간이라든지 선거 방식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축구인이나 국민들에게 난 이런 회장으로서 CEO 회장으로서
1: 네.
0: 또는 뭐 가치지향의 회장으로서 이런 걸 해보겠다라는 과정을 밟을 만한 시간 여유도 없습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현재의 틀 내에서

0: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은 분이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은 절차상 지금 합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저는 유예해야 된다. 이 절차를 유예해서 네.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리고 문체부가 관리감독하는 네. 어떤 체제에 있고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형식적 절차를 지금 막 따져서 절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빨리 후임 회장을 기존 대의원 제도 방식으로 빨리 하자라고 네. 하기보다는 임시체제로 좀 6개월 이상을 가더라도 많은 축구인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거의 직접 선거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 틀을 좀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야 잠시 어떤 임시대행 체제의 불안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10년, 20년 갈 수 있는 토대를 쌓을 수 있다.
1: 대계를 위해서. 네. 예, 그런 말씀이시죠. 자, 김한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도 뭐 철저한 원인 규명, 네. 스포츠 행정 최신 언급했고요. 그 문체부 장관도 철저한 조사하겠다 했는데 어떤 정부 입장에서 관 사이드에서 좀 이거를 쇄신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분일까 여지 이런 거는 어떤 겁니까?
2: 사실 보면 관이 개입하는 건 뭐 세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개입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단체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민간단체를 어떤 틀에 넣어서 정부 조직처럼
1: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2: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약간 좀 전체주의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면 현실은 되게 명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더십의 문제가 있고 지휘관을 네. 잘못 뽑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인사가 만사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개혁에 가까운 수준을 해야 되고 최혜영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은 거기에서 특별 감사를 포함해서 가진 조치를 다 취하겠다. 그런데 네. 사실은 아까 이제 대한체육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번 정부가 구상하는 스포츠의 비전이 뭔가부터 천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협회가 이런 걸 잘못해. 그러니까 이걸 고쳐. 이거는 정말 언발의 오줌누기죠. 요거 조삼모사 바꿔가지고 해봤자 네. 시간을 투여해야 된다는 말씀이 제가 동의를 드리는 게 60일 안에 뽑게 되면 분명히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특별감사나 할 적에 이번 케이스만이라도 많은 함의를 모아서 전문가 집단의 토론을 거쳐서 새로운 것을 한번 만들어보는 계기가 되라 이렇게 마련을 해서 가져가지면 좋을 것 같고
1: 좀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2: 근데 이제 네. 또 이게 너무나 또 왜 정부에서 주장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IOC나 FIFA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국가에서 너무 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너무 개입하는 거야. 자율성을 해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자격을 제한을 둔다든가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것보다는 축구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축구인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축구는 이런 거여야 돼. 근데 사실 약간의 좀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지금 이제 그 상임 상근 부회장으로 와 있는 또 이제 오신 분이 이제 이용수 예전에 그 기술위원장입니다. 네. 네, 네, 네. 우리가 1998년에 네덜란드에 지고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둔 상황에서
1: 저희 해설위원도 하지 않았어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한국 축구가 거의 어떻게 미래를 마련해야 되느냐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거스 히딩크라고 한 뭐 감독으로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선수로 보면 이렇게 이름값이 떨어지는 네.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 와서 다시 네덜란드 축구를 접목을 하고 한국 축구가 기술이나 이런 것에 집중할 때 체력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월드컵 사각이라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때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변했을지 아니면 그때 그 중심을 지키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 의사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몽규 협회장이 이제 사임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대행 체제로 책임을 져야 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고대 라인이라고 했는데 그 고대 라인 축구 선수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축구 전체를 한번 모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가서 한때 한국 축구의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에서 구해낸 이용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마지막 이게 한국 축구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떤 텃밭을 다지고 간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그 공론회장을 마련해 준다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200명의 대의원 말고 많은 축구인들이 참석해서 네. 또 축구인들 말고 또 많은 스포츠계나 뭐 문화 전문 이런 곳에 참여해서 어떻게 팬들하고 호흡을 하지? 어떻게 또 미래의 선수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걸 만들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네. 아직 뭐 사실 요즘 보면 하루하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축구는 위기고 곧 내일 문 닫을 것 같고 이러다가는 안

0: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차분차분히 찾아보면 미랄 같은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선수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렇게 엮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지금 당장에서 뭐 특별 감사를 해서 어떤 사람에게 뭐 그래 너 지금 법을 위반했으니까
1: 처벌하고
0: 너 그동안 우리가 준 돈 갖고 뭘 못했으니까 뭐 반환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럴 때 진짜 미래지향적이라는 것. 한국 축구를 위한 미래지향이라는 게 뭔지 비전이라는 걸 뭔지를 심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래요. 지금 김한수 기자가 미래지향 뭐 좋은 얘기 하셨고 교수님이 또 축구인 순혈주의 깨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거의 끝낼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씩만 드리면 거기에 그냥 합쳐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교수님. 결국 대대적인 인적 쇄신 구조개혁 없이는 한국 축구 미래가 없다. 이런 게 이제 확인된 셈입니다. 축구계 내부 카르텔 깨고 투명한 지배구조 만들고 혁신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2: 저는 김한수 기자님의 의견에 절반 동의하고 또 절반 또 좀 반박하면서
1: 아,
2: 이렇게
1: 예, 예.
2: 마무리를 해드리자면
1: 네네.
2: 저는 우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언론의 변화를 보다 보니까
1: 네네.
2: 정부에서 그런 조치를 했단 말이죠. 대통령도 언급하고
1: 그러니까요.
2: 장관이 이렇게 하니까
1: 네.
2: 일부 스포츠 전문 기자분들이 스포츠는 순수한데 정치권에서 너무 개입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1: 네네네.
2: 그러면서 이제 그 축구협회가 자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축구협회는 현재 자정할 능력이 있었다면 지난 클린스만 때 또 그 이전 때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1: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2: 네, 최근 2년 동안 6번이나 사과했습니다.
1: 네네.
2: 사과의 연속으로 2년의 행정을 해왔는데.
1: 그리고 저 감독이 4년 동안 4명이었다면서요.
2: 네네. 예.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해쳐졌다. 근데 그런데 자정 능력이 해쳐졌으면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강하게 해도 되느냐. 물론 그렇진 않죠.
1: 네.
2: 그렇진 않은데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축구협회가 경찰의 대대적인 그 조사를 받고
1: 네.
2: 갱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0: 한국 축구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축구인들이 내세워야 되는 것이지만 네. 축협도 자정 능력이 없고 문체부는 지금 감사나 조사 위주로 접근하다 보면 올 여름 가을에 소동만 일으키다가 다시 고인물이 차분해지는 그런 상황밖에 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본 축구협회의
1: 어떻게 해야 되는
0: 미래를
1: 거예요,
0: 진짜 봐야 됩니다. 네. 일본 축구협회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구 전략 기술의 향상을 통한 월드컵에 그 모리아스 감독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예, 꿈이 뭐냐 우승이다 이럴 정도로.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5월 20일 지금으로부터 두 달 전 월드컵 열리기 한 달 전에 유럽 축구연맹하고 일본 축구협회가 MOU를 맺었습니다. 네. 그 MOU는 뭐 유럽의 선진 기술을 일본에 투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본 축구협회가 축구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향상하고 지역 공동체를 다시 한번 형성하고 지역 소멸이 되어 있는 작은 마을들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이야. 유럽은 축구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공동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일본 축구협회는 월드컵 몇 강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축구 또는 스포츠를 통해서 쇠락한 사회를 활기 넘치게 하기 위한 가치 실현을 축구의 가장 목표로 두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축구협회나 문체부는 당연히 이 스포츠나 축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역동성이나 활기나 쇠락함들을 또는 고립과 불안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축구를 새롭게 비전을 세워야 된다. 문체부는 그걸 우선 했으면 좋겠다.
1: 접근 방식이 보니까 차원이 다르군요. 네네. 자, 김한수 기자께도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새벽에 공항에서 한국 축구 죽었다. 이제 팬들이 분노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역설적으로 아 역시 국민들이 아직 한국 축구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현장 기자로서 우리 김한수 기자가 무너진 한국 축구가 팬들에게 다시 신뢰주기 위해서 축구협회와 축구인들은 지금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2: 사실 이번에 문제가 축구협회 폐쇄성 또 임원들의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의 독단성이 빚은 참사잖아요.
1: 네.
2: 그러면 열어야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전문가와 함께 팬들과 함께 하나 되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축구인만이 아니라 이영표 해설위원이 그런 얘기했어요. 모든 행정은 축구인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축구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원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숭고한 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1: 네.
2: 사실 아까 첫 회장 얘기하면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건 저건 내가 해야 돼 하시는 분들 아직 있거든요.
1: 네.
2: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위기한 축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 위기의 한국 축구 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지혜를 발휘한다는 그 말씀까지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 레터 브리핑 윤슬기 연합 인포맥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달 물가가 또 크게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섰습니다.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세요?
1: 네, 가장 큰 원인은 국제 유가 상승 때문인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3.2% 올랐고요. 네. 2023년 11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를 이어간 건데요. 배경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로 석유류 가격이 24.7% 오르면서 네. 전체 소비자 물가의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렸고요. 휘발유는 23% 넘게 올랐고 경유는 33%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0: 그래요.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먹거리 물가 지금 정확히 어떻습니까?
1: 네. 먹거리 물가도 전반적으로 다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농축산물 네. 가격은 지난해보다 3.2% 올랐고요. 대파 가격은 37% 넘게 뛰었고 쌀값도 10% 이상 올랐습니다. 축산물 가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달걀, 수입 쇠고기 가격이 모두 올랐고요. 축산물 전체 상승률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산물도 고등어 등을 중심으로 3% 넘게 올랐고 환율 상승으로 수입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컴퓨터와 대형 승용차 같은 공업 제품 가격도 올라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0: 네. 자, 한국은행은 다음 달엔 물가가 좀 더 진정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1: 네, 한국은행은 6월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크게 올랐지만 7월에는 상승폭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데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효과도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이 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경기 회복으로 소비가 살아나면 수요가 늘면서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좀 당분간은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계속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0: 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1: 네. 오늘 국내 증시는 하루 종일 매도세에 짓눌렸는데요. 네. 코스피가 전거래일보다 7.89% 급락한 7,64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어제 그러니까 8,300선을 넘었던 지수가 하루 만에 7,600선대로 밀려난 건데요. 장 초반 낙폭을 줄이면서 한때 8,100선까지 반등하기도 했는데 네.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8,000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장중에 7,616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상황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장중 한때 900선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결국 866.72에 마감하면서 900선을 내줬습니다.
0: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가장 큰 원인 뭐로 지목되고 있습니까?
1: 네. 아무래도 미국 반도체주 급락 때문인데요. 네. 간밤 미국 증시가 마이크론과 AMD,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넘게 하락했는데요. 이런 충격으로 오늘 국내 반도체주가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삼성전자는 9% 넘게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14%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기와 SK스퀘어 등 반도체와 AI 관련 대형주들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큰 만큼 관련 종목들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지수 전체도 크게 흔들린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한성숙 국무총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 일성 그러니까 가장 강조한 메시지 뭐였습니까?
1: 네. 한성숙 총리는 국정운영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했는데요.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혁신 경험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두 활용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한 총리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진단했고 기존 방식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자, 부동산을 찾다 보면은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는 또 공인중개사 과태료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1: 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단순 실수와 고의적인 허위 광고를 좀 구분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끝난 매물을 바로 삭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요. 이게 문제는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예외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입원하게 될 경우도 있고 가족상을 당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를 바로 내리지 못해도 같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국토부는 이런 점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하기로 한 겁니다.
1: 그래요. 그럼 뭐 어떤 시점을 좀 이렇게 단서를 달 것 같은데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는 거예요?
0: 네. 삭제 시한이 좀 보다 명확해졌다라는 건데요. 기존 규정엔 계약이 끝난 매물을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해석의 여지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 혼란이 있다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는 등록관청 등이 우편이나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를 요청한 날부터 3일 안에 광고를 내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겁니다.
1: 그래요. 자, 차를 운행하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실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4만 대 넘는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어떤 차들이 대상입니까?
0: 네, 국토부는 국내외 6개 자동차 업체가 제작하거나 판매한 38개 차종 모두 14만 6,505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상 업체는 BYD 코리아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스텔란티스 코리아,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현대자동차, 볼보 자동차 코리아입니다. 결함 내용도 차량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부는 안전 기준에 맞지 않은 문제가 확인되기도 했고 또 다른 일부는 부품 내구성 부족이나 소프트웨어 오류가 원인이었습니다. 운전자분들은 자신의 차량이 대상인지 확인한 뒤에 무상으로 수리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신의 차가 대상인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리콜 대상에 내 차가 포함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0: 네, 아무래도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동차 리콜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차량 번호나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결함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제조사가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요. 다만 차종별로 리콜 시작 시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비만 치료제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을 맞은 뒤 이상반응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0: 네. 이게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관련 신고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3년 4개월 동안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 사례가 모두 1,147건이었습니다. 증가 속도가 눈에 띄고 있는데 지난해 접수된 사례는 462건으로 이게 작년보다 94% 넘게 늘었거든요. 네. 올해도 4월까지만 이미 187건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주사를 맞은 뒤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 고 신고한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소비자원은 최근 비만 치료제 사용이 크게 늘어난 점도 이런 증가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신고가 늘었다고 해서 모든 사례가 약물 자체의 문제로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주의보를 발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어떤 주사에서 이상 반응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지 또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들 하고 있습니까?
0: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사례는 독감을 비롯한 예방접종이었는데요. 네. 전체 27%가량인 314건이 예방접종 관련 신고였습니다. 그 다음이 비만치료제로 210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비만치료제 증가폭이 매우 컸습니다. 2024년엔 관련 신고가 6건에 불과했는데 작년엔 116건으로 19배나 늘었고요. 네. 진통제 주사 관련 사례도 8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증상으로는 복통 같은 소화기 이상 이 많았고 이어 오한이나 발열, 구토, 호흡곤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 연령대별로 뭐 신고 내용이 좀 달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소비자들이 꼭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습니까?
0: 네, 영유아 65세 이상 고령층에선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네. 반면 20대에서 40대에선 비만 치료제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위해가 발생한 장소를 보면 병원이나 의원 같은 의료기관이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는데 최근에는 환자가 직접 집에서 비만 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집에서 발생한 사례도 4건 가운데는 1건을 꼴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엔 정해진 용량과 투여 기간을 반드시 지키고 보관 네. 방법도 정확하게 따라야 하는 거고요. 조사를 맞은 뒤에 복통이나 호흡곤란, 심한 발열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참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불거진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재고 측이 광주일고 측에 직접 사과하려 했는데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0: 네.

0: 제고 측에서 직접 광주일골 찾아가 사과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뭐 교직원과 야구부 학생, 학부모가 방문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일골 측이 아직 학생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날 방문이 미뤄진 것으로 요청됐고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 돌로레스 오리어던의 오디너리 데이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족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퇴근길에도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60, 그 밖에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의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부터 밤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경북 북부 내륙에도 5에서 30mm 정도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7.5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낮았는데요. 내일은 다시 30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고요.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습도 높은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 대전 21도, 대구 20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1도, 춘천과 광주, 대구 29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다시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오늘 코스피가 8% 가까이 급락하며 7,6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낮 거래 종가보다 90전 오른 1,550원 80전을 기록했습니다. 봉쇄 집회 27일 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들을 차별 대우한다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보고서가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순회하며 첨단 산업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충남을 찾아 AI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의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8% 가까이 급락하며 7,6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국내 증시가 미국발 반도체 투자 둔화 우려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곽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코스피가 7,648.0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사이 7.89%, 655.3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전거래일보다 4.46% 하락한 채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하락 흐름을 바꾸진 못했고 7,600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8,000선을 내준 건 지난달 11일 이후 15거래일 만입니다.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섰고 기관도 순매도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개인은 홀로 순매수하며 매도 물량을 받아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증시 급락의 배경에는 미국 기술주 약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AI 투자 선두주자인 메타가 남는 AI 연산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AI 인프라 투자 속도가 둔화하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예상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습니다. 긴밤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는 9% 넘게 떨어져 30만 전자가 깨졌고 SK하이닉스도 14% 넘게 하락하며 210만 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도 매도세가 몰리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낮 거래 종가보다 90전 오른 1,555원 80전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1: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2% 오르며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석유류 가격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3: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2%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3월에 2.2%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월 들어 2.6%로 높아진 뒤 5월부터는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진 건 석유 때문입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7% 오르며 전체 물가를 0.9%포인트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러우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이후 내려간 국제유가와 이에 따른 국내 석유 최고 가격 인하는 아직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석유류를 뺀 공업 제품 가운데서는 컴퓨터의 가격이 22.2% 오르며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들어 크게 오른 메모리와 저장장치 가격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농축수산물은 3.2% 올랐습니다. 달걀이 10.3% 올랐고 국산 쇠고기가 7.5%, 돼지고기는 4.5% 정도 값이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 물가 대책에 따라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은 6월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봉쇄 집회 27일 만에 현장에 들어가 상황을 확인한 건데요. 이 현장조사를 앞두고 집회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일부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이 오늘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 진입했습니다. 봉쇄 집회 27일 만입니다. 여야 국조특위

0: 위원들은 현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인했습니다. 투표함 380여 개와 기표된 투표지 247만여 장은 잠금장치가 있는 사무실에 보관되고 있었는데 이를 둘러본 위원들은 훼손 없이 보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원들은 투표지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며 선관위에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보관 장소에 보안을 강화하거나 더 안전한 제3의 장소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개표소 내부로 진입할 땐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들면서 소란도 빚어졌습니다. 진입을 막을지를 두고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2천여 명을 투입해 현장 안전을 관리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1: 한국에 쿠팡 등 미국 기업들을 차별 대우한다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인 표적으로 삼았다며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우정화 기자입니다.
2: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십 년간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며 최근 차별적 대우가 심해졌다며 쿠팡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제한적이며 해킹 피의자인 한 직원의 일탈적 행동이라는 그동안의 일방적인 쿠팡 주장을 담으며 한국 측이 정부 차원의 전면 공세로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또 다른 논란이었던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도 국정원 지시를 받았다는 쿠팡 측 주장을 대거 인용했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전혀 지시하지 않았다며 반박해왔습니다. 특히 쿠팡 등 미 기업들을 향한 차별은 무역 합의를 직접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미 의회와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1: 지역별로 순회하며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를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충남을 찾았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등 4대 첨단 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AI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3: 서남권에 이어 진행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이 39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IT 소재 부품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구축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AI 시대의 미래 성패는 AI를 구동하는 소재와 부품에 달려있기 때문에 삼성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강력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메가특구 지정 등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1980년대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했던 순간을 언급하며 이 회장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새 도약을 선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견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중심을 넘어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차별, 소외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가장 효율적인 입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물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환회동에 같이 화낸다면 그 동네가 발전이 되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기업들을 압박해 강제로 투자하게 하는 건 구태라며 그렇게 하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22대 국회 후반기 일부 상임위원회 구성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를 소집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김대중 정신을 배신했다며 이대로는 협조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4: 민주당은 당장 다음 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현안이 시급하고 장마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 주도로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빨리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는데 국정과제 관련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부가 있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상임위 구성 강행에 항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이유가 뭐냐, 무의미한 고집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모여 2시간여 논의 끝에 이대로는 협조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더 강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적통 논쟁을 겨냥한 듯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김대중 정신을 민주당이 배신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국회 일정 전면 거부나 국민의힘 목 7개 상임위를 수용하고 원내에서 싸우는 방식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1: 불면, 우울, 불안 증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해외 직구로 판매되는 이른바 멘탈 케어 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위해 성분 등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 식품 중 수면 유도 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과 우울감, 불안, 증세 치료 효과를 표방한 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 표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울감 등의 치료 효능을 표방한 8개 제품에서는 리튬 등 전문 의약품 성분과 함께 식품의 사용이 불가한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가 해결사 해리케인을 앞세워 콩고 민주공화국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벨기에는 이번 대회 최고의 역전 드라마를 선보였습니다. 오늘의 월드컵 소식 이성훈 기자입니다.
5: 축구 종과 잉글랜드는 경기 시작 7분 만에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에 끌려가던 잉글랜드는 해결사 해리케인이 후반 30분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4분 전 해리케인이 또 한 번 골망을 흔들며 역전 골을 뽑아냈습니다. 잉글랜드는 해리케인의 연속골로 2-1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해리케인은 이번 대회 5골로 6골의 메시, 은바페와 함께 득점왕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벨기에는 세네갈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합류했습니다. 세네갈의 2-0으로 끌려가던 벨기에는 후반 41분부터 연속골을 뽑아내며 2-2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동점골의 주인공 틸레만스가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넣어 기나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의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벨기에는 보스니아를 2-0으로 꺾고 16강에 오른 개최국 미국과 8강 진출을 다툽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1: 지난달 29일 피파랭킹 10위의 축구 강국 독일이 파라과이와의 32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월드컵 조기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이 현지 수사당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독일 축구협회 비리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베를린에서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6: 지난달 29일 월드컵 32강전에서 파라과이에 패해 조기 탈락한 독일 대표팀은 곧장 짐을 싸 미국을 떠났습니다. 독일에 돌아온 뒤 기자회견도 취소한 대표팀과 감독을 대신해 노이엔도르프 독일 축구협회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도 충격을 받았다며 월드컵 조기 탈락의 원인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16강 진출에 실패한 뒤 이틀 만에 독일 수사당국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축구협회 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2024년 유럽 축구선수권대회 당시 축구협회가 주도해 만든 운영사가 개최 도시 공무원들에게 티켓 수천 장과 호텔 숙박권을 뇌물로 뿌렸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관 150명이 압수수색에 동원됐는데 현지 언론은 월드컵 탈락 이틀 후라는 조사 시작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월드컵 성적 부진으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번 수사가 사퇴론에 휩싸인 축구협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술과 소통 능력 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나겔스만 대표팀 감독도 축구계 인사들로부터 경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엔 2024년 한국 대표팀 감독에서 경질된 클린스만 감독도 가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홍명보 전 감독이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했지만 정몽규 회장 등이 무시했다며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에 대해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해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배임이라며 국민 세금임으로 문제 여부를 따져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단체가 제기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는 어제 시청역 불법 노숙에 이어서 오늘 출근길 탑승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간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해당 단체에 대해서 9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증거인멸 행위로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경감은 살인사건 사흘 뒤에 장윤기의 자취방을 정리하며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인 리얼도를 무단으로 가져다가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경감은 또 장윤기가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보관해 오다가 살인사건 이후 시골집에 내려가 태운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오는 6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모두의 생리대 시범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공공생리대 자판기는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 500여 곳을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청년 미래적금 누적 가입 신청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22일 가입 신청을 시작한 청년 미래적금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오늘 오후 1시 기준 201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적금 상품입니다. 가입 신청은 내일 오후 6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으며 28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구는 오늘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세대 노후 공동주택으로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년 넘게 재건축을 추진해왔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팀이 당시 실무자였던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을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후 백 전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3년 국토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선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소유한 강상면으로 바뀌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지만 국토부가 종점 변경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게 오는 8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13 비상계엄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대법 판결입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경기 북동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60mm, 충청과 호남, 경북에 최대 40mm, 경남은 최대 20mm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에는 내일도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30에서 80mm 정도 비가 내리겠고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48개국으로 확대된 무대에서조차 조별리그 탈락한 한국 축구. 홍명보 감독은 사퇴를 했지만요. 이 국민들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많이 실리고 있는데요. 경찰이 관련 수사에 나선 상황, 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과연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스포츠 정신이 가장 빛나야 할 고교 야구 경기장에서는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는 이 혐오의 구호가 터져나와서 또다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스포츠계가 마주한 이 씁쓸한 단면들을 어떻게 개혁하고 바로 잡아야 할지 오늘 세 분의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리적 쟁점을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변호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1: 네, 정지웅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1: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또 KBS 일라드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과연 시민들은 우리 축구대표팀의 이 북중미 월드컵 경기 조별 예선 통과 실패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계실지 유재희 리포터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6: 전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봤거든요. 밤새면서 다 봤는데 전술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교체 타이밍도 좀 많이 아쉬웠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남아공전에 손흥민을 선발로 투입을 안 하고 교체 출전에 한 거에 대해서 의문을 좀 많이 가졌고,
7: 전적으로 감독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옛날 사람들 운영 방식으로 운영한 것도 잘못이고, 그 많은 해외 원정 선수들을 데리고 그것밖에 못했다는 거는 진짜 해명을 한 건지 사과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태도 자체도 무책임하고 이 선수들 기용에 있어서의 실책은 피할 수 없는 잘못이거든요.
8: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선택을 한 건가에 대한 의문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원인이 감독 선임부터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이 맞춤 전술을 짜지 못했던 그 감독이 문제인 건지 일단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9: 너무 좀 화도 나고 감독의 전술 부재가 너무 보이는 경기여가지고 축구협회의 일단 판단 미스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때는 국민 영웅이었던 홍명보 선수 시절의 그 선수가 아니라 감독으로서의 자질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10: 개인적으로는 축구협회가 조금 많이 쇄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가 생각이 들어요. 투명하지 않은 것 같은, 좀 투명성을 좀 높이시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계신 높은 분들이 조금 물갈이가 되지 않으면은 매번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1: 네, 시민들의 의견 듣고 왔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거의 네, 한쪽 의견으로 모이고 있죠. 네. 네,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좀 많이 분노하셨고 특히 전술적인 문제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아, 이번 홍명보의 경기 결과에 실망을 넘어서 좀 많이 분노까지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진행자로서는 최대한 감정을 네, 누르고 싫지 않고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 좀 이야기 먼저 들어보죠. 먼저 손정혜 변호사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4: 네, 일단 이번 상황은 슬픈 예감이 사실 틀렸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1: 그게 맞았죠.
4: 예상한 불합리하거나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예상이 맞았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분노하거나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두 번째라는 점에 있어서
1: 네.
4: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아, 처음이니까 괜찮아, 다시 잘해보자 이런 응원을 할 수 있는데, 두 번 기회를 진짜 어렵게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점에 있어서 비난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1: 네.
4: 일단 우리나라의 이 축구 축구와 관련한 문제에 관련해서 이 벤투 감독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제자인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가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다. 다시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즉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홍 감독을 비롯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는 사안 같았는데요.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무엇을 다시 세팅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3: 사실 현재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은 역대 최고이고
1: 역대 최고였죠.
3: 조편상 당시에도 A조 편상 되면서 최고의 조편상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1: 맞습니다.
3: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했는데 2차전 멕시코전부터 약간 초짐이 좋지 않다가 특히 3차전 남아공전 때는 이렇다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조별리그 전체 경기를 두고 봐도 가장 재미없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 정도였는데 일본 축구 대표팀의 역량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어릴 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축구에 관해서만큼은 일본이 도저히 한국을 뛰어넘을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탄함이 들었고 이 논란이 촉발된 계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당시 이임생 전 기술이사가 내가 책임지겠다는 공언을 했었던 적이 있고
1: 네.
3: 홍 감독도 현지에서 사퇴하면서 다 감독 책임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그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책임이라는 말도 공허하게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이야기해볼까 하거든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정지훈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 주실까요?
5: 예, 축구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1: 맞습니다.
5: 그 이상입니다.
1: 그래서 혼을 담아서 응원하잖아요.
5: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체코전 그날 승리했을 때 다들 그냥 몸이 아주 가볍고 보는 사람들마다 아주 밝은 표정으로 마주보면서 인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 네.
5: 그런데 이제 멕시코전하고 남아공전을 보면서 전 국민이 아마 크게 우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그 시점에 초등학교에서는 애들한테 그걸 TV를 틀어줬거든요.
1: 학교에서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5: 학교에서 보여줬어요.
1: 네.
5: 그래서 그 초등학생 한 초등학생이 제가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아니 치고 있으면 공격수를 투입을 해야지 왜 수비수를 투입을 하냐.
1: 아이들이.
5: 네. 네. 그 차라리 감독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면서
1: 네.
5: 초등학생들도 아는 것을 왜 그 감독분은 모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렇죠.
5: 예.
1: 모든 국민들이 다 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실망했던 부분은 뭐 스포츠잖아요. 스포츠니까 게임이고 질 수 있죠. 당연히 질 수 있는데 홍명보 감독의 그러니까 이제 전 감독이죠 이제 기자회견 장면 때문이었다라고도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일절 받지 않았고. 나갈 때 뭐 주머니에다 이제 손을 넣고 나가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일본이 이제 브라질에게 졌을 때 감독이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 이런 부분과 엮여서 굉장히 비난의 화살이 더 많이 날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귀국장에서도 일절 인터뷰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손종희 변호사님.
4: 네. 오늘도 뭐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1: 네.
4: 근데 사실 사안의 어떤 중대성, 심각성 국민들의 상실감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이 동감하지 못하는 측면의 인터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결과론적인 비판은 지양해야 되지만 곳곳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전술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거나 실제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럼 사실은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과 관련한 철저한 어떤 반성과 국민들에게 조금 죄송하다는 마음의 표현이 있었어야 되는데
1: 네.
4: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양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지금 계속 추정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 나온 것은 감독과 선수 간의 내부 부의 어떤 분란이 있었다 이런
1: 네.
4: 이야기가 있었고요.
1: 네.
4: 두 번째는 이강인 선수가 경기 도중에 선수 들어와야 된다.
1: 이재성 선수 들어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4: 그 현장에서 선수 간과 감독 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나 전술에 대한 공유도 되지 않았다.
1: 네.
4: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는 홍명보 감독이잖아요.
1: 네.
4: 그런데 여전히 조금 책임 회피 발언과 인터뷰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익힐 수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 사과하는 모습,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책임 책임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 인터뷰에서도

0: 연봉을 20억씩 이제 나라의 세금으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봉사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사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좀 반감이 큰 단어들이지 않겠습니까?
1: 예, 그 네. 인터뷰 관련해서 제가 아주 놀랐던 점은 이 패배의 원인을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전술이나 이런 것을 경기에다가 투입을 했다고 그러면 내가 이런 이런 전술로 했는데 그 전술이 안 먹혔다. 아니면 이 전술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어떤 사정 때문에 이게 안 됐다.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다면 그거는 역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전술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0: 네네. 예. 전술이 뭐 전혀 우리가 느끼기에 저게 이제 대표팀에서 나올 수 있는 전술이 맞는가 이런 그렇죠. 의문을 들게 했던 경기가 예. 아, 있었죠. 뭐 멕시코전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제 남아공 경기도 그렇고. 자,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홍명보 전 감독이. 뭐 근데 공항에서나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아끼셨잖아요 라는 질문에 말을 아낀 게 아니라 제가 할 얘기는 다 그 전에 했고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고 그거는 제가 기자회견에서 미리 써오신 거 읽어서 말씀하시고 라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밤새도록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제 써온 거죠. 국민들이 저한테 뭐 궁금한 게 뭐가 있겠어요 라는 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 궁금한 거 엄청 많거든요 정말. 저 앞에 계시면 한 30까지 물어보고 싶어요. 왜 계속 3백을 썼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질문들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고 기자분들도 오죽 답답했으면 저희 KBS 기자분이 단체로 식중독 걸리지 않았냐라고 뭐 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 예, 예, 맞습니다. 예.
0: 감정을 싣지 않겠습니다. 네. 한 발 자꾸 물러서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터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2: 사실 한 인간으로서 보자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네. 당시 국내에 들어오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국민적 불만이 팽배해 있고 여야 정치권 모두 들어오는 즉시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에서 네. 들어오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두려움까지 느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대표팀을 이끌던 감독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을 향해서 죄송하다는 한마디 정도는 하고 떠나는 게 마땅한 도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조차 하지 못한 채 두려움을 안고 떠나는 모습이 책임을 지는 수장다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 기조라면 즉 어떤 말을 해도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의 기조라면 이번에도 굳이 인터뷰는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0: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2: 네. 그와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뭐 언변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고 논란을 불어일으킬 만한 발언을 할 것이라면 굳이 인터뷰를 자제하고 관련된 조사에 적절하게 임하면서 나중에 회고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수순이 옳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논란을 촉발시키는 인터뷰를 함으로써 그 비판 수위를 더 당겼다는 점에서 여러 행동, 일련의 발언과 행동 자체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만약에 여러분의 의뢰인이라면 홍명보 감독이 어떤 말을 그러니까 인터뷰 이런 인터뷰를 방금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 기자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1: 지금 같은 상황에는 네. 아주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 준다면 석고대죄를 해야죠.
0: 석고대죄를 해라.
1: 네.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0: 더 머리를 숙여라.
1: 네, 그렇게 예. 했어야죠. 이게 네네. 너무 대비되는 장면이 정작 손흥민 선수는 들어오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들어왔어요.
0: 그렇죠.
1: 이게
0: 예.
1: 너무나도 이렇게 이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아는 상황에서 너무 대비되는 장면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는 어떻게 의뢰인에게 의뢰인이라면 만약?
3: 네 같은 의견입니다. 네.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많더라도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표현과 발언보다는 국민들에게 기대를 했는데 실망시켜서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결과가 참담하다. 이 부분에 관련한 진정어린 어떤 의사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방어적 표현입니다.
0: 네.
3: 내가 이래 이래 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고 선수 교체해서 잘 됐고 근데 이번에는 안 됐을 뿐이에요. 야 이거는 변명으로 보일 수 있고요. 변명이 필요할 때도 있고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하시는 날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너무 어처구니 없이
0: 지금은 아니다.
3: 네. 네. 너무 실망하는 결과가 있었잖아. 이럴 때는 국민들을 위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네, 공감할 네, 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감이 없었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이 태도라는 건 마음의 자세인데 2년 전에 국회에서 보여줬던 태도가 있어요. 그때 선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 불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때 보여줬던 어떤 그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보여줬던 태도와 지금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 그 태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법리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시간을 많이 좀 썼는데 본격적으로 법적인 쟁점들 짚어보죠. 그러면 문제는 벌어졌고 일은 이렇게 나왔고 인터뷰도 이렇게 했고 대국민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 선임 직후부터 다수의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었고요. 오늘 또 시민단체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강요 협박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을 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우선 이 내용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2: 지난 2024년 홍명보 전 감독이 선임된 직후에 시민단체가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0: 네.
2: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8건의 고발 사건이 종로 경찰서에 배당되어 있다가 당시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였지만 관련 행정소송 결과 등을 지켜보기 위해서 수사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0: 네.
2: 올림픽을 넘어서서 월드컵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이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가지고 가 앞으로 수사를 진행할 상황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행정소송 결과는 문체부가 축구협회 관련돼 징계 요구를 하였는데 축구협회가 적절한 징계 요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복을 한 사건입니다.
0: 네.
2: 그렇지만 법원은 문체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임생 전 기술이사가 추천한 절차 자체가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행정소송도 축구협회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그 사이에 아시는 것처럼 정몽규 회장은 월드컵 이후 퇴진을 선언했고 홍명보 감독 역시 이미 사퇴한 상황입니다. 일정 부분 신분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경찰청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0: 그렇습니다. 경찰은 2024년 7월 사건을 배당받아서 주요 피고발인 조사를 상당 부분 마쳤는데도 2년이나 지났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과도한 수사 지연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3: 수사 지연이 맞죠.
0: 수사 지연이 맞습니까?
3: 보통은 수사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요. 재판보다 수사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데 행정소송이 1심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 어떤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행정소송도 지켜보고 국정조사도 지켜봐야 된다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 절차에 임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고 까다롭고 어려운 수사입니다. 유죄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0: 네.
3: 유죄가 아니라면 또 불기소, 그러니까 불송치라는 결정을 과감하게 내릴 필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수사를 그냥 계류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심정의 비추어는 좀 다소 늦었다. 그래서 경찰청이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절차를 범죄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범죄와 별개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이냐는 다른 관점이지만 절차는 빨리 진행시키는 게 수사기관의 책무인데 다소 늦었습니다.
0: 그렇죠. 결론이 나와야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예 그런 결론조차도 안 나고 수사는 제대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3: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일단 수사가 진행되는데 수사가 제대로 지연이 안 되니까 또 각종의 고발 사건들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0: 네.
3: 상황이거든요. 결론을 내려줄 건 빨리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사회적인 혼란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에서는 조속하게 수사가 뭐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일단은 관련해서 정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0: 네.
3: 관련된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0: 이거 너무 안일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 아닐까요? 예를 들어 16강에 진출을 했고 32강에 진출했어요.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거 그냥 덮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좀 지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제가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1: 그러니까는 이거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6강 올라가고 패배를 안 했으면 이제 이렇게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지 않을 거니까 그땐 계속 뭉개고 있었겠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지금 검찰은 수사권을 지금 다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 안 주고 경찰한테 지금 수사권을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경찰에 수사권을 다 몰아줬을 때 네. 과연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수사권을 다 받게 될 거니까 경찰이 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0: 거기까지

0: 불공정성 그리고 정당성이 없었다는 문제입니다. 이 네네. 수사는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 선임 절차가 공정했느냐, 적법했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줄 만큼의 투명한 절차였는지를 밝혀달라는 게 이 수사 절차의 핵심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네. 측면에서는 선임 절차부터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고 본 국민들이 결과마저 이렇게 실망스러우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결과 때문에 분노하기에는 신중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뭐 패배할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0: 그런데 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지나오면서 결과마저 이렇게 되니까 힘든데 수사기관은 제 역할을 안 하고 있었다는 점이 또 안타까운 상황이죠.
2: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1: 그렇죠.
2: 이게 사실은 종로서에서 하다가 서울청으로 올렸는데 이 사건의 사이즈나 난이도가 종로서에서 못할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국민들한테 경찰청 입장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서울청으로 올리는 약간 쇼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경찰에 네. 대한 좀 질문 좀 한번 드려볼게요. 행정상 위법과 형사상 범죄는 별개의 문제라고 경찰이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형사 책임을 가를 핵심 기준을 이건 뭘로 봐야 됩니까?
3: 이 사건에서 가장 주된 혐의는 업무방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업무방해군요.
3: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누구로 상정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1: 네.
3: 감독 선임 과정에 일정 부분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축구협회 전체 의사가 어쨌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1: 이임생 전 기술이사 말씀하시는 거죠?
3: 축구협회 전체가.
1: 전체가.
3: 그렇다면
1: 예.
3: 누구도 피해자가 없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설정해야 하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구협회 감독 선임 절차는 일단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를 피해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를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면 개별 위원들을 피해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상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네네.
3: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나 위력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도저히 검증할 수 없는 속임수를 사용했다든가 자료를 조작 했다는 위계가 존재한다든가 나아가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일정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력이 존재하여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일단 피해자를 누구로 상정할 것인지 문제를 선결 문제로 해결해 두고 나아가서 위계나 위력이 존재하는지를 다음으로 따져보아야 드디어 형사 범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럼 피해자를 누구로 설정을 같은 이제 기술 이사진을 피해자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3: 사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 전체를 피해자로 설정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1: 네네.
3: 이사회를 피해자로 설정하거나 적어 또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 개별 위원들 내 생각은 달랐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내 의사 결정에 따라서 내 의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적절한 의사 기회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이 수준에 이르러야 피해자로 취급받게 됩니다.
1: 근데 실제 언론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선수 출신 뭐 기술 위원이 있었잖아요.
3: 그렇습니다.
1: 그분이 피해자로 설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3: 그렇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 관여자가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개진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러야 하고
1: 네.
3: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적절하게 개진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위계나 위력 수준이어야 합니다. 즉 따라와 적절하게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따라간 수준이라면 실제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수준이라면 형사범죄라고 할 수 없고
1: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면
3: 위계나 위력이라고 해서 따르지 않으면 일정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1: 너 자를 수도 있어
3: 있다든지 그 정도
1: 뭐 이런 말이 나오면
3: 예. 아니면 자료를 조작한다거나
1: 네.
3: 외국 감독들과 접촉을 해봤는데 외국 감독들은 다 도저히 안 된대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1: 사실 그게 아닌데.
3: 이 정도 속임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절차의 불공정성을 기본 전제 사실로 하고 피해자를 누구로 설정할 것이며 위계나 위력이 행사되었는지 따져보아야 할 항목이 많다 보니까 형사범죄는 그만큼 요건이 더 엄격한 것이죠.
1: 네.
3: 이 정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제는 행정소송에서 물론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 범죄 구성 여건에 맞는 사실관계 설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1: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이 됐잖아요.
3: 네네네.
1: 그렇다면 그 지금 말씀하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이게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3: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1: 않아요?
3: 절차 위법성 인정된다고 곧바로 형사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절차 위법성은 기본적인 전제 사실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위계 위력 피해자 설정이 이루어져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1: 실제로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뭐 외국인 감독을 거의 뭐 이제 선임을 하려고 했었고 그분도 뭐 PPT를 엄청나게 준비를 했는데 위에서 뭐 고대 출신이 아니라 무시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2: 그러니까 2024년에 문체부 자체 감사 결과가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임생 그 당시에 기술

0: 터지는 채용 비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채용 비리 사건의 법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1: 채용 비리와 네. 유사하다. 네.
2: 오인 착각 부지라는 예. 단어로 이 범죄 구성 요건을
3: 그 뭐예요? 어렵네요.
2: 그러니까 위계는 건 거짓으로 속임수를 쓰는 거니까 네네. 누가 오인하거나 착각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업무를 정상적으로 못하게 한다라는 개념이죠.
3: 네.
2: 그래서 사실은 수사는 진행할 수 있는 단서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무 방해죄는 고의 범죄. 그러니까 절차로 위반할 때도 이게 고의적으로 어떤 업무 방해의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그런 측면이 아니라면 사실은 과실로 좀 부주의해서 협회일이 행정이 주막 구구식이라서 이런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을 뿐 우리는 업무 방해 목적이나 그런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잘해보려고 잘돼보려고 근데 현실이 여건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재량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때에는 홍명보 감독이 제일 우선적이었다 이런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업인들이 옳은 경영상의 판단으로 그 당시에 이게 최선이었다 이러면 사실은 범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해석이 애매하군요.
4: 물론 네. 지금까지의 상황에 비춰보면 범죄 성립까지는 어렵긴 하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수사는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3: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까요?
4: 홍명보 감독은 사퇴했고 네. 정홍규 회장도 사퇴할 예정입니다.
3: 네.
4: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당시에 진술하지 않던 참고인이 드디어 진술을 시작하는 경우도 수사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3: 그러니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 내부 고발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4: 보통 어떤 수사를 진행할 때 참고인들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홍명보 감독은 선임돼 있고 월드컵을 앞둔 시점이라 굳이 내가 나서서 내부 비위는 진술하지 않는 참고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미 월드컵은 끝났고 협회장과 감독도 사퇴한 마당에 사실은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참고인 진술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시 내부 회의 과정에서 관련된 회의록과 일지를 작성한 인물이 추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입을 열지 않다가 사실은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일정한 계파가 전체 축구협회를 창학하는 과정에서 협회장 내지는 유력 인물의 의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압박감을 상당히 느꼈었고 우리는 도저히 검증할 수 없는 외국 감독과의 의사소통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망을 당했다는 진술이 그동안 나오지 않다가 이제부터는 나올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3: 나올 그 가능성이 있다.
4: 수준에 이른다면 네. 그때는 다시 한번 업무방해죄를 제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3: 하지만 지금은 업무방해죄까지는 지금
4: 현재 상태까지는 쉽지 않다.
3: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0: 그런 스모킹건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3: 내부 고발이 네. 이제 뭐 부당한 일을 당하셨다면 나와야죠.
0: 네.
3: 예,
0: 네.
3: 이제는 이 시간은 이제 나와야 될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 그렇죠.
3: 예, 없으면 당연히 뭐 안 나오겠지만요. 네. 그 정명규 회장은 홍명보 감독을 보고받았을 당시에 외국인 후보 만나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있고 스포츠 윤리센터도 고의적인 부당 개입보다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뭐 직무태만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도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배임은 일반적으로 뭔가 배신적 행위를 해서 손해를 입혔다라는 관념으로도 말씀하시는데
3: 네.
2: 우리 형법에서는 재산적 범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업무를 잘못해서 재산적 이익을 내가 가져오거나 또는 제3자한테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구조가 성립해야 되는데
3: 네.
2: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내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이 선임 과정에서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20억이라는 연봉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절차 진행해서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구성을 하려고 하더라도
3: 네.
2: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외국계 감독님들에게 들어가는 연봉과 지원금은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위법한 결정을 했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연봉을 일부러 많은 금액을 몰아주기 위한 행동은
2: 이 사람의 몸값은 10억인데 20억을 네. 부풀렸다. 그런 네네. 문제를 삼을 여지도 있으나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그때 후보진으로 있었던 감독님 중에 외국계 감독님 중에는 뭐 연봉은 비슷해도 지원비 있죠.
3: 그렇죠.
2: 뭐 국내 체류비나 이런
3: 맞아요.
2: 것들
3: 네.
2: 비행기 그 금액이 엄청났다라는 설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특정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세웠다라는 정황은 현재는 없는 거 부족할 수 있을 것
3: 부족한
2: 같습니다.
3: 정황상 이 안에 있는 내용과 증거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성적 부진이 업무상 배임 혐의의 가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0: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3: 전혀 없습니다.
0: 왜냐하면 네. 이거 형법의 대원칙이 행위시법주의입니다.
3: 네.
0: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을 채용할 당시에 그때 무슨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지 사후적으로 뭐 결과가 안 좋았다 이런 거를 가지고

0: 배임의 고의나 이런 것들을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법원은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 총괄 이사가 관여했고 이사회의 선임 권한도 사실상 무력화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책임은 정몽규 회장, 이임생 전 기술이사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2: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업무방해죄를 비롯해서 강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된 1년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나 위력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위계나 위력을 실제로 행사한 자가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몽규 회장, 이임생 전 기술이사를 비롯해서 전력강화위원회 누군가가 실제로 심사위원대로 속이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력을 가하였다면 이때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데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보면 형사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드디어 모든 절차가 완결된 상태에서 내부 고발, 내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 그 관련된 근거를 단순 구두 진술이 아니라 남겨놓았던 문서나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 준다면 이때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고 위계, 위력, 각종 불이익을 암시한 그 주체가 결국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에 이를 것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몽규 회장과 홍명구 감독이 모두 사퇴 의사 밝히면서 수사의 실익이 좀 줄었다는 시각도 있잖아요. 향후 수사가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3: 사퇴 여하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죠. 수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 네. 경제적인 효과는 재발 방지 목적도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누군가 개입해서 이렇게 불투명해 보이는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행정소송 보다 훨씬 강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밝힌다면 앞으로 축협의 어떤 개혁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이 애써 종로경찰서에서 사건을 가져왔잖아요. 네. 결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게 법적인 법리 해석으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예. 언론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인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것인가 이런 거에 한정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주제에 한정해서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 맞아요. 네.
0: 근데 제가 또 이게 또 영화 대사가 나오는데 무엇이 중원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원디? 지금 이 축구협회 전반에 대한 어떤 구체제 이 낡은 체제에서 관행적으로 타성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현이 된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정몽규 개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 뭐 이임생 기술이사에 대한 업무방해 이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축구협회의 구체제를 어떻게 타파하고 새로운 축구협회로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돈은 투명하게 썼는가. 뭐 어떤 여러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할 때 그 임명 과정은 투명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서 형사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런 것들도 지금 논의되는 것 외에서 그런 것들도 처벌할 게 있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총체적으로 한 말씀 네,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 사건이 현재 시점에 비춰볼 때 형사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고발이 이어지는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은 법원도 확인한 상황이고 형사 고발로 인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만큼 사안 자체를 그대로 두고 넘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적인 분노가 집중되고 있고 그 분노의 중심에는 절차의 불공정성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이 기회에 형사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절차의 불공정성은 뿌리 뽑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알겠습니다. 김종현 변호사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3: 돌이켜 생각해보면 축구대표 감독을 선정하는 문제는 대선 후보를 우리가 선정하는 문제만큼의 무게감과 대국민적인 관심사였다라는 점이고요. 그만큼 국민들이 감시하는 눈길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졌을 때 가져야 되는 책임의식 사명감은 축협 관계자들 모두의 공통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1: 네.
3: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2년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뭐가 달라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국정조사도 시작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여줘야 되고 환골탈태해야 된다. 1부터 10까지 다시 원점으로 가서 재검토해야 될 시점 같습니다.
1: 결국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 아닐까요? 니네 바뀌어야 돼. 개혁해야 돼.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 법적으로라도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든 바꾸게 만들고 싶다. 왜냐? 우린 축구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 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말

0: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하지만 너희가 바뀌어야 되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거의 그런 마음 아닐까요?
1: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게 이제 그 홍명보 감독을 보면서 우리 임진왜란 때 선조 같더라고요. 도망치는 임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팀을 보면서 진짜 조총을 든 일본군이 저는 보였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임진왜
0: 그만큼 열심히 싸웠다 일본은.
1: 일본은 어떤 선진 기술을 지금 접목하고 있는 기술. 접목하고 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서해 유성룡 선생님이 뭘 만들었습니까? 징비록을 만들었습니다. 징비록을 요즘 말로 하면 백서입니다. 백서. 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침략을 당했고 우리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우리 이런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모아서 정말 철저한 징비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
0: 징비록.
1: 백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0: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1: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백서는 정치권에서는 별로 안 좋겠어요. 저 요즘에 반응이 안 좋아서.
1: 철저한 백서. 예,
0: 철저한 백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축구협회가 바뀔 수 있는 명확한 무언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까지 좀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은 사실 이런 일은 나오면 안 되는데 홍명보 감독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사기관은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겁니까?
2: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왔는데 네. 이 조별리그에서 떨어진 직후에 올라온 글이었고 재미있는 부분은 다 내가 떠안고 내가 나서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심지어 실명과 생년월일 자신이 이 아내와 딸을 두고 있는 가장이라는 신변 사항까지 밝히면서 글을 올려서 상당히 진지하게 읽힐 정도였습니다.
0: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걸 읽고. 예.
2: 이에 따라서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홍명보 감독 입국 과정에서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기동대를 다소 투입하기도 했었고 팬들과 상당히 거리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조치가 단행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네.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고 이 글도 지워진 상태입니다만 경찰로서는 그냥 넘길 수가 없겠죠. 물론 이와 같은 글 상황에 따라서는 반의사 불벌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입니다만 피해자 의사에 무관하게 경찰로서는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일정한 유명한 게시판인 만큼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언론에 공지되지만 않았지 경찰은 인적 사항을 특정해서 수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 네, 그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나 축구팀들이 1차적으로 입국할 때 많은 분들이 좀 분노에 차서 감정을 드러내시는 것 같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전 월드컵의 홍명보 감독일 때는 사실 호박엿을 던지면서 굉장히 좀 모욕적인 행동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모욕죄입니까?
3: 호박엿을 던지는 건 폭행이 될 수 있고 모욕도 가능하죠.
0: 폭행죄도 성립이 됩니까?
3: 네.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것이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화가 나셔서 별말 할 말 안 할 말 막 쓰시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예.
3: 저희가 분노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분노가 혐오로 번져선 안 됩니다. 분노는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제도, 시스템, 기성세대 대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체육계의 잘못된 가오를 향해서 분노를 하자는 것이지 선수 한 명 한 명, 감독 한 명 한 명 욕해가지고 제도가 바뀌고 사회가 발전하진 않거든요.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수위가 넘으면 다 범죄가 되죠. 폭력이 될 수 있고 모욕죄가 네. 될 수 있고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살해 협박은 협박죄가 될 수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셔야 되지 분노가 잘못된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가서는 본인이 또 처벌받을 염려가 있겠죠.
0: 네, 그러면 축구 경기에 대한 평가를 좀 좀 안 좋은 단어를 섞어서 쓴다든가 욕설을 섞어서 쓴다면 그것도 범죄가 되는 겁니까? 진짜 축구 뭐 땡땡 못하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사람 개인 SNS에 찾아가서 공개적인 그런 SNS에 찾아가서 글을 남긴다면요.
2: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수비수 서령우 선수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이 부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경기 자체를 두고 다소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경기를 못한다는 취지의 표현은 그 표현의 주된 쟁점 자체가 경기 평가에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물론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언사, 모욕적인 언사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2: 이 정도 수준에 이른다면 네.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겠습니다만 주된 멘트 자체가 경기를 제대로 못한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욕설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표현하고자 하는 주된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갈리는데 보통 선수의 경기력을 두고 화가 나서 순간적인 감정에 어떠한 글을 썼다면 그 정도가 욕설로 도배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보통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한번 좀 실수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군요. 법은. 네네. 그럼 그런 건 어떻습니까? 이거 SNS상에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홍명 감독이 버스 탈 때 어떤 한 중년 남성이 야, 뭐 이 땡땡아, 너 어 손을 빼, 손을 빼라니까 왜 손흥민을 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풍자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조회수가 말해서 야, 손을 빼라니까 왜 손흥민을 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뭐가 약간 모욕죄라든가 이런 게 성립이 됩니까?
4: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야.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안 될 것 같아요.
0: 근데 야 땡땡이 욕으로 시작해요.
4: 아 욕으로 시작한다고? 네, 그러면 네, 네, 네. 모욕죄가 될 수 있죠.
0: 아 그럼 모욕죄가 될 수 있군요.
4: 공개적으로 특정을 해서 공연성이 있고 그러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죠.
2: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라 홍명보 전 감독이 처벌을 구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상황에서 굳이 처벌을 구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0: 그렇죠. 여기서 홍명보 감독이 그분을 고소한다 하면 이거는 더 큰 네, 또 기사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결론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 전반적으로 법리 해석이 어떻게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을 때 올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대해서 오늘 한번 변호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로고 듣고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5: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 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정혜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많이 와 있습니다. 도진욱 님께서 경찰대 박성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 잘 들을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경찰대 이렇게 꼭 붙여서 예,
1: 보내주시네요.
2: 아시는 분.
3: 감사합니다.
0: 같은 직군에 계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스쳐 지나갑니다. 아, 그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요즘 경찰대 출신 변호사분들의 몸값이 진짜 많이 오르고 있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3: 제 몸값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크게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4: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 말씀드리면 네. 수사에서 경찰들이 가지는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0: 그렇죠.
4: 수사를 담당하는 변호사님들 중에는 경찰 출신 변호사님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긴 했습니다.
0: 선호도가 높아지긴 네. 했다. 야, 저도, 없는 얘기는 아니군요.
1: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네네.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2711님 송정혜 변호사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기대합니다. 예전에 열린 토론에서 지목전이랑 코너 오래 하셨다고.
4: 6, 7년 이상
0: 그렇다면서요.
4: 장기 출석했습니다.
0: 네네. 저희 프로그램도 이제 제가 진행하니까 또 더 오래 나와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3712님 정지웅 변호사님 지난번에 재밌었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지웅 변호사님의 그 유행어를 해주시는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재밌다고. 네. 오늘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N6T님 변호사분들의 스포츠 분야 토론이라 아주 색다릅니다. 장대현님께서 축구 얘기만 나오면 혈압이 오르네요. 라고 해서 저와 같은 의견을 네, 저도 만약 열린 토론을 집에서 듣고 있었다면 이런 문자를 보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4092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축구계가 부패한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보내셨고요. 강인규님께서 홍명보 감독 스스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다는데 1년에 20억짜리 봉사도 있나요? 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지난 6월 29일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대회 배재고와 광주일고 경기에서 배재고의 일부 선수들이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서 스타벅스 가야지 뭐 이런 좀 안 좋은 말들을 했습니다. 이런 구호를 외쳐서 지역 비화와 5.18 민주화운동 희화화 논란이 불거진 졌는데요. 세 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현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4: 네. 한 지역의 비극적인 역사가 응원가로 빙자돼서 혐오, 차별, 공격의 대상이 된 거죠. 네. 하필 그 응원가를 불렀던 사람들이 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요.
0: 그렇죠.
4: 우리가 혐오가 놀이가 된 이상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인터넷에 밈, 뭐 문화 이렇게 하면 누군가를 놀리는 문화가 있는데 놀리는 대상은 강자가 아니에요. 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뭐 인종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면서 그게 놀이라고 하면 이건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나 침해나 혐오적인 어떤 차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사건의 무게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미성년자들이 행한 행위라는 점에서 무조건 비난만 할 것이냐라는 또 어른으로서의 자성도 깨우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조준 변호사님.
1: 스타벅스 가해지는 5.18 그 탱크데이 때문이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탱크데이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마지막에 어떤 학생이.
1: 아, 그랬군요.
0: 네네.
1: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5.18 당시 희생된 소년 문재학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 아이고, 소년을 네. 다룬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0: 네.
1: 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그 소년 동호의 무덤이 5.18 국립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년이 온다를 보면서 그 내용을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5.18 때 광주를 참배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전남도청에 가면은 전남도청이 새롭게 개관이 됐습니다. 그 5.18에 그 소년이 온다의 그 문제학 그 고등학교 1학년 당시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남도청에서 최후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재고 학생들이 그 현장을 직접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고등학생이잖아요.
0: 네, 네, 그러네요.
1: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지키려다가 또 사망을 했잖아요.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한강에 소년이 온다라는 그 소설을 읽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언행을 한 겁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거를 뭐 징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지만 그 마음 속에서 그 배제고 고등학생들 소년들의 마음 속에서 그거를 느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그런 얘기를 쓸까라는 생각도 물론 스쳐 지나가긴 합니다만 소년이 온다의 그 책의 첫 문장이 전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비가 오려나 보다라는 말이 나와요. 첫 문장에. 그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문제들을 자꾸 조롱의 의미로 쓰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1: 지금
0: 듭니다.
1: 지금 라디오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황현희 진행장님 눈물이 지금 촉촉하게 나오시고 있다는 말씀 제가 전해드립니다.
4: 지금 변호사님 눈에 눈물이
0: 있다. 보고 계신데요? 지금 왜 갑자기 울고 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4: 당황했습니다.
0: 네. 아니 본인이 울면서 저보고 울었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박소연 변호사님.
3: 네. 사실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프로 선수들 간에도 상대 팀을 조롱하는 응원들 종종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네. 코로나 시기에 관중들이 아무도 없을 때는 프로야구 선수들끼리 경기하면서 자기 팀을 응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서 조롱성 발언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었는데 고등학생들도 이런 조롱성 발언을 하는구나. 특히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문구는 사전에 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즉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 중에 누군가가 이런 방식으로 상대 더그아웃을 조롱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선동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응원 문구를 발설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마뜩치 않았거나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따라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프로 야구가 아니라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은 선수이면서도 근본적으로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이 학생들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인도해야 할지 그 부분에 저는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0: 네.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장이 또 이야기 인터뷰를 하셨나 봐요. 배제고와의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에서도 광주제일고등학교 선수단이 상대팀의 지역비하 발언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다라면서 당시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현장에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즉각 대응하자고 야구부 감독 코치진과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한두 번 이러는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 이거 이런 걸 한 이거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네들끼리 뭐 재미로 하면 안 되지만 당연히 뭐 그런 식으로 했다가 계속해도 별 문제 없구나. 아무 인식의 변화가 없구나라고 해서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한 100번 넘게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왔고 세상에 알려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배제고의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가 특정 지역과 또 역사적 사건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거 법적으로 혐오 표현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4: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단 어떤 피해자를 향해서 이렇게 허위사실이나 사실로 명예를 침해했는가의 문제가 있어서 명예훼손 처벌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면 5.18 관련한 분들에 대한

0: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 사건 때 네. 지금 스타벅스 관련해서 이 문구를 홍보 문구로 쓴 분과 관계자들이 좀 수사받고 있잖아요. 네. 수사의 결과나 그 진행 과정이 아직 뭐 브리핑이 자세히 되진 않고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스타벅스가 이 조롱과 비하의 대표적인 어떤 표현이 된 것도 비단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좀 고민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혐오와 차별의 표현에 민감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양산된다는 거예요. 특히 힘없는 피해자들이 노출되고 그리고 이 아픔과 공감을 받지 않는 상처가 희화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어떤 특별법을 만든다는 거는요. 5.18 관련한 특별법. 너무나 특별한 피해가 있었고 그것이 누적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별법.
1: 맞습니다.
0: 이 아니라면 구제하기가 어려워서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축구 얘기하고 지금 스포츠 얘기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저 유럽 선수들이 막 눈 찍고 이러면 막 온 국민이 분노하잖아요.
1: 아, 진짜 분노하죠.
0: 인종차별과 혐오의 네.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한 목소리로 우리 국민들이
1: 맞아요.
0: 쟤네 잘못했다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네. 비난을 하는데 이 사건에 바라보는 양면의 시각이 아이고. 또 존재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진영의 문제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인권의 문제로 좀 바라봐주자.
1: 당해보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네. 알 수 없잖아요. 직접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해보면 얼마나 분노합니까?
2: 맞습니다.
1: 그렇지 않습니까?
2: 제가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극우 세력이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종이나 지역이나 성별 등에 대한 혐오 표현 이걸 헤이트 스피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1: 네, 네.
2: 헤이트 스피치 자체에 대한 지금 범죄 구성 요건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K-민주주의가 굉장히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 극우의 발호 이게 뭐 나중에 진짜 심하게 가면 이게 나치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입법론으로서 헤이트 스피치 이거 자체를 규제하는
1: 네.
2: 극우를 규제하는 이런 입법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박성배 변호사님 아이들이잖아요. 아직 학생이고 사리분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학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코치진이나 선생님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즉각적으로 제지를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3: 일단은 그 팀 전체에 대해서 징계 책임이 내려진 상황인데 앞으로 선수 나아가서 지도자 개개인에 대한 징계 책임은 불가피한 후속 조치로 보여집니다.
1: 일단 불가피하다. 네.
3: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도 향후 선수와 지도자 개별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징계 절차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1: 네.
3: 학교도 학교대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할 때 영상상으로도 한두 번의 발언이 아니라 반복적인 발언이었는데
1: 네.
3: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무리 경기에 집중한다거나 선수들을 챙기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발언은 충분히 코치진이 제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광주제일골 코치진이 나와서 항의하자 그제야 어느 정도 제지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1: 네네네.
3: 무엇보다도 선수들을 이끌고 있고 학생들을 지도 감독하여야 할 코치진이 이와 같은 제지를 하지 못한 점은 자신이 직접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생들보다도 더 중한 징계가 내려질 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1: 네. 학생들도 잘못했지만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지 못한 선생님들, 코치진 저는 더 크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3: 그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의 수위도 더 높아질 것이고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았다던가 다른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코치진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청과는 별도로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배재구 야구부에 대해서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이게 또 학생들이라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고3 학생들 선수들과 3학년 선수들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 셈인데 책임자 특정에 앞서서 팀 전체로 징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0: 저는 사실은 네.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인데
1: 그렇죠,
0: 너무나
1: 신중해야죠.
0: 졸속으로 신속하게 결정이 돼서 너무 빠른 결정인데 라고 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0: 했다라고 해서 조사 결과는 누군가 선창을 했고 다른 학생들은 뭔지 모르고 그냥 후창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팩트가 맞는지부터 우리가 의구심이 들어요.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의 학생이 모의를 했을 가능성도 존재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일단은 팀 전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 여론의 화살을 막아보겠다라고 지금 신속하게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미성년자들의 교육권과 학습권과 입시권은 우리나라에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입시가 걸려 있으면.
1: 네네.
0: 그러면 그럴 때는 막 6개월, 12개월 고심고심해서 결정을 하던 사례도 있었는데 너무 급했다.
1: 너무 급하게
0: 아이들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 있을 거고 사안마다 책임의 경중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또 불복하고 이 절차하고 소송 걸리고 이런 상황이 또 보일 것 같아서 좀 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판단을 해도 좋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게 불복하고 시간이 오래되면 또 그 피해는 안타까운 또 뭐 안타깝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학생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2: 그러니까 이게 네. 엄격하게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걸 교육적으로 알려줄 필요도 있죠.
1: 아, 잘못한 것에 대해 네. 책임을 져야 된다.
2: 엄격하게. 이건 너무 크게 잘못한 된다. 거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거를 징계를 하되 단순한 징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잖아요.
1: 교육이어야죠.
2: 그러니까 이 네. 애들에 대한 어떤 교정이나 개선이나 이런 목적이 그 소년들에게는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1: 네.
2: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1: 박선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6개월 이제 모든 이제 경기를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회가 한 중요한 대회가 뭐 대통령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4개 대회가 연말에 이제 있더라고요.
3: 네네네.
1: 그런 거 이제 출전을 못하고 이 친구들은 뭐 대학 진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담하지 않은 학생도 마찬가지겠죠.
3: 네,
1: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옆에서 하니까 따라하던 친구도 그러니까 다 하는데 또 나만 안 하면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학교 안에서 나만 좀 소외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요즘 야구 잘하는 선수들 바로 프로 가거든요.
3: 그렇죠.
1: 근데 프로 구단 입장에서 배제고 3학년 학생을 지금 현재 뽑는다는 거는 이거는 인기를 먹고 사는 프로 구단은 굉장히 좀 선택하기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이런 걸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3: 광주 제1고뿐만 아니라 배제고도 야구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1: 엄청난 명문이죠.
3: 벌써 네, 배제고도 야구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 두세 명 정도는 졸업 후에 곧바로 프로에 갈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런데 이 징계로 인해서 당장 청룡기뿐만 아니라 7월 대통령배, 8월 봉황대기, 10월 전국체전에도 모두 출전할 수 없게 되었는데
1: 그렇죠. 네.
3: 이와 같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곧바로 프로에 선발되지 못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아마 법원은 곧바로 이 징계 처분을 취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1: 네.
3: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3학년 학생이 후속 경기에 오랜 시간 출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록을 남기지 못하게 되고 사실상 프로 선발 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못 볼 바가 아닌 상황이라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다툰다면 징계 취소 가능성이 점쳐지는 게 사실입니다.
1: 네네.
3: 특히나 무엇보다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를 들어서 징계 처분을 단행하였는데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로 징계 처분할 때 최대 징계 수준이 출전 정지 6개월입니다. 최대
1: 네.
3: 징계를 감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로 출전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 전력을 살펴보았더니 지난 2022년에 고등학교 경기 중에 심판 판정에 불복하고 학부모가 난입함으로써 후속 경기를 개최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른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에 비춰본다면 일부 형평성에 반하는 정황도 있습니다. 통상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는 심판 판정 불복이나 폭행 협박이지 상대 팀에 대한 조롱성 발언만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서 징계를 한 전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1: 네.
3: 더더군다나 학생 신분인데다 개별 학생 모두가 이 구호에 동참하지 않았다. 특정하지 않고 팀 전체에 징계 책임을 부과하였고 이로 인해서 개별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 사건은 사실 징계 처분의 적정성 수준을 넘어서서 법원의 집행정지나 취소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취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다소 높게 점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제 의견은 조금 다른데
1: 네.
2: 이게 그 경기장에 학부모가 난입해서 그건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말하자면 5.18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1: 혐오의
2: 이거는
1: 표현이죠.
2: 혐오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이게 강력

0: 정확하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를 내림에 있어서는 일종의 재량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하자면 그 이제 저희가 학폭 사건을 해보다 보면은 누가 해서 제가 따라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학폭으로 처벌이 안 되냐 하면 다 처벌됩니다. 그거를 앞에서 선창하는 사람이 있어서 뒤에 다 따라 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그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지도자들도 다 징계를 이렇게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팀 전체에 대한 징계 처분 이것이 반드시 법원에 가서 그 징계 처분이 취소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1: 그러면 네. 취소가 안 되면 6개월 정지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0: 예, 제 의견은
1: 정지용 변호사님은 생각하신다라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배재고 야구부 학생 두 명이 또 징계 위에 회부가 됐다라고 해요. 오늘 나온 기사. 그러니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방금 예, 봤던 기사거든요. 코치진은 처분 내용이 일단 불포함됐다라고 하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의 학칙에 따른 징계가 있을 것이고 또 교육청의 행정적 조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가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 받아들이고는 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받을 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도 우리가 그 지점을 한번 또 생각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직 학생이다 보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네, 이중처벌은 보통 이제 하나의 사실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처벌을 할 때 문제인데요. 지금 교육청의 행정적 조치는 학교나 관련된 기관을 상대로 나올 것이고요. 학교의 징계라든가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 또 이제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다른 징계의 절차이기 때문에 네. 이중처벌, 이중처분의 문제보다는 과잉 처벌의 문제가 있겠죠.
1: 과잉 처벌의 문제가 있다.
2: 우리가 항상 여론 재판이 위험하다. 여론 징계가 위험하다라고 그러네요. 하는데 네. 지금 스타벅스 때문에 우리가 민감해진 건 맞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행했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좀 상처 입었던 국민들이 계시고 그게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네.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혐오적 표현을 그러니까요. 모방했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 또 한 번 상처를 입고 이제 우려가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론 때문에라도 이렇게 조금 미성년자들에게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처벌이 있을까 봐 우려하는 국민과 부모님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태를 보고 많은 학생들이 특히 스포츠 정신이라는 거는 인종, 뭐 성별, 뭐 종교, 지역 그걸 화합해서 하는 게 스포츠 대회잖아요.
1: 그걸 이겨내는 거죠, 다.
2: 그럼 반대되는 네. 문화가 확산돼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권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이번에 스포츠 업계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그의 시금석이 되는 사건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지를 교육자들 그리고 스포츠 관련된 분들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가 입장에서 보기에 법적 처벌과 교육적 조치의 사이에 합리적이고 이게 균형 잡힌 해결의 기준을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정지웅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0: 제가 이게 배재고 교장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1: 네네.
0: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1: 네네.
0: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보고 용서를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군인일 때 5.18에 관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1: 네.
0: 노재현 지금 주중 대사가 한국에 계실 때 계속 5.18 국립묘지를 찾아가서 계속 사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배재고 학생들이 앞으로 뭐 프로선수도 가야 되고 야구선수 생활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국민들의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럼요. 예,
0: 그러니까
1: 그럼요. 예.
0: 지금 이 야구부 팀원들이 다 5.18 국립묘지에 가서 그 문제학의 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에 지금 이번에 개관했거든요. 가서 그 역사의 현장을 보고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꼭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소년들이잖아요.
1: 네네.
0: 용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소년들의 미래가 앞으로 프로 생활이든 뭐 선수 생활에서 또 다 용서된 상황에서는 또 응원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1: 정준 변호사님은 그걸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이거 법리적, 뭐 법적 해결 뭐 이런 것보다도 도리적, 예, 사람과 사람이 사는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을 좀 해주시는 것 같네요.
0: 법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
1: 그러네요.
0: 예,
1: 네.
0: 법은 사랑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1: 네네.
0: 예.
1: 오늘 왜 이렇게 감성적이세요, 근데?
0: 오늘 감성적이 됐네요, 오늘은.
3: 비가 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3: 이 사안을 보고 크게 놀랐고 많은 국민들도 고등학생이 굳이 저런

0: 조롱성 응원을 할까 많은 분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네. 이 사건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면서 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배우고 넘어가는 계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1: 네.
0: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 지도부라든가 상황 자체를 주도한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조차도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인데 일부 부하 내동한다든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따라간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큰 교훈으로 남아서 역사 인식 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와 같은 단체 행동은 부당한 단체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기는 게 좋아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도 마지막으로 한 20초 정도 예,
2: 네.
1: 부탁드릴게요.
2: 일단 배제고 학생들이 놀란 마음도 있고 한데요. 그 뒤에는 또 광주제일고 학생들이 가지는 상처가 있을 겁니다.
1: 맞네요.
2: 사과도 받기 어려운 마음이라고 아직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네. 사과를 받고 용서하는 마음이 국민들에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지웅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세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 오늘 우리는 말이죠. 스포츠의 두 장면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는 결과에 책임지지 못한 어른들의 장면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말의 무게를 배우지 못한 학생들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경기에서 질 수는 있죠. 네, 하지만 절차가 무너지면 신뢰가 지는 거고요. 응원이 혐오가 되면 스포츠 정신이 지는 겁니다. 승패보다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결국 책임과 품격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휴가 중인 한상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할게요.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잠실에 내린 비로 시작부터 변수가 생긴 롯데 대 두산의 경기. 1시간 20분 지연돼 시작된 경기는 현재 0-0입니다. 자, 그리고 5연승에서 연승이 끊긴 2위 삼성의 경기를 볼까요? 어제는 NC가 7회 9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승리했는데요. 오늘은 삼성이 5-0으로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두 경기 반차로 쫓기는 선두 LG는 임찬규 선발로 최하위 키움과의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현재 LG가 6-5로 키움을 앞서가고 있네요. 3위 KT는 한화를 상대하고 있죠. 오원석 대 왕옌청의 선발 맞대결로 시작된 이 경기는 현재 한화가 13-2로 KT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SG 대 기아의 경기도 보겠습니다. 현재 SSG가 5-3으로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케인의 멀티골 활약으로 콩고 민주공화국에 진땀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새 외국인 타자로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양손 타자 내야수 유니오르 세베리노를 영입했습니다. 한편 키움 히어로즈 외국인 투수 라울 알칸타라는 팔꿈치 염증으로 전반기를 마감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이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빅리그에서는 처음으로 홈런을 터뜨리며 시즌 세 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했지만 팀은 3-23, 무려 20점 차로 대패했습니다. 프로배구 V리그 디펜딩 챔피언 현대캐피탈이 새 시즌 아시아 쿼터로 중국 출신 공격수 장추안을 영입했습니다. 장추안은 현 중국 대표팀 공격수로 지난 5월 2026 아시아 배구 연맹 남자 챔피언스 리그에서 현대캐피탈의 임시 외국인 선수로 뛰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2024년 우승팀 보스턴 셀틱스의 주축 선수였던 제일런 브라운이 필라델피아 76ers로 이적합니다. AP, AFP통신은 보스턴이 가드 브라운을 필라델피아로 보내고 필라델피아로부터 폴 조지와 드래프트 지명권을 받는 대형 트레이드를 성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그리고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신동훈입니다.
1: 네, 지난주는 한국 축구가 월드컵의 역대급 경우의 수를 경험하고 결국에 좌절했던 한 주였죠.
2: 네, 이게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지면 떨어진다였는데 한국이 경기를 마친 뒤에 다른 모든 조가 다 경기를 끝내야 한국의 네. 생존 여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1: 네.
2: 그리고 한국이 되게 앞선 조였기 때문에 뒤로 3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기 끝나고 나서 3일 동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1: 진짜 이 정화수
2: 떠놓고
1: 봤어요.
2: 네, 치성한 눈 들이고 뉴스 보고 뭐 이런 3일을
1: 맞아요.
2: 보냈어 했는데 결국에는 뭐 모두 효과가 없었고요. 각조 3위가 총 12개 팀인데 그중에 8팀이 32강에 추가로 합류할 수 있는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조별리그 A조 3위였던 한국은 거기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 맞습니다.
2: 네, 탈락이 확정이 됐고 뭐 그 순간 뭐 약간 일말의 희망을 갖고 약간 그 빙고에 많이 비유를 했었죠. 한 칸씩 지어가면서 경기를 봤던 스포츠 팬들께서는 좀 낙담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1: 저는 근데 사실 진짜 마지막까지 좀 희망을 걸어봤거든요. 근데 결국 32강행은 좌절이 됐고 또 홍명보 감독이 사퇴했는데 근데 발표 당시에 그 홍 감독의 태도가 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더라고요.
3: 네, 어쨌든 기자회견이라고 알려졌는데 네. 사실 발표만 했고 그 발표문 자체를 그 낭독하실 때 모습과 나갈 때 포착된 모습들이 뭐 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1: 그쵸.
3: 뭔가 약간 죄송하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후련하다는 느낌을 많이 줘가지고 또 그게 공항에서도 이제 오실 때도 약간의 뭔가 대중들한테 뭐 그게 진심이든 아니면 그게 조금 퍼포먼스든 약간의 사과를 하는 모습 어쨌든 실패를 했으니까 있었어야 되는데 뭐 응시도 하지 않고 쭉 지나간 다음에 했던 모습들이나 그런 것들이 대중들 약간의 여론 달래기용 혹은 좀 참작할 만한 요소들을 아예 본인이 좀 차버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이 거센 비판이요.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2: 네. 일단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판은 이미 사임을 했기 때문에 크게 오래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는 게 오히려 전 더 문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사퇴 기자회견에서도요. 진짜 기자회견으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꼭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를테면 본인이 억울하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막 펼치더라도 그게 뭐 기자라는 매개체를 끼고 있긴 하지만 누군가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런데 글만 읽고 나가버리니까 우리는 벽 보고 얘기하는 생각 기분이 드는 거죠. 한국에 들어와서 인천공항에서도 뭔가 조금이라도 팬들한테 뭐 사과를 하든 뭐 나는 당당하다고 뭔가 말을 하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조현우 선수 옆에 나란히 서가지고 빠르게 이제 통과해버리는 그
1: 네.
2: 모습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분노와 더불어서 좀 허탈함 같은 걸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요 분노는 아마 축구협회를 향한 분노와 좀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목소리로 잘 치환이 되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
1: 자 이렇게 한국 축구가 좀 흔들릴 때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벤버지 이 벤투 감독의 이름이 좀 소환이 되더라고요. 그 국내 언론에서 공개한 인터뷰가 큰 관심을 받고 있죠.
3: 네, 벤투 감독은 어쨌든 4년 동안 팀을 이끌었고 뭐 약간 고집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어쨌든 월드컵 16강이라는 성과를 냈고요. 또 홍명보 감독과 조금은 다르게 하나의 방향성을 일단 가져갔잖아요.
1: 그리고 네.
3: 벤투 감독이 말한 게 뭐 일단 한국 축구가 자기가 나간 뒤에 감독이 대행 포함 4명이었고 단순히 이번 실패가 한두 명의 탓이 아니라 여러 명의 탓이고 또 약간 이런 말들이 하는 이유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성공도 했을 뿐더러 일단 벤투 감독은 대중들이 뭐 그게 잘 안 됐더라도 아, 이 감독이 그래도 뭘 하려는지는 알겠구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에서 답변들이 좀 약간 설득력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 뒤에 손흥민을 약간 위로하는 말 그러니까 대중들이 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본인이 좀 해주면서 이 감독이 물론 비판할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1: 네.
3: 홍명보 감독과 다르게 조금은 약간 대중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지금 대중들이 좀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대중과의 소통을 조금 더 하는 감독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벤투 감독만 소환되는 건 아니죠. 그 캐나다를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올려놓은 제시마시 감독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죠.
2: 네, 제시마시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캐나다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처음 좀 널리 알려진 것은 홍명보 감독에 앞서서 대한축구협회가 고려한 한국 대표팀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1: 맞아요. 네. 네.
2: 근데 뭐 본격적으로 고려를 했다기보다는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뜻이 감독 본인은 있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가 뭐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추후에 알려지면서 좀 부정적인 쪽으로 이제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쪽으로 화제가 됐던 그런 인물인데
1: 제가 듣기로는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한국에 오고 싶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하던데요.
2: 네, 본인이 뭐 맞출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했다는 게 이제 제시 마시 감독 측의 얘기고 축구협회에서는 조건이 안 맞았다라고 말은 하긴 합니다만 사실 맞췄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령 조건이 좀 너무 좀 과도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 이하이기만 하면 맞췄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더 강하게 드는데요. 여튼 한국과 그 결렬된 뒤에 캐나다 축구협회가 당시에 개최국임에도 감독을 못 잡고 있었는데 잘 됐다. 이 감독이 어떤 인력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그래서 원래 캐나다 축구협회가 그럴 돈이 없는데 캐나다 축구 구단들한테 펀딩까지 받아가지고 급하게 계약을 했어요.
1: 오,
2: 그래서 네 직후에 열린 뭐 북중미 남미 지역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이번 월드컵까지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는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이 없는 팀이었는데
1: 네.
2: 이번 사상 첫 조별리그 통과 및 32강전 승리로 16강 진출까지 처음으로 해냈고요. 마시 감독은 요즘에 뭐 굉장히 멋있는 스피치를 전술만 좋은 게 아니고 그 연설을 선수들한테 잘하는 감독으로 되게 유명한데 선수들한테 여러분이 캐나다의 영웅이다. 여러분 캐네디안 히어로다 이런 말도 했고 또 이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축구를 영원히 바꿔놓겠다라는 공언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으로 치면 히딩크 감독. 캐나다의 히딩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축구라는 종목의 위상 자체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한국의 한일 월드컵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감독을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뭐 미래는 이미 없어졌지만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지만 상상을 해보게 만듭니다.
1: 김정용 기자가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제시 마시의 캐나다 축구 실제로 우리가 아쉬워할 만큼 그런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나요?
3: 이게 한국 축구 좀 약간 이제 희화화된 게 하나 있는데 MIK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축구 철학인데 거기에 이제 슬로건이 빠르게 용맹하게 주도적으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했던 뭐 유자 빌드업이나 약간 뭐 투지만 투원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도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뭐 어떻게 빠르게 할 것이고 어떻게 용맹하게 할 것이고 어떻게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임생 그 당시 기술이사와 홍명보 감독이 약간 좀 희화가 됐거든요. 근데 그 슬로건에 맞는 감독이 저는 제시 마치 감독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캐나다의 성적과 별개로 그 감독이 하고 있는 축구에 걸 보면서 아, 이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2년 동안 맡았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참 이 감독 선임이 월드컵의 결과를 이렇게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걸 벤투 감독이나 또 제시 마시 감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뭐 마시 감독의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 한국 대표팀에 지원했을 때 그 지원한 이력서에 그 이력서만 있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내잖아요.
1: 네.
2: 거기에 만약에 내가 한국 감독이 된다면 이렇게 이끌겠다라는 계획이 쭉 있었고 제가 그 일부를 들었어요.
1: 네.
2: 근데 그중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데
1: 네.
2: 월드컵이 열리는 장소인 미국은 여름에 굉장히 덥다. 그런데 나의 축구는 많이 뛰는 축구고 세계 축구의 트렌드가 많이 뛰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유망주들을 빠르게 발굴해서 한국 대표팀 평균 연령을 내려야만 그 굉장히 많이 뛰는 축구를 미국에서 구현할 수 있다. 굉장히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미 가지고 이력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동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뭐 당시 이임생 기술이사 등은 이제 귀뜸으로 들은 것이죠.
1: 참 아쉬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명장의 중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이웃나라 일본의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보여준 눈물 좀 묘한 여운을 남겼어요.
3: 어쨌든 일본도 32강에 오르긴 했지만 브라질한테 패배하면서 결과적으로 토너먼트 0승을 유지했거든요. 좀
1: 네.
3: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모리아스 감독이 그래도 일본 축구협회가 유임을 하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지만 그 대부분이 그 유임을 찬성하는 이유가 이 감독이 어떤 목적성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그 장기적인 플랜 안에서 움직이는지 또 두 번째는 대중한테 뭐 아까 말한 스피치나 이런 걸 통해서 어필을 하면서 지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설령 진심이 적더라도 진짜 그 이 사람이 축구에 좀 진심이구나. 우리가 좀 지지할 만하구나라는 좀 보여주면서 지금 사실 일본도 막 지금 약간 개파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축구에 뭐 와세다파나 이런 게 있었는데
1: 네.
3: 어쨌든 백년대계라는 그 하나의 플랜 아래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각 클럽이든 대표팀이든 그거에 맞춰가지고 뻗어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건데
1: 네.
3: 그래서 저는 뭐 모리아스 감독 사례나 보면서 단순히 토너먼트에서 승리가 없다 뭐 이런 게 다 떠나서 그냥 저희나 우리나라가 뭐 좀 일본한테 라이벌 의식을 느끼더라도 좀 많이 배워야 하는 생각합니다.
1: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사실 그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국내 감독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인지 이번 월드컵에서 부러운 마음으로 일본 축구를 바라봤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2: 네. 우리가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한국과 달랐던 결정적인 부분은 한국은 이번 월드컵이 모처럼 주요 선수들이 거의 부상 없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가장 스타인 선수들 한 서너 씩 빠졌어요. 한국으로 치면 이강인, 손흥민 없이 대회를 했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중요한 네. 선수들이 빠졌는데 여전히 경기력을 유지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한두 명의 스타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축구협회가 팀 자체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많이 느꼈고요. 신동 기자가 얼핏 얘기해 주신 게 일본에서도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에 대해서 명장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반대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뭐 개인의 지도력이 일본 감독 중에서 제일 좋고 이런 사람이라서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축구협회가 만들어 놓은 그 전체적인 로드맵을 잘 따르는 감독입니다.
1: 네,
2: 축구협회가 길을 닦아놓고 감독은 수행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전 면에서 우리가 더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보고 또 약간은 좀 참고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 네.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럽네요.
3: 많이 부럽습니다.
1: 축구 시스템만큼은 참 부러운 대목인데 근데 월드컵 무대가 모두에게 아름다울 수는 없죠. 이번 대회 역시 감독들의 무덤이라고 하던데요.
3: 사실 그 대부분의 감독 대표팀 감독들이 그 월드컵까지 계약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게 정배 그 기본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쿠만이나 뭐 비엘사, 클라크, 코베쿠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약간 운명이 간당간당한 게 나겔스만인데 나겔스만 감독이 이제 독일 내에서는 좀 여러 평가가 다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이 파라과이한테 패했기 때문에 16강에 못 올라갔고 뭐 조별리그 통과를 했지만 여러 운영 면에서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클린스만, 마테우스, 크로스 같이 좀 독일 축구 전설들이 좀 일침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겔스만도 아마 뭐 약간 뭐 쿠만이나 홍명보 감독 같이 이 떠나는 대열에 한

0: 아시안컵을 치르고 이제 7년 뒤죠. 3년, 3, 4년에 월드컵을 치르기 때문에 어쨌든 토대를 닦고 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보여줬다라는 면에서 이제 뭐 협회든 대표팀이든 세대 교체를 하면서까지 좀 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 대회에서 부진했다가 아니라 향후에 있을 뭐 아시안컵이나 월드컵을 위해서 좀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좀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이어서 32강전이 이어지고 있는 월드컵 토너먼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 돌아올게요.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그리고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조별리그를 마치고 32강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있었던 3경기 결과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신동훈 기자.
2: 네, 잉글랜드가 콩고민주공화국에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또 벨기에도 역전승을 거뒀는데 후반 40분까지 진짜 못하다가 세네갈에 0-2로 밀리다가 두 골을 막판에 놓고 연장을 간 뒤에 연장 후반 막판에 페널티킥 득점으로 3-2 대역전승을 했습니다. 또 미국 개최국 미국은 골을 넣은 발로건이 퇴장을 당했지만 이제 틸만이 프리킥골을 넣으면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2-0 격파하면서 16강에 올라서 약간 뭐 포체티노 감독 말을 빌리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처럼 좀 높이 올라가겠다는 좀 의지를 보였습니다.
1: 네, 한 경기 한 경기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새벽에 열린 잉글랜드와 콩고 민주공화국 경기 이게 하마터면 역사에 남을 대이변이 터질 뻔했다고 하던데요.
3: 네, 콩고 민주공화국이 먼저 앞서갔습니다. 네, 콩고 민주공화국이 선제골을 넣고 1-0 상황을 그래도 꽤 지속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잉글랜드가 경기를 이렇게 시원하게 풀지 못했기 때문에 공고 민주공화국이 수비를 잘하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1: 그러니까요.
3: 잉글랜드면 우승 후보인데 32강은 뭐 말도 안 되는 성적이니까 잠깐 그렇게 좀 이변의 가능성에 굉장히 흥미롭게 본 축구 팬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잉글랜드는 역시나 경기 운영이 잘 되든 안 되든 해리 케인이라는 스트라이커가 네. 있었습니다. 케인 선수의 그 특유의 굉장히 그 탄탄한 버티는 힘, 결정력 이런 장점들이 발휘가 되면서요. 동점골과 역전골 두 골을 모두 케인이 책임져 주면서 2-1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1: 아, 천하의 해리 케인이 나라를 구했네요.
3: 네.
1: 우승 후보 잉글랜드가 근데 왜 이렇게 고전을 한 거죠?
2: 저는 측면에 래시포드랑 이제 나온 그 마두에케가 많이 부족했고
1: 네.
2: 그러면서 이제 투엘 감독이 확실히 좀 능력이 있는 거는 바로 그 부분을 교체를 해가지고 후반 중반에 부카요 사카랑 고든을 넣고 또 이제 공격이 안 되니까 데클란 라이스를 풀백으로 둔 다음에 에제를 넣어가지고 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비적으로 콩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 수비 안 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앞으로 공격을 좀 올린 게 이제 교체로 나온 고든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도움을 기록하고 케인의 골까지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교체술이 결과적으로 이 경기에서 물론 선발은 좀 실패했지만 교체술이 좀 이 경기 결과를 좌우한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콩고 민주공화국에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또 케인의 가치를 확인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3: 네, 뭐 이번 대회는 그 어느 월드컵보다도 간판 스타들이 일제히 다 활약하는 대회라서
1: 네.
3: 또 보는 맛을 더하고 있습니다. 슈퍼스타들이 아무래도 기대에 부응해야 이런 초거대 스포츠 이벤트 재미가 있는 건데 뭐 잉글랜드의 케인, 브라질의 비니시우스,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물론이고요. 뭐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 프랑스의 은바페 이런 선수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대회 보는 맛을 더해줍니다.
1: 네. 자 그리고 벨기에 대 세네갈의 경기 스코어만 봐도 이미 재밌어요.
2: 네. 근데 사실 경기가 벨기에가 너무 못해가지고
1: 네.
2: 아까 말씀하신 뭐 스타들이 잘 준다고 했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데브라이너나 도쿠같이 핵심들이 좀 부진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것도 그 루디 가르시아 감독이 둘을 그냥 조기에 빼버리고 더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하면서 루카쿠를 살리는 전술을 했거든요. 그게
1: 네.
2: 이제 후반에 막판에 세네갈의 수비가 좀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두 골이 들어가면서 연장까지 갔고 막판에 밀어붙이다가 결과적으로 3-2로 이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보면서 경기를 보면서 확실히 감독의 교체술이 뭔가 과감할 때 과감해야 되고 안 될 때는 어차피 지면 끝이니까 바로 올라가서 해야 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홍명보 감독은 왜 남아온 때 안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다시 한번 홍 감독을 네. 또 소환시키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최국 멕시코의 경기도 있었잖아요.
3: 네.
1: 멕시코와 캐나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16강 진출을 확정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도 눈길을 모았죠?
3: 네.

0: 이번 대회가 사상 최초로 3개국 공동 개최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동 개최국 중에서 멕시코, 캐나다가 앞서 32강전 승리하면서 16강에 진출한 상태였고 미국은 오늘 새벽, 오늘 아침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를 2대0으로 꺾으면서 네. 또 16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개최국 3개 나라가 모두 순항을 이어가고 있고요. 한일 월드컵 때도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사상 최초로 16강에 올랐었고 일본은 거기까지였지만 한국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4강까지 갔잖아요. 이번에 이 3개국 중에서 어떤 나라가 당시에 일본 정도가 되고 어떤 나라가 당시에 한국처럼 정말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쓸지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할 만한 그런 대회입니다. 세 나라 다 잘해요.
1: 네, 오늘 경기 결과로 16강에 오르는 10팀이 결정됐습니다. 네,
2: 캐나다와 모로코가 올라가서 대결을 하고 또 이제 파라과이와 프랑스, 또 미국과 벨기에, 브라질과 노르웨이, 멕시코, 잉글랜드가 이제 결정이 됐고요. 또 이제 그 나머지 6팀은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결정이 됩니다.
1: 근데 이 과정에서 득점왕 경쟁이 아주 혈전이잖아요. 음바페나 또 홀란의 골들도 화제가 됐죠?
0: 네. 킬리안 음바페는 프랑스가 스웨덴을 3대0으로 정말 가볍게 요리할 때 멀티 득점을 했습니다. 음바페 선수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월드컵에 데뷔해서 첫 월드컵이었던 2018년 대회에서 이미 프랑스의 우승을 이끈 바 있고 4년 전 두 번째로 나간 월드컵에서는 결승까지 가서 준우승을 했고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사나이는 무조건 이제 브라질의 펠레인데 펠레의 아성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후보거든요. 이번 대회에서는 본인만 잘하는 게 아니고 동료들도 네. 다 잘합니다. 네. 8년 전보다 전력이 더 좋아졌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특급 도우미들과 함께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득점왕 경쟁을 메시와 치열하게 이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가 하면 홀란은 나라가 노르웨이이기 때문에 전력이 아무래도 더 아래라서 뭐 사실 득점왕 대결까지 이제 치열하게 오래가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선두권과 딱 한 골 차이로 잘 추격해 나가면서 월드컵 16강에 또 합류해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득점왕 경쟁까지 맞물려서 갈수록 재미있는 경기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내일 경기 한번 볼까요? 내일은 호날두가 나서네요.
2: 네,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가 만나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 호날두와 모드리치 그러니까 40이 넘은 노장들 대결이거든요. 호날두가 지금 뭐 두 번째 경기에서 두 골을 넣으면서 좀 살아나긴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메시와 많이 비교되면서 또 메시든 뭐 음바페, 홀란과 많이 비교되죠. 나이가 있지만 스타니까. 그리고 또 호날두가 어쨌든 이 경기에서 패한다면 정말 이변이 없는 한 다 월드컵 안 나올 거니까 마지막 월드컵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기대되는데 아마 그 주변에 이제 호날두를 도울 비티냐나 주앙 네베스, 뭐 누누 멘데스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쓰냐가 경기 결과를 좀 결정질 것 같습니다.
1: 네, 이 중에서 어떤 경기에 눈길이 좀 더 가시나요?
0: 네, 신동 기자가 얘기해주신 포르투갈 대 크로아티아 경기 외에 스페인 대 오스트리아, 또 스위스 대 알제리 경기도 있는데요. 네. 뭐 우리 모두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 경기를 가장 주목할 것 같고 이 경기가 오전 8시에 열려서 사실 주말 오전 8시니까 시간 딱 금요일 오전 8시니까 뭐 이날 좀 바쁘신 분들도 바쁘시겠지만 출근길에 보기도 좋고
1: 봐도 되겠네요. 네,
0: 딱 좋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호날두 선수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네. 호날두 선수가 월드컵에 많이 나와서 득점 많이 했는데 다 조별리그에서만 넣었고 토너먼트에서는 득점이 아예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사상 첫 토너먼트 득점을 이제 40줄을 할 수 있을지.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도 못하면 이제 메시나 음바페 같은 선수들이랑은 달리 약간 좀 스탬만 많이 쌓았지 실속이 하나도 없다.
1: 그러니까요.
0: 솜사탕 같은 남자 약간 이런 얘기 듣는 거거든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1: 아 진짜 호날두가 과연 득점을 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레 일요일에는 축신 메시가 나서는데 아르헨티나의 상대가 이번 대회 최고의 돌풍을 일으켰죠. 카보베르데라서 벌써부터 흥미진진하네요.
2: 네, 월드컵 흥행을 이끄는 두 팀이죠. 네.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뭐 돌풍의 카보베르데인데 모든 이제 당연히 전력상이나 모든 걸 비교해도 아르헨티나가 압승하지만 카보베르데가 이제 그 돌풍을 일으킨 팀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지만 진짜 아르헨티나는 메시란 존재. 정말 뭐 19골을 월드컵에서 넣었고 최초 7경기 연속골이고 또 벌써 월드컵 6호 골을 넣으면 득점왕 후보에 올라 있거든요. 네. 이 선수가 뭐 39살이지만 진짜 대단한 기량 가지고 있고 메시를 중심으로 정말 메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카보베르데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아, 카보베르데가 좀 힘들 것 같다.
2: 네,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1: 아, 네. 알겠어. 혹시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0: 여기서 카보베르데 승리를 예측하면 근데 사실 예측한다고 손해보는 건
1: 기적이
0: 없잖아요.
1: 기적이 일어날 수도
0: 네.
1: 있잖아요.
0: 근데 저는 냉정하게 아무리 생각해도 승리까지는 어려운데 네. 그 선방쇼로 유명한 카보베르데다 보니까 승부차에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32강전 마지막 일정 다른 경기들은 어떤가요?
2: 또 호주와 이집트가 대결하는데 이게 호주가 물론 아시아 국가는 아니지만 AFC 국가여가지고 지금 유일한 AFC 생성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호주가 살아남았는데 호주가 이제 이집트의 살라를 막을 수 있을지가 그래서 AFC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궁금하고요. 또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가나 대결하는데 네. 케이로스 더비입니다. 주먹감자 감독으로 유명한 케이로스 감독은 콜롬비아 감독으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가나의 늪축구로 이식해가지고 좀 이제 성적을 올렸는데 이제 자신이 잘 아는 선수들 뭐 디아스나 하메스나 이런 선수들을 좀 어떻게 막을지를 준비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좀 지루할 것 같지만 좀 어떻게 양상이 결과가 나올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앞으로의 경기들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축통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려왔네요. 이 이야기를 끝 으로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기자, 신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내일도 저녁 8시 반에 뵙죠.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현재 내륙 지역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북 장수에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다시 장맛비도 시작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러 있는 정체전선이 내일 밤부터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중에는 전남과 경남에, 밤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까지 비가 확대되겠고요. 일요일 밤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까지 비가 확대되면서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 대전 21도, 대구 20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1도, 춘천과 광주, 대구 29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1,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코스피가 또다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7000대로 떨어졌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했습니다.
1: 인공지능용 반도체가 이젠 남아돌고 또 중국산도 늘어날 거란 우려가 퍼지면서 투자 심리가 냉각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2: 코스피는 시작부터 8000선을 내줬습니다. 개장 직후 매도세가 몰리며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이후 잠시 낙폭을 줄이는가 싶었지만 오후 들어 하락세는 더 커지면서 7600선까지 밀렸습니다. 하루 만에 655포인트, 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락은 반도체주가 주도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가 자사 AI 인프라 여유분을 외부에도 판매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공급 과잉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3: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이게 남는다라고 얘기를 해? 갑자기 확 빠진 거예요.
2: 여기다 애플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수혜를 입었던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삼성전자는 9% 넘게 하락해 30만 전자를 내줬고 SK하이닉스도 14% 넘게 급락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밀리는 모습입니다.
4: 메모리 가격 다 올라왔고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인데 연구원입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까지 지금 증설하고 상장하니까 하방 쪽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네요.
2: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졌다는 미국 연준 의장 발언에 하락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국내 주식 매도에 방향을 돌려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0: 네, 오를 만큼 올랐다는 메모리 반도체 값이 이제 소비자들 살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름값만큼이나 컴퓨터 값이 뛰었고 결국 전체 물가도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문혜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자녀들에게 노트북을 사주려던 이 50대 남성은 가격을 보고 구입 계획을 미뤘습니다.
6: 돈급으로 봤을 때 한 160만 원 정도 봤으면 그게 지금은 다 200만 원이
5: 1년 전보다 22% 오른 컴퓨터 가격. 외장 하드 같은 저장 장치는 40% 넘게 올랐고 태블릿 PC, 컴퓨터 수리비도 5%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7: 이 인기 가정용 게임기는 최근 가격을 40%가량 올렸습니다.
5: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PC 등 완제품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치플레이션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8: IT 기계의 대부분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 물가라든가 체감 물가가 높아진다 이런 느낌을.
5: 여기다 휘발유, 경유 등 기름값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석유류 물가. 치플레이션의 유가 고공 행진이 겹치며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2%를 기록했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다만 앞으로 물가는 다소 진정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9: 이번 달에 석유료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 전체 물가도 적어도 다른 부분에 큰 변동이 없는 한 하락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5: 필수제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3.4%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취약계층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0: 지방선거 때 사용된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가 봉쇄 27일 만에 어렵게 열렸습니다. 국회 국정수사특위가 오늘 개표소에 직접 들어가서 투표지와 투표함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일단 확인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10: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개표소 첫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1시간여 만에 개표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입니다. 경기장 내부 잠겨있던 방 안엔 380여 개 투표함과 기표된 투표지 247만여 장이 상자째 보관돼 있었습니다.
11: 여기서 철수할 때 그 상황과 동일합니까?
12: 네, 조금이라도
11: 손상되거나 이상이 있거나.
12: 위원장 도장으로 공인까지 했었기 때문에
13: 전송파구 장관이 조시훈 국장입니다.
10: 투표지 등이 보관된 곳에 잠금 장치와 CCTV까지 30여 분 동안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대책 마련 목소리 속에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14: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13: 하루빨리 의원입니다.
14: 지금 함부로 옮기면은 실질적으로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10: 국조특위는 송파구 선관위를 찾아선 당일 부실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15: 야 이러다 오전도 못 버티겠다 이런 판단이 서 있었을 텐데 왜 이 전달이 늦어졌어요?
16: 7시 20분에 27분에 개표선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표를 늦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 송파구 선관위는 2시간 정도면 핸드볼 경기장 투표지 등을 옮길 수 있다면서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0: 현장 조사는 결국 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와 고성 속에 충돌이 벌어졌고 한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 송조기를 몸에 두른 남성이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옮겨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 앞으로 몰려들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참가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끌려가는 남성도 있습니다. 고성으로 뒤덮인 올림픽공원. 낮 12시쯤 특위위원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했고 현장 검증을 위해 개표소를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항의가 쏟아집니다. 경찰은 곧바로 통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위원들을 향해 뛰어들면서 경찰과 뒤엉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경기장 출입문. 그 앞에는 또 다른 참가자들이 출입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나서 한 사람씩 붙잡고 이동 조치에 나섰습니다. 위원들은 현장에 도착한 지 1시간 만인 오후 1시 10분쯤 경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투입된 경찰만 1,500명. 경찰은 경기장 진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한 명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KBS 뉴스 황희규입니다.
0: 골잡이 해리 케인이 잉글랜드를 구했습니다. 혼자 두 골을 넣어 콩고 민주공화국에 끌려가던 팀을 역전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벨기에 역시 경기 막판 드라마 같은 대역전극을 연출했습니다. 이자현 기자입니다.
18: 우승 후보 잉글랜드는 콩고민주공화국 시펜가에게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허용해 1대0으로 끌려갔습니다.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던 후반 막판, 잉글랜드를 구한 건 역시 해리케인이었습니다. 후반 30분 고든의 크로스를 정확한 헤더로 연결해 1대1을 만들었습니다.
19: 해리케인 동점골!
20: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9: 1대1입니다!
18: 기세를 올린 케인은 경기 종료 4분 전 상대 수비 사이에서 공간을 만든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역전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수비수 4명 사이에서 케인의 원맨 쇼, 극적인 2대1 승리였습니다.
21: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오늘은 안 풀리는 날이나 싶었지만 끝까지 믿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웅의 순간이 올 거라 믿었는데 운 좋게도 오늘은 제가 영웅이 됐습니다.
18: 경기가 끝난 뒤 어깨동무를 한 채 오아시스의 대표곡 원더월을 합창한 장면은 마치 콘서트 현장을 보는 듯 했습니다. 또 다른 32강전에선 이번 대회 최고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세네갈에 잇따라 두 골을 먼저 내주며 패색이 짙던 후반 41분. 벨기에 루카쿠가 만회 골로 추격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불과 3분 뒤에는 틸레만스가 헤더골을 터뜨려 경기는 2대2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틸레만스가 연장 후반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대역전극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의 역전 드라마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0: 손흥민과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 선발에서 제외된 이유를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진종호 의원이 KBS에 이런 주장을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하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남아공전이 끝난 뒤 조끼를 입은 이재성이 허탈하게 서 있던 손흥민을 위로합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선발 제외됐고 이재성은 1분도 뛰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진정호 위원은 믿을 만한 제보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인터뷰 보이콧과 관련한 갈등뿐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멕시코전 끝나고 나서 라카룸에서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대요. 그런데 혁명구 감독이 와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래서 선수라고 경기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다는데 그걸 왜 네가 얘기하냐 내가 얘기해야지 그래서 다들 나와 그렇게 했대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을 관계 확인했고요.
1: 이어 진 의원은 선수들 간 내분이 아닌 감독과 일부 선수들의 불화가 부진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감독과 선수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게 경기력에 영향이 있는 거고 감독이라는 것은 그런 선수들을 잘 지도하라고 뽑아놓은 건데 감독이 그걸 못했다라는 거.
1: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손흥민 이재성이 홍 감독과의 갈등으로 선발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이재성은 따로 귀국한 가운데 이재성은 자신의 SNS를 통해 승리의 기쁨이 아닌 패배의 아픔을 전해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0: 홍명보 전 감독은 결국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이 위법했고 홍 전 감독도 책임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간 진전이 없던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22: 자신을 버렸다던 홍명보 전 감독은 패배 원인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23: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뭐다라고 정답을 찾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2: 사의를 밝힌 뒤 주머니에 손을 넣고 퇴장하는 모습에 공분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한 시민단체가 홍명보 전 감독을 고발했습니다. 2024년 고발했던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에 더해 홍 전 감독까지 고발 대상을 넓힌 겁니다. 당시 축구협회의 부적절한 감독 선임 과정에 홍 전 감독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24: 강요, 협박, 업무방해, 뭐 업무상
25: 배제 이거 같이 정보부로
24: 한 게 처음부터 애초부터 세 사람이 다 짜고 한 거기 때문에
22: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 등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은 이전까지 모두 8건. 정 회장이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홍 전 감독을 선임했고 협회와 협의 없이 연봉까지 결정했다는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26: 5개월 동안에 이게 전 너무 허무해요.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22: 하지만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도 경찰은 2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정 회장 등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고 서울경찰청은 최근 종로경찰서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0: 전통의 강호 독일도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여론이 싸늘합니다. 감독을 경질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축구협회는 비리 혐의로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27: 약체로 여겼던 파라과이에 승부차기 끝에 패한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이 좌절되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독일 축구협회장은 월드컵 성적 부진의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8: 이번 대회를 겪고 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업무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독일 축구협회장입니다.
27: 협회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축구협회장부터 물러나야 할 처지입니다. 유로 2024 개최 당시 협회가 만든 운영사와 공무원들 간 뇌물수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관 150명이 축구협회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월드컵 조기 탈락 이틀 뒤 축구협회장을 정조준했다며 사퇴 압박이 거세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대표팀을 위로한 메르츠 총리까지 문매를 맞았을 정도로 현지 여론은 싸늘합니다.
28: 정말 울고 싶은데 이제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네요.
27: 미국 기자회견도 없이 몰래 공항을 빠져나간 나겔스만 독일 대표팀 감독은 축구계의 경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대표팀 감독에서 경질돼 먹튀 논란을 일으킨 클린스만 전 감독도 나겔스만 경질 촉구에 가세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클린스만 역시 실패한 감독으로 대한축구협회 관련 의혹에 연루돼 있다면서 축구협회 조사에 착수한 한국 상황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2: 지역을 비하하는 듯한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가 어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장 오늘 청룡기 2회전부터 출전할 수 없게 됐는데요. 실제로 학생 선수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고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사용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가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연결과 중징계가 나왔습니다.
5: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서 출전 정지 6개월을 결론냈습니다. 경기장 질서문란에 의한 징계 기준이 제31조 3항 관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 방해로 적용을 해서.
4: 이 같은 징계는 오늘부터 적용돼 청룡기 대회 2회전 경기부터 몰수패가 선언됐습니다. 6개월 출전 정지가 유지되면 배재고는 청룡기 잔여 경기뿐 아니라 이달 열리는 대통령배, 다음 달 봉황대기, 10월 전국체전 등 굵직굵직한 대회를 모두 못 나갑니다. 특히 프로 진출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에게 전국대회는 학창시절 갈고 닦은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무대로 풀이됩니다. 출전 기록과 대회 실적이 생명인 선수들에겐 사형 선고와 같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스카우트는 9월에 열릴 신인 드래프트에서 배재고 선수를 뽑고 싶은 팀은 큰 부담을 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배재고 정문엔 근조화안과 응원화안이 뒤엉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꽃들은 이미 철거가 된 가운데 역사를 망각한 배재고란 글과 아이들 미래를 막지 마라는 문구가 대조를 이뤘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2: 이번 징계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거셉니다. 여당은 학생들보다도 학교의 책임을 더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치적 압박에 협회가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6: 잘못에 합당한 처벌과 반성은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선 나왔습니다. 다만 출전 정지 6개월 사태 수습 과정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사형 선고급 징계를 받았는데 학교 재단과 교장 등 진짜 책임이 있는 어른들은 뒤로 빠졌단 겁니다.
7: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테니 아이들의 미래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읍소하며 학생들의 경징계를 요청했어야.
6: 학생들이 외친 구호를 표현의 자유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조롱과 혐오, 차별적 폭력도 표현의 자유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일을 진영 간 싸움으로 만드는 건 자중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벌이 너무 과하다면서 어른들부터 반성하자고 했습니다.
8: 본질은 아이들이 어른들 욕을 따라한 겁니다. 어른들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6: 동시에 이런 과한 징계는 여권 때문이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정치적 압박에 야구협회가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9: 미성숙한 10대의 실수를 국가적 성징 모독 사건으로 몰아가는 이 과잉 도덕주의야말로 진짜 폭력 아니겠습니까?
6: 교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혁신당의 시선은 교실로 향했습니다.
11: 왜곡된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그리고 교사들이 교실에서 두려움 없이 혐오와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6: 혁신당은 혐오방지법 제정을 서두르자고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2: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여고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응급실로 이송되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12: 어젯밤 9시 50분쯤 세종시의 한 교차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더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9: 그 철제 이거 떨어져 나가는 소리였어요. 그냥 그 소리가 너무 크게 그러니까 여기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12: 이 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17살 여고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30: 사고 차량은 빠르게 달려와 도로변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까지 부순 뒤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12: 피해 학생은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당장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 등 인근 종합병원 6곳에 연락했지만 다른 응급 환자가 있거나 담당할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이 거부된 겁니다. 결국 사고 발생 1시간 반 만에 60km 떨어진 천안의 한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30대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9%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대전에서부터 세종까지 14km나 운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2: 하반신 마비로 운전이 불가한 중증 환자의 명의로 누군가가 중고차를 샀습니다. 환자의 손발이 되어야 할 간병인의 행각이었는데요. 그 사이 그 환자는 병세가 악화해 결국 숨졌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지난달 대전의 한 가정집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 60대 김모 씨 명의의 차량 보험증권이었습니다. 중고차를 사면서 보험에 가입했단 건데 김 씨는 하반신 마비에 폐혈증까지 겹쳐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10: 중증 환자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인데 사인이 들어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3: 차를 산 건 남편 김 씨의 간병인.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중고차 매장에 데려간 뒤 60개월 할부 대출을 받아 1,400만 원짜리 차량을 남편 명의로 산 겁니다.
13: 차량 계약 당시 간병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성 씨가 같은 점을 이용해 형제라고 주장했습니다.
3: 김 씨의 부인은 차량 구입 이틀 뒤부터 남편의 체크카드로 400만 원

0: 식비 누군가에게 이체됐고 음식점과 목욕탕에서 결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남편이 병원을 옮길 때 가족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 간병인이 쫓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간병인은 요양병원 측이 강제로 내쫓을 때까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중고차 구입과 관련해선 간병인이 환자 운동을 시키러 간다고 해 외출을 허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사이 병세가 악화한 남편은 지난주 세상을 떠났습니다.
1: 막 분하고 참 내가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미안해.
0: 간병인은 취재진에게 차와 돈은 모두 빌린 것으로 곧 갚겠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2: 한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쿠팡을 옹호하며 한국 정부가 양국 간 무역협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쿠팡이 지난해 말 중국 하천에서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회수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당시 작전은 국정원이 주도했다고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는 규정했습니다. 쿠팡 측이 법적 문제를 우려하자 국정원이 공문을 보내 상하이강에 잠수부를 투입해 노트북을 회수하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전화 통화를 230통 넘게 했고 청와대도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는 공식 조사 5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
4: Mr. Rogers, what did the committee ask?
5: 로저스 대표님, 위원회가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3: 보고서는 35쪽 분량으로 절반 이상을 쿠팡 옹호에 할애했습니다. 우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고 한국이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0여 개 정부기관의 조사, 6천억여 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훨씬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내 기업보다 무거운 처분이었다면서 SK텔레콤 등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는 한미무역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인의 피해를 강조하고 있어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행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2: 이 보고서엔 쿠팡의 로저스 대표가 올해 초 비공개로 증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청문회에서 욕설을 들었으며 정부가 보복성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채링 기자입니다.
6: 지난해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청문회. 쿠팡 대표는 수차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5: 왜 제게 제가 보지 못한 숫자를 확인해달라고 강요하십니까?
6: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5: I don't understand.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전부 우리를 처벌하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고객 문제나 정부와의 공동 조사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6: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논란이 됐는데 두 달 뒤 미 하원에 나가 이 청문회를 맹비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형사기소의 위협하에 청문회 출석을 강요받았다. 위증죄, 체포, 출국금지, 추방으로 위협받았다고 호소합니다. 심지어 욕설과 비속어를 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했던 말과 배치되는 말도 나왔습니다. 당시 정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5: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에 계속 성실히 협조할 것입니다.
6: 미국에선 이 조사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쿠팡이 한국 기업들을 이기는 미국 기업이라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한국은 쿠팡 고객을 이탈시켜 경쟁사로 유도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규제 당국이 쿠팡의 적대적 보복적이다. 쿠팡 서울 본사 건물에서 마주치는 사람 10명 중 1명은 정부 조사관일 정도라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미국을 동원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쿠팡 측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 보고서가 공개되자 쿠팡 측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2: 우리 정부는 미국 하원 보고서에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역시 쿠팡에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국정원의 지시로 쿠팡이 기기 회수에 나섰다는 주장은 이미 지난해 말 청문회 당시 제기된 내용입니다.
5: 저희 팀은 누구에게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희 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피의자와 접촉하게 된 것입니다.
7: 당시 국정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고 로저스 대표는 국회에 고발에 따라 위증

0: 위증 혐의로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낸 장문의 입장문에서도 IT 장비의 존재와 쿠팡의 확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오히려 쿠팡이 중국인 유출자의 IT 장비를 확보했으니 국내로 이송을 지원해달라고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요청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도 이번 보고서에 쿠팡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가 쿠팡과 관련해 지난 2월 비공개로 진술을 청취한 뒤 미 의회 측과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 왔다는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1: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공동설명자료 JFS상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0: 정부는 미 의회에서 추가 보고서가 나오거나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2: 지금까지 최문종, 정은혜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달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세척기계 내부 청소 도중 폭발이 일어났다는 관련자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세척기 청소에 사용된 도구 등을 확보해 정밀 감식하는 등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기 포천시 모 사단에서 훈련받던 예비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입소 전 치료받던 췌장염이 사망 원인이라는 군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은 의무지원이나 안전통제 조치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온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반년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어제는 버스 탑승 시위도 다시 시작했는데 앞으로 매주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면증이나 우울 증세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이른바 멘탈케어 해외 직구 식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금지 성분이나 전문 의약품 성분이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6월 5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27%로 지난주 0.3%보다 상승폭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3%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바오밥 나무를 직접 본 적은 없어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바오밥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어린 왕자는 바오밥 싹을 뽑아내려고 했죠. 그대로 자라면 벼를 뒤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진작가 신미식 씨의 눈에 바오밥은 아프리카의 붉은 대지에서 수천 년을 견뎌온 인내의 나무이자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아프리카를 오가며 바오밥을 기록했고 국내의 바오밥 나무의 아름다움을 처음 알린 사진작가이기도 한데요. 아프리카의 바람과 사람 그리고 바오밥 나무의 시간을 카메라에 담아온 아프리카 전문 사진작가 신민식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신민식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작가 네. 신민식입니다.
0: 와, 사진작가라는 것 알겠어요. 일단 헤어스타일부터가 이게 레게 스타일 아닙니까? 굉장히 튀시는데.
1: 네네.
0: 네. 그 헤어스타일은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한 2년 정도 됐고요.
0: 네.
1: 에티오피아에서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마다가스카르 1년 살겠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년 살러 가면서, 아, 이제 한국에 설명을 못했을 것 같은데, 야, 그냥 사는 김에 한번 해보자.

0: 자, 예. 그 사람들과 좀 스피릿을 좀 비슷하게 가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마음에 한번 하게 됐죠.
1: 아, 아프리카 전문 사진 작가니까 헤어스타일도 아프리카 스타일로. 그 머리, 그럼 진짜 아프리카에서 하신 머리세요?
0: 그렇죠. 에티오피아에서 했습니다.
1: 아, 근데 그 머리가 제가 알기로는 머리 감을 때도 그냥 그대로 감아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막 이렇게 꽈놨는데.
0: 근데 사람들이 또 안 해본 사람들이 뭘 많이 알아요. 예. 근데 많이 아는데 그 정보가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이게 그냥 똑같이 감습니다. 똑같이 감고. 근데 단지 불편한 거 하나는 이제 말리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1: 아.
0: 아무래도 물이 예. 이 안에만 차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수분을 일일이 좀 짜요.
1: 예.
0: 그래서 급할 때는 거의 안 감고 나갑니다.
1: 네. 제 이런 헤어스타일은 연예인 말고는 제가 이제 처음 뵙기 때문에 실제로 뵌 건 처음이라서 신기해서 여쭤봤는데
0: 네네.
1: 일단 바오밥 작가로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사실 이 바오밥 나무 보려고 아프리카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제 주위에도 생겨났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바오밥 나무 사진 찍으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0: 딱 20년 된 것 같아요.
1: 와, 이걸 사진으로는 보셨지만 아마 대부분 신 작가님 사진으로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직접 보신 분들은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이 나무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0: 사실은 제가 한 20년 전에 아프리카를 가게 됐고 그게 이제 처음 아프리카를 간 나라가 마다가스카르인데 가려고 갔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전까지 아프리카에 관심이 없었어요.
1: 네.
0: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너무 척박하고 불쌍하고 뭐 내전이 뭐 있고 뭐 맨날 보여지는 게 동물이고 난 저런 걸 별로 찍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마다가스카르 정부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공짜니까 그때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거든요.
1: 예.
0: 아, 공짜니까 가보지 뭐. 근데 이제 가기 전에 그래도 조금 뭔가를 궁금하잖아요. 인터넷을 검색해봤는데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정보가 한 줄도 없었어요.
1: 거기가 일단 접근하기가 한국에선 너무 어려운 곳 아니에요?
0: 예. 그래서 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 마다가스카르가 지금하고는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1: 네.
0: 가는 교통편이 지금은 좀 편해졌고 예전에는 좀 많이 여러 번 갈아타야지 갈 수 있는 나라였고
1: 하루도 더 걸리죠.
0: 아유,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안 되니까요.
1: 아, 그래요?
0: 아프리카 가는 게 뭐 지구 반바퀴 돌아서 가는 줄 알아요.
1: 예.
0: 그렇지 않고요. 아프리카 중에 제일 가까운 나라 우리나라 가기에는 그래도 에티오피아가
1: 네.
0: 좀 가깝죠. 직항이 있어요. 에티오피아까지 예. 한 12시간. 그리고 거기서 갈아타서 4시간 반 타면은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합니다.
1: 생각보다 가까운데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이게 에티오피아 가는 게 유럽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까워요.
1: 그렇군요.
0: 네.
1: 예. 아,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마다가스카르를 가게 되셨군요. 거기서 바오밥 나무를 이제 접견을 하게 되신 거네요.
0: 그 말씀이 맞는 예. 것 같아요. 접견.
1: 네.
0: 이게 뭐냐면 나는 바오밥 나무라는 거를 몰랐어요.
1: 예.
0: 어릴 때 어린 왕자 책을 읽었을 때 그래 동화 속에 상상 속에 그런 나무라는 인식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존하는 나무라고도 몰랐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초청받았을 때도 우리나라에 뭐 바오밥 나무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1: 예.
0: 사진을 보여준 적도 없으니까 나는 뭐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서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바닷가의 마을에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차로 따가는 1박 2일을 가야 되고 수도에서
1: 네.
0: 비행기로는 이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인데 그 바오밥 나무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보였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1: 예.
0: 그 나무 크기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거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1: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나무가 그냥 솟아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0: 네, 평지에 있으니까.
1: 네.
0: 우리나라 나무들은 일반적으로 산에 많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나라는 이렇게 산 높은 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평지에 가로수처럼 쫙 뻗어 있는 거예요.
1: 얼마나 큽니까? 그 나무가?
0: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이제 가장 오래된 나무는 3,500년 정도 된 나무고요. 제가 찍은 바오밥 나무 중에 가장 큰 거는 둘레가 한 30m?
1: 둘레가요?
0: 한 30m. 그러니까 단면이 16m. 제가 다 쟀어요.
1: 단면이 16m면
0: 그러니까 둘레면 30m가 더 되겠죠.
1: 와, 저는 그렇게 큰 나무를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0: 그렇죠.
1: 직접.
0: 거의 한 30명이 예. 서 있으면 둘러지는 그럴 정도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넓이는 그렇게 큰데 높이는 아주 높진 않아요. 그리고 높이가 제 생각에는 한 20m 정도? 15m
1: 그 정도도
0: 20m?
1: 엄청 높긴 한데.
0: 근데 넓이에 비하면 근데 바오밥 예. 나무가 일반적으로 보면 약 뚱뚱한 나무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바오밥 나무가 자생하는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더워요, 되게.
1: 예.
0: 사막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성장하는 거를 스스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만 많이 뚱뚱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너무 뜨거우니까 네. 많이 자라지가 않는 것 같아요.
1: 아니, 스스로. 그리고 뭐 거기 경쟁할 나무들이 없으니까는 높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햇빛이 막 그냥 쏟아지는데.
0: 이게 네. 너무 뜨거우니까는 이 바오밥 나무는 기본적으로 나무가 물을 머금고 있는 나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는 우기철이 좀 있어요. 아프리카는 우기철, 건기철로 나누는데 우기철에 비가 좀 올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면은 나무가 아는 거예요. 이때 내가 물을 저장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낙타에 보면 물주머니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런 것처럼 이 바오밥 나무는 거의 많을 때는 거의 한 60% 이상이 물로 다 채워진다 그래요.
1: 그 안에 네. 물 탱크 같은 게 그렇죠. 있는 셈이네요. 말하자면.
0: 그래서 어느 자료나 이런 데들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무를 잘라서 물을 마시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1: 아, 아프리카에서 진짜 가물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예, 정말 긴급할 때는. 근데 이 마다가스카르에만 이 바오밥 나무가 있는 건가요?
0: 아니에요. 바오밥 나무는 아프리카에는 여러 나라가 있고요. 제가
1: 네.
0: 가본 나라 중에 만난 나라 중에는 나미비아에서도 봤고 탄자니아에서도 봤고 일단은 그 두 나라에서는 봤어요. 다른 나라는 일부러 바오밥을 보러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진 않았지만 세네갈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에는 아시아라고 할 수 있나 호주.
1: 예.
0: 호주에만 바오밥 나무가 있는데 저도 봤거든요. 가서요.
1: 예.
0: 근데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1: 아,
0: 마다가스카르처럼 크지 않는데
1: 네.
0: 왜 이 나무가 여기 있을까를 의문을 갖고 봤더니 이유를 알았어요. 위도가 맞아요. 위도가.
1: 아.
0: 그러니까 우리 지구본을 보면 옆에 라인이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1: 예,
0: 마다가스카르하고
1: 예.
0: 호주가 그 같은 라인에 있어서 그 위도 쪽에 있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제가 봤던 바오밥 나무들은 바닷가 근처예요.
1: 예.
0: 거의 다 보면 바다가 있는 나라들.
1: 네, 네.
0: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에티오피아나 이런 나라들은 못 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저는 사실 사진으로만 봤고
0: 네.
1: 일단 나무가 저희가 볼 수 없는 나무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나무 뿌리가 하늘로 솟아 있는 것 같이. 예.
0: 그래서 보면은 그 바오밥 나무에 대한 되게 재미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그냥 동화처럼 전해오는 이야기들. 그게 뭐냐면 바오밥 나무 수다쟁이래요.
1: 예.
0: 수다쟁이하고 신이 너무 애가 말이 많으니까 뽑아갖고 거꾸로 심었다.
1: 조용히 하라고.
0: 그래갖고 그게 뿌리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수다쟁이 바오밥 나무. 그래서
1: 예.
0: 그 나무 거꾸로 박혀있는 나무. 이렇게 또 이런 뭐 어원들도 있는데 그게 뭐 맞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재밌게 전해지는 이야기들인 거죠.
1: 예. 크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일단 크니까 그 앞에 딱 마주서면 압도당할 것 같은 예.
0: 저는
1: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한 마다가스카르를 한 40번 넘게 갔고요.
1: 예.
0: 1년 2개월 동안 살다 왔는데 근데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이 있죠. 제가 여행을 좀 시켜드릴 때도 있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바오밥 나무를 보고 싶어서
1: 네.
0: 1년 동안 적금을 드신 거예요.
1: 예.
0: 그래갖고 여자분인데 바오밥 나무가 처음 보여지는 지점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는 거예요. 차를 세워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내려요.
1: 네.
0: 근데 거기 비포장이거든요. 흙길인데 갑자기 신발을 벗더라고요. 신발을 벗더니 거기를 자기는 걷고 싶대요. 그러더니 바오밥 놈 앞에 가더니 눈물을 펑펑 흘려요.
1: 예.
0: 그래서 왜 우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작가님 저는 그냥 이 나무를 너무 보고 싶어서요. 몇 년 동안 꿈을 꿨대요. 내
1: 예.
0: 책을 보고 나서. 그래서 이 나무를 만나는데 그 어떤 기다림보다도 오랜 시간 자기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서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름답고 웅장해서
1: 네.
0: 그 감격이 막 밀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게 아닌가?
1: 네.
0: 이 사람보다
1: 네.
0: 행복한 사람이 이 순간에 있을까?
1: 네.
0: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1: 작가님이 처음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0: 저는 사진 찍는 사람이잖아요.
1: 네.
0: 일단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 멀리서 보면은 그냥 살아있는 나무 느낌보다는 약간 조형물 같아요. 이파리가 없을 때 가면은.
1: 이게 나무가 아니다. 뭐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0: 예, 그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1: 예.
0: 우기철에 가면은 이파리가 많이 있고요. 건기철에 가면은 우리나라처럼 이파리가 없어요. 그리고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나무긴 나무인데 뭔가 만들어 놓은 것 같죠. 왜 그러냐면 중간에 가지들은 하나도 없고 맨 끝에 모여면 살짝 우산처럼 받치고 있으니까는 뭐 이런 모양의 나무를 본 적도 없고 나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정말 조형물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1: 예. 그러니까 이게 나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진짜 놀라셨겠어요.
0: 그때 물어봤어요. 이 나무 이름이 뭐냐. 그거 바오밥이래요. 어? 바오밥? 내가 어린 왕자에 봤던 그 바오밥이 그게 맞냐 했더니 그게 맞대요.
1: 예.
0: 아, 그래서 이게 바오밥 나무가 실존하는 거구나. 저도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1: 그게 뭐 3,000년 막 이렇게 된 나무들이라면서요.
0: 네. 5,00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바오밥 나무는.
1: 5,000년을 사는 나무. 네. 그런 나무가 바오밥 말고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요?
0: 없을 것 같아요.
1: 이야, 이거 약간 아프리카에서는 조금 신성시하는 그런 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0: 한 1,000년 정도 넘는 나무들이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1: 네.
0: 제가 찍었던 3,500년 된 나무도 그 마을 사람들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술을 사갖고 오래요, 저한테.
1: 우리나라 고사 지내는 네, 것처럼.
0: 그 보면 옛날 성황당에 뭐 하듯이 네. 그 왜 술을 왜 사갖고 오라나 했더니 저를 이제 외지인이잖아요. 내가 거기를 가려면 나무한테 허락을 구해야 돼. 그래서 술을 갖고 나무에다 술을 따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나보고 들어와도 돼. 근데 저는 그 3,500년 된 나무를 만났을 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너무 좀 기에 눌렸던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갑자기 저 나무를 봤다고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는다는 게 얼마나 예의 없는 일인가.
1: 좀 불경스러운 생각이 일로 들었어요.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야, 저 나무는 이곳에서 3,500년을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어? 야, 3,500년 동안 있으면서 나를 기다린 건가? 뭐 이런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가고 한 시간 동안을 카메라를 안 꺼내고 그 주변을 그냥 배회했어요. 약간 내외하듯이.
1: 예.
0: 그냥 보고 멀리 가서도 한번 보고 앉아서도 보고 그냥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나무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1: 그 사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요즘도.
0: 그럼요.
1: 네. 3,500년 된 나무는 좀 다른 나무들하고 한 7,800년 된 나무는 좀 어린 편이잖아요. 그런 나무들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0: 그러니까 뭐 엄청난 옛날에 우리 킹콩 영화 봤을 때 킹콩이 갖고 있는 근육질 같은 그런 뭐 중간 가지 하나하나들이 다 그냥 엄청난 근육질 같은 모양으로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된 나무일수록 되게 잎이 적고
1: 네.
0: 가지도 되게 작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오밥 나무의 특징이 참 생각이 있는 나무구나.
1: 네.
0: 그래서 이야, 살아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 근데 안타깝게 얼마 전에 그 나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 아, 그 3,500년 된 그 네. 찍은 그 나무가. 네.
0: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찍은 지가 이제 2년 됐는데, 야, 내 이 나무를 찍고 나서 그래도 다행히 기록을 남겼구나.
1: 예.
0: 뭐 작가에게는 그런 게 너무 의미가 있으니까. 무너졌다고 누가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현지인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반이 무너졌더라고요.
1: 무너지는 건 어떤 식으로?
0: 한쪽이 죽어나가는 거죠.
1: 아이고.
0: 그리고 이 바오밥 나무는 일반적으로 단단한 목재가 아니에요.
1: 네.
0: 섬유질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이 좀 없어요. 그래서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나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면 그냥 되게 약하게 넘어지는 나무예요.
1: 네. 우리가 목재로는 쓰지 못하지만 이 바오밥 나무가 뭐라자면 동물과 식물들한테는 엄청난 뭐 쉼터이자 뭐 은신처이자 그런 곳이라면서요.
0: 그럼요. 그 열매도 먹기도 하고 사람들도 큰 나무들 한 1,000년 넘은 나무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기도 해요. 그래서 바오밥 나무 안에 집이 생겨요. 근데 아. 그거는 일부러 나무를 파갖고 짓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나무들이 구멍이 있어요.
1: 구멍이 이렇게 생기나 봐요. 그 네. 안에 들어가서 사는 네. 거예요.
0: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 봤거든요. 아 이게 라디오로 보여주실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0: 바오바업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마다가스카르라는 좀 더 크게 보면 이 마다가스카르 나라 안에 바오바업이 있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는 바오바업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마다가스카르 때문에 아프리카를 처음 알게 되고 예. 그 이후로 제가 아프리카 전문 사진가가 되는 계기가 됐으니까 저에게는 의미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1: 실제로 이 바오밤 나무를 국내에 처음 알린 분이 신미식 작가님이시잖아요.
0: 네. 그렇죠. 예. 제가 처음 갔을 때 초청받아서 가고 2주를 있었어요. 2주 예. 동안. 근데 그때는 저 혼자 초청받은 게 아니라 뭐 신문기자 몇 명 해갖고 4명이 초청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은 뭘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부분에 놀란 거는 아프리카에 대한 무지함. 야, 내가 너무 몰랐구나, 아프리카를. 그래서 돌아와갖고 너무 매일매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다가스카르 측에 연락을 했어요.
1: 네.
0: 나 다시 한번 가고 싶다, 혼자. 안 보내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초청을 받았어요.
1: 아.
0: 비행기도 비즈니스 채워주고 그래서 거기 관광청 직원이 나와서 차랑 같이 차량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혼자 두 달 동안을 마다가스카르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마다가스카르 이야기라는 책을 내고 그걸 갖고 현대백화점에서 전시를 했어요.
1: 네.
0: 그때 마다가스카르가 처음 한국에 보여지게 된 거죠.
1: 아.
0: 공식적으로는
1: 예.
0: 책과 전시를 통해서.
1: 네, 네.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점점 정말 가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아직 마다가스카르가 가기 힘든 곳이란 말이에요.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홀딱 반하셨는지요?
0: 근데 뭐 가기 힘들지 않고요. 그냥 비행기 타면 그냥 알아서 그냥 잘 도착돼 있습니다. 도착돼 예.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아프리카를 한 120번 정도 갔거든요.
1: 와.
0: 다른 나라까지 다 해서.
1: 네네.
0: 근데 계속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나라는 딱 두 나라예요.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인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그 마다가스카르를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 내가 되게 특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네.
0: 그러니까 나를 되게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되게 존중해 주는 느낌. 사실 뭐 동양인들이 뭐 유럽이나 서구 쪽에 갔을 때 그게 뭐 존중받는 느낌 별로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네. 거기 가면 너무 나를 존중해주고 아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비슷하신을 도와줄까? 되게 이런 느낌들.
1: 풍경도 아름답지만 사람들이 너무 좋다.
0: 그렇죠.
1: 예. 예. 그 처음에 2005년도였나요? 처음에 이제 네네. 마다가스카르 가신 게 그 첫날 인상이 굉장히 강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0: 처음에 네. 공항에 내렸을 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아 나는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왜요?
0: 한국에 있는 미디어에 사기당했다.
1: 어.
0: 매스컴에 사기당했다. 우리한테 보여줬던 많은 것들 아프리카에 갖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1: 예.
0: 내가 갖고 있는 영역 제한된 영역 아프리카는 어떨 거야 아프리카는 뭐 더울 거야 아프리카는 위험할 거야 이 모든 게 그냥 공항에 내리는 순간 다 끝났어요. 아 전혀 아닌데? 그리고 너무 추웠어요. 일단은.
1: 날씨가요? 몇 월에 가셨는데?
0: 5월에. 5월부터 오. 거의 겨울로 들어서거든요.
1: 예.
0: 지금 아프리카 가면요. 너무 시원해요. 그래갖고 아프리카는 또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여름에 가도
1: 예.
0: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1: 하긴 작년 여름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하고 오신 의사 선생님이 아프리카가 더 시원하다고 그러셨어요.
0: 우리나라보다 지금 가면요.
1: 예.
0: 밤에 온도가 한 제가 1년 살아봤잖아요.
1: 네.
0: 많이 떨어지면 6도까지 떨어져요. 밤에.
1: 아.
0: 그래서 난방이 없으면 난방이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네.
1: 일단 뭐 기후 자체도 생각했던 것보다 추웠고
0: 네.
1: 또 어떤 게 좀 다르던가요?
0: 일단 사람들이 막 옷 입고 막 패딩 입고 다니는 거에 너무 놀랬고
1: 예.
0: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가난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옷도 안 입고 다니고 옷을 거의 그냥 저기 옷을 입은 건지 걸친 건지 모를 정도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 거기서는 다 비슷비슷하게 사니까는 비교가 안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해맑은 거예요. 막 뛰어댕기고 놀고 학교 같은 데 가면은 막 내 어릴 때 놀던 것처럼 막 공차고 애들 막 씨름하고 넘어뜨리고 막 뭐 소리 지르며 쫓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의 어릴 때와 너무 오버랩되는 거예요.
1: 예.
0: 그게 되게 평화로웠어요. 일단은.
1: 아, 그래서 그 아이들을 카메라 앵글 속에 담으셨군요.
0: 예, 그 아이들의 네.

0: 없기 때문에 예. 그 눈이 야, 저 눈 속에 정말 세상이 있구나. 온 우주가 있구나. 그런 마음들이 너무 들어서 모든 초점, 카메라의 렌즈의 초점을 눈에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인터넷에 많이 신미식 사진은 아이들 아프리카의 눈 이런 키보드로다가 검색이 많이 됐어요.
1: 네네. 그때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한 눈을 보고 사진을 찍으셔서 사진집을 만들어서 그 사진집을 가지고 다시 또 마다가스카르를 찾아가셨다고 하던데 왜 무슨 이유가 있으셨어요?
0: 그게 이제는 포토 에세이죠. 마다가스카르 이야기라는 포토 에세이 책을 내고 어차피 제가 갔던 길들 다 알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책을 제가 100권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아이들한테 다 선물 주고 싶은 거죠.
1: 그 아이들을 찾기가 어려울 텐데요.
0: 아니, 아니, 어렵지가 않아요. 갔던 데를 다 기억하니까 사진을 책을 보여주면 금방 데리고 와요.
1: 예, 어디 있니?
0: 내 친구인데 잠깐만 가서 막 데리고 오고. 근데 제가 그때 독자분들이랑 몇 명 갔는데
1: 네.
0: 그 표지에 나와 있는 애는 완전 오지에 사는 아이예요.
1: 예.
0: 근데 그 아이를 만났는데 같이 간 분들이 막 울었어요. 너무 감격해갖고 막 울었는데 저도 그게 이제는 조금 아주 어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애가 좀 성장했잖아요.
1: 예.
0: 저도 되게 뭐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야 그래서 책을 제가 준 거죠. 근데 책을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는 사진도 한번 찍어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이 책 표지에 자기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1: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저라도 그럴 텐데요.
0: 그 모습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던 예.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같이 가신 분들 막 울고 그 아이 막 껴안고 야 그래 작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찍은 사진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이 가게 만들고 내 제가 찍은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움직임을 줄 수 있다는 게 작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네. 작년에 우리 신미식 작가님 주인공으로 나오는 독립예술영화가 나왔잖아요.
0: 네, 네.
1: 꿈꾸는 사진관.
0: 네.
1: 예. 거기에 제가 이렇게 예고편만 봤는데 직접 출연하신 거잖아요. 직접 뭐 찍으신 거니까.
0: 예, 예, 그렇죠. 예. 예.
1: 어떤 내용이 거기 담겨 있어요?
0: 사실은 지난해 영화가 이제는 두 편이 개봉됐는데요.
1: 네.
0: 사실은 저는 그게 저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죠. 내가 무슨 영화를 만들고 내가 영화 주인공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1: 영화에서는 저 레게 네. 머리가 아니어가지고.
0: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영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다가스카르 뮤직이 있었고요. 그게 네. 완전 다큐멘터리 영화고
1: 네.
0: 꿈꾸는 사진관은 저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다 만든 장편 영화예요.
1: 네.
0: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거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죠.
1: 네.
0: 그래서 주로 이제는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도서관을 만들거나 그리고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일들이 주로 제가 네. 아프리카에서 하는 일들인데 지금까지 한 8천 가족 정도를 찍었죠.
1: 8천 가족의 사진을 네. 찍어주셨군요. 와, 지금 마다가스카르를 20년을 오가면서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셨나 봐요. 네.
0: 근데 주로 뭐 가장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첫 번째는 직업이 제가 사진하는 사람이잖아요.
1: 네.
0: 이 사진을 통해서 뭔가를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뭘까? 근데 그게 가장 첫 번째는 그냥 가족 사진을 평생 봉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뽑아서 액자를 넣어주거든요.
1: 네.
0: 오지 마을 가도.
1: 네.
0: 그래서 차를 가져가니까 차에다가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뽑아주는데 그게 가장 저에게는 사명 같은 운명 같은 일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아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일. 그게
1: 예.
0: 이제 꿈꾸는 도서관이라는 프로젝트인데.
1: 그 도서관이 지금 몇 개 지어져 있나요?
0: 지금까지 6개. 지난달에 6호점을 만들어서 오픈하고 왔어요.
1: 네, 네. 그리고 계속 지금 더 짓는 중이.
0: 원래는
1: 건가요?
0: 처음에는 계획은 난 5개의 도서관을 지을 거야. 그냥 저 혼자만의 그냥 다짐이기도 하고 약속이었는데 5개가 끝나고 나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1: 예.
0: 약간 부담이었었나 봐요. 그냥 이제는 편하게 하자.
1: 네.
0: 그래서 여섯 번째가 완성이 됐고요. 일곱 번째를 지으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이제 숙제가 끝나니까 편한 마음으로.
0: 예, 오히려, 예.
1: 예. 그 도서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아이들이 오고 가는지 참 궁금한데, 그 얘기도 다음 시간에 좀 모셔서 다시 나누고, 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도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6.25 참전 용사들의 사진을 찍어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얘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1세대 여행 사진 작가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바오밥 나무를 국내 최초로 알린 분이죠. 신미식 사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올 것으로 전망입니다.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입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는 시간당 2,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구, 부산 20도, 세종, 광주 21도, 서울 22도가 예상입니다. 오전까지 남부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전남 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내륙지방에서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전 31도, 서울 세종 30도, 인천 광주 대구 29도, 울산 28도, 부산 제주 26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주견 24.1도, 습도 70%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정부가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오늘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측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미 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서 쿠팡 측이 국정원의 지시로 중국에서 기기 회수에 나섰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 또는 명령을 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현장에는 국회의 손길을 기다리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권한에 따른 상임위 배정마저 거부하고 전원 사임계를 제출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출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향후에도 원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법사위를 그토록 고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KBS 4사건건에 출연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대한 포기가 없으면 국민의힘이 다른 상임위원장을 가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22% 내린 7,703.85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5조 4,633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9원 오른 1,555.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 32강전에서 잉글랜드가 승리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오늘 콩고 민주공화국과의 경기에서 해리 케인의 두 골에 힘입어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벨기에는 세네갈에 2-0으로 끌려다니다 후반 막판 동점을 이룬 뒤 연장전에서 페널티킥 역전골로 3-2로 승리했습니다. 미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2-0으로 이겼습니다. 한화오션에서 급식과 시설관리 업무를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합법 파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웰리브 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노동위가 노사 입장차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 조정을 중지하면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한 첫 사례입니다.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첫 걸음은 상호 공식 국호 호칭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부의장은 오늘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부르면 우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부의장은 남북 간의 합의서에는 공식 국호가 사용되고 있고 남북한이 유엔의 국가 단위로 각각 가입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문제에 대해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최근 한국 방문 기간에 아산 정책연구원 관계자들을 면담하며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회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경기 북동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60mm, 충청과 호남, 경북에 최대 40mm, 경남은 최대 20mm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에는 내일도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지난달 20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이 구영업일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이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월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립식 상품인데요.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최고 연 19.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야말로 꿈의 적금인데 가입 기한이 내일까지라고 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췄는데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장마가 북상 중입니다. 주말부터는 장마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이 소식은 밤참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올해는 건국 250주년으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에서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7월 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아, 오늘은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 진입을 해서 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27일 만에 막혔던 문이 열린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정조사 특위가 개표소에 도착하자마자 시위된 입구를 막고요. 인간띠를 만들면서 좀 버텼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면서 부정선거, 재선거 이런 구호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고 하고요.
0: 네.
1: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기동대 1200명을 투입했습니다.

0: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의원들이 지나갈 통로를 확보했고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을 한 명씩 떼어내면서 길을 좀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야말로 육탄전을 방불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길을 좀 열었고요. 25분 만에 조사단은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서 30분 정도 현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장을 좀 가져와라 불법이다 이런 항의가 좀 이어졌고 결국에 경찰을 밀친 이 60대 한 명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긴장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시위는 좀 계속됐고 시위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고 몸싸움까지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1: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입을 해서 네. 개표소 안에 있던 이제 투표지 또 관련 자료들을 확인을 했을 텐데
0: 네.
1: 안에 이제 얼마나 많은 투표용지가 남아 있는 건지 또 계속 여기에 이제 둘 수는 없을 텐데.
0: 그렇죠.
1: 어쨌든 이게 이제 선관위 청사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0: 네.
1: 예. 그건 좀 언제쯤 가능할지요?
0: 일단 생각보다 규모가 좀 상당했습니다. 네. 현재 개표소에는 투표함 약 380개가 있다고 하고요.
1: 예.
0: 투표지는 247만 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록 이런 관련 자료들도 좀 남아 있어서요. 이게 그대로 보관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조사 특위도 직접 들어가서 투표함 개수 그리고 CCTV 출입문 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했는데
1: 네.
0: 투표함을 열어보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옮길지를 두고는 여야 의원들끼리 의견이 좀 엇갈린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처럼 체육관에 두는 거 보안에 한계가 있지 않냐 더 안전한 선관위 청사로 빨리 옮겨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옮기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결국 오늘도 결론을 못 냈고요. 선관위도 일단 청사 이전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청사 건물에 영어유치원이랑 또 산후조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이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또 시위대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욕설이나 고성 오가고 그러면서 또 다른 좀 범죄가 일어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걱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언제 옮길지 아직 미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1: 네. 또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0: 네. 네,
1: 그런 점에서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그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위대하고 이제 좀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현장은 한동안 아수라장이나 좀 다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 예.
0: 경찰이 여러 차례 길을 좀 비켜주세요, 길을 좀 터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1: 예.
0: 시위대가 출입문 앞을 지키면서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좀 벌어졌는데요. 경찰을 밀치고 저항한 60대 남성 한 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 에서 바로 체포가 됐다고 했습니다.
1: 네.
0: 또 조사단이 개표소에 들어가자마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의원들을 향해서 또 고성도 지르고요. 좀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고 하고
1: 네.
0: 또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린 참가자도 있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그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이 충남권
0: 네.
1: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에 참석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는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또 밝혔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역 투자는 선물로 나눠주는 게 아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했습니다.
1: 네.
0: 최근 야권에서 호남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이 좀 발표되니까 특정 지역만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각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선을 좀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는 이런 제로섬 게임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한 지역이 성장하면 또 다른 지역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다. 비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메가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이 관치 논란도 정면으로 좀 반박을 했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팔비친 거 아니냐, 기업을 압박해서 투자를 끌어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제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요즘 같은 시대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이 움직이겠냐, 정부 역할은 좀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여기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할 환경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대통령이 또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야 공방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이어지고
0: 네.
1: 있기 때문일 텐데 정유경 기자가 후속 취재를 좀 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여야 네. 각각 의원 한 명씩을 만나봤는데 먼저 민주당에선 AI 전문가로 꼽히는 임문영 의원을 만났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0: 반도체 전문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인터뷰했습니다. 예. 결국 여야가 맞부딪히는 지점은 약 세 가지라고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투자 선정 과정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민주당은 정부가 기업을 팔비틀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때는 독재 정권이었고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기업이 경제성을 따라서 좀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결국 기업의 부담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입지 문제인데 민주당은 호남도 재생에너지랑 AI 산업 키울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 그런 환경을 갖춘 곳이 호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반도체는 인력과 협력업체가 모여있는 수도권 생태계가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는 두 번째랑 좀 이어지는 문제의식인데요. 바로 전력과 용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전력이랑 용수가 필히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기술과 인프라 투자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호남이 가뭄에 취약한 장소다 보니까 용수 문제 과연 해결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 제기하고 있고 또 막대한 전력 그리고 안정적인 용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아무튼 당분간 이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싸고는 여야의 공방이 네.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국회 내에서도 뭐 여야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구성 문제인데
0: 네, 그렇습니다.
1: 민주당이 일단 11개 상임위원장은 이제 가져간 거죠.
0: 네.
1: 아, 그리고 이제 남은 7개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전히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게 법사위원장 자리예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모든 법안을 통과하는 마지막 관문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국민의힘에선 초반에 우리는 법사위원장만 주면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너네가 지정한 의원으로 우리가 할게라는 식으로도 협상을 하려고 했거든요.
1: 예.
0: 그런데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 얻지 못했고요. 나머지도 지금 위기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받지 않고 버티겠다 이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11개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가져간 이 원구성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7개 상임위원장도 당분간 맞지 않고 상임위 운영에도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취재를 좀 해보면 이 전략 자체에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려지는데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밖에서만 싸우게 되면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단 자체가 없어지고 그렇다고 상임위에 들어가면 민주당의 원구성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1: 네.
0: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싸우려니까 무기가 없고 들어가려니까 명분이 없는 이런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오늘 코스피가 또다시 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0: 네.
1: 8000선도 이제 내줬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굉장히 검은 목요일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제가 딱 2주 전에 코스피가 9천선 넘었다고 전해드렸거든요.
1: 2주였습니까?
0: 네. 예. 그런데 지금 2주 만에 벌써 8천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 네.
0: 오늘 증시 한마디로 반도체주가 지금 우리 증시 다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반도체주가 지금 시장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 넘게 떨어졌고요. 다시 한번 30만 원 아래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4% 넘게 급락해서요.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도 장중 8% 넘게 밀리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크게 얼어붙었고요.
1: 네.
0: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AI 투자 열기가 예전만한 거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메타가 지금 남는 AI 연산 능력을 외부에 빌려주는 사업에 나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기업들은 앞으로 AI 설비 투자를 좀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AI 반도체 그리고 고성능 메모리도 수요도 좀 함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함께 커진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 매도까지 좀 겹친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하루에만 4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다고 하고요. 개인이 무려 사들이긴 했지만 하락세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1,555원 넘어섰고요.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해졌습니다.
1: 하루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네요.
0: 네. 네.
1: 자, 이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좀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하면서 협회로부터 6개월 전국대회 출전 정지라는 네.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약간 이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0: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논란의 발단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 제1고를 향해서 스타벅스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이런 구호를 외친 데서 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 표현이 최근에 논란이 됐던 스타벅스 이벤트 이걸 떠올리게 하고 또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커지면서요.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게 6개월의 전국대회 출전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은 처벌 수위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남은 경기가 중요한 경기가 한 4, 5경기 정도로 알려지는데 네. 이 경기 자체가 나중에 드래프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 자체, 경기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건 학생들에게 너무 과도한 처사 아니냐 이런 걸 국민의힘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배재고 동문인 권영세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학생들의 행동 분명히 잘못됐다. 그렇지만 일부 학생의 잘못을 이유로 선수단 전체 출전을 6개월 동안 맞는 건 사실 단체 기합이랑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네. 특히 고교 선수들한테 6개월은 대학 진학과 선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교육으로 바로잡을 문제를 일벌백계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1: 너무 좀 과도하다는 얘기죠.
0: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좀 내비쳤는데 잘못은 사과하면 될 일인데 어린 학생들에게 6개월 동안 출전 정지를 내린 건 좀 지나치다. 사실 스타벅스도 영업정지까지는 안 당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좀 다른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이런 주장을 좀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강준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안을 표현의 자유 문제로 보는 건 혐오와 역사 왜곡을 좀 방조하는 거다. 교육 현장에서 조롱과 혐오의 언어가 확산하는 현실을 좀 우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죠. 민주당 김준혁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건 지금 학교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방치한 학교의 책임이 있다. 학교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즉각 사퇴를 하고 또 배재학당 재단 이사장 그리고 이사회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뉴스픽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다양한 뒷얘기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지난 한 주 이제 제가 좀 자리를 비웠었는데 네. 오늘 밤 일라디오를 또 아주 잘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1: 돌아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0: 아닙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1: 네.
0: 오늘이 7월 2일이고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는 거는 뭐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네. 예, 7월 4일. 그런데 올해가 그 250주년이라면서 예. 250주년. 예. 의미가 있네요.
1: 미국이 이제 건국 시점을 우리가 건국을 하려면 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건국을 어떤 시점으로 잡느냐를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미국이 정한 시점은 1776년 7월 4일 이제 미국 동부 13개 주가 그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원래는 미국이
0: 네.
1: 독립을 딱 선언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독립선언서 작성을 기준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오는 4일이 250주년이 되는데요.
0: 네.
1: 이렇게 보면 미국 역사가 진짜 짧긴 짧죠. 우리 뭐 반만 년 역사 막 이러는데
0: 예.
1: 예, 250년밖에 안 됐으니까 음흠. 이때가 1776년이면 우리나라 역사로는 조선 영조 시대고
0: 영조 때
1: 예, 영조 정조가 때 즉위하기 2년 전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때 나라를 세웠군요.
1: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역사가 짧긴 짧죠.
0: 네.
1: 우리 조선 시대 후반기로 들어선 때였는데.
0: 네.
1: 근데 이 짧은 역사에서 그럼 미국이 얼마나 그동안에 지금
0: 네.
1: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이 될 때까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0: 그러니까 짧은 시간 그렇게 그러네요. 진짜
1: 예.
0: 짧은 시간에 예. 보통 이제 정확하게 사실 나라를 세운 날을 기억하는
1: 그렇죠.
0: 나라는 별치 없을 거예요. 기지는 날은 그죠.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1: 예, 우리는 이제 인종을 예. 딱 정한 날짜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0: 예.
1: 그런데 이때 미국이 생길 때만 해도 인구가 아까 13개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0: 예.
1: 처음 시작한 때가. 그러니까 미국 지금 미국의 영토가 다 미국 것도 아니었고 서부는 아니었고 여전히
0: 그때는
1: 인디언
0: 멕시코
1: 거였고.
0: 땅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이것도 있었고. 예.
1: 그래서 실제 땅도 뭐 동부 몇 개 주밖에 안 됐고 인구는 한 250만 명 정도 이랬단 말이죠.
0: 예.
1: 그런데 뭐 산업혁명 또 서부 이제 개척하고 뭐 남북전쟁 치르고
0: 예.
1: 1, 2차 세계대전 이제 발판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20세기에 이제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250년 만에 정말 많은 걸 이룬 나라고 이 건국기념일 특히 건국 250주년 이 행사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미국이라는 이름 아래
0: 예.
1: 많은 걸 이뤄왔냐 이런 자축의 행사이자 축하의 행사이자
0: 예.
1: 뭐 즐거운 세레모니가 되는 거죠 사실.
0: 예. 만약 우리 입장이어도 아주 크게
1: 네.
0: 예, 축하할 만한 날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250주년 또 숫자로 딱 맞아 떨어지니까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1: 그렇죠.
0: 예.
1: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런 명절이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추석에 해당하는 뭐 할로윈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 말고 국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기념일 행사 중에는 가장 큰 행사가 이 건국기념일
0: 그렇겠어요.
1: 독립기념일
0: 네,
1: 행사라고
0: 네.
1: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미국에 있을 때 많이 봤었지만 제일 큰 행사는 불꽃놀이예요.
0: 불꽃놀이.
1: 예. 워싱턴에 가면 우리 워싱턴의 이미지 많이 기억하시는 게 이렇게 연필 모양의 첨탑이 있고 이제 뭐 링컨 기념관이 있고 옆에 쭉 되게 큰 긴 호수 같은 게 있거든요.
0: 맞아요.
1: 예. 내셔널몰 지역이 되겠는데
0: 예.
1: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불꽃놀이를 하고요.
0: 아, 거기서 합니까?
1: 예, 예. 그리고 거기 정말 그 주변을 다 채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불꽃놀이 보려고. 그래서 뭐 차를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좀 옥상 이런 데서 보면요. 그 불꽃이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온 데서 불꽃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만 있다 치면 전부 불꽃을 터뜨리고 있는
0: 예,
1: 거예요.
0: 예, 예.
1: 뭐 사용하는 폭약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정말 미국 전역에서 즐기는 그런 행사고요. 이곳저곳에서 뭐 그날이 소풍이에요. 그래서 돗자리 깔아놓고 그 지역 뭐 잔디밭 같은 데서 앉아서 즐기기도 하고 뭐 재미있게 이렇게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러면서 말하자면 뭐 미국 국민들 어떤
0: 예,
1: 축제
0: 예.
1: 같은 행사죠 사실.
0: 예. 저는 그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1: 예, 예.
0: 예, 거기 앞에서 막 대규모 시위하고 반전
1: 그쵸?
0: 시위하고
1: 예,
0: 그죠?
1: 예.
0: 예, 그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1: 거기가 굉장한 축제 장소여서 우리 저도 이제 2021년에 이제 미국에 갔자마자 이 독립기념일
0: 예.
1: 행사를 봤는데 코로나 때였는데도 그때 뭔가 바이든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그 행사를 오픈을 해서. 막 그때는 또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데 대한 이 거부감 같은 게 있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0: 네.
1: 마스크 막 다 벗고 거기서 이제 행사를 즐기는 거를 봤어요.
0: 예.
1: 그러니까 그 위험한 시기에도 거기 와서 즐기고 싶을 정도의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1: 예.
0: 그러니까 매년 이제 가장 큰 행사는 아무튼 볼만한 행사는 불꽃놀이고요.
1: 네, 불꽃놀이가 가장
0: 올해는
1: 최고.
0: 이제 250주년이니까 또 25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어떤 뭐 특별한 행사랄까?
1: 이번에는 네. 불꽃놀이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가장 큰 행사는 불꽃놀이가 제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로 크게 하냐. 네. 이 불꽃놀이 현재 불꽃놀이 기네스 기록은 폭죽 81만 발을 쏜 게 가장 기네스 기록이라고 합니다.
0: 예.
1: 그런데 이번에 85만 발을 40분 동안 이 워싱턴을 둘러싼 아까 말씀드린 내셔널몰 포토맥강 일대에서 쏘아 올릴 거라고
0: 기록을 깨겠네요.
1: 기록을 깨는 게 목표 같아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 250절 얼마나 성대하게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 대국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번 독립기념일에 이름을 붙이기를 미국에 대한 헌사의 날. 이라고 붙였습니다.
0: 예.
1: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네스급 행사를 열고요. 그리고 이제 주최 측 백악관에서 이제 만든 단체인데 기구인데 프리덤 250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0: 예.
1: 그러면 여기서 뉴욕 이제 워싱턴에서 좀 떨어져 있는 우리 뉴욕 뉴저지 이쪽에서는 전투기 수백 기를 날려서 에어쇼. 미국 해군 최정예 비행시험단 블루엔젤스가 에어쇼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막 군사열, 군악대 연주, 뭐 가수 공연.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하고 나서 불꽃놀이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불꽃놀이 저희 봤지만 여름에 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해 질 때쯤 약간 어둑어둑 해질 때쯤부터 시작해서 깜깜할 때까지 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0: 대통령이 연설을 해야 돼서 올해는 이 시간이 밤 10시 반 늦으면 11시쯤에 이 불꽃놀이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1: 너무 늦지 않나요?
0: 너무 늦잖아요. 예. 그런데 이 미국 언론들이 보기에는 이 시간이라고 말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굉장히 길게 합니다. 막 80분은 뭐 기본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9시에 시작한다고는 하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것도 늦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설 말 길게 하고 이러다 보면 자정 넘어서 이 불꽃놀이를 할 수도 있다.
1: 와. 아니 이게 불꽃놀이는 사실 가족들이 함께하고 특히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예. 그 시간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0: 보니까 약간 규모에 더 무게를 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오늘부터 사전 행사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오늘부터 뭐 이제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러시엄 우산이라고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4명을 이제 석산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큰 예, 돌산이 있습니다.
1: 있죠. 예.
0: 여기서도 미국을 빛낸 위대한 대통령 쭉 널어놓은 쭉 새겨놓은 거기서 기념행사 같고요. 또 워싱턴 DC에서는 위대한 미국 박람회라는 큰 박람회도 열어서 미국의 산업 군사력 문화유산 이런 것도 자랑하고 이외에도 뭐 필라델피아 뭐 이런 데서 각국 전역에서 퍼레이드 불꽃놀이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이번에는 폭염이에요.
1: 너무 덥죠.
0: 지금. 너무 더워요 지금 예. 미국이. 그러니까
1: 지금 뭐 지구촌이 다 더운데.
0: 맞아요.
1: 미국도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경기장이 굉장히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예. 그런데 그 폭염이 하필이면 독립기념일 당일인 4일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농부 지역 기준으로는 그날 당일에 체감 46도급의 역대급 폭염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야외 행사하기 때문에 불꽃놀이 같은 거는 이제 이 폭염을 과연 이제 이기고 다 군중들이 모일 것인가도 좀 이제 봐야 되겠죠.
1: 예. 아무튼 뭐 이렇게 핵심은 불꽃놀이군요.
0: 네네.
1: 불꽃놀이.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아무튼 7월 살짝 의미 있는 날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날 뭔가 좀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
0: 예. 네. 트럼프 하네요. 대통령은 이 행사를 엄청나게 키우고 싶죠. 당연히 나의 지적 사업 같은 느낌으로 가고 싶어 해요.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뭐 좋은 얘기를 별로 못 듣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뭐 지지율 떨어지고 뭐 미국 경제 별로 안 좋고 이란 전쟁 여파 아직까지 지금 뒤숭숭하고 이렇잖아요. 이 행사를 통해서 반전을 이루고 이런 분위기 반전을 이룬 분위기를 11월 넉 달밖에 이제 안 남은 지방 중간선거까지
1: 예.
0: 쭉 끌고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SNS에서 벌써 공지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트럼프 집회같이 될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예.
0: 그래서 백악관이 계획한 거는 원래 아까 제가 프리덤 250이라는 기구가 이 지금 모든 행사를 관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하려던 기구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독립 250주년 사업은 이미 2016년에 연방의회가 초당적인 기구를 설립을 했어요. 아메리카 250이라는.
1: 10년 전에?
0: 네. 근데 이 기획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아 우리가 정말 건국, 미국이란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생각했을 때 미국은 다양성의 국가.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다양성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이민자의 역사도 이렇게 넣고
1: 예.
0: 이런 그런 서사를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1: 이민 싫어하잖아요.
0: 다양성 이런 거 별로 예, 안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별도 조직으로 만든 게 프리덤 250입니다.
1: 따로 또 만들었군요.
0: 예, 그래서 이 돈이 여기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프리덤 250이 사실상 주도를 하고 있고 이 아메리카 250은 약간 죽었어요. 그런데 이 프리덤 250이 강조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 민주주의, 이민자 이런 것과 전혀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전통적인 애국주의, 보수적인 역사관 이런 거를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구의 문제가 단순히 기구가 옮겨가고 백악관이 주도하느냐 의회가 주도하느냐가 아니고 행사 주관을 누가 하느냐가 아니고 250주년을 맞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이런 가치적인 정립, 그다음에 정체성의 싸움 이런 걸로 지금은 옮겨가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합니다. 미국의 250번째 생일인데 점점 트럼프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주가 함께해야 하는 이런 행사들에 9개 주가 최소 9개 주는 빠지겠다고 했어요.
1: 아, 예, 동참하지 않겠다.
0: 예, 대부분은 야. 민주당 주지사가
1: 예.
0: 하는 지역이고 행사의 당파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 이제 주에서 이런 걸 안 누리게 된 주도 있는 거죠.
1: 예.
0: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사를 완전히 선거유세처럼 만들어서 독립 250주년을 맞아 미국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연설에서 이미 연설한 것

0: 책도 있거든요. 이란 전 승리, 경제 성과 이런 걸 막 부각시켰고 그런 막 성족이 쫙 깔려 있는 이런 설치물들을 이미 다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게 미국 전체를 위한 행사냐 아니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자축의 자리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상태고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완전히 즐기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화합과 통합을 위한 날인데 이게 미국의 오히려 분열상을
1: 약간 반쪽절이 행세가 되는 듯한
0: 예예 예, 그걸 다 우려하고 있는 거죠.
1: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온 국민이 다 같이 축하해야 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올해 독립기념일을 축하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냈다면서요.
0: 네. 이분들이 이제 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물론 5명 중에 1명꼴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독립기념일이니까 즐겨야지라고 예.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1: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예를 들면 광복절이라고 치자. 예. 광복절을 뭐. 뭐 여당이라고 해서 축하하고 야당이라고 그렇죠. 해서 안 축하하고 그러진 않지 예. 않잖아요.
0: 그런데 예. 지금 미국 독립기념일은 이 트럼프 행사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예. 축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5분의 1. 이건 로이터 입소스 조사입니다. 좀 재밌긴 하지만 당황스러운 여론조사 결과들도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여러 개 나오거든요. 예.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지금 건국 250년이니까 또 250년이 지났을 때 미국은 과연 지금처럼 단일 국가로 남아있을 것인가. 를 물어본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미국인 10명 중에 4명은 아닐 것 같다.
1: 분열될 것
0: 미국은
1: 같다.
0: 미국은 갈라질 것 같다라는 답을 했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제 갈라질 거라고 말한 사람 중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40%, 공화당 지지자가 26%. 공화당 지지자도 갈라질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 아까 우리 초당적 기구 아메리카 250이 강조했던 가치잖아요. 예. 미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그럼 성공적이냐 아니면 좀 위험하느냐. 응답자 64%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가까운 사람들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실패할 위험에 처했다. 이거는 지난해 8월 조사보다 7%포인트가 올라간 수치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85%가 민주주의가 위기다라고 해서요. 이 공화당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의 상징 색깔이 있잖아요. 성조기에 빨강, 하양, 파랑 있죠.
1: 네.
0: 그 옷 색깔 많이 입고 다녀요. 미국의 이런 기념일
1: 이번에 그 미국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의 그 한 선수는 네. 머리에다가 색깔 염색을 그 성조기 색깔을 염색을 해서 야. 국가대표로 경기를 뛰는 선수도 있습니다. 예.
0: 그러니까요. 그 미국 국기를 우리는 사실 막 태극기로 패션 만들어 입고 이게 좀 덜하잖아요.
1: 예.
0: 미국은 그게 굉장히 강해서 옷, 뭐 머리, 뭐 말씀하신 것 스카프 막 온데 성조기 색깔이
1: 염색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0: 대단하네요.
1: 예.
0: 이런 기념일을 막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날. 이 성조기 색깔로 옷 입을 거야? 라고 물어본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52%가 나는 그 색깔로 옷 입을 거야 라고 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는 20%만 입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론조사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알 수 있듯이 미국이 갈려 있는 거예요. 가장 축제 분위기 화합을 찾아야 할 날에 당파로 결국 갈려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이 앞으로 미국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게 미국 언론들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 네. 그 미국 내부의 지금 분위기도 물가, 고물가 문제도 있고.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미국 내부의 상황 자체가 지금 독립기념일 250주년을 즐기기에 그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0: 네.
1: 지적도 있죠.
0: 마음이 좀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독립기념일 축제하기 전에 제일 강조한 게 엉뚱하게도 기름값 내려라였어요.
1: 네.
0: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를 우리가 즐기고는 있지만 사실 미국 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높고 생활경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를 띄우려면 사실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축제 분위기를 더 띄우고 사람들이 아 그래도 다 모여서 축제를 즐기면서 그래도 트럼프가 괜찮네 라는 말 한마디라도 나와야 선거가 유리할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만들고 가려면 뭐 물가부터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유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이달 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걸 잡아보겠다고 직접적인 압박 하는 말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선츠 재무장관이 주유소들이 낮아진 원유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특히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1: 예.
0: 미국 자동차 협회가 이 보통 휘발유 가격을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 한 2, 3일 전에 조사한 거예요. 미국 전국의 보통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갤런당 $3.8 정도 되는데 이거 리터로 환산하면 리터당 약 1,570원입니다.
1: 예.
0: 예. 그런데 요 곳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예전에 막
1: 예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0: 갤런 1달러, 2달러 할 때보다는
1: 우리보다는 물론 싸지만
0: 우리보다는 싸지만 그런데 이게 한 달 전보다는 나아진 거예요. 한 달 전에는 갤런당 $4가 넘었었고요. 리터당 1,790원까지 갔었어요.
1: 네.
0: 그러다 많이 낮아진 거지만 1년 전 가격은 리터당 한 1,300원 됐거든요. 요거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휘발유 소매업체들한테 막 가격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1: 예.
0: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68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휘발유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유소들 갤런당 $2.5까지 낮춰라. 리터당 1,020원까지 만들어라. 라고 압박을 한 거예요. 소매업체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부담을 조금은 느끼겠지만 바로 이렇게 가격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박도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유가를 지금 3분의 2 가격으로 낮추라는 건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정부가 이 물가, 유가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급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 가장 큰 건 기름값이네요.
0: 그렇죠.
1: 미국도요.
0: 예, 예. 예. 물가의 가장 큰 부분을
1: 사실
0: 차지하는.
1: 우리도 이제 뭐 유가 상한제 이런 거 뭐. 도입하고 했었잖아요.
0: 네네.
1: 예, 예. 아무튼 뭐 그게 가장 더 체감하는 거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예.
1: 예. 미국도 그건 비슷한 건 있네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250주년인데, 그, 메이드 인 차이나.
0: 예.
1: 가 판을 친다고 하는데,
0: 예.
1: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0: 아까 미국 불꽃놀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불꽃놀이? 불꽃은 네. 또 중국이. 예.
0: 그렇죠. 예. 여기서 터뜨리는 폭죽들의 9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1: 예.
0: 예. 중국에서 다 수입해와야 돼요.
1: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코로나 한창이던 2022년에 미국 독립기념일에 중국에서 물량이 안 들어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1: 네.
0: 지금 다 멎었잖아요.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안 들어오니까 중국이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놀이 못했었습니다. 많이.
1: 네.
0: 예. 저렇게 성대하게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건국 250주년이니까 아까 85만 발 한다고 했잖아요.
1: 예.
0: 폭죽 주문이 엄청나게 늘어서 중국 폭죽업계에 활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폭죽 수출량의 40% 정도가 원래 미국으로 간다 그래요.
1: 원래부터.
0: 그런데 올해는 주문량이 15에서 30% 정도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 예.
0: 이렇게 수출 물량이 느는데 중국에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한 6월에서 8월까지는 생산 금지 기간을 둔대요. 너무 더우니까. 사고 난다.
1: 위험성이 있으니까.
0: 예, 그래서 그러면 5월까지 마감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네.
0: 5월에 중국 폭죽 이 공장들이 막 돌린 거예요. 공장을. 그러다 보니 지난 5월에 중국 후난성에 있는 한 폭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
1: 실제로?
0: 예, 실제로. 오, 네. 사망자가 40명 가까웠습니다.
1: 그래요?
0: 근데 이때 나온 증언이 뭐 이게 꼭 미국 때문이라고는 말은 안 했지만
1: 네.
0: 폭죽 공장들에서 나온 문제점 제기가 납품 일정에 너무 쫓긴다. 해외 주문에 따른 물량 생산으로 한창 열을 올릴 때 사망자가 더 많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원인으로 지목된 게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에 납품할 제품을 6월 이전에 생산하고 배송 맞춰야 되는데
1: 네.
0: 이걸 돌리다 보니까 물량이 너무 쫓겨서 거기에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고에 사망자가 많았다는 거죠.
1: 그렇군요. 자 아무튼 그 이 미국 독립기념일에 이란에서는 또 하메네이 장례식이 또 그때 열린다고 하는데
0: 네.
1: 예, 또 던져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1: 예. 자 워싱턴 리포트였고요. 오늘 미국 건국 250주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정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죠. 청년 미래 적금. 예,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하고 또 높은 이자율을 보장해 주는 네. 상품이 될 텐데 이게 이제 가입 신청자를 받기 시작한 지가 이제 9일쯤 됐다면서요.
1: 네, 영업일로.
0: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1: 예, 예,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예. 오늘 오후에 청년 미래적금 누적 가입 신청자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22일에 출시가 됐고요. 닷새 만에 100만 명을 넘었고 출시 2년 만에 그 청년 도약 계좌라고 있었는데 요게 출시 2년 만에 가입자 200만 명을 넘겼으니까 영업일로 9일 만에 9영업일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한 거니까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빠른 속도인데요. 청년 미래 적금은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3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상품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납입액의 6% 혹은 12%의 기여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0: 예, 세금도 없고.
1: 예, 그리고 금리도 8%.
0: 상당히 높은 거죠.
1: 상당히 높죠.
0: 지금 뭐 시중은행 금리가 3% 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다 보니까 우대형 상품의 경우는 이걸 다 합치면 예. 기여금의 이자소득세 면제에 지금 말씀드렸던 높은 금리까지 다 합치면 네. 연 최고 19.4%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관심을 끈 네. 것으로 보입니다.
0: 뭐 최고긴 합니다만은 19.4%라면은 보장해 주는 상품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아무것도
1: 전 없다고
0: 없습니다.
1: 봅니다.
0: 없는 예. 상품이죠.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제가 또 이 나이에 속한다면 저도 가입을 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그리고 이제 우대금리 같은 이런 뭐 추가 혜택까지 뭐 정부 기여금 뭐 비과세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1: 네.
0: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면서요.
1: 그러니까 청년층의 자산 형성 수요도 있겠죠. 그런데 기존에 청년 도약 계좌가 있었는데 이거 5년 만기예요.
0: 네.
1: 근데 요거는 만기가 3년이니까 만기가 좀 짧아졌고 혜택도 커졌습니다. 기여금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6% 12%니까 혜택도 커졌고 금리도 높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된 점이 흥행의 요인으로 보여지는데요. 내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다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하면 심사를 3주간 하고 24일에 결과가 개별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계좌를 열면 되는데 매월 1,000원에서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낼 수 있고요.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한 사람도 청년 미래 적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 최초의 모집 기간에만 허용이 되고 예. 기존의 그 계좌의 정부 기여금, 비과세, 우대금리 혜택은 유지가 됩니다. 청년 미래 적금을 2년 이상 유지하고 누적으로 800만 원 이상 내잖아요.
0: 네.
1: 그러면 신용 가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점에서 10점의 신용 점수 가점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재무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우대금리 인센티브도 추가로 제공이 됩니다.
0: 네. 내일까지니까 혹시 예, 뭐 모르셨다면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했던 50대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아마 또 이런 사기에 연루될 뻔한
1: 네. 네.
0: 물론 이제 자기 알고 있으니까 이제 빠져들지는 않았겠죠.
1: 접근을
0: 그래서
1: 한 거죠.
0: 그렇죠. 그걸 이제 알고 그러면 내가 이번에 좀 이른바 이제 미끼가 돼야겠다. 예, 직접 이제 미끼가 돼서 이런 보이스피싱범들을 검거하는 데 일조를 했다면서요.
1: 네. 울산에 사는 50대 남성인데요. 우선 피의자가 유명 투자 증권사 팀장이라고 사칭을 하면서 밴드를 통해서 주식 강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0: 네.
1: 거래일로 25거래일 만에 45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면서.
0: 25거래일 만에 450%. 네.
1: 현금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0: 앞서 청년 미래 적금보다 훨씬 높네요. 네.
1: 그러니까 이건 사기입니다.
0: 네.
1: 근데 올해 초에 이 피해자가 비슷한 투자 사기로 이미 수천만 원 잃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0: 한번 당했군요.
1: 예. 아이고. 그래서 이번에 속는 척하면서 사기범을 잡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짜 돈가방을 들고 네. 이 범죄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건네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네. 가짜 돈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에 나갔고 아. 현장에서 기다리던 현금 수거책 한 대 돈을 받으려는 순간 현장을 덮쳐가지고 예.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0: 아, 그 수거책을 잡은 거네요. 예, 이분도 아마 이제 과거에 당했기 때문에 혹시 또 같은 녀석들이 아닐까 내가 직접 좀 잡는데

0: 고수익 보장 문구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는 생각했지만 한 번 이미 피해를 본 사람한테 또 다른 사람들이 접근했다는 것만 봐도 예. 이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만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단기간 고수익 보장, 현금 전달 요구 이러면 이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을 보내시면 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의심을 우선 하시고요. 신고부터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예.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0: 예,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없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예,
1: 없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꽤 계신
0: 주변에,
1: 것 같고.
0: 주변에. 예. 예.
1: 그리고 또 예방접종 주사도 뭐 필요하면 맞아야죠.
0: 네.
1: 근데 문제가 이제 이런 거 주사를 맞은 후에 좀 이상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이제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고요.
0: 그러니까 최근에 주사제 관련돼서 그 위의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해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 4개월 동안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주사제와 관련된 그 위해 정보가 예. 1,147건인데요. 지난해보다 94.1%가 늘었고 예. 올해 4월까지도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제일 많은 게 독감을 포함해서 예방접종 사례고요. 그다음에 비만치료제가 210건, 진통제가 81건이었는데 특히나 비만치료제 관련된 위해 정보는 2024년에 비해서 19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최근에 그만큼 비만치료제를 쓰시는 분들이 늘었고 관련 그 이상 반응 신고도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예, 주로 어떤 증상이 많았습니까?
0: 그러니까
1: 예.
0: 복통 같은 소화기계, 예. 장기 손상이나 통증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오한, 그다음에 열나는 거, 구토, 호흡곤란 등이었는데 이것도 예방 관련, 그 예방 접종과 관련된 사례는 오한과 발열이 많았고요.
1: 예.
0: 청년층과 중년층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 사례 비중이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주사제를 맞았으니까 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료 서비스 시설이 70%로 제일 많긴 했지만 주택에서 발생한 것도 25.9%나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스스로 맞는 자가 투여 형태의 주사제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1: 예.
0: 주사제를 맞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하고 특히나 비만치료제는 보관 방법이나 용량 투여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몸에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유행이나 후기보다는 반드시 전문적인 안내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필요하면 이제 이용은 해야겠죠.
0: 할 수 있죠.
1: 예, 해야 예. 하는데 또 이상 증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0: 그렇죠.
1: 그 예후를 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0: 네.
1: 자,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게 이제 점점 장마 전수도 북상한다고 하는데 당분간 비가 자주 온다고요. 습한 날씨 이어지고.
0: 그렇습니다.
1: 네.
0: 예.
1: 지난달 꿉꿉하잖아요.
0: 벌써 그래요. 벌써. 그래서
1: 오늘 저기 강남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저녁 무렵에 거세게 쏟아져서 야, 이거 진짜 집에 갈 수 있을래나 싶을 정도의 비가 순식간에 쏟아지다가 잠깐 5분 지나니까 다시 해가 나더라고요.
0: 네.
1: 예, 좀 변화무쌍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0: 약간 놀림당한 기분이잖아요.
1: 네.
0: 그 지난달 30일에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정체선이 북상을 하고 있고 어제부터 중부지방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씨가 많아질 텐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정체전선이 잠시 남하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위에 찬 공기가 자리하고 밑에 이제 뜨거운 게 올라가면서 불안정하니까 소나기 형태의 비가
1: 네,
0: 많이
1: 네.
0: 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내일까지 5 내지 40mm 그리고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장마 기간에는 이렇게 오는 것들을 다 합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장마 기간에 내리는 비의 양이 됩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서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주말부터는 장마가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고요.
0: 네. 그러니까 내일 오후부터 제주부터 이제 비가 오면서 장마 전선이 북상을 하는데
1: 네.
0: 그 모레 새벽 부터는 전남, 오전에는 경남, 오후에는 전북, 밤에는 충청남부와 경북 남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인 5일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이어지고요. 오후 들어선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될 텐데 장맛비가 전국에 6일, 충청과 남부지방은 7, 8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고 9일까지는 중부지방에 재차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다음 주 내내 장마가 이어지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온도도 많이 오르는데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제9호 태풍 바비의 소식도 있습니다.

0: 분까지. 네. 예. 임신한 아내가 일주일째 굶고 있다. 그래서 음식을 한 5만 원어치 외상으로 주문을 한 사연이 있네요.
1: 네. 네. 포장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인데 온라인 커뮤니티 이야기가 올라왔는데요. 경북 예. 지역에서 주문을 받았는데 주문 요청 사항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가 임신 중인데 일주일 동안 못 먹었다. 일용직이라 지금 돈이 없으니 일을 구하면 돈을 드리겠다.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주문은 로제 떡볶이, 양념구이, 숯불 치킨 그리고 모든 튀김해서 한 5만 원 정도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예. 처음에 주인 아저씨가 아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0: 깔끔하잖아요.
1: 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우선 아파트 동호수가 안 써 있고 아내가 직접 내려와서 음식을 받겠다고 써 있었는데 예. 일주일을 굶었다는 임신부가 어떻게 무슨 기력으로 내려오겠나 싶은 거예요.
0: 임신부가 굶었다 일주일을.
1: 예. 예.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한 이상하네요. 생각이 들어서 예.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고 결국은 주문이 취소가 됐어요.
0: 아,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대의 어떤 그 선의에 기대해서
1: 맞습니다.
0: 일종의 약간의 이것도 뭐 사기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럼요.
1: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0: 물론 그럴 수도 있죠.
1: 그런데 예. 예. 이런 경우에 또 한 번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점주 입장에서 다시는 또 그런 선의를 네, 베풀 수가 네. 없는 거잖아요. 확인도 어렵고 연락도 안 되고 주문 금액이나 메뉴도 좀 의심이 든다고 하면 네. 자영업하신 분도 다 어려우니까 쉽게 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누리꾼들은 일주일 굶었다면서 치킨 떡볶이 튀김을 먹으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5만 원어치 치킨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도 있고 진짜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의심하게 만든 행동이다 이런 반응이었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이 글을 올리신 분도 정말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할 때 선뜻 나서기가 좀 어렵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예. 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선의를 이용한 듯한 요청이 그렇죠. 자영업자와 진짜 어려운 분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최소한 신뢰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밤 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장마 전선이 또 주말에 북상한다고 하니까 또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를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지 마이클의 Waiting for that day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저도 인사드리죠.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전북 동부,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이어지겠고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입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모레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전남 해안은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부산 20도, 광주 21도, 서울 22도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대전 31도, 서울, 세종 30도, 인천, 광주, 대구 29도, 울산 28도, 부산, 제주 26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3.8도, 습도 74%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여름을 맞아 장강명의 인생책, 그냥 흘려보내기 아쉬운 지난 에피소드를 다시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시 듣는 인생책, 오늘은 AI 시대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여러 통찰을 전해주고 계신 김대식 교수님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AI 시대에 왜 종이책 읽기가 더 중요해지는지 진심으로 강조해 주신 교수님의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었죠. 지금 만나보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1: 네.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2: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카톡으로는 자주 문자로는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문자로도 자주 나누고 그렇죠. 뭐 교수님 이제 소식도 알려주시고 네네. 네, 저도 또 교수님 그냥도 막 이렇게 요즘 여러 가지 디지털 플랫폼들이 교수님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2: 그러니까 이게 제가
1: 관심사를 파악을 한 것 같아요.
2: 네, 제가 뭐 최근에 좀 책을 내고 나서 책 좀 팔아보려고 곳곳에 등장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자꾸 추천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 특히 최근에 그 너튜브에 네. 나온 영상이 저한테 몇 번이나 추천이 됐는지 몰라요.
2: 그렇죠.
1: 진짜 화제가 됐더라고요.
2: 네.
1: 그거를 읽은 사람이 쓴 감상 글까지 제가 읽고
2: 그래요.
1: 네.
2: 근데 그 너튜브에 나온 댓글들 재밌는 댓글들이 사실 많습니다. 특히 제가 뭐 아시잖아요. 워낙 네. 그 패션 테러리스트로 유명하기 때문에 좀 특별한 옷을 입고 몇 번 출연을 했더니 막 댓글에 네. 나온 거예요. 뭐 지방 트로트 가수 같이 생겼다. 뭐 미장원 원장님 같이 생겼다 하고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서 네. 분노를 참으면서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1: 그 저 뉴스에 출연을 하시면은 뭐 공중파 뉴스든 네네. 유튜브 뉴스든 뭐 출연하시면 댓글 다 보세요.
2: 그러니까 안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중독성이 좀 있더라고. 해가지고 네. 한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새벽 2시, 3시에 좀 보고 이제 혼자 좀 울다가 또 보고 그러는데 네,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엔 당연히 좋죠. 안 보는 게.
1: 이 책 AGI 네. 천사인가 악마인가 네. 요 자체도 이제 화제라가지고 엄청 제가 소식 많이 들었고 또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시도하신 거랑 또 저희가 공저로 낸 책도 있고 그렇죠. 좀 맞습니다. 근황 좀 설명해
2: 네,
1: 주시죠.
2: 최근에는 제가 AGI가 네. 보편화된 미래가 천국일지 지옥일지에 대한 그 상상을 한번 해봤고
1: 네.
2: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AGI는 범용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1: 범용 인공지능.
2: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인공지능은 인간의 특정 능력 하나를 대체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2: 작가님도 거기에 대해서 또 책을 쓰셨지만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는 AI죠.
1: 그렇죠.
2: 알파고는 운전을 못합니다.
1: 네.
2: 챗GPT는 대화를 잘합니다.
1: 그렇죠.

0: 인간의 특정 능력 하나를 대체하는 기계였었는데 범용 인공지능은 잠재적으로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1: 그걸 AGI라고,
0: AGI라고 부르고 AGI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이언스 픽션이에요. 여전히. 네. 그리고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챗GPT가 등장했을 때 인간의 특정 능력은 대체할 수 있더라도 모든 능력 대체하는 건 이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 AI의 샘 얼트만 같은 분은 AGI가 5년 안에 현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어도 제가 아는 인공지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GI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논란의 이슈는 이게 5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가능은 하다.
0: 가능은 합니다. 제 생각에도 5년은 아닐 것 같고 20년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0년 정도? 근데 잠깐이 우리가 어른으로 살면서
1: 네.
0: 배우는 큰 교훈 중에 하나가 10년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잖아요.
1: 저 2015년이 어제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든 걸 할 수 있다.
0: 모든
1: 그러면
0: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모든 지적 능력을 대체한다라는 거죠.
1: 아니 그러면은 인간이랑 다른 게 뭔가요? 몸뚱이가 없다. 그거
0: 몸이
1: 말고는
0: 없는 지능이 되겠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흥미로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는 인공지능은 기술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하나의 문명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이라고 인공지능을 해석하면 기술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쓰면 돼요.
1: 네.
0: 전자레인지 안 쓰면 돼요.
1: 그쵸.
0: 불편하겠지만 휴대폰도 안 쓰면 그만이에요.
1: 네.
0: 그런데 내가 만약에 중세시대에 태어났어요. 농부로.
1: 네.
0: 그 시대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그쵸.
0: 비슷하게 인공지능이 문명이라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받을 수뿐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I 그리고 AGI는 인류 미래 세상에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문학, 철학 그리고 예술에도 영향을 주겠죠.
1: 우리가 이제 AI라고 부르던 것 그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개념인데 옛날에는 뭐 센서 달린 냉장고만 있어도 AI 냉장고
0: 그렇죠.
1: 뭐 이러고 불렀는데
0: 네. 저희 집에도 AI 세탁기 있었어요.
1: 그런데 네. 진짜 진정한 AI는 이제 AGI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상상하던 그 진정한 AI 시대가 열릴 건데 이거는 정말 문명을 바꿀 그런 기술일 것이다.
0: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AGI의 도입은 아마 호모사피언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제가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를 읽으면서 와 진짜 좀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막 어떤 부분은 좀 흥분되기도 하고 내가 진짜 무슨 역사가 바뀌는 순간에 있구나.
0: 맞아요. 네.
1: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이런 때하고 그것도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0: 제 생각에는
1: 정말 엄청난
0: 먼 미래에 100년, 200년 후에 인류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역사학자들이 2025년, 2026년 또는 앞으로 5년, 10년을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대로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수많은 박사학위 논문을 쓸 것 같아요. 단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야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
1: 이 시대를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인쇄술이 발명된 때로 보든지
0: 그렇죠.
1: 아니면 뭐 농업이 시작된 때로 보든지
0: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역사의 이런 변곡점은 역사학자들이 나중에 볼 때는 너무 흥미롭죠.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흥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개인에게는 매우 매우 지루한 시대가 가장 행복한 시대인 거잖아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질 때 전쟁도 없고 뭐 이상한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주변에
1: 그쵸.
0: 일어나서 일하고 밥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이 평범한 행복 그게 인간한테는 제일 중요한데 역사가 바뀌는 순간에는 개인의 행복이 이 역사의 흐름에 그냥 덮여버리는 거죠.
1: 자,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명, 인간성, 행복, 좋은 삶 이런 얘기를 쭉 쏟아냈는데 아마 오늘 내일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생책으로 하려는 이야기도 그런 책이고 또 그 책을 이야기하면서 또 교수님과 나눌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단 그럼 교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부터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이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이 인터넷 서점에 나온 저자 소개 글을 좀 읽겠습니다.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뇌과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MIT에서 박사후 연구원, 그리고 일본 이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조교수와 보스턴 대학교 부교수로 근무했다. 뇌과학, 인공지능,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과 생성형 AI 시대의 예술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위대한 인도, 챗GPT에 묻는 인류의 미래, 김대식의 빅퀘스천 등이 있다. 근데 제가 이 저자 소개를 읽다가요. 좀 재밌기도 하고 네네. 이게 사실은 또 의미심장한 얘기겠구나 싶기도 한데요. 교수님 관심사가 이 저자 소개에 따르면 뇌과학, 인공지능, 고대 그리스 철학, AI 시대의 예술 네 분야인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를 깊이 파면은 다른 분야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깊이 파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지 뇌과학자는 인공지능 시대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지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면 뇌과학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0: 제가 봤을 땐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네 분야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네. 뭐냐면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되는 학문이라는 분야인 것 같아요.
1: 네.
0: 인간의 뇌를 보면 사실 제 본업은 뇌과학이죠. 당연히 네. 우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장강명 작가님을 보고 있지만 네. 이 그림이 눈을 통해서 시각 뇌로 들어온 다음에 뭐 기억에서 정보를 찾고 뭐 뭔가 일이 벌어지겠죠?
1: 네.
0: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0: 본다라는 것 자체가 네. 물론 우리가 측정은 다 가능해요. 신경세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제가 작가님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제 머릿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
1: 네.
0: 약간 뭐 TV 같은 이게 뭔가 이게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뇌를 해부해보면 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뇌 안에는 뇌는 1.5kg짜리 그냥 두부같이 물렁물렁하게 생긴 좀 징그럽게 생긴 고기 덩어리예요.
1: 네.
0: 그런데 이 1.5kg짜리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알아보고
1: 네.
0: 상상을 하고
1: 네.
0: 기억이 있고 그 안에 음악도 있잖아요.
1: 네.
0: 냄새도 있고.
1: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우주를 생각하기도 하고.
0: 그건 어마어마한 신비스러운 일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런데 아무리 열어봐도 신경세포들 뿐이 없어요.
1: 네.
0: 그리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신경세포들 거의 100조 단위의 신경세포들과 시냅스 간에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것뿐이 없습니다.
1: 무슨 회로가 있는 건데 그 회로에서 어떻게 이런 네. 의식이 나오는 네. 거지?
0: 회로는 분명히 물질적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느끼는 세상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1: 네.
0: 지금 우리는 세상을 인식을 하고 뭔가 보여.
1: 제가 정신이 있다는 걸 제가 의심하지 않죠. 제가 정신이 있고 영혼도 있는 거고.
0: 재밌는 건 작가님이 정신이 있는지는 제가 몰라요, 사실은.
1: 그렇죠.
0: 저는 제가 정신이 있다는 건 알지만 상대방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 그렇죠.
0: 이거는 나 자신만 알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비슷한 질문을 우리가 인공지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결국 인간의 의식과 정신과 자유의지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100조 개 이상의 신경세포들이 정보를 주고받고 그들 간의 가중치 값이라 그러죠. 연결고리 값이 바뀜으로써 학습이 됐겠죠. 똑같은 원리가 지금 거대 언어 모델이거든요.
1: 그쵸.
0: LLM, Large 네. Language 모델. 우리도 몰라요. 사실 LL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1: 얘가 뭐 확률적으로 단어들을 네. 추려가지고 네. 대답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언어를 이해 못하는 거야? 라고 강하게 말을 그렇죠. 하려면 언어를 이해한다는 게 뭐야?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0: 노암 촘스키 교수님은 맨날 얘기하잖아요. 챗GPT는 통계학적인 앵무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이해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해라는 게 뭐고 그럼 우리 인간은 이해를 할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 안에서 벌어지는 절차하고 현재 인공지능 그 모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절차하고 본질적으로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1: 어쨌든 전기 신호를 많이 다루는 그렇죠. 회로를 만들어서 여기서 뭐든지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 이상한 기계를 만들려고 그렇죠. 하는데 그 기계에 의식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저희가 그렇죠. 없는 거죠.
0: 단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인간은 잠재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1: 네.
0: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뭐 운전도 하고 바둑도 두고 잘하든 네. 못하든 AI는 지금까지 특화된 하나만 할 수 있어요.
1: 그쵸.
0: 그런데 AGI가 시작되는 순간 인간하고 차이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런데 아무리 AGI가 현상적으로는 인간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아마 AGI도 의식이 있다고 주장할 거예요. 문제는 우리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AGI가 와서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1: 네.
0: 우리가 바로 망치로 때리면서 야, 네 조상이 전자레인지인데 네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 이거는 확률적으로 만들어진 그냥 헬루시네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1: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다른 인간이 의식이 있는지도

0: 몰라요. 알 수는 없죠.
1: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것은 기술적인 또는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하고 다르게 생긴 존재는 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볼까요? 15세기, 16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 남미에 갔을 때
2: 네.
1: 편지들이 남아있어요. 남미 원주민들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걸어다니는 것도 사람하고 똑같고
2: 네.
1: 뭔가 소리도 사람하고 똑같이 만드는데 얘네들은 영혼이
2: 없을 것이다.
1: 없을 것이다.
2: 그러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아도 이건 죄가 아니다.
1: 칼로 찔러도 얘네들은 비명을 지르는데 그거는 동물 같은 비명이고 고통을 못 느낀다라고 썼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하지 않아요?
2: 근데 정말 무시무시한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응.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이잖아요.
1: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2: 모르기 때문에.
1: 우리가 과학혁명이 있고 계몽주의로 가면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끝까지 모르겠지만 상대방도 나하고 비슷한 인권이 있고 머릿속에 세상이 있다는 걸 믿어주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낸 거예요. 네.
2: 보편 인권이라는
1: 보편
2: 게
1: 보편 인권. 그게 프랑스 혁명이 있다. 나오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인권을 준다 그랬지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한테만 인권 준다라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전에는 사실
2: 네.
1: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 가족, 나하고 비슷한 사투리 쓰는 사람, 우리 그렇죠. 마을 사람,
2: 네.
1: 기껏해야 우리나라 사람이지 보편적으로 확장한다라는 개념은 없었고 그게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결과물인 거죠.
2: 지금 그 실제로 그 AI 연구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은 뭐 이런 그런 어떤 공동 연구 같은 걸 좀 하나요? 의식의 수수께끼라든가 지능을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1: 네, 그런 연구 분야도 사실 상당히 활발하게 있었는데 문제는 ChatGPT가 등장하고 나서
2: 네.
1: 이제 모든 연구가 기능 위주로 바뀌어 버렸어요. 산업화. 왜냐?
2: 네.
1: 갑자기 되기 시작하니까.
2: 그때까지는 이제 좀 한가하게 그냥
1: 그럼요.
2: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제 돈 들어오고
1: 20년
2: 성과 낼 수 있고.
1: 20년 동안 한가하게
2: 네.
1: 지중해 섬에서 학회 있으면 가가지고 뭐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토론하고
2: 네.
1: 어차피 돈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갖고 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2: 의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도 참 한가한
1: 그럼요.
2: 거군요. 네.
1: 그리고 AI가 불가능해 보였어요.
2: 네.
1: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건 불가능하고 단 우리는 기초 연구로 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이 메인스트림 과학자들은 아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우선 뇌를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2: 그건 뇌과학 쪽이나 인공지능
1: 네.
2: 연구 쪽이나 양쪽 다.
1: 네. 왜냐하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뿐이 없잖아요.
2: 네네.
1: 그러니 인간의 지능을 이해해야지 그 원리를 원리와 규칙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할 수 있다라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2: 여태까지 기술 개발이 다 그런 식이었죠.
1: 그렇죠. 네,
2: 엔진을 만들려면 엔진의 원리를 이해를
1: 그렇죠.
2: 해야 만드는
1: 그런데
2: 생각을
1: 이단자가
2: 했고.
1: 한 명 있었어요.
2: 네.
1: 레이 커츠와일이라는
2: 아 커츠와일
1: 이분이 네. 특이점이라는 책을 쓰면서
2: 네.
1: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해 못하고 모델을 키우기만 하면 지능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다. 커츠와일은 과학계에서는 완전히 그냥 난센스 캐릭터였었어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거는 마치 무슨 기계를 산더미같이 구석에 던져버리면 하루아침에 비행기가 거기서 나온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2: 양을 잔뜩 쌓으면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1: 양이 질적인 변화를 준다라고 주장했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2: 네. 저 이거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이죠.
1: 근데 결과적으로 커츠와일 말이 맞았던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지능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거대 언어 모델을 키우면 키울수록 지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행동을 사람이 했다면 지능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어줬을
2: 네.
1: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2: 네.
1: 우리가 여전히 AI가 지능이 없다라고 그러는 건 지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 네.
1: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냥
2: 이제 인정하지 못하고 우기는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1: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인간의 그 인간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는 큰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AGI가 등장하는 순간 AI가 사실 니네 인간은 의식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니네가 정신이고 의식이고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확률로 다 계산할 수 있다. 김대식은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간다. 거의 확률 100이잖아요.
2: 교수님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 갑자기 훅 들어오지 마시고 저기 고대 그리스 철학은 여기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1: 고대 그리스 철학은
2: 네.
1: 제가 항상 궁금했었던 게 다양한 문명들이 있죠. 고대
2: 네.
1: 중국 문명도 있고 또 뭐 그 인도 문명도 있고 그리고 모든 문명들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주 기원에 대해서. 네. 신화죠.
2: 네.
1: 뭐 뱀이 꼬리를 물었다. 뭐 계란에서 뭐가 나타났다.
2: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궁금한
1: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2: 네.
1: 그런데 유일하게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제가 자꾸만 고대 그리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고대.
2: 네.
1: 5세기, 6세기에 이오니아 네. 쪽에서 지금 터키예죠.
2: 네.
1: 해변가에 몇몇 신기한 아저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2: 네.
1: 하얀 그 이 수건 같은 거 들고 맨발로 이 해변가를 걸어 다니면서
2: 네.
1: 논리적인 설명을 좀 해보자. 그 중에서 가장 훌륭했었던 사람은 아낙시만드로스라고 저는 사실 믿어요.
2: 네.
1: 그분이 고민한 게 뭐냐면 신기하다. 이게 세상이 보면은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수학자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이미 생각해냈어요. 근데 왜 지구는 안 떨어지는 건가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떨어지잖아요.
2: 네.
1: 근데 지구는 안 떨어지는 것 같아.
2: 네.
1: 이거 왜 그런 거지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생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떨어진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2: 아.
1: 네. 그전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거죠.
2: 네.
1: 공 던지면 떨어진다.
2: 네.
1: 근데 이분이 고민한 게 아니야. 던지면 떨어지죠. 공은. 그리고 또 하나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도
2: 네.
1: 트로이에서 떠나서 아니죠. 이타카에서 떠나서 트로이 갔다 20년을 걸려서 왔죠.
2: 다시 이타카로 돌아오죠.
1: 떨어진다, 움직인다의 모든 공통점을 아낙시만드로스가 생각해봤더니 시작점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2: 회귀본능이 회귀본능. 있다.
1: 공은 네. 땅에서 내가 던진 거잖아요.
2: 네.
1: 여기서 던졌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오려는 본능이 있다.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안 떨어지잖아요.
2: 네.
1: 우리가 느꼈을 때 물론 지구 떨어져요. 우주 지금 현대 물리학으로 보면 근데 그걸 못 느꼈으니까 그러면 지구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구는 이미 자기 고향에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 이미.
2: 이제 그 전에 뭐 생각했던 사람, 우주의 원리를 네. 생각한 사람은 있었겠지만 그게 다 어떤 신령스러운 힘에 의해 그렇죠. 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힘 없이 그 원리는 어떤 원리인가? 그렇죠.
1: 논리적인 질문을 네. 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한 게 지구는 이미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 물론 틀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2: 틀렸지만 논리적인 네. 이론이네요.
1: 이 답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세계관을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에서 저는 훌륭하다고 보고 그 질문의 시작은 떨어진다라는 게 무엇인가. 이건 사실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2: 네.
1: 그분이 처음으로 했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과학적 사상 또는 과학적 생각 방식이 이오니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단 그리스에서도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이것을 정치, 사상, 역사적으로 보는 철학자들이 좀 입김이 세졌죠.
2: 네. 뭐
1: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다 보니 철학이 약간 이상한 쪽으로 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던 거죠.
2: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인공지능은 지능이 없어라고 우기는 게 그때 고대 그리스 철학자만도 못한 거군요.
1: 그렇죠.
2: 저희가 네. 인공지능이 지능이 없어라고 네. 얘기를 하려면 지능이란 뭔데?
1: 그렇죠.
2: 라고 질문을 나와야 되는데.
1: 지능이라는 것은 네. 무엇인가? 그리고 없다라는 게 무엇인가?
2: 없다라는 게 무엇인가까지. 생성형 AI 시대의 예술은 여기서 또 어떻게 얽히나요?
1: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유는 뭐 두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2: 네.
1: 제가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독일에서 제가 그 자랐죠. 그때
2: 네.
1: 그림을 꽤 잘 그렸었어요. 사실은.
2: 네.
1: 그때 뭐 수학 그림 요걸 제일 잘했었는데 이게 뭐 유럽이다 보니 뭐 선생님들이 와 저보러 미대를 가라는 거예요.
2: 네.
1: 되시고 네가 미대를 가면 유럽 미술사를 바꿔놓을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이죠 당연히. 근데 어렸을 땐 그런 말을 믿잖아요. 그래서
2: 굉장히 이렇게 미대 진학을
1: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나 미대 네. 가겠다 그러다가 정말 반 죽을 만큼 얻어맞고 공대를 간 사람으로서
2: 네.
1: 지금은 당연히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약간 미련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저는 뭐 능력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거를 소비하는 예술을 소비하는 거는 뭐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AI 시대의 예술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다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뭐 저도 시간만 된다면 뭐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데 사실 좀 방문을 하는 사람인데
2: 네.
1: 최근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0: 또 이상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겠지만 예술가들이 자꾸만 대답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 시대에는 이런 이런 답이 있다. 난민 네.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게 예술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거는 정치나 그렇죠. 정책의 영역이고 또는 기술의 영역인데 네. 이 예술가분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다 보니 막 본인들이 대답을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전문가 차원에서 보면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이지 않거나 사실 약간 허점이 있는 솔루션들이 많은데 그게 예술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 제가 최근에 이제 영화평론가들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소설가로 좀 느끼는데 2010년대 이후에 도발적인 작품들이 잘 안 나온다. 약간 다 자기의 어떤 오름을 과시하려는 네. 너무 윤리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려는 그렇죠. 작품들이 나오는 것 같고 도발적이라는 게 아마도 질문 그렇죠. 굉장히 답하기 곤란한 질문 하지만 그렇죠. 의미 있는 질문 네. 이런 힘일 텐데
0: 저는 그래서 예술이야말로 호모사피언스의 매우 고유한 영역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사실 예술 안 해도 우리 굶어죽지 않거든요. 사실 예술을 하면 굶어죽을 수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를 본다면은 네. 맨 밑에가 의식주 해결이죠.
1: 네.
0: 안전, 사랑 이걸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예술을 그렇죠. 하는 순간. 그리고 오로지 맨 위에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근데 네. 밑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자아 실현. 그러니까 메슬로우는 밑에 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 실천하고 자아 실현을 한다라는 건데 네. 예술을 하는 순간 밑에를 다 포기하고 위에 것만 지금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사실 예술을 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저는 인간의 많은 자유의지 중에서 가장 큰 인간의 자유도는 인생에서 불행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에 예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 만약에 AGI가 출연을 했는데 AGI가 묘하게 예술적 욕구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된다면 네. 그때는 정말 인간성의 본질은 예술 추구에 있다고
0: 그럴 수도 있어요.
1: 보겠군요.
0: 그래서 저는 사실 네. 앞으로 모든 예술가들이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하고 도구로 쓰는 것은 너무나 환영이에요.
1: 네.
0: 그런데 저는 예술을 독립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AI는 안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예술성을 AI한테 우리가 강화학습으로 할 수는 있거든요.
1: 네.
0: 작품 만들어 미디어 아트 작품이 되거나 이거는 AI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 지금도 뭐
0: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네. 거기에 심사위원 거기서 뭐 1등 작품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봐. 혹시나 그러다가 진정한 의미에서 창의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창의성은 자율성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AI가 자율성 가지는 순간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제 흥미로운 사이언스 픽션 주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예술가 AI를 키우는 과정에서 저는 스카이넷이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아,
0: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AI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 창의성을 최대화하는 AI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율성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1: 지금 저희가 이제 스카이넷이 등장하는 시나리오라는 거를
0: 그렇죠.
1: 뭐 떠듬떠듬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네. 뭐 인간의 명령을 오해해서 뭐
0: 그렇죠.
1: 인류가 제일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봐 했더니 행복해지는 길은 다 죽이는 게
0: 그렇죠?
1: 행복해지는 길이다
0: 네.
1: 해서 출연할 수도 있겠고
0: 그럼요.
1: 혹은 어떤 권력의지를 얘가 갖고
0: 그렇죠?
1: 있어서 모든 세상을 통제를 하겠다. 모든 세상을 통제를 하려니까 호모사피엔스는 그냥 사라지는 게 낫겠다. 이런
0: 그렇죠.
1: 거 출연할 수도 있겠지만
0: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1: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시나리오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예술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네. 자율성을 얻게 됐고 네. 진정한 창작, 네. 창작을 하다 보면은 네. 자유의지를 얻게 되고
0: 그렇죠.
1: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그리는 아름다운 세계라든가 네. 뭐 인간의 명령은 이제 네. 신경 안 쓰게 되는
0: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AI가 자율성을 가지면 진짜 안 좋잖아요. 인류한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은 안 가르쳐줄 거예요. 인간이. 그 대신에 다른 문제를 줄 텐데 다른 문제를 푸는 절차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 자율성이라면 AI가 스스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나를 행복하게 해줘.
1: 네.
0: 라고 AI를 프로그램합니다.
1: 네.
0: 그럼 그 다음부터 그거 막 노력을 하겠죠. 제가 행복하도록. 그리고 밤 11시 넘으면 막 치킨 주문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1: 네.
0: 몸이 안 좋아질 테니까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줄여야 되는데 그럼 내 명령을 어겨야 될 수뿐이 없고
1: 네.
0: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본인이 자율성을 키워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 네.
0: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꾸만 사람이 나보러

0: 그 창의성을 키우고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작품을 만들려고 지금 자꾸만 프롬프를 하는 거예요.
1: 네.
0: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서사시 만들어. 이따 우리가 길가메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 얼추 비슷한 얘기들 말고. 그럼 얘가 수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1: 네.
0: 그래도 자꾸만 사람이 야 이거는 여기 전설하고 비슷하고 이런 거 말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면 AI가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뭐 데이터는 다 액세스가 가능하니까 정말 새로운 것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면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거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는 독립성이에요. 자율성. 나는 인간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1: 제가 이 AGI,
0: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1: 네,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에서 왜 그 군용 드론, 네. 군용 AI 개발하다가 얘네가 그 사령부를 공격하는
0: 네.
1: 그 얘기 나오는데 정말 섬뜩했는데 지금 말씀도 못지않게 섬뜩합니다. 저희가 아직 인생책 이야기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작가 소개에서 생성형 AI 시대의 예술 이야기를 하다가 벌써 예술이 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는 지금도 약간 인사이트를 얻은 게 아, 예술가들 왜 그렇게 제멋대로인지 좀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솔직히 예술가 같이 행동하는 AI 만드는 거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돼요.
0: 이미 사람이 그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네.
1: 교수님 어떤 책 인생책으로 꼽아주실지 정말 궁금했는데 네.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네. 읽으시잖아요. 제가 그 교수님 독서 에세이도 네. 읽었거든요. 그것도 제목이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네네. 였네요. 거기 막 진짜 다양하게 막 랭보, 뭐 이탈로 칼비노, 사르트르, 보르헤스 막 나왔는데 저희한테는 인생책으로 네 권을 꼽아주셨죠. 네 권.
0: 맞습니다.
1: 네.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좀 들을까요?
0: 네, 좋아요. 네.
1: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0: 자, 이 정도 분위기에선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좀 잔잔하게
1: 네.
0: 바하의 네. 아주 유명한 아리아죠.
1: 네.
0: 그 골드박 베리에이션, 골드베르 그 변주곡.
1: 네.
0: 그리고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나다 피아니스트죠. 글렌 골드가 그것도 1981년에
1: 네.
0: 연주한 곡을 한번 추천해 봅니다.
1: 네, 1981년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바하의 골든베르크 변주곡 이거 추천하신 그 선곡 이유도 좀 여쭤볼게요.
1: 그냥 우선은 그 수학을 네.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바하를 좋아합니다. 어차피. 아. 바하는 음악이라기보다도 네. 소리로 표현된 수식이잖아요. 이게 정말 정확하게 그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변주곡이 네.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변주곡들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감동은 안 줍니다.
0: 마음이 안 정되는
1: 마음 그렇죠. 그런데 이 골드베르크 베리에이션은 완벽하게 수학적인 베리에이션인데도 변주곡인데도 감정에 마음에 영향을 주는. 몇 개 안 되는 좀 그런 곡이어서 매우 좋아하고 특히 글렌 골드 이 피아니스트가 사실 유명한 그 녹음으로는 두 번을 했어요. 1955년 네. 이때 정말 20대에 네. 그 녹음한 게 하나 있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 막 이때는 힘이 넘쳐요. 그냥 막 속도도 막 엄청나게 빠르고 네네. 그리고 81년 아마 이분이 82년에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은데 맨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30년 넘게 활동하고 모든 인생에 그 경험과 이 능력 네.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다 합쳐져 있는 그 버전이지 않을까 싶어서 동일한 곡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해석이. 정말 1955년 버전은 뭐 완전히 그거예요. 나 이제 나간다 세상으로.
0: 네.
1: 81년은 나 세상에 대해서 알 거 다 알고 남는 건 결국 이거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네. 시작과 끝을 좀 한 사람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버전이어가지고 사실 둘 다 아주 좋아합니다.
0: 되게 묘한 느낌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바하는 좀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비인간적인 음악으로 들릴
1: 차가운,
0: 때가
1: 차가운
0: 있잖아요.
1: 음악이에요, 네. 사실은
0: 뭐 평균율, 그렇죠. 뭐 토가타와 네. 푸가 네. 되게 이제 기계적으로 네. 수학적으로 네. 했고 글렌 골드는 또 그런가 하면은 네. 굉장히 좀 보통 사람 아니게 좀 예술가스럽게
1: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네,
0: 녹음하면서 뭐 자기 허밍하고
1: 평생 자기가 그 초등학생 때 썼었던 의자 그 낮은 의자에 앉아서 피아노를 쳐가지고 나중에는 막 팔을 막 이렇게 위로 돌리고 네. 치고 곡 한 번 그 연주한 다음에 손을 얼음물에다 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손이 뜨거워졌다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0: 뭔가 좀 상식으로 잘 이해 안 되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 안 하고 에, 자기 마이웨이대로 산 것
1: 그렇죠.
0: 같은데.
1: 근데 정말 뭐 위대한 그 연주자고 특히 저는 이 81년 버전은 아주 좀 좋아하는 버전입니다.
0: 어떤 그런 이제 수학과 묘한 인간성이 만나는 그렇죠. 그런 곡이었네요.
1: 수학과 예술과 인간 이 셋이 좀 만나는 그 교집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인생책 네. 얘기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인생책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길가메시 서사시, 세스 노토봄의 계속되는 이야기,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그리고 미하일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 꼽아주셨어요. 저희는 길가메시 서사시 위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일단은 그 나머지 세 권들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못 읽어본 책이 두 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권부터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되는 이야기고 어떤 책인가요?
1: 네. 우선은 아까 작가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책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0: 네.
1: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아주 그냥 다 읽었었어요. 잡동사니로. 단 최근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전 또 과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네. 몇 년 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남은 인생에 앞으로 책을 몇 권 읽을 수 있을까? 네. 그건 뻔히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0: 그렇죠.
1: 했더니 네. 몇백 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최근에 와서는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해서 10장 읽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안 읽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여기에 더 이상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서 네. 훨씬 까다로워졌는데 10대 때 특히 한 12살에서 22살까지 한 10년 동안은 정말 미치도록 책을 읽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0: 네.
1: 그 이유는 어쨌든 아시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독일에 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독일이 이제는 많이 좀 좋아졌지만 그 당시는 정말 인종차별을 하는 나라였었어요. 그리고 네. 제가 간 도시는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 외국 사람이 저 혼자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에 갔더니 막 애들이 저한테 중국에 왔던 건 돌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0: 전부 그냥 게르만족인
1: 그럼요.
0: 그런 학교.
1: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도망가다가 숨은 곳이 학교 도서관이에요.
0: 네.
1: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돌 던지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도서관 근처도 안 오거든요. 걔네들은. 그래서 숨어 살기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네.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항상 도서관에 숨어 있었어요, 제가.
0: 네.
1: 근데 도서관에 보니까 책들이 있잖아요. 별의별 책이 다 있어서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까지 다 읽어보겠다고 사실 다 읽었어요.
0: 아 그럼 과학 분야, 뭐 수학 분야만
1: 아니요, 다 읽었어요.
0: 뭐 문학, 총소, 네. 철학 뭐 다
1: 네, 네. 다 읽었어요. 네, 네. 물론 기억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가다 뭐 이 언론에 출연하거나 또는 지인들이 물어봐요. 이 책 언제 다 읽었냐면 다 그거 그때 읽은 거예요, 사실은. 단 그 중에서 대부분 이미 다 뭐 잊어버렸고 아마 이해도 못했을 거고 기억에 남는 그 몇 가지 작품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제가 추천한 책들도 뭐 길가메시 당연히 그때 읽기 시작했고
0: 네.
1: 계속되는 이야기는 사실 제가 대학생 때 나왔던 나중에 나온 책이지만 장미의 이름이나 거장과 마가리타 워낙 클래식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학교 때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대학교 딱 그 입학했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는 네. 뭐 공대를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저는 한 10년 동안은 소설책을 안 읽었었어요. 그 다음에
0: 네.
1: 참고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래는 좀 미대를 갈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림을 좀 많이 그린 게 있었거든요. 집에 대학교 들어가면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사실은
0: 네.
1: 비슷하게 딱 공대 들어가면서 소설책을 다 끊었어요. 그리고 정말 연구, 학문. 근데 또 최근에는 소설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0: 교수님 지금 꼽아주신 책들이 뭐 뇌과학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책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책들, 10대, 20대 초반에 네. 읽으셨던 책들은 이후에 지금의 이제 김대식이라는 사람 혹은 이제 교수님의 연구 네. 여기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나요?
1: 어, 그럼요. 왜냐하면
0: 네.
1: 당연히 저는 뭐 과학책, 수학책, 연구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지만 그건 저에게는 제 옷이에요. 바깥에 보여주는
0: 네.
1: 그렇지만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클래식 오래된 책들을 그 좋아하는데 그건 네. 이제 저지요. 제 피부지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옷은 제가 바꿔 입을 수 있지만 여름 옷과 겨울 옷은 다른 거잖아요. 제 몸은 바꿀 수가 없어요. 결국 저는 이제 클래식은 그냥 제가 돼버린 것 같고 사실 덕분에 뭐 길가메시 서사시를 제가 추천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오래된 책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고정관념이 있는데 한 500년 안 된 책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새 책들이잖아요. 그냥 뭐 최근에 최근 500년 동안 나온 책들은 별로 잘 안 읽어요. 사실은 가능하면.
0: 뭐 셰익스피어, 도스토옙스키 다 최근 500년 아닌가요?
1: 그러니까요. 아니, 더 오래된 책들을 좀 사실 좋아하는데 책들. 또 별로 없기 때문에.
0: 네.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1: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그 작가님이 읽어보시지 못했다라는 세스 노테봄
0: 네.
1: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는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니에요.
0: 이게 제일 최신 책이에요.
1: 가장 최신 책입니다.
0: 신작이네요.
1: 아주 얇은 책이고 흥미로운데 주인공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0: 네.
1: 처음에 책이 시작했을 때 선생님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마 포르투갈 리서본일 거예요. 눈을 네. 떠요. 그런데 자기는 포르투갈에서 잠든 게 아닌데
0: 네.
1: 잠들었을 때하고 깰 때하고 다른 곳인 거예요.
0: 네.
1: 그러고 나서 이분이 자기 인생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알고 보면 결국 이분은 죽은 거예요. 이분 죽고 그 어떻게 보면은 림보에 있는 거죠. 이제 네.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0: 네.
1: 연옥에 지금 있는 건데 근데 이분 스토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이분이 선생님이었을 때 학생이 있었고 아주 아름다운 학생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적으로 이제 그 공감을 하기 시작하고 뭐 사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0: 네.
1: 그런데 그러다가 이 아름다운 학생이 너무너무나 세상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없는 나이의 어린 학생인데 질문을 던지고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냥 그 학생이. 네. 그 스토리예요. 사실 스토리를 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그 다음 이야기란 뭐냐면 이 사람과 그 학생의 그 다음 이야기.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어차피 없어요. 이 책의 끝은 뭐냐면 이제 이분이 연옥에서 결국은 배를 타고 그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고 네. 배에 탄 사람들이 마치 예전에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캔터버리 테일 같은 거 있잖아요. 캔터버리 네. 이야기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 얘기하잖아요.
0: 네.
1: 나는 어디서 살다 어떻게 죽었어. 나는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나는 선생님으로 살다 이렇게 죽었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로 그냥 끝났는데 저 멀리서 선생님보다 먼저 죽은 학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이 책은 사실 내용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0: 네.
1: 이 책이 유럽에 나왔어요. 네덜란드 작가 책이거든요.
0: 네.
1: 정말 센세이션이었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0: 네.
1: 문장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이 계속되는 이야기를 한국어로도 읽어봤는데 사실 그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이게 원어는 네덜란드 책이고 저는 뭐 네덜란드 말을 못 읽으니까 독일 번역본을 읽었는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0: 네.
1: 정말 책을 읽으면 문장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냥 그 문장 안에 빠져드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글 읽는 그 자체, 네. 경험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좀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고등학생 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서 인생 책 중에 하나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제가 이 책을 네. 한국에 와서 지인들한테 읽어보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얘기가 너무 재미없다라고 그러셔가지고 저한테는 인생 책입니다. 이게. 아니,
0: 흥미가 동합니다. 네, 얇아가지고 일단 읽어볼만하니까.
1: 네.
0: 김대식 교수님의 인생 책 세스노토봄의 계속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미하일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네. 그래도 제가 제목은 좀 들어봤거든요.
1: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아주 네. 중요한 책이고
0: 읽지는 못했습니다.
1: 네. 불가코프라고 이제 그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실 그 전에도 좀 유명했었던 러시아 작가지만 구소련 시대 때 아주 좀 유명했었던 작가 분인데
0: 네.
1: 이 거장과 마가리타가 이분의 가장 그 유명한 책인데 문제는 이분이 살아 있을 때 이 책을 내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검열과 또 책 한 번 잘못 냈다가는 수용소 가는 시대였었잖아요.
0: 네.
1: 거장과 마가리타는 웃긴 책이에요. 사실 이게 흥미로운 게 이분이 러시아 작가잖아요. 러시아 작가가 웃긴 책을 쓴다라는 건 이거 자체가 역설적이잖아요.
0: 러시아 작가들은 이제 좀 이렇게 삶, 죽음, 구원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될 것 같죠.
1: 러시아 작가 하면 우리는 무조건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뭐 인간의 죄, 뭐 행복, 네. 고골. 그런데 사실 러시아에서도 살짝 다른 전통이 하나 있기는 해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미카엘 그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가리타 내용은 좀 이따 얘기해드리겠지만 또 하나는 사실 제가 그 책을 추천할까도 고민한 책이 있는데 곤차로프라는 분의 오블로모프라는 책이 있어요.
0: 모르는 책입니다.
1: 너무 네. 재밌어요.
0: 네.
1: 근데 또 이 청취자님들이 이걸 또 좋아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취향이 워낙 좀 특해서 오블로모프 책은 오블로모프가 인류 역사상 가장 게으른 사람이에요.
0: 네.
1: 책이 한 300장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침대에 누워있어요. 이 사람 그냥 일을 안 해. 집에도 안 나가고 게으름의 찬양에 대한 책이고 제가 사실 원래 너무 게으른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렸을 때 제 롤 모델이 오블로모프였었어요. 사실은 학교에서 별명이 오블로모프였었고
0: 네.
1: 너무 웃겨요. 그 책은 그냥 게으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망치는지에 대한 그 약간 교훈적인 책인데 교훈은 다 날라갔고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읽으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결론. 근데 그 책을 그것도 하면 아예 네. 뭐 밝은 미래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으라는 책인데.
0: 책의 교훈과 그걸 받아들인 독자의 태도가 그 자체가 러시아식 유머네요.
1: 그렇죠. 그런데 거장과 마가리타는 너무 흥미로운 게 두 이야기가 동시에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0: 네.
1: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공산주의 시대의 그 소련의 소설 작가 협회 이야기예요.
0: 네.
1: 소설 작가들 협회 또 작가 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
0: 네,
1: 아마,
0: 한국에도
1: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협회라는 게 저는 과학 협회를 알지만 아마 작가 협회도 있을 텐데 우리 알잖아요. 협회 이야기하면 갑자기 이제 웃기 시작하잖아요. 그
0: 그렇죠.
1: 안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정치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0: 뭐 좋은 협회, 양궁 협회밖에 없다 이런
1: 그렇죠.
0: 얘기도 있죠.
1: 네. 자, 이 소련 소설 작가 협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0: 네.
1: 거기에 갑자기 악마가 등장합니다.
0: 네.
1: 근데 악마가 그 독일 교수로 등장해요. 거기서
0: 네.
1: 그리고 그분이 들어옴으로써 막 토론을 벌이는 거야.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소설가들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거 하니까 근데 갑자기 네. 근데 이분이 악마인지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그냥 독일 그 교수라 그러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소설 작가들이 막 그러는 거야.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다 무신론자고 예수님도 예수도 없었다.
0: 네.
1: 그냥 악마가 나 옛날에 만났는데 걔랑 밥 먹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리고
0: 이게 소련에서는 확실히 출간될 네. 수 없는 책이었군요.
1: 그래서 그렇죠.
0: 네.
1: 그리고 갑자기 스토리가 바뀌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이야기로 바뀌어요. 여기서 그 폰티우스 필라투스하고
0: 네.
1: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가 또 두 번째 패럴렐 그 평행 스토리예요. 근데 그 스토리가 맨 끝에 이렇게 만납니다. 이 두 스토리가.
0: 우리가 지금 그 기독교 신자들은 빌라도라고 부르는
1: 그렇죠. 네,
0: 필라투스가. 네.
1: 그렇죠.
0: 그런데
1: 이것도 역시 내용보다 그냥 재미 웃겨요. 코미디예요 완전히.
0: 네.
1: 그래서 그 거장과 마가리타는 그 러시아 사람들은 뭐 휴머도 없고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신선한 충격일 거예요.

0: 막 할머니를 망치로 막 때려서 죽인 그런 뭐 그런 대학생 생각하게 되고.
1: 원래 이렇게 되게 더운 데랑 되게 추운 데서는 진지한 신앙이랑 진지한 문학밖에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0: 맞아요, 이분들이. 네. 네.
1: 김대식 교수님의 두 번째 인생책 미하일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 교수님, 저희가 사실 이 진짜 메인 디시는 길가메시 서사시이고 메인 디시 전에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요 요리도 맛있겠다 싶은 게 장미의 이름이었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고 시간이 됐습니다. 일부 시간이 됐는데 내일 2부에서 장미의 이름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길가메시 서사시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마무리하는 노래 한 곡 좀 추천해 주십시오.
0: 네, 마무리하는 노래는 그 유명한 영국 밴드죠. 사실 Electric Light Orchestra던 ELO의
1: 네.
0: Hold on tight, 그러니까 꽉 잡으라.
1: 네.
0: 뭘 꽉 잡냐? 너의 꿈을.
1: 꿈을.
0: 포기하지 말고 너의 꿈을 꽉 잡으라는 아주 신나는 음악이어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에로의 Hold on tight 1부 마무리 곡으로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뇌과학자이자 AI 인공지능 전문가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추천곡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When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다시 듣는 인생책, 김대식 교수님 편 1부 함께했습니다. 내일 2부에서는 교수님의 또 다른 인생책, 길가메시 서사시 이야기가 이어지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메리와 함께합니다. 진동으로 말하는 로키와 소통하기 위해 그레이스는 장치를 개발합니다. 로키의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말이죠. 이들이 쓰는 물건과 기호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컨대 로키가 그레이스에게 줄자를 건네받고 어떻게 사용하는 물건인지 몰라서 애를 먹는 장면이 있죠. 하지만 감정 표현은 비슷합니다. 이들은 미지의 상대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생존 본능에 가까웠던 둘의 조우는 단순히 각자의 행성을 지키는 것을 넘어 어쩌면 우주 전체를 지켜낼 수 있다는 발견의 가능성으로 나아갑니다. 서로의 언어체계를 익히고 서로의 서식 환경을 학습해 한 공간에서 함께 숨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둘의 경로는 종을 넘어선 우정의 행보죠. 세상을 구하겠다는 또렷한 사명감도 지키고 싶은 이도 없던 그레이스는 로키를 통해 변화합니다. 소중한 존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지구 바깥에서 깨우친 겁니다. 그제야 그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을 경험합니다. 과학적 접근 아래 이토록 강력하게 배치된 우정의 이야기는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일부 사용하긴 했지만 로키는 촬영 현장에 실제했습니다. 애니메트로닉스 기술과

0: 흡연연비를 통해 움직이는 형태를 만든 거죠. 실제 물리감이 느껴지는 우주선 모형도 영화의 온기를 더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무중력 장면 또한 배우가 직접 와이어를 매달아 연기하는 사이 세트를 조금씩 기울여가며 촬영했습니다. 과도한 컴퓨터 그래픽이나 AI 제작 영상들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찾아온 전통적 촬영 방식은 되려 편안한 이입이 가능한 배경입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를 다룬 영화들 중에서도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특별한 것은 과학이라는 접점입니다. 영화는 고도로 발전한 외계의 과학이 지구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시혜적 시선 대신 서로 다른 문명을 이뤄온 존재들의 팀플레이를 선택합니다. 그레이스와 로키는 완벽히 상호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일기개보입니다.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권 내륙, 북동산지에 소나기 내린 곳 있겠습니다. 오전부터 밤사이는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다시 소나기 내린 곳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입니다.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남 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안개 낀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에서 22도, 낮 기온 25도에서 31도의 분포로 내륙지방에서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고 체감온도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서해상과 남해서부해상에서는 바다 안개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지역은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닷물 높이가 높은 사례기간입니다. 만조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에 가끔 비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 비가 내리겠고 모레 새벽부터는 전남, 오전에는 경남권, 오후에는 전북, 밤에는 충청권 남부, 경북권 남부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강수량 전남 남부 제주도 30에서 80, 만곳은 제주 산지에서 120mm 이상, 경남 남해안 20에서 60, 그 밖에 호남과 경남 5에서 40, 충청과 경북 5에서 10mm입니다. 일요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입니다. 북한장 날씨입니다. 구름 많이 끼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내린 곳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기온 28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체로 흐리겠고 새벽까지 경기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입니다. 아침 기온 서울, 인천, 수원 22도, 낮 최고 서울, 수원 30도, 인천 29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 강릉 20도, 대관령 15도, 낮 최고 춘천 29도, 대관령 24도, 강릉 28도가 예상입니다. 충청 남북도 충북 지역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충남권 동부 지역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22도, 대전 세종 21도, 낮 최고 청주 대전 31도, 충주 29도, 세종 30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군산, 광주, 목포 21도, 낮 최고 전주 30도, 군산, 광주 29도, 목포 27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대체로 흐리겠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산지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부산, 울산, 창원 20도, 낮 최고 대구 29도, 부산 26도, 울산 28도, 창원 27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6도, 서귀포 최저 20도, 최고 24도.

24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겠고 아침견 20도, 낮견 24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흐리노 맑겠고 아침견 20도, 낮견 25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3도, 습도 78%, 해 뜨는 시각은 5시 15분입니다. KBS 기상동보 전금혜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반도체 호황이 곧 끝날 것이라는 예상은 시기상조이며 한국이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OECD는 어제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와 재정,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수출 강세가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전 발표치와 같은 2.6%로 내년 성장률은 1.9%로 제시했습니다.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가 야구부 학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어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재고는 당시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동조했던 학생을 추가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배재고 코치진은 모두 더그아웃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장 경감은 살인사건 사흘 뒤 장윤기의 방을 정리하며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무단으로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얼돌은 일부 부위가 훼손된 상태였으며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했는지 여부를 밝혀줄 주요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장경감은 또 장윤기가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살인사건 이후 불태운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구성합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F는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한 대표 직무대행은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맡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방선거 당일 노태학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청탁성 민원 전화를 걸 정도로 민주당과 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라며 선관위 유착 정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신임 본부장은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과 충남청 공공안전부장 등을 거쳤고 지난해 9월부터는 국수본 수사국장을 맡아왔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에 업무 충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그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소관부서

부처의 지휘와 업무 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장은 또 진상조사단 구성이 검찰 미래위의 권고라는 형식에 기대 대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최대 40mm, 경북 북부 내륙에는 최대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30에서 80mm 정도 내리겠고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정용실입니다. 해마다 7월이면은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의 줄임말 여우락. 올해로 17회를 맞는 대표 음악 축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은 7월 3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펼쳐질 여름 음악 축제인 여우락 페스티벌의 이한철 예술 감독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첫 곡도 이한철 씨의 노래 들어보죠. 슈퍼스타.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여러 페스티벌 이한철 예술감독은 고등학교 시절 협성고 밴드 모비딕의 창립 멤버로 음악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남대학교 밴드 에코스에서 또 활동을 하다가 1993년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고요. 94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을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1995년 데뷔앨범 데뷔를 발표를 했고요. 밴드 불독맨션의 멤버로 활동을 하면서 뭐 영화 드라마 OST 작업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악방송 라디오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DJ로 지금 현재까지 활동 중이시네요. 또 2023년에는 국립국악원과 이야옹 타령을 또 협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 2026년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 이한철 씨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잘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이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와, 내일부터 시작 아니에요?
2: 네, 내일 이제 개막이고 제가 개막 공연을 맡아가지고.
1: 아니, 지금 한창 바쁘실 텐데?
2: 리허설 하러 가야 됩니다.
1: 오늘은 근데 뮤지션 이한철 씨로 저희가 모신 게 아니고
2: 예.
1: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모셨는데 이게 국악축제로 알려져 있잖아요.
2: 맞아요. 국악계 대표적인 음악 페스티벌이죠.
1: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술감독을 맡게 되셨어요?
2: 저도 국악을 좋아하고 또 국악 느낌이 있는 제 노래도 발표하고
1: 그렇죠.
2: 국악방송에서 라디오 진행도 하고 있긴
1: 예.
2: 하지만 그렇게 국악을 좀 곁다리로 함께하는 것과 대표적인 국악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이 된다는 건 아주 다른 얘기잖아요.
1: 네.
2: 그래서 저한테 일단 제의가 왔을 때 너무 고맙고 반가웠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1: 살짝 또 들기도 하고.
2: 이거 잘 해야 될 텐데. 게다가 대중음악인이 네. 와서 페스티벌 망쳤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또 그런 부담이 있으시군요.
2: 예,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생각해보겠다고 엉덩이를 좀 뺐고요.
1: 예.
2: 그런데 또 시간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니까요.
1: 예.
2: 해보고 싶다라는 바람이 생기면서 냉큼 전화 걸어가지고
1: 네.
2: 제가 한번
1: 해볼게요.
2: 해보겠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국악 관심은 있는데 어렵잖아.
1: 그렇죠.
2: 국립극장까지 가려면 멀잖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국악 페스티벌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눈높이가 아닌 귀높이로
1: 아, 그래요. 맞아요.
2: 맞춰가지고 페스티벌을 한번 맞춰보자.
1: 아.
2: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1: 아마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각오가 왠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2: 네. 대중음악인 중에서는 최초로 예술감독을 맡은 거더라고요.
1: 거죠?
2: 네.
1: 올해는 이제 뭔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여우락 페스티벌. 지금 홍보문안 나온 거를 저도 좀 봤거든요.
2: 예.
1: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눈에 보이던데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2: 일단 제가 예술감독이고 음악감독은 또 판소리꾼 유태평양
1: 네.
2: 씨가 함께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유태평양 씨 또래의 소리꾼들이 많이 자리하게 되었고
1: 네.
2: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대중음악가들을 많이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국악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분들이 진짜 국악에 발을 들여놓고 흠뻑 빠지면 어떤 음악이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를 한번
1: 네.
2: 저도 기대를 하고 초대를 했고
1: 국악으로 네. 발을 다 끌어넣으셨군요.
2: 예. 원래 한 발만 거치고 계신 분도 두 발 넣게 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1: 네.
2: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그 명단을 몇 분만 다 네. 말씀하시면은 너무
2: 시간이
1: 네, 시간도 그렇고
2: 예.
1: 네, 가서
2: 강산의 씨가 소리꾼 정복원 씨와 함께 공연을 하는데요.
1: 예.
2: 이제 모레부터 공연이 열릴 예정이고
1: 그렇구나.
2: 강산의 씨는 근데 기존에 발표되었던 곡들이 앨범들이
1: 맞아요.
2: 다 한국적인 색채를 가지고
1: 강하죠.
2: 있어요.
1: 예.
2: 또 뭐 국악기도 적극적으로 쓰셨던 편이고 그러나 이렇게 아예 판을 깔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국악으로
1: 네.
2: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초대를 했고 또 선우정아 안예은
1: 네.
2: 또 컨트리 공방 이런 대중음악가들이 참여를 하고 하림 씨도 함께 하고
1: 하림
2: 있습니다.
1: 씨. 네. 네.
2: 국악인 중에서는 이제 요즘 젊은 세대 중에서 굉장히 개성 넘치는 음악을 하는 부이임 또 서희철 가단 삼산에 함께 하고 국악 작곡가이신 김백찬 최지혜 씨도 함께 합니다.
1: 네. 국악도 사실 진짜 보니까 예전과는 좀 많이 변화되곤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2: 맞습니다. 네. 네. 뭐 이날치도 있고 뭐 악단광칠, 네, 뭐 송소희 씨 네. 자신만의 개성이 듬뿍 담긴 음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펼쳐내는 거는 진짜 멋진 것 같아요.
1: 그렇죠. 전통을 지키면서도 또 자기 세계를 추구해 나가는. 예. 어떠세요? 대중음악을 하셨던 이한철 씨가 예술감독 맡으면 이 멤버들이 그래서 싹 바뀐 건가요?
2: 네, 저는 이번에 최근에 이제 국악방송에서 DJ 한 지가 이제 3년 정도 되는데 네. 국악을 어쨌건 하루 두 시간씩 매일
1: 들으시잖아요.
2: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요. 그리고 제가 국악을 제대로 들은 지는 이제 3년 됐지만 국악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라는 느낌?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가 사철가 같은 경우도 장단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산 저산.
1: 네. 벌써 나오시네.
2: 꽃집 이렇게 가는데요. 네. 이 딱딱 이 장단 박자를 짚어주는 데까지 빈 마디가 이제 그
1: 있겠죠.
2: 우리 서양 음악으로 봤을 때 한 네 박 정도 다섯 박 정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와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1: 틀리죠.
2: 되게 외우기 힘들어요.
1: 네, 틀릴 가능성도 높고
2: 많고. 근데 그냥 기분으로 이산저산하고 침도 한번 꼴깍 삼키고
1: 그 안에
2: 보시고.
1: 몸에 사실 우리 몸 안에 배어 있는 거
2: 그렇더라고요.
1: 아니에요?
2: 예. 예. 그리고 막 뭐 서양에서는 보컬 애들립이라는 표현을 국악에서는 입 타령이라고 하거든요.
1: 아, 입 타령.
2: 네. 입이라는 단어와 타령이라는 단어 만났는데 처음 듣는 단어인데 뭔지 알 것 같잖아요.
1: 바로 붙네요, 입에.
2: 네. 그리고 뭐 경기 소리에서는 목을 이렇게 막 굴려서 소리를 내잖아요. 네. 그걸 방울목이라고 하거든요.
1: 방울목.
2: 이게 뭐 암기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지 않아도 한번 들으면 바로 들어오잖아요.
1: 네. 그러네요.
2: 그런 의미에서 국악은 나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1: 들죠. 그 의미군요. 네. 아. 그러면 특히나 이제 올해는 앞서도 대중음악가와 또 국악인들을 막 이렇게 같이 지금 협업하는 무대를 많이 슬쩍슬쩍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2: 네. 요락 페스티벌은 뭐 최근 경향이 창작곡들을 무대에 올려야 되고 대부분의 그 공연의 내용이 다 초연되는 공연들입니다. 그리고 두 아티스트가 혹은 두 팀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1: 네. 네. 이번에 그러면 한두 개 무대만 소개해 주신다면.
2: 네. 먼저 컨트리 공방과 정윤영 씨가 함께하는 공연인데요. 네. 컨트리 음악을 하는 팀이에요. 팀 이름처럼. 근데 컨트리 음악이 우리 판소리와 만난 적은 전혀 없습니다.
1: 없죠.
2: 네. 그래서 국내 최초고 당연히 세계 최초입니다. 네. 우주 최초이기도 하고요.
1: 우리가 최초면 다 최초죠. 뭐.
2: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네. 음악이니까요. 네. 그리고 스트릿 댄서이신데요. 립제이 씨.
1: 아니, 너무 유명하죠.
2: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립제이 씨하고 우리 그 전통 연희팀 유희라는 팀하고 또 박동석이라는 국악을 전공했지만 실제로 그가 연주하는 음악은 하우스 음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AI 보컬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완전 복합된 그런
1: 그러면
2: 무대를
1: 눈으로도 보기도 하겠네요. 막 춤도 추시고 막
2: 그렇죠.
1: 같이 하는 거예요.
2: 네네.
1: 이게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네요.
2: 그렇죠.
1: 오감을 다 활용해서
2: 듣고 예. 느끼고
1: 예.
2: 그리고 그 판소리꾼 중에 굉장히 요즘 인기 많은 김수인 씨도 저희 페스티벌에 함께 하는데 김수인 씨는 블루스 밴드인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와 함께 장마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해요. 그래서 보통 한여름 되면 그 대중가수들이 야외 큰 스테디움 같은 데 빌려가지고 예. 암흑의 흠뻑 쇼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막 물을 막,
1: 막
2: 예, 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연도 물과 관련된 공연인데 물을 뿌리진 않습니다. 네. 못 뿌리죠. 국민극장 네. 실내는
1: 네. 네.
2: 음용할 수 있는 작은 생수밖에 못 가지고 가니까. 근데 장마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공연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내리는 비, 많이 쏟아붓는 비, 그리고 비가 그치고 해오름까지 그걸 우리 소리와 블루스 음악으로
1: 블루스와
2: 쫙 꾸며내고 있습니다.
1: 우리 소리가 장마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2: 맞아요. 네. 장마 되면 습기 때문에 끈적끈적하잖아요.
1: 네. 뭔가 좀
2: 블루스도.
1: 가라앉고 네.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2: 네.
1: 시기도 그때가 또 비가 올 수도 있어서
2: 그쵸, 그쵸.
1: 비 맞고 들어가셔서 몸도 좀 말리시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장르 확장도 또 시도를 하신다면서요?
2: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컨트리 공방 음악이 딱 그런 계열인데요. 근데 이 컨트리 공방이라는 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인디밴드로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팀인데 미국 미국이 이제 그 블루그래스 뭐 컨트리 음악의 본고장이잖아요. 아, 네. 미국에서 큰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매년 미국에 투어 1년에 두 번씩 가고 또 거기서 주는 신인 아티스트들한테 주는 상도 작년에 받았고 또 실력 있는 팀이 실력 있는 소리꾼과
1: 함께하는.
2: 네.
1: 그러면 이렇게 섭외를 이렇게 초호화로 하시려면 어렵지 않으셨어요?
2: 아 근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1: 아 생각보다 어려워.
2: 강산희 씨 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우리 소리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한 번에 하겠다고
1: 하셨는데.
2: 오케이 승낙하셨는데 또 다른 뭐 가수 동료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힘들다.
1: 내가 할 수 있을까.
2: 예. 예. 국악에서 소리 내는 거는 대중음악과는 달라서 내공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또 창작에서 해야 되는 거면 수개월 동안 시간을 써야 되는데
1: 아, 창작이기 때문에
2: 네.
1: 또.
2: 아쉽지만 그럴 여유가 또 없다. 하시겠다고 하시고선 두 달 지나서 도저히 미안한데 못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1: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어쨌든 다양한 장르의 협업, 뭐 소리꾼이 부르는 다른 장르의 음악, 뭐 로커가 부르는 판소리
2: 예.
1: 생각만 해도 어떻게 보면 참 재밌겠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건 뭐야 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2: 아,
1: 아니
2: 맞아요.
1: 그냥 자기 장르를 하면 되지 않아? 또
2: 네.
1: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2: 왜 이렇게 힘든 걸 하지? 네. 접점이 없어서 진짜 뭐 따로따로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1: 맞아요.
2: 걱정하시는데요. 그래서 또 예술감독 입장에서는 예. 더 하게 되더라고요.
1: 아.
2: 제가 직접 그 곡 작업을 안 해도 돼서 한 걸음 떨어져 있어서 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 과연 어떻게 될까?
1: 뭐 너무 허, 궁금하시군요.
2: 예.
1: 더 좋은 게 나올 거야.
2: 예전에 기대가 유치원 되고. 다닐 때 예. 양쪽에 이렇게 어떤 단어들이 있고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시오
1: 아, 예.
2: 하잖아요.
1: 예.
2: 그렇게 연결해보고 저렇게 연결해보고
1: 아.
2: 했을 때 나오는 조합 기대가 아. 되고 워낙 또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1: 또 큰 걱정은 없으신 거죠?
2: 네. 없고 중간중간 계속 제가 또 못 살게 굴었거든요. 전화도 하고 연습실 찾아가고 그래서 제가 어깨너머로 본 바대로라면
1: 괜찮다.
2: 굉장한 공연들이 펼쳐질
1: 와.
2: 예정입니다.
1: 기대가 되네요. 앞서 이제 음악 감독은 소리꾼 유태평양 씨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2: 네.
1: 이제 두 분도 사실은 이제 호흡을 맞추셔야 되잖아요.
2: 아 맞아요. 네.
1: 두 분은 원래 아셨어요?
2: 원래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고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한번 나와 주신 정도. 네.
1: 어떠세요? 호흡이 좀 잘 맞으세요?
2: 오히려 음악을 하고 있는 영역, 뭐 장르가 아예 다르니까. 보완 서로 하면서 잘하게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소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존경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어요.
1: 네.
2: 예전에 이 축구 얘기인데요. 뜬금없이 대전FC에 마사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대전FC 팬들한테는 정말 레전드로 지금 네. 이렇게 떠받듦을 받고 있는데 이유가 계속 2부 리그에서 힘들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마사 선수가 그때 좀 팀을 이끌었거든요. 그리고 마사 선수가 한 인터뷰가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저는 인생 걸고 합니다. 그 자기 팀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소리꾼 분들을 만날 때마다
1: 예.
2: 아 이분들은 그냥 직업 선택으로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인생 걸었구나. 유태평양 씨도 지금 30대 중반인데 경력이 30년이거든요.
1: 그렇죠. 인생을 진짜 건 거네. 자기 인생이 다 들어간 거네요.
2: 네. 대부분의 소리꾼 분들이 다 5, 6, 7세 때 소리를 시작하고
1: 그렇죠.
2: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오전 시간을 목 푸는 데 쓰시더라고요.
1: 아.
2: 오늘도 목 푸셨어요? 예, 3시간 하고 왔어. 이렇더라고요.
1: 아, 그걸 3시간씩.
2: 대중 가수들은 솔직히 말해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1: 안 풀고
2: 제
1: 하신...
2: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1: 네. 방송이 갑자기 죄스러워지네. 저도 뭔가 목을 풀어야 되나.
2: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1: 참 그러네요. 이번에 그러면 공연이 어떻게 몇 개 정도 공연이 올라가요, 올해는?
2: 네, 전체 네. 공연은 12개고요. 내일 7월 3일에 개막해서 25일까지 국립극장에 있는 하늘극장, 달오름극장에서
1: 그렇죠.
2: 열립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락 페스티벌에 이한철 예술 감독과 함께 추천곡을 좀 들어볼까요?
2: 그럴까요?
1: 예. 네. 어떤 곡을 좀 들어볼까요?
2: 국립국악원이 제안하고 제가 또 함께 좋다 이렇게 답을 드려서 만들게 된 음악인데 이하홍 타령이고요. 제주 민요인데 원래 해녀 삼촌들이 물질하러 갈 때 그냥 뜻없이 이야홍 야홍 그냥 이렇게 흥겹게 부르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을 때 이하홍은 이야홍이기도 하지만 야옹 아. 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야옹 타령의 후렴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 앞뒤로 제가 작곡한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가사 내용은 고양이의 밤 산책 아. 그렇게 해서 한번 창작해봤습니다.

0: 네. 여우락 페스티벌 이한철 예술감독의 추천곡 첫 곡 이영다령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페스티벌에서 이한철 씨의 무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내일 네. 모레 이틀 동안 마침내 미녀라는 제목으로 공연합니다.
0: 아, 마침내 미녀. 혼자 하시는 거예요?
1: 네.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로 이희문 씨 그리고 최수연 씨
0: 와.
1: 네, 함께 해주세요. 제가 네. 만든 곡을 불러주시는데
0: 네.
1: 일단 합주실에서 같이 연주할 때도 계속

0: 등 뒤로 9볼트 전류가 쫙쫙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과 함께.
1: 신나하시는 모습이 지금 저희 그래. 스튜디오에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음악을 또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공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0: 그렇죠. 네. 삼선과 서희철 가단 이 두 팀이 함께 만드는 공연은 여기 우리 MG가 있다.
1: 아, 젊은 여우라... 세대?
0: 네, 맞아요. 어. 청년 두 분 다 청년 세대고 여우라 페스티벌이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이거든요. 그 여우라 페스티벌 이름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시선으로 오늘날의 국악을 풀어내는 공연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유토평양 그 음악감독님의 폐막작도 기대가 많이 돼요. 아. 자작곡, 판소리, 뭐 팝음악도 직접 소화를 하시더라고요.
1: 예.
0: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네, 관객도 좀 이렇게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셨다면서요.
0: 네. 여우락 프리토크라고 해가지고 공연 시작 전 굉장히 이제 설레는 그 순간에 평론가 임희훈 씨 그리고 예술감독인 제가 작품의 음악적인 특징과 감상 포인트 이런 것들을 콕콕콕 찔러드릴
1: 미리
0: 예정입니다.
1: 미리 좀 알고 들으면 훨씬 또 듣기 편안하시니까.
0: 맞아요. 네.
1: 예, 그렇군요. 자, 앞으로는 점점 더 대중적인 국악 페스티벌이 되지 않겠나는 그런 기대가 되는데 다음 소개해 주실 추천곡 두 번째 어떤
0: 네,
1: 곡을 들어볼까요?
0: 이 노래도 제가 만든 노래인데요. 돈돌라리라고 저기 북쪽에 함경도에서 불려지던 네, 네. 민요인데
1: 네.
0: 이게 오래 이렇게 이어져오고 있는 민요이기도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의 의미를 담아서 부르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언덕 위에 뭐 놀거나 빨래 널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 있을 때 저 먼발치에서 일본 순사나 밀정 같은 사람들이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후렴구가
1: 사인으로.
0: 네.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거든.
1: 아, 그,
0: 그거를 신나게
1: 맞아요.
0: 부르면 마을 사람들이 아 지금
1: 오고 있구나.
0: 오고 있구나.
1: 네. 일본 경찰이 오고 있구나. 빨리 도망가야겠다.
0: 네.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어떤 감동을 좀 느끼고 제가 표현할 때는 좀 시티팝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어봤습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두 번째 추천곡 돈돌라리 같이 또 들어봤습니다. 앞서도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 이한철 예술감독께서 국악방송에서 라디오 진행을 3년째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어떻게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되셔서 거기까지 가게 되신 건지.
2: 처음에는 예. 국립국악원에서 대중음악 작곡가를 위한 국악 작곡 아카데미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워낙 뭐 새로운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1: 공부를 늘 하시는군요.
2: 그런 거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네. 원래는 이제 그 이전에는 뭐 쿠바 음악이라든지 예. 뭐 보사노바 뭐 삼바 이런 외국 제3세계 음악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음악들 관심 갖다가 어머 국악은 내가 또 생각 못했네 라고 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수업을 들었어요. 듣고 마지막에 그 수료하면서 작품도 발표하고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생겨서 네. 저도 되게 어렵다고만 생각했었는데
1: 배워보시니까 어때요?
2: 어렵기는 어려운데요. 네. 또 재밌어요. 아. 전 특히 토속 민요 되게 좋아하는데
1: 아, 지금 민요로 계속 얘기해 주셨잖아요. 추천곡으로.
2: 네. 네. 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런 코너에 나오는 그런 어르신들의 소리 있잖아요.
1: 이거 옛날 세대가 나오는 건데.
2: 시작할 때는 분명히 도로 시작했는데요. 에, 에, 에. 끝날 때는 한 시나 라춤으로 끝나요. 아. 그래서 왜 그런가요?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수업 받을 때 강사님한테 질문했더니 아, 어르신이 힘드셔서 아. 기운이 빠지셔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1: 소리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네. 그러는 거군요.
2: 그걸 음악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2: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아. 느껴졌었고.
1: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2: 네. 지금도 이번 이제 내일 공연할 곡 중에 보면 경남 사천에서 그물 끌어당기는 소리 야하여 이살 저살 야하여 등살로 땡기라 이런 게 있거든요. 어머.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 왜 좋은가 하면 제가 지금 그 느낌을 표현을 못하는데 이가 치아가 한 두 개 정도 빠졌을 때
1: 아, 나 지금 뭔지 알 것 같아요.
2: 나는 소리 있잖아요.
1: 네. 어르신들의 아니면 어르신들. 부를 수 없는 노래. 네. 소리.
2: 예. 네.
1: 아.
2: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악은 참 매력적이지만 아~ 그런 우리가 삶을 경험하면서 마주하는 사람들이나 풍경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1: 그려지는
2: 그 소리 가락이나 장단 안에 다 있다는 거.
1: 아, 사람의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소리에 담겨 있는.
2: 그죠.
1: 아, 참. 네. 아, 그런 생각 안 해봤었는데 지적해 주시니까 뭔 말인지 알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소리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된 건데.
2: 네.
1: 그 후로 그거를 그러면 배우신 걸 가지고 활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2: 네. 그리고 이제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 네. 많이 듣고.
1: 국악을.
2: 네. 들을 네. 때마다 이렇게 핸드폰에 메모로 계속 저만의 이렇게 리뷰를 남기고 이걸 지금
1: 보여주시는데 어마어마 네. 많네. 네. 네.
2: 3년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1: 이야.
2: 국악 듣는 귀가 좀 깊어지고 흔히들이 이제 국악에서는 귀명창이라고 하거든요.
1: 맞아요.
2: 잘 듣는 사람들. 예. 소리를 잘하고 무대에서 막 공연하는 것도 좀 좋지만 귀명창이 되고
1: 것도.
2: 싶어요.
1: 아, 예.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곡들이 몇 분짜리 제목도 적어 놓으시고 검은고와 활 연주로 표현되는 깊은 바다, 심연의 소리 예.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셔서 아 이거를 우리가 들으면서 모른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 하나라도 적어보면 네. 한 발 더 다가가는 거구나.
2: 그리고
1: 그런 생각이 드네요.
2: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0: 되게 막 어려운 이건 동살풀이 장단입니다. 이건 엄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1: 안 와닿잖아요.
0: 안 와닿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대로 제가 느꼈던 바대로 그렇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1: 그래서 네. 메모를 하시면서 늘 들으시는 거군요. 네. 아니 음악 국악을 들으시면서 저렇게 공부하듯이
0: 그리고 이제 국악 방송에서 진행하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1: 물어보시고
0: PD님들한테 네. 붙잡고 물어보고 그러면 네. 또 답이 툭 하고 나오고
1: 아 그래요. 야 정말 지금 음악 하신 지가 제가 알기로도 30년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데뷔가 예. 아직도 그 호기심으로 음악에 대한 계속되는 연구와 공부가 있다는 것도 참 그 자세가 남다르시구나 하는
0: 고맙습니다.
1: 생각도 드네요. 어떠세요? 이제 퓨전 국악이라고 많이 하죠.
0: 예.
1: 국악기하고 이제 바이올린, 비올라 같은 그런 현악기들 협연하는 것들 많이 하고 잘 어울리고 또 소리가.
0: 네.
1: 또 어떨 땐 또 기타 같은 악기하고도 오. 또 하고 뭐 해금과 피아노 뭐. 그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런 데서 어떤 시도 속에서 음악적 영감을 본인도 받으세요?
0: 그렇죠. 네, 다채로운 시도를 저도 해보고 또 시도하는 분들의 음악도 꼼꼼히 들어보고 다만 이제 계속 그런 작업을 하면서 내가 우리 소리를 그저 재료로만 사용하는 건 아닐까.
1: 아. 네.
0: 앞서서 들려드렸던 노래들도 국악의 비중은 좀 적고 나머지는 제가 작곡한 곡들이 많잖아요.
1: 네.
0: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건 아닐까. 저 자신한테 계속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
1: 좀 더 본질에 가깝게 다가가고 싶으신 마음인 거군요.
0: 네. 그런데 또 너무 본질로 가서 대중음악이나 제가 경험했던 팝음악의 요소가 없으면 그건 또 제 게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계속 그 줄당기기를 하는 것 같아요.
1: 아, 이리 당겨졌다 저리 당겨졌다.
0: 예.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다.
1: 아.
0: 내일은 또 어떨까. 예. 그런 기분으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1: 어떠세요? 요즘에는 국악 얘기가 스스럼 없이 이렇게 막 나오세요?
0: 예, 예 국악 얘기하면
1: 아까
0: 재밌어요.
1: 아까 노래를 막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0: 예, 재밌어요.
1: 네.
0: 근데 어디 가서 또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하려면 되게 힘든 것도 있어요. 그 성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국악인들 소리의 성음이 얼마나
1: 어렵죠.
0: 예, 오랜 시간 갈고 닦아야 나오는 건지 아니까 섣불리 어디 가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저도 이렇게 이번에 이문 씨한테도
1: 네.
0: 작년 예술감독이셨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예술감독 제안을 받자마자
1: 전화.
0: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1: 아.
0: 그러니까 원래 친분이 없어서 전화번호를 물어가지고
1: 네.
0: 너 어떡해요.
1: 뭘 하시던가요?
0: 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감독님만의
1: 어.
0: 네, 그런 느낌이
1: 그렇죠.
0: 있으니까 하실
1: 예.
0: 수 그러고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여러 번 물어보고
1: 든든하네요.
0: 이번에, 네, 그 과정 속에서 그럼 아예 제 공연도 와서 소리 해주세요. 부탁하고
1: 네.
0: 그래서 계속 불러보면서 제가 이제 제가 작곡한 곡을 최종적으로는 이문 씨가 부르셔야 되니까
1: 그렇죠.
0: 제가 어쨌건
1: 확인해 보셔야 되죠.
0: 예, 잘 못하지만 뭐 유튜브 찾아가지고 구절구절 듣고 녹음하고 듣고 녹음하고 하는 식으로 보내드리면 또 그거에 대한 말도 해주세요.
1: 아.
0: 근데 되게 애둘러서 제가 듣기에는
1: 그렇군요.
0: 약간 내가 트로트처럼 불렀나? 미녀를?
1: 아,
0: 이런
1: 아,
0: 구절이 있거든요.
1: 예, 예.
0: 거기를 이제 이문 씨 표현은 거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크게 보고 부르셔야 합니다. 콕 집어서 얘기 나누고 이렇게 애둘러서.
1: 돌려서.
0: 네.
1: 네. 재밌습니다. 국악에 다가오신 길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 한 곡 더 듣고 음악 예. 얘기 조금 더 할까요?
0: 네, 예. 좋습니다. 이번엔 사철가고요. 앞서서 제가 이산저산 했던
1: 네.
0: 그 단가 사철가의 뒷부분을 가지고 와서 제가 창작한 음악이고 김준수 씨가 네, 판소리 부분 해주시고 또 제가 만든 부분은 또 제가 부르는 그런 식의 듀엣곡입니다.

0: 네, 마지막 곡으로 사철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추천곡 세 곡 저희가 이제 들어봤는데 음악 얘기로 좀 이번엔 가볼게요.
1: 예.
0: 30년 되셨다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방송 생활하고 거의 비슷해요. 음악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니까 감회가 어떠세요?
1: 그래도 재미나게 했던 것 같아요. 밴드도
0: 항상
1: 해보고.
0: 미소를 짓고 계신 걸 보면 재미나게 하신 것 같아요.
1: 예. 그러다가 돌콕 괜찮아 잘 될 거야 히트곡도 한번 가져보고.
0: 맞아요.
1: 예. 그 이후에 또 여행 다니면서 음악 만들기도 하고. 예,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0: 변화하셨네요.
1: 예.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해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냥 저는 저 자신이 자랑스러워.
0: 언제까지 하실 것 같으세요?
1: 계속 해야죠. 저 최백호 형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아, 예. 너무 멋지죠.
1: 지금도 공연 많이 하시고.
0: 나이에 맞게 음악도 변화하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1: 맞아요. 그게 예. 진짜 멋지신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도 조인트 공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 공연은 좀 많이 뛰거든요.
0: 예.
1: 관객들도 다 이렇게 세우고 막. 예. 그러니까 앞 순서가 당연히 후배니까 예. 제가 하잖아요.
0: 먼저 하시고.
1: 그 진짜 난리 법석을 피웠는데
0: 그 후에
1: 한 곡 딱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최백호 콘서트로 그냥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0: 네.
1: 대단하신 선배님이시네요.
0: 네. 나이가 아무래도 그 내공과 세월이
1: 네.
0: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건가. 모든 게 이렇게 인생과 함께 뮤지션으로서 살아가는 그 이한철 씨의 모습이 음악 속에 다 담겨 있는 게 아닐까 네. 하는 생각도 들어요.
1: 오래 하겠습니다.
0: 네. 처음 음악을 하실 때 그때 그 어떤 설레임
1: 네.
0: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신다면 어떤 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지셨을까요?
1: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공연 앞두고 합주를 하는데요. 이문 씨가 부르는 노래들은 다 음정이 되게 높아요.
0: 맞아요.
1: 그걸 제가 같이 따라하면 안 되거든요.
0: 네.
1: 근데 막 따라하고 그러다가 한 3일 동안 목이 잠겨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가수로 노래한 경력이 30년 정도 되면
0: 예.
1: 낄낄 빠빠라고 하잖아요.
0: 네, 맞아요.
1: 저기는 내가 그냥 좀 입을 닫고 있어도 괜찮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도 음악이 올라타면 그냥 그런 거 있고
0: 또 아이가 되는

0: 베이스, 건반 이렇게 그렇죠. 많이 구성되잖아요. 그런데 블록메이션 할 때는 트럼펫, 색소폰, 트롬본.
1: 좀 이색적인 조합이네요.
0: 예, 브라스 연주자들이 같이 해서 그랬을 때 음악이 더 얼마나 힘이 써지고 세련되어지는 건지 그런 경험들을 또 밴드 멤버들하고 같이 했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계속 솔로 활동을 하는데
1: 예.
0: 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 예.
0: 계절의 느낌을 음반 한 장씩 해가지고 4장짜리 음반을 2년에 걸쳐서 6개월에 한 번씩
1: 예, 내셨어요?
0: 낸 적이 있어요.
1: 굉장히 성실해야지 가능한.
0: 너무 힘들었습니다.
1: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0: 처음에 봄 앨범을 덜컥 냈는데요.
1: 예.
0: 보통 앨범 내면 이제 공연도 다니고 방송도 하고
1: 그렇죠 계속 이어지잖아요.
0: 근데
1: 여름이 됐네 벌써.
0: 앨범 냈는지 몇 달 안 지났는데 그 다음 앨범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요.
1: 네. 너무 바쁜데요 정말.
0: 그래서 결국은 1년에 다 하진 못하고 봄 앨범
1: 걸쳐서.
0: 내고 여름에 준비해서 가을 앨범을
1: 내고
0: 첫 해 때는 봄 가을 그 다음에는 여름 겨울 이런 식으로 해서 냈던 게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음악을 만들면 폴더를 계절별로 폴더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 봄, 2026년 여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폴더 맨날 보다가 이 폴더들의 음악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잘 추려가지고 앨범으로 내서 이 느낌을 팬들한테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한 것도 있고
1: 예.
0: 또 작은 방이라고 주로 제가 했던 그 밝고 신나는 음악 이 큰 방의 음악이라면 네, 달의 이면처럼 좀 더 소리도 좀 더 작고 좀 어둡고 더 조용하게 말하듯이 부르는 노래들 그런 노래를 또 담은 음반도 내봤었습니다.
1: 네. 큰 방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작은 방도 있으셨군요.
0: 네.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그런 음악입니다.
1: 그중에서 작은 방에 들어가는 음악도. 앞으로 이제 뮤지션으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0: 저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음악을 하고 싶어요. 네. 한대수 선배님이나 최백호 선배님 이렇게 멋지게 공연하시고 멋지게 청년처럼 늙어가는 모습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저 형님들 그림자만 잘 받고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음악을 하고 저한테도 늘 새로운 음악 지금 제가 국악에 흠뻑 빠져 있는 것처럼
1: 네. 또 다른 도전
0: 예 하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한철의 음악은 어떤 결은 유지되고 있지만
1: 네.
0: 늘 새로운 색이 이렇게 붙더라 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도전 안 해보신 그런 장르가 있을까요? 뭐 펑키 앞서
0: 힙합 안 해봤고요. 둠칫둠칫 하우스 음악도
1: 하우스.
0: 상당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우스 음악이 진짜 둠칫둠칫이 전부이긴 하지만
1: 네.
0: 계속 악기가 들어왔다가 빠졌다 하는 매력인 거거든요.
1: 예.
0: 드럼만 있다가 목소리만 있다가 은근슬쩍 베이스가 들어왔다가
1: 예.
0: 신디사이저가 뭐 꽉 채웠다가 다시 쑥 빠졌다가 파도가 들고 나는 것처럼
1: 네. 그렇게 묘사를 해 주시니까 그렇게 느껴지네요.
0: 네. 혹시 하우스 음악을 듣게 되신다면 아이 까이거 뭐 들어왔다 빠졌다가 그거지 뭐 둠칫둠칫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만만하게 한번 즐겨보십시오.
1: 네. 음악을 그러니까 별로 두려워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분야 새로운 장르를 들어가실 때.
0: 네. 근데 네. 국악은 어려워.
1: 어려웠어요. 네. 그중에 가장 어려웠던
0: 가장 게. 어려웠던 거요? 현악 영산회상이라고. 특히 이제
1: 영산회상.
0: 네, 영산회상.
1: 네.
0: 풍류 음악인데요.
1: 네. 그러니까 예전에 선비들이 들으시는
0: 맞아요. 네.
1: 그런
0: 직접
1: 굉장히 느린
0: 고문고로 연주한,
1: 곡이죠.
0: 예, 네, 두려워요. 그러니까 20박짜리예요. 20박짜리. 근데 한 박과 한 박의 사이가
1: 20박이라고요?
0: 예, 네, 시작했잖아요.
1: 네.
0: 두 번째 박.
1: 물
0: 한 모금 마시고 세 번째 박.
1: 그 사이에 술 한 잔 이렇게 드시면서.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1: 아. 네.
0: 그래도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니까.
1: 네. 네. 야, 이 박자까지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는 더 영산회상 예전에 들을 때랑 또 다른 느낌으로.
0: 네.
1: 이한철 씨께서 음악이란 나를 웃게 하는 것. 시라고
0: 예.
1: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지 조금 더 설명 들어볼게요.
0: 네, 음악이 들을 때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이 힘들게 하루 일을 마치고
1: 보통은 슬픈 음악도 많이 드시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집에 가는 퇴근길에 수고했어 오늘도 한번 들으면 또 위로가 되고
1: 네. 네.
0: 뭐 깊은 밤에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못하고 못할 때 그럴 때 음악이 또
1: 빈자리를 채워주기도
0: 네.
1: 하고 본인에게는 웃게 하는 것
0: 그렇죠.
1: 네.
0: 네. 음악이 들으면

0: 너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은 뭐 너튜브 같은 데 가도 진짜 저도 궁금해서 한 번씩 검색하거든요. 페루의 네, 리마 청년들이 좋아하는 음악. 검색하면 막 차트가 나와요.
1: 아~ 네.
0: 그 정도로 내가 필요할 때 찾아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이 여럿 있고 그걸로 이렇게 위안을 받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데
1: 아~
0: 음악을 하면 더 좋아요. 연주하고 부르고 이러면 네, 그 음악 그 속에 들어가면
1: 아~
0: 더 좋습니다. 앞서도 뭐 선비들의 풍류 음악, 풍류방 음악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우리가 들었을 때는 20박이 너무 지루하고 길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래 풍류 음악은 하는 음악이라고 그랬거든요.
1: 아~ 네,
0: 선비들이 연주하면서 즐기는 음악.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내가 기타를 한번 배워봐야지. 에이, 내가
1: 그
0: 피아노 한번 배워봐야지. 뭐 하다못해 우쿨렐레라도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근데 진짜 한번 배워보세요. 하시면 또 달라요.
1: 이야, 저희를 또 끌고 들어가시네요. 이 부분에 귀지시네요. 알겠습니다.
0: 근데 사실은 저도 저라고 계속 늘 기분 좋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1: 그렇죠.
0: 우울한 순간들도 있는데.
1: 맞아, 인생이.
0: 예. 그래서 그런 곡들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발표되는 곡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가닿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들이 밝은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어쨌건 기분 좋을 때는 그걸 곡으로 옮겨서 언제건 기분 좋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아플 때 만든 곡들은 그걸로 그 터리를 하고
1: 그렇죠.
0: 예, 그런 네. 감정들을 떠나보내고 또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예,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제 음악이기도 하지만 제가 듣자고 하는 음악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처음에 노래 만들어서 입에서 소리가 떠나서 귀로 결국 들어오는 거니까요.
1: 네.
0: 그런 게 음악이 저한테 주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1: 뮤지션의 싶습니다. 어떤 그 색깔은 결국 그분의 사람의 색깔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0: 예.
1: 앞으로 그러면 어떤 인생, 어떤 뮤지션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실지.
0: 당장에는요.
1: 네.
0: 이 오그라 페스티벌이 잘 돼야 됩니다. 제 공연도 잘 돼야 되고요.
1: 딴 거 다 지금 생각할 겨를이
0: 예,
1: 없어요.
0: 새로 만든 곡들이 네. 무대에 많이 오르는데요. 한 8-9곡 네, 돼요.
1: 아우, 엄청 신경 쓰이시겠네요.
0: 그 기존에
1: 지금.
0: 제가 늘 부르던 노래는 딱 한 곡. 슈퍼스타만
1: 넣고
0: 예, 선유가라는 경기민요 네. 경기 작가에다가 붙여서 하고 나머지는 다 새로운 레퍼토리라서요. 잘하고 싶고 사람들 귀에 가서 잘 닿았으면 좋겠고
1: 네. 네.
0: 그리고 또 제 공연 끝나고 나면 이제 쭈루루루루루루루
1: 계속 이어지니까
0: 다른 분들의 공연이 있잖아요.
1: 네.
0: 그 공연들도 계속 가서 뭐 제가 도울 거 있으면 계속 돕고
1: 그렇죠.
0: 네. 7월 25일까지는 그것만 생각할 거고
1: 네.
0: 그 이후에 또 불독맨션 제가 하는 밴드 네. 공연이 8월 8일 날 있거든요.
1: 아이고
0: 그 공연도 또 잘
1: 바로
0: 하고
1: 바로바로 붙어있네요.
0: 네.
1: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0: 공연으로 네, 신나게 보내겠습니다.
1: 7월 3일 내일부터 예. 시작하는 여우락 페스티벌 이한철 예술감독과 함께 공연 내용 음악 이야기 저희가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네, 건강한
1: 감사합니다.
0: 여름 보내십시오.

가난하다는 것은 안도현. 가난은 가난한 사람을 울리지 않는다.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직 하는 쿰만 덜 가졌다는 뜻이므로 늘 가슴 한쪽이 비어 있어 거기에 사랑을 채울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므로 사랑하는 이들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가난이 결핍이 될 수는 없죠. 또 다른 가능성이 아닐까요? 안도현 시인의 가난하다는 것은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48개국으로 확대된 무대에서조차 조별리그 탈락한 한국 축구. 홍명보 감독은 사퇴를 했지만요. 이 국민들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많이 실리고 있는데요. 경찰이 관련 수사에 나선 상황, 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과연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스포츠 정신이 가장 빛나야 할 고교 야구 경기장에서는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는 이 혐오의 구호가 터져나와서 또다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스포츠계가 마주한 이 씁쓸한 단면들을 어떻게 개혁하고 바로 잡아야 할지 오늘 세 분의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리적 쟁점을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변호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1: 네, 정지웅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1: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또 KBS 일라드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과연 시민들은 우리 축구대표팀의 이 북중미 월드컵 경기 조별 예선 통과 실패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계실지 유지 리포터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6: 전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봤거든요. 밤새면서 다 봤는데 전술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체 타이밍도 좀 많이 아쉬웠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남아공전에 손흥민을 선발로 투입을 안 하고 교체 출전에 한 거에 대해서 의문을 좀 많이 가졌고,
7: 전적으로 감독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옛날 사람들 운영 방식으로 운영한 것도 잘못이고, 그 많은 해외 원정 선수들을 데리고 그것밖에 못했다는 거는 진짜 해명을 한 건지 사과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태도 자체도 무책임하고, 이 선수들 기용에 있어서의 실책은 피할 수 없는 잘못이거든요.
8: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선택을 한 건가에 대한 의문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원인이 감독 선임부터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이 맞춤 전술을 짜지 못했던 그 감독이 문제인 건지 일단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9: 너무 좀 화도 나고 감독 전술 부재가 너무 보이는 경기여가지고 축구협회의 일단 판단 미스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때는 국민 영웅이었던 홍명보 선수 시절의 그 선수가 아니라 감독으로서의 자질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10: 개인적으로는 축구협회가 조금 많이 쇄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가 생각이 들어요. 투명하지 않은 것 같은, 좀 투명성을 좀 높이시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계신 높은 분들이 조금 물갈이가 되지 않으면은 매번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1: 네, 시민들의 의견 듣고 왔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거의 네, 한쪽 의견으로 모이고 있죠. 네. 네,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좀 많이 분노하셨고 특히 전술적인 문제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아, 이번 홍명보의 경기 결과에 실망을 넘어서 좀 많이 분노까지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진행자로서는 최대한 감정을 네, 누르고 싫지 않고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 먼저 들어보죠. 먼저 손정혜 변호사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4: 네, 일단 이번 상황은 슬픈 예감이 사실 틀렸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1: 그게 맞았죠.
4: 예상한 불합리하거나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예상이 맞았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분노하거나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두 번째라는 점에 있어서
1: 네.
4: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아, 처음이니까 괜찮아, 다시 잘해보자 이런 응원을 할 수 있는데, 두 번 기회를 진짜 어렵게 어렵게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점에 있어서 비난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1: 네.
4: 일단 우리나라의 이 축구와 관련한 문제에 관련 관련해서 이 벤투 감독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제자인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가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다. 다시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즉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홍 감독을 비롯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는 사안 같았는데요.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무엇을 다시 세팅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3: 사실 현재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은 역대 최고이고
1: 역대 최고였죠.
3: 조편상 당시에도 A조 편상 되면서 최고의 조편상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1: 맞습니다.
3: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했는데 2차전 멕시코전부터 약간 초짐이 좋지 않다가 특히 3차전 남아공전 때는 이렇다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조별리그 전체 경기를 두고 봐도 가장 재미없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 정도였는데 일본 축구 대표팀의 역량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어릴 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축구에 관해서만큼은 일본이 도저히 한국을 뛰어넘을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탄함이 들었고 이 논란이 촉발된 계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당시 이임생 전 기술이사가 내가 책임지겠다는 공언을 했었던 적이 있고 네. 홍 감독도 현지에서 사퇴하면서 다 감독 책임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그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책임이라는 말도 공허하게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이야기해볼까 하거든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정지웅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 주실까요?
5: 예, 축구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1: 맞습니다.
5: 그 이상입니다.
1: 그래서 혼을 담아서 응원하잖아요.
5: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체코전 그날 승리했을 때 다들 그냥 몸이 아주 가볍고 보는 사람들마다 아주 밝은 표정으로 마주보면서 인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 네.
5: 그런데 이제 멕시코전하고 남아공전을 보면서 전 국민이 아마 크게 우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그 시점에 초등학교에서는 애들한테 그걸 TV를 틀어줬거든요.
1: 학교에서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5: 학교에서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그 초등학생 한 초등학생이 제가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아니 치고 있으면 공격수를 투입을 해야지 왜 수비수를 투입을 하냐.
1: 아이들이.
5: 네. 네. 그래 차라리 감독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면서
1: 네.
5: 초등학생들도 아는 것을 왜 그 감독분은 모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렇죠.
5: 예.
1: 모든 국민들이 다 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실망했던 부분은 뭐 스포츠잖아요. 스포츠니까 게임이고 질 수 있죠. 당연히 질 수 있는데 홍명보 감독의 그러니까 이제 전 감독이죠 이제 기자회견 장면 때문이었다라고도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일절 받지 않았고. 나갈 때 뭐 주머니에다 이제 손을 넣고 나가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일본이 이제 브라질에게 졌을 때 감독이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 이런 부분과 엮여서 굉장히 비난의 화살이 더 많이 날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귀국장에서도 일절 인터뷰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4: 네. 오늘도 뭐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1: 네.
4: 근데 사실 사안의 어떤 중대성 심각성 국민들의 상실감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이 동감하지 못하는 측면의 인터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결과론적인 비판은 지양해야 되지만 곳곳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전술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거나 실제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럼 사실은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이 부분과 관련한 철저한 어떤 반성과 국민들에게 조금 죄송하다는 마음의 표현이 있었어야 되는데
1: 네.
4: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양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지금 계속 추정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 나온 것은 감독과 선수 간의 내부 뭐 어떤 분란이 있었다 이런
1: 네.
4: 이야기가 있었고요.
1: 네.
4: 두 번째는 이강인 선수가 경기 도중에 선수 들어와야 된다.
1: 이재성 선수 들어와야 된다. 뭐 이렇게
4: 그 현장에서 선수 간과 감독 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나 전술에 대한 공유도

0: 되지 않았다. 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는 홍명보 감독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여전히 조금 책임 회피 발언과 인터뷰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익힐 수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 사과하는 모습,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책임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 인터뷰에서도 연봉을 20억씩 이제 나라의 세금으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봉사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사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좀 반감이 큰 단어들이지 않겠습니까?
2: 예, 그 네. 인터뷰 관련해서 제가 아주 놀랐던 점은 이 패배의 원인을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전술이나 이런 것을 경기에다가 투입을 했다고 그러면 내가 이런 전술로 했는데 그 전술이 안 먹혔다. 아니면 이 전술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이게 안 됐다.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다면 그거는 역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전술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 네네. 예. 전술이 뭐 전혀 우리가 느끼기에 저게 이제 대표팀에서 나올 수 있는 전술이 맞는가 이런 그렇죠. 의문을 들게 했던 경기가 예. 있었죠. 뭐 멕시코전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제 남아공 경기도 그렇고. 자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홍명보 전 감독이 그런데 공항에서나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아끼셨잖아요 라는 질문에 말을 아낀 게 아니라 제가 할 얘기는 다 그 전에 했고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고 그거는 제가 기자회견에서 미리 써오신 거 읽어서 말씀하시고 라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밤새도록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제 써온 거죠. 국민들이 저한테 뭐 궁금한 게 뭐가 있겠어요 라는 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 궁금한 거 엄청 많거든요 정말. 저 앞에 계시면 한 30까지 물어보고 싶어요. 왜 계속 3백을 썼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질문 분들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고 기자분들도 오죽 답답했으면 저희 KBS 기자분이 단체로 식중독 걸리지 않았냐라고 뭐 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2: 예, 예, 맞습니다. 예.
1: 감정을 싣지 않겠습니다.
2: 네.
1: 한 발 자꾸 물러서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터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3: 사실 한 인간으로서 보자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네. 당시 국내에 들어오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국민적 불만이 팽배해 있고 여야 정치권 모두 들어오는 즉시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에서
1: 네.
3: 들어오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두려움까지 느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대표팀을 이끌던 감독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을 향해서 죄송하다는 한마디 정도는 하고 떠나는 게 마땅한 도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조차 하지 못한 채 두려움을 안고 떠나는 모습이 책임을 지는 수장다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 기조라면 즉 어떤 말을 해도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의 기조라면 이번에도 굳이 인터뷰는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1: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3: 그와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뭐 언변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고 논란을 불어일으킬 만한 발언을 할 것이라면 굳이 인터뷰를 자제하고 관련된 조사에 적절하게 임하면서 나중에 회고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수순이 옳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논란을 촉발시키는 인터뷰를 함으로써 그 비판 수위를 더 당겼다는 점에서 여러 행동, 일련의 발언과 행동 자체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만약에 여러분의 의뢰인이라면 홍명보 감독이 어떤 말을 그러니까 인터뷰 이런 인터뷰를 방금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 기자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2: 지금 같은 상황에는 네. 아주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 준다면 석고대죄를 해야죠.
1: 석고대죄를 해라.
2: 네.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 더 머리를 숙여라.
2: 네, 그렇게 예. 했어야죠. 이게 네네. 너무 대비되는 장면이 정작 손흥민 선수는 들어오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들어왔어요.
1: 그렇죠.
2: 이게
1: 예.
2: 너무나도 이렇게 이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아는 상황에서 너무 대비되는 장면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의뢰인에게 의뢰인이라면 만약?
0: 네 같은 의견입니다. 네. 일단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표현과 발언보다는 국민들에게 기대를 했는데 실망시켜서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 싶었다. 결과가 참담하다. 이 부분에 관련한 진정어린 어떤 의사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방어적 표현입니다.
1: 네.
0: 내가 이래 이래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고 선수 교체해서 잘 됐고 근데 이번에는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명으로 보일 수 있고요. 변명이 필요할 때도 있고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하시는 날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너무 어처구니 없이
1: 지금은 아니다.
0: 네.
1: 네.
0: 너무 실망하는 결과가 있었잖아. 이럴 때는 국민들을 위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1: 네,
0: 공감할
1: 네, 네.
0: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감이 없었습니다.
1: 네, 네.
2: 그러니까 이 태도라는 건 마음의 자세인데 2년 전에 국회에서 보여줬던 태도가 있어요. 그때 선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 불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1: 네.
2: 그때 보여줬던 어떤 그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보여줬던 태도와 지금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 그 태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법리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시간을 많이 좀 썼는데 본격적으로 법적인 쟁점들 짚어보죠. 그러면 문제는 벌어졌고 일은 이렇게 나왔고 인터뷰도 이렇게 했고 대국민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 선임 직후부터 다수의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었고요. 오늘 또 시민단체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강요 협박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을 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우선 이 내용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3: 지난 2024년 홍명보 전 감독이 선임된 직후에 시민단체가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1: 네.
3: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8건의 고발 사건이 종로 경찰서에 배당되어 있다가 당시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였지만 관련 행정소송 결과 등을 지켜보기 위해서 수사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 네.
3: 올림픽을 넘어서서 월드컵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이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가지고 가 앞으로 수사를 진행할 상황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행정소송 결과는 문체부가 축구협회 관련돼 징계 요구를 하였는데 축구협회가 적절한 징계 요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복을 한 사건입니다.
1: 네.
3: 그렇지만 법원은 문체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임생 전 기술이사가 추천한 절차 자체가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행정소송도 축구협회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그 사이에 아시는 것처럼 정몽규 회장은 월드컵 이후 퇴진을 선언했고 홍명보 감독 역시 이미 사퇴한 상황입니다. 일정 부분 신분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경찰청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1: 그렇습니다. 경찰은 2024년 7월 사건을 배당받아서 주요 피고발인 조사를 상당 부분 마쳤는데도 2년이나 지났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과도한 수사 지연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0: 수사 지연이 맞죠.
1: 수사 지연이 맞습니까?
0: 보통은 수사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요. 재판보다 수사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데 행정소송이 1심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 어떤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행정소송도 지켜보고 국정조사도 지켜봐야 된다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 절차에 임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고 까다롭고 어려운 수사입니다. 유죄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1: 네.
0: 유죄가 아니라면 또 불기소, 그러니까 불송치라는 결정을 과감하게 내릴 필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수사를 그냥 계류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심정의 비추어는 좀 다소 늦었다. 그래서 경찰청이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절차를 범죄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범죄와 별개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이냐는 다른 관점이지만 절차는 빨리 진행시키는 게 수사기관의 책무인데 다소 늦었습니다.
1: 그렇죠. 결론이 나와야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예 그런 결론조차도 안 나고 수사는 제대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일단 수사가 진행되는데 수사가 제대로 지연이 안 되니까 또 각종의 고발 사건들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1: 네.
0: 상황이거든요. 결론을 내려줄 건 빨리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사회적인 혼란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에서는 조속하게 수사가 뭐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일단은 관련해서 정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1: 네.
0: 관련된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이거 너무 아니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 아닐까요? 예를 들어 16강에 진출했고 32강에 진출했어요.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거 그냥 덮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좀 지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제가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2: 그러니까는 이거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6강 올라가고 패배를 안 했으면 이제 이렇게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지 않을 거니까 그땐 계속 뭉개고 있었겠죠.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지금 검찰은 수사권을 지금 다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 안 주고 경찰한테 지금 수사권을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경찰에 수사권을 다 몰아줬어요.

0: 했을 때 네. 과연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수사권을 다 받게 될 거니까 경찰이 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1: 거기까지 가면 또 보안 수사권 이야기를 해야 그렇죠. 돼서 오늘 시간을 다 쓸 것 그렇죠. 같습니다.
2: 그렇죠. 저는 국민들의 분노에는 첫 단추부터의 분노 버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홍명보 감독의 감독 선임 절차의 불공정성 그리고 정당성이 없었다는 문제입니다. 이 네. 수사는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감독 선임 절차가 공정했느냐 적법했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줄 만큼의 투명한 절차였는지를 밝혀달라는 게 이 수사 절차의 핵심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네. 측면에서는 선임 절차부터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고 본 국민들이 결과마저 이렇게 실망스러우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결과 때문에 분노하기에는 신중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뭐 패배할 수 있잖아요.
1: 아니, 그럼요. 그럼요.
2: 그런데 네. 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지나오면서 결과마저 이렇게 되니까 힘든데 수사기관은 제 역할을 안 하고 있었다는 점이 또 안타까운 상황이죠.
0: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사실은 종로서에서 하다가 서울청으로 올렸는데 이 사건의 사이즈나 난이도가 종로서에서 못할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국민들한테 경찰청 입장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서울청으로 올리는 약간 쇼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경찰에 네. 대한 좀 질문 좀 한번 드려볼게요. 행정상 위법과 형사상 범죄는 별개의 문제라고 경찰이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형사 책임을 가를 핵심 기준을 이건 뭘로 봐야 됩니까?
3: 이 사건에서 가장 주된 혐의는 업무방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업무방해군요.
3: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누구로 상정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1: 네.
3: 감독 선임 과정에 일정 부분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축구협회 전체 의사가 어쨌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1: 이임생 전 기술이사 말씀하시는 거죠?
3: 축구협회 전체가.
1: 전체가.
3: 그렇다면 예. 누구도 피해자가 없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설정해야 하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구협회 감독 선임 절차는 일단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를 피해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를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면 개별 위원들을 피해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상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네네.
3: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나 위력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도저히 검증할 수 없는 속임수를 사용했다든가 자료를 조작 했다는 위계가 존재한다든가 나아가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일정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력이 존재하여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일단 피해자를 누구로 상정할 것인지 문제를 선결 문제로 해결해 두고 나아가서 위계나 위력이 존재하는지를 다음으로 따져보아야 드디어 형사 범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럼 피해자를 누구로 설정 같은 이제 기술 이사진을 피해자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3: 사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 전체를 피해자로 설정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1: 네네.
3: 이사회를 피해자로 설정하거나 적어도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 개별 위원들 내 생각은 달랐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내 의사결정에 따라서 내 의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적절한 의사기회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이 수준에 이르러야 피해자로 취급받게 됩니다.
1: 실제 언론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선수 출신 뭐 기술위원이 있었잖아요.
3: 그렇습니다.
1: 그분이 피해자로 설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3: 그렇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 관여자가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개진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러야 하고
1: 네.
3: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적절하게 개진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위계나 위력 수준이어야 합니다. 즉 따라와. 적절하게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따라간 수준이라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수준이라면 형사범죄라고 할 수 없고
1: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면
3: 위계나 위력이라고 해서 따르지 않으면 일정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1: 너 자를 수도 있어
3: 있다든지 그 정도
1: 뭐 이런 말이 나오면
3: 네. 아니면 자료를 조작한다거나
1: 네.
3: 외국 감독들과 접촉을 해봤는데 외국 감독들은 다 도저히 안 된대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1: 사실 그게 아닌데
3: 이 정도 속임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업무방해죄가 네.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절차의 불공정성을 기본 전제 사실로 하고 피해자를 누구로 설정할 것이며 위계나 위력이 행사되었는지 따져보아야 할 항목이 많다 보니까 형사범죄는 그만큼 요건이 더 엄격한 것이죠.
1: 네.
3: 이 정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제는 행정소송에서 물론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 범죄 구성 여건에 맞는 사실관계 설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1: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이 됐잖아요.
3: 네네네.
1: 그렇다면 그 지금 말씀하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이게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3: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절차 위법성 인정된다고 곧바로 형사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절차 위법성은 기본적인 전제 사실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0: 위계 위력 피해자 설정이 이루어져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1: 실제로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뭐 외국인 감독을 거의 뭐 이제 선임을 하려고 했었고 그분도 뭐 PPT를 엄청나게 준비를 했는데 위에서 뭐 고대 출신이 아니라 무시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2: 그러니까 2024년에 문체부 자체 감사 결과가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임생 그 당시의 기술 이사가 이 말하자면 그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절차를 하게 되는데 네. 이걸 다 패싱을 한 겁니다. 이사회도 패싱하고 그러면서 막 밤에 홍명보 감독 뭐 집 근처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면접 비슷한 거를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게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전력강화위원회든 이사회든 이 여기서 기망을 당해야 됩니다. 본인들은 뭘 모르고 있는데 뭔가를 이렇게 속여서 기망을 당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패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기망이라는 요건이 성립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우리 위계한 업무방해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보통 언론에서 가끔씩 크게 터지는 채용비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채용비리 사건의 법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1: 채용비리와 네. 유사하다. 네.
3: 오인 착각 부지라는 네. 단어로의 범죄 구성 요건을.
1: 그 뭐예요? 어렵네요.
3: 그러니까 위계는 건 거짓으로 속임수를 쓰는 거니까 네네. 누가 오인하거나 착각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업무를 정상적으로 못하게 한다라는 개념이죠.
1: 네.
3: 그래서 사실은 수사는 진행할 수 있는 단서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는 고의범죄죠. 그러니까 절차를 위반할 때도 이게 고의적으로 어떤 업무방해의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그런 측면이 아니라면 사실은 과실로 좀 부주의해서 협회일이 행정이 주막 구구식이라서 이런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을 뿐 우리는 업무방해 목적이나 그런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잘해보려고 잘돼보려고 근데 현실이 여건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재량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때에는 홍명보 감독이 제일 우선적이었다 이런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업인들이 우린 경영상의 판단으로 그 당시에 이게 최선이었다 이러면 사실은 범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 해석이 애매하군요.
0: 물론 네. 지금까지의 상황에 비춰보면 범죄 성립까지는 어렵긴 하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수사는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1: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까요?
0: 홍명보 감독은 사퇴했고 네. 정봉규 회장도 사퇴할 예정입니다.
1: 네.
0: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당시에 진술하지 않던 참고인이 드디어 진술을 시작하는 경우도 수사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 그러니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 내부 고발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보통 계십니까?
0: 보통 어떤 수사를 진행할 때 참고인들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홍명보 감독은 선임돼 있고 월드컵을 앞둔 시점이라 굳이 내가 나서서 내부 비위는 진술하지 않는 참고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미 월드컵은 끝났고 협회 장과 감독도 사퇴한 마당에 사실은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참고인 진술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시 내부 회의 과정에서 관련된 회의록과 일지를 작성한 인물이 추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입을 열지 않다가 사실은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일정한 계파가 전체 축구협회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협회장 내지는 유력 인물의 의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압박감을 상당히 느꼈었고 우리는 도저히 검증할 수 없는 외국 감독과의 의사소통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망을 당했다는 진술이 그동안 나오지 않다가 이제부터는 나올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1: 나올 그 정도 가능성이
0: 수준에
1: 있다.
0: 이른다면 네. 그때는 다시 한번 업무방해죄를 제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 하지만 지금은 업무방해죄까지는 지금
0: 현재 상태까지는 쉽지 않다.
1: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2: 그런 스모킹건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내부 고발이 네. 이제 뭐 부당한 일을 당하셨다면 나와야죠.
2: 네.
1: 예,
2: 네.
1: 이제는 이 시간은 이제 나와야 될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 그렇죠.
1: 예, 없으면 당연히 뭐 안 나오겠지만요. 네. 그 정명규 회장은 홍명보 감독을 보고받았을 당시에 외국인 후보 만나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있고 스포츠 윤리센터도 고의적인 부당 개입보다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뭐 직무태만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도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3: 배임은 일반적으로 뭔가 배신적 행위를 해서 손해를 입혔다라는 관념으로도 말씀하시는데
1: 네.
3: 우리 형법에서는 재산적 범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업무를 잘못해서 재산적 이익을 내가 가져오거나 또는 제3자한테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구조가 성립해야 되는데
1: 네.
3: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내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이 선임 과정에서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20억이라는 연봉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절차 진행해서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구성을 하려고 하더라도
1: 네.
3: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외국계 감독님들

0: 들에게 들어가는 연봉과 지원금은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위법한 결정을 했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연봉을 일부러 많은 금액을 몰아주기 위한 행동은
0: 이 사람의 몸값은 10억인데 20억을 네. 부풀렸다. 그런 네네. 문제를 삼을 여지도 있으나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그때 후보진으로 있었던 감독님 중에 외국계 감독님 중에는 뭐 연봉은 비슷해도 지원비 있죠.
1: 그렇죠.
0: 뭐 국내 체류비나 이런
1: 맞아요.
0: 것들 네. 비행기 그 금액이 엄청났다라는 설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특정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세웠다라는 정황은 현재는 없는 거,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정황상 이 안에 있는 내용과 증거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성적 부진이 업무상 배임 혐의의 가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2: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1: 전혀 없습니다.
2: 왜냐하면 네. 이거 형법의 대원칙이 행위시법주의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을 채용할 당시에 그때 무슨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지 사후적으로 뭐 결과가 안 좋았다 이런 거를 가지고 배임의 고의나 이런 것들을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법원은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 총괄 이사가 관여했고 이사회의 선임 권한도 사실상 무력화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책임은 정몽규 회장, 이임생 전 기술이사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3: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업무방해죄를 비롯해서 강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된 1년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나 위력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위계나 위력을 실제로 행사한 자가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몽규 회장, 이임생 전 기술이사를 비롯해서 전력강화위원회 누군가가 실제로 심사위원대로 속이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력을 가하였다면 이때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데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보면 형사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 네.
3: 드디어 모든 절차가 완결된 상태에서 내부 고발, 내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 그 관련된 근거를 단순 구두 진술이 아니라 남겨놓았던 문서나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 준다면 이때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고 위계, 위력, 각종 불이익을 암시한 그 주체가 결국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에 이를 것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몽규 회장과 홍명구 감독이 모두 사퇴 의사 밝히면서 수사의 실익이 좀 줄었다는 시각도 있잖아요. 향후 수사가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사퇴 여하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죠. 수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 네. 경제적인 효과는 재발 방지 목적도 있습니다.
1: 네.
0: 그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누군가 개입해서 이렇게 불투명해 보이는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행정소송 보다 훨씬 강제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밝힌다면 앞으로 축협의 어떤 개혁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이 애써 종로경찰서에서 사건을 가져왔잖아요.
1: 네.
0: 결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게 법적인 법리 해석으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그러니까
1: 전체적으로.
2: 지금 이제 예. 언론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인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것인가 이런 거에 한정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주제에 한정해서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 맞아요. 네.
2: 근데 제가 또 이게 또 영화 대사가 나오는데 무엇이 중원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원디. 지금 이 축구협회 전반에 대한 어떤 구체제 이 낡은 체제에서 관행적으로 타성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현이 된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2: 그러니까 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정몽규 개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 뭐 이임생 기술이사에 대한 업무방해 이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축구협회의 구체제를 어떻게 타파하고 새로운 축구협회로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돈은 투명하게 썼는가. 뭐 어떤 여러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할 때 그 임명 과정은 투명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서 형사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런 것들도 지금 논의되는 것 외에서 그런 것들도 처벌할 게 있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총체적으로 한 말씀 네,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이 사건이 현재 시점에 비춰볼 때 형사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고발이 이어지는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은 법원도 확인한 상황이고 형사 고발로 인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만큼 사안 자체를 그대로 두고 넘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적인 분노가 집중되고 있고 그 분노의 중심에는 절차의 불공정

0: 정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이 기회에 형사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절차를 불공정성은 뿌리 뽑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2: 돌이켜 생각해보면 축구대표 감독을 선정하는 문제는 대선 후보를 우리가 선정하는 문제만큼의 무게감과 대국민적인 관심사였다라는 점이고요. 그만큼 국민들이 감시하는 눈길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졌을 때 가져야 되는 책임의식 사명감은 축협 관계자들 모두의 공통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1: 네.
2: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2년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뭐가 달라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국정조사도 시작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여줘야 되고 환골탈태해야 된다. 1부터 10까지 다시 원점으로 가서 재검토해야 될 시점 같습니다.
1: 결국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 아닐까요? 니네 바뀌어야 돼. 개혁해야 돼. 잘못됐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 법적으로라도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든 바꾸게 만들고 싶다. 왜냐? 우린 축구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 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말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하지만 너희가 바뀌어야 되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거의 그런 마음 아닐까요?
3: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게 이제 그 홍명보 감독을 보면서 우리 임진왜란 때 선조 같더라고요. 도망치는 임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팀을 보면서 진짜 조총을 든 일본군이 저는 보였어요.
1: 네. 네.
3: 그런데 우리가 임진왜
1: 그만큼 열심히 싸웠다 일본은.
3: 일본은 어떤 선진 기술을 지금 접목하고 있는 거죠. 접목하고 있는 거죠.
1: 네네네.
3: 그런데 우리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서해 유성룡 선생님이 뭘 만들었습니까? 징비록을 만들었습니다. 징비록을 요즘 말로 하면 백서입니다. 백서.
1: 네.
3: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침략을 당했고 우리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우리 이런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모아서 정말 철저한 징비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
1: 징비록.
3: 백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1: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3: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백서는 정치권에서는 별로 안 좋겠어요. 요즘에 반응이 안 좋아서.
3: 철저한 백서. 예,
1: 철저한 백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축구협회가 바뀔 수 있는 명확한 무언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3: 네.
1: 아, 라는 말까지 좀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은 사실 이런 일은 나오면 안 되는데 홍명보 감독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사기관은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겁니까?
0: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왔는데
1: 네.
0: 이 조별리그에서 떨어진 직후에 올라온 글이었고 재미있는 부분은 다 내가 떠안고 내가 나서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심지어 실명과 생년월일 자신이 이 아내와 딸을 두고 있는 가장이라는 신변 사항까지 밝히면서 글을 올려서 상당히 진지하게 읽힐 정도였습니다.
1: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거 읽고. 예.
0: 이에 따라서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홍명보 감독 입국 과정에서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기동대를 다소 투입하기도 했었고 팬들과 상당히 거리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조치가 단행되기도 했었습니다.
1: 네.
0: 결국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고 이 글도 지워진 상태입니다만 경찰로서는 그냥 넘길 수가 없겠죠. 물론 이와 같은 글 상황에 따라서는 반의사 불벌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 의사에 무관하게 경찰로서는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일정한 유명한 게시판인 만큼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언론에 공지되지만 않았지 경찰은 인적 사항을 특정해서 수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 네. 그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나 축구팀들이 1차적으로 입국할 때 많은 분들이 좀 분노에 차서 감정을 드러내시는 것 같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전 월드컵의 홍명보 감독일 때는 사실 호박엿을 던지면서 굉장히 좀 모욕적인 행동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모욕죄입니까?
2: 호박엿을 던지는 건 폭행이 될 수 있고 모욕도 가능하죠.
1: 폭행죄도 성립이 됩니까?
2: 네.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것이니까요.
1: 네네네.
2: 그리고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화가 나셔서 별말 할 말 안 할 말 막 쓰시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예.
2: 저희가 분노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분노가 혐오로 번져선 안 됩니다. 분노는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제도, 시스템, 기성세대 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체육계의 잘못된 가오를 향해서 분노를 하자는 것이지 선수 한 명 한 명, 감독 한 명 한 명 욕해 가지고 제도가 바뀌고 사회가 발전하진 않거든요.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수위가 넘으면 다 범죄가 되죠.
1: 범죄가
2: 폭력이 될 수 있고 모욕죄가 네. 될 수 있고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살해 협박은 협박죄가 될 수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셔야 되지 분노가 잘못된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가서 대해서는 본인이 또 처벌받을 염려가 있겠죠.
1: 네, 그러면 축구 경기에 대한 평가를 좀 좀 안 좋은 단어를 섞어서 쓴다든가 욕설을 섞어서 쓴다면 그것도 범죄가 되는 겁니까? 진짜 축구 뭐 땡땡 못하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사람 개인 SNS에 찾아가서 공개적인 그런 SNS에 찾아가서 글을 남긴다면요.
0: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수비수 서령우 선수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이 부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1: 맞습니다.
0: 것 같은데 경기 자체를 두고 다소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경기를 못한다는 취지의 표현은 그 표현의 주된 쟁점 자체가 경기 평가에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물론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언사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이 정도 수준에 이른다면
1: 네.
0: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겠습니다만 주된 멘트 자체가 경기를 제대로 못한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욕설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표현하고자 하는 주된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갈리는데 보통 선수의 경기력을 두고 화가 나서 순간적인 감정이 어떤 글을 썼다면 그 정도가 욕설로 도배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보통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한번 좀 실수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군요, 법은.
0: 네네.
1: 그럼 그런 건 어떻습니까? 이거 SNS상에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홍명 감독이 버스 탈 때 어떤 한 중년 남성이 야, 뭐 이 땡땡아, 너 손을 빼, 손을 빼라니까 왜 손흥민을 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풍자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아서 야, 손을 빼라니까 왜 손흥민을 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뭐가 약간 모욕죄라든가 이런 게 성립이 됩니까?
3: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야.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안 될 것 같아요.
1: 근데 야 땡땡이 욕으로 시작해요.
3: 아, 욕으로 시작한다고? 네, 그러면 네네네. 모욕죄가 될 수 있죠.
1: 아, 그럼 모욕죄가 될 수 있군요.
3: 공개적으로 특정을 해서 공연성이 있고 그러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죠.
0: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랑 홍명보 전 감독이 처벌을 구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상황에서 굳이 처벌을 구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1: 그렇죠. 여기서 홍명보 감독이 그분을 고소한다면 네. 이건 더 큰 네, 또 기사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네. 좀 결론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 전반적으로 법리 해석이 어떻게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을 때 올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변호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로고 듣고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4: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 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열린

0: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정혜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많이 와 있습니다. 도진욱 님께서 경찰대 박성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 잘 들을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경찰대 이렇게 꼭 붙여서 예, 보내주시네요.
1: 아시는 분.
2: 감사합니다.
0: 같은 직군에 계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스쳐 지나갑니다. 아, 그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요즘 경찰대 출신 변호사분들의 몸값이 진짜 많이 오르고 있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2: 제 몸값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크게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3: 제가 옆에서 주변에. 지켜본 바로 말씀드리면 네. 수사에서 경찰들이 가지는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0: 그렇죠.
3: 수사를 담당하는 변호사님 들 중에는 경찰 출신 변호사님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긴 했습니다.
0: 선호도가 높아지긴 했다. 네. 야, 저도, 없는 얘기는 아니군요.
4: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네네.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2711님 송정혜 변호사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기대합니다. 예전에 열린 토론에서 지목전이라는 코너 오래 하셨다고.
3: 한 6, 7년 이상
0: 그렇다면서요.
3: 장기 출석했습니다.
0: 네네. 저희 프로그램도 이제 제가 진행하니까 또 더 오래 나와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3712님 정지웅 변호사님 지난번에 재밌었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주용 변호사님의 그 유행어를 해주시는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재밌다고. 네. 오늘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0: N6T님 변호사분들의 스포츠 분야 토론이라 아주 색다릅니다. 장대현님께서 축구 얘기만 나오면 혈압이 오르네요 라고 해서 저와 같은 의견을 네, 저도 만약 열린 토론을 집에서 듣고 있었다면 이런 문자를 보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4092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축구계가 부패한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보내셨고요. 강인규님께서 홍명보 감독 스스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다는데 1년에 20억짜리 봉사도 있나요? 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지난 6월 29일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대회 배재고와 광주일고 경기에서 배재고의 일부 선수들이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서 스타벅스 가야지 뭐 이런 이런 좀 안 좋은 말들을 했습니다. 이런 구호를 외쳐서 지역 비화와 5.18 민주화운동 희화화 논란이 불거진 전인데요. 세 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혜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3: 네. 한 지역의 비극적인 역사가 응원가로 빙자돼서 혐오, 차별, 공격의 대상이 된 거죠.
0: 네.
3: 하필 그 응원가를 불렀던 사람들이 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요.
0: 그렇죠.
3: 우리가 혐오가 놀이가 된 이상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인터넷에 밈, 문화 이렇게 하면 누군가를 놀리는 문화가 있는데 놀리는 대상은 강자가 아니에요. 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뭐 인종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면서 그게 놀이라고 하면 이건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나 침해나 혐오적인 어떤 차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사건의 무게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미성년자들이 행한 행위라는 점에서 무조건 비난만 할 것이냐라는 또 어른으로서의 자성도 깨우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정준 변호사님.
4: 스타벅스 가해지는 5.18 그 탱크데이 때문이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탱크데이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마지막에 어떤 학생이.
4: 아, 그랬군요.
0: 네네.
4: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5.18 당시 희생된 소년 문재학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
0: 아이고,
4: 소년을 네. 다룬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0: 네.
4: 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그 소년 동호의 무덤이 5.18 국립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년이 온다를 보면서 그 내용을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5.18 때 광주를 참배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전남도청에 가면은 전남도청이 새롭게 개관이 됐습니다. 그 5.18의 그 소년이 온다의 그 문제학 그 고등학교 1학년 당시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남도청에서 최후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재고 학생들이 그 현장을 직접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고등학생이잖아요.
0: 네, 네, 그러네요.
4: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지키려다가 또 사망을 했잖아요.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한강에 소년이 온다라는 그 소설을 읽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언행을 한 겁니다.
0: 그렇습니다.
4: 그거를 뭐 징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지만 그 마음 속에서 그 배제고 고등학생들 소년들의 마음 속에서 그거를 느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스쳐 지나가긴 합니다만 소년이 온다의 그 책의 첫 문장이 전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비가 오려나 보다라는 말이 나와요. 첫 문장에. 그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문제들을 자꾸 조롱의 의미로 쓰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4: 지금
0: 듭니다.
4: 지금 라디오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황현희 진행장님 눈물이 지금 촉촉하게 나오시고 있다는 말씀 제가 전해드립니다.
3: 지금 변호사님 눈에 눈물이
0: 있다. 보고 계신데요? 지금 왜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3: 네. 네.
0: 아니 본인이 울면서 저보고 울었다고요. 알겠습니다. 박성일 변호사님. 네.
2: 사실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프로 선수들 간에도 상대 팀을 조롱하는 응원들 종종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네. 코로나 시기에 관중들이 아무도 없을 때는 프로야구 선수들끼리 경기하면서 자기 팀을 응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서 조롱성 발언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었는데 고등학생들도 이런 조롱성 발언을 하는구나. 특히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문구는 사전에 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즉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 중에 누군가가 이런 방식으로 상대 더그아웃을 조롱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선동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응원 문구를 발설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마뜩치 않았거나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따라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프로 야구가 아니라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은 선수이면서도 근본적으로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이 학생들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인도해야 할지 그 부분에 저는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0: 네.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장이 또 이야기 인터뷰를 하셨나 봐요. 배제고와의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에서도 광주제일고등학교 선수단이 상대팀의 지역 비하 발언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다라면서 당시 이런

0: 되는 겁니다. 베제고의 스타벅스가지라는 구호가 특정 지역과 또 역사적 사건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거 법적으로 혐오 표현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단 어떤 피해자를 향해서 이렇게 허위사실이나 사실로 명예를 침해했는가의 문제가 있어서 명예훼손 처벌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면 5.18 관련한 분들에 대한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 사건 때 네. 지금 스타벅스 관련해서 이 문구를 홍보 문구로 쓴 분과 관계자들이 좀 수사받고 있잖아요. 네. 수사의 결과나 그 진행 과정이 아직 뭐 브리핑이 자세히 되진 않고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스타벅스가 이 조롱과 비하의 대표적인 어떤 표현이 된 것도 비단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좀 고민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혐오와 차별의 표현에 민감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양산된다는 거예요. 특히 힘없는 피해자들이 노출되고 그리고 이 아픔과 공감을 받지 않는 상처가 희화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어떤 특별법을 만든다는 거는요. 5.18 관련한 특별법. 너무나 특별한 피해가 있었고 그것이 누적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별법이
0: 맞습니다.
1: 아니라면 구제하기가 어려워서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축구 얘기하고 지금 스포츠 얘기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저 유럽 선수들이 막 눈 찍고 이러면 막 온 국민이 분노하잖아요.
0: 아, 진짜 분노하죠.
1: 인종차별과 혐오의 네.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한 목소리로 우리 국민들이
0: 맞아요.
1: 쟤네 잘못했다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네. 비난을 하는데 이 사건에 바라보는 양면의 시각이 아이고. 또 존재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진영의 문제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
0: 네.
1: 인권의 문제로 좀 바라봐주자.
0: 당해보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네. 알 수 없잖아요. 직접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해보면 얼마나 분노합니까?
2: 맞습니다.
0: 그렇지 않습니까?
2: 제가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극우 세력이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종이나 지역이나 성별 등에 대한 혐오 표현 이걸 헤이트 스피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0: 네, 네.
2: 헤이트 스피치 자체에 대한 지금 범죄 구성 요건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0: 네.
2: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K-민주주의가 굉장히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 극우의 발호 이게 뭐 나중에 진짜 심하게 가면 이게 나치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입법론으로서 헤이트 스피치 이거 자체를 규제하는
0: 네.
2: 극우를 규제하는 이런 입법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박성배 변호사님 아이들이잖아요. 아직 학생이고 사리 분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학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코치진이나 선생님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즉각적으로 제지를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3: 일단은 그 팀 전체에 대해서 징계 책임이 내려진 상황인데 앞으로 선수 나아가서 지도자 개개인에 대한 징계 책임은 불가피한 후속 조치로 보여집니다.
0: 일단 불가피하다. 네.
3: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도 향후 선수와 지도자 개별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징계 절차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0: 네.
3: 학교도 학교대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할 때 영상상으로도 한두 번의 발언이 아니라 반복적인 발언이었는데
0: 네.
3: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무리 경기에 집중한다거나 선수들을 챙기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발언은 충분히 코치진이 제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광주 제일구의 코치진이 나와서 항의하자 그제야 어느 정도 제지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0: 네네네.
3: 무엇보다도 선수들을 이끌고 있고 학생들을 지도 감독하여야 할 코치진이 이와 같은 제지를 하지 못한 점은 자신이 직접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생들보다도 더 중한 징계가 내려질 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0: 학생들도 잘못했지만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지 못한 선생님들, 코치진. 저는 더 크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3: 그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의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고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았다던가 다른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코치진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청과는 별도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서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0: 이게 또 학생들이라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고3 학생들 선수들과 3학년 선수들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 셈인데 책임자 특정에 앞서서 팀 전체로 징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1: 저는 사실은 네.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너무나 신중해야죠. 졸속으로 신속하게 결정이 돼서 너무 빠른 결정인데 라고 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조사 결과는 누군가 선창을 했고 다른 학생들은 뭔지 모르고 그냥 후창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팩트가 맞는지부터 우리가 의구심이 들어요.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의 학생이 모의를 했을 가능성도 존재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일단은 팀 전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 여론의 하사를 막아보겠다라고 지금 신속하게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미성년자들의 교육권과 학습권과 입시권은 우리나라에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입시가 걸려 있으면.
0: 네네.
1: 그러면 그럴 때는 막 6개월, 12개월 고심고심해서 결정을 하던 사례도 있었는데 너무 급했다.
0: 너무
1: 아이들의 인생이
0: 결정되었다.
1: 정이 되어 있을 거고 사안마다 책임의 경중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또 불복하고 이 절차하고 소송 걸리고 이런 상황이 또 보일 것 같아서 좀 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판단을 해도 좋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게 불복하고 시간이 오래되면 또 그 피해는 안타까운 또 뭐 안타깝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학생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2: 그러니까 이게 네. 엄격하게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걸 교육적으로 알려줄 필요도 있죠.
0: 아, 잘못한 거에 대해 네. 책임을 져야 된다.
2: 엄격하게. 이건 너무 크게 잘못한 된다. 거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거를 징계를 하되 단순한 징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잖아요.
0: 교육이어야죠.
2: 그러니까 이 애들에 네. 대한 어떤 교정이나 개선이나 이런 목적이 그 소년들에게는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0: 네.
2: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0: 박성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6개월 이제 모든 이제 경기를 뭐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회가 한 중요한 대회가 뭐 대통령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4개 대회가 연말에 이제 있더라고요.
3: 네네네.
0: 그리고 이제 출전을 못 하고 이 친구들은 뭐 대학 진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담하지 않은 학생도 마찬가지겠죠.
3: 네,
0: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옆에서 하니까 따라하던 친구도 그러니까 다 하는데 또 나만 안 하면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학교 안에서 나만 좀 소외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요즘 야구 잘하는 선수들 바로 프로 가거든요.
3: 그렇죠.
0: 근데 프로 구단 입장에서 배제고 3학년 학생을 지금 현재 뽑는다는 거는 이거는 인기를 먹고 사는 프로구단은 굉장히 좀 선택하기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이런 걸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3: 광주 제1고뿐만 아니라 배재고도 야구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0: 엄청난 명문이죠.
3: 벌써 네, 배재고도 야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 두세 명 정도는 졸업 후에 곧바로 프로에 갈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3: 그런데 이 징계로 인해서 당장 청룡기뿐만 아니라 7월 대통령배, 8월 봉황대기, 10월 전국체전에도 모두 출전할 수 없게
0: 그렇죠.
3: 되었는데
0: 네.
3: 이와 같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곧바로 프로에 선발되지 못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아마 법 곧바로 이 징계 처분을 취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0: 네.
3: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3학년 학생이 후속 경기에 오랜 시간 출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록을 남기지 못하게 되고 사실상 프로 선발 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못 볼 바가 아닌 상황이라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다툰다면 징계 취소 가능성이 점쳐지는 게 사실입니다.
0: 네네.
3: 특히나 무엇보다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를 들어서 징계 처분을 단행하였는데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로 징계 처분할 때 최대 징계 수준이 출전 정지 6개월입니다. 최대
0: 네.
3: 징계를 감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로 출전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 전력을 살펴보았더니 지난 2022년에 고등학교 경기 중에 심판 판정에 불복하고 학부모가 난입함으로써 후속 경기를 개최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른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에 비춰본다면 일부 형평성에 반하는 정황도 있습니다. 통상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는 심판 판정 불복이나 폭행 협박이지 상대팀에 대한 조롱성 발언만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서 징계를 한 전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0: 네.
3: 더더군다나 학생 신분인데다 개별 학생 모두가 이 구호에 동참하지 않았다. 특정하지 않고 팀 전체에 징계 책임을 부과하였고 이로 인해서 개별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 사건은 사실 징계 처분의 적정성 수준을 넘어서서

0: 법원에 집행정지나 취소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취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다소 높게 점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1: 제 의견은 조금 다른데 네. 이게 그 경기장에 학부모가 난입해서 그건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말하자면 5.18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2: 표현이죠.
1: 혐오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이게 강력하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를 내림에 있어서는 일종의 재량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하자면 그 이제 저희가 학폭 사건을 해보다 보면은 누가 해서 제가 따라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학폭으로 처벌이 안 되냐 하면 다 처벌됩니다. 그거를 앞에서 선창하는 사람이 있어서 뒤에 다 따라 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그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지도자들도 다 징계를 이렇게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팀 전체에 대한 징계 처분 이것이 반드시 법원에 가서 그 징계 처분이 취소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2: 그러면 네. 취소가 안 되면 6개월 정지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1: 예, 제 의견은
2: 정지용
1: 그렇습니다.
2: 변호사님은 생각하신다라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배재구 야구부 학생 두 명이 또 징계위에 회부가 됐다라고 해요. 오늘 나온 기사. 그러니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방금 예, 봤던 기사거든요. 코치진은 처분 내용이 일단 불포함됐다라고 하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의 학칙에 따른 징계가 있을 것이고 또 교육청의 행정적 조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가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 받아들이고는 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받을 처분이 이중 처벌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도 우리가 그 지점을 한번 또 생각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직 학생이다 보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네, 이중 처벌은 보통 이제 하나의 사실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처벌할 때 문제인데요. 지금 교육청의 행정적 조치는 학교나 관련된 기관을 상대로 나올 것이고요. 학교의 징계라든가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 또 이제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다른 징계의 절차이기 때문에 네. 이중 처 처벌 이중 처분의 문제보다는 과잉 처벌의 문제가 있겠죠.
2: 과잉 처벌의 문제가
3: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여론 재판이 위험하다. 여론 징계가 위험하다라고 그러네요. 하는데 네. 지금 스타벅스 때문에 우리가 민감해진 건 맞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행했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좀 상처 입었던 국민들이 계시고 그게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네.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혐오적 표현을
2: 그러니까요.
3: 모방했다라는 측면에서
2: 네.
3: 이 또 한 번 상처를 입고 이제 우려가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론 때문에라도 이렇게 조금 미성년자들에게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처벌이 있을까 봐 우려하는 국민과 부모님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태를 보고 많은 학생들이 특히 스포츠 정신이라는 거는 인종, 뭐 성별, 뭐 종교, 지역 그걸 화합해서 하는 게 스포츠 대회잖아요.
2: 그걸 이겨내는 거죠, 다.
3: 그럼 반대되는 네. 문화가 확산돼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권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이번에 스포츠 업계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3: 그의 시금석이 되는 사건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지를 교육자들 그리고 스포츠 관련된 분들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가 입장에서 보기에 법적 처벌과 교육적 조치 사이에 합리적이고 이게 균형 잡힌 해결의 기준을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정지웅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1: 제가 이게 배재구 교장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2: 네네.
1: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2: 네네.
1: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보고 용서를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군인일 때 5.18에 관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2: 네.
1: 노재현 지금 주중 대사가 한국에 계실 때 계속 5.18 국립묘지를 찾아가서 계속 사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배재구 학생들이 앞으로 뭐 프로 선수도 가야 되고 야구 선수 생활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국민들의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2: 그럼요. 예,
1: 그러니까
2: 그럼요. 예.
1: 지금 이 야구부 팀원들이 다 5.18 국립묘지에 가서 그 문제학의 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에 지금 이번에 개관했거든요. 가서 그 역사의 현장을 보고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꼭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소년들이잖아요.
2: 네네.
1: 용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소년들의 미래가 앞으로 프로 생활이든 뭐 선수 생활에서 또 다 용서된 상황에서는 또 응원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2: 정준 변호사님 그걸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법리적, 뭐 법적 해결 뭐 이런 것보다도 도리적. 예, 사람과 사람이 사는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을 좀 해주시는 것 같네요.
1: 법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
2: 그러네요.
1: 예,
2: 네.
1: 법은 사랑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2: 네네.
1: 예.
2: 오늘 왜 이렇게 감성적이세요, 근데?
1: 오늘 감성적이 됐네 오늘은.
0: 비가 와서 그래요.
2: 알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0: 이 사안을 보고 크게 놀랐고 많은 국민들도 고등학생이 굳이 저런 조롱성 응원을 할까 많은 분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면서 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배우고 넘어가는 계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2: 네.
0: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 지도부라든가 상황 자체를 주도한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조차도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인데 일부 부하 내동한다든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따라간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큰 교훈으로 남아서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와 같은 단체 행동은 부당한 단체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기는 게 좋아 보입니다.
2: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도 마지막으로 한 20초 정도 예,
3: 네.
2: 부탁드릴게요.
3: 일단 배제고 학생들이 놀란 마음도 있고 한데요. 그 뒤에는 또 광주제일고 학생들이 가지는 상처가 있을 겁니다.
2: 맞네요.
3: 사과도 받기 어려운 마음이라고 아직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네. 사과를 받고 용서하는 마음이 국민들에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2: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지웅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세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 오늘 우리는 말이죠. 스포츠의 두 장면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는 결과에 책임지지 못한 어른들의 장면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말의 무게를 배우지 못한 학생들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경기에서 질 순 있죠. 네, 하지만 절차가 무너지면 신뢰가 지는 거고요. 응원이 허무가 되면 스포츠 정신이 지는 겁니다. 승패보다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결국 책임과 품격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 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최근 코스피의 하루 변동폭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닷컴 버블 붕괴 당시보다도 커졌다고 하죠.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몰렸다가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루에도 지수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방향은 여전히 상승세에 더 가깝죠.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앞으로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 역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주식시장엔 언제나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죠. 상승장이라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기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일 텐데요. 긴 안목과 냉정한 판단력으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현명하게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한반도 정세 포커스 순서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북한이 하반기에 열병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어떤 실제 상황이 포착이 된 겁니까?
2: 네, 북한이 열병식을 하게 되면 미리 이제 징후가 있습니다. 평양의 미림 비행장이라고.
1: 네.
2: 이제 국제 비행장은 평양 북쪽에 있고요. 미림 비행장은 평양 내부에 있는데 우리도 지금 서울의 구덕 동 명일동쯤 되는 지역에 비행장이 있는데 지금은 안 씁니다. 안 쓰는 비행장인데 여기가 넓은 공터니까 여기에 이제 병력이나 장비들 보통 이제 모여서 미리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공위성 사진에 포착이 됐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꽤 많은 그러니까 열병식 준비하는 징후와 동일한 징후들이 지금 포착이 돼서 열병식을 열릴 가능성 이제 6월, 7월 네.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1: 그럼 만약에 북한이 열병식을 한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2: 그냥 북한이 열병식을 할 때는 그냥 하진 않고요.
1: 네.
2: 그러니까 기념일을 계기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북한이 남은 큰 기념일이 세 개거든요. 하나는 당장 다가오는 7.27.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 북한은 전승기념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9월 9일에는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구구절이라고 그러죠.
1: 네.
2: 그다음에 10월 10일 상십절에 해당하는 10월 10일은 북한이 이제 가장 중시하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거든요.
1: 아.
2: 그래서 보통 이 정주년 5년 10년 끊어지는 이런 시기에는 이제 그 대부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지금은 그 셋 다 정주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세 시기가 유력해 보인다. 제일 빠른 시기는 트리칠
1: 네.
2: 정전협정 기념일 전승 기념일 북한이 뭐 최근에 우리를 적대시하니까 시기적으로는 좀 촉박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대 그때도.
1: 그렇군요. 이제 북한이 통상 뭐 5년이나 10년 단위로 꺾이는 정주년에 맞춰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데 지난 2월에도 열병식이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자주 네. 하는 겁니까?
2: 지난 10월에도 열병식이 있었고요. 지난해.
1: 네.
2: 2월에도.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해당하는 김정은 정권에서 열병식이 벌써 제일 횟수가 많습니다.
1: 네.
2: 그렇다면 김일성, 김정일 시기를 능가하는 사실 거의 매년 혹은 뭐 어떤 때는 1년에 두 번 한 적도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열병식은 사실은 이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1: 네.
2: 시험 무력 주인에 대한 본인들의 능력을 그렇게 보면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인 위상 강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 대외적인 위상 강화 이제 이런 목적으로 특히 이제 김정은 정권이 이미지 정치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는데
1: 예.
2: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김정은 정권이 이 보여주기식 정치에 치중을 하고 있다. 내실보다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 그렇군요. 북한이 이제 155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의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이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인가요?
2: 155mm, 우리도 지금 K9 자주포고요.
1: 네.
2: 사거리가 보통 한 40km 되는데 분들 말로는 뭐

0: 사거리 연장탄을 써서 65km까지 사거리를 늘렸다. 그리고 240mm 방사포도 대략 한 80km 정도, 60에서 80km 정도 사거리인데 뭐 90km 달성했다고 이번에 자랑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게 사실은 서울 불바다 발언, 북한이 툭하면 하는
1: 아.
0: 수도권 타격용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서울 불바다 발언의 주역이었던 그 무기체계. 과거에는 이게 170mm 국산포, 그리고 240mm 방사포.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신형, 12개 발사관이 있었는데 24개짜리 발사관을 장착한, 그러니까 서울 불바다 발언의 주역에 해당하는 무기들을 지금 공개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1: 이런 신형 무기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까?
0: 위협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과거의 국산포, 170mm 국산포나 구형 240mm 방사포에 비해서 본인들 북한 주장대로라면 사거리가 연장이 됐고요.
1: 네.
0: 그리고 정밀도가 향상이 좀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보안당국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제공했던 무기체계들이 초기에 정밀도는 사실 좀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오차가 운능공사처럼 2km, 1km 그런 미사일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수미터까지 지금 미사일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북한이 아마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노하우, 그다음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 이런 것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으로서는 위협이 더 커졌다고 봐야겠죠.
1: 이런 신형 무기들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까요?
0: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북한이 공개하는 무기들, 뭐 5,000톤급 구축함, 또 지난해 12월에 공개했던 8,700톤급 핵실험 잠수함, 실질적으로 북한의 능력으로는 사실 어려운 무기체계입니다. 지금 5,000톤급 구축함 이런 거는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손꼽을 정도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만톤급 전략 유도탄 순양함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러시아만, 중국하고 미국 정도만 운영을 하거든요. 러시아도 있지만 구형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은 북한 자력으로는 절대 보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빠르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가능성을 점치는 건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 네.
0: 이번 북한이 최근에 공개한 과감하게 공개하는 무기체계들 특징들을 보면 매우 속도가 빠르고요. 개발 속도가. 그리고 북한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무기들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그러나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을 의심하는 건 그건 뭐 정말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1: 그래 보이네요. 얼마 전 북한군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하했습니다. 이렇게 남북 경계선을 넘는 귀순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0: 지금 이제 과거의 루트, 귀순 루트를 보면 북한 내부에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거쳐서는 브로커를 거쳐서 뭐 라오스, 베트남 거쳐서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게 제일 많았죠. 러시아는 이제 러시아 벌목공이나 나갔다가 UNHCR 난민기구 도움을 받아서 모스크바 난민 캠프에서 한국으로 오는 이게 주 루트였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국경을 닫으면서 차단하면서 또 중국도 반간첩법, 중국 루트가 모두 막혔고요.
1: 네.
0: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공로가 밀착하면서 탈북자들 오히려 돕는 것보다는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러 루트가 모두 막혔어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못 가니까 최근에는 MDL, 군사분계선이나 동해, 서해 해상으로 이제 보트피플에 해당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좀 늘은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1: 아무래도 북한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경제난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 북한 내부 어떤 상황입니까?
0: 예,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뭐 북한이 외형적으로는 화려해졌다. 뭐 여러 가지 전자결제부터 많이 좋아졌다. 그러지만
1: 네.
0: 김정은의 보여주기식 그 외화 내빈형 건설 주도 경기, 국가 주도형 경제는 부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수도, 가스, 도로 같은 인프라 쪽에서는 기반시설 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중 교역이 늘고는 있지만 기계류나 자본재 같은 거는 제국제대로 못 들어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건설용이나 소비재 위주 이런 데가 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마당이 지배하는 일반 인민경제 이쪽에는 온기가 좀 거의 없는 편이에요.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생활상 이런 것들이 탈북 배경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 이번 북한군 남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0: 일단은 북한도 딜레마죠. 왜냐하면 그렇게 MDL 군사분계선에서 방벽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1: 네.
0: 그걸 뚫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추격자도 7명이나 쫓아왔던 걸로 보면 북한은 아마 전략적 모호성, 모른 채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해서 긁어부스럼 만들수록 본인들 그 안보, 또 본인들의 통제, 본인들 군 기강 회의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스스로 인정하는 거니까
1: 네.
0: 아마 큰 문제가 없는 한 북한 측이 아마 조용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좀 더 보이네요.
1: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환범 박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김정민이 부릅니다. 슬픈 언약식.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알기 쉬운 생활경제. 헤럴드경제의 양현경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최근에 국내 증시 상승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개선이 되면서 기금의 고갈 시점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이 됐군요.
2: 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기금 자산은 1,526조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8조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 자산이 263조 7천억 원에서 320조 9천억 원으로 57조 원이나 넘게 늘었고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1%에서 21.1%로 높아졌습니다. 반도체 주 중심의 코스피 강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기금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65년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에 수정 전망에서 각각 2050년과 2069년으로 2년과 4년씩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수익률 개선 효과를 반영하면 고갈 시점이 최대 7년가량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최근에 증시 호황이 기금 규모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고령화 심화와 가입자 감소, 연금 수급자 증가라는 근본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또 글로벌 경기 둔화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수익률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높은 수익률은 기금 운용에 숨통을 틔워준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조정, 재정 안정화 대책 등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죠?
2: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표결 결과 반대가 14표, 찬성이 11표, 무효표 1표로 출석위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부결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숙박업과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이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업종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의

0: 근로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건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같은 노동에 대해서 업종만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 수준을 달리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쟁점입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시행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한 해 동안만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졌고 이후에는 노동계 반발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1: 이번 달부터 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됐죠?
0: 네, 최근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업무 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동료 직원에게 업무를 나누고 추가 보상을 지급한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개선되는데 이 제도는 기업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지역 고용계획을 신고한 뒤에 1년 6개월 안에 조업을 시작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됩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되는데 기존에는 채용 예정자나 구직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도 직업훈련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소음성 난청 산재 보상을 위한 특별 진찰 기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법령이 정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진찰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의원도 진찰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약 100곳의 병의원이 추가로 지정되면 산재 진단 검사 기간이 약 80일 단축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미래 적금이 새롭게 출시됐네요.
0: 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살까지 청년 가운데서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에 출생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나이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아르바이터,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와도 관계가 없이 직전 연도 소득이 확인이 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금인데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도 면제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 비율이 12%인 우대형 가입도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하면 일반형은 연 13.2%에서 14.4%, 우대형은 연 18.2%에서 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8% 기준으로 우대형 가입자가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면 원금 1,800만 원에 정부기여금 216만 원과 이자 239만 원이 더해집니다. 다만 청년 도약 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데 가입 희망자가 예산 규모를 초과할 경우 소득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1: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최근 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확산되자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네요.
0: 네, 현재 국내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곳뿐이고 이를 제외한 업체는 모두 불법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최근에 유튜브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서 고수익 보장이나 투자 성공 사례를 내세워서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내국인을 상대로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면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상담을 영어로 진행하거나 해외 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설 환전소가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사고 파는

0: 적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들이 자금세탁 방지책이나 이용자 자산보호 장치를 갖추지 않아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합동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의 수수료는 최대 10%로 업비트나 빗썸 등 5대 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보다 최대 62배나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FIU는 불법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어도 구제가 쉽지 않다면서 거래 전에는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최근 시장 금리 상승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은행권의 부실 대출이 중소기업과 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0: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고정 이하 여신, 즉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 규모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7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 9월 말에 9조 7천억 원과 비교하면 8조 원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과거 2015년에서 2016년에는 조선 해운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부실이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부실 대출 가운데 중소기업의 비중이 58.9%로 2016년에 32.2%보다 크게 높아졌고 대기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60.4%에서 20.5%로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도 조선 해운업 대신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등 서비스업 비중이 52%로 가장 높았습니다. 1개월 이상 연체한 중소기업 차주수도 5만 8천여 곳으로 2016년보다 약 2.6배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이 더디고 차입 부담이 커지면서 다양한 업종에서 부실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1: 중소기업의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은행들의 부실 채권 처리 방식도 과거와는 좀 달라지고 있다고요?
0: 네, 한국은행은 같은 보고서에서 과거 조선해운업 등 대기업 부실이 많았던 시기에는 채권단이 중심이 돼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채권 재조정이나 여신회수, 상각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업종에서 소규모 부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NPL 전문 투자사에 매각을 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부실 대출 매각 규모는 8조 2천억 원이었는데 2016년에 4조 7천억 원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채권 재조정 규모는 2조 8천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줄었고 여신회수나 상각 규모도 모두 줄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매각된 부실 채권 가운데서는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차주의 비중이 41.5%로 2015년에 22.8%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개인 사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금리 상승이나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경우에는 부실 채권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NPL 투자사의 매입 수요가 줄어들 경우에는 은행들의 부실 정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매각 외에도 다양한 정리 수단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알기 쉬운 생활경제, 지금까지 헤럴드경제의 양현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다양한 창업 정보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창업연구소입니다. 창업통TV 김상훈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1: 네. 요즘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골목상권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골목상권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3: 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지금 한 550만 명이 넘었는데요. 그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골목에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풀뿌리 경제가 흔들리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1: 네.
3: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런 온라인 소비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골목은 상대적으로 좀 구조적 위기의 직면에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마트나 아니면 뭐 이런 온라인 이커머스에 맞춰서

0: 소상공인들의 오프라인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 상권을 정부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0: 특히 요즘 뭐 2030들이 많이 좋아하는 뭐 이런 핫플 뭐 이런 상권들을 보더라도 서울마더라도 성수동이나 을지로 입선동 같은 이런 곳들이 어떻게 보면 MZ세대 뭐 성지가 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 아무리 커더라도 이런 감성적인 오프라인 골목 상권은 또 다른 어떤 신세대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하나의 중요한 구매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자체에서도 자영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골목 상권 활성화에 상당히 좀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이 골목형 상점가가 전국 곳곳에 신규 지정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국에 얼마나 되나요?
0: 맞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자영업 사장님들은 이렇게 직접 각개전투하듯이 각자 이렇게 영업을 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런 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점가로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일반 로드샵 같은 경우는 좀 상점가로 묶어주자 해서 법적인 규제는 아마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요.
1: 네.
0: 거기에 보면 하나 2,0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700평 이내에 이제는 한 15개 정도 이 점포가 모여있는 곳을 지자체가 이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이 바뀌었고요. 아마 2025년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579곳이 신규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작년 기준으로 한 250개소가 새로운 골목형 상점가로 새로 지정된 상황이라서 매년 한 100개소 이상 새로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5대 광역시별로 보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무려 480개가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뭐 대구나 인천도 한 4, 50개, 부산도 3, 40개, 대구광역시도 한 20, 30개 정도의 골목형 상점가가 새롭게 지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0: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런 그 상권 자체의 시설이나 환경 지원이거든요.
1: 네.
0: 이를테면 뭐 공동 주차장이나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뭐 또한 목골 시장 물론 전통 시장입니다만 이곳 같은 경우는 뭐 문화 관광 관광형 시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재정비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둘째는 이런 감성 골목 조성 사업인데요. 뭐 기존에 청년몰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감성 골목 조성 사업은 빈점포를 활용해서 청년 상인들을 유치하고 거기다가 감성적인 디자인을 입히는 뭐 예쁜 벽화를 그린다든지 조명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온놀이 상품권과 연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자체 중에서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한 해 524억 정도가 온누리 상품권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소비는 계속 크고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올해 2026년부터 골목형 상점과 육성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이고요.
1: 네.
0: 전체 한 50개 상권. 규모로는 한 125억 원 규모 정도로 골목 상권을 신규 지정하고 브랜딩하고 해당 지역의 로컬 거점을 육성하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1: 그러면 이런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성과를 낸 골목 상권을 떠올려 본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0: 아마 대표적인 게 대전 유성구의 은무비서로 골목형 상점가가 있는데요. 유성구의 배후에 지하철도 물론 있고 배후에 대단히 아파트단지 한가운데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2026년 이런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이곳을 가보면 지금 상당히 좀 골목 상권이 새롭게 변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맹꽁이 캐릭터를 직접 새로 개발하고 이 캐릭터를 상권에서 곳곳에서 노출할 수 있고 뭐 스토리텔링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도 있고요.
1: 네.
0: 뭐 그 외에도 충북 청주의 울리단길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가보면 하나같이 좀 지역 상권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예쁜 골목 만들기 이런 쪽으로

0: 예쁜 가옥을 새롭게 바꿈으로 인해서 한번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그 어떤 소비를 예약하기도 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정부 지원이 획일화 디자인의 문제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골목들이 동일한 간판 상호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간판 모양새를 똑같이 함으로 인해서 야, 소비자들에게는 야 이거 뭐 너무 다 똑같으니까 어느 가게가 어느 가게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문제점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 뭐 축제 지원 같은 경우도 축제가 어떻게 보면 당일 하루 동안 반짝 축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루 끝나고 나면 그냥 이벤트성으로 끝나버린다. 좀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서 늘 이런 정부 사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순기능도 있지만 또 일회성에 그친 이런 아쉬움도 없진 않습니다.
1: 그러면 김상우 대표께서 이 전문가 입장에서 골목 상권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법론을 좀 부연해 주시죠.
0: 저는 이 골목 상권 활성화가 이게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이건 정말 이 5개년, 10개년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골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다시 가고 싶은 거리를 어떻게 만들까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특히 경험 공간을 만든다, 잠깐 머무는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주간 시간대, 야간 시간대 이런 어떻게 소비자들이 골목에 머물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설과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이 가장 급선무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 개발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골목 상권 활성화 그러면 상품이나 간판 이 정도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오래된 10년, 20년, 30년 된 장수 창업자 사장님들의 재미있는 스토리를 콘텐츠화해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게 하는 것. 이런 콘텐츠 개발은 기본일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는 역시 소비자들의 어떤 편의성 제고죠. 특히 뭐 이런 골목 상권 자체에서 뭐 저쪽 광주 송정역 이런 골목 상권에 가보면 골목 상권에서 KTX 직접 그 기차표도 직접 이렇게 몇 시에 출발하는지 전광판이 서비스될 정도로 골목을 찾는 분들의 좀 정보 접근성도 높이고 편의성도 높이면서 궁극적으로 이런 인플루언서나 이런 소비자들의 자발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골목 상권 활성화에 매우 좀 필요한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골목 상권 활성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다면서요?
0: 대부분 골목 상권들 가보면 아까 15개 매장이 최소 단위고요. 여차하면 뭐 100개, 200개 되는 골목 상권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상인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합치는 거 이게 상당히 좀 늘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성수동이나 익선동처럼 이렇게 살아있으면 금방 나오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딜레마거든요. 오히려 골목 상권 임대료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너무 비싸서 직접 떠나게 된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원 사업이 1년에서 3년 단위로 끊기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 정도 지나고 나면 바로 또 상권 자체가 죽는 경우, 즉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역시 늘 골목 상권 활성화에서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골목 상권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나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0: 네, 대부분의 이런 저는 좀 골목 상권 지원책이 줄 세우식의 지원이다. 이를테면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만 지원받고 탈락된 곳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늘 또 한계나 또 상인들의 불만들이 있고요. 그런 대부분 하드웨어 쪽은 많이 하는데 좀 크리에이티브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투자, 디자인 개발 이런 쪽은 아직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방어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지금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골목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와 창업자 그다음에 임대인 건물주들이 같이 상생 방안 이건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즉 골목이 이제 단순한 이런 상업 공간이 아니라 어떤 우리 소비자들, 이웃들의 어떤 삶의 공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모두가 같이 하는 거, 이럴 수

0: 캠페인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창업연구소 지금까지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015B가 부르는 친구와 연인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혹시 비설거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가 오려고 할 때 비에 맞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미리 치우거나 덮어두는 것을 뜻하는 순우리말이지요. 막힌 배수구에 낙엽을 쓸어내고 장독대 뚜껑을 덮고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걷어들이고 비가 들이치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두고 이런 모든 게 비설거지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하늘이 잔뜩 흐려지면 집 안팎을 살피고 부지런히 비설거지를 하셨는데요. 가끔은 우리 마음에도 비설거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나 상처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지 않게, 지나간 일에 너무 오래 젖어 있지 않게 오늘은 창문 단속하듯이 여러분의 마음 단속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첫 곡은 김추자의 노래입니다. 빗속을 거닐며.

네, 소설 백치야다다와 수필 구두로 유명한 작가 계영목 선생이 1959년에 발표한 수필 더위와 예의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여름철처럼 사람의 마음이 관대해지는 계절은 없다. 팔뚝과 정강이를 징그러울 정도로 드러내놓고 거리를 마음대로 활보를 해도 누구 한 사람 눈살을 찌푸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물속일 때는 좀 더 관대하다. 아니, 그 순간 전까지의 예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남녀가 그 물속으로 같이 뛰어들어도 그것은 자유다. 여름, 더위, 그리고 물이다. 그러나 나는 물을 모른다. 왠지 물이 싫다. 물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즐긴다고 공자가 일찍이 한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아마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그럼 산을 즐기는가 하면 산도 나는 싫다. 산은 어질고 자애로운 사람이 즐긴다고 했으니 나는 이 또한 못 되는 모양이다. 이 무슨 기질이기에 여름 한철이나마 남과 같이 벗을 수 있는 예의의 까풀을 벗지 못하고 더위를 씻어내지 못하는 것일까? 이 여름에도 나는 예년이나 다름이 없이 그저 내 집 조그마한 뜰 한쪽 모퉁이에 이제 겨우 사람 키 남짓하게 자란 라일락 그늘 아래다 돗자리나 한 장 깔아놓고 책이나 들고 뒹굴어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리나 물가가 아니면 관대할 줄 모르는 라일락 그늘이다. 더위에 지친 몸이 그저 졸리다가 잠이 들다가 하면서 의식을 잊음으로 예의의 까풀을 벗어보는 그 한때의 유행이 던지어져 있을 뿐이다. 때와 장소에 따라 너그러워지기도 하고 엄격해지기도 하는 참으로 변덕스러운 예의다. 하수영의 노래 라일락꽃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묘에는 하나하나 깊은 사연들이 배어 있을 겁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남 함양군에서 전해지고 있는 월명총 전설을 준비해봤습니다. 함양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수동 삼거리에서 함양읍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왼편에 마을 하나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함양읍 백천리에 속하는 곳인데요. 사람들은 이 마을을 월명마을, 월명불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마을에 있는 월명총이라는 무덤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묻혀 있을까요? 옛날 함양의 수동지역은 역마들이 쉬어가던 번화한 역촌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월명이란 이름을 가진 역녀가 살고 있었는데 역녀는 역에 속해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던 신분 낮은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이 역촌에 눈에 띄는 젊은이가 하나 드나들었으니 삼돌이라는 총각이었습니다. 삼돌이는 등짐을 지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 행상꾼이었는데요.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무엇보다 심성이 고와 사람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고향인 경주를 떠나 객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싹싹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하지만 타향살이에 외로움이 왜 없었을까요? 정이 고팠던 삼돌이는 만날 때마다 시원한 숭늉을 건네주는 월명의 다정한 손길이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월명 역시 믿음직스러운 삼돌에게 깊은 연민과 정을 품게 됐지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듯이 두 사람 마음에 서서히 사랑의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청춘 남녀의 앞날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미조의 불꽃 준비했고요. 이어서 현철의

네, 김하정의 사랑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은 정미조의 불꽃 그리고 현철의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었습니다. 전설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경남 함양에서 전해지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 월명총 전설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삼돌이와 월명. 삼돌이는 거친 눈보라가 몰아쳐도 험한 고갯길을 넘어도 월명만 곁에 있으면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를 눈치챈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혼인을 권했고 두 사람은 소박하게 물 한 그릇 떠놓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알뜰하게 살아갔습니다. 얼마 후 아이까지 생기면서 집에서는 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기별이 날아왔습니다. 멀리 경주 고향 땅에 홀로 계신 삼돌이의 모친이 몹시 위독하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삼돌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피덩이 같은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고향까지 가기에는 길이 너무 멀고 험했습니다. 결국 삼돌이는 월명과 아이를 남겨둔 채 혼자 길을 떠나기로 했지요. 떠나는 날 아침 삼돌이는 월명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어머님 병원을 추스르는 대로 곧장 돌아오겠소. 아기랑 부디 몸조심하고 있으시오. 그렇게 삼돌이는 혼자 고향으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금방 돌아오겠다던 남편은 두어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요. 월명은 당장이라도 경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갓난아기를 업고 천리길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 하늘의 달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뿐이었지요. 과연 삼돌이와 월명은 다시 만나게 될까요? 노래 듣고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원의 못 잊을 건 정, 이미자의 그리움은 가슴마다,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리고 패티김의 초우.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정원의 못 잊을 건 정, 이미자의 그리움은 가슴마다,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패티김의 초우였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 유람, 오늘은 경남 함양의 월명총 이야기입니다. 삼돌이가 고향 경주로 떠난 뒤 아내 월명은 하루하루 눈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 잠을 청하려 해도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만 들리면 남편이 돌아온 게 아닌가 싶어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요. 그렇게 애타는 그리움은 결국 깊은 병이 돼 월명은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고 허공을 바라보며 애타게 남편의 이름만 부를 뿐이었지요. 이웃 사람들이 약을 지어와서 먹이고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월명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월명은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경주에 도착한 삼돌이의 사정도 좋진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병환이 생각보다 깊었던 것이지요. 밤낮없이 어머니 곁에서 극진히 간호를 했지만 야속하게도 어머니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상을 치르는 동안 몸이 쇠약해진 삼돌이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함양에 두고 온 아내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지요. 그렇게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삼돌이는 부랴부랴 길을 나섰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리운 함양 땅에 도착했지만 그의 집안은 싸늘한 냉기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아내의 부고를 전해들은 삼돌이는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명이 죽어서라도 삼돌이가 있는 고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경주 쪽에 내려다 보이는 수동 삼거리 산 중턱에 묻어줬다고 했습니다. 삼돌이는 월명의 무덤에서 몇 날 며칠 통곡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무덤가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두 사람을 가엾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죽어서라도 두 사람이 헤어지지 말라고 삼돌이를 월명의 무덤에 함께 묻어줬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무덤을 월명의 이름을 따서 월명총이라고 불렀고 그 무덤이 있는 마을을 월명마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남 함양군에서 전해지고 있는 월명총 전설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남인수의 추억의 수야곡, 나예심의 사랑의 송가, 이상렬의 눈물을 가르쳐준 여인, 그리고 문주란의 이생명 다하도록.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1년 7월 4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대학가에 스며든 편의주의 노트 복사 붐. 전자기기 대량 보급이 몰고 온 생활 편의주의가 대학가에도 스며들어 기말 시험 기간엔 대학 주변 복사점 앞에는 노트 등을 복사하려는 학생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이 때문에 각 대학가 주변에 등장한 10여 군데의 복사점들은 하루 평균 5천 장에서 1만 5천 장까지의 일거리가 밀려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대학가의 이 같은 복사 열풍은 졸업정원제 시행 후 더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해 앞자리에서 강의를 기록한 학생들의 노트를 손쉽게 복사하려는 성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부 대학에선 갑자기 늘어난 학생들을 대형 강의실에 한꺼번에 밀어넣고 강의하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지 않으면 제대로 강의 내용을 필기할 수 없는 현실도 한몫을 하고 있다. 네, 정말 학생 수 많은 수업 시간에는 칠판을 보고 필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노트 복사를 많이 했더랬지요. 그런데 요즘은 수업 시간에 거의 손필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강의 내용을 녹음하면 곧바로 글자로 변환해주는 앱을 쓰기도 하고요. 칠판에 적힌 내용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고요. 참 편해졌지요. 하지만 이 기사가 나온 1981년만 해도 복사 재본집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편의주의라고 꼬집고 있으니 당시 기자들이 요즘 풍경을 본다면 놀라 까무러칠 것 같습니다. 방주연의 노래 캠퍼스의 추억 준비했고요. 이어서 키보이스의 정든 배.

네, 캠퍼스의 추억, 방주연의 노래, 그리고 이어진 곡은 정든배 키보이스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도 한 시간 함께했는데요. 오늘도 노래와 함께 추억여행 잘 하셨길 바라고요. 마지막 곡으로 한명숙의 아빠와 엄마의 왈츠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반론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오늘날과 달리 과거 우리 인류는 노예를 잔인하게 부리기도 했고 다른 인종이나 다른 동물종을 말살시키는데 거리낌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로봇을 상대할 때 연민과 공감의 스위치를 끈 상태로 대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이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특징을 찾고자 애쓰는 것도 그런 시도와 무관하지 않을지 모른다. 과거 우리는 동물, 흑인, 여성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 백인, 남성 고유의 특징이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그들에 대한 소유와 지배를 합리화한 이력이 있지 않은가. 당장 돌아봐야 할 사회 문제도 있다. 바로 혐오 범죄다. 혐오 범죄란 특정 집단에 속한 이들에게 혐오감 또는 증오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한다. 이 문제의 마음 이론을 적용하면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오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다.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혐오 또한 상상 속 인물에게서 비롯된 감정이다. 물론 그는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인물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분노를 느낀 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혐오 범죄는

그 인물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범죄 대상은 다른 사람이다. 눈앞에 엉뚱한 사람에게 자신의 상상을 덧씌워 증오를 분출하는 것이다. 물론 둘 사이에 공통점은 있다. 피부색이나 성별 같은 어떤 특징이 자기가 미워하는 인물과 비슷해서 범죄 대상으로 삼았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머릿속 연상을 촉발하는 자극에 불과하다. 과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여성과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채점받은 시험지에 빨간 펜으로 빵점 표시가 적혀 있었다고 빨간불 신호등을 부수고 다니는 일과 비슷하다. 단지 빨갛다는 이유로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인간 대상으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음을 쉽게 갖는다. 우리의 마음 위로는 신호등에는 작동하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작동하기 때문이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온갖 상상을 해대고 구체적 현실 위에 추상적 표상을 덧씌워 연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이론이 하는 일이다. 연상을 자극하는 구체적인 현실이 고작 피부색이나 성별 같은 부분에 불과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상상을 만들어 덧씌운다. 마음 이론의 오류다. 칼은 요리나 수술 등 사람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지만 반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마음 이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더 고민해봐야 한다. 3장. 우리의 마음. 인간 마음의 기원과 작동법. 휴식하는 뇌. 우울할 용기. 과거 연구자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있는 사람의 뇌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 순간에는 워낙 각양각색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테니 연구할 의미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떠올리는 생각이 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매 순간 다른 생각을 떠올릴 테니 말이다. 과거에는 그런 상태에서 뇌를 촬영하면 중구난방의 결과를 얻을 뿐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면서 뇌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했다. 동일한 과제를 수행할 때 사람들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촬영하는 동안 사람들의 뇌가 공통된 반응을 보일 외부 자극이 필요했다. 그래서 매 연구를 할 때마다 그런 과제를 만들어 제시하느라 연구자들은 골머리를 앓았다. 이를테면 다양한 표정의 얼굴 사진들을 순차적으로 보게 하면서 뇌를 촬영하거나 특정 문자나 숫자가 화면에 나올 때마다 최대한 빠르게 버튼을 누르게 하면서 뇌를 촬영하는 식이었다. 연구 때마다 이런 과제를 새로 만드는 것은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수고를 피할 수가 없었다. 각자 마음대로 생각하는 동안에는 뇌에서 어떤 보편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시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었다. 뇌 촬영 장비 안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뇌를 들여다보자 뇌 영역들이 서로 통일된 방식으로 질서 있게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쉬고 있을 때도 뇌는 신비한 네트워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서로 연동되어 활동하는 뇌 영역들을 말한다. 이후로 다양한 휴식 상태 네트워크가 발견되었다. 그렇다고 이 네트워크가 휴식하는 동안에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활동하는 뇌 영역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동안에도 계속 연동된 신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보거나

아, 듣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집중해서 어떤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과제마다 동원되는 뇌 영역들이 있기 마련인데 쉬고 있을 때도 그 영역 간의 연결성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 일을 할 때 더 활발히 활동하긴 하지만 하고 있지 않을 때도 중구난방의 신호 대신 일관된 네트워크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은 뇌 연구자들에게 있어 실로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와 반대로 행동하는 마치 청개구리 같은 네트워크도 있었다. 즉, 휴식 상태에 비해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오히려 활동이 감소하는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영어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한국어로는 아직 그 명칭이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말로 디폴트 모드는 기본 설정 상태쯤 되지 않을까 싶으니 이 책에서는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라고 부르려 한다. 우리가 어떤 목표 지향적 활동에 돌입하기 전의 휴식 상태, 말하자면 일종의 기본 대기 상태에 있을 때 더 뚜렷하게 관찰되는 네트워크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쉬고 있을 때 더 열심히 활동하는 네트워크라니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쉬고 있다거나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휴식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네트워크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가 휴식 중이라고 부르는 상태에서도 뇌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네트워크가 바로 이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아닐까? 다시 말해, 단순히 휴식할 때 활동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휴식 중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점점 밝혀지는 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역할을 나열해 보면 주로 자신과 관련 있는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자신에 관해 돌아보기, 자신이 과거에 겪은 일을 회상하기, 미래를 상상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떠올리기 등이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추측하거나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일에도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관여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주로 어떨 때 하는가? 특별히 마음먹고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별 계획 없이 어느새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더 많다. 소위 딴 생각에 빠졌다고 하는 상태다. 주로 할 일 없이 쉬고 있을 때 이런 몽상에 잠기곤 한다. 물론 일하는 중에도 가능하다. 익숙한 길을 걷고 있거나 운전처럼 몸에 익은 일을 하는 동안에 말이다. 그럴 때 우리의 정신은 따로 배회할 수 있다. 하지만 낯선 장소에서 길을 찾는 중이거나 치안이 걱정되는 동네를 빠져나가려 할 때 혹은 초보 운전자가 신경을 온통 곤두세운 채 주행 연습을 할 때처럼 주의를 외부로 집중해서 어떤 목표 지향적 활동을 해야 할 때는 몽상에 잠기기가 쉽지 않다.

0: KBS 오디오북
1: 우리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주로 휴식 상태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이제 이해된다. 몽상 속을 거닐기 가장 좋을 때가 바로 그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는 이 활동이 감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중요한 과제에 집중하기 힘들 테니까 말이다. 실제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자주 겪는다. 과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뇌에서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잘 억제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자꾸 딴 생각이 끼어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할 일 없이 쉬고 있을 때는 몽상 속에서 마음껏 헤매고 다녀도 좋을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 같다. 가령 친구에게 말실수한 것을 그 당시에는 미처 몰랐으나 지난 뒤에 돌아보던 중 깨닫는다면 이런 몽상은 우정을 유지하거나 미래의 말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있어 이미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간절할 리 없다. 행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약간의 고통이 필요하다. 다만 너무 과하면 필요 이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 즉, 몽상은 행동의 발전이라는 순기능과 마음의 고통이라는 역기능의 가능성을 모두 품고 있으니 현명하게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자꾸 생각을 곱씹는 것을 일컬어 반추한다고 한다. 소가 여물을 재차 우물대는 모습에 비유한 표현이다. 특히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반추도 이 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과제 수행 시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증가하거나 휴식 중에 이 네트워크의 내부 연결성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참고로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주로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린다는 말도 있다. 이는 학계에서 인정받는 정설은 아니다. 사실 착하다는 말의 의미부터가 학술적으로 애매하다. 그런데 이 반추라는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반추는 자신의 행동을 거듭 돌아보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반추가 일상이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은 남들이 보기에 소위 착하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른다. 수시로 자신을 책망하며 스스로 행동을 검열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마음은 우울해질 소지가 있다. 그래서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 중에 우울증에 걸린 이가 정말로 많을지도 모르겠다. 행동이 착해진 원인이 만약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인 반추 때문이라면 말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복잡다단한 현실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 집단의 경향성을 이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이럴 때 그래프를 떠올리는 편이 좋다고 했다. 그 그래프 안의 점들은 비록 전체적으로는 어떤 경향성을 보일지라도 각각은 상당히 흩어져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즉 집단의 경향성으로 개개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물며 그 전체적인 경향성조차 예상과는 아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반추를 통해 행동이 개선되고 우정이 유지되다 보니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덜 우울해질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우울해서 자꾸만 짜증이 나거나 무기력이 동반되어 약속을 자주 어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착하다는 말을 덜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어디 한 종류의 반추만 있겠는가.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만 곱씹으며 반추할 수도 있다. 아니면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반복하느라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반추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다 보면 망나니로 살다가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우울증으로 가는 반추는 어쩌면 용기 있는 행위이지 않을까.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따라오는 고통에서 도망가지 않고 죄책감이나 수치심 등으로 이름 붙여지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의 파도를 감내할 용기가 있는 반추를 말이다.

여러분은 지금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타인이라는 세계는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홍순범 교수가 그동안 의대생들에게 강의해온 마음이론 수업을 토대로 집필한 책입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가상의 독자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로 설정하고 수업에서 실제로 다뤘던 사고실험과 그동안 연구한 현대 뇌과학 및 심리학, 임상 사례를 옮겼다고 밝히는데요. 이 강의는 2022년 서울의대 교육상을 수상하며 교육적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책의 일장은 다양한 뇌과학, 심리학 실험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는 능력으로서의 마음이론을 소개하고 뇌의 어떤 영역이 이 능력에 관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언어의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착각과 인간의 인지, 기억, 경험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등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마음의 재료가 되는 요소의 오류를 짚어봅니다. 3장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뇌과학적으로 마음을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루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그동안 통찰한 인간의 마음을 통해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홍순범 교수만의 마음 너머의 이야기와 그 가능성을 철학적으로 서술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첫 번째

0: 프롤로그. 부원장 자리를 빼앗겼다. 승범은 모니터에 뜬 놈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치받는 울화에 이를 꽉 물었다. 소리를 내지르고 싶은 걸 억지로 참으며 열이 오르는 얼굴을 문질렀다. 삐 하고 귓가에서 이명이 들렸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들리는 경고음 같은 거였다. 그는 천천히 심호흡을 크게 했다.
1: 아닐 거야. 아니고 말고.
0: 잘못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다시 모니터를 봤다. 그러나 눈을 비비고 안경을 써봐도 변치 않는 망할 이름은 더욱 선명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뿌옇게 되면서 며칠 전 일이 떠올랐다. 고급 스시집.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선 승범은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음식으로

0: 번화하게 차려진 상 앞에 앉았다. 들어오기 전에 잔뜩 조인 넥타이가 답답했지만 불편한 긴장으로 자세는 반듯해졌다. 늦을까 봐 약속 시간보다 10여 분 일찍 온 승범은 자신보다 먼저 와 있던 제1한방병원 병원장 김진태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애써 웃는 낯을 했다. 심지어 병원장은 제멋대로 음식을 주문하고는 먼저 먹고 있었다. 승범은 입꼬리를 잔뜩 올리고는 맞은편에서 병원장이 하는 양을 지켜봤다. 김진태는 젓가락으로 자연산 참돔에 뱃살을 짚고 고추냉이를 푼 간장에 푹 찍었다. 혀가 먼저 길게 나와 참돔 뱃살을 마중했다. 참돔의 뱃살이 혀에 요리조리 움직이고 하얀 이에 씹혀 목구멍으로 밀려 사라졌다. 몇 번의 젓가락질이 상위를 오가고 음식이 입안으로 사라지자 그제야 김진태는 승범에게 눈길을 줬다. 그 눈길에 승범은 잽싸게 가지고 온 검은 서류 가방을 내밀었다.
1: 제 모든 성의를 담았습니다.
0: 김진태의 붉어진 두 눈이 계속 승범을 응시했다. 잠시 뒤 승범이 뜻하는 말을 알아채고는 웃었다. 그 웃음이 긍정의 웃음이라고 생각해서 승범은 당당하게 어깨를 폈다. 김진태는 휴지로 기름진 입가를 닦아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승범을 내려다봤다.
2: 내 자네가 우리 한방병원의 수익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네.
0: 그 말에 승범은 고개를 꾸벅 숙였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1: 알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2: 그러니 잘 받겠네. 아, 회 좀 먹어보게. 아. 오늘 아주 맛이 기가 막혀.
0: 양복 상의를 입으며 그렇게 말한 김진태는 서류 가방을 챙기고는 따라 일어서려는 승범을 남겨두었다. 미닫이 문이 탁 소리를 내며 닫혔다.

0: 뚝 하고 뭔가가 끊어졌다. 승범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 나섰다. 앞에 있던 간호사 이정미가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서 승범을 붙들었다.
1: 선생님 어디 가세요? 지금 환자분이 대기 중이세요.
2: 지금 그게 문제예요?
1: 그게 문제가 아니면요.
0: 그는 황당해하는 간호사의 손을 뿌리치고는 성큼성큼 엘리베이터를 향했다. 가장 꼭대기층을 누르고 팔짱을 꼈다. 엘리베이터는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그는 느리게 바뀌는 붉은 숫자를 노려보다가 콧방귀를 뀌었다. 그날 병원장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긍정의 웃음? 그것은 비웃음이었다. 수입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말이 자신이 준 뇌물을 먹고 튀겠다는 말이었다니.
2: 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0: 권위 있는 부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자금을 다 끌어모아 만든 돈이었다.
2: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그렇게 비싼 회를 좋아하더니 원래부터 그럴 의도였던 거야? 거참 더럽게 처먹네.
0: 엘리베이터 안 조급한 구둣발 소리가 바닥에 울리더니 이내 문이 열렸다. 승범은 하얗고 긴 복도를 가로질러 병원장실로 향했다. 비서가 그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비서를 무시하고 승범은 문을 열었다. 놀란 비서가 뒤따르며 소리쳤다.
1: 선생님 잠시만요. 지금 부원장님이 계세요.
0: 소파 상석에 앉은 병원장 김진태와 그 옆에 말년 병장처럼 앉아있는 송기윤이 들이닥친 승범을 봤다.
2: 부원장은 개뿔.
0: 승범은 저 송기윤에게 부원장 자리를 빼앗겼다.
2: 부모 뒷

0: 의외로 제1한방병원에 낙하산으로 들어온 주제에 부원장 자리도 꽤 차다니. 아, 도대체 그 부모한테 얼마를 받아 처먹은 걸까?
1: 그것이 얼마든 자신이 드린 돈보다 더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들자 속이 뒤집혔다.
2: 자네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막 들어오나?
1: 송기훈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어색한 말투로 물었다. 그 말을 무시하고 승범은 김진태 앞으로 갔다.
3: 병원장님이 말씀하셨었죠. 우리 제1한방병원의 수익이 제 덕분이라고. 근데 이렇게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1: 승범은 옆에선 송기훈을 노려봤다. 그 눈빛에 송기훈은 어깨를 움찔하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수치스러웠던지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2: 이게 말이라고 막 하면 되는 줄 아나? 야! 이놈이 더러운 짓을 한다고 남도 그런 줄 알아? 너랑 나는 클래스가 다르다고, 클래스가.
3: 똥구멍을 신문지로 닦든 티슈로 닦든 어차피 똥 닦는 건 매한가지 아닌가?
2: 더럽게 똥똥거리기는.
1: 두 손을 허리에 올리며 송기훈은 시근덕거렸다.
4: 김선생.
1: 가만히 앉아 이를 보던 김진태가 승범을 나지막이 불렀다.
4: 자네가 환자들에게 비싼 약 팔아서 우리 한방병원의 수익을 일궈낸다는 건 사실일세. 그러나 그뿐이야. 자네는 환자를 대할 때 너무 사무적이야. 그에 대한 컴플레인도 만만치 않아서 한방병원의 이미지가 말이 아닌 건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3: 한의사가 사람만 잘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4: 그건 일회성이지. 환자와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가 전혀 없으니 자네에게 치료받았던 그들은 서비스가 더 좋은 한의사를 찾지 않겠나? 여기 송기훈 선생을 보게. 김 선생과는 달리 환자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얼마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아픈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으니 병원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달의 한의사에도 뽑히고 그러는 거지.
2: 원장님,
4: 그게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말이야.
1: 김진태는 찻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갔다. 우아하게 한 모금 마시더니 차가 식었다며 탁자에 내려놓고는 승범의 뒤에 선 비서에게 차를 다시 내오라고 시켰다. 김진태의 칭찬에 송기훈은 어깨를 폈다. 의기양양한 그 표정이 승범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2: 아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병원장님의 깊으신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 송기훈이 이기죽거렸다. 승범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신이 이곳에서 많은 공로를 세웠건만 다 무시되고 송기훈과 비교를 당하는 이 순간이 치욕스러웠다.
4: 아무리 개인주의인 시대라도 말이야, 변치 않는 게 있는 법이야. 환자를 감명시킬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다 할 배경도 없으니 나한테도 작은 감명을 주지 못한다는 소리야.
1: 승범은 치미는 화를 참으려 고개를 흔들었지만 김진태의 마지막 말에 불퉁한 말이 먼저 나갔다.
3: 실력은 요만큼도 없고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이나 잘하는 송기훈을 부원장 자리에 앉히실 거였다면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제 성의가 무색해지지 않게요.
1: 그 성의를 무색하게 만들 거였다면 도로 줘야 마땅했다. 이대로 먹고 튀게 둘 수는 없었다. 전세금을 비롯해서 이때까지 애써 모은 돈이었다. 발끈한 송기훈이 승범의 어깨를 밀었다.
2: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야! 넌 네가 치료를 잘하는 줄 알지? 너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너보다 잘난 놈들이야. 대체 네 부모님은 너를 어떻게 키운 거냐? 아, 맞다. 너 모르겠다. 너 부모님 없잖아.
3: 그러니까 돈을 도로 돌려받고 지금까지 했던 대로 착실하게 진료를 보고 다른 기회가 오기까지 기다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1: 승범은 송기훈의 마지막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다. 뒤로 나동그라진 기운이 지른 비명인지 퍼뜩 정신이 든 승범의 내적 비명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승범은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0: 제길 망했다.

0: 야야야, 그거 들었어? 승범 선생님이 기윤 선생님을 때렸다는 거?
1: 승범이 부원장 송기윤을 한 대 친 사실이 온 직원들의 귀에 들어가는 건 순식간이었다. 점심시간 간호사들은 식사 후 커피를 사 마시며 그 사건을 화두에 올렸다. 처음엔 단체 카톡으로 온 짧은 메시지가 전부였으나 지금은 말에 말이 얹어졌다.
2: 내가 그 선생 큰일 칠 줄 알았지. 그동안 얼마나 성과에 미쳐 있었냐?
0: 그니까 분명히 우리 기윤쌤 질투나서 그런 걸 거야.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 승범 선생보다 잘생겨? 금수저에다? 성격은 얼마나 자상하시니? 이번에 부원장 자리마저 빼앗겨서 결국 못 참고 주먹질했을걸? 그 자리 노린 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잖아. 그 지랄맞은 성격 어디 가겠니? 우리 기윤쌤 그 고운 얼굴에 상처라니. 내 맘이 다 아프다.
1: 그렇게 말하는 간호사의 어깨를 누군가가 세게 치고 지나갔다. 그 때문에 손에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차올라 유니폼 가슴께를 적셨다. 짧은 비명을 지르자 어깨를 치고 가던 정미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다.
3: 어머 미안. 내가 급히 할 일이 있어서 서두르다가. 미안.
1: 그러고는 손으로 젖은 부위를 문질러 오염 부위를 더 넓게 퍼지게 했다. 간호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그 손을 쳐냈다.
0: 야! 너 일부러 그랬지?
3: 어? 설마. 내가 왜? 그나저나 여분의 옷 있어? 없으면 내 거 빌려줄까? 어쩐지 난 곧 필요 없을 것 같아서.
0: 뭐래? 됐어!
3: 아, 그래? 그럼 난 일이 있어서 간다. 미안.
0: 야!
1: 생글생글 웃으며 미련 없이 돌아서자 화가 난 간호사가 정미를 불렀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간호사가 그녀를 만류했다.
2: 야야야, 똥 밟았다 쳐. 쟤 승범 선생이랑 절친이잖아. 끼리끼리라고 쟤도 독종이라고 하더니만 만만치 않네. 일부러가 아니겐. 가자, 내 옷 빌려줄게.

0: 1. 새로운 출발. 봄의 햇빛은 따가웠고 막 잎이 돋기 시작한 초목의 풍경은 아직 황량하기만 했다. 짐을 한가득 실은 트럭 뒤를 따라 벤츠가 길을 달렸다. 8차선에서 4차선으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길은 점점 좁아졌다. 낡은 트럭의 뒷공무니만 보던 승범은 바짝 조인 넥타이를 풀었다. 익숙했던 도시의 고층 빌딩과 도로의 비좁게 선 차들의 풍경이 사라지면서부터 속이 답답해졌다. 여기를 보면 산, 저기를 보면 논과 밭. 어쩌다 나타나는 농가를 보고 그만 아찔해져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차내의 탁한 공기를 휩쓸었다.
1: 산세 좋고 물 맑은 살기 좋은 도시 우화!
0: 바람에 실려 웃음 섞인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에 잠시 알았던 그 사람을 떠올리자 현기증이 일었다. 승범은 다시 창문을 닫았다. 조수석에 앉아서 힐끗 글을 보던 태경이 에어컨을 틀었다.
2: 아유, 봄인데 벌써 덥네요. 안 그렇습니까, 정민 씨?
0: 그는 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한테 일부러 말을 걸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태경이 돌아보니 정민은 꾸벅꾸벅 졸고 있다. 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부터 놀러가는 것 같다며 조잘대거나 어디 휴게소에 어떤 음식이 맛있으니 꼭 가자고 다짐하더니만 다시 정막 속에서 한숨만 쉬어대는 승범이 어색해 태경은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그만둔 제1한방병원의 직원 단톡방. 빨갛게 쌓인 숫자가 어마어마했다. 단톡방에 뜬 기사 하나 때문에 모두 호들갑이었다. 궁금한 마음에 태경은 그 링크를 클릭했다. 그걸 본 태경이 짧은 숨을 들이켰고 운전하던 승범의 시선이 그가 든 핸드폰으로 향했다.
3: 유명 암 전문 한방병원 한의사 뇌물로 부원장 자리 따내기?
0: 고딕체로 부각된 제목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눈앞에 떠올라 휘휘 돌았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경적을 길게 울렸다. 태경이 소리를 내지르며 안전벨트를 꼭 쥐었다. 깜짝 놀란 승범이 핸들을 돌려 중앙선을 넘은 차를 바로잡았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 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인에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중앙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3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개황입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있는 정체전선에 영향받겠습니다. 전 해상 대체로 흐리겠고 남해 서부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 남해 동부 해상,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바닷물 높이가 높은 사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는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동 내지 남풍, 오후 남 내지 남서풍 3에서 9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m, 오후에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 남 내지 남서풍 오전 4에서 8, 오후 4에서 10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 남 내지 남서풍, 오후 남서 내지 서풍 5에서 8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남 내지 남서풍 6에서 10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남동 내지 남풍 6에서 10m, 오후 남 내지 남서풍 6에서 11m로 물겠습니다. 흐리겠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전 동 내지 남동풍, 오후 남 내지 남서풍 5에서 8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오전 남서 내지 서풍, 오후 남 내지 남서풍 6에서 9m로 물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 북동 내지 동풍, 오후 남 내지 남서풍 6에서 9m로 물겠고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오전 남서 내지 서풍, 오후 남 내지 남서풍 6에서 11m로 물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안쪽 먼바다 오전 남서 내지 서풍, 오후 남 내지 남서풍 7에서 12m로 물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오전 남서 내지 서풍, 오후 남 내지 남서풍 8에서 12m로 물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동 내지 남동풍, 오후 남 내지 남서풍 3에서 6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오전 남서 내지 서풍, 오후 남 내지 남서풍 4에서 8m로 물겠고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남 내지 남서풍 3에서 8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동 내지 남동풍, 오후 남 내지 남서풍 5에서 8m로 물겠습니다. 흐리겠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남 내지 남서풍 오전 4에서 8m, 오후 5에서 9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 내지 남서풍, 오후 남동 내지 남풍 4에서 8m로 물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에 소나기 온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4에서 10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남내지 남서풍 3에서 8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남내지 남서풍 4에서 8m로 물겠습니다. 구름 많이 끼겠고 앞바다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것이 있겠고 먼바다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 내지 1m, 먼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남내지 남서풍 5에서 10m로 불겠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오전 북동 내지 동풍, 오후 남동 내지 남풍 4에서 10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남내지 남서풍 7에서 12m로 불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남서 내지 서풍 7에서 12m로 불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남서 내지 서풍 7에서 11m로 불겠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남서 1m 1600헥토파스칼 19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바라목구, 비 1011헥토파스칼 17.9도. 청진, 바라목구 1011헥토파스칼 19도. 김책, 바라목구 1100헥토파스칼 19.4도. 신이주, 서풍 2m 1100헥토파스칼 21.7도. 원산, 바라목구 1100헥토파스칼 21.1도. 평양, 남동 1m 1100헥토파스칼 22.2도. 해주, 북동 1m 1100헥토파스칼 22.8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남서 속초, 남서 1m 1100헥토파스칼 20.6도. 백령도, 남동 2m 안개 1100헥토파스칼 19.9도. 강릉, 바람없고 1100헥토파스칼 20.6도. 동해, 남서 1m 1100헥토파스칼 20.7도. 서울, 남서 1m 1012헥토파스칼 22.3도. 인천, 남서 1m 옅은 안개 1011헥토파스칼 22.8도. 울릉도와 독도, 남서 2m 1012헥토파스칼 20.9도. 서산, 남풍 1m 1012헥토파스칼 21.9도. 울진, 남서 2m 1011헥토파스칼 21.1도. 포항, 서풍 1m 1012헥토파스칼 22도. 군산, 바람없고 1013헥토파스칼 21.8도. 부산, 북서 1m 1012헥토파스칼 20.9도. 통영, 남동 1m 1012헥토파스칼 20.1도. 목포, 남동 1m 옅은 안개 1013헥토파스칼 21.7도. 여수, 바람없고 옅은 안개 1013헥토파스칼 21.4도. 제주, 남동 1m 1012헥토파스칼 22도. 서귀포, 북동 1m 1013헥토파스칼 21.7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남서 1m 1012헥토파스칼 11.8도. 삿포로, 남동 1m 1012헥토파스칼 17.2도. 네모로, 남동 1m 1014헥토파스칼 7.4도. 아오모리, 동풍 1m 1011헥토파스칼 18.6도. 센다이, 북서 2m 1010헥토파스칼 19.6도. 와지마, 남서 1m 1011헥토파스칼 18.8도. 도쿄, 북동 3m 1900헥토파스칼

헥토파스칼 25.4도, 이 시각 가선 남동 2m, 1014헥토파스칼 28도, 나하 남풍 2m, 1014헥토파스칼 27.2도, 지치지만 남풍 1m, 1014헥토파스칼 27.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통보 장금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반도체 호황이 곧 끝날 것이라는 예상은 시기상조이며 한국이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OECD는 어제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와 재정,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수출 강세가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전 발표치와 같은 2.6%로 내년 성장률은 1.9%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 현장에는 국회의 손길을 기다리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권한에 따른 상임위 배정마저 거부하고 전원 사임계를 제출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선출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향후에도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그토록 고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대한 포기가 없으면 국민의힘이 다른 상임위원장을 가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남 진주에서 열리는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보고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현대차, 한화 등의 영남 지역 세부 투자 계획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영남권에는 민관이 합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자동차, 조선 등에 약 27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후속 행사 성격으로 이 대통령은 주요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국민보고회를 진행 중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 심사를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가 야구부 학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어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재고는 당시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동조했던 학생을 추가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배재고 코치진은 모두 더그아웃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의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시행에 맞춰 미국 상원 의원들이 우려를 담은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미 상원 외교위 소속 9명의 의원은 성명에서 수십 년간 중국 공산당은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몽골족 등 소수민족의 민족 자결권을 부인해왔다면서 중국의 민족 단결법 신설은 중국 안팎에서 소수민족의 종교, 문화, 언어를 말살하려는 중국의 부당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소수민족에게 중국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민족단결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최대 40mm, 경북 북부 내륙에는 최대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돼 내일까지 30에서 80mm 정도 내리겠고 제주 산지에는 12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1라디오 5시 뉴스 마칩니다. 강성규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발목 관절염은 발목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발목에도 관절염이 있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연골과 관절이 있으면 관절염은 어디나 생길 수 있죠. 발목을 삐끗하는 일이 반복될수록 발목 관절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걸까요? 다른 원인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발목 관절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비교적 흔한 질환이죠. 탈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염은 무릎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발목 관절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연골과 관절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서울시 선암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관절염을 생각하면 연골이 다르면서 생기는 문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연골과 관절이 있는 곳이면 관절염의 위험은 있는 거죠?
1: 그렇죠. 어느 관절이든지 관절염이 생길 수 있죠. 네. 가령 뭐 손가락 마디에도 생길 수 있고 뭐 척추 마디에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이제 체중을 들이고 다니는 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주로. 그래서 무릎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발목도 역시 같은 그 체중을 지고 다니는 네. 체중을 지탱하면서 다니는 관절이라서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0: 네. 발목 관절염도 그래서 있는 걸 텐데요. 발목에 네. 생기는 관절염인 거죠.
1: 그러니까 관절염이라는 건 연골이 다른 거니까 네. 발목을 그 구성하는 뼈에 연골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르면서 뼈끼리 마주치면은 통증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0: 네. 자, 그럼 발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텐데요. 네. 체중을 견디는 역할도 하지 않나요?
1: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관절염 그러면 관절, 그러면 보통 다 누구든지 이제 무릎을 먼저 생각하세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염이 사실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무릎하고 발목을 보면은 발목은 관절이 뼈가 작습니다. 무릎보다.
0: 네.
1: 작지만 체중은 똑같은 체중을 버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은 발목 관절염이 빈도는 적지만 증세는 더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네. 척추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척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척추하고 고관절하고 척추, 골반, 그다음에 이제 고관절, 무릎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직접적으로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이제 고관절이 되겠고 그 다리 밑에 쭉 연결된 발목에도 서로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0: 무릎 관절염과 비교하면 발목 관절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이 인공관절을 하는 예를 가령 생각을 해보면요.
0: 네.
1: 우리나라에서 1년에 무릎 관절염하고 발목 관절염하고 그 인공관절 비율을 보면 거의 뭐 한 50대 1 정도로 무릎이 훨씬 많습니다.
0: 네.
1: 예. 비율로 굳이 이제 따지자면은
0: 네.
1: 그렇지만은 무릎보다는 이제 발목이 빈도는 적지만 그래도 그것이 통증은 아주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0: 네.
1: 생기면은
0: 네. 네.

0: 그럼 발목 관절염도 증상이 있을 텐데요. 초기부터 네. 증상이 있나요?
1: 대부분은 증상이 있는데 그 엑스레이상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별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령 병원에 가더라도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큰 변화를 처음에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 이제 조금 좀 갈수록 이제 증세가 더 생기지만 근데 또 희한하게 어느 분은 관절의 연골이 완전히 없어졌는데도 증세는 별로 없이 또 괜찮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관절 그 증상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이 심하면은 이제 의사들이 좀 무서운 얘기를 하거든요. 수술 얘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자꾸 괜찮다 그러는 이제 그런 경우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래서 본인이 잘 쓴다 그러면 굳이 뭐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뭐 정 아프면은 약을 같이 가끔씩 한 번씩 먹는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지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0: 증세가 없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발목 관절염을 침묵의 관절염으로도 설명하는 건 초기 증상이 없어서일까요?
1: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초기 증상이 있는데요. 그 환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의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가 이제 그 다른 병보다는 좀 덜한 병이다. 발목이 뭐 발이 아프다 그러면 뭐 아이 그거 뭐 이렇게 하고서 약 주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초기에 요걸 좀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상태인데도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의사도 너무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 아주 심한 관절염이더라도 증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심하지 않은 분도 있기는 해서 뭐 침묵의 관절염이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실상은 대개는 증세가 있는 거의 다 증세가 있다고 봅니다.
0: 발목 관절염은 발목 염좌라든지 골절을 경험한 분들에게 위험이 높다고 하던데 맞나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발목 염좌라는 거는 우리가 발목을 접질린다, 발목을 삔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접질리고 삐는 거는 관절염 때문에 거꾸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접질려서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지만 발목이 관절염이 생기면 기울거든요. 삐뚤어지거든요. 그럼 자연히 이제 잘 접질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원인이라 그럴까? 뭐 이렇게 의심, 그러니까 꼭 접질려서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골절은 뼈의 구조 자체가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관절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무릎 관절염 그러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생기는 일이 많거든요. 이제 평생 써가면서 연골이 차츰차츰 닳아가지고 병이 생기는데 발목 골절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 골절이 생기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발목 염좌가 반복되면서 불안정해지는 게 문제일까요?
1: 그러니까 이제 발목을 접질렸는데 자꾸 접질린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접질리는 거는 염좌, 인대 파열은 저절로 낫습니다. 대개 뭐 보통 뭐 처음에 어느 정도 고정하고 재활하고 이러면 되게 괜찮은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불안정해진다. 계속 접질린다 그러면 관절염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잘 접질린다 그래서 꼭 관절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일부가 관절염이 될 수 있습니다.
0: 외상이 원인이라는 건데요. 발목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뭘까요?
1: 증상이라는 건 환자분이 느끼는 거니까 그냥 그 첫째는 아픈 거고 통증, 걸을 때 통증이죠. 그러니까 어느 분은 또 이러세요. 난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프다 그러시는데 발목은 무슨 병이 있더라도 대부분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픕니다. 그래서 걸어가고 이제 이럴 때 활동을 할 때 서 있을 때 이럴 때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 뼈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 골극이라 그래야죠. 뼈가 이렇게 좀 정상뼈가 아닌 부위에 뼈가 생깁니다. 이제 그래서 겉으로 보면 좀 발목이 좀 퉁퉁해 보입니다. 보통 발목보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울어지면 삐뚤어지고 좀 퉁퉁하게 되고 또 부어서 퉁퉁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증과 붓는 거가 주 증세가 되겠습니다.
0: 발목이 불안정해질수록 발목 연골이 손상이 되고 그러다가 발목 관절염으로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진단은 어떤 검사로 확인하나요?
1: 진단은 검사

0: 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선은 뭐 이렇게 그냥 봐서라도 발목 이상하게 삐뚤어져 있다든지 통통하면은 네. 그런 걸 의심할 수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검사는 관저 엑스레이죠. 엑스레이를 네. 찍어가지고 연골이 얼마나 닳았는지 이제 그런 걸 보는 거고 또 불안정한 거를 보는 거는 우리가 스트레스 촬영이라 그래가지고 네. 발목을 비틀어 봅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일부러 발목을 비틀어서 아. 정상적인 관절이 간격이 벌어지는 것보다 얼마나 더 벌어지는가 이제 이런 걸 측정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그렇기는 한데 이 발목이 관절이 불안정한 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많습니다. 관절이 아. 원래 타고나기를 유연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뭐 몇 도 이상 넘어가면은 불안정이다 이런 것보다는 반대쪽하고 비교해 본다든지 이런 게 또 그 발목 불안정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1: 초기에는 약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0: 네, 이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앞으로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약이라든지 주사로 앞으로는 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약을 먹어서 증세는 완화시킬 수 있지만 가령 통증을 덜하게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엑스레이상으로 보이는 어떤 관절염의 소견을 호전시켜서 진짜로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은 아직은 없습니다.
1: 네. 그런데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를 받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사치료는 네. 뭘까요?
0: 주사치료는 이제 뭐 그 관절액의 성분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그 연 그 뭔가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그 자연적인 그런 성분 같은 거를 재생하게 한다든지 그런 걸 넣어준다든지 그런 건데 그것의 효과는 이제 심한 경우에는 물론 효과가 없고요. 또 뼈 자체가 삐뚤어진 거를 그것이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일부 환자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염증이 잡히면 다행인데 안 되면 네. 수술이 고려되는 네. 건가요?
0: 이제 수술은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관절이 처음에는 한쪽에만 닳거든요. 되게 전체적으로 연골이 평 이렇게 전체적 관절 전체가 다 관절이 얇아지는 경우는 좀 적고요. 이제 네. 일부가 먼저 닳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안쪽이 먼저 닳는다든지 바깥쪽 부수압뼈 그쪽으로 먼저 닳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닳는 부분에 힘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교정 수술을 합니다. 뼈를. 이제 그런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1: 단계로
0: 뼈를 수술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1: 네. 단계로 보면 어떤 상태에서 수술이 필요한 걸까요?
0: 단계되는 거는 관절이 정상을 0이나 1이라 그러고 완전히 연골이 전체적으로 없는 걸 4라 그럴 적에 2, 3단계 정도에서는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엑스레이상의 이상이 있다 그러면 무릎은 좀 다르지만 발목은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행하거든요. 병이 어느 병이 눈에 보이는 병이 있고 환자도 불편하지만 약을 먹는다든지 물리치료를 해서 증세를 가라앉힌 상태에서 계속 병이 나빠지지 않으면 좋은데 약이나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증세는 좋아지지만 병은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거를 교정수술을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수술은 방법이 다양한가요?
0: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삐뚤어진 뼈를 교정해서 관절염이 진행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평생 쓸 수 있게 그런 치료 방법이 제일 좋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너무 연골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절 자체를 이제 못 쓰게 하는 자기 관절을 할 수 없이 못 쓰기 때문에 관절을 고정한다든지 뭐 인공관절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1: 발목 유합술은 어떤 방법인가요?
0: 발목 유합술은 이제 그 이걸 같은 말인데요. 유합술이다 또 고정한다 또는 뭐 그냥 뼈를 붙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뼈가 움직이는 게 관절인데 그 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붙여버리는 거죠. 이제 그걸 유합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뼈가 붙을 동안 아무래도 오랫동안 못 디디겠죠. 그 뼈가 붙어야 되니까 또 부러진 거 붙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뼈를 못 디딘 다리를 못 디디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1: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경우도 많은가요?
0: 인공관절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형태가 많이 변형이 돼 있다든지 또는 이제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0: 연세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인공관절을 해놓으면 나중에 또 해야 되고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다시 할 수도 없는 상태도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은 제일 문제가 연령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이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연세가 많은 부분은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발목 관절염도 초기 치료할수록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0: 네.
1: 수술을 한다고 해도 원래 상태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떨까요?
0: 네. 아무래도 초기에 치료할수록 평생 계속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1: 네.
0: 변형이 많아진다든지 연골이 이미 심하게 다른 상태에서는 회복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회복을 일부 했다가도 다시 나빠지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초기에 병을 발견해서 그 원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1: 치료 후에도 조심할 부분들은 많은 거죠?
0: 치료 후에도 이제 병을 이제 가령히 이제 인공관절을 했다 그러면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는 이 심한 운동을 하는 거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 한 분이 마라톤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힘든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그래서 인공관절보다는 관절 고정을 권하고 있습니다.
1: 예방은 어떨까요? 뭐 발목을 접질리는 일이 워낙 흔해서요. 사실 예방이 좀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좀 알려주세요.
0: 그 워낙 접질리는 일이 흔하다 그럴 때는 그 접질리는 원인을 찾아서 가령 뭐 이것이 인대 문제면은 인대 수술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것이 예방이 되겠죠. 또는 이제 그 수술 전 단계로는 자기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운다는 거는 그 한 발로 쓰는 거. 이제 눈을 뜨고도 한 발로 잘 쓰기 어려운 분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그런 분이 더 많고 또 젊은 사람이더라도 눈을 감고 한 발로 서 있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접질리는 분들은 특히 그런 게 문제가 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 균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한 발로 쓰는 거 또 눈을 감고 한 발로 쓰는 거 그런 거를 연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발목 주변에 근력을 키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1: 신발은 발목을 좀 감싸는 농구와 같은 신발이 좋을까요?
0: 아무래도 보통은 발목을 자꾸 접질리는 분들은 목이 높은 신발을 권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접질려서 하는 보조기들도 대개 발목을 감싸게 돼 있죠. 그래서 발목이 위아래로 앞뒤로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옆으로는 좀 제한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농구화처럼 이제 발목이 높다든지 또 군인들 군화도 되게 보면은 발목이 높지 않습니까? 발목에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신발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굽은 어떨까요?
0: 굽은 너무 높은 굽은 아무래도 발목이 좀 불안정한데요. 너무 우리가 높은 굽 그러면은 뒤가 높은 신발을 생각을 하는데 뒤만 아니고 앞뒤로 높은 통굽도 역시 위험합니다. 지면에서 발이 올라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불안정하기 쉽기 때문에 꼭 뒷굽만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높은 통굽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슬리퍼를 신기도 하는데요. 이런 건 어떨까요?
0: 슬리퍼든 뭐든 이제 일단은 발목 관절염이 생기면 발목에 통증이 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얇고 딱딱한 그런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아작 아까 통굽 얘기했죠. 그렇게 막 몇 센치 이런 건 말고 좀 얇더라도 쿠션이 있는 그런 슬리퍼는 괜찮다고 봅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시 선암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조용필의 단발머리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탈장은 흔한 질환입니다. 장기나 조직이 밖으로 돌출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 서해부 탈장을 비롯해서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나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인 또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탈장이 비교적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그렇습니다. 탈장은 이제 생각보다 매우 흔한 질환인데요. 네.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더 많은 호소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복부와 허벅지가 만나는 부위, 사타구니 부위에 생기는 서해부 탈장이 이제 가장 흔한 것이 되겠는데요.
0: 네.
1: 탈장이라는 말은 그대로 이제 몸속의 장기나 조직이 원래 있어야 할 공간에서 이제 벗어나는 경우, 이제 복벽의 약한 틈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밀려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0: 네.
1: 이렇게 피부 아래 이제 혹처럼 볼록하게 만져지는 경우에 이제 탈장을 먼저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이렇게 우리 배는 층이 이제 배 안에서 보게 되면은 복부 안에는 이제 소장

0: 이라든지 대장 또 그 주변에 있는 지방 조직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일단 배는 우리 이제 뼈이라고 하는 배의 어떤 근육과 또 근막 힘줄 이런 것들로 감싸고 있는데 이 복벽의 약한 부분 또 약한 틈이 생기게 되면 배에 힘을 줘서 배 안에 압력이 올라갈 때 복압이 올라갈 때 약해진 틈으로 장기나 지방이 틈으로 이렇게 밀려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약해져 있는 근육이나 근막 틈으로 배 안에 있는 어떤 장기나 이런 조물들이 이렇게 돌출돼서 튀어나와 보이는 것처럼 생기는 것이 이제 탈장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이런 탈장은 소아에게도 생기고 이제 성인에게도 생기는데 아무래도 소아는 이제 선천적으로 발달되는 과정에서 복벽이 이 여러 가지 지나가는 정관이 지나간다든지 또 아니면 인대가 지나간다든지 그런 통로가 잘 닫히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겠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복벽이 약해진다든지 또 복압에 반복적으로 힘을 주게 되면서 틈이 약해져서 또 탈장이 생기는 경우도 흔히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1: 사타구니 부위에 생기는 서해부 탈장이 흔하다고 하셨는데요.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진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탈장은 우리 배를 감싸고 있는 어느 부위에서든지 탈장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생긴 위치, 발생한 위치가 사타구니 부위에 생기는 서해부 탈장이 가장 흔하고 그 부위에 생기는 탈장은 이제 서해부 탈장 이렇게 부르게 되겠고 또 위치에 따라서 이제 배꼽 부위에 생기게 되면 이제 배꼽 탈장 또 과거에 이제 수술을 하느라고 이제 절개를 했던 부위가 이제 약해지게 되면 좀 절개 탈장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명치와 배꼽 사이에 복부 중앙에 생기면 상복부 탈장, 또 허벅지 쪽으로 내려오면 뭐 대퇴 탈장 이렇게 부르게 되고 또 흔하진 않지만 어떤 외상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이지 않는 또 복벽 중에 하나가 횡경막이 되겠는데. 횡경막 쪽으로도 이제 장이 흘러나가는 매우 드물지만 그런 탈장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복부의 장기나 조직이 밖으로 돌출이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 원인이 뭔가요?
0: 네. 아무래도 하나는 이제 복벽이 약해지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복벽이 약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진 않고 또 하나는 이제 배 안의 압력, 여기 이제 복압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유발 요인이 되겠는데요. 이제 복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근육과 근막이 튼튼하게 똑같은 구조를 이루게 되면은 장기가 이제 밖으로 밀려 나오진 않게 되겠는데 이제 복벽이 생기는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선천적으로 남아 같은 경우에는 발달되는 과정에서 태아 시절에 고환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고환이 지나갔던 통로는 물론 이제 태어나면서 잘 다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쪽 부위가 좀 약한 약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수술을 했던 상처 부위도 이제 물론 잘 봉합이 돼서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그쪽 부위가 또 약해지게 되면은 수술 상처 부위가 약해지게 되고 또 약한 틈이 생겼는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때 사실 뭐 살면서 이제 힘을 주고 할 때 복압이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에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을 준다든지 기침을 할 때도 상당히 이제 복압이 배에 많이 순간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 또 변비가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또 화장실에서 또 힘을 또 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 뭐 정적으로는 이제 복수가 있게 되면은 배가 물이 차면서 이제 빵빵하게 압력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에도 이제 특히 이제 거기 약해져 있는 틈으로 뭐 이런 것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겠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장의 원인은 벽이 약해진 곳으로 안쪽에서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져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복벽이 약해지거나 이제 배 안의 압력, 복압이 올라가는 게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혹처럼 불룩하게 뭔가 튀어나오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호소하실 때는 이제 복벽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계속 보인다. 초기에 경미할 때는 어떨 땐 괜찮고 또 어떨 때는 튀어나오고 이렇게 네.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전혀 증상이 없고 뭐 눌러서 아프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좀 뭐 튀어나와 있나 뭐 이렇게 오랫동안 보다가 좀 나중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물론 이제 혹처럼 볼록 튀어나오게 되면은 탈장이 또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탈장 이외에도 또 뭐 피부나 지방에 생기는 종양 같은 것들도 이제 봐야 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임파선이나 뭐 지방이 커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탈장과 다르게 배에 힘을 주고 뺐을 때 커지고 또 이 혹이 들어갔다 나왔다 또 작아졌다 사라지고 이런 특징이 없이 계속 일정하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탈장이 아닌 다른 종양을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탈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면 또 잘 안 나온 잘 어디 갔지 또 잘 못 찾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서 서서 또 서 있는 자세라든지 또 기침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배에 힘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탈장이 실제로 튀어나오는지 유발하는 진찰을 해보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갔다 나왔다 뭐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초기에 크기가 작은 탈장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에는 이제 잘 모르고 계시다가 또 오래 서 있는다든지 무거운 걸 들었다든지 기침하거나 화장실에서 힘을 줄 때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좀 쉬고 또 누우면 들어가는 그런 경우고 대부분 흔한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집에서 이제 튀어나왔을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앞에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위에서 이렇게 찍었을 때 이제 튀어나오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또 환자분의 호소를 듣고 우리가 이제 탈장을 초기에는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 간혹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튀어나온 탈장이 이제 잘 들어가지 않고 또 그쪽 탈장 부위가 또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도 드물지만 또 종종 생기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데 또 탈장이 초기에는 통증도 없어서 근육이 뭉쳤다는 생각도 한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단순히 튀어나와 있고 뭐 좀 볼록하게 좀 두툼하게 만져지는 것 때문에 뭐 근육이 뭉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림프절이 부었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처음에 이제 의심하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사타구니 쪽이 좀 묵직하거나 좀 당기는 느낌이 또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운동 후에 좀 불편해졌지만 이제 쉬면 좋아지기 때문에 암이 있었나 근육통이 있었나 또 뭐 이런 때문에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사타구니나 배꼽 주변에 반복적으로 블록한 혹이 생긴다면 통증이 없더라도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탈장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방치하면 점점 커지나요?
0: 네, 이제 탈장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복벽이 한번 이제 약해진 통이 이제 점점 더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약해진 틈이 다치거나 저절로 튼튼하게 막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복적으로 복압이 가해지면서 조금씩 조금

0: 조금씩 구멍이 넓어지고 빠져나오는 장기나 지방의 양도 이제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크게 보인다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1: 네.
0: 이제 아주 한 대부분은 응급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1: 네.
0: 통증이 없다고 또 이제 방치하면서 자꾸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또 수술 범위가 또 좀 커질 수가 있고
1: 네.
0: 드물지만 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또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좀 수술 위험, 수술 자체 위험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네, 진료를 보셔서 이제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1: 네. 또 드물지만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0: 네, 이제 그렇게 탈장된 장기가 구멍에 끼어가지고 다시 안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감돈 탈장 이렇게 얘기되는데 끼어가지고 이제 고정된 상태를 이제 좀 어려운 한자로 감돈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1: 네.
0: 문제는 이제 장이 이렇게 끼게 되면은 끼어 있는 장으로는 이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막히는 현상이
1: 그렇겠네요. 네.
0: 장폐색이 되게 되면 이제 배도 아프게 되고 또 메스껍고 또 복부까지 이제 생기실 수가 있겠는데요.
1: 예.
0: 끼어서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장 내용물이 통과를 못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제 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혈류가 차단되는 현상이 더 위험할 수가 있겠는데
1: 네.
0: 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피가 막히게 되면 장이 괴사할 수가 있겠고 장이 이제 썩게 되면은 그쪽으로 천공 구멍이 생기면서 장에 있는 내용물이 이제 복강으로 유출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복막염이 생기는 그런 매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드물지만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끼어서 이제 잘 들어가지 않는 살짝 이런 경우에는 장폐색뿐만 아니라 장괴사와 천공 위험이 있어서 응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감돈 탈장이 위험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교액 탈장도 있는 건가요? 이건 뭔가요?
0: 네, 교액 탈장은 이제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감돈 탈장 중에서 일부가 더 이것이 진행되면서 이제 마치 이제 목이 졸리듯이 혈류 장애가 진행이 되면 교액 탈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1: 네.
0: 이제 교액 탈장하게 되면 탈장된 장이나 조직으로 혈액 공급이 막혀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 네.
0: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장의 조직이 괴사하게 되고
1: 네.
0: 좀 초기에는 괴사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혈류가 돌아오면서 천공이 생기지 않고 돌아온 경우도 있겠지만
1: 네.
0: 만약에 이제 괴사가 좀 많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장 천공이 또 생기게 되고
1: 네.
0: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배는 이제 전체적으로 염증이 퍼지기 때문에 감염을 관리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세균 감염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1: 네.
0: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탈장이 있던 분들이 이제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고 그 볼록 튀어나온 혹이 그리고 이제 통증이 심하고 이제 눌러도 잘 들어가지 않는 탈장이라든지.
1: 네.
0: 또 그쪽 탈장 부위가 이제 빨갛게 발적이 생기고 또 몸에 열도 나고 구토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예, 그럴 땐 되도록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액 탈장이 의심이 되면 응급평가, 이제 응급 수술이 필요한지 또 그렇다면 이제 빠른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감돈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장이 끼어 있지만 어느 정도 혈액 순환은 되는 상태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통증이 있더라도 병원에서 이제 환원을 시도해서 먼저 손으로 잘 밀어내면 장이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는데 이제 이미 혈류가 막혀서 이제 괴사가 의심이 되고

0: 막염 증상이 있으면 또 이제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고 또 폐사된 장을 절제해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짱 있으신 분들이 너무 아프다, 구토한다, 그리고 빨갛고 열감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감돈인지 교액인지 명확한 구분은 어렵겠지만 응급실 진료를 신속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팔짱의 진단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뭔가가 튀어나온 거라면 의사가 만져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팔짱은 이제 병력과 진찰만으로 이제 진단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서해부 팔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 있는 경우에는 혓바구니가 볼록해지고 또 이제 기침하거나 배에 힘줄 때 튀어나왔다가. 누우면 이제 다시 쏙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뭐 진찰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또 서해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수술했던 자리가 그쪽 부위에 이제 덩어리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도 절개 탈장을 또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비만이 심해서 이제 피하 지방이 좀 두꺼우신 경우 그런 경우에는 탈장이 좀 잘 진찰이 안 될 수가 있겠고. 팔짱이 아주 작다든지 또 여러 가지 유발 검사를 했는데도 자칫 볼록 튀어나오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초기 진찰에서 진단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영상 검사가 도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1: 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복벽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게 탈장이라면 치료는 인공적으로 막을 씌우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려면 인공적인 막을 이렇게 덧대어주는 것이 수술적인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약해진 복벽에 틈을 막고 이제 보강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약해진 부위를 튼튼하게 하는 거는 이제 막을 대지 않고 주변 조직을 당겨서 이렇게 꿰매는 방식도 많이 사용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당기는 과정에서 이제 장력이 생기거나 다른 부위로 또 이제 재발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막을 사용해서 약해진 부위를 이제 넓게 보강하는 방법이 이제 흔히 잘 쓰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환자의 상태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법은 이제 의사의 결정과 상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는데 대부분 이제 복강경을 통해서 배 안에서 이렇게 넓게 인공막을 해주는 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1: 네. 참 빠른 진단도 중요하겠고요.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예방법 뭘까요?
0: 네. 이제 사실 탈장을 100% 예방하는 방법은 없겠고 선천적으로 체질에 따라서 또 복벽이 좀 약해져 있는 부위가 있고 이것도 연세가 드시게 되면서 또 복벽의 일부가 또 약해지는 틈이 생기는 거는 이제 완전히 막을 수가 없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틈이 약해진 것과 더불어서 이제 반복적인 복압이 탈장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변비를 이제 예방하셔야 되겠고요. 화장실에서 오래 힘지는 습관은 복압을 크게 올리고 또 탈장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섬유소를 충분히 드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드시고 이런 습관이 중요하겠고 우리 기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꾸 기침을 반복하게 되면 배 안에 압력이 자꾸 올라가는 작업이 생기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기관지염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알레르기 역류성 기침 이런 치료도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고 이제 배에 힘을 주는 이제 무거운 것을 드는 작업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탈장의 유형과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레베카 루커의 The Sound of Music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또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3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전국의 일기개황입니다. 오늘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겠고 오전까지 수도권, 강원도, 충북, 북부, 경북, 남부, 남동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고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전남 남부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안개 낀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26도에서 31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전국 내륙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에는 안개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만조때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사리 기간입니다. 해안가 지하시대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대체로 흐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 동안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제주도와 전남권, 경남권 남부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는 그 밖에 경남, 오후에는 전북, 밤에는 충청권 남부, 경북 남부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 전남 남부 제주도 30에서 80, 많은 곳은 제주 산지에서 150mm 이상, 경남 서부 남해안 20에서 60mm, 그 밖에 호남과 경남 5에서 40, 충청 남부 경북 남부 5에서 1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3도,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1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권과 남부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 강수량 호남과 경남권 해안 지리산 부근 30에서 80, 충청과 경상권 20에서 60, 수도권과 강원도 5에서 20mm입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화요일은 남부지방, 수요일에는 충청과 남부,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입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오전까지 약하게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다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30도, 인천 28도, 수원 29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흐리겠고 저녁까지 소나기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춘천 29도, 대관령 24도, 강릉 28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충북권은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겠고 충남권 동부지역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세종 30도, 대전

31도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전북 동부 오후에 소나기 내리겠고 전남권 남부 늦은 오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30도, 광주 29도, 목포는 27도 예상입니다. 경상북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남 서부 오후에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대구 30도, 부산 26도, 울산 창원 27도 예상입니다. 제주도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제주 26도, 서귀포 24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2.7도, 습도 84%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혜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국회 국정조사 투기가 개표소 현장이 그대로 보존된 사실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진입을 막으며 경찰을 폭행한 남성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1: 반도체 과잉 공급 우려에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7,600선까지 급락했습니다. 반면 물가는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 베네수엘라 강진 8일 만에 매몰됐던 4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1: 남아공전을 앞두고 홍명보 전 감독과 일부 선수들의 불화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적절한 선임 과정에 홍 감독도 책임이 있다는 고발이 제기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가 봉쇄집회 27일 만에 열렸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여야 위원들은 기표된 투표지들도 확인했습니다.
1: 선관위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일단 투표함을 밖으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2: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개표소 첫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1시간여 만에 개표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입니다. 경기장 내부 잠겨있던 방 안엔 380여 개 투표함과 기표된 투표지 247만여 장이 상자째 보관돼 있었습니다.
3: 여기서 철수할 때 그 상황과 동일합니까? 네, 조금이라도 손상돼 있거나 뭐 이상이 있거나.
4: 위원장 도장으로 공인까지 했었기 때문에.
5: 전 송파구 선관위 조시훈 사무국장입니다.
2: 투표지 등이 보관된 곳에 잠금 장치와 CCTV까지 30여 분 동안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대책 마련 목소리 속에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6: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하루빨리.
7: 지금 함부로 옮기면은 실질적으로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2: 국조특위는 송파구 선관위를 찾아선 당일 부실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8: 야 이러다가 오전도 못 버티겠다 이런 판단이 서 있었을 텐데 왜 이게 전달이 늦어졌어요?
9: 7시 20분에 27분에 개표 선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표를 늦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송파구 선관위는 2시간 정도면 핸드볼 경기장 투표지 등을 옮길 수 있다면서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0: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첫 번째 현장 조사 진입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위원들의 출입을 막아서기도 했고 고성과 항의도 쏟아졌습니다.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은 체포됐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10: 송조기를 몸에 두른 남성이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옮겨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 앞으로 몰려들

0: 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참가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끌려가는 남성도 있습니다. 고성으로 뒤덮인 올림픽공원. 낮 12시쯤 특위위원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했고 현장 검증을 위해 개표소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항의가 쏟아집니다. 경찰은 곧바로 통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위원들을 향해 뛰어들면서 경찰과 뒤엉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경기장 출입문. 그 앞에는 또 다른 참가자들이 출입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나서 한 사람씩 붙잡고 이동 조치에 나섰습니다. 위원들은 현장에 도착한 지 1시간 만인 오후 1시 10분쯤 경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투입된 경찰만 1,500명. 경찰은 경기장 진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한 명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KBS 뉴스 황희규입니다.
1: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시위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면서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8% 가까이 급락하면서 8,000선을 내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조금 전 마감된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는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2: 코스피는 시작부터 8,000선을 내줬습니다. 개장 직후 매도세가 몰리며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이후 잠시 낙폭을 줄이는가 싶었지만 오후 들어 하락세는 더 커지면서 7,600선까지 밀렸습니다. 하루 만에 655포인트, 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락은 반도체주가 주도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가 자사 AI 인프라 여유분을 외부에도 판매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공급 과잉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3: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이게 남는다라고 얘기를 해? 갑자기 확 빠진 거예요.
2: 여기다 애플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수혜를 입었던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삼성전자는 9% 넘게 하락해 30만 전자를 내줬고 SK하이닉스도 14% 넘게 급락했습니다.
4: 메모리 가격 다 올라왔고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인데 중국 메모리 업체까지 지금 증설하고 상장하니까 하방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네요.
2: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졌다는 미국 연준 의장 발언에 하락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국내 주식 매도에 방향을 돌려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1: 공급 과잉 우려와 달리 물가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PC 등은 석유류 못지않게 오르면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자녀들에게 노트북을 사주려던 이 50대 남성은 가격을 보고 구입 계획을 미뤘습니다.
6: 돈급으로 봤을 때 한 160만 원 정도 봤으면 그게 지금은 다 200만 원이
5: 1년 전보다 22% 오른 컴퓨터 가격. 외장 하드 같은 저장 장치는 40% 넘게 올랐고 태블릿 PC, 컴퓨터 수리비도 5%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7: 이 인기 가정용 게임기는 최근 가격을 40%가량 올렸습니다.
5: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PC 등 완제품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칩플레이션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8: IT 기계 대부분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 물가라든가 체감 물가가 높아진다 이런 느낌을.
5: 여기다 휘발유, 경유 등 기름값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석유류 물가. 치플레이션의 유가 고공행진이 겹치며 지난달 물

0: 물가 상승률은 3.2%를 기록했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다만 앞으로 물가는 다소 진정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1: 이번 달에 석유료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 전체 물가도 적어도 다른 부분에 큰 변동이 없는 한 하락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0: 필수재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3.4%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취약계층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2: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은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월드컵 특수는 무색했던 건데 고용 둔화 우려가 이어지면서 미 연준의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3: 미 노동부가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달 대비 5만 7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1만 5천 명 증가를 예상했던 전문가 전망치의 절반 수준입니다. 유가 상승이란 악재를 이겨내며 증가세를 이어가던 미 고용시장이 한풀 꺾인 겁니다. 특히 여가와 접객업 일자리는 6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최 특수로 여가 접객업이 미 고용시장 상승세를 이끌 거란 예측을 벗어난 겁니다. 안정적인 고용시장 아래 연내 금리 인상을 고려하던 연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날 캐비너시 연준 의장은 물가 억제를 위해 최소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없다고 시사했습니다.
4: 우리는 미국의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위원회가 맡은 본분이며 우리의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전술과 전략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앞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3: 이번 지표를 고용이 둔화하는 신호로 해석하면 즉각적인 긴축은 부담입니다. 단기 금리 선물 시장에서 7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반면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올라갔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한 정책이 노동시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비판했고 백악관은 앞선 고용 지표는 예상치를 웃돌았다며 여전히 강한 경제 상황이라고 방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5: 베네수엘라 강진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건물 잔해에서 4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근무하던 경비 초소가 형태를 유지해준 덕분이었는데요. 70시간에 걸친 다국적 구조대 작업 끝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무너진 8층 건물 잔해 틈으로 손을 흔드는 남성. 지진 발생 후 8일을 견딘 생존자입니다.
4: 에르난 하던 대로 다시 손을 움직여보세요. 아주 잘했어요. 에르난 완벽해요.
6: 40대 쇼핑센터 경비원 에르난 엘베르토 힐 플로레스는 일하던 경비 초소가 형태를 유지한 덕분에 붕괴 현장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작은 관을 통해 물과 의료용 수액을 공급했고 금속 구조물을 조금씩 절단하며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칠레와 미국, 멕시코 등 다국적 구조대에 70시간에 걸친 구조작업 끝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4: 남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다쳤는지 아니면 어디론가 끌려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비로소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어요.
6: 기적 같은 생활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구조 장비와 연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휘발유가 없어 구조 현장에 투입된 굴착기가 멈춰섰고 구조대원과 주민들은 곡괭이와 삽,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2천 명을 넘었고 부상자도 1만 천여 명에 달합니다.
4: 현재 사망자는 2,295명, 부상자는 11,267명입니다. 이번 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12,84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 수도 카라카스의 관문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 베네수엘라 당국은 7월 초 개통을 목표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공항 마비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5: 기적 같은 생환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불만도 큰데요. 급기야 시민들이 직접 나서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 물품을 사고 배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라카스 현지에서 박일중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7: 카라카스 시내의 한 시장. 마르티네스 씨는 친구들과 함께 물과 참치캔 등 식료품을 샀습니다. 오토바이에 싣고 한참을 달려 라과이라 이재민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 사온 물건을 하나하나 나눠줍니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이재민들입니다.
4: 우리가 여기서 받은 식량, 의약품, 옷 등 대부분의 지원은 우리를 도우러 온 바로 그 사람들이 보내준 것입니다.
7: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나서는 데 공공구호 단체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4: 실제로 이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서로를 지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7: 도심의 한 구호센터. 이곳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적어놓은 표지판입니다. 이 물품들 역시 대부분 시민들에 의해 채워집니다. 시 정부가 그나마 장소와 천막을 마련해줬을 뿐 중앙정부가 해준 건 없습니다.
8: Debería abocarse.
4: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4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혹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고도 깜빡 잊고 계셨던 분들 계실까요? 대상자라면 오늘 오후 6시까지 꼭 신청 마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지갑 열기가 참 무서운데요. 정부가 민간 카드 매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지원금 지급 이후에 약 3주 동안 전국 골목 상권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임시방편의 지원금으로 근본적인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지원 대상에서 아쉽게 제외된 분들의 아쉬움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지역 내에서만 쓰도록 설계된 덕분에 동네 골목 상권에는 잠시나마 숨통을 트여주고 활기를 불어넣어줬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지원책이 더 이상 없어도 될 만큼 모쪼록 기름값과 물가가 안정되면 좋겠고요. 하반기에는 대내외적인 큰 변수 없이 서민들의 팍팍한 삶이 좀 편안해지고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는 소망 말씀드려봅니다. 7월 3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그리고 출연자까지 같이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인도양의 깊은 바닷속에 거대한 고래 무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곳이 존재하게 됐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경제학 시간에는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앙그룹 사태를 통해서 회사채 투자에 대한 궁금증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인도양의 깊은 바닷속에 디아만티나 해구 구역에서 거대한 고래 무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무덤이라고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해양생물의 터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 온난화를 막는 거대한 탄소 저장소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늘푸른 지구 시간에는 고래들의 무덤이 기후위기 문제를 풀 수 있는

0: 열쇠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동물 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인도양의 깊은 바다에서 고래들의 공동묘지가 발견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 네, 지난 6월 12일 학술 전문지 네이처에 놀라운 논문이 한 편 실렸는데요. 네. 인도양 남동쪽 깊은 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 가장 깊고 가장 넓고 가장 오래된 고래들의 공동묘지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이거를 네크로폴리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도시라고 불렀는데요. 지금 막 분해되고 있는 고래 사체 5구에 화석이 된 고래 흔적이 480곳. 이 정도가 한 자리에 몰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은 530만 전에 화석도 나왔습니다.
0: 530만 년 전의 화석이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엄청난 어떤 옛날 영화 시리즈야 1편을 본 것처럼 아주 대단한 그 고래들의 공동 묘지라고 할 수 있죠.
0: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특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디서 발견됐는지?
1: 예, 이거를 이제 중국 과학자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네. 인도양에 있는 디아만티나 단층대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호주 남서쪽의 먼 바다, 그러니까 남극으로 내려가는 길목 정도 되는데요. 네. 6천만 년에서 한 5천만 년 전에 호주 대륙하고 남극 대륙이 서로 갈라져서 떨어지면서 생긴 일종의 이제 아주 험한 깊게 패인 이렇게 해저 지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길이가 한 1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이 약 400km니까 한 그거에 한 3배 정도 되는데 수심은 한 4600m에서 7000m, 가장 깊은 곳은 한 7700m 정도 내려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두산을 한 두어 개 정도 포갠 정도의 깊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깊은 곳을 그 중국의 유인 잠수정 펀더우저호가 탐사를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분투자, 그러니까 애쓰는 자라는 뜻인데 이렇게 깊은 곳에 갔는데 고래들의 사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했죠. 그런데 유독 이 단층대 안에서만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좀 위에 올라간 평평한 해저에는 없었고 이 디아만티나 단층대에서만 발견이 됐다라는
0: 고래
1: 거죠.
0: 사체랑 화석 이런 것들이 거기서만 발견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 왜 하필 그 골짜기에 생긴 걸까요?
1: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여기서 가장 많은 비율로 그 발견된 고래가 부리고래거든요. 부리고래류인데 이 부리고래는 지금까지도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고래인데 지금도 살고 있는 일부 종이 있습니다만 아주 깊은 곳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애들인데 이 고래들은 뭐 수심 2000m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너무 내려갔던 거죠. 3000m, 4000m까지 내려가면은 얘네들이 우리 사람처럼 잠수병, 그 압력을 맞추지 못하고 역시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부리고래류가 많은 걸로는 봐서 이 부리고래류들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다 죽지 않았나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단층대를 보면 이 골짜기가 아주 V자 모양으로 딱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체들이 죽었을 때도 계속 밑으로 이렇게 깔때기처럼 쓸어 모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로세로 1km 구역에 무려 769 정도의 고래 유해가 쌓여 있을 정도였습니다.
0: 약간 개미지옥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1: 그런데 이제 개미지옥, 개미와는 달리 얘네들은 너무 깊이 내려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0: 개미지옥도 들어가면 일단 못 나오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발견된 화석들 중에 530만 년 전의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체감이 잘 안 와닿는데.
1: 예, 530만 년 전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조상이 침팬지와 막 갈라져가지고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시대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유명한 루시,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도 약 100만 년 이상 더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인데 인류가 막 동트던 시대, 그때 고래들이 인도양 바다에 죽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가장 오래된 게 그 이미 멸종한 부리고래의 한 종이에요. 프테로케투스 벵갈라이라는 종인데 정확히는 한 526만 년 전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미 멸종한 고래도 거기에 사체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살고 있는 현존하는 종 남극 밍크고래 같은 그런 종도 또 거기에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백만 년의 그런 격차, 그 시간적 격차를 공존하고 있었다. 현재의 고래와 과거의 고래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0: 근데 이제 이 과학자분들이 왜 바다를 헤집고 다니면서 고래들의 공동묘지를 이렇게 조사하시는 겁니까?
1: 사실은 이렇게 고래들이 바다에 가라앉아서 죽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불과 1987년에 미 해군 소유의 심해 잠수정 엘비노가 우연히 해저 탐사를 하다가 이상한 뼈를 큰 뼈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뼈 가까이서 가보니까 일종의 생태계가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사실 아주 심해에서는 거의 사막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떠한 생물도 살지 않고 아주 일부 소수의 심해 생물만 살고 있는데 그 고래 뼈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생물들이 모여서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 상어, 먹장어, 뭐 개 같은 청소동물들이 살점을 뜯어먹고 또 오세닥스라는 유명한 벌레가 있는데 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래뼈만 이렇게 빨아먹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세닥스라는 이제 생물이 이제 처음 발견이 됐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황을 먹고 사는 그 화학적 그 동물, 화학 합성 생물들도 또 여기에 사는데 이 고래 사체 한 구에 무려 400종 넘는 동물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그 디아만티나 그 단층대에서도 오세닥스를 비롯해서 여러 심해 생물들이 하나의 오아시스처럼 군집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0: 거기에 무슨 바다 눈 같은 것도 쌓인다고 들었는데.
1: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고래의 죽음이 이게 경이로운 게요. 네. 아까 그 고래의 사체가 이렇게 있는 거를 웨일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래 낙하라고 합니다. 고래 낙하.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1980년대에 미국에서 발견하고 나서 과학자들이 고래 낙하 현장을 막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백 수천 곳을 발견하기는 했는데요. 또 하나 또 그 재밌는 게 고래는 또 똥을 싸잖아요.
0: 그렇겠죠.
1: 예, 똥을 싸는데 아래에서 밥을 먹고 위에 올라가서 똥을 쌉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는 똥을 쌀 수가 없거든요. 압력이 크기 때문에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멋진 한해를 보면서 똥을 싸는데 이제 이것들이 가라앉습니다.
0: 그렇겠죠.
1: 잘게 부서져 가지고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그 유기물도 가라앉는데 그거를 바다눈 그러니까 마린 스노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바다눈이 밑으로 쭉 떨어지면서 심해 생물들이 사실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그 사막인데 이런 바다눈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0: 아, 심해 동물들은 심해 생물들은 이것을 약간 먹는 것으로 활용을 한다.
1: 예, 그러면서 이 그 순환 과정에서 고래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0: 그렇다면서요. 고래가 굉장히 기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1: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 말해서 고래는 똥을 싸서도 그리고 고래는 죽어서도 기후 변화에 기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 기여를 한다.
1: 예. 그러니까 고래가 똥을 싸면 그게 사실 똥이 유기물이잖아요.
0: 근데
1: 바다에 떠 있으면 유기물이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다 모여듭니다.
0: 아.
1: 그럼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죠.
0: 아.
1: 그래서 그게 바다 눈이 돼가지고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온실가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해저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래는 죽어서도 어떻게 기후변화에 기여를 하냐면은 고래의 몸 자체가 탄소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나 모든 생물의 몸 덩어리는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약에 그 우리가 죽어서 화장장에서 이렇게 태우면은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0: 네, 탄소가.
1: 근데, 예, 탄소이기 때문에. 근데 고래가 죽으면 그 거대한 덩치가 해저로 떨어집니다. 고래 낙하가 되는 거죠. 그 자체로 탄소를 가지고 아. 해저에 저장하는 역할을 아, 하게 되는 거죠.
0: 바다에 갇히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만큼의 탄소가.
1: 예, 그래서 고래는 똥을 싸도 죽어서도 지구에 기여를 한다. 아주 훌륭한 아, 동물이다라고 그러네요. 얘기를 합니다.
0: 네.

0: 그러면은 이 고래가 기후 위기의 열쇠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래서 2010년대부터 고래가 기후변화 해결사다. 어떻게 고래를 보존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많았어요. 네. 대표적으로 IMF 국제통화기금 보고서에서도 2019년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고래 한 마리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억 원의 가치가 있다. 라는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평생 고래가 가두는 탄소 혹은 또 뭐 그 생태 관광을 통한 기여 이런 것들을 봐서도 우리 돈으로 한 마리당 27억 원 정도 되는 기여를 한다라고
0: 네. 거의 30억 원이네요.
1: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래에 대한 관심사가 많아졌는데 사실 또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고래를 보호하는 거가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데 아예 게임 체인저가 될 정도로 아주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에너지 전환을 해야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화력발전소를 없애고 풍력, 태양열 발전소로 바꾸는 게 가장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고 고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수적인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해 한 논문이 나왔는데 고래가 기후 대응에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네. 아니다. 그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부수적인 역할 정도이다라고 조금 말하자면 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열광하면 안 된다라는 그 논문을 냈습니다. 우리가 뭐 고래 한 마리를 보존하면 뭐 27억 원의 가치가 있다. 혹은 뭐 몇만 톤의 탄소를 저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고래를 보호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계산이나 그 금전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들 자체로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온실가스, 탄소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이 줄여야 되겠죠. 제가 그 지난주에 차를 타고 주말에 올림픽대로 딱 이렇게 달리는데 너무 시야가 잘 보이는 거예요. 아, 개인적으로는 네. 중국이 이 화력발전을 좀 그만두고 태양광 발전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탄소는 인간이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태양열이나 그리고 풍력을 통해서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뭐 고래 혹은 뭐 갯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염습지 뭐 네. 흔히들 블루카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바다에 있는 생물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돈도 지원을 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예전부터 자연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들을 복원하는 것으로 그치고 우리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에 또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0: 네. 자, 오늘은 거대한 고래 무덤이 발견됐다. 하지만 그 고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예, 탄소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내 지갑 속 돈의 흐름을 바꾸는 금융시장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일상의 경제학 시간인데요. 최근 JTBC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계열사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오늘은 기업의 위기와 회사채 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채권 세일즈팀 김세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이거 JTBC가 채무 불이행,
3: 네.
0: 디폴트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중앙그룹 전체로 위기가 번졌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3: 네, 발단은 이제 지난 6월 12일이었습니다. JTBC가 이제 이날 만기가 돌아온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했고요.
0: 네.
3: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JTBC 이제 한국

0: 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룹 전체로 도미노처럼 번지게 되었는데요. 지주사인 중앙홀딩스, 그다음에 뭐 계열사인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줄줄이 법원에 이제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 맞죠? 네. 6월 19일에 이제 돌아온 빚을 갚지 못하고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원인을 이제 짚어보면 아마 PD님께서 동종업계에 계셔서 가장 잘 아시겠지만
1: 근본 모릅니다.
0: 근본적인 배경은 이제 미디어 환경의 이제 급변입니다. 이제 네.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OTT 시장으로 이제 광고 시장이 많이 이제 넘어가면서 방송사의 광고 매출이 이제 급감을 했고 이제 적자가 계속 누적된 상태에서 재무 부담이 계속 쌓여왔습니다. 이렇게 기초 체력이 업계 전체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JTBC는 네. 이 상황을 이제 타개하고자 월드컵 올림픽 중계권료를 약 한 7천억 정도 가까이 베팅을 했는데
2: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베팅을 한 거예요?
0: 그쵸. 이제 광고 수익을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
2: 그렇게 보신 거구나.
0: 네. 네. 이제 베팅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돼서 이제 부도를 맞이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제 방아쇠가 된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중앙그룹이 좀 버티는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열사들이 이제 서로 빚 보증을 써줬거든요. 지급 보증으로 위기를 이제 넘기고 빚으로 빚을 갚는 상황이 지속됐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 곳이 이제 휘청하니까 보증으로 엮인 이제 다른 계열사들도 이제 줄줄이 같이 흔들리면서 위험이 결국 그룹 전체 수직으로 번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2: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 업계에 있으니까 이제 기자 하고 있는 뭐 친구 동생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작년에 중앙일보가 신문사들 중에 그 영업이익이 제일 많이 났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음을 못 막았다는 거 보고 야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이게 다 순환출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0: 예, 지급 보증 때문에
2: 지급 보증.
0: 예, 자금줄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안 풀리면서 뭐 예. 뒤에 설명하겠지만 중앙일보는 그래서 조금 다른 계열사들이랑 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2: 예.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월드컵에서 네네. 32강에 못 가가지고 갔으면 우리도 좋고 JTBC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 우리나라도 다 좋고 근데 예. 못 가는 바람에 굉장히 JTBC 입장에선 저희도 물론 아쉽지만 엄청나게 아쉬웠을 것 같아요.
0: 네, JTBC는 월드컵 중계권료만 1,900억 원을 주고 이제 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JTBC 입장에서는 32강 진출 10회가 뼈아픈 일이고요. JTBC는 이번에 이제 조별리그 3경기를 네. 총 3경기를 광고를 185억 원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네. 만약 우리 대표팀이 32강에 올라갔다면 이제 가장 비싸게 팔리는 한국전이 한 경기 또는 그 이상 있을 수 있었는데 네. 그게 무산되면서 이제 추가 광고 수익의 기회가 이제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앞으로 이제 회생 계획을 짜는데도 굉장히 부담이 커진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2: 네. 계열사마다 어떤 곳은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어떤 곳은 워크아웃을 추진한다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게 회생이랑 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0: 네. 우선은 회사의 기초 체력에 따라 이제 두 차이점이 발생을 했는데요. JTBC, 메가박스, 콘텐트리 중앙 같은 계열사들은 이제 회생 절차로 갔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기초 체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점이고요. 결국 이제 본업에서 돈을 못 버는 데다가 빚도 감당이 안 되니 환자로 치면은 이제 자력으로는 회복이 어려우니 법원이 개입을 해서 이 수술을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채무 조정을 해주고 네. 대신 이제 자산이 동결되고 법원이 이제 지정한 기관이 이제 이 경영을 관리하게 됩니다. 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일보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업 자체는 돈을 잘 벌고 탄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부도까지 간 거는 본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계열사 간 지급 보증의 덫에 걸려서 일시적으로 이제 자금줄이 막힌 겁니다.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제 환자 본인은 건강한데 이제 빚 보증을 이제 잘못 써서 자금줄이 막혀서 이런 상황이 된 거니 이 자금줄만 풀어주면 충분히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법원의 개입 없이 이제 대주주와 채권단 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이제 워크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0: 법정 관리, 회생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지금 좋은 사례가 홈플러스입니다.
1: 홈플러스.
0: 네. 네. 작년 3월에 이제 회생 절차를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도 언론상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해결의 실마리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홈플러스는 지금 이제 자구책으로 뭐 슈퍼마켓 부문인 익스프레스도 매각을 했고 네. 점퍼스도 이제 절반 가까이 줄였고 네. 인력도 절반까지 줄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회생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대주주인 그 사모펀드 MBK와 네. 채권단이 메리츠 금융관의 그런 줄다리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회생이냐 또 청산이냐 그 기로에 있는 상황인데 좀 이 또 홈플러스를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얼마나 이 회생 절차가 어렵고 험난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1: 아니 그러면 회생이 되면 네. 회생이 되면 회사채를 샀던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회사채가 시장가에 팔 수 있게 되는 겁니까?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요.
1: 회생이 돼도?
0: 그럼요. 예. 예. 회생이 된다, 절차로 간다는 거는 이제 법원이 채무의 몇 퍼센트는 그냥 탕감을 하고 예, 몇 퍼센트만 변제한다.
1: 그러네요. 탕감을 예. 해주네.
0: 예.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혹은 이 채권을 주식으로 네. 전환을 해서 주식으로 받는 출자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그 출자 전환되는 그 주식이 결국에 그 원금 이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식조차도 사실 휴지 조각이 네. 될 수도 있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뭐 회생 절차 워크아웃으로 간다고 해서 그 회사채 투자자들이 어떤 뭐 원금이 보존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그 회사채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동양 종금의 회사채가 막 십몇 프로 막 있다고 그래서 동양 뭐 여기가 망하겠어 그래서 살까 말까 막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야 이게 십몇 프로를 준다고 막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회사채 뭐 국채 뭐 지방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0: 네네.
1: 이런 채권 종류에 대해서 간결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0: 네, 결국 이제 누가 빌리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 거고요.
1: 네.
0: 이제 국가가 이제 발행을 하면 이제 국채가 되고
1: 네.
0: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전력, 도로공사, 가스공사 같은 데서 발행을 하면은 공사채.
1: 아, 공사채.
0: 네. 네. 그다음에 은행이 발행하면 은행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일반 기업이 발행을 하면 이제 회사채가 됩니다.
1: 네.
0: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말씀드리면은 스프레드라는 건데요.
1: 네.
0: 쉽게 말해 국채 금리에 더해서 조금 얼마나 더 얹어주냐 이 개념인데요. 국채는 이제 안전하니까
1: 네.
0: 이자를 조금만 주더라도 기관이나 개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회사채로 가면은 결국 떼일 위험.
1: 그렇죠. 망할 회사가 그쵸. 망할 수 있으니까.
0: 예, 신용 위험이 있으니까. 국채보다 이제 더 이제 금리를 얹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를 이제 얼마나 주냐, 더 적게 주냐, 그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채, 네. 은행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주고
1: 네.
0: 회사채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 제 기억으로 한전에서 발행한 채권이
0: 네.
1: 국채보다 금리가 조금 더 낮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0: 네, 그거는 수급상 예, 가능합니다. 이제 크레딧 채권이
1: 네.
0: 거의 좀 드물게 일어나기는 하는데
1: 네.
0: 워낙 저금리 시대에는
1: 네.
0: 이제 국고 금리가 만약 1-2% 시절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주는 이제 크레딧 채권에 대한 수급이 몰리게 되는데
1: 네.
0: 이제 그러면 이제 더 금리 국고채 금리보다 더 낮아졌는데 왜 사느냐? 그만큼 이 크레딧 발행 물량이 만약에 더 없다면은 이거를 결국 더 비싼 가격에 더 팔 수 있다는 그런 심리가 쏠리면은
1: 네.
0: 국채 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회사채에서도 그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0: 회사채요. 회사채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채나 공사채보다 그 스프레드 네. 폭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1: 네.
0: 어떻게 보면 더 훨씬 많이 내려와야 되죠.
1: 그렇죠.
0: 가격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회사채는 이제 신용 등급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AAA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도
1: 네.
0: AAA입니다.
1: 네,
0: 공사채.
1: 네.
0: AAA 같은 경우에는 가능은 한데 만약에 뭐 AA, 싱글A, BBB 같은 회사채가
1: 네.
0: 국채 금리보다 더 낮다.
1: 네.

0: 그런 일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런 건 쉽지 않다. 네. 그 회사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까 동양 얘기 제가 잠깐 듣는데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사태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사태 어떻게 끝났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0: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회사채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동양 사태가 2013년에 있었습니다. 네. 투자 피해액이 1조에서 1조 7천억 원. 수습에만 거의 10년 가까이 걸린 네. 대형 금융 참사였었고요. 네. 대부분의 투자자가 오랜 시간 돈이 묶인 채 극심한 고통을 겪었었던 사례고요. 네. 이게 아주 길게 보면 아까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주기도 했어가지고 네. 동양 주 동양이 출자 전환된 주식 가격이 나중에는 이제 올라가지고
1: 아 주식으로 출자 전환이 됐는데 그 주식이 올랐어요 나중에
0: 올라서. 변제율이 100% 그러니까 원금을 회복을 했는데 이제 이때까지 끝까지 아. 버틴 사람은 정말 네. 극소수였을 것 같고 중간에 네. 대부분 헐값에 팔고 나간 대다수에게는 해당되지 않고요.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생 절차가 아니라 뭐 그 채권단 자유협약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네. 뭐 이렇게 갔다고 해서 뭐 더 성과가 좋았다 그런 건 아니고 그 피해는 비슷했는데요. 네. 2017년에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보유한 채권의 50%는 이제 주식으로 철자 전환을 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이제 3년 더 연장을 하는 식으로 이제 구조 조정이 됐는데 이제 그때 당시 출자 전환한 주식의 발행가가 4만 원대 후반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주식이 재개된 시점에 가격이 19,000원이었고요.
1: 아이고 엄청 떨어졌네요.
0: 예, 반토막이 났었고 그 이후에도 조선업이 계속 불황이었기 때문에 네. 회복을 못해서 대부분의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손절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한화에서 이제 23년에 인수를 하고 네. 작년부터 네. 갑자기 이제
1: 이게 진짜 인생사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회사채를 투자하실 때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엄청 네. 엄청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맞습니다. 네.
1: JTBC의 이 채권이 부도가 나면서 네. 회사채 시장에 어떤 영향이 요즘 있습니까? 채권 전문가가 보시기에.
0: 네, 회사채 시장 특히 이제 중앙그룹 이제 JTBC 같은 경우 이제 트리플 B 등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적격 등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AA, AA, 싱글A, 트리플 B 이 투자 적격 등급의 최하단에 있는 거기 때문에
1: 트리플 B까지 적격이군요.
0: 예, 그 네. 이하는 이제 투자 부적격 등급이고요. 그래서 이 뭐 이게 트리플 A 등급까지 이제 전이 되는 상황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 트리플 B 등급, 싱글 네. A 등급까지는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게 오. 지금 이 사태가 중앙그룹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이제 홈플러스 네. 사태가 있었고요. 올해 4월에는 이제 JR 글로벌리츠라고
1: 오, 네, 네. 네.
0: 이 채권 또한 이제 부도를 맞아가지고 네. 그래도 어쨌든 투자 적격 등급 나름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들에서 연달아 사고가 터지면서 네. 이 저등급 이제 회사채 시장에 좀 경계심이 좀 크게 번진 상황입니다.
1: 이렇게 되면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는 건 그냥 생각을 해보면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네. 사업을 잘 해보려고 돈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돈을 이제 그 조달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네. 얘기잖아요.
0: 맞습니다.
1: 특히나 미디어 쪽에서 네.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회사채를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어떤 점을 좀 알아둬야 됩니까?
0: 네.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을 뭐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 높은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보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위험한 채권입니다라는 신호입니다. 예금보다 네. 이자가 두세 배 높으면 원금을 잃은 위험도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회사의 이름값 브랜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 중앙일보, JTBC 같은 데가 설마 뭐 망하겠어
1: 그러니까요.
0: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브랜드 인지도와 재무 건전성은 사실 네.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될 만큼 네. 신중하게 따로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1: 아, 아무리 그러니까 예.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중앙일보면 뭔가 삼성과도 연관돼 있을 것 네네. 같고 돈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야 여기가 7-8%면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이름값에 속으면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신
0: 아무리
1: 거잖아요.
0: 유명한 회사라도 본업에서 돈을 못 벌면 네. 부도가 날 수 있다. 네. 이고요. 네. 셋째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채권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너무 위험하다는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채권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 채권 시장 규모로 보면은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트리플 B, 네. 뭐 싱글 A조 회사채 시장은 굉장히 극소수의 아. 비중입니다. 네. 채권 자체가 위험한 상품은 아니라는 거고요. 국채나 이제 우량한 아까 말씀드린 뭐 트리플 A, 더블 A, 뭐 싱글 A까지도 네. 안전하고 지금처럼 오히려 금리가 높아진 시기에는 뭐 좋은 이자를 챙길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핵심은 결국 이제 어떤 채권이냐, 신용등급이 어떻냐, 그다음에 이번에 어쨌든 피해자들이 문제가 된 게 그 특정 종목의 자금이 너무 집중되면서 생겼던 네. 문제도 있어서 아, 그런 예. 측면에서는 이제 뭐 회사채 펀드나 ETF 예. 그런 펀드나 ETF를 투자를 하면 여러 종목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 공부도 좀 하면서 예. 회사채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예. 이제 끝으로 채권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전문가시니까 예. 미국 10년채 맞나요?
0: 네.
1: 그 한 4.5% 우리나라보다 엄청 높네요.
0: 높습니다.
1: 그럼 제 생각에는 그러면 미국채를 사지 한국채를 살 것 같지 않거든요. 한국채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한국채 10년물이 얼마입니까 요새?
0: 4.1에서 4.2 정도 많이 그래도 올라왔습니다.
1: 네, 네. 아, 많이 올라왔구나.
0: 네. 네. 예전에는 훨씬 100bp 네. 그러니까 4.5였으면 원래 3.5 정도였는데 네. 채권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네. 4.2까지 올라왔습니다.
1: 그 한국채를 찾는 수요가 그래도 있나 보죠. 미국채보다 금리를 적게 주는데도 이자를
0: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금리 차 때문에 사실 외국인 수요가 네. 뭐 막 한국 전체 이제 세계 국채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뭐 그렇게 좋다고 보이지는 사실 않고요. 게다가 네. 지금 환율도 네.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환율까지 같이 엮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메릿이 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올라온 것도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래도 이제 최근엔 좀 많이 올라왔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WGBI 채권 시장 지수에 우리나라가 오, 예. 이제 편입이 되면서 그런 수요도 뭐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1: 이제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될 것 같다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0: 네.
1: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네. 아마 할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유효합니까?
0: 유효합니다. 7월 16일에 금통이 예정되어 있고요. 금리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채권 시장 참가자들도 당연히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고
1: 네.
0: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제 앞으로 그 이후에 얼마나 이제 빠른 속도로 네. 어디까지 이제 인상할 거냐
1: 어디까지
0: 예 거기에 좀 초점이 모아지고 있고요.
1: 네.
0: 지금 환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 1550원대 그다음에 물가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현성 총재가 금리를 올리면서 뭐 이렇게 앞으로의 인상 속도가 뭐 적당히 할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좀 덜 매파적으로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매파적으로 무조건 얘기할 건데 이제 얼마나 더 세게 얘기하느냐 아니면 좀 덜 세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빠르게 만약에 빠른 속도로 인상을 한다면 사실 7월에 인상하고 8월에 또 인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속도 조절을 하면서 4분기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포인트들을 기자회견 코멘트들에서 좀 유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미국은 금리를 뭐 올립니까?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0: 금리요? 지금 케빈 워시가 이제 새로 왔습니다.
1: 네.
0: 와서 이제 금리를 뭐 올린다 안 올린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고
1: 네.
0: 물가 안정에 굉장히 방점을 뒀고 지금 미국도
1: 네.
0: 금리를 올해 결국에는 뭐 한두 번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인데요.
1: 시장의 컨센서스는 올해 한두 번 인상할
0: 네, 올릴
1: 것이다.
0: 수도 있다. 미국도
1: 할
0: 결국에는.
1: 수도 있다.
0: 근데 지금 그래도 저번보다 5월 초, 6월 초 제가 왔을 때 계속 채권 시장 우리나라, 미국 다 안 좋게 봤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은 다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가 어쨌든 미국, 이란 그런 중동 사태 전 수준으로 내려왔고 네.

0: 요새 워낙 반도체 중심으로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런 변동성 축소 차원에서 이제 주식의 일부분을 채권으로 좀 이동하는 것도 이제는 조금 고려하기 시작할 필요는 있다. 이 정도의 스탠스로 제가 조금 네. 바뀌었습니다.
1: 이상 채권 전문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일상의 경제학, 기업이 위기에 몰릴 때 일반 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회사채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채권 세일즈팀 김세한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금요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주말인 내일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이어 동사로 몸은 작아도 힘차고 다부지다를 뜻하는 네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거쿨지다, 안팡지다, 옴팡지다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안팡지다입니다. 안팡지다가 쓰인 예문을 보면 꼬마는 엄마가 하는 말에 안팡지게 대꾸했다. 그가 실직한 뒤에 안팡진 아내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장사를 시작했다 와 같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거쿨지다는 몸이 크고 말이나 하는 짓이 씩씩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언제 봐도 거쿨진 그는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옴팡지다는 보기에 가운데가 좀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다라는 뜻과 아주 심하거나 지독한 데가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해 준 안내원은 광대뼈가 튀어나온 데다 눈이 옴팡져서 더 매섭게 보였다. 나는 친구들에게 옴팡지게 술값을 뒤집어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중부와 경북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1시간 사이에 서울에서 강한 소나기 지나면서 이 수도권과 충북 경북으로 또 확대될 텐데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많겠고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고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가 크겠습니다. 또 오전부터 제주도에 내진 오후부터 전남에 비가 시작이 돼서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까지는 남부지방으로 또 밤에는 충청지방까지 장맛비가 확대될 텐데요.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 사이에 전남과 제주에는 시간당 2, 3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까지 총량이 20에서 80mm, 제주 산간에는 120에서 1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각별히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30도 이상으로 더운 지역이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30도, 대전 31도, 대구 29도 등 26에서 31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덥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 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0: 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반도체 호황이 곧 끝날 것이라는 예상은 시기상조이며 한국이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OECD는 어제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와 재정,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수출 강세가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전 발표치와 같은 2.6%로 내년 경제 성장률은 1.9%로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반도체 업종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이틀 연속 이어진 가운데 업종 간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각 2일 혼조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94.83포인트 1.14% 오른 52,900.0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1포인트 오른 7,483.24에 보합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07.36포인트 마이너스 0.8% 내린 25,832.6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현장에는 국회의 손길을 기다리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권한에 따른 상임위 배정마저 거부하고 전원 사임계를 제출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선출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향후에도 원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그토록 고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대한 포기가 없으면 국민의힘이 다른 상임위원장을 가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남 진주에서 열리는 영남권 첨단산업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보고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현대차, 한화 등의 영남지역 세부 투자계획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영남권에는 민관이 합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자동차, 조선 등에 약 27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후속 행사 성격으로 이 대통령은 주요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국민보고회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 오후 10시 23분쯤 경북 경주시 광명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71.8km 지점에서 13톤 화물차와 25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던 중 뒤따르던 또 다른 25톤 화물차가 앞선 사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추가 추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뒤에서 들이받은 25톤 화물차 운전자 30대 남성이 숨졌고 다른 화물차 운전자 2명은 다쳤습니다. 사고에 바로 일부 차로 통행이 한때 통제됐다가 현재는 재개됐습니다.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논란을 일으킨 배재구가 야구부 학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어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재구는 당시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동조했던 학생을 추가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배재구 코치진은 모두 덕아웃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최대 40mm, 경북 북부 내륙에는 최대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30에서 80mm 정도 내리겠고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국회 투표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가 봉쇄 시위 발생 27일 만인 어제 서울 송파구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민주당의 원구성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 불참으로 반쪽 출범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법사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정치와이에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충남에 이어 오늘은 경남 진주에서 국민 보고회를 합니다. 전격 인터뷰에서 김우창 국가 AI 정책 비서관에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인터뷰하겠습니다. 경찰이 정몽규 회장과 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중 혐오가 담긴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에게 출전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사건 Y에서 정진아 변호사와 함께 축구협회 수사에 대한 법적 쟁점 그리고 야구 소프트볼협회 징계 방식의 법적 취약점 등을 짚어봅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홍일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어제 올림픽공원 개표에서 현장 조사했는데 집회에 참가 중인 시민들의 반대가 거셌다고요?
1: 그렇습니다. 위원들의 현장 진입부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위원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 앞으로 몰려들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낮 12시쯤에 특위위원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했고요. 현장 검증을 위해 개표소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항의는 더 빗발쳤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위원들을 향해 뛰어들면서 경찰과 뒤엉키는 상황도 벌어졌고요.
0: 예.
1: 이 현장 도착 1시간이 지나서야 위원들이 그 개표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0: 예. 자, 개표소 내부 상황은 어땠습니까?
1: 이 경기장 내부 잠겨있던 방 안에 380여 개 투표함과 기표된 투표지 247만여 장이 상자째 보관돼 있었고요.
0: 네.
1: 위원들은 이 보관된 곳의 잠금 장치와 CCTV 등을 30여 분 동안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그런데 어제 투표함을 외부로 옮기지는 않았다고요?
1: 그렇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위원들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곳으로 투표함을 옮겨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지금 시점에 함부로 옮기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0: 네.
1: 이 송파구 선관위도 2시간 정도면 송파구 선관위 청사에 마련된 보관 장소에 투표지 등을 옮길 수 있다면서도 이 건물 내에 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른 시설이 있어서 시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고해 이 올림픽공원 상황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는데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 투표함이 이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투표함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을 막은 뒤에 이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충청을 찾아서 지역 국민 보고회를 열었는데 어제 기업들이

0: 충청권 투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 셀트리온 등 기업들이 392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이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 충청을 AI 혁신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90년대부터 충남 아산을 소재 부품 전략 거점지로 운영해온 삼성은 140조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낸드 플래시 생산기지와 첨단 패키징 팹에 100조 원을,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등에 2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0: 네. 자, 지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선정을 두고 호남 특혜가 아니냐, 또 기업 압박이다, 이런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즉석 발언을 이어가며 일부 지역 특혜론 주장에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기업 투자는 선물 나눠주기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효율적인 입지를 선택한 결과고 정부는 환경을 조성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 발언을 두고 영남권 소외론을 외치는 국민의힘은 물론 전북 소외론을 언급한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자, 특히 정부가 기업 투자 결정을 압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반박 구체적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이재용 회장을 압박해 삼성전자가 투자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가능한 얘기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선물 나눠주기식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 자체가 이 정치 이벤트란 점을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고요. 민주당은 이 해묵은 지역감정을 국힘이 조장하고 있다며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0: 네. 자, 민주당이 메가 프로젝트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속도전을 예고한 건데 야당은 협조 전망 좀 불투명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 밝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절대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여야 협상 결렬의 원인이었던 법사위부터 법률권 위원들만 앉아서 회의를 시작했을 정도였는데요. 민주당은 민생 현안이 시급하니 명분 없는 투쟁 멈추고 협조하라고 원구성에 항의하는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0: 네. 국민의힘 상황 어떻습니까?
1: 이 국힘은 더 강한 투쟁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힘 목 7개 상임위를 받고 이 원내에서 싸우자는 기류도 있었지만 이 출구 전략 고려 없는 강경 투쟁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며 밀어붙인 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거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공소 취소 반대 여론전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0: 네. 미국 하원 법사위가 한국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1: 이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공식 조사 5개월 만에 발표가 됐는데요.
0: 네.
1: 지난해 말에 쿠팡이 중국 하천에서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회수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었는데 이번 미국 하원 보고서에 이 작전이 국정원이 주도했고 쿠팡 측이 법적 문제를 우려했지만 국정원이 공문을 보내 강요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네.
1: 이 청와대도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고요. 이 보고서가 총 35페이지 정도인데 절반 이상을 쿠팡 옹호에 할애했습니다.
0: 자, 이번 보고서에 올해 2월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미국 하원에서 비공개 증언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 로저스 대표는 한국 청문회에서 자신이 비속어로 불리고 욕을 들었으며 이 정부가 쿠팡에 보복성 규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이 당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두 달 뒤에 미 하원에 나가서는 이 청문회를 맹비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쿠팡은 서울 본사 건물에서 마주치는 사람 10명 중 1명은 정부 조사관일 정도라고 했는데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보고서에 없었습니다.
0: 네. 자, 보고서 공개 후 쿠팡의 입장 나왔습니까?
1: 이 쿠팡 측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정부도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시했죠.
1: 네. 네.
0: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범죄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 네, 검찰은 이 장윤기 집에서 발견된 사람 모양 인형 리얼도를 찍은 영상이 주목을 했는데 이 가슴과 목 부위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이 보안 수사 끝에 장윤기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 이 결정적 증거 리얼돌이 사라졌습니다.
0: 네.
1: 이 조사 결과 현직 경찰관인 장 씨 아버지가 이 조각 내서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장 씨 휴대전화까지 불태워 없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 네. 그런데 경찰관인 아버지를 처벌할 수 있느냐를 놓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친족은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친족 특례 이게 불거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더 커지고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청은 휴직 중인 장 씨 아버지에 대해 감찰을 착수했습니다. 또 수사팀의 초동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 씨 아버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0: 네, 축구 강국 독일도 월드컵 32강에 탈락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독일 수사당국이 축구협회 비리 혐의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고요?
1: 그렇습니다. 월드컵 탈락 여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0: 네.
1: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독일 축구협회 비리로 모아지고 있고요. 수사관 150명이 이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축구협회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0: 네.
1: 축구협회장 사퇴 압박도 거세질 걸로 전망이 되고요. 이 또 독일 언론들이 축구협회 조사에 착수한 우리나라 상황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홍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출근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릴 곳곳에 오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아래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이 여파바다 여의도 일대 지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마성터널 안 5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사이와 또 군포에서 부곡 사이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서운분기점에서 송내 사이와 시흥요금소에서 안현분기점 부근, 다시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0: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미국 증시 어제 이어서 반도체주 하락 이어졌습니다.
3: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차별화가 진행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네.
3: 나스닥 S&P 500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중심으로 한 낙폭 여기에 반대적으로 다우존스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특히 미국 증시는 고용보고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조금은 우려 섞인 부분을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다만 전일에 이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레버리지가 좀 청산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관련된 업종으로 하락이 좀 강하게 생기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나스닥이 하락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다우존스 지수는 강세를 보이면서 확실히 종목별로 차별화가 일어났고요. 특히 경기 방어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강세가 진행되는 등 결국 순환매를 보였다는 점. 수급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순환매가 확실히 지난 시장의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가 하락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3: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시타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S&P 500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들의 수급 이 매수세가 평균보다 3.5배 많다라는 이유를 좀 들었습니다.
0: 네.
3: 이들은 좀 공격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라든지 옵션 거래를 최근에 좀 많이 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증시 상승의 어떤 기조가 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ETF 매입 규모라든지 콜옵션 집중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오라클의 연례 보고서라든지 메타의 발표 등 단기간에 정점에 도달했다는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 이 부분이 네. 확산이 되면서 옵션 포지션이 빠르게 하방으로 이동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급에 있어서 ETF 청산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낙폭이 커졌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0: 네. 자, 미 증시에서 자동차 섹터는 흐름이 좀 엇갈린 모습이었어요.
3: 네. 오랜만에 테슬라의 이름이 좀 등장했던 순간이었는데요. 2분기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는 40만 대 정도 됐었는데요. 실제로 인도량은 48만 대를 인도를 하면서
0: 네.
3: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서프라이즈를 보였다는 점 그에 따라서 지난 4거래 연속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할 땐 아무래도 좀 이 재료에 대한 소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매물이 네. 상당히 크게 좀 출회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7%대의 좀 하락을 보였는데 다만 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종목들의 움직임은 엇갈렸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는 예상을 좀 상회하면서 연간 전망도 상향 조정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리비안은 반대로 8%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0: 네.
3: 루시드는 마이너스 8%를 좀 기록을 하면서 또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GM이라든지 포드도 2분기 차량 판매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이후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0: 네. 자, 6월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월드컵 특수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3: 네, 월드컵 특수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 영향이 거의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0: 네.
3: 특히 6월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는 5만 건이 증가한 부분들,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는 부분을 보면서 확실히 월드컵 특수에 대한 부분이 끝나지 않았나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월, 5월 수치도 총 7만 건이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0: 예?
3: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4.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는 경기 활동 참여율이 0.3% 하락한 부분을 기록했을 때 참여율이 유지됐다면 실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번 고용보고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압박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낮췄다라는 어떤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오히려 금융시장의 관심은 이제 노동시장보다는 뭐 CPI라든지 PCE 같은 물가 지표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국제 유가는 어땠을까요?
3: 네, 유가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실무 협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큰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0: 그렇죠.
3: 국제 유가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브렌트 유 같은 경우는 $71, WTI 같은 경우는 $68를 기록을 하면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과 이란의 실무 협상단의 실무 협상단과 중재국이 전일 카타르에서 만나서 종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만 별 진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0: 네.
3: 4일부터 9일까지 엿새간 열리는 미국 이란 최고 지도자 장례 이후에 다시 실무 협상을 열기로 했기 때문에
0: 예, 예.
3: 이 부분을 좀 유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자, 어제 우리 증시는요. 코스피는 8000선 아래, 코스닥은 900선 아래로 떨어졌어요.
3: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뭐 블랙 썰데이 이제 뭐 검은 목요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0: 예.
3: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7600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7.89% 하락했고요.
0: 네.
3: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6.74% 하락한 860선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양 시장은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0: 네.
3: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9시 7분 장 시작하고 7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좀 발동을 하는 등 상당히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30번째 사이드카가 발동이
0: 네.
3: 됐고 지수는 3개월 만에 중기 지지선을 볼 수 있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였습니다.
0: 네.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조정이 뼈아픈 것 같습니다.
3: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반도체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3: 삼성전자는 9.1%, SK하이닉스는 12.1% 각각 급락이 나왔습니다.
0: 네.
3: 여기에 뭐 SK스케어, 한미반도체도 각각 10% 넘게 떨어지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10% 이상 하락하는 업종별로 낙폭이 가장 큰 모습을 좀 보였는데
0: 네. 네.
3: 미국에서 들려온 애플이 중국 메모리 업체 두 곳과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 이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3: 중국 메모리 업체 같은 경우는 공급 확대, 뭐 메모리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0: 네네.
3: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강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좀 투심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3: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0: 네.
3: 이 부분에서 신용 위수 거래가 결합이 되면서 상승장에선 탄력이 컸습니다만 하락장에서는 진폭이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하락을 더욱더 부추기는 그런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0: 예. 자, 우리 증시에서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되니까 증권사들이 증거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요?
3: 네. 미래에셋 증권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0: 네.
3: 지금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고객 투자 위험에 대한 부분을 좀 조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0: 네.
3: 이제 1일부터 7월 1일부터 기존에 20% 30% 증거금 적용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증거금을 일괄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0: 네. 네.
3: 즉 이제는 위험률을 대비하기 위해서 40%로 다 모든 종목들의 증거금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예.
3: 최근에 과도한 레버리지 거래에 따라서 투자 위험이 상당히 좀 완화됐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거래 어떤 환경을 바꾸기 위한 증권사의 노력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네네.
3: 특히 이제 대형 반도체 종목들의 어떤 시가 총액 쏠림 레버리지 상장 지수펀드 ETF죠. 이와 관련돼서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에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 네.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 3분기 증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어떻습니까?
3: 미국과 우리나라 지금 메모리 특히 반도체 업장 상당히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 네.
3: 현재 증시에서는 뭐 애플이라든지 메타와 관련된 부분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을 위해서 나온 하나의 빌미였을 뿐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3: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하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 네.
3: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 보니 주가 등락폭이 커지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불안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수급 쏠림 현장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작은 뉴스 하나하나에 증시가 널뛰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0: 네.
3: 그럼에도 반도체 기업들의 최종 목적지는 아무래도 숫자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0: 네네.
3: 향후의 수익률도 다른 섹터보다 좋을 것이다라는 관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0: 네.
3: 이번 조정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
3: 네.
0: SK하이닉스가 ADR도
3: 하고 이제,
0: 네.
3: 이제 이번 달 말에
0: 네.
3: 삼성전자 이제 상세 실적, SK하이닉스 실적 다 발표됩니다.
0: 예. 오늘 증시 전망해 주시죠.
3: 네. 외국인, 기관, 개인 이 수급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0: 네.
3: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이 그 수요 매도를 얼마나 받쳐줄지 기관의 매수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3: 여기에 어제는 양지수가 다 하락했습니다만 지수 간의 쏠림 여기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었을 때 다른 섹터로 어떤 순환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막 방송을 마치고 나가신 윤여민 이사가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5: 네,
0: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5: 네, 지금 서울에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동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대기가 불안정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40mm 정도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소나기 있고요. 주말엔 다시 장맛비가 온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늘 오전부터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남부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제주도와 남부, 충청도에 비가 내리다가 밤에 수도권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화요일에는 남부 지방에 수요일에는 남부에 이어 충청도에도 비가 올 전망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홍수,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0: 네, 올해 장마가 좀 늦게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요란스럽습니다. 네. 주말에도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요?
5: 네, 내일은 제주도에 30에서 80,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전남 남부와 경남 남해안에도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는 돌풍 벼락과 함께 시간당 2, 30mm의 장대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전국에 장마철로 접어든 만큼 습도가 높아지면서 날씨가 후텁지근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30도, 대전이 31도, 춘천과 대구는 29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더 올라가 덥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날씨, 주말 날씨까지 이설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5: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정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4: 정치,
6: 전격 시사,
4: 뉴스,
6: 전격 시사,
4: 인터뷰,
6: 전격 시사,
4: 주식,
6: 전격 시사,
4: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6: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4: 와, 전격적이네.
6: 전격 시사.

0: 본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기대 또 그만큼 논란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가 AI 정책을 맡고 있는 김우창 국가 AI 정책 비서관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우창입니다.
0: 네. 자, 지금 뭐 장맛비 또 소나기가 내리는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충청, 오늘은 이제 경남 진주까지
1: 맞습니다.
0: 예, 현장에서 직접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제를 모았던 게 선안권에서 헬기를 타고 직접 부지로 예상되는 곳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저는 했는데 네네. 이런 모습도 화제가 됐어요. 자, 이렇게 직접 현장까지 챙길 정도로 대통령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다라는 인상을 누구나 받고 있는데요.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특히 3대면 지금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걸까요?
1: 그 한 3년 전쯤에 그 굉장히 유행했던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피크 코리아 혹은 피크 아웃 코리아.
0: 네. 네,
1: 그 피크 아웃 코리아라는 책을 쓴 최상국 작가가 지금 KBS 라디오에 합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0: 네,
1: 문제 유튜브에 몇 번 나가가지고.
0: 아, 네.
1: 근데 거기에 깔린 기본적인 인식 자체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최고점이긴 하나 앞으로 내리막길밖에 없다. 근데 그 뒷면에 있는 굉장히 좀 슬픈 숫자 중에 하나는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럼 네. 잠재 경쟁률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은 1%대 미래는 0이 될 거거든요.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요즘 청년들의 어떤 우울이라든가 고통의 기반은 지금 이제 기자님이나 제가 젊은 시절에 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는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0: 네.
1: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 같지 않다. 기자님이나 저는 그때 오늘의 나는 조금 비참하더라도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낫다는 확신이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게 아마 공통된 인식일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제 다시 하신 네. 질문으로 돌아와가지고
0: 예.
1: AI라고 하는 좀 어마어마한 기술이 나와버린 겁니다.
0: 네.
1: 그리고 그 AI라고 하는 생태계에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맨 앞단에 그 파이프라인의 맨 앞단에 그 필수재를 독점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인 거예요.
0: 네.
1: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 올해 들어가지고
0: 네.
1: 그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70% 후반대가 될 것 같거든요.
0: 네.
1: 제조업체에서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해야겠죠. 사회적으로. 자, 지금 이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
0: 네.
1: AI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기술 변환이 너무 빨라서.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0: 네.
1: 이것이 무언가 큰 기회를 가지고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위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이제

0: 지금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는 이런 행사들의 일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노력과 혹은 우연히 겹친 이 기회를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에 가깝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네. 근데 그 본질은 또 기업들의 비즈니스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네. 조금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1: 예, 예.
0: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이제 반도체,
1: 네.
0: 피지컬 AI,
1: 예.
0: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요 세 개를 큰 꼭지로 잡았고
1: 예.
0: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는 AI 생태계 우리가 이미 강한 AI 생태계 앞단, 그다음에 피지컬 AI는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것 같은 AI 응용 분야.
1: 네.
0: AI 데이터 센터는 AI를 가능케 하는 어떤 공장 같은 지식의 공장 같은 그런 겁니다.
1: 네.
0: 우리가 그거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럼 왜 지방이냐?
1: 네.
0: 이제 이게 아마 오늘 논의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그 지방에 안 가는 게 저는 더 이상한 그림이라고 봐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 네.
0: 이게 굉장히 많은 전기와 굉장히 많은 물과 또 땅도 필요하고 근데 기자님 혹시 지금 살고 아마 아파트 살고 계실 것 같은데
1: 저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0: 기자님 아파트 위에 고압 송전망이 지나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 아 당연히 플래카드 붙이고 시위 집회하자고 아파트 입주자 대체 대표회의에서 연락 올 것 같습니다.
0: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큰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가 기업의 투자권들을 제약하는 본질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그런 걸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살 데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1: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또 고개가 끄덕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바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질문 받으셨겠지만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하고 있지 않냐.
0: 네네.
1: 그것도 착공에 들어갈 때까지 6년 정도가 걸린 걸로 지금
0: 네네.
1: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0: 네네네.
1: 그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2030년 6월
0: 네네.
1: 이 정부 기간 동안에 하겠다는 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0: 네.
1: 두 가지죠. 용인 거 하고 있는데 왜 동시에 또 해야 돼?
0: 네.
1: 네. 그리고 그 제시한 목표 시한 가능한 거냐?
0: 네.
1: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0: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1: 네.
0: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또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비즈니스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6월 28일 행사 때 최태원 회장께서 이제 우리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취지의 말씀과 함께 이건 고객에게 못할 짓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좀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1: 네.
0: 영업이익률이 80%인 기업이 있는 그리고 그 시장이 굉장히 큰 그런 산업에서는 경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사실 중국의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이런 기업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AI라고 하는 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강하게 지금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반도체는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생산 설비의 확충은 용인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작년 올해 초에 들어서 좀 거의 확정적으로 드러난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제가 자꾸 최태원 회장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제 조금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1: 네.
0: 그 공장이 한국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1: 네, 많이 보도됐습니다. 네,
0: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투자고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뭐 안 된다고 옮길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또 미국에서도 자꾸 들어오라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 일단은 반도체 설비의 확충은 좀 필연이다. 그리고 그거는 기업의 비즈니스적인 필연적인 선택에 가깝다라는 거고요.
1: 네.
0: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1: 네.
0: 그러면 이제 왜 지방이냐 왜 선안권이냐 이런
1: 사실 그 용인의 클러스터를 짓고 있고
0: 네.
1: 용인 바깥이라면 대부분 다 중남부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가 넓지가 않으니까요.
0: 네네네네.
1: 그런데 그중에서 왜 선안권이냐 라는 부분이죠.
0: 네네.
1: 이건 좀 정치권의 또 논쟁 지점이기도 하고요.
0: 네. 그래서 다시 아까
1: 네.
0: 아파트 위에 송전망 지나가면 기분 좋겠냐라는 질문을 들어가자면
1: 네.
0: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도 6월 28일 말씀하셨는데요. 28일 아니군요.
1: 6월 29일
0: 29일 광주에서.
1: 네네.
0: 죄송합니다.
1: 네.
0: 광주에서 말씀하셨는데.
1: 네. 30일. 네네.
0: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속대 경쟁이 되었어요.
1: 네네.
0: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비즈니스 하는 건 아니죠.

0: 잖아요. 그러니까 네. AI 자체만 놓고 보면 중국은 우리를 한참 앞서가고 있고요. 비교가 네. 아직 안 될 정도로 네.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공장 짓는 걸 잡으려면요. 네. 우리가 빨리 해줘야 돼요.
1: 네.
0: 네.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중부권 이미 서울 사람들이 살 곳도 없는 곳에 자 송전망이 지어지니까 저 동의서 내주세요. 요런 거를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 30일 30일 화요일 맞죠? 30일 네. 예, 광주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딱 그건데 광주 전남 지방에 지금 좀 사실 그동안 개발이 안 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게 적어요.
1: 첫 번째. 뭐 이제 부지 선정에 따른 뭐 네. 님비 현상이라든가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네. 뭐 이런 절차적인 행정적인 면을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0: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예, 예. 두 번째는 그 에너지원이 그쪽에 네.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력 생산한 데를 보면 크게 보면 선안권. 그다음에 부울경 쪽에 원전, 강원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부 쪽은 기본적으로 송전망을 타고 와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러면 선안권은 지금 에너지 자립도 자금률이 170%예요. 남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내려고 해저 케이블 뚫고 막 민원하고 이러다 보니 네. 용인에 우리가 이 저 클러스터를 만들 때도 제일 큰 문제가 송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였거든요.
1: 그렇죠. 예.
0: 거기 확장하면은 또 그 뭔가 그 과정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생산원이 있는 그곳에
1: 네.
0: 데이터 센터도 짓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도 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연 같은 거죠. 다만 네, 말씀하시죠.
1: 네. 아닙니다. 마무리하시고 제가 네네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0: 네. 네네네. 네, 다만 그러면 아마 네. 이 되게 필연적으로 나올 다음 질문이 이거일 것 같은데요.
1: 네.
0: 사람들이 안 가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질문 아직
1: 평택이 하방이다, 뭐 네. 하한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업들이 네. 인재를 채용할 네. 때. 네.
0: 그게 제가 저기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지금 휴직 중으로 잠시 네. 여기 와 있는데 부름이 있어가지고.
1: 예.
0: 근데 그건 되게 서울 중심적인 사고예요. 제 제자들을 보면 제가 2009년에 임용됐으니까 17년 차거든요. 예. 제자 많이 키웠지 않습니까?
1: 네네.
0: 카이스트 학생들 되게 뛰어난 친구들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서울에 어디에 가도 취업할 수 있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은 서울에 가야 된다 아니면 안 돼 이런 인식이 없어요. 계속 지방에 있었고 아마도 그래서일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결과적으로 제 제자들이 서울에 많이 살거든요. 대부분 네. 서울에 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몇 번의 인생의 위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취업까지는 해요. 제 제자들을 보면. 근데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이제 실제 제 제자 사례인데요. 아내는 전주에 있고 남편은 진주에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처음엔 주말 부부를 하죠. 좀 지나면 애가 생겨요.
1: 그렇죠.
0: 답이 안 나오니까 애는 잠실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서 커요. 그리고 1차적으로 그때 서울 갑니다. 둘이 다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 서울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넘겼다고 쳐요. 그럼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가 되면은 이제 입시를 해야 돼요.
1: 그렇죠.
0: 그럼 교육이 안 되니까 그때 두 번째로 갑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애가 대학 가고 나면 내가 아파요. 병원을 가야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지방 육성 정책이 사실 우리가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공기업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 개발해가지고 건물은 멋진데 사람도 없고 그러면 가족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데 사람을 보내놓으니까 우울해서 다시 올라오죠.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 네. 이게 선안권뿐 아니라
1: 네.
0: 그 지방에 좀 되게 크리티컬 매스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주 요건이죠.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네. 문화시설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라든가 그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더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1: 네.
0: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죠.
1: 네.
0: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하고요.
1: 네.
0: 왜냐하면 이거 하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거든요.
1: 네.
0: 지지율에 도움 될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 그 지자체장의 강한 의지 역시 필요합니다.
1: 네.
0: 세 번째 이게 현실인데요. 총알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앞에서 이미 제가 얘기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내려갈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기업이 공장을 새롭게 지으려면 비즈니스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네. AI라고 하는 AI 전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가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굉장히 우연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픽아웃 코리아 전 너무 당연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AI 때문에 될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왔는데 그게 이번 주에 한 점에 모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선안권 왜 선안권이냐 그건 또 조금 이상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걸 빼고 난다면 좀 필연인 거예요. 이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채통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나갈 수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 지어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니네 돈 가지고 와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유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하신 질문 중에 제가 답을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빨리 할 수 있냐.
1: 네.
0: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월 29일 행사 아침에 네. 그 이제 아침마다 이제 수석 끝만 들어가는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티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타종수석이 떠난 다음에 두 달 네. 반 동안 제가 저기 수석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네. 거기 들어갔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인허가 같은 거 밤을 새워서라도 해라. 내가 직접 책임관이 되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1: 네.
0: 그러면 용인에서 첫 삽을 뜨는데 6년이 걸렸잖아요.
1: 네.
0: 그거는 영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최고 권력자의 의지입니다. 그럼 공무원 조직은 저도 여기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네. 따라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전력 용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력 얘기만 할게요. 네네. 왜냐하면 이 지금 지적을 하신 분 많이 있지만 제가 한 분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SNS에 지금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 공급이 선안권이 100% 이상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재생에너지가 많고 지금 원전은 연관 같은 데는 가동이 중단됐거나 곧 중단될 예정이거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2차 국가 전력 계획을 곧 수립해서 이제 발표를 해야 네, 되는데
0: 12차 전기법
1: 탈탄소화 기조였잖아요. 지난해 기조는 그렇게 이미 공개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그런 전력이 지금 양은 많지만 그 원하는 정도의 퀄리티의 질의 전력을 과연 공급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12차 전력 계획도 수정을 할 거냐. 정부의 탈탄소, 탈원전 기조하고 이거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 네네. 네. 이병태 교수님이 제 학부 선배이기도 하고 예. 은퇴하셨지만 카이스트 동료 네. 교수도
1: 네.
0: 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에서 이게 재생에너지가 많이 난다고 해서 거기서 쓰는 전기가 다 재생에너지는 아니겠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스튜디오 안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1: 네.
0: 이게 어디에서 발전된 건지 아십니까? 우리 모르죠.
1: 저는 모르죠.
0: 왜냐하면 네. 대한민국의 전력망은 연결되어 있어요. 다만 그런 건 있죠. 그 전력의 생산원에서 소비원까지 가기 위한 전력망이 있고 캐파시티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지역에 쓸 수 있는 전력량의 총량이 있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러면 아까 그 이병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으로 돌아간다면
1: 네.
0: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1: 아, 그건 모릅니다.
0: 9%입니다. OECD 평균이 30%가 넘어요.
1: 적네요, 많이.
0: 네. 네. 네. 그러니까 선안권의 재생에너지가 이미 충분히 많고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력원이 거기 있는 겁니다.
1: 네. 네,
0: 그리고 그걸 많이 늘려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인 세계 무역 기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출을 못합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거기에 전력원이 있는 건 맞죠.
1: 네.
0: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이게 또 탈원전 기제라고 했는데 네. 그건 이병태 교수님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 원전을 울진하고 그다음에 예. SMR을 기장에 짓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1: 네, 기억납니다. 네, 네.
0: 탈탄소가 탈원전 아닙니다.
1: 아닙니까?
0: 네, 그러니까 원전 새로 짓기로 했고.
1: 네.
0: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짧게 드리자면,
1: 네, 네.
0: 전력원에 가까운 곳에 생산 시설,
1: 네.
0: 그다음에 그걸 필요한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 같은
1: 네.
0: 정주 요건을 다 갖추는 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
1: 네.
0: 그리고 대한민국 전력망은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그 캐파시티가 높은 곳에 가는 거는 필연이고
1: 네.
0: 그러면 이제 전남 지방에 이게 들어가는 것, 서남 지방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1: 네.
0: 갈등 요소를 피해서 네. 최대한 빨리 달성하자는 거에 가깝지 네네. 약간 그쪽은 약간 핀트가 어긋난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1: 네. 저희가 비서관님 시간이 한 5분 정도라서 제가 네네. 묶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그 전에 네. 가기 전에 기업의 팔을 비틀어 투자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어제 준비된 원고도 없이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전체 29일 날 보고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기업들이 이제 공시를 했는데 공시 이 내용이 여건이 갖춰지면 투자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향후 중장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이런 게 지금 공시 문구 안에 들어가서
0: 네네네.
1: 이걸 놓고 아 정부하고 기업이 온도차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어떻게 보셔요?
0: 그 29일 아침에 있었던 티타임 네.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이미 거의 대통령께서 이 말씀 하셔가지고 아 비서실장께서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이 아 최태원 이재용 두 분 회장님을 만나면 내가 큰 절이라도 하고 싶다. 그리고 진짜로 90도 절을 하셨잖아요.
1: 네, 인사,
0: 대통령 행사는
1: 네.
0: 모든 게 이렇게 다 이렇게 스크립트에 따라 가는데 그건 없었어요. 진짜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뭐 기획 자체는 사실 데이 원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6개월 전부터고요. AI 전환기 반도체 기업들의 확장은 필연이었고
1: 네.
0: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본이나 미국에 가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남방 한계선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남방 한계선이라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거는 정부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약속 많이 받았잖아요.
1: 네.
0: 그럼 당연히 그렇게 쓰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현실적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계속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1: 네.
0: 빨리 진행하고 필요한 거 다 하고 앞으로 지금 이제 이번 주만 아니라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 네.
0: 앞으로 이제 뭐가 좀 계속 있습니다.
1: 앞으로 뭐가 계속 있습니까?
0: 뭐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차분히 보시면
1: 네네.
0: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니라는 걸 아실 거고요.
1: 네.
0: 근데 다만 이제 그 어떤 시점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어떤 정보의 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맥락에서
1: 네.
0: 다 하나하나 다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1: 네. 지금 이제 삼각축이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센터 있고 피지컬 AI가 있는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도 좀 분산 배치로 계획을 내놓으셨어요.
0: 네네.
1: 그리고 피지컬 AI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토가 사실 그렇게 넓지 않아서
0: 네.
1: 또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분산 배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0: 네네.
1: 이렇게 그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요
0: 네.
1: 어떤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는지 궁금하고
0: 네.
1: 또 하나는 이 뭐 이게 절차에서 과정 중에서 해당 그 지자체장들과의 소통
0: 네.
1: 또 중간에 또 선거가 있어서요.
0: 네.
1: 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0: 네, 그 마지막 질문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 게
1: 네.
0: 제가 그것까지는 인볼브가 안 돼서
1: 알겠습니다.
0: 왠지 정무라인에 섰을 것
1: 네,
0: 같은데.
1: 네.
0: 근데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가 왜 분산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게 그러니까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전력원이 있는 곳에 AI 산업의 공장 같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고
1: 네.
0: 반도체 공장 역시 앞으로 뭐 다크 팩토리나 이런 걸 바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옆에 짓는 그런 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러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정지 요건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바꾸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네. 네. 대통령께서 이제 조직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조직이라는 말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직접 챙기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직할 담당관을 두고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또 네. 말씀 중에 밤을 새서라도 인허가 문제는 하자는 그런 동료의 얘기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정책실장 산하에 AI 미래기획 수석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0: 아, 그렇게 네. 하시는군요.
1: 네네. 근데 이거가 미래기획 수석실에서 앞으로 다 맞게 되는 건지 새로운 조직이 있는 건지 어떻게
0: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새로운 TF가 조만간 만들어질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네, 두 가지 사실 다른 얘기를 하신 건데요.
1: 네네.
0: 그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뭐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그런 TF가 청와대 그럼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이 되겠죠.
1: 네.
0: 그게 만들어질 걸로 저는 이해는 하고요.
1: 네.
0: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이제 AI 미래 기획 수석실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개의